이혼 숙려 기간을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 가져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읽어봐봐. 자녀가 없는 갑과 을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 있죠.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왜 11번이 옳은 설명인가요?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 숙려 기간 거쳐야 되잖아요. 봐봐.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숙려 기간 거치지 않아도 되죠. 요게 포인트예요. 나 이거 올해 나올 것 같아. 이게 시험 당일에 내가 막 집중해서 풀잖아? 굉장히 잘못된 선지처럼 보여. 미성년 자녀가 있어? 그러면은 이혼 숙려 기간 거쳐야 되는데, 틀렸어. 이러고 넘어가기 쉬운데, 차근차근 봐봐. 재판상 이혼의 절차예요? 아니죠.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상 이혼에만 존재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은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일단은 거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재판상 이혼을 한다면은 이혼 숙려 기간 거칠 필요가 굳이 없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12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A의 친생 부모와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잖아요. 모든 친족 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A에 대한 면접 교섭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뭐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상속뿐만 아니라 면접 교섭권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일단 가족관계협업 연계교재 선지 정리해 봤는데, 우리가 가족관계협업 문제를 연계교재에서 풀때막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야. 근데 막상 선지들로 모아보니까, 이거 진짜 수능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거 평가원 단위 시험에서 만나본 적 없는데? 하는 문제들이, 선지들이 꽤 있었죠. 그런 내용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싹 정리해 주셔야지 여러분의 건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 토대로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가족관계협업 최근 기출풀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요 선지만 갖고 왔어. 주요 선지들 꼭 파악하는 연습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봅시다. 법률혼 관계의 갑과 을 사이에서 A가 출생했대. 1년 후에 을은 갑과 재판상 이혼했고, 얘들아, 그러면은 사례 정리 선생님 옆에다가 요쪽에다가 적어볼게요. 갑과 을 사이에서 A가 출생했대. 1년 후에 을은 갑과 재판상 이혼하였고, 그때부터 을은 A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어서 홀로 A를 양육하였다. 갑은 을과 이혼하기 일주일 전에 유언 없이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았다. 요거 체크. A가 4살이 되던 해에 을과 병은 법률혼을 하고, 그 다음 B를 임신하였다. 을은 이후 을과 정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병이 이혼을 요구해서 을과 병은 이혼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여기 지금 앞에서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 그리고 을과 병은 협의상 이혼을 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왜? 일단 협의를 하고 협의상 이혼을 했다라기보다는 협의상 이혼을 합시다 라고 합의를 한 거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다. 자, B 출생 다음 날 을과 이혼을 신고하러 가던 병이 사고로 사망하였다. 신고하러 가다가 사고로 사망했대. 그 신고한 거야? 아직 못했어. 이혼의 효력 발생한 거야? 아직 안 됐어. 그 상황에서 병이 그냥 사망하면서 법률혼의 관계가 해소가 된 겁니다. 그해 정은 을과 법률혼을 하였고, 3년 후에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아이고,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한달 후에 을과 정 사이에서 C가 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례 정리는 끝. 자, 그럼 이 사례 정리를 가지고 일단 문제 선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건물은 갑과 을의 이혼 당시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권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재산의 범주는 뭐였어? 혼인 생활 중에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자라고 하는 거겠죠. 아니, 근데 지금 동그라미 건물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아버지로부터 사망할 때, 아버지가 사망할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자기의 특유재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설명, 잘못된 설명이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출생 당시에 C와 A는 B와 A씨는 AB와 친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죠. 왜요? 일단 친족이라고 하는 거는 혈족, 인척, 그리고 배우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황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 C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A는 누구야? 갑의 친생자야. 그리고 을은 B는 누구야? B는 을과 친자 관계가 있는 거야. 다시 얘들아, 지금 A는 앞에서 다시 얘기해 보면은 A는 갑과 을의 친생자였어. 근데 정이 친양자 입양을 했어. 지금 C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거야? 을과 정 사이에서 태어났어. 근데 그때 정이 A를 친양자 입양했고 B는 을과 병 사이에서 태어난 을과 B 사이에서는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혈족과 관련이 되어 있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신의 혈족과 관련되어 있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C는 A, B와 친족이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선제 정리할 수 있었고요. 재산분해의 대상이랑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법률혼의 관계인 아내가 A를 출생하여 홀로 양육하다가 A가 3살이 되던 해에 B를 양육하던 을과 법률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자. 법률혼의 관계인 아내가 A를 출생한 후 사망했대. 그래서 A를 홀로 양육하다가 A가 3살이 되던 해에 B를 양육하던 을과 법률혼을 했다. B는 법률혼 관계에 있던 을과 병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을과 병이 이혼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겠네. 을과 병이 이혼하면서 을이 단독 친권자로 지정이 되었대. 갑과 법률혼을 한 을은 그해에 씨를 출산하였고 다음에 갑은 행위 능력이 있는 B의 동의를 받아서 B를 적법하게 입양했대. 오케이. 얘들아, B를 적법하게 입양했으면은 이거는 무슨 입양이겠어? 일반 입양이에요. 왜 일반 입양이에요? 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겠죠. 여기. 행위 능력이 있는. 행위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미성년자라는 거야? 미성년자 아니라는 거야. 미성년자가 아닌 양자는 일반 입양에서 가능한 거겠죠. 1년 후에 병이 사망하여 B는 병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대. 다음에 갑은, 우리가 뭘 이걸 보고서라도 알수 있는 거, 친양자 입양은 아니구나. 친양자 입양이었으면 이렇게 끊어졌을 테니까. 다음에 갑은 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을과 협의 이혼하였고, 그의 말 갑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례 정리는 선생님 이쪽에다 같이 했고요. 밑에 있는 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갑과 을이 이혼 당시에 A의 친권자, C의 친권자를 협의해서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그럴싸해 보여. 만약에 직권으로 안 정하면 법원이어야 되잖아.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냐면은 갑과 을의 이혼 당시에 C의 친권자는 협의해서 정해야 돼요. 그런데 을이 지금 A를 입양했습니까? 을이 A를 입양한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A의 친권자가 누구인지는 굳이 안 정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 갑과 을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C는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C의 친권자는 당연히 정해야 돼. 근데 을이 A를 입양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A의 친권자를 누가 할지 갑과 을이 정할 필요는 굳이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선지도 여러분 꼭 눈여겨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양자로 입양된 때 갑은 B와 친족이지만, 그렇죠. 왜냐면은 을은 갑의 친생자인, 또한 봐봐. 을은 A와 친족이 아니다?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왜냐면은 을은 누구니까요? 갑의 친생자인 A와 친족이 되는 겁니다. 다시. 왜냐면은 지금 B가 양자로 입양이 됐죠.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갑과 B 사이에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A는 갑의 친생자잖아요. 그러니까 A와 B는 친족 관계 있고, 그리고 또한, 을은 A와 친족이 아니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을은 갑의 친생자인 A와는 친족 관계에 있는 겁니다. 배우자의 혈족. 이해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봐. B가 양자로 입양된 때, 갑은 B와 친족이야. 을은 A와 친족이다. 왜? 여러분들이 친족과 친자 관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배우자의 혈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친족이 되는 겁니다. 인척.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양자로 입양된 때의 병은
B와 친족이지만 여전히 관계 이어지게 되는 거죠. C는 B와 친족이 아니다. 친족이다. 왜? 지금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C는 누군데요? 을과 갑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갑이 B를 일반 입양해왔다. 그러면은 자신과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혈족이 나왔으니까 B와 C는 친족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설명도 잘못된 설명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족의 개념 꼭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사례 정리 같이 옆쪽에다가 해볼게요. 갑과 을은 법률혼 관계에서 A를 출산하였고 A가 6살이 되던 해에 갑과 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후 갑과 병은 법률혼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1년 후 을은 불의의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하였고 갑과 병도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했다. 협의 이혼 당시 갑과 병은 A의 양육권 및 친권을 갑이 단독으로 가지는 것을 합의했다. 갑과 이혼한 병은 정을 만나 법률혼을 하고 병과 정은 지인의 자녀 B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일반 입양했다. 일반 입양이라는 말안 나와 있는데요. 나이 19세니까 일반 입양이겠죠. 자, 사례 이렇게 정리했고 이 내용들 토대로 밑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의 이혼 당시에 A에 대한 양육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이 협의해서 지정하는 건데 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지정하는 거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A에 대한 면접고사권은 갑과 병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때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갑과 병의 이혼은 협의상 이혼이잖아요. 협의상 이혼에서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는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혼 의사 확인 받은 때가 아니라 이혼 신고한 때. 그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그랬지 면접교섭권도 이혼의 효력이니까 그래서 잘못된 설명. 자, 그다음에 병과 정의 법률혼을 통해서 정은 A의 친족이 된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병과 정의 법률혼을 통해서 정은 A의 친족이 된다. 왜냐면은 병과 A 사이에 지금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병과 갑이 애초에 누구를 A를 친양자 입양해왔었잖아. 병과 A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해. 그러니까 정은 A의 친족이 되는 거겠죠. 배우자의 친자관계에 있는 A와 정은 친족이 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우리 계속 반복되는 개념, 여러분들이 친족이랑 관련된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기출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는 마찬가지로 우리 요 내용도 같이 사례 정리. 먼저, A가 태어난 후,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하면서, 갑이 이렇게 A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었다. 이후 갑은 병과 법률혼을 하였고, 자녀 B가 태어났다. 병은 갑과 만나서기 전에 정과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사실혼이 되는 거야. 정의 자녀 씨를 출산했는데 정이 씨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케이 정과 씨는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구나. 정과 헤어진 후에 혼자서 병 혼자 씨를 양육해왔다. 자 이제 B가 출생한 다음에 병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 일반 입양을 했고, 1년 후에 갑은 C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정은 유언 없이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는 사례 정리 먼저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두 번째 내용 이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정의 사망 당시에, 마지막에 정의 사망했죠? 갑, 을, A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왜? 갑과 을, A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일반 입양이니까 친생 부모와의 관계 끊어지지 않았고, 갑과 재혼한 병이 A를 일반 입양해왔고, 그렇죠. 갑과 재혼한 병이 A를 일반 입양했고,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을과 A는 친자관계 유지가 되겠죠. 일반 입양이니까. 그러니까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출생 당시에 A와 B는 친족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설명이죠. 친족이죠. 왜요? 지금 갑과 A는 친자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죠. 갑과 을 사이에서 A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갑은 A, B와 모두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다시. 지금 B의 출생 당시에 B는 갑과 병 사이에서 나왔잖아. 근데 갑은 A와 친자관계가 있잖아. 그럼 갑은 A, B 모두와 친자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A와 B는 친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그 다음에 씨의 출생 당시에 병과 정은 친족 아닙니다. 자, 친족의 범주는 혈족, 인척, 배우자인데 법적인 배우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족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친족의 범주랑 관련돼서 주로 선지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쭉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몇 번을 설명하지만 지금 요 문제도 제시문이 뭐 그렇게 길진 않아요. 특히 요것도 제시문이 짧은 편이고. 근데 짧은 제시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몇명 나와? 갑을병정 ABC 7명 나오죠. 6명은 그냥 넘겨.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푸는 연습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특수불법행위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수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두개 단계로 같이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특수불법행위 기출 및 연계 교재풀이 한번 해볼 겁니다. 특수불법행위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 준비를 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등장인물은 많이 나올 겁니다. 마음 비우세요. 거기다가 특히 이게 그나마 가족관계법은 좀 내용이 연계되지 않습니까? 뭐 갑과을이 이혼해서 뭐 A를 낳고 이혼했고 그다음에 뭐 을과 병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뭔가 그래도 이게 유기적으로 약간 연결이 되지만 특수불법행위는 연결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뚝뚝 끊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모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건 드라마에서도 나올 법한 얘기라고 썼는데, 사실은 드라마에서도 안 나올 법한 이야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등장인물은 적게 안 나온다. 아니, 그냥, 솔직히.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사 책임 하나만 나온다? 아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 하나만 나온다? 아니다. 뭐,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하나만 나온다? 아니다. 심지어 요즘은 동물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등장인물 많이 나오고, 어쨌거나 상황은 두개 이상 나올 테니까 마음을 비웁시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게 맞아? 라는 생각 버리세요. 맞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동물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기. 자, 거기다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포인트 있습니다. 면책 사유 같은 것도 존재하는 거고요. 특히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어야 되고 사용자 배상 책임은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되는 그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죠. 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지 문제 풀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마인드 정리.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수능 전에 이제 정법 시험지가 정법이 거의 마지막에 볼 확률이 좀 높겠지? 순차적으로 보니까 선택 과목에서 이게 시험지를 꺼낼 때 아, 이제 뭐가 나올까? 긴장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놔. 아, 특수불법행위 뭐 미성년자 뭐가 나오더라도 갑을병정부 여러 명 나오겠지. 마음 비우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볼수 있을 겁니다.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거 체크 같이 해줘야 되니까 특수불법행위 유형 5가지를 갖고 만든 제시문. 그리고 선지 한번 기출과 연계 교재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제일 첫 번째 연계 교재에서 기출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풀었었던 6월 문제입니다. 봐봐, 일단 길어. 대충 보더라도 자녀 나오고 반려견 나오고 거기다가 임대했는데 대문이 망가졌고.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은 오시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갑의 자녀 A가 을의 집 앞에서 축구를 하다가 일단 A의 나이 13살, M의 을의 집 대문을 파손시켰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문제 풀때 여러분들이 상황별로 좀 끊는 연습이 그래서 필요해요. 왜냐면은 상황별로 선지에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상황별로 조금 끊어지시는 연습 먼저 합시다. 그 소리를 듣고 을이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뭐 무슨 일이야 하고 개를 데리고 나왔대. 근데 반려견이 택배기사 B를 갑자기 물어서 이제 반려견 이야기. 이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된 B는 그 기간 동안 택배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을은 집 대문 주인, 을은 A를
A, 갑의 손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에서 A에게, 요거 중요하네, 책임 능력이 있다는 점과 갑이 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끊으세요. 한편, 을은 자신의 집 대문 수리를 병에게 맡겼으나, 이제 어떤 내용 나오는지 알겠지? 그러면은 대문 수리랑 관련되어 있는 계약을 병과 체결을 했으나, 병의 직원 정의 과실로 대문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않고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감이 와. 자신의 집을 무에게 임대했고, 그럼 무가 여기서는 그 집에 대한 점유자가 되는 거 있지? 무가 대문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거주하던 중 대문이 떨어져서 씨를 다치게 했대. 을은 이 사고로 대문 수리비와 설치비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만 몇 개야? 대문 부셨어. 걔가 택배기사 물었어. 거기다가 집 대문 수리 맡겼는데 직원이 제대로 안 했어. 게다가 대문이 망가졌어. 자, 이 상황들 다 합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A의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왜? 얘들아, 지금 책임 능력이 있어. 앞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거 중요한 포인트라 했지. 책임 능력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책임 무능력자입니까? 책임 무능력자 아니죠. 그러니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옳은 설명. 특수불법행위 중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그래서 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은 을 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니죠. 아니, 왜냐면은 지금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을과 병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을과 병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이 을 병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겠죠.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을에 대해서 내가 요거 갖고 오려고 그랬어. 을에 대해서 정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경우, 얘들 앞에서 정은 누구였어? 직원.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였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얘들아, 지금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되니까 사용자 배상 책임 면제된다고? 아니죠. 사용자 배상 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때이지 일반 불법행위로 인정될 때 면제가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과관계를 잘 따져주셔야지 풀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전망대 및 가상현실 체험장으로 구성된 을 소유의 복합체험시설을 임차해서 점유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상현실 체험장 관리를 해주세요라고 병과 고용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럼 갑은 일단 누구예요? 이 상황에서 점유자가 되는 거겠죠. 을 소유권이니까. 해당 시설을 방문한, 이제 슬슬 등장합니다. 해당 시설을 방문한 A와 자녀 B가 전망대 내 갑이 설치한 전시물을 살펴보던 중 B가 실수로 전시물을 훼손했대. 이후 가상현실 체험에 참여하던 A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중단해주세요라고 했으나 이를 인지 못한 직원 병이 중단하지 않아서 이따 병 등장했고, A는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한편 또 나왔어. 갑은 전망대 입구에 있던 안전 펜스의 고장 장치 고장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는데 안전 펜스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전망대에 입장하던 C가 부상을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또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시죠? 그럼 요 상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A가 B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자,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책임 무능력자. A가 B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책임 면제된다. 요 논리겠죠. 다시 한번 따져봐봐. 지금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책임 무능력자야. 만약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난 주의 의무 다 했다 입증하면 책임 면제 구조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C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불법행위를 진다. 끝이지 뭐야? 아니, 지금 안전펜스가 무너졌잖아. 1차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야겠구나라는 연습이 조금씩 될 겁니다. 갑은 보존상의 하자로 외벽에 금이 간 자기 소유 네모 건물 외벽 수리료 공사를 을에게 맡겼다. 을이 네모 건물을 점유해서 공사를 하면서 건물 외벽에 금이 간 부분이 무너졌고, 을이 안전망 설치 등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네모 건물 옆에 위치한 병에 도시락 가게 문이 갑자기 등장한 도시락 가게 당황하지 않는 거야. 파손되었대. 병에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가게를 잠깐 비웠대. 병의 직원 정이 무로부터 도시락 30개를 주문받아서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서 빼돌렸대. 다음날 정은 출근하지 않았고 무에 주문 확인 전화를 받은 병은 저 그런 주문 한 사실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무와 다투었으나, 여기 중요해. 무가 주문한 도시락 30개를 약속한 시간에 배달해 주었대. 계약의 내용대로 쉽게 배달을 해준 거야. 그럼에도 화가 덜 풀린 문은 인터넷에 병이 직원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병의 명예를 훼손했대. 이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병은 무에게 내 글, 그글 삭제해주세요라고 피해구제를 요구했대. 한편 병은 직원 정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정에게 병의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대. 난리 났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면, 왜 지금 을과 갑은 무엇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외벽 건물 수리공사를 을에게 맡겼잖아. 근데 을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죠. 자, 이 상황에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손해배상의 책임의 경우에는 무너진 건물 외벽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원칙은 금전배상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예회복이랑 관련된 거 올해 나올 것 같아. 이게 예전에 조금 나왔다가 작년에 나왔다가 다시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명예회복이랑 관련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무가 병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하였다면, 무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병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냐면은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 등등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예회복이랑 관련된 케이스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수능 특강이랑 관련되어 있는 연계 교재들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같이 선생님이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어디이고 어떤 특수 불법행위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봅시다. 갑의 병정은 모두 16살로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래. 어느 날 갑과 정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는데, 화가 난 갑은 학급 온라인 대화방의 허위로 정이 평소 담배를 피우고 약한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괴롭히고 비행을 일삼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대. 갑은 이틀 뒤에 해당 글을 삭제했으나 그 사이에 을과 병이 다른 온라인 대화방으로 그 글을 옮기는 바람에 다니고 있던 학교는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대. 이로 인해 촉망받던 신인 배우였던 정은 이거 내가 읽는 게 맞나 싶을 텐데, 맞아. 계속 그 상황이야. 정신적 고통이 심해서 학교를 한동안 다닐 수 없었고, 예정되어 있던 영화 촬영과 방송 출연이 취소되어 상당한 금전적 피해도 입었대. 정의 부모는 소송을 통해서 정의 손해를 구제받으려고 한대. 그리고 마지막, 갑, 을, 병정 모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갑, 을, 병정 모두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부모는 갑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에요. 얘들아, 요거 기억하자. 지금 어떤 특수불법행위랑 관련돼 있냐면은, 갑이 글을 올렸어. 을과 병이 그 글을 퍼날랐어. 그러니까 공동으로 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이야. 그러니까 공동 불법행위랑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겠지? 얘들아, 공동 불법행위의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물으려고 할때한 명을 딱 찍어서 손해배상액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도 가능하다? 과실 비율에 따라서 분담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갑에게 전액, 한 명에게 전액 청구해. 이것도 어디에 들어간다? 연대 책임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거 꼭 기억하자.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게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거 그것도 물론 들어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명이 손해배상 전액을 내야 되는 것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부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수능이랑 연계되는 거에서 가지고 와봤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함께 혹은 손해배상을 가르면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내릴 수 있습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갑, 을, 병의 부모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질까요? 다시, 갑을 병은 모두 다 책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갑을 병의 부모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집니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겠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게 되면 무엇은 질수 있다? 일반 불법행위는 갑을 병의 부모가 질수 있다. 왜? 갑을 병의 부모가 갑을 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 인과관계로 인해서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피해자가 입증하게 된다면은 갑을 병의 부모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 발생 사유와 갑을 병의 부모가 갑을 병을 제대로 키우지 않아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서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로서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일반 불법행위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이 밑에 게 어렵다면은 위에 건 기억하셔야 돼요. 갑을 병의 부모는 특수 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않는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수능 완성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수능 완성 문제에서 요 얘기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당황하지 말라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 봅시다. 갑은 방학을 맞아 아들 을을 데리고 농장 견학을 갔다. 농장주 병이 해외 출장 간 사이에 직원 정이 견학 온 사람들에게 안내했대. 농장에는 병이 소유한 사냥, 오골계 내가 읽고 있는 게 맞아? 맞아. 사냥, 오골계 등 주위에서 보기 힘든 동물들이 많았대요. 정은 동물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사이에 을이 누구 였어요. 9살. 사냥을 먹이로 건드리자. 이랬나 봐. 먹어봐, 먹어봐. 막 건드렸나 봐. 사냥이 갑자기 을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뿔로 가슴을 받는 바람에 을에게 심한 상처가 났대요. 됐어, 여기까지. 이거 내가 읽고 있는 게 맞아? 연습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나 요거 갖고 왔어. 정에게 이 선지 잘 봐야 돼. 정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까지 끊어봐봐. 정은 누구야? 피용자야. 지금 요 선지에서는 정과 병의 관계 나와 있지. 지금 농장주가 병이고 직원이 정이잖아. 그러니까 정이 피용자야. 이거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하기 너무 좋은 선지야. 나 이거 그대로 나오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해. 정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자, 그러면은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 불법행위로 성립한다? 일반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 왜? 생축, 고고, 응응 중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대. 그러면은 피용자의 업무상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요 포인트 꼭 기억하자. 됐지?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경우에는 병은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을 질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 병은 동물의 소유자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는 해외 출장을 갔잖아. 그럼 그 당시에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동물 점유자로서의 배상 책임 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 소유 축사를 임차해서 빌려서 여러 마리 소를 지금 키우고 있대. 어느 날 C가 자신의 소한 마리를 일주일 동안 맡아달라고 부탁해서 A랑 C는 그 소를 A가 임차한 축사에 맡기고 A 혼자 돌보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대. 근데 A가 축사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 C의 소가 인도로 뛰쳐나갔고 길을 지나가고 있던 D가 깜짝 놀라서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대. 이후 A는 장마철을 앞두고 B에게 지금 지붕 좀 보수해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 B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대. 왜냐면 소유자가 B잖아. 그래서 얼마 후에 축사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A가 맡은 C의 소와 A의 소도 모두 다 깔려서 죽었대. 이게 맞아? 네, 맞아요. 여러분 읽고 있는 상황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첫 번째 봅시다. A가 축사 지붕 방괴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0: 즉 점유자가 지붕이라고 하는 공작물 관리를 잘했다라는 걸 입증하면은 책임 면제되는 거죠. 그럼 그때 소유자는 씨에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은 옳은 설명이다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봅시다. A는 축사의 점유자니까 B는 A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죠. 만약에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면제됐다. 그러면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A의 소도 죽었잖아. 그러니까 A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명,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A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는 거지. C가 D에 대해서 소유자로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갑을병정무 관련되어 있는 가족관계와법 특수불급행위 문제까지 모두 풀었습니다. 주요 선지 그리고 당황하지 않는 연습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약점 공략 1등급 레벨업 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필수 과정인 것 같아. 개념 공부하고 그리고 실전 문제들 풀이하는 수능특강 수능 완성하고 나면 뭔가 어려운 문제들 중심으로 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잖아. 예, 안성 맞춤인 강자입니다. 꼭 시작했으면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꼭 매번 당부하지만 예습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개념도 했고 실전 문제 풀이까지 한 학생들 또는 기출문제 풀이까지 한 학생들이 이 강의 이용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 풀이 과정과 제 거를 비교해서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진짜 분석하는 걸 해야 돼. 즉 지금 여러분이 기출을 풀었어도 문제집에 이렇게 막 이게 섞여 있는 것들 내지는 뭐 오늘은 고용지표와 관련된 문제들을 푸는데 어려운 문제 풀었다 쉬운 문제 풀었다 뭐 이런 순서로 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는 쉬운 것부터 가급적이면 조금 어려운 걸로 쉬운 것도 완전 쉬운 게 아니긴 하죠. 이제 약점 공략이니까 1등급 공략하는 문제들이니까 어려운 건데 어려운 것 중에서도 좀 난이도를 조절해서 해봤고요. 그리고 진짜 또 중요한 것이 문제 유형을 분석하는 거야. 아, 최근 평가원 스타일이 수능 스타일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오고 있구나. 선지는 이렇게 비슷하게 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면서 풀어주라는 거죠. 예, 지난 시간부터 3단원 하고 있습니다. 3단원 하는데요. 3단원에 GDP 관련된 문제 살펴봤잖아. 국내 총생산 계산하는 거. 어쨌든 형식은 총 판매 수입해서 중간재 빼서 부가가치를 구한 다음에 부가가치를 어떻게 임금이랑 이윤으로 나누는 구조로 이게 세팅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목 GDP와 실질 GDP 관련된 문제는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명목 GDP 변화율로 변형이 되어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그런 형식들도 확인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문제 볼 때는 선지들이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나온 것들도 우리 확인해서 봤어요. 그런 전체적인 틀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야. 오늘은 바로 실업과 인플레이션 09로 넘어왔고요. 여기 실업과 인플레이션 특히 고용지표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모아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는 사실 고용지표 자체에 대한 이 암기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매년 고용지표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항으로 여러분이 올려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고용지표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샥 모아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나온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지표 숫자를 딱딱 맞춰주면 쉬운데 우리 GDP도 그랬잖아요. 변화율이 나오면 조금 더 어려웠잖아. 작년에 그런 문제 형식이 나와서 거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09 파트에서 고난도 문제 유형 고용지표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서도 좀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난도를 올려갈 건데요. 다음에 보시면 다음에 각각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이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얘가 가장 정확한 문제 풀이 방식 바로 뭐냐면 인구 구성과 관련해서 먼저 그려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의 인구. 그렇죠? 15세 이상의 인구가 노동 가능 인구가 되죠. 노동 가능 인구를 어떻게 나누죠?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게 되죠. 경제활동인구는 뭐예요?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경제활동인구를 다시 어떻게 나눠요?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는 인구 가운데서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자가 되는 것이고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실업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 이 구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얘를 항상 그려가면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게 뭐냐면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고용률이 나왔어요. 네,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고용률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해요? 경제활동 인구가 어디에서?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공식을 외워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고용률은 어떻게 구해요? 고용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자가 15세 이상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분모가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값이 더 크겠어? 그렇지 당연히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면 매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이 점선, 이 약간 흐리, 아니죠. 하얀색. 하얀색 점으로 된 얘가 뭐겠어요? 그렇지. 얘가 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아, 가가 경제활동 참가율이구나. 그러면 나는 당연히 고용률이 되겠구나.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 구하는 곡씨 다시 한번 써보시면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100입니다. 고용률은요, 다시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해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됩니다. 당연히 뭐가 분모가 같은 상태에서 분자에 해당되는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에다가 실업자를 더한 값으로서 여기가 더 크니까 비율은 얘가 더 높은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구해진 겁니다.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얘가 그래서 가장 2024 6월입니다. 그래도 평가원 문제예요. 예. 그래서 얘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얘 같은 경우는 예, 15세 이상의 인구, 노동 가능 인구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주면 돼? 100이라고 두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세로로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70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고, 30만큼이 뭐가 되는 거죠?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죠. 그쵸? 그 중에서 전체에서 60만큼이 뭐가 되는 것이고요. 15세 이상 인구 100이라고 쳤을 때 60만큼이 취업자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그려보자고요. 그래서 전체 100이라고 쳤을 때, 15세 이상의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이 뭐가 되는 거고, 그렇지, 경제 활동 인구가 되는 것이고, 이 60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취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업자는 이 10만큼이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얼마가 되는 거야? 30만큼이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T 플러스 1년 상황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죠.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예, 네. 하시면 되죠.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얼마가 되고? 20이 되고. 왜냐면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이 80%니까. 그리고 취업자는 얼마가 되고? 취업자는 여기 70이 되는 것이고. 60. 실업자는 얼마가 될까요? 실업 똑같죠. 그쵸? 실업 똑같습니다. 실업은 10만큼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이제 T 플러스 2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를 100이라고 놨죠? 그렇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얼마가 되고? 75가 됩니다.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가 25야.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취업자는 얼마가 되고?

취업자는 70이 되는 거죠. 실업자는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제 그릴 때 이렇게 해놓고 그릴 건데 이렇게 세로로 그냥 그대로 놓고 하셔도 된다. 그래서 우리 공식 두 가지를 이렇게 확인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뭐가 된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된다. 틀렸죠? 취업자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자 수는 T 플러스 1년하고 T 플러스 2년이 같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T 플러스 2년이 T 플러스 1년보다 많다. 경제활동 인구 어딨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죠? 예, 경제활동 인구 80이고 75입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년이 더 많다라고 하셔야 되죠? 틀렸습니다. 세 번째, 비경제활동 인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T 플러스 2년하고 T 플러스 2년 여기 있어요. T년 여기 30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가 더 많다? 그렇지. T년이 더 많다라고 하셔야 되죠? 네, 틀렸습니다. 이제 실업률 공식입니다. 공식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활동 참가율 하나, 고용률 하나, 네, 그 다음에 실업률 하나입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실업률은, 네, 보면, 네,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즉, 그거보다 위에. 그러면 실업률은요? 그거보다 위에. 경제활동 인구 대비.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업률 구하는 공식은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문제 풀 때, 어떨 때는요, 나오면 취업자 수 더하기 실업자 수 분의 실업자 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게 경제활동 인구니까. 그래서 크다, 작다, 높다, 낮다를 물어봤으니까 뭐 굳이 이 비율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T년하고 실업률, T년하고 T 플러스 1년의 실업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의 실업률 어떡하지?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분의 10. 그렇죠? 그래서 70분의 10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요? 80분의 10이죠. 그렇죠? 80분의 10입니다. 네. 어디가 높아요? T년이 더 높죠. 예. 7분의 1, 8분의 1.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몇 배다, 뭐 또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다, 작다, 뭐 높다, 낮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굳이 끝까지 비율해서 곱하기 100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따라서 T년이 더 높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본형인 거야. 그리고 공식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이제 2번,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 6월에 나와놓고, 그리고 이제 수능에 나온 거야. 예, 수능에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나왔어요? 고용률, 실업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15세 이상의 인구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예, 중요한 정보가 있지. 그러면 2000년, 2021년, 2022년 상황을 이렇게 그려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100명이라고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나눠볼게. 다 이제 쓸 필요도 없어. 하나만 써놓으면. 그렇죠? 그러면 2020년부터 보겠습니다. 고용률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 고용률 어떻게 구했어요? 저 자꾸 예, 공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고용률 어떻게 구했죠? 고용률 어떻게 구했다? 뭐 대비?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15세 이상의 인구가 변함이 없어서 우리 100으로 이렇게 뒀기 때문에 100이면 취업자가 63, 64, 7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취업자가 63이고 그 다음에 64고 그 다음에 72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실업률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을 보시면 실업률이 10%다라고 나왔어요. 실업률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한다고?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분의 실업자.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가 경제활동 인구니까. 그렇죠? 곱하기 100 했더니 이게 10%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뭐만 알아? 취업자만 알아. 그렇죠? 63. 실업자는 모르는 거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실업자 얼마여야 돼요? 물론 이거 공식해가지고 넘겨가지고 미지수 하나니까 구해내셔도 되는데 직관적으로 알수 있잖아. 점점 하다 보면. 그쵸? 그래서 X가 얼마? 7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얼마가 되죠? 70분의 7 하면 10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계산하는 게더 빠릅니다. 이 식을 막 옮겨가면서 하는 것보다.

두 번째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얼마여야 될까? 20%래요. 20%. 네. 이제 여기에 64가 들어갑니다. 64가. 네, 20%래요. 그러면 x가 얼마면 될까요? 그렇지. 16이면 되겠지. 그렇지. x가 16이면요. 전체 얼마지? 전체 여기가 80이 나와. 네. 80분의 16 하면 20%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0에서 16이 차지하는 거. 80에서 8이 차지하는 게 10%니까. 80에서 16이 차지하는 건 20%지. 예. 자꾸 비율은요. 하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 세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다시 10%예요. 다시 10%야. 그럼 얼마여야 될것 같아? 그렇지. 8이어야 될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80에 8만큼. 그래서 80에 8만큼 하면 10% 하고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전체 70이었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 써볼게요. 비경제활동 인구 30에서 20에서 20이 되었다. 까지 다 구한 겁니다. 괜찮죠? 이제 답을 찾아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수는 2021년이요. 2020년, 20년, 21년, 22년. 써놓을게요. 21년이 22년의 두 배이다.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제활동 인구가 매년 증가해서 70에서 80, 그 다음에는 그대로 80입니다. 매년 증가하지 않았죠? X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거 비율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비율 계산하는 거. 이뭐 사회문화랑 같이 하는 학생들은 이게 패턴에서도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에서 다시 어디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분모로 내리면 됩니다. 2021년에 경제활동 인구에서 지어볼게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취업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 실업률이 나왔잖아. 예. 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빨리 풀다 보면, 이거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네. 2021년하고 2022년 비교하라고 했네. 그럼 여기는 80%고 여기는 20%가 되겠죠? 그쵸? 왜?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게 80%야. 그럼 나머지 취업자가 차지하는 건 80%겠지. 10%야. 그러면 여기 제가 20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어? 90이겠죠, 90. 네, 90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딱 읽는 순간 아, 이거 취업률이라고 하는 거를 자주 쓰진 않지만 네.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서 그거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2021년이 2022년보다 그렇죠, 작죠. 80%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써본다면 80분의 얼마? 16이고요. 80분의 8이 취업자죠. 취업자입니다. 예. 80분의 64고요. 그다음에 72입니다. 여기가 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굳이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이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더 빨리 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나왔으니까 아 얘가 취업률이구나 바로 그냥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보셔도 됩니다. 전년 대비 비경제활동 인구의 변화율은 2021년과 2022년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변화율도 매우 중요하죠. 변화율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이런 거 했을 때 했으니까. 또 표문제 푸는 학생들, 사회문화 표문제 푸는 학생들도 변화를 엄청 많이 나옵니다. 증가율, 네, 그래서 노년 인구의 증가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변화율은 뭐냐면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만큼 증가했어가 변화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원래 30이었는데 20으로 10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21년에서 22년은요? 같죠. 그쵸. 변화율이 0입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의 변화율이 같아? 전년 대비. 즉, 이렇게 해볼게. 전년 대비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2020년에서 2021년의 변화율은 감소율이죠. 30에서요, 10만큼 감소했어요.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감소율이 되는 것이고, 2021년에서 2022년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0%가 됩니다. 따라서 같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래서 계속 비슷한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고용 지표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다. 2025 6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의 인구를 이번에 뭐로 줬냐면 1000명이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나와 있고 취업자 수 나와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 나와 있는데 차이점은 뭐야? 빈칸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문제나 이 문제에서 고용률 실업률 나온 것이나 예, 고용률 실업률 나 고용률 준건뭐준 거예요? 취업자 수 사실 준 거잖아. 그치? 취업자 수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취업자 수 주고 경제활동 참가율 주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 T 플러스 1년, T 플러스 2년. 그래서 쭉 해볼게. 뭐? 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금방 그려요. 예, 그려서 하는 게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는 1000명으로 변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취업자 수 일단 나와 있는 걸좀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자 수가 여기 600명이고 T 플러스 1년도 600명입니다. 네. 그쵸? 그러면 한번 이제 해볼까요? 실업률이 25%래요. 25%는 정말 나오면 반가운 숫자입니다. 왜냐면 4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 25%가 4분의 1이잖아요. 다시 25% 해볼게.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다시 말하면 뭐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예. 이게 바로 뭐래? 이게 바로 4분의 1이라는 거잖아. 예. 4분의 1. 그러면 직관적으로 물론 우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여기가 600이에요. 여기가 X예요. X예요. 해서 25.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 물론 이렇게 놓고 씩 푸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4분의 1 맞춰주려면 여기 얼마여야 돼? 그치, 200이면 되지. 그치? 그럼 800분의 200 하면 4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25 하고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빨리 하세요? 라고 하는데, 많이 풀어서 빨리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 경제활동 인구가 800이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200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 경제활동 참가율 몇 퍼센트예요? 경제활동 참가율 어떻게? 전체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 얘네가 차지하는 거죠. 1000에서 800이니까 8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두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경제활동 참가율이 75%래요. 그러면 전체 1000에서 여기가 얼마? 750인 거잖아. 그럼 여기 얼마? 150이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150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비경제활동 250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업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실업률 얼마? 그렇지. 실업률은 여기 750분의, 그렇죠?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그래서 750분의 150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요? 750분의 150이면 5분의 1이네. 그렇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숫자라서 이제 점점 나오면. 그래서 5분의 1이면 20%입니다. 4분의 1이면 25%고. 그래서 이것도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가서 볼게요. 다음에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얼마래요? 80%래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가 되는 거야? 800명이 되는 거죠. 여기 800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200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 놓고 실업률이 10%래. 10%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제활동 인구 대비 800분의. 그렇지, 여기가 80이구나. 그래야 10%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80입니다. 여기 720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취업자 수 얼마예요? 720입니다. 빈칸 다 구해낼 수 있었다.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역은 얼마다? 80입니다. 니은 20입니다. 25보다 그러니까 작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T 플러스 1년도 경제활동 인구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T 플러스 1년도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가 되죠? 750입니다. 750보다 적은데요?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고용률 물어봤어요. 고용률은 그냥 15세 이상의 인구가 같으면 어때? 취업자 수가 제일 많으면 고용률이 제일 높은 거지. 그치? 언제가 제일? 그치. T 플러스 2년에 고용률이 가장 높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 플러스 2년이 가장 높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마지막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T 플러스 1년과 T 플러스 2년에 모두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여기 감소했고. 그렇지?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빈칸이 채워진 그런 형태였어. 됐죠? 그렇죠? 이제 다음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예, 비슷한 문제가 되겠고.

이 문제 고용률 실업률 하고 나와서 얘는 오히려 얘랑 좀 비슷하네요. 고용률 실업률 하고 나왔고 오히려 얘는 두 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가 다른 거죠. 전제가 달라서 앞에 이 문제, 그래서 문제 형식들을 보면서 하라고 했어. 이 문제는 15세 이상 인구가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건 그런 전제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럼 15세 이상 인구가 다른가? 다른가 봐. 아래 보시면 티년의 취업자 수는 900만 명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티년부터 한번 이렇게 써봐 보자고요. 예, 어떻게 하죠?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그쵸? T 플러스 1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티년의 취업자 수가 얼마래요? 9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고용률 60% 되어 있습니다. 고용률 어떻게 구한다고? 그러니까 공식이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고용률이란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다시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취업자 900이 차지하는 비율 했더니 얼마? 60%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여야 될까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1,500명이 되는 거죠. 1,500명이다.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10%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일까? 이것도 우리가 자주 하니까 이걸 굳이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 해서 이게 10%인데 취업자가 900이야. 그러면 X는 얼마일까? 예. 이죠, 10%. 네. 이거 그냥 나오죠. 100이죠, 100. 그쵸? 네. 100이어야 되죠. 얘가 100이어야지 전체가 어디예요? 경제활동인 거 1000이잖아요. 1000에서 100이 차지하는 거 10%.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야. 그치? 막 이렇게 막 풀어보지 말고.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얼마가 되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500이구나.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됐죠? 그쵸? 이제 아래 이런 T 플러스 1년의 실업자 수는 T년보다 100만 명 많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00만 명이 되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구조는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15세 이상 인구가 같다라고 하는 전제가 사라진 상태에서 푼 거야. 됐지? 그치?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20%래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여야 됩니까? 그렇지. 1000만 명이어야 되는 거죠. 1000에 200이 차지하는 게 20%니까. 그러면 취업자 수가 800이 되겠네?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 고용률이 50%래. 자, 고용률 50% 가겠습니다. 고용률 어떻게 구해요? 15세 이상의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예, 이게 50%야. 여기가 800이야. 그럼 전체 얼마여야 돼? 그렇지. 1600이어야 되는 거죠. 그쵸? 50% 되려면. 그쵸? 그래서, 아, 전체가 1600이구나.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600이구나. 그쵸? 어떤 전제였어? 15세 64세. 자꾸. 네, 혹시 그렇게 말한 거 있으면 취소, 취소. 네, 15세 이상의 인구입니다. 네, 자꾸 사회문화에서 인구 구성, 이게 막 입에 배가지고. 15세 이상의 인구가 같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었을 때의 문제인 거야. 이해되죠? 이제 답을 찾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의 15세 이상의 인구는 1,500만 명이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1,500만 명이 되겠죠. 제가 1,500이라고 그냥 읽었습니다, 여러분. 네, 맞고요. 두 번째, T 플러스 1년의 취업자 수는 800만 명입니다. 제가 그냥 800이라고 읽었습니다. 편의상. 맞습니다. 네, T 플러스 1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T년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활동 참가율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년도에는 15세 이상의 인구가 1,500에서 1,000만 명이 차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00에서 1,000만 명이 차지하는 거잖아. 계산할 필요 없죠? 그쵸?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T 플러스 1년이 T년보다 100만 명이 어때요? 그렇지, 많아졌습니다. 그쵸? 많아졌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적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틀렸지. 네, 괜찮죠? 네, 아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유형이, 아, 15세 이상 인구가 같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었을 때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 이제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딱갈 건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림은 연도별 고용 관련 지표를 나타낸 것인데, 이렇게 고용률하고, 결국은 고용률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야. 제일 앞에 나왔던 것이기도 해. 그런데 얘를 다시 한번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거.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서, 예, 이걸 하나하나 따박따박 보면서,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5세 이상의 인구가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놓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 T 플러스 1년 4개나 돼. T 플러스 2년, T 플러스 3년.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자, 뭐부터 봐야 될까요? 저 이거 가장 처음 앞에 봤던 1번 문제랑 사실은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뭐가 나왔어요? 저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 아니면 고용률이 다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 그치?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고용률이 나오면 얘를 구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되게 편하죠. 왜 그래요? 네. 그치. 경제활동 참가율도 공식을 한번 써볼게. 뭐냐면 15세 이상의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고용률도 어떻게 돼요? 15세 이상의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네. 그리고 15세 이상의 인구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100으로 두고 하자는 거야.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쭉 한번 볼게요. 경제활동 참가율 T년, T 플러스 1년이 다 70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를 다 72, 여기 72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2년, T 플러스 3년은 80, 80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냐면 여기 28이요, 여기 28이요, 20이요, 20이요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취업자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해서 T년 해보세요. 54입니다. 저 이게 취업자잖아요. 네, 62죠? T 플러스 1년하고 T 플러스 3년에 T 플러스 2년에 64다. 이렇게 바꿔서 써줘야지만 이 상태로 놓고는 여러분 풀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바꿔주는 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대로 써주자. 54. 취업자가 54입니다. 네. 54입니다. 그 다음에 60입니다. 여기 60입니다. 그 다음에 64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쵸? 그러면 실업자도 자동적으로 구해집니다. 처음에 얼마냐면 18이 되고, 두 번째는 12, 세 번째는 16, 네 번째 2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 찾아보면 되겠다. 이제 답을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업자 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매년 증가했나요? 아닌데? 감소했는데? 그치. 여기 감소했어요. 그래서 매년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실업률은 T년과 T 플러스 3년이 동일하다라고 돼 있어. 동일한지 뭐 큰지 작은지 물어보면 구할 필요 없이 예, 분수식만 써주시면 됩니다. T년에 어떻게 하죠? T년에 72분의 18이 되겠습니다. 그쵸? 72분의 18이 되는 것이고 T 플러스 3년은요? T 플러스 3년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80분의 20이 되는 거지. 그치? 8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 이것도 4분의 1이네요. 예, 왜냐면 8, 4, 32에서, 이거 4분의 1, 이것도 4분의 1이네. 4분의 1 얼마라고 했어? 25%라고 했잖아요. 둘이 어때요? 이거는 동일하, 이건 계산해야 되네. 예, 동일하네. 계산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다.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경제활동 인구는 T 플러스 2년이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T 플러스 2년이 가장 많아요? 아니에요. 20씩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T 플러스 1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다. 이게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T 플러스 1년 취업자 수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년 여기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만큼 증가했어? 이렇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54였는데 60으로 이렇게 구해야지. 원래 얼마였는데 54였는데 60으로 얼마만큼 증가한 거예요? 저 6만큼 증가한 거죠. 그쵸?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10%를 넘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 증가 요구하는 거꼭 해두셔야 돼요. 15세 이상의 인구가 2천만 명이라면, 2천만 명이라면 T 플러스 3년에 경제활동 인구는 1,200만 명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아요? 1,600만 명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80%니까. 그렇죠?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80%니까 1,600만 명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2, 8에 16. 그치?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올해 6월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6월에 풀었는데 생각 안 납니다. 우리가 문제 외우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올해 문제는 더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외울 만큼 푸는 게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연도별 고용 관련 지표인데 15세 이상 인구 변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기존과 다른 구조지. 그치?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 T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여러분이 풀이한 거랑 저랑 맞으면 너무 쾌감이 있지 않겠어? 자, 어떻게 나누죠? 그쵸.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로 먼저 나누죠. 그쵸?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로 먼저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이두개 자료 중에서 뭘 먼저 봐야 돼? 그치, 아래 자료를 먼저 봐야지. 그치? 15세 이상의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이 100을 어떻게 4? 즉, 1대 4로 나눈 거예요. 여기 밑에, 네. 1분의 4, 1분의 3, 1대 1. 이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비경제활동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하면 뭐가 되고? 15세 이상의 인구가 되고, 15세 이상의 인구가 변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편의상 100으로 이렇게 맞춰두자고요. 그럼 100을 어쩌라는 소리야? 그치, 1대 4로 나누라는 소리야. 그럼 얼마? 20, 80. 1대 3으로 나누라는 소리야. 25, 75. 네. 1대 1, 50, 5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예, 네, 이겁니다. 그래서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준 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80, 20. 그 다음에 75, 25. 그 다음에 50, 50.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예. 이제 그래놓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취업자 수 대비 실업자 수예요. 취업자 수하고 실업자 수는 어디 있죠? 그렇지, 여기지. 경제활동 인구를 취업자, 실업자로 나누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T년도는 어떻게 나누면 되는 거야? 맞아. 뭐? 이 80을 이렇게 1분의 3, 4등분해서 1대 3으로 나눠가지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분모에 1, 1, 1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을 1대 3으로 나눠요. 너무 쉽죠. 그쵸?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60이 되겠구나. 됐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1대 4로 나눠요. 다시 말하면 75를 뭐? 5등분 어떻게 하죠? 5로는 15죠. 그쵸? 그래서 15고 60이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쵸? 예, 그러면 1대 4가 되죠. 여기는요? 50을 1대 4, 그럼 여기 10이고, 여기가 40이 되겠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다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는 문제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보다 더 재밌게 풀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 그래서 구조 뭘 알면 돼?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는 결국 15세 이상의 인구를, 예, 이렇게 상대적인 크기로 나눈 것이고. 다시, 취업자하고 실업자는 다시 경제활동 인구를 상대적인 크기로 나눈 겁니다.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자 수는 T년과 T 플러스 1년이 같다 했는데,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실업자 수는 T 플러스 1년이 T 플러스 2년보다, T 플러스 2년이군요. 2년보다. T 플러스 1년, 15. T 플러스 2년, 10. 많다. 맞네요. 예,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경제활동 참가율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렇죠. 15세 이상의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80%네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50%네요. 그렇지. 80%이고 50%입니다. 두배 아니죠? 틀렸습니다. 마지막, 실업률은 T 플러스 1년이 T년보다 높다라고 돼 있습니다. 실업률은 여기 T년도 실업률을 해볼게요. 실업률 얼마예요? 실업률은 80분의 20입니다. 그쵸? 4분의 1이에요. 1이 되는 것이고. 25%네. 곱하기 100이니까.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입니다. T 플러스 1년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예요? 75분의 15입니다. 5분의 1이에요. 75분의 15, 5분의 1이죠. 20%입니다. 예, 물론 뭐 20%, 뭐25%안 구하셔도 되죠. 5분의 1하고 4분의 1 놓고 계산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T년이 더 높습니다. 예,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네. 그래서 문제 유형들 쭉 비슷하게 지금 여섯 번째 문제까지 왔다. 아, 일곱 번째 문제, 아니, 다섯 번째 문제까지 왔다가 여섯 번째 문제에서 스타일이 쫙 바뀌었지만 결국은 그리는 게 똑같단 말이야.
아,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시고, 자, 이 문제가 작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죠. 그쵸? 왜 어렵냐? 뭐가 나왔으니까? 변화율이 나왔으니까. 변화율이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 막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풀기보다는 공식하고 변화율에 대한 이해를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티녀는 전년 대비 15세 이상 인구는 3% 증가했고, 취업자 수는 8% 증가했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5% 감소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전년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숫자를 대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볼게요. 기억. 고용률은 고용률. 티년하고 T 플러스 1년의 고용률이에요. 그래서 T 플러스 1년의 고용률이 더 낮아졌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고용률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기억. 고용률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해? 15세 이상의 인구 분의 취업자 수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T년에서 T 플러스 1년으로 갈때 15세 이상의 인구는 어떻게 됐지? 10%가 많아졌대. 그렇지? 이 10%가 증가했구나. 취업자 수는 어때요? 취업자 수 보겠습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1년에 전년 대비 이게 증가율입니다. 전년 대비 변화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12%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알겠죠? 그쵸? 분모가 증가한 것보다 분자의 증가가 더 커요. 그럼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겠지. 그치? 고용률은 증가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고용률은 증가한다. 라고 써야 되는데, T 플러스 1년에 낮아졌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린 거죠. X.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T 플러스 2. T 플러스 1년에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T년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그치.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 15세 이상의 인구, 취업자 수,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 이것만 나와 있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게 완전 별표가 되는 거죠. 자, 요 자료를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1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이걸 먼저 그려봐야 돼요.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죠? 그쵸?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15세 이상의 인구입니다. 맞죠?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걸 보면 15세 이상의 인구는 10% 증가했대. 그쵸? 비경제활동 인구는 어때요? 11% 증가했대요. 여러분 생각해봐.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율하고 비경제활동 인구의 변화율을 더해서 전체 15세 이상의 변화율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율은 10%보다 어때? 작아야 되는 거지. 그치? 여러분 생각해 봐. 지금 이렇게 국어 점수가 있고 수학 점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평균이 80점이래. 그리고 수학이 81점이래. 그럼 국어 점수는 얼마여야 돼? 평균보다 낮아야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가운데 값이 나오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치?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율은 10%보다 작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얘기야. 야, 엄청 많이 간 겁니다. 따라서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10%보다 높은데, 경제활동 인구는 그것만큼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분모가 증가한 것보다 얘가 조금 덜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때요? 낮아진 거지. 그치? 이렇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해설을 듣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것 같아 라고 푸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 T 플러스 2년도에 15세 이상의 인구는 T년과 같다. 그럴 수가 없지. 그치? 이거는 우리가 경제성장률 이런 거할때 이거 했었던 부분입니다. T년도에 여러분 100이라고 쳐봐요. 예, 거기서 10% 증가했어. 그럼 110이지. 거기서 10%가 빠진 거야. 그럼 99잖아. 예. 그래서 10% 오르고 10% 빠졌다고 해서 여기랑 여기랑 같다?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쵸? 그거는 무조건 아닌 거. 이건 X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마지막 뭐야?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T 플러스 1년하고 T 플러스 2년에 이제 실업률을 비교하는 거야. 실업률. 이 니은 선지하고 리을 선지가 매우 중요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을 선지. 실업률은 어떻게 구하죠? 그치.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분의 실업자. 그쵸? 예. 네. 곱하기 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T 플러스 2년, T 플러스 1년 대비 T 플러스 2년이에요. 전체 보면 15세 이상 인구가 마이너스 10% 빠졌대. 그쵸? 그런데 비경제활동 인구도 마이너스 10% 빠졌대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빠져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치? 왜냐면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 변화율의 얘가 평균이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아 경제활동 인구도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은 이렇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아 경제활동 인구가 마이너스 10%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예 마이너스 10% 하는 순간 줄어든 건데 아무튼 이렇게 밑으로 좀 화살표 써봤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취업자 수는 0이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경제활동 인구가 10% 줄어들었는데 취업자 수는 그대로 있어. 그럼 뭐가 줄어든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다 줄어든 거지. 그치? 경제활동 인구가 다 줄어든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쵸. 즉,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10% 줄어들었는데 취업자는 그대로란 말이야. 그러면 이10% 줄어든 건다 실업자 수가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은 낮아졌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됐나요? 예,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4번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워. 이건 진짜 어려운 것이고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유형이 좀 달라가지고 얘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멈춤하고 먼저 해보셔야 돼요. 자, 이 자료는 월별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5세 이상 인구 중 1월에 취업자였다가 여기 1월에 취업자였다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월에 실업자가 된 거, 여기 있네요. 이게 5%도,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네. 이제 문제를 푸는데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각국의 1월 실업률은 20%이고라고 단서가 나와 있어. 1월 실업률이 20%래.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러면 1월에 한번 가볼게요. 1월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6, 여기, 이렇게 더해서 이게 비경제활동 인구죠. 그쵸? 비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냐면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25가 됩니다. 없는 거 이렇게 찾아보자고. 25. 1월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25예요. 그렇죠? 전체 100이죠. 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나머지 여기 두 개에서 얼마인 거야? 75인 거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쭉 가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1월에 실업률은 20%다라고 했어요. 실업률이 뭔데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 20%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5분의 1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가 75예요. 여기가 75야. 그러면 15구나. 여기 사라지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아, 실업자가 15고, 실업자가 15니까 취업자는 얼마겠어요? 60이 되겠죠. 그쵸? 그래야 60, 15, 25에서 100 하고 맞아떨어지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 풀때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게 있네요. 뭘 구할 수 있죠? 여기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월에 취업자였던 사람 중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간게 5%가 있겠구나. 5하고 여기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제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1월에 실업자였던 사람 중에서 2월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 사람의 비율은 6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볼게요. 1월에 실업자였던 사람 중에서 15 중에서 60%는 비경제활동이고 여기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일까요? 15에 60% 해보세요. 9죠, 9. 그쵸? 그래서 여기가 아, 9구나라고 하는 것도 찾았습니다. 그치? 그러면 왜15 이렇게 돼 있네. 그럼 기억은 얼마여야 될까? 저 6보다 최대 6. 그럼 여기 0 되는 거니까. 그쵸? 6보다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쵸? 기억은 6보다 작은 숫자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 이하, 6 이하. 작은 숫자가 아니라 6을 포함해서 6 이하가 되겠다. 그러면 해볼게요. 그래서 기억은 7이다? 틀렸어요. 7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업률은 2월이 1월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1월의 실업률은 얼마냐면 20%죠. 2월의 실업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 2월의 실업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실업률은요. 비경제활동 인구 여기 쭉 해볼게요. 얼마예요? 20입니다. 20이죠. 그렇죠? 그럼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야? 80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2월의 실업률 해볼게. 80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거. 실업자 얼마냐면 17하고 여기 6에서 여기 얼마?

10입니다. 아니, 여기 25입니다. 그쵸? 25 중에서 2월에 취업자가 된 사람, 얼마냐면 7이 되겠습니다. 7. 이렇게 하시면, 곱하기 100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8%, 28%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네, 25에서 7이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Good luck to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약점 공략 훈스킬 수학원 드디어 마무리까지 함께하게 된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홉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강의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총 이 약점 공략에서는 수학원의 바로 7대 함정을 선생님과 함께 극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그런 모토 아래 출발을 했는데요. 마지막 공략 7번째는 선생님이 여기 지금 제목에 썼던 것처럼 수열의 박스 채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스 채우기라고 하는 이 문제가 출제가 될지 또 출제가 되지 않을지 또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출제가 될지 이런 것들은 매년 정말 우리가 그 입시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수학 영역을 분석할 때 또 굉장히 화두되는 어떤 그런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과 함께 그래도 과거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됐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이 훈스킬 공략의 일곱 번째는 바로 이 수열의 박스 채우기 문제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열의 박스 채우기 문제를 모든 친구들이 다 좋아요. 잘 맞춰요. 너끈히 맞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 약점이 뭔데?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 채우기라고 하는 문제를 일단 출제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에게 행간을 읽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The end까지 모든 걸 다 이해하라고 내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를 다 알기를 바랬다면 여러분들한테 굳이 뭐하러 박스 채우기를 물어보겠어요. 그냥 풀라고 문제를 내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물어보고자 하는 그 대상이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걸 정말 수학적으로 팔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너무 집착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박스 채우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다가 조금 더 포인트를 실어줘야 되는데 약간 주객이 전도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약점이 발생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식변형을 하는 그 과정, 이거는 어떤 수열의 딱 역량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전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많은 그냥 수학적인 연산, 인수분해, 전개, 그 다음에 공식,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급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빈칸의 앞, 뒤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여기선 지금 이런 걸 했구나, 라는 거를 그때그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그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이 9강의 이 수열 박스 채우기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정리할 개념이 있나? 이건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을 정리한다라기보다는 조금만 포인트를 조금 짚어보면서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질문이 어떤 건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이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수열의 박스 채우기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네 제목을 쓸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걸 위해서 수열의 박스 채우기 문제 자체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특별하게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개념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내가 조금 정리해보자면 이 정도의 질문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과연 이게 여기서 출제될까?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따져봐야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기출 문제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문항들을 봤을 때는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나왔을 때 나에게 약점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수학 1에서 박스 채우기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학 2에서 박스 채우기 문제가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해석학에서 빈칸을 뚫어놓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수의 역량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수학 1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이 여러분들 이름이 바뀌어서 대수라고 바뀌 끼는 그러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대수에서 흘러가는 것들을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한 것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기출 문제로 봤을 때 지금까지 3단원 수열에서 다수 많이 출제된 걸볼 수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번 6평처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박스 채우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좀더 특이점이 아닐까라는 선생님의 기출 로 바라봤을 때 경험치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는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배경 지식, 제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배경 지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갓 튀긴 양념 치킨처럼, 갓 튀긴 양념 감자처럼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등차와 등비수열에 대한 기본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뭐 합공식, 중항 이런 거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AN과 SN과의 관계 알고 계시죠? 이거 은근히 많이 박스 채우기에 등장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잘은 나오지는 않지만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증명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기의 과정 정도. 선생님이 이 귀납법 과정을 정리를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이게 박스 채우기로 나온 지도 거진 옛날 옛날 옛날 일이라, 요즘의 트렌드에 맞춘다고 한다면 그냥 알아두면 될 일이지, 이걸 따로 여기서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촬영했던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수학적 귀납법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노트 테이킹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Q3, 이제 문제풀이 전략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때 조금은 전략적으로 훈스킬을 사용해 보자. 그럼 어떤 훈스킬이라고 얘기했을 때, 빈칸 기준으로 앞뒤, 여기를 조금 유심히 봐라. 그리고 나머지 흘러가는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러한 좀 센스와 기지를 발휘하기를 바라면서, 요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이 수열의 박스 채우기에 전체적인 메타인지를 위한 퀘스천만 남겨둔 채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도대체 문항 바이 문항 어떤 걸 이렇게 하라는 거지라고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팔로우업 하면서 우리가 해결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준비한 바로 따끈따끈한 올해의 3월 학력평가에 출제됐던 네모 박스 채우기 문제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올해 3월 12번에, 네, 3월 학력평가.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학력평가는 재학생들 위주로 치루어지다, 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 여러분들의 고3이 됐을 때 기억 잘안 나죠. 어느덧 시간이 빠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3월 학력평가에 그것도 문항번호 12번으로 이제 만났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스 채우기 문제가 조금 객관식 중간에 나와가지고, 어라? 이렇게 했던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 하는 거잘 보세요. 선생님 실제 시험 시간에 그대로 했던 거 연출해 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A1은 3이고 A2가 10인 수열 AN이 있고요. 그런 수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열 무슨 수열인지 아직 모릅니다. 어떤 그러한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 있어요. 그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B1도 0보다 크고 이때 공비 R도 0보다 크겠죠.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어떤 수열이라고 하는 수열, 어떤 수열? 요 수열이죠, 요 수열. 요 동그라미라고 하는 걸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그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했더니 n제곱 플러스 n이 되었다. 나,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지,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1번, 바로 가는 게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필시 등차 수열의 결과예요. 상수항이 없는 이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bn,

플러스 1분의 an이라고 하는 수열 자체가 분명히 등차 수열일 것이고, 공차의 절반인 1이 n제곱의 개수이기 때문에 공차는 일단 2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넣었더니 2가 되는 걸로 보아서 첫째 항이 2였을 거기 때문에 이거였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저 여기까지 바로 했습니다, 솔직히. 그랬더니 출제자가, 와, 재밌는 게 다음부터 지금 이제 이 네모 박스 아래 뭐가 있을 거냐면 요거를 구하는 과정을 내가 서술할 거야. 그막 줄줄이 비엔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 이거 봐. 나 앞에 읽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내가 할수 있었어. bn 플러스 1분의 an이 뭐다? en이다. 여러분 가 얼마예요? 2죠. 이렇게 금방 찾아. 진짜요, 선생님은. 어차피 페이지가 넘어갈 거니까 답좀 적어볼까요?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냐면 2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끝! 이제 지워볼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억은 가가 2구나. 뭐더 어려울 게 뭐가 있어?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는 뭐 n이 1일 때 성립하.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물론 여기서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 어쩌고저쩌고 n이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려니. 자, 감독님 여기 한 번만 잠깐 와보세요. 봐봐요.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한다. 전략을 잃었다. 그대여 지금 잃었습니다. 지금 갈 길을 잃었어. 왜또 갑자기 집착하세요? 또왜 갑자기? 봐봐요. 또 문제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 앞에 있는 거다 세부적으로 읽어. 그러려면 약점 공략이 필요가 없죠. 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세요. 이러면 되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전략을 가지고도 도전한다는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훅 넘어간다,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모든 게다 이해되면 좋죠. 그냥 출제자가 하는 말은 그리하여 n이 1일 때도 성립하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전에 가가 2였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an이 2 곱하기 b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성립한다. 받아들여 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때, 괜찮아요? 그랬을 때 갑자기 나보고 등비수열 bn의 공비는 나이다 이랬으니까 여기까지만 풀면 이 공비가 나오나 봐. 그럼 내가 bn에 대해서는 뭘 알고 있었지라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 내가 아까 전에 b1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이라고 출제자가 알려줬어.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내가 아까는 b1이 2분의 1이라는 거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출제자가 나한테 bn의 공비를 물어보니까, 그러면 첫째 항하고 둘째 항 정도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라? 그랬더니, 그러면 선생님, 일단은 b1은 2분의 1이라고 알려줬는데요? 그럼 내가 b2를 어디서 찾지? 했는데, 그 b2를 어디서 찾을지를 어떻게 찾는 거냐면, 분명히 요 박스 앞에 여기까지 하고 이걸로 넘어온 걸로 보아서 얘를 쓰는 건가 보죠. 그럼 여기다 뭘 넣어볼 생각을 해요? 1을 넣어볼 생각을 하게 되죠.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럼 저기 있는 니은이라고 하는 식에다가 2를 넣어보면 2분의 A2라고 하는 값이 두 배에 B2 더하기 1이다. 이러한 내가 어떤 하나의 식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A2는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10이라고. 저기 써 있잖아요. 저기. 눈을 크게 뜨세요. 지금 눈을 반 뜨고 졸린 상태에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해봐서 아는데요. 졸린 상태에서 인강 들어봤자 아무런 게 남는 게 없다? 진짠데? 그럼 여기가 5죠. 다 해봤어요, 선생님도. 그럼 여기가 2분의 5잖아요. 그럼 2분의 5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공비 얼마예요? 3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모든 항이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맞아 떨어지는 거고. 아, 됐다. 그래서 공비는 얼마냐? 3이다. 이게 나네. 요게 나네. 왜냐면 이거를 지금 찾아라 이런 게 여기니까. 나네. 나가 3이야.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나보고 그러면은 요거를 구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n분의 an이라고 하는 걸다 찾은 거예요. 왜냐? n분의 an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까지 선생님이 알고리즘 1번이라고 하고 2번으로 한번 넘겨볼까? 그럼 아까 전에 n분의 an이 뭐라고 했냐면 두 배에, 이제 내가 bn이라고 하는 식을 알죠. bn의 첫째 항은 2분의 1이고 공비가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의 n-1제곱이고, 아까 전에 bn 플러스 1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전개하게 되면 3의 n-1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게 n분의 an이라고 하는 수열이에요. 한번 다시 써볼까요, 여기다가? 요게 요 수열이라고요, 요게 일반 항. 근데 감독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걸 갖다가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를 시그마를 한번 해봐라 이랬으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뭘 하라는 얘기냐면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요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 있는 3의 n-1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등비수열로 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가 아니라 바로 공비가 r이 3이니까

그러니까 R-1분의 첫 번째 항 얼마죠? 1 넣으면 1이거든요. 1 곱하기 몇 개? 3의 5제곱 마이너스 1 해주시면 앞에 3의 n-1제곱을 1부터 5까지 더한 거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니까 2를 5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50이죠. 요렇게. 그러면 3의 5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81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81 곱하기 3이 얼마예요? 243이죠. 그럼 242를 2로 나눴으니까 1, 2, 1에다가 10을 더했으니까 여기는 최종적으로 13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그게 지금 여기 잠깐만 보실까요? 이게 다예요. 다. 아, 그래서 다에 들어가는 게 얼마냐면 저기 뒤에 있는 것처럼 13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봤던 건 뭐냐? 가에 알맞은 숫자를 P, 2. 나에 들어갈 숫자를 Q, 3. 알에 들어가는 숫자 131. 이걸 뭐 해달래요? 더해달라.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보니까 보기 선택제가 136, 137, 138, 139, 140 되게 좁죠. 그러니까 이거 까딱 잘못했다가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더하게 되면은 131에다가 5를 더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36이 되겠다. 요렇게 마무리가 돼서 보기 선택지에서 눈 크게 뜨고 찾아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일단 선생님이 푸는 거 보니까. 아니, 말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다 읽었나요? 아니요.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원래 공부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공부했었기 때문에 바로 스트레이트로 1번으로 간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거. 이건 배경지식의 영역이 맞죠. 그러니까, 칠때딱 화끈하게 쳐주고, 또 빠질 때 빠져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업앤다운을 이렇게 하면서 되게 다이나믹하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그냥 세월아 내오라, 세월아 내오라, 이렇게 풀게 되면 늘어지고, 다음 문제로 못 넘어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약점의 미련을 남겨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너끈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 박스 채우기 문제는 요 정도 온도면 됩니다, 사실. 그러지? 더 심오하게 여러분들이 막뭐 연구할 것도 없고, 막 고민할 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풀 때마다 족족 다 점수로 확보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수능 완성 강의 때 여러분들 제가 실무는 나중에 이제 제가 약점 공략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만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실무를 좀 만나볼 텐데 우리 실무에도 굉장히 이 박스 채우기 문제가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수열에서 출제된 걸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의 3회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어느 정도는 배경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읽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인 이차식과 제가 진짜 했던 거 그대로 연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일단 배경지식 되는 건 해보는 거예요.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와 B와 C가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정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AN도 등차, BN도 등차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AN이라고 하는 수열 분명히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FN과 같다. 그러면 이 FN은 2분의 DN제곱 플러스 A1 마이너스 2분의 DN이죠. 이거 무슨 지식이에요? 배경지식이죠. 여기서 이 D는 뭐죠? 이 D는? 그쵸. AN의 공차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FAN 플러스 1 마이너스 FAN이 BN이 된다. 이건 내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갑자기 BN이라고 하는 그 등차 수열의 공차가 20 이하의 양수일 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래도 봐봐요. 수열 AN의 첫째 항을 알파. 뭐하러 알파라고 하는데? A1이라고 하지? 이걸 알파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거라고 하면 이거. 재밌네. 가는 2네. 그러니까 요건 배경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이 박스 채우기 문제를 이용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 그러면 언제든지 약점이 될수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그냥 자신감 있게 내가 아는 거만 모르는 거 넘겨. 근데 아는 거를 잘 챙기고 모르는 걸 넘긴다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요즘에 보니까. 와. 됐죠? 그래서 가가 2라는 얘기예요. 뭐야? 좋은데? 느낌 좋아. 가가 2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 D를 또 여기 이 AN의 공차라고 한다며요. 거기 써야죠.

뾰로롱. 그래가지고는 2차식 fx의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이므로 기억이다. 그러니까 이 윗줄은 읽어야 될것 같아. fx의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다. 그러니까 요것도 정수, 그 다음에 요것도 정수란 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d는 2k꼴이어야 되는 2k꼴. 그러니까 가가 2라는 거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k가 되는 정수 k가 존재한다. 나 이해했어요. 오, 이해했어. 완전 이해됐어요.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공차가 d의 세제곱이고 나 여기서부터 읽는 거야. 나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거 읽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어쨌건 간에 여기서 d의 세제곱이 0하고 20이래요. 근데 아까 전에 d가 무슨 k라고 얘기했죠? d가 2k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2k는 무슨 수라고 얘기했냐면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d의 세제곱이 0보다 크고 2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8K의 세제곱이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K가 0이어도 안 되고, 1이면 되고, 2이면 벌써 여기가 8이 되면서 64가 돼서, 아, K는 1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결국 D는 2였다라는 걸 내가 여기서 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D의 세제곱이 얼마죠? D의 세제곱이 8K 세제곱이에요. 그럼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8이죠. 그러니까 나는 8이죠. 뭐야? 뭐야? 금방금방 답이 나와요. 안 어렵죠? 아이, 안 어렵잖아요. 충분히 할수 있다니까요. 아,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은 바로 2의 세제곱. 이게 2였으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그렇게 나를 박스를 채우니까,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니까, 즉, BN이 자기가 뭐막 이렇게 쓴 이론에 따라서 요거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이게 아까 전에 나가 8이래매. 그랬을 때 나한테 6A5-B5의 값을 구해라 이랬어요. 그러면 낸들. 어차피 다라고 하는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내 입장에서 뭐 하는 거냐면 일단은 B5는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해보는 거죠. 안 되면 찾으면 돼요. 내가 일단 B5를 먼저 구해보는 거야. 그럼 B5는 어디에 넣으면 되는데? 저기다가 그냥 5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파를 모르긴 해요. 근데 그냥 해보는 거야. 왜 그래? 그러면 6알파. 알파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6알파 더하기 34라는 건 알아요. 누가? B5가. 그러면 일단 나는 여기서 이제 A5는 어디서 찾지? 요렇게 이제 내가 가봐야 될것 같아요. A5. 그러면 A5에 관련된 거는 분명히 앞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가봅니다. A5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오오오오. 그러면 일단 A5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여기서 봐봐요. 없어요. 근데 AN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출발할 때 첫째 항을 알파, 공차를 D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거는 찾았거든. 공차가 2인 거. 그러니까 내가 A5라고 하는 거는 알파에다가 4D를 더한 거라고 할수 있어. 8. 요렇게. 아니, BN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식이 나와 있잖아요. 좋아. 내가 위로 올라가 봤어. 그랬더니, 아, 있긴 있네. 여기 있네. AN이라고 하는 식.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M-1D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네. 아, 내가 못 찾았네. 여기 있네. 근데 뭐 여기 있으나 어차피 배경지식에 나오는 그거니까. 그냥 선생님 실전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AN이니까 A5를 구하려면 저 N에다가 5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알파 플러스 4D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그걸 여러분들 배경지식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저기 써있네요. 그럼 요거네.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알파의 값을 구할 수는 없는 거야. 안 보여. 일단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 이거의 6배. 그러면 6알파 더하기 68에 48에서 뭐를 빼라고요? 요걸 빼라. 헉! 대박 사건. 어떻게 돼요? 6알파가 없어져요. 이게 출제자의 의도였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남는데요, 선생님. 쉬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박스 채우기 문제는 여러분들 사실은 약점이 아니어야만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넣은 거예요. 자, 48에서 34를 빼게 죽이면 최종적인 정답은 14가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아마 문제는 이게 다거든요? 내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게요. 가와 나와 다에 알맞은 숫자를 각각 PQR이라고 했을 때 모두 다 더해라 이랬으니까 요거를 더해줘야 되겠네. 그러면은 2 더하기 8 더하기 14를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죠? 24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선택지가 없었던 문제였고, 이게 20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답은 2, 8, 14,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24가 되겠다. 요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됐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내가 배경 지식으로 뚫어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첫 번째 모두 정수인 이차식 fx를 2라고 해서 놨더니 그게 an의 그 등차 수열의 합공식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fx라고 썼지만 이거는 fn이 되는 거겠죠. 문자는 바뀌었어요. 어차피 같은 맥락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배경 지식 하나 해주고 쭉 따라가 주면서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찾아주고 그다음에 이것도 찾아주고 알파 몰라 몰라 싫어 싫어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답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만족되는 그런 문제였다. 요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절대 외울 필요도 없고 이 문제를 막 달달달달 막 이렇게 뭐 무슨 뭐 분석할 필요도 없고 요렇게 내가 박스 채우기를 요리조리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효율적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연습하는 게 원래 이 박스 채우기 문제의 출제 의도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은 이제 좀 다른 결의 문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거는 이제 배경 지식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이 문제에서의 그 흐름을 좀잘 팔로우업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실전 모의고사 1회의 12번 문제에서 갖고 왔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니까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에는 그랬으니까 이런 거 하나만 좀 써놔볼게요. 그럼 a에는 0보다 크대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은 4고 여섯 번째 항은 324래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지금 a에는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이었는지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냥 두 번째 항은 4고 여섯 번째 항은 324래요. 근데 c라고 하는 상수하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a1부터 am번째까지 더한 것이 바로 am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c를 곱한 것과 똑같다. 그랬을 때, 나 요거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뭐 요런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집착하지 말 것.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냥 이러면서 그냥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알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는 박스 채우기 문제니까 박스를 보는 거죠. 이걸 구하겠대요, 그냥. 아니, 구하겠다는데, 뭘 우리가 그렇게 또 거기서 막 따지고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어보는 거죠. 이제 봤더니, 모든 항이 양수이므로 C가 0보다 크고,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여기를 했어요. 그래서 뺐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대요. 이것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슥슥슥 넘어가요. 결론. 그래서 AM 플러스 1이 AN에다가 C분의 C 플러스 1을 곱한 거다. 이거는 이제 내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죠. 이걸 무슨 수열이라고 불러요? 다음 번째 항을 만들어낼 건데, AN번째 항에다가 C분의 C 플러스 1을 곱했다. 이거 등비 수열이죠. 그것도 출제자가 여기다 써놨어요. AN은 둘째 항부터 공비가 C분의 C 플러스 1인 등비 수열이다. 나 알고 있었어. 그리고 출제 너무 친절해. A2에서 네 번을 더 가야 여섯 번째가 된다. 너무 친절해. 근데, 왜 A2에서 A6를 말하지? 라고 생각했더니, 아, 그러네. 아까 A2가, 선생님 넘어가니까 이쪽으로 적어볼게요. 그다음에 A6가 얼마라고요? 324라고 아까 전에 두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을 줬지? 아, 그게 저렇게 소급 적용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기로 갈때 얼마 곱한 거예요? 80을 곱한 거죠. 이게 81이라는 얘기죠. 81. 그러면 C분의 C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그냥 내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C가 0보다 크다며요. 그럼 양수인가 보지. 그러면 3이겠지.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너무 성의가 없나요? 아니,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을 하는 거죠, 오히려. 맞출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10분 동안 풀면 어떡해요? 다음 문제가 어려운데. 그래놓고 나중에 꼭 한, 선생님 15번 보지도 못하고 종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거라면 약점 공략에서 배우자 이거지. 이거 빨리 풀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3C니까 2C가 1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C가 2분의 1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래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예요.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C는 가고. 그 다음에 A1이 나다. 그럼 A1은 어디서 찾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다가 A1은 넣을 수가 없죠. 왜냐면 N이 2.

이상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더 앞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은 그냥 보통 요 원래 주어진 식에다 넣는다라는 an과 sn과의 관계라고 하는 개념. 잠깐만 감독님 쪽으로 한번 봐봐. 제가 아까 전에 요거. an과 sn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요런 것들 좀잘 체크해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a1이 s1과 똑같고 sn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미안해요. sn에서 sn-1에 뺀 것이 an이라고 하는 것은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일부러 아까 적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내가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넘어와서 여기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C값 찾고 A1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너끈히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저기다가 1을 넣게 되면 A1은 C 여기 있어요. 2분의 1. 그리고 A2가 되겠구나라고 되는 거니까 아까 전에 A1하고 A2의 관계 중에서 A2는 4라고 줬으니 아, 그럼 나는 A1의 값은 2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은 바로 A1이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나예요. 이렇게. 보통은 박스 채우기에서 물어보는 게 가나 다 이렇게 세 개니까 거진 다 풀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애들이 너무 이제 그 약간 뭐랄까,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A2의 4제곱이라는 게 아니라 A2가 4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까지 찾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나보고 따라서 다를 구해라. 근데 이제 다는 A1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내가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라고 하는 이 네모 박스는 일단은 A1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1이 아까 전에 2라고 내가 찾았으니까 2분의 1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AK라고 하는 수열, 즉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를 더한 건데,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에서 AN이라고 하는 거는 둘째 항부터 공비가 3인. C분의 C 플러스 1이 3이었어요. C분의 C 플러스 1이 3이니까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을 따른다 그랬는데 이게 둘째 항부터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첫째 항은 내비두고, 그러면 여기서 괄호 열고 첫째 항은 2고, 그 다음부터는 등비수열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그 A2가 얼마였죠? 4였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 9개가 있는 거죠. 여기 9개.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예요? 3이래매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할 때만 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산으로 내가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4부터 더해 나가는, 요렇게. 9개 더해 나가는 요 부분만 내가 계산을 해주면 r-1분의 첫 번째 항 4에다가 공비는 3인데 몇개 있냐면 9개 있으니까 3의 9제곱 마이너스, 이거 숫자 큰데 경훈아 이거 큰일 났네, 숫자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3 빼기 1은 2니까 요렇게 약분 내보세요.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앞에 있는 2분의 1을 곱해준다라고 하면 결론 여기는 1 더하기 3의 9제곱 마이너스 1이 이 뒷부분에 나오면서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게 3의 9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왜 r에다가 로그 3을 취할까? 3의 9제곱 때문에 그랬네요. 이 3의 9제곱을 실제적으로 찾기는 좀 힘들죠.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r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에 들어가요. 그러면 나에 들어가는 거를 Q라고 한다고 했고, 가에 들어가는 거를 P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질문인 P 더하기 Q 더하기 로그 3의 R만 내가 구한다라고 한번 해보면, 최종적인 정답 한번 구해보고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는 얼마예요? 2분의 1이고. Q는 얼마예요? 2고. 그 다음에 여기 R인데, 잠깐만. 이 R이 3의 9제곱이었으니까 이 로그가 살짝 들어가면서 정답은 로그 3의 3의 9니까 9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는 2분의 1 더하기 11이 되는 거니까 22로 올라가면서 최종적인 정답은 2분의 23이 되겠다. 보기 선택지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계속해서 이 뭐죠? 그 수열의 박스 채우기 문제에서 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도 한번 보세요. 몰라요. 저도 이렇게 생긴 거 뭔지. 어? 저도 이렇게 생긴 관계식을 만족하는 수열을 처음 봐요. 요 수열을. 몰라요. 어떻게 할지.
근데 그냥 출제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C는 양수래요. 물론 C가 양수

라는 것도 내가 따져보면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C가 0보다 크대. 받아들이고. 아, 그래? 그럼 뭐 하나 볼까? 그래도 이걸 그대로 n을 쓰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처럼 n-1을 집어넣는데 솔직히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즉 여기다 여기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그냥 이 문제에서 말해주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왜 거기서 꼬장꼬장하게 늘어지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은 별게 아니고 어차피 아까 전에 이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이 문제랑은 또 다르고 이렇게 계속 박스 채우기는 새로 진화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어떤 전략 없이 오래 걸려서 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약점 공략에서 정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눌러서 이야기한다라는 것만 꼭 한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제 이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로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선생님의 혹시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고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거를 수능 개념 때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풀어드릴까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고등 수학에서 배웠던 거라든지 이전 학년에서 배웠던 것들에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다는 게 되게 좋고 또 주기함수라고 하는 개념도 조금 들어가 있고 또 이거를 통해서 제가 주기수열이라고 하는 것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드린 것과 동시에 조금 더 이제 이 문제에서 디벨롭 될수 있는 발전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짚어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쭉 보고 이거는 조금은 그 앞에 있는 문제하고는 다르게 이전 학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전 학년에 배웠던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알고리즘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좀 바라보는 배경 지식을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만 찾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 약점 공략에서 한 번만 좀더 건드려 봐야겠다. 근데 그러기에 너무 좋은 예제라서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겹치는 문제긴 하지만 제가 한번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이 24페이지에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려운 건 아닌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함수 얘기가 나오니까는 뭐야? 이거는 수학 원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봤더니 0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이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제가 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가 뭐냐면 fx 플러스 4가 fx다라고 해가지고 4가 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4는 주기의 배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개념이나 이런 그 수능 특강 시간에 제가 한번 안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깊게 안 갈게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라고 했냐면 4씩 반복된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은 4라고 하는 그 구간의 한 세트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데 출제자가 알려줬습니다, 여기. 어떻게? 0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래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일단 먼저 1번, 이 네모 박스를 이해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가 x축을 하나 그려보면, 0하고 4에서 절편을 갖고, 동산 위에 이렇게 위로 볼록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가 되니까, 요렇게 동산 위에, 요렇게 되는, 요런 문, 이제 요런 한 4의 세트가 나와요. 근데 보니까, 이게 한 세트가 맞아.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흘러가는 거죠, 요렇게. 8, 12, 요렇게 넣어. 그러니까 원래는 4씩 반복된다라고만 했지만 실제 period, 주기가 4인 게 맞았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일단 1번의 알고리즘이었어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f(fx) fx의 0 이상의 모든 실근을 여기가 고등학교 1학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자 봐봐요. 지금 이게 이제 배경 지식인데 제가 이걸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f 안에 fx가 있고 이게 fx와 같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ka 합성방 정식이라고 불러요. 합성함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 근데 합성함수의 가장 큰 기본은 원래는 진짜 내가 f.f를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굉장히 번잡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때 하는 알고리즘이 뭐냐? 저 밑에 읽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결국 이 fx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뭐 t나 라지 x로 치환을 하자. 그래서 얘를 t로 치환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ft equal t의 근을 먼저 찾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fx equal x의 모든 실근이 0.

장삼이므로 이게 안 읽히는 친구들은 그게 약점이었던 거죠. 그럼 무슨 약점이었냐? 요 약점이었던 거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여기 배경 지식. 근데 이게 언제 거의 배경 지식이라고요? 고1의 배경 지식이라고. 고1.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그래서 FT가 T가 되는, 그게 바로 FX equal X가 되는 이거겠죠. 그러면 FX가 X가 되는 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별거 없어요. 이게 X가 되는, 이걸 일단 0하고 4 사이에서 찾은 거죠. 근데 그걸 내가 할 필요는 없고, 출제자가 0하고 3에서 찾았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찾은 그 T가 뭐? 0 또는 3이었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T가 얘라는 얘기는, 그 T가 뭔데? 이거였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내려와서 fx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했는데 그걸 그냥 출제자가 일부러 여러분들 더 어렵게 만들려고 x라고 한 거일 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t가 0하고 혹은 3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마지막에 fx가 0이거나 또는 fx가 3인 그 x를 찾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또난 처음에 이 문제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나. 그래서 이것의 실근을 구하는 과정은 이것을 구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거를 풀면 이거죠. 뭘 그렇게 또 어렵게 써놨대? 그 얘기가 이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은 나올 거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즉 fx가 0이 되거나 fx가 3이 되는 그 식을 찾으니까, 여러분 지금 주기 자체가 0부터 시작해서 4가 뚫려 있으니까 딱 이쪽 구간에서만 찾으면 0이 된다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냐면 여기. 근데 3이 된다라는 거는 가로선을 그어서 3이 된다는 거니까, 제가 일단은 최댓값이 얼마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 2를 한번 넣어보면, 여러분 아까 전에 요식이 뭐였죠? 뭐였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그럼 여러분 여기다 2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8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가장 우뚝 솟았을 때가 바로 극대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4니까, 어차피 fx equal 3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가지면서 이렇게 있겠죠. 그럼 분명히 여기에 하나 만났을 거고 여기에 하나 만났을 건데, 내가 이것도 찾아야 되나 그랬는데, 잠깐만 여기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모든 실근은 0, 가, 3이래. 그럼 여러분 3이 여기겠지. 여기겠지. 근데 여러분, 원래 2차함수의 가장 아름다운 the beauty of 2차함수가 뭐예요? 바로 대칭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러면 2에서 1만큼 떨어진 게 근이었으면 요 앞에 있는 1도 근이었겠죠. 그러니까 가는 1이었던 거예요. 요렇게 찾는 거. 요건 배경 지식이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것도 계산했어요? 그래서 일단 작은 것부터, 아, 여기 앞에 조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그것을 그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 실근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제가 읽다 말았네요. 그러니까 a1, a2, a3를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나열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a1은 0이고, a1, 아니, 그쵸, a1은 0이고, a2는 1이고, 그 다음에 a3는 3이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4, 5, 7, 뭐, 요런 식으로 흘러가겠네. 계속 펼쳐지죠. 왜냐면 0 이상의 실근만 본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 오른쪽으로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3개씩 끊어지겠다. 이런 걸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조금 이제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4가 fx이므로 이건 날리더라도 요 세수열은 첫째 항이 각각 0, 1, 3이고 공차가 모두 9 등차수열이다. 그러면 잘 봐봐요. 예를 들어서 A1이 0이었으니까 그 다음 번째 넘어갈 땐 4, 그 다음 번째는 8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도 1도, 그 다음 번째 5, 그 다음 번째는 9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다라고 하는 나의 진술도 금방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알고리즘 2번으로 넘겨서, 그러면 잘 봐봐요. 일단은 먼저 여기 있는 걸로 말을 따져보자면, A에 잘 몰라.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 아래 인덱스가 뭘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a의 3n-2, a의 3n-1, 그 다음에 a의 뭐? 3n. 나 몰라. 잘 모르겠어. 일부러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취사 선택하는 거야.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a의 3n-2와 a의 3n-1, a의 3n을 갖다가 그냥 저기서 시키는 대로 세수열 요거 요거 요거가 모두 다 첫째 항이 0일 3이고 공차가 모두 4인 등차수열이다 이랬으면, 내가 일단은 여기도 4n, 그 다음에 여기도 4n, 그 다음에 여기도 4n이라고 내가 쓸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공차가 4니까.
그리고 첫째 양이 맨 처음에

이 3n-2라고 하는 건 첫째 항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4를 빼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첫째 항이 얼마라고 했냐면 1이라고 했으니까 3을 빼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첫째 항이 얼마라고 했냐면 3이라고 했으니까 1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냥 요렇게만 내도 답은 나와요. 제가 이거에다가 조금 더 얹어서 그 주기수의 특징까지 제가 잡아드리려고 이 문제를 갖고 왔는데, 일단 여기까지. 그랬을 때 출제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맨 마지막 달 박스를 채우려면 A20, A21, 그다음에 A22, 이걸 모두 다 각각을 더해서 다다. 그럼 나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20, 21, 22가 어디다가 넣어서 만들어질까? 제일 쉬웠던 거는 A2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7을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거지. 3, 7에 21. 아, 그러니까 일단은 A의 21은 먼저 찾아줘요. 여기다가 7을 넣으라는 거니까 여기다 7을 넣으면 4, 7에 28, 마이너스 1이니까 27이 일단은 A21이었겠구나라고 찾아지고, 그럼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7을 한번 넣어보는 거지. 근데 3, 7에 21 빼기 1이니까 그게 20이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있던 A20은 여기다가 7을 넣어서 만들어지나 봐요. 아, 그래. 그러면 여기가 A의 2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7을 넣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다 7을 넣어줘야 돼. 그러면 4, 7에 28 똑같고 빼니까 25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 그러면 A의 22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느낌상 여기서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N에다가 8을 넣어야지 만들어져요. 아, 그러네. 그러면 A에 22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요첫 번째 식에다가 여기다 8을 넣으면 3, 8에 24 빼기 2니까 22가 돼서, 아, 여기다가 8을 넣어줘야겠구나. 그럼 4, 8에 32 빼기 4, 28이다. 요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이게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모두 다 더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두개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52가 되겠고, 52에다가 요거를 더하게 되면 80이 되겠다 해서 이게 바로 다가 80인 요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80. 자, 이제 여기 문제 마무리만 지어 보겠습니다. 가 얼마예요? 1. 나 얼마예요? 4. 그다음에 다 얼마예요? 80.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85. 이렇게 끝내면 됐던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어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여기서 물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85니까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요 마지막이 이번의 과정을 조금만 제가 시각적으로만 짚어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결국에는 이 말이 이런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요. 0, 1, 3, 마무리. 그 다음에 4, 5, 7, 마무리. 무슨 말인지 됐죠? 그 다음에 8, 9, 11, 마무리. 이렇게 되면서, 세 개씩 내가 텀을 쌓는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A1, A2, A3, 요 나이 아닙니까? 그럼 내가 세 개씩 잘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1, 22, 20, 요런 것들은 어떻게 들어있을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의 18로 끝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3의 배수 라인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A의 19, 그 다음에 A의 20, 그 다음에 여기가 A의 21, 그 다음에 여기가 A의 22, 요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 지금 세트로 따졌을 때는 어떤 세트가 흘러지는 거냐면, 여기가 세트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세트 6이 되는 거고, 여기가 세트 7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쉬우니까, 여기가 만약에 세트 2번이면 4에다가 세트에서 하나 1뺀 거를 곱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4, 6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6이고, 여기가 7이니까 7에서 6을 빼게 되면 24니까 여기가 24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다음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를 더하니까 2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8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20, 21, 22를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가 저기 나와 있는 28, 그 다음에 25, 27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소극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이제 많은 약점 공략이 이제 마무리 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함께 했던 이 7개의 이제 약점에 대한 이 공략을 좀잘 정리하셔서 끝까지 좀잘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드릴까라고 한번 해보다 보니까 제가 어떤 대학에서 그 마지막 연설문, 졸업식 때 나왔던 연설문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었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의미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강 들어야겠다라서 라고 해서 듣는 그 시간.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약점 공략 훈스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보다 조금 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이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 이제 더운 여름에 이제 구평을 준비하러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가오는 9월 이제 평가원 준비와 그다음에 다가서는 이제 올해의 수능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네, 어떤 용기와 이제 자신감을 갖고 꼭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여러분들의 이 약점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수험생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약점 공략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약점 공략 수학 2 함께 하게 된전 김지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수능 특강도 들었을 거고 아니면 다른 강좌를 통해서 만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를 다 비춰봤을 때 내가 요 파트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라는 그 과정 속에서 저의 강좌를 택해가지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왜 나는 쌤처럼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선생님은 저 키워드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랑 같이 오늘 극한과 연속이라는 파트를 하게 될 건데 저는 그냥 굉장히 잘 알려진 유형들을 소개를 할 뿐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에 있어서 아, 저 유형은 저렇게 푸는구나가 아니라 선생님은 아,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약간 의심을 할 거거든요. 그 의심의 눈초리를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고 호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퀘스천마크를 던질 때마다 여러분들도 저의 퀘스천마크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던지는 게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너네도 그런 퀘스천마크를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진짜 독특한 상황이 맞네. 라는 생각을 같이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저랑 오늘 첫 번째로 할 내용은 극한과 연속 파트예요. 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극한이 존재한다, 뭐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런 것들을 이미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수꼴의 극한. 이게 조금 많이 나오죠. 0분의 0꼴 있죠, 여러분. 0분의 0꼴의 극한인데 표현하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나누기 gx의 형태인데 이 a로 갈때분 모두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는 형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학 2 범위니까 f랑 g 둘다 다항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항식에서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떠올려야 되는 게 뭐야? 그죠? 인수정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할수 있어요? fx는 뭘 인수로 갖는다? 맞아요.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돼. x 빼기 a를 몇개 가질까? 그 고민한 적 있어요? 여기선 그 고민을 해야 돼. 0으로 간다? 오케이, 알겠어. 하나는 가져. 근데 몇개 가질까? 그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n개 가진다고 하고 나머지를 px라고 뒀어요. 뭐, 몫이라고 둘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는 x 빼기 a를 가질 수 없으니까 pa가 0이 안 되는 상태겠네요. gx도 마찬가지겠죠? gx도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질 건데 몇개 가질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m제곱하고 qx까지 둘수 있고 또 똑같이 qa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f 나누기 g의 극한 값이야. 자, 그럼 오케이.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분의 fx를 따져볼 건데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둘이 똑같으니까 서로 적당히 상쇄가 될 건데 그래서 누가 더 많아? 그 고민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는 케이스를 나누게 될 수밖에 없고 가장 쉬운 거 n equal m인 케이스. 둘의 개수가 똑같아? 그럼 요거 분수에서 약분이 다 되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QX분의 PX만 남는데 X가 A로 가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QA분의 PA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뭐 0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게 문제에서 내기 제일 재밌겠죠? 0이 아닌 어떤 숫자로 수렴하는 상태니까. 자, 그 다음 만약에 분자가 더 많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여기서 약분할 거 약분 다 하고 나서도 분자에 남는 거네.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요? 분자는 0으로 갈 거고 분모는 어디로 가요? QA로 가겠죠? 이거는 0이네. 아, n이 n보다 클 때에는, 그러니까 분자가 더 많을 때에는 0으로 가는구나. 그럼 반대로 분모가 더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PA로 갈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풀마 무한 되겠지 뭐. PA의 부호랑 이게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지에 따라 조금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그럼 재밌는 상황 언제겠어요? 제일 재밌는 건 요거고 그 다음으로 재밌는 거는 n이 n보다 클 때. 요 정도. 네. 어쨌든 수렴은 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분수꼴의 극한에서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첫 번째. 자, 분수꼴의 극한. 1번. 솔직히 분모가 0이 아닌 게 베스트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원래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분수꼴이 있으면 분모의 극한분의 분자의 극한으로 간다고 했을 때단 조건이 붙었잖아요. 뭐? 분모가 0이 아닌 숫자로 갈 때. 사실 그게 베스트야. 근데 혹시 그냥 운이 나쁘게도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길 우리는 희망할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분모가 x 빼기 a의 뭐 m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고 우린 어떻게 하길 바래요? 이거를 없애주길 바라겠죠? 분자에서. 자, 그래서 분자에서 상쇄시켜주길 바래요. 근데 정확하게 분모가 0이 가는 만큼은 분모만큼의 인수를 갖고 있길 희망합니다. 뭐 별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마인드셋만 갖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분모가 0이 아닌 게 베스트야. 하지만 만약에 운이 나빠, 분모가 0으로 가. 그땐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 언제? 분모만큼 그 인수를 분자에서 갖고 있어가지고 그 인수를 상쇄시켜 줄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분수꼴의 극한이고, 뭐 이거 관련해서 우리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게 다항함수의 결정 이런 게 있죠. 제가 수투 강좌하면은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 다항함수가 나오면 가장 첫 번째 뭐를 확인하자? 차수를 확인하자. 왜요? 다항식은 일단 차수가 기본이야. 몇 차? 3차, 4차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4차면 미지수가 몇 개야? 다섯 개야. 3차면 미지수가 몇 개야? 네 개예요. 2차면 세 개예요. 왜요? 2차면 AX제곱 BXC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3개거든요. 3차는 4개고. 그럼 여러분들이 미지수의 개수를 안다라는 건 동시에 뭐를 안다라는 거죠? 내가 필요한 조건의 개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의 개수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아, 내가 개수에 맞게끔 다 찾았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 다항함수를 결정할 땐첫 번째 차수를 봐야 돼. 문제에서 차수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차수가 궁금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차수가 궁금할 땐 보통 어디에 그 정보가 나와 있을까? 당연히 뭐 최고차항에 대한 그 정보를 보시면 되겠죠. 양쪽 항등식이 나왔다. 그럴 때에도 최고차항을 비교하는 거고 분수꼴을 할 때에도 최고차항을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이 나오는 식 자체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n제곱분의 fx가 a다. 이렇게 나와 있고, a가 0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할 수 있어? 아, fx는 몇 차? n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a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fx가 뒤에는 모르겠지만, axn제곱 더하기, 따따따, 이렇게 끝날 거야.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죠? 전기하면은 앞에 모르겠지만 맨 뒤는 b 곱하기 x의 m제곱으로 끝날 거예요. 이게 다항함수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극한이고요. 자, 연속합시다. 자, 여러분, 연속도 사실 유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다루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여러분, 연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들 요즘 문제 보시면은 연속에 대해서 많은 거 묻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연속의 정의를 만족하는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정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따가 조금만 더 언급할게. 이런 형태가 종종 나와요. 엄청 많이는 아닌데 필수 유형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냥 어려운 문항에서 약간의 소재로 쓰이는 경향도 있어요. x 빼기 a 곱하기 fx는 gx다. 근데 f도 연속, 뭐 g도 연속, 뭐 아니면 g는 그냥 주고 f가 연속이다,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첫 번째 뭐할 생각해야 돼? 아, fx는 x 빼기 a로 나누면 x 빼기 a분의 gx네. 가 아니죠. 뭐가 붙어야 돼, 동시에? 이거 x가 a가 아닐 때에만 쓸수 있어요. 그럼 x가 a일 땐 어떻게 되는데? 그땐 그냥 fa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x는 a일 때는 뭐 이걸 통해서 구하는 건 힘들지만 일단 fa야. 어떤 값은 갖고 있겠지. 거기서 이제 문제에서 붙는 게 뭐냐면 fx에다가 연속 조건을 줘요. 연속. 만약에 fx가 연속이라면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 a에서의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gx. 이게 사실상 f의 a에서의 극한값이죠? 그게 뭐랑 같아야 돼?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를 또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연속에서 나오는 유형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갈아타기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함수가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걸 그냥 숨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 뭘 하면 좋냐면 나는 환승점을 찾아야 돼. 환승역. 근데 그 환승역은 아무데가 아무데서나 가능한 게 아니라 언제만 가능한 거야, 이거? 교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환승역은 교점입니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요런 케이스 있잖아. 이런 거. fx가 이둘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면 돼. 그럼 사실 여러분, 원래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 유리수일 땐 요거 택하고 무리수일 땐 요거를 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 어떤 조건이 붙을 거냐면 연속이라는 게 붙을 거거든. 그럼 그 연속인 걸 이용하면 여러분들 왔다 갔다 힘들어요. 그냥 하나만 쭉 탔다가 어디서만 환승이 가능하다? 딱 여기서. 요 교점에서만 환승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이걸 하고 싶었던 이유는 요 파트예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5개념입니다. 5개념. 자, 대답해 보세요. 1번. 불연속 함수랑 어떤 거를 곱했더니 연속이 되었대. 그러면 이 함수는 무엇일까요? 이 함수는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 여러분, 이거는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어요. 이거 모두 가능해요. 당연히 예시를 들어봐야 되겠죠?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나? 있어요. 예를 들면 fx를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할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는 그냥 또다시 f로 잡을게요. 그럼 fx의 제곱을 생각해봐. 이거 자체가 지금 불연속 함수잖아. 근데 그 불연속 함수를 두번 곱한 거잖아. 근데 그랬을 때 뭐가 돼? 왼쪽도 1, 오른쪽도 1이 돼.

연속이 될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금 불연속 곱하기 네모가 연속일 때 이거는 불연속 연속 둘다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그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있는 거. 불연속 곱하기 연속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0으로 가는 거야, 0. 0으로 가는 연속이야. 그럼 이거 뭐가 되죠? 연속이 되죠? 아니요. 이것도 모르는 거야. 다시 어떤 불연속 함수에다가 연속인데 0으로 가는 연속이야. 그거 곱하면 원래 연속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요. 모른다니까? 예시가 뭐가 있어요? 예시가 뭐가 있어요? 이런 거요. x제곱분의 1, x가 0이 아닐 때 x가 0. 이거 0. 그리고 곱하기 그냥 x.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불연속 함수 곱하기 0으로 가는 거네. 근데 이거 어때요? 곱하면 0일 땐 0이겠지만 0이 아닐 땐 x분의 1이 돼요. 어때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는 케이스는 이게 여러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단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자체는 다 정의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만 이 논리를 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쌤이 요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이 파트가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쌤 생각에는 이 파트가 연속의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 개념이랄까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정의를 이용해서 파악하길 바라는 건데, 그러지 않고 너무 계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빼신 거 아닐까? 조금 톤 다운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연속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5개념 체크까지 마쳤고 이제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다섯 문제요. 자, 첫 번째 문제. 이거 극한과 관련해서 나왔던 굉장히 재밌는 문제죠? 이거는 참고로 수능 특강 문제를 연기해서 나왔던 문제고 굉장히 그 유사도가 높았던 문제예요. 자,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요소 k의 개수는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 이거 분수꼴의 극한이네. 일단 첫 번째 생각은 뭐라고? 1번. 그래, 분모가 0이 안 되는 게 베스트야. 자, 그럼 1번 봐봐. 일단 분모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럼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k 곱하기 x 더하기 2죠. 근데 fx는 0이 될수 있을까 봤더니 이거 안 되죠? 왜? 이거는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3이거든. 이건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요건 0이 안 되네. 그럼 여기는 0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요거 한번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6 빼기 kx 더하기 12 빼기 2k. 자,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희망 1번. 분모가 0이 안 되면 참 좋겠어. 그럼 당연히 fx는 0이 아니니까 우리는 요게 0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만 고민하면 되잖아. 그럼 요게 0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한다라는 건 사실 뭐를 따져보는 거랑 같죠? 그쵸, 판별식이죠? 자, 그래서 판별식 d를 따져봅니다. d는 6-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2 빼기 2k. 정리.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8k거든요. 빼기 4k. 그 다음에 36 빼기 48이라서 마이너스 12. 이거는 k 빼기 6 곱하기 k 더하기 2. 우리의 희망은 뭐야? 분모가 0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뭐길 바래요? 0보다 작길 바라죠. 아,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6이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자, 요렇게 나오게 되겠고 여기서 몇 개가 나옵니까? 이거 7개가 나와요. 자, 지금 우리의 첫 번째 생각. 분모가 0이 안돼 가지고 결국에는 아, 이게 늘 존재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서 우리 K가 총 7개 나왔습니다. 정수 K. 자, 이제 두 번째는 뭐죠? 뭘 고민해야 돼요? 혹시 분모가 0이 될수 있다면, 이게 가능하다면 그런 케이스예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건뭘 뜻하는 거죠? fx는 아무리 생각해도 0이 안 되니까 이게 0이 될수 있을 때죠. 아, 그러면 x는 알파가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6 빼기 kx 더하기 12 빼기 2k는 0의 근이에요. 자, 그럼 이 분모가 여러분 0이 지금 될수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되죠? 이실수 A가 뭐가 될 걱정을 해야 돼? 이실수 A가 알파가 될 걱정을 해야 돼. 왜? 알파로 갈 때에는 분모가 0이 될수 있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되길 희망해야 되죠, 우리? 아까 했는데? 분모가 0이 되는 만큼 분자에서 상쇄를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봐봐. X는 알파가 요것의 근이라면 사실 X 빼기 알파의 X 빼기 알파가 분모의 사실상 요거의 인수라는 거야. 의 인수예요, 인수. 그죠? 근데 우리 아까의 논리가 뭐였어? 분자도 그만큼 갖고 있길 희망해. 아니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그냥 자, 그냥 얘기하자면 X가 알파로 갈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분모에다가 분자 X 제곱이거든요. 이게 존재해. 근데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 미정계수 결정에서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태고 전체가 존재한다. 그럼 뭐예요? 분자가 0으로 가야 되죠. 아, 알파를 대입했을 때 알파 제곱도 0이 돼야 되는 상태예요. 아, 알파는 그냥 0이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X는 알파고 요것의 근이라고 했을 때, 저 극한 값에서 A가 알파일 때도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알파는 0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그럼 알파가 0이니까 대입하시면 0 더하기 0, 12 빼기 2K는 0이니까, 아, K는 6이네요. 그러면 K는 6까지 추가하면 되겠죠? 사실 정답이 되긴 되는데 의심해 봐야 돼요.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지금까지 논리는 뭐냐면 존재하려면 K는 6이다지. K는 6일 때 존재한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려면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런 조건들을 다 모아 보니까 K는 6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말이 곧 K는 6일 때 존재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정말 가질 수 있는지 존재하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K는 6일 때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이거 a 아직 어디일지 몰라. 근데 나는 이 a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이 극한 값이 존재해야 돼요. 자, 분자 정리해 보면 fx에다가 자, 그다음에 여기 k는 6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0 더하기 0이네. 그냥 x제곱이죠. 분자 x제곱이죠. 그러면 슥슥 지워지니까 네, a가 어떤 실수더라도 0이더라도 괜찮아. 그냥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게 존재합니다. 자, 따라서 아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랑 6 사이에서 총 7개 했잖아. 그럼 플러스 K는 6까지 해서 총몇 개? 네, 8개가 정답이 됩니다. 살짝만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의 극한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에다가 좀 전에 했던 x제곱 더하기 6 빼기 kx 더하기 12 빼기 2k의 분자가 지금 x제곱이었는데 그냥 x였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1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논리를 똑같이 적용했을 때, 맨 마지막에 k는 6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이게 다 사라지고, x제곱분의 x만 남으면서 x분의 1이 되거든요?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x값이 존재해요. a는 0일 때, 극한 존재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K는 6일 때 정말 가질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논리는 가지려면, 가지려면, 그러려면 K는 6이단데, 정말 K는 6일 때 가질 수 있냐고. 그건 조금 다른 의미다. 자, 다음. 다음 문제는 제가 수능완성 문제에서 변형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던 문제인데, 확실하게 쉽진 않아요. 네. 이 문제는 내가 만들면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약수에 대한 논리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자, 자연수 A에 대하여 f(x)는 x제곱 빼기 ax의 제곱이라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이 13일 때 f(1)의 값은 하면서 여기 또 n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미지수가 3개예요. a도 있고요, k도 있고요, n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렇게 미지수가 많을 때에는 그 미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여기서 정해진 미지수는 뭐밖에 없어? A밖에 없어. 이 A는 이미 정해진 거야. 근데 내가 숨겨놨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뭐를 찾아야 돼요? K랑 N의 그 조합을 찾아야 돼. 다시 A는 이미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 이런 K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것들의 합을 구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K가 여러 개 있는데 그 K들의 합을 구하면 13이야. 근데 그런 K라는 게 뭔데? 어떤 자연에서 N이 존재해서 요 극한 값이 존재하면서 음수가 돼라는 거예요. 알죠? 이 구조 알겠죠? A는 이미 정해진 거고 우리는 K랑 N의 조합을 찾으면 돼요.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그럼 일단 많이 할수 있는 게 우리 원래 수능 완성 문제에도 있었다시피 f(x)를 먼저 x제곱 곱하기 x 빼기 a의 제곱으로 둘 수가 있고, 그쵸? 인수분해 한 거죠? 그럼 fkx가 k제곱에 x제곱, 그 다음에 kx 빼기 a의 제곱이네. 그럼 우리 fkx-x 할 거니까 요거 먼저 정리해봐. fkx-fx 하면은 일단 공통인수 뭐가 있어? x제곱은 같이 있네요. 그래서 x제곱 하고, 그 다음에 k제곱 곱하기 kx 빼기 a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a의 제곱이 됩니다.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하려고 전개해서 합치지 마. 어떻게 하는 게더 좋아? 이거? 그치, 합차 공식이지. k 곱하기 kx 빼기 a, 그러니까 k제곱 x 마이너스 ak 전체 제곱으로 보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빠르게 됩니다. 자, 그럼 는 x제곱에, 그럼 합차니까 k제곱 x 빼기 ak 더하기 x 빼기 a에다가 k제곱 x 빼기 ak 마이너스 x 더하기 a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요거 인수분해 더 되나요? 네, 되죠? 어떻게? 일단 x제곱하고, 아니야, 여러분. 그냥 앞으로 다 꺼내자. 자, 이거 앞에 개수가 복잡하니까 k제곱 더하기 1로 묶어요. 자, 그러면 k제곱 더하기 1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때요? k제곱 빼기 1도 있죠? 자, k제곱 빼기 1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개수 꺼냈으니까 x- k제곱 더하기 1분의 a 곱하기 k 더하기 1까지 나오는 거 알겠어?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k제곱 빼기 1 꺼냈으니까 x 마이너스 k제곱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a 곱하기 k 빼기 1까지 나오네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x 빼기 n 해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체크하고 가면 좋은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냥 음수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값이 궁금한 건 아니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체크하면 돼요. 맞죠? 자, 그래서 부호 먼저 체크해보자면 k제곱 더하기 1 무조건 양수죠. k제곱 빼기 1, k는 2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예요. x제곱, 자, 이거 n으로 갈 거거든요. x가 n, n 자연수죠?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의 부호만 따지면 된다? 요곳의 부호만 따지면 된다. 자, 요거의 부호 따지기.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장을 읽어봅시다.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x 빼기 n분의 fkx 빼기 fx의 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분자를 0으로 보낼 수 있는, 이 식을 0으로 보낼 수 있는 n은 뭐밖에 없어? 요거랑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n이 이거일 때, 2번 n은 요거일 때.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n 자체가 k제곱 더하기 1분의 a 곱하기 k 더하기 1일 때. 그럴 때요 극한을 계산해 봅시다. 그럼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n 요거예요. 그 다음에 x 빼기 n분의 fkx 빼기 fx. 그럼 뭐만 남죠? n이 요거니까 x 빼기 n 자체가 이거랑 같죠? 이거 지워지죠? 그죠? 이거 작성해도 되는데, 나 뭐만 궁금하다고요? 우리 부호만 궁금해요. 그냥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두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뭐만 남아? 요것만 남아. 여기다가 대입한 것만 남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k제곱 더하기 1분의, 자,

K제곱 더하기 1분의 A 곱하기 K 더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근데 K제곱 빼기랑 K 빼기는 약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 K 더하기 1분의 A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정리 조금 더 해봅시다. 이거 정리하면은 K제곱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1. 그 다음에 A는 공통으로 다 있고 K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까지 됩니다. 이거 정리할 거다 정리하면 뭐만 남아요? 2K만 남죠? 양수, 양수, 2K도 양수, A도 양수니까 양수네 하고, 아, 1번 케이스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구나. 자, 이제 2번 케이스. 2번 케이스는 N 자체가 요거죠? 이거 근데 약분하면은 K 플러스 1분의 A 이렇게 남아요. 자, 요거일 때, 그럼 똑같아.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x 빼기 n분의 fkx 빼기 fx 할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뭐만 남아? 풀풀풀 하고, 이거 약분될 거고, 여기에 대입만 하면 되는데, 그럼 결국에 뭐밖에 없다? 풀풀풀 하고, 놀라운 게, 여기 대입하면은, K 더하기 1분의 A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분의 A 곱하기 K 더하기 1이에요. 뭐죠? 여러분, 뭐죠? 정확하게 요거에다가 음수 씌운 거야. 마이너스 붙인 거. 그럼 당연히 이건 뭘까? 네, 이거 음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다? 네, 요 케이스였어. N은 K 더하기 1분의 A. 다시, 우리는 A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조건을 만족하는 K를 찾을 거야. 그럼 그 K는 어떤 거예요? 케이 더하기 1이 A의 약수가 되는 K 값들을 내가 다 모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K 더하기 1은 A의 약수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A가 이미 주어져 있고 그런 K들을 다 모았더니 13이 되더라 이건데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묻더라고. 선생님, 지금은 이제 숫자가 13이라고 작아가지고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봤는데 숫자가 커지면 제가 어떻게 접근하죠?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해보는 게 맞나요? 그냥 어떻게 한 번에 연역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수나 약수 같은 게 나왔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일일이 해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어떤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번에 딱 결정되는 거는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정수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이산적이라서,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아서, 내가 대입하는 케이스가 유한해요. 그러면 출제자도 유한하니까 해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던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한하니까 해보는 걸 추천하고, 그럼 나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내가 1부터 100까지 다 해볼 순 없잖아. 1000까지 다 해볼 순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바운더리를 정해야 돼요. 자, 잘 봐봐. 가장 쉬운 케이스는 A가 소수라면, A가 소수라면 이런 거예요. A가 소수. 그러면 A의 약수엔 뭐가 있어요? A의 약수? 1이 되거나 A가 되거나 하죠. 근데 K는 아까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될 리는 없고요. 그죠? 그럼 K는 A 빼기 1이 돼요. 근데 K는 A 빼기 1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합이 13이다?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14인데 A가 소수라며. 안 되네. 자, 1번 케이스 A가 소수인 거 불가능. 자, 2번 케이스 A가 합성수일 때. 그러니까 소수가 아닐 때죠. 그럼 이때 K 더하기를 리스트가 뭐가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다 고민하는 거 어렵잖아.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운더리를 정할 거야. 근데 그 바운더리는 여러분 약수 중에 큰 거를 통해 정하는 게 쉬울까? 작은 거를 통해서 구하는 게 쉬울까? 뭔가 앞에서 짜잘짜잘한 거 더한 거보다 그냥 큼지막한 거 팡팡 더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정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케이, 그럼 K 더하기 1이 A의 약수가 될수 있는 거니까, 뭐 앞에 1도 있겠지. 하지만 당연히 안될 거고, K는 2 이상의 자연수니까.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A가 존재하겠지? 근데 A 하나 가지고는 조금 논의하기 힘드니까, 앞에 뭘 생각했냐면, P분의 A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 A보다 작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약수. 그럼 그때 P는 뭘까? A의 가장

작은 소인수. 소인수겠죠? 소수인 인수. 원래 약수가 1 곱하기 a에서 a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작은 약수랑 요거랑 곱해서 a가 나오는 그 조합이잖아. 그래서 p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k는 앞에 뭐잘 모르겠어. 근데 p분의 a 빼기 1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a 빼기 1도 가능할 거야. 그죠? 근데 물론 때에 따라서 p분의 a 빼기 1이 만약에 2보다 작아. 근데 나는 k는 2 이상의 자연수였단 말이야. 자연수였단 말이야. 이럴 땐 내가 이거를 지워야 되고, 만약에 p분의 a 빼기 1이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럴 때에는 요거 두 개는 일단 포함하겠죠. 위에서는 지워야 되고. 자, 그럼 p분의 a 빼기 1이 2보다 작을 때는 언제야? p분의 a가 3보다 작을 때. 그럼 그럴 때는 해봤자 요것만 남는데 이게 뭐가 된다? 이게 13이 된다. 그죠? 그런 k들의 합이니까. 그럼 a 넘기면 a는 14죠. 14면은 내가 그냥 일일이 해보면 되죠. 1, 2, 7, 14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p분의 a가 a보다 작은 약수 중에 제일 큰 거거든요. 7이야, 7. 7 빼기 1이 2보다 작아? 아니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아마 요 케이스가 맞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바운더리를 잡을 건데, 앞에 모르겠으니까 일단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는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왜? 앞에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둘이 더해요. 그러면 p분의 a 더하기 a가 15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거 통분하면 p분의 p 더하기 1이니까 a가 p 더하기 1분의 p 곱하기 15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거 중요해? 그냥 15보다 작거나 같다까지만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15보다 그냥 작다 해도 상관없고. 자, 그럼 우리는 많은 거 고민할 필요 없고요. 15보다 작은 자연수들만 고민하면 돼요. 그 중에서 소수가 아닌 합성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결국에 a는 10이 됩니다. 10이 되면서 1, 2, 5, 10이라는 약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씩 뺄 거잖아. 빼기 1 하면 4, 9, 0, 1인데 2보다 큰 자연수니까 4 더하기 9가 되면서 13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fx가 이미 결정이 됐죠. 그러면 fx는 x제곱 빼기 a가 10이니까 10x의 제곱이고, 문제에서 f1 물어봤죠? f1 구하는 거니까 81이 정답입니다. 네, 쉽진 않은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갑시다. 자, 다음. 이거 다항함수 찾기 문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차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차수 고민을 해야 돼요. fx에 대해서 f1의 최댓값은.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다항식인데? x가 무한대로 간다? 근데 이쪽에 x n 더하기 1 있네요? 아, 일단 땡큐. 자, fx-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이것도 다항식일 건데, 내가 다른 건다 몰라도 앞에 6 곱하기 x n 더하기 1로 스타트할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아, fx는 x의 n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뒤에 4로 끝나야 돼. 그래야지 약분하고 x가 0으로 갈때 4가 남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4x의 n제곱으로 끝내달라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 이건 fx 빼기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이었으니까 fx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떻게 되죠?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아직 이거랑 누가 더 클진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6x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뒤에 따따따. 일단 몰라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 난 당연히 최고창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싶은데 이둘 중에 뭐를 최고창으로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케이스 나눠. n이 만약에 몇보다 크거나 같으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누가 더 크죠? 아래가 더 크죠? fx는 6x의 n 더하기 1로 스타트를 할 거야. 그 다음 항은 뭐가 될까? 그 다음 항? 요거죠. 왜? 마지막에 4x의 n 제곱을 끝내달라며. 근데 이 사이에 놓일 수 있는 항이 없지. n 더하기 1 제곱항, n 제곱항이니까. 자, 2번 케이스. n은 2일 때는 어떨까? n은 2일 때

누가 더 커요? 둘이 똑같아요. 자, 그럼 fx는 10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2차항은 뭐가 돼? 2차항은 요거겠지. 4x제곱.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 n이 만약에 1일 때는 어떨까? n은 1이라면 여기, 아, 잠깐만.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야. 자, fx는 처음에 4x 세제곱으로 스타트할 거고, 그 다음에 n은 1이니까 제곱이죠? 플러스 3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게 n은 1일 때니까 마지막에 4x로 끝나는 거잖아. 플러스 4x가 되고 중간에 놓인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각각 f1은 이때는 10이고, 이때는 14죠?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11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 언제? 요때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항함수를 결정하는 요즘엔 잘안 나왔지만 어쨌든 굉장히 필수적인 유형인데 이거 뭐를 본다? 무한대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창에 대한 정보를 찾고요. 그리고 우리는 비교를 할 필요가 있었죠.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그래서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0으로 갈 때에는 최저창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다. 이걸 통해서 맨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자, 4번. 요것도 여러분, 그 함수의 극한 도형 관련된 문제인데, 요런 것도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엄청 어려운 개념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도형을 잘 해석하냐 이건데, 그 도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발 점이 주어진 대로 생각을 하세요. 점이 P부터 나왔다? 그럼 P부터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Q부터 이해할 생각하지 말고요. 자, 실수 t가 있고요. y는 x제곱 위의 점 중에서 직선 y는 2tx 빼기 1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필요하자. 여러분, 참고로 이 문제 수능 특강 변형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거리가 최소인 점? 여기? 아,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똑같이 2t가 돼야 돼. 근데 x제곱 미분하면 뭐예요? 2x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2t가 된다는 건 무슨 소리야? p라는 점 자체가? 그지? x좌표가 t였다. 그럼 t,t의 제곱이겠죠? 자, 라 하고까지 끝났어요. 직선 OP가 0,0,t,t의 제곱이니까, 네, 이거는 y는 tx입니다. 이거랑 2tx 빼기 1이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이거랑 갖다 두면 되겠네? etx 빼기 1은 tx네? 넘기면 tx는 1이네? 네, 그럼 q라는 점은? t분의 1, 1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pq에 대해서 물어봤죠? pq. 끝났지, 뭐, 그러면. 루트. x좌표끼리의 차. t 빼기 t분의 1이니까. t로 통분하면 t의 제곱 빼기 1이에요. 의 제곱. y좌표끼리의 차. t제곱 빼기 1의 제곱. 는. 그러면 t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은 둘다 갖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꺼내는데 당연히 네, 절대값 씌워야 돼요. t제곱 빼기 1의 절대값 루트 안에 남은 건 t의 제곱분의 1 더하기 1이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 마저 구해보면 리미트 t가 1보다 작은 데에서 1로 가까이 가요. 자, 그때 1 빼기 t 분의 pq니까 요거 갖다 쓰면 되는데 절대값 근데 t는 지금 1보다 작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올까? 그치, 1 빼기 t의 제곱으로 나오겠죠? 루트 t의 제곱분의 1 더하기 1. 약분. 1 더하기 t. 그러면 네, 2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4번이었어요. 자, 극한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수 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형을 해석하는 역량이 더 중요한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 점이 주어진 대로 해석을 하자. 점을 그냥 아무 순서나 준게 아니거든요. 그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이 단서가 보일 겁니다. 자, 5번. 이 5번은 그 연속고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 갈아타기 유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시험장에서 처음 봤다 그랬으면 분명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fx에 대한 복잡한 식이 있는데 내가 어떤 행동부터 해야 될지 감이 잘안 잡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갈아타기 유형을 이때 처음 낸게 아니라 그 전부터 내왔어요. 그 전부터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랑 G가 곱해져 있는 형태에서 어떤 함수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0: FG의 조합의 개수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마찬가지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식을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초이스를 두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선택할 건가 그 고민을 하시면 돼요. 뭐 하면 좋을까? 네, 일단 연속인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만족한다? 아,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이게 묶이면 fx 빼기 1 남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그만큼이 똑같이 남죠? 그래서 쌤도 fx 빼기 1을 묶어보고 나머지를 생각해 봤더니 fx의 제곱 빼기 x제곱이 남더라고. 근데 그거마저도 합쳐잖아. fx 더하기 x, fx 빼기 x예요. 그러면 이게 0이라는 소리는 fx가 뭐뭐뭐가 된다라는 걸까? 1 또는 마이너스 x 또는 x야. 자, 그러면 표현을 해보자면 x축, y축이 있고요. 마이너스 x, 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x마다 이세 가지 중에 내가 택할 수가 있어.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연속이란 조건이 없으면 뭐까지 가능하다? 그냥 유리수, 무리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눌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줬습니까? 연속이라는 멘트를 줬습니다. 그 우리는 하나만 쭉 따라가다가 중간에 언제 갈아탈 수 있다? 환승점에서.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로 주어졌어요? 최댓값 1이다. 네, 그러면 너는 요거 생각도 하지도 마. 이거죠? 그다음 또 최소값이 0이다. 네. 요것도 생각하지도 마,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케이스가 남아있죠. 이거일까? 아니면 이거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가는 걸까? 1번, 2번. 뭐야? 2번이야. 왜? 최댓값이 1이라는 소리는 1보다 큰게안 돼라는 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1을 가져야만 해, 이고요. 최소값이 0이다도 마찬가지예요. 0보다 작은 건안 돼, 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0을 찍고 가긴 해야 돼 라는 거라서 여기를 찍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택해야만 합니다. 나머지는 초이스가 없죠. 이거겠죠.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봐요? f 마이너스 3분의 4. 자, 여기가 어딜까? 마이너스 1. 여기가 어딜까? 1이겠죠. 마이너스 3분의 4면은 여기 왼쪽이네. 그럼 이거 얼마? 1. f0? 0이죠. f2분의 1 얼마예요? 여기네요. 네. 이때는 x를 따라가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합치면 얼마? 네, 2분의 3이 정답. 자, 이렇게 오늘 할 함수의 극한과 연속 문제를 모두 다뤄봤어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당연히 이 문제를 미리 풀어봤겠지만 어떤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이 강의를 나랑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나는 이 부분에서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생각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 선생님은 저 생각이 자연스러웠을까? 약간의 경험의 차이도 있겠지만, 물론, 풀어왔던 그 경험의 차이는 무시하지 못하는 거니까. 근데 동시에 또 뭐도 무시 못해요? 제가 이때까지 논리적으로 사고해왔던 그 경험. 저는 여러분들보다 개념 공부를 훨씬 열심히 했을 거고,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 퀘스천마크를 던지거든요? 약간 물음표 살인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랑 같이 행동해야 돼요. 그냥, 이렇대, 이게 아니라, 제가 물음표를 던질 때마다 여러분들도 같이 물음표를 던질 줄 알아야 되고, 제가 물음표를 던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왜 저런 것까지 물음표를 던져? 가 아니라, 아, 그치, 저런 거 의심해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극한과 연속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절댓값을 포함한 함수의 극한과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2강에서 뵐게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또 약점 공략으로 만나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 다가온다고 말로는 실감을 하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실감이 되지 않는 시즌이죠, 그렇죠? 완전히 찬바람이 불면 그때쯤 저는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라떼도 카운트다운은 했어요, 여러분. 되게 오래전이긴 하지만. 근데 그 카운트다운을 해도 엄청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카운트다운이 이렇게 확 하고 느껴졌던 건 10대로 떨어졌을 때였어. D-19. 뭐 그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진짜 좀 체감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체감이 안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남았든 적게 남았든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 해야 하는 걸 뿐이거든. 아,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은 오히려 진짜 다급해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왜 잠을 자야 될 때도, 아, 내가 지금 자면은 7시간 잘 수 있는데, 지금 자면은 6시간 40분 잘 수 있는데, 지금 자면은 6시간 잘 수 있는데, 이러면서 계획, 이렇게 시간을 짜는 것보다는 그냥, 아, 자기 위한 노력. 그냥, 아, 내일 내가 뭘 할 거고, 이제 내가 뭐 해야 되고, 이런 생각 하다 보면 생각보다 진짜 쉽게 잠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여러분들이 해오던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약했던 부분들을 좀 채워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약점 공략 9번 동안에는 저랑 그냥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거예요. 아예 선전포고, 나랑 그냥 진짜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중복조합이죠. 당연히 그렇겠지만 대놓고 중복조합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중복조합은 30번에 사실 항상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핵심 포인트죠, 그죠? 그러니까 30번이 될 만한 아이들. 28번으로 나올 가능성과 30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높은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28, 29, 30이라는 이 4점짜리들 중에서도 29가 약간 좀 가벼웠고요, 지금까지. 28, 30이 무게감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들 중에서 빈출 유형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중복조합을 모두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그죠? 왜 그러냐면 나 시작할 때 원래 뭐가 있었구나. 까먹었어요. 이 강부터 다시 할게요. 아무튼 지금은 내용 얘기해야지. 아니야, 왜 이러냐면 들어오기 전에 그 CG 감독님께서 이렇게 파도 타는 그 그림 보여주셨거든. 아, 이거, 아! 이걸 하려고 내가 그랬어.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쑥 지나갔잖아요. 2강 때부터 하도록 할게요. 제수이래요, 여러분들. 알았죠? 아니, 자꾸 얼굴도 빨개지고 이러는 것 같네. 아무튼 중복조합은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이야기니까 30번이나 28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왜 높았을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높았을까? 여러분들 기출에서도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유가 일단 되게 대놓고 있는 이유 한 가지는 있어요. 3월 학평 때문에 그래. 3월 학평이라든지 6월 모평이라든지까지는요, 여러분, 아직까지 전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까지 배운 내용들을 포함해서 낼 수 있는 4점짜리에는 단연코 중복조합이 딱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경우의 수 파트가 거의 대부분 뭐 나열학이라든지 가디순이라든지 원순열이라든지 중복순열도 사실 나열학이잖아. 근데 우리가 중복해서 뽑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되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조금 더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좀 고난도 문제로 항상 잘 나오는 것이기는 하죠. 근데 중복조합은 좋은 점은 있어요. 뭐냐면 대놓고 이것은 중복조합이겠구나라고 눈치채게 하는 이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좀 괜찮아.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대놓고 중복조합 뭐 있을까? 같은 것을, 서로 같은 공을 각각 몇 개 집어넣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서로 다른 공이면 어떤 공을 넣을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고, 서로 같은 공을 각각 몇 개씩 들어가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할 때라든지, 아니면 대놓고 가장 중요한 거, 크거나 같다 함수라든지, 그리고 방정식의 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정식의 해는 4점으로

해로 나오는 건좀 적었어요, 사실. 오히려 방정식의 해는 좀더 쉬운 편이었고, 근데 4점짜리로도 여전히 많이 나왔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더 멋있는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중국 조합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뭐 확률 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하든 하더라도 여전히 등장을 할 겁니다. 생각해 놓으시고, 중국 조합을 쓰고 싶은 순간을 눈치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놨는데 뭘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여기에 각각 몇 개씩 들어가지? 이게 궁금해지면 중국 조합이에요. 여기에 0개, 2개, 3개, 뭐 1개, 3개, 뭐몇개 이런 식으로 각각 몇 개를 집어넣을 거지라는 게 궁금해지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각각 몇 개라는 멘트를 제가 쓰거든요. 그게 궁금해지면 아, 중국 조합으로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고 눈치를 채야 되는 거고, 마지막 거는 자주 안 나왔고 최근 빈출에 이렇게 딱 보이게 느껴지진 않아서 제가 그냥 팁으로 하나만 적어드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필요한 때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복 조합을 이야기를 할때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 됩니다라는 것이고 XYZ는 의미 아닌 정수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대놓고 중복 조합 유형에 해당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이럴 때가 있어 왜? 내가 아는 그 유형이기는 한데 그게 10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럼 어떤 거 해야 돼? 아, 이게 10일 때, 9일 때, 8일 때, 7일 때, 6일 때, 5일 때, 4일 때, 3일 때, 뭐 이런 거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살짝 넣어놓으시면 좋아요. 뭔가 총 개수가 변하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공을 넣는 게 10개인 때잖아요. 공과 칸막이로 해결을 하니까. 공을 10개를 집어넣는다. 근데 10개보다 작아도 된대. 작거나 같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일 때, 9개일 때, 8개일 때 각각 등으로 바꿔서 모든 케이스를 나누는 게 아니고 쓰레기통을 하나 만들어줘. 그렇게 해서 10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0개가 담기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개지. 1개 담기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개겠지. 2개면 얘네 합은 뭐 8이겠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등호로 되어 있어서 부담스러운 순간,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이 나올 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쓰레기통 하나 만들어 놓기라는 것을 생각해 놓으시면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 다룰 때 여러분이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나온 김에 공략법으로, 팁으로 살짝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어요? 어려운 문제 할 거고요. 최근 기출 30번이라든지 아니면 수특 수능 완성에 있었던 좀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룰 거고, 약정 공략 시간에는요,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를 보는 거라서, 시간을 좀 충분히 할애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 때, 으다다다다 다 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전에 이런 문제를 만났으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예요. 쓱 보시면, 중복 조합인지를 모릅니다.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놓고 중복 조합인 유형도 당연히 있지만 알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풀었던 3월학평이거든요. 3월학평 문제의 그 중요한 한 가지는 30번의 특징은 딱 읽었을 때 어때요? 읽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내가 입으로 내뱉다니 쉽겠지만 공감하잖아, 솔직히. 읽고 싶지 않아요. 자, 요런 문제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수가 마이너스 1이 적혀 있는 거 6장, 1이 적혀 있는 거 6장의 카드가 있다. 읽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적어봐요. 정리하듯이. 마이너스 1이 몇개 있다고? 이런 카드가 6장에 있고. 1이 적힌 카드가 몇개 있대? 6장에 있대. 내가 그냥 머릿속에 그럼 뭐가 당연히 떠오르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6개, 11111, 6개, 12개의 카드, 이런 게 머릿속에 뿅 떠올라요. 이걸 쓰면서. 그러면, 문제의 상황을 내가 가시화하는 거잖아.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잖아. 훨씬 쉬워지거든요. 이런 걸 쓰면서 그 내용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거봐, 12장. 그치? 근데, 한 번씩 사용하여서, 각각 한 장씩 쭉 놓는 거구나. 나열하나 보다.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각각의 카드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오케이, 됐고요. 10일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번째 자리에 카드 뭐 노인 카드에 적혀 있는 수와 n 더하기 1번째 자리에 놓여 있는 카드를 에 적힌 수의 곱이 an이라 할 때, 자, 이미 제가 글씨를 읽으면서 뭐라고 하는 순간 더 읽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이럴 때 뭐?

느냐? 이게 힘들면 집어넣어 봐요. 잠깐 기다려봐. 뭐라고? 1에 대하여 첫 번째 자리에 놓인 거랑 두 번째 자리에 놓인 거랑의 곱을 내가 뭐라고 부른다고? A1이라고 부르겠대. 이 상황의 말을 이해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의 곱은 뭐라고 부르겠어? A2. A3, A4, A5, A6, A7, 8, 9, 10, 11 이렇게 있겠네. 그래서 여기에 곱이 A11이 되는구나. 이 그림이 문제에 있었단 말이에요. 친절하게 내가 갖다가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A1부터 A11까지 됐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합이 3이라 그랬어요. 11개 맞잖아. 그치, 그치. 내가 봤을 때도 11개야. 그 11개의 합이 3이래. 그럼 이제 돌려봐요. 시뮬레이션을. 어차피 카드가 뭐만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만 있습니다. 그러면 1 옆에 1이 오면 곱이 1이고요. 마1 옆에 마1이 와도 곱이 1이고요. 1과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오면 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a n 값으로 가능한 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문제에 무엇인가를 문제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아직 시작도 못 했고요. 해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해야 뭘 하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합이 3이 되려면 곱으로 나오는 게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총 11개를 더했는데 1이 몇 개? 인지 알면 나머지 11 빼기 몇 개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합이 얼마라는 거야? 3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몇 개라고 할까요? 일로 써볼까요? 요게 X개. 요게 11 빼기 X개 나왔다고 할게요. 괜찮? 더 해볼까요? 둘이 곱하시면 X. 그치? 1씩 X개니까 1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1 곱하기 X겠지. 얘네 둘이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1 더하기 X가 3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생각해야지. 둘이 더하니까 2X 넘기니까 X가 얼마야? 7이야. 물론 처음부터 누군가는 이게 7개고 이게 4개면 더해서 3 되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X로 쓰고 11 빼기 X로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각각 몇개 나왔는지를 찾기 위한 것뿐이니까 1이 7개, 마이너스 1이 4개가 나오는 상황이구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만 분석을 다시 해보자. 여기에 1이 몇 개? 곱이. 그러니까 이 카드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요. 곱이 1인 것이 7개, 곱이 마이너스 1이 4개인 겁니다. 맞아? 요것만 보고 이제 이쪽에서 제가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풀 때. 아직까지 중복 조합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아직까지 몰라. 그냥 상황은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장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방법,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때 좋은 방법. 예시를 들어봐요. 이렇게 나오는 예시. 그러니까 곱을 쭉 나열했을 때 곱을 쭉 나열했을 때 마이너스 1이 4번 등장한다는 건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하는 건 어때요? 서로 바뀌어야 돼. 내가 나열한 카드가 이웃하는 카드가 종류가 바뀐다고요. 그러면 바뀌지 않다가 7번씩은 7번은 바뀌지 않았고 옆에서 바뀌는 경우가 4번 일어났다는 이야기네. 예를 들어보자. 뭐 1, 1 이러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바뀌었지. 그지?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러다가 1. 그러면 또두번 바뀌었지.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또 1111 하다가 마이너스 1 이러면 세번 바뀌었지.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다가 1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네번 바뀌는 거죠. 맞아? 딱 이렇게 네번 바뀌게 원해. 그런 다음에 1들은 몇 개가 있어야 돼? 1이 6개여야 돼. 하나, 둘, 셋, 넷, 뭐 5개 썼으니까 6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마이너스 1도 몇 개가 나와야 돼? 6장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일 2개, 3개, 4개, 5개, 6개 없었네 이미.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자. 결국은 똑같은 것들이 쭉 나오다가 바뀌어. 쭉또 나오다가 바뀌어.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뀌는 곳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바뀌었지. 어디서 또 바뀌어?
여기서 바뀌었지. 바뀌어. 어디에서? 네 군데에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1로 시작을 해도 상관없고요.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바뀌는 칸막이가 4개가 필요하고 동그라미로 표시해볼게. 여기는 동그라미였다가 X들이 쭉 나오겠죠. 그러다가 다시 동그라미의 영역이겠죠. 다시 X의 영역이겠죠. 마지막 동그라미의 영역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의 수는 몇 개여야 돼?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6개여야 되고 총 동그라미의 수는 6개여야 되고 X의 수도 총 몇 개여야 돼? 6개여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원하는 그림이야. 동그라미랑 X가 1일지 마이너스 1일지를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동그라미랑 X를 배열하는 방법으로 만든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1로 시작할지 마이너스 1로 시작할지. 그치? 동그라미가 1할래 마이너스 1할래를 결정하는 두 가지를 마지막에 곱하면 되니까. 괜찮아? 자, 문제의 상황을 내가 이해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림까지 바꿨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칸막이를 설치하고 싶고 그 칸막이 안에 공들이 각각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느껴집니다. 괜찮아? 자, 게다가 좀 더 해볼게요. 영역을 나누어 볼게. 뭐 A 영역, B 영역, C 영역에는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A 영역, B 영역, C 영역에는 무조건 적어도 한 개씩은 있어야 돼요. 그죠? 총 몇 개인데, 여섯 개인데 한 개씩 미리 주면 남은 게 몇 개야? 남은 게 세 개예요. 남은 세 개는 A에 가든 B에 가든 C에 가든 상관이 없어요. 남은 세 개는 A에 보낼지 B에 보낼지 C에 보낼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당연히 서로 다른 세 영역에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뽑습니다라는 H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이런 그림까지 그렸다면 어차피 얘네를 구분짓기 위한 칸막이 두 개랑 공 세 개가 되겠군 하셔서 칸 둘 공 셋을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오펙을 총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공 세 개, 칸막이 두 개의 배열로 나누어준다. 하셔도 똑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둘이 더해서 1 빼서 5C3 써가지고 다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죠? 여기까지 내가 설정하느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뭐 됐어.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맨날 그 공과 칸막이를 이야기하지만 현 시점의 칸막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칸막이는 아니고요. 현 시점의 칸막이는 동그라미였다가 X로 언제 바뀔지. 그러니까 칸막이 대신 이렇게 벽. 우리가 생각한 그 칸막이 아니고 넘어올 수 없는 벽이야. 어? 동그라미 하다가 칸막이, 아니, 저기, X로 바뀌었다가 하는 그 벽이 있다고. 그럼 동그라미 영역만 봤더니 세 개의 영역이 있고, 거기에는 각각 한 개 이상씩은 들어있어야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야지. 이건 아니잖아. 그치? 각 영역에는 무조건 한 개씩은 있었어야 되는 그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비슷하게 생각해볼까요? X들이 있는 곳은 이렇게 할게요. X 영역과 Y 영역으로 할게. 알파벳을 달리해야 느낌이 다르니까. 그러면 X 영역과 Y 영역에 총 몇 개가 들어가야 돼? 여섯 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도 한 개씩은 미리 넣어야 되겠죠? 남은 게 몇 개예요? 네 개.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택한다. 또는 칸막이 하나만 설치하면 공이 네 개인걸? 몇 개예요? 어디 넣을래? 다섯 가지. 굳이 멋지게 뭐 H를 안 쓰셔도 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10과 5를 어떻게 더할까? 뭉클날 소리를 곱해야죠. 이게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이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곱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동그라미들도 배열을 해야 되고요. X들도 배열을 해야 내가 한 경우로 완성하기 때문에 서로 각각 하는 일들을 계산을 하신 다음에 곱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50까지겠죠? 정답은 몇이야? 100이어야지. 왜?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동그라미를 누가 가져갈 거야? 1 할까? 마이너스 1 할까를 골라야 되니까 그러한 방법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를 곱해서 정답은 100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예전에 생각하던 30번들은 케이스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다면 최근에 나온 3월 학평 문제인데 30번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있을 때까지 내가 계산을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까지 뭐 한 거야 계속? 해석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써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중복조합은 그럼 어디에만 쓰였느냐? 여기에만 쓰였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딱 요 칸밖에 없네, 중복조합. 그죠?
중복 조합은 딱 극한에만 쓰인 거야. 지금 보는 것처럼. 아, 그러네. A

그거를 풀이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해지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표현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써봐야 돼. 저처럼 이렇게 쓰시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다 나열해 볼 수도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6개 쓰고, 1111 해서 6개 쓰고 해서 총 12개를 다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야. 그런 다음에 이들이 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저는 이해하려고 어떤 걸 했죠? N에다가? 어차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야 10일 이하에. 그러면, 까짓 것, N에 1, 2, 3, 4, 5, 6, 7, 8에서 10일까지 집어넣으면서 이해해도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1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일반화시킨 표현보다는 집어넣은 표현이 이해하기가 훨씬 좋잖아. 그치? 1부터 넣어갖고 봤더니, 아, 옆에 있는 거랑 이웃하는 수의 곱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얘네들이기 때문에 같은 카드가 옆으로 나오면 곱이 1인 거고, 바뀌는 카드가 나오면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야. AN으로 가능한 값이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카드 때문이 아니고, 곱 때문에 그래요. 요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1이 몇 개? 7개. 마이너스 1이 몇 개? 4개. 요렇게 나왔습니다. 카드가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의 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꿀까요? 7번은 옆에 있는 것들에서 7번은 어떤 거예요? 같은 것이 나왔고, 4번은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 4번이 커, 7번이 커, 4번이 작잖아. 그러니까 바뀐 상황을 생각해보자. 111 나오다가 마일, 마마마 나오다가 1, 111 나오다가 마, 마마마 나오다가 1,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몇번 일어났다? 4번 일어났다. 그 4번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벽을 쳐서 그림으로 그려볼까? 근데 대신에 1-1 중에 어떤 것으로 시작할지가 다르기 때문에 2를 마지막에 곱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동그라미랑 X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1과 마이너스 1로 하셔도 되는데, 마이너스 1 자꾸 여러 번 쓰니까 안 예쁘더라고. 헷갈렸어. 그래서, 아, 동그라미 X랑 X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그림을 완성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문제의 내용을 다 이해해서 이 그림을 완성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말했던 중복 조합을 사용할 수가 있으시는 겁니다. 재밌죠, 그죠? 요런 포인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지. 아, 이러니까 정답은 100이요만 할게 아니고, 그치? 왜 벽을 세우고, 왜 그렇게 풀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부분들이 헷갈려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111이 7개 나오고, 마이너스 1이 4개 나온다는 건 AN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1은 6개고요, 마이너스 1도 6개인데, 왜 1이 7개예요? 이런단 말이야. 정리가 안 되면.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좀 신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할 때, 항상 조금씩 더 신나지는 건 있는 것 같아, 그지? 자, 또 넘어와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만큼만 덜 지웠어. 이게 1강이라 깨알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약간 이 뭐랄까, 고등학교에도 이렇게 옷을 입기도 하지만, 학교에 제가 원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과잠, 과잠 스타일. 내 것도 있지. 내가 옛날 학생 때 입던 거 있어, 여러분. 근데 그걸 입고 나올 수는 없었던 이유. 너무 더워요. 저희 학교 건 입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어딘가에 이제 들어 있을 건데, 그건 있지만 어쨌든 그걸 입으면서 마크가 나름 쌀떡이에요, 여러분. 얘가. 그래서 잘안 보이겠지만 마크에 쌀떡이가 이렇게 딱 진짜 그려져 있는 쌀떡이 대학교? 그런 느낌? 쌀떡이를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다 넣어주셨어. 패치에도 있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능 3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문제를 굳이 굳이 왜 갖고 왔느냐. 뭐 엄청 어려워서라기보다는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수능 시험 현장에 내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30번이 이것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좀 보세요. 약점 공략을 할 때만큼은, 그날 그 컨디션, 그 기분, 그 공기일 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푸세요. 그리고 어떤 마무리였으면 좋겠냐면, 의외로 쉽네. 사실 3월 학평 문제도 내가 풀이를 끝냈을 때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어려웠잖아요. 그쵸? 수능도 비슷합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근데 전년도 수능보다 여러분들을 위한 수능의 확통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기출들을 봤을 때, 그래서 올해의 기출들을 봤을 때 작년보다는 확통의 난이도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좋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 우리 입장에선.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우리 약점 공략 문제 중에 얘는 쉬운 편이라는 거예요. 자. 비어있는 주머니 10개가 일렬로 놓여 있고, 8개 공이 있습니다. 근데, 각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개 이하가 되도록, 공을 주머니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거래요.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공은 2개 이하씩 들어가야 된대. 공이 2개거나 1개거나 없거나, 뭐, 요렇다는 거죠. 8개의 주머니에서. 그죠? 그럼 이렇게 해놓을까? 주머니, 각 주머니 속 공의 개수는 혼자 정리하는 거야. 없거나 한개 있거나 두개 있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그리고 공은 총몇개 있어? 8개가 있고. 주머니는 몇개 있어? 10개가 있어. 그래, 근데. 자, 비어있는, 그러니까 공 길이는 서로 구별하지 않을 거고요. 자, 공을 이제 주머니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이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이것이 뭐 중복 조합인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 속의 중복 조합은? 요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자, 중복조합이라고 해서 중복조합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산하는 방식의 마지막 마무리로 중복조합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지금까지 너무 대놓고 중복조합인 문제들보다는 그런 문제 많이 보잖아. 그거 말고. 중복조합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문제. 그냥 공 집어넣는 거예요. 다만 서로 같은 공이니까 뭔가 주머니에 대한 장치가 끝나면 각각 몇 개가 들어가는지만 고르면 되는 거겠지. 뭐 이런 생각들은 살짝 들지만. 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1인 주머니는 4개 또는 6개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래요? 이렇다며. 그치. 그러면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해서 주머니가 총몇 개여야 돼? 10개여야 돼요. 그죠? 10개의 주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4개라는 거야. 여긴 공의 개수. 주머니 개수. 이게 4개면 여러분. 공은 총몇 개야? 공 8개. 공이 총 8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한 개씩 내 주머니에 넣었으니 남은 4개의 공은 몇 개씩 넣어야 되죠? 2개씩 넣어야 돼요. 개인기. 아죠? 2개씩 넣어야 되잖아. 2개씩 몇 개의 주머니에 2개 넣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말 덕분에, 두 개씩 들어있는 주머니가 몇 개고, 0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몇 개겠어? 6개잖아, 지금. 주머니는 총몇 개야? 주머니는 총 10개거든? 이렇게다 적어 놓을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 4개는? 예스! 0개를 넣어야지. 이런 것들이 그냥 밝혀지는 겁니다. 좀더 가볼까요? 6개의 주머니, 그러니까 6개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개씩 들어있는 게 6개라면 공몇개 사용했어요? 6개 사용했어요? 몇 개의 공이 남아있어요? 2개의 공이 남아있는데 이 2개는 무조건 어떻게? 2개 한꺼번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2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1개라는 거네? 그럼 주머니가 7개니까 나머지 몇 개? 3개는 0개를 넣어야 되네. 이런 말들이 가만 읽고 해석이 되어주는 거예요. 돼. 자, 일단 나는 가를 읽으면서, 오케이, 이러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인 주머니와 이웃한 주머니에는 공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2인 주머니, 옆에는 0인 주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자, 그럼 저는 케이스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생각보다 해석만 하면 끝나는 유형이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로 나눠 생각을 하자. 2번 케이스가 더 쉬울까? 1번 케이스가 더 쉬울까? 어떤 게더 쉬울까를 잠시 고민을 했어. 그럼 이걸 항상 문제 풀 때는 더 쉬운 문제, 더 쉬운 그 케이스를 1번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일단 요런 것들은 뭐냐면, 전 이제 앞으로 어떤 걸할 거냐면, 2개 들어있는 주머니, 1개 들어있는 주머니 6개, 그리고 0이 들어있는, 0개 들어있는 주머니 3개. 그러면 총 주머니가 몇 개예요, 지금? 6개, 3개, 1개니까 총 10개죠. 를 배열할 거야. 그니까 지금 느낌은 뭐로 바뀌었어요? 네, 가디순으로 바뀌었어요. 중복조합이라면서요. 가디순이 이 문제 안에 80%를 차지하는. 근데 중복조합이 마지막에 쓰이긴 쓰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주머니들 쭉 10개가 나열되어 있고, 거기에 공을 집어넣는 거니까, 각각 몇 개씩 넣을지가 궁금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중복조합일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지.
가디순이에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아, 이거 중복 조합이겠구나. 이렇게 풀지 않아요. 해석하고, 이거 배열이네. 다만, 나의 조건에 의해서 어때야 돼? 이 옆에는 0이 있어야만 하는구나.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자, 1번 케이스는 그대로 가져갈 거야. 1번 케이스를 가져갈 건데, 이쪽으로 쓸게요. 이 옆에는 0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일단 가장 쉬운 거. 2가 맨 앞에 오게 되면 0으로 그냥 딱 마감만 주면 끝나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들을 알아서 쭉 배열하면 됩니다. 괜찮아? 괜찮죠, 그죠? 2 하나 사용했고요. 0도 하나 사용했습니다. 그럼 0은 몇개 남아있냐면 2개 남아있고, 1이 몇개 남아있어요? 6개 남아있어요. 이거를 배열해볼까? 이들을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몇 가지야? 2가 맨 앞에 있고, 0으로 막았으니, 이들은 자유로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서. 뭐, 0이 들어갈 자리를 고른다 하시든, 가디순으로 가시든, 방법의 수 똑같으니까. 8, 7, 2로 나눠서 28가지가 되어주겠습니다. 만 있을까? 아니지, 아니지. 똑같은 배열에다가 0과 2로 막는 경우가 있겠지. 2가 맨 앞에 올 때, 맨 뒤에 올 때. 1번 안에서도. 그죠? 그래서 여기도 몇 가지야? 그러면 똑같이 28가지겠네. 이런 것들은 다시 계산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한번 계산했으면 그들에 대해서 그대로 도움받는 거야. 자, 그 다음은요. 2가 맨 앞에 오지 않게 되면. 사실상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케이스 안에 케이스를 나누고 있잖아. 그래서 이 옆엔 0이 와야 되는데, 2가 맨앞 또는 맨 뒤에 오게 되면 전단 마크할 0이 한 개씩만 있으면 되지만, 2가 가운데로 오게 되면 나를 전단 마크할 0이 두개 필요하구나. 요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으로 막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0은 하나 남았지. 그리고 1, 6개지. 그러면 총 2들을 배열하는 방법. 이거 전체를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배열하는데, 여기는 다 같은 거지. 얘네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6개를 배열하는 가디순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8, 7, 56. 오호. 그래서 1번 케이스는 총몇 가지예요? 56 더하기 56 하니까 112 가지가 되겠습니다. 괜찮아? 아, 요런 느낌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2번 케이스를 접근하다가는 살짝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케이스는 뭐냐면, 22111100을 배열할 겁니다. 맞죠? 근데,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1번 케이스처럼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야, 2번 케이스는. 왜 다를까? 1번 케이스는 2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가 맨 앞에 있을지, 맨 뒤에 있을지, 가운데에 있을지에 따라 전단 마크할 0만 있으면 되는데, 이번엔 그렇지가 않아. 2, 0, 2, 0, 이런 식으로 막혀도 되고요. 그치. 꼭 이렇게 와도 얘도 같이 도와줄 수가 있네. 하나의 0이 두 개의 2를 도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랑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아, 그러네. 그러면 어떤 식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일단 이 옆에 0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 0이 4개니까 일단 0들을 딱 놓고, 1은 나머지 마지막에 들어가기로 하자. 1이 가장 자유로우니까. 자, 그러면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을 뽑을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영역이 있어요. 그 다섯 개의 영역 중에 두 개의 영역에 2가 들어가야 돼요. 맞죠?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를 선택했다면,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얘네는 딱 블럭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0만 딱 블럭을 만들어. 그럼 남은 1들은 어떻게 돼요? 요 영역이나 두 번, 셋. 세 개의 영역에 알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세 개의 영역을 X, Y, Z라고 할까요? 그러면 X 영역, Y 영역, Z 영역에 1, 4개를 각각 몇 개씩 넣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칸막이 설치하고요. 1이 몇 개씩? 둘, 셋, 넷.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럼 뭐예요?
공으로 바꿀까? 공 4개와 칸막이 2개의 배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0: 6개를 배열하는데 공 4개, 칸막이 2개의 배열 15가지 이렇게 바뀌어요. 맞아. 괜찮아. 자, 근데 중요한 한 가지는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칸막이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세 영역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으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H가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갈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간다면 7 하나 빼면 64가 되어서 똑같이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곱해야 되겠지. 왜? 요 OCE는 0들은 배열하는 방법일 수가 없어. 0, 4개 그냥 딱딱딱딱 세워놓으면 끝이야. 2를 어디에 끼워놓을지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1들을 배열하는 방법. 0과 2와 1까지 전부 다 배열을 해야 한 경우를 만족하기 때문에 곱합니다. 그래서 150까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올게요. 선생님처럼 들어가지 않고 2가 다른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2가 맨 앞에 오고 여기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들끼리 블럭을 형성하고요. 여기도 블럭을 형성해요. 그리고 이 영역 형성합니다. 자, 2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앞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가능한 영역은 새 영역입니다. 항상 세 개의 영역인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잖아. 그치? 하필이면 저 때만 세 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쭉 붙이는 것도 했으니까 떨어뜨리는 것도 해야 되니까 그치? 이번에는 끝에 끝에 한번 넣어볼까? 여기 넣게 되면 그때도 이렇게 블럭 형성해요. 여기 못 오죠, 그쵸? 여기 블럭 형성해요. 그럼 가능한 거 하나, 둘, 세개 영역이에요. 내가 0을 4개 세워놓고 이두 개를 어디에 배열하든 그들이 들어간 자리에는 블럭을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남은 영역 자리들은 어떻게 돼? 무조건 세 개의 자리만 남게 됩니다. 고민 걱정 없이 그세 개의 자리에 누구? 1들을 어떻게 배열할지를 생각하는 거. 그래서 중복 조합이 어디에 쓰였느냐? 여기 쓰였어요. 그이 문제는 중복 조합이라고 해야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야 돼요. 경우의 수라고 해야죠.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일수록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문제가 하나의 풀이법만 갖고, 하나의 그 내용물만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갈수록 또 어떤 게 있냐면, 아, 이 문제는 뭐, 이산 확률 변수 문제겠구나. 만 끝나는 게 아니지. 그죠? 다른 내용들까지 다 섞어서 이산확률 변수인 척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기 안에 확률들의 막 독립시행의 확률 갖다 쓰듯이 여기도 어때요? 처음에는 뭐 같았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았는데 뒤로 오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수 없어.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의 풀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보통은 하나의 풀이를 알게 되면 나머지에도 똑같은 풀이법을 고수하게 됩니다. 근데 상황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2가 한 개니까 그 2가 어디에 배치되는지에 따라서 0이 전단마크를 한다면 여기는 2가 두개 이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는 0들을 먼저 깔아놓고 2를 사이사이에 끼워놓고 결국은 나가 의미하는 게 2와 2는 이웃하지 않고 0들이 사이에 껴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0들을 먼저 배열하고 2들을 배열하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1은 나머지 들어가도 되는 자리를 찾아서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괜찮겠어? 응. 자, 그래서 150까지 나왔고 56까지 나왔잖아요. 둘이 더해서 답은 써야지. 그지? 그러면 150에다가 아니지 112까지잖아. 그치? 150에다가 112까지를 더할까요? 200 62. 그래서 정답이 262였던데 그런 문제였습니다. 답만 찾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답을 안 찾고 끝낼 뻔했네. 그죠? 또 어쨌든 케이스 딱 나누어 놓고 아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 건 되게 깨알 팁인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내가 케이스 안에 케이스 나누잖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저의 경우에 네모를 진짜 많이 쳐요. 근데 그러면 최종 보스가 누구인지를 내가 못 찾는 경우가 있어. 뭐 하나 덜 더하거나 이런 거. 그래서 본인만의 그 중간중간 나오는 케이스마다 나오는 그 값들을 정리해 놓는 그 습관들을 좀잘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다 구해놓고 그런 거안 써갖고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볼게요. 어렵지 않은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이번에 나온 30번 문제예요. 따끈따끈하게 나온. 육모에 나온. 그쵸? 9모가 나오기 전까지는 6모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심장을 바운스 바운스 하게 하는 문제 아니야? 거기 30번인데요. 솔직히 말할게. 생각보다 쉬웠어요. 진짜야. 아, 천천히 가볼게요. 자, 노란색 4개, 보라색 4개, 검은색 4개, 총 4개가 있습니다. 상황만 잘 이해를 하세요. 12개의 공을 모두 일렬로 나열을 할 거예요. 노란색 공이 보라색 공과는 이웃하지 않게 한다. 내용은 so 심플합니다. 노란과 보라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노랑과 보라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위한 벽을 형성해야 되는데요. 노랑과 보라를 구분지을 수 있는 벽의 역할을 누가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노랑과 보라를 구분짓기 위해서 검은색 공이라는 벽을 세우겠습니다. 길다랗게 세울 거야. 벽처럼 보이게 둘, 셋, 넷. 이거예요. 방금 문제를 풀고 오면 이 문제가 연결성이 좀 보일걸? 비슷한 느낌이야. 검은색 공 4개를 벽처럼 딱 세워 놓을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노랑 영역으로 할지 보라 영역으로 할지를 고르면 됩니다. 몇 개의 영역이 나와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영역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노랑이 영역을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고, 보라가 영역을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영역수. 여기다 쓸까? 여기다 써야지. 영역수. 하나, 둘, 셋, 넷, 5개거든. 총합 5개야. 근데 노랑이 다 가져가 버리면 보라는 누가 가져가요? 그죠? 그리고 노랑도 총 4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씩 집어넣더라도 4개까지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개 사용하고 보라가 하나 사용하거나 3개 사용하고 2개 사용하거나 2개 사용하고 3개 사용하거나 1개 사용하고 4개 사용하거나까지 가능하겠죠. 영역수. 그치? 요런 것들을 구분 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괜찮아. 그치? 그렇게 케이스를 나누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영역에 이름을 붙일까? ABCD라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노랑이 영역을 4개 써. 보라가 영역을 1개 쓰기로 했대. 자, 노랑아, 너 어느 영역 쓸래? OC4. 그러면 이때는 뭐 고민할 게 없는 게요. 이걸로 끝이야. 5가지. 왜요? 노랑이 영역을 4개를 고르면 공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역당 하나씩은 집어넣어야 돼요. 그 영역을 골랐다는 건그 영역에 무조건 공이 하나씩은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씩 집어넣고 4개를 다 썼어. 노노노노 이렇게. 그러면 보라는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영역들을 구분하면서 간다는 그 말의 의미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이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케이스는 5가지라고 되게 쉽게 구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케이스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잘 들어야 돼. 많이들 하는 실수예요. 노랑이 3개 영역을 사용하기로 했어. 그럼 보라가 몇개 영역을 사용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써놨죠? 이 부분이 틀렸어요. 여기서 실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약점 공략이니까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여줘야지. 봐요.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긴 맞아. 노랑이 4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노랑이 말하자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보라 올인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랑이 4개 영역을 사용하면 보라가 하나 영역을 사용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노랑이 3개 영역을 사용했다고 해서 보라가 무조건 2개 영역을 사용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보라는 2개 영역 또는 1개 영역을 사용할 수 있어요. 2개 이하의 영역을 사용한다. 아니지, 한 개까지는 되니까 두개 또는 한 개라고만 쓸까? 왜? 검정끼리는 이웃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노랑이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을 사용했잖아? 만약에. 그러면 보라가 여기에 올인 상관없어. 여기에 올인 상관없어. 그게 또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문제를 좀 쉽게 풀거든요. 그러면 노랑만 일단 세 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보라들을 어떻게 넣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죠? 맞아? 노랑만 세 개를 한번 넣어볼까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돼? 제가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구분짓는 연습을 오늘 할 거예요. 나머지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풀이는 다음 시간에 연결할 테니까 봐봐. 그럼 노랑 세 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세 개의 영역을 뽑았어. 그 다음에 그세 개의 영역을 내가 예를 들어 CD라고 합시다. 에다가 노랑 몇 개? 네 개를 여기다 배열해야 돼. 근데 한 개씩은 무조건 줘야 돼요. 그러면 한 개, 한 개? 두개 주면 되지. 여기에 굳이 중복 조합으로 남은 한 개를 배열한다로 하지도 않을래요. 쉬우니까. 그럼 하나하나 두 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두 개를 C에 넣을까, D에 넣을까, E에 넣을까? 세 가지가 되겠죠. 이러면 노랑 세개 배열은 끝났습니다. 나 여기까지 노랑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배열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A, B 영역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A, B 영역에는 보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심하실 사항은 A, B 영역을 둘다꼭 사용해야 돼요? 아니야. 그러니까 A, B 영역에 들어갈 보라 공의 개수는 미리 한 개씩 하고 남은 몇 개가 아니고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보라 네 개를 전부 다 A 또는 B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역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뽑는다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이걸로 끝나요. 몇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느껴졌던 부분은 뭐냐면 노랑을 배열하는 것과 보라를 배열하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맞아? 10 곱하기 3 곱하기 5 하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150까지가 되겠죠. 여기서 A 영역과 B 영역에 보라도 각각 하나씩 미리 주고 남은 두 개의 보라를 이라고 쓰게 되면 어떤 표현도 있어야 되냐면 검은색 공은 검은색 공과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검은색 공과 검은색 공 사이에 무조건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 있는 상황처럼 보이려면 B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아니지, 검은색이 맨 앞에도 오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검정은 자유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검정을 제가 먼저 깔아놓은 이유는 노랑과 보라를 구분짓기 위한 것일 뿐, 이 영역 사이에 비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노랑이 세 개의 영역을 선택했다면, 보라는 그두 개의 영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안 사용해도 되는 것이야. 그 부분에서 실수 포인트가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까? 실수 포인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으면서 제가 마지막 계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요런 생각들을 하는 게 30번의 느낌, 약점의 느낌들입니다. 실수 포인트도 보이실 거고요. 그쵸? 중복 조합은 되게 작게 계산하는 정도로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해석하는 과정들에 대한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알았죠? 30번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좀 무시무시해 보이는 문제들을 또 다룰 겁니다. 다음 시간도 중복조합이에요. 알았죠, 여러분들? 자,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두 번째 중복조합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약점 공략 미적분 차윤우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총 9시간 동안 미적분에서 수능에서 변별력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그러면서 학생들이 또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집중 공략하는 강좌이고요. 지금 이제 일강

강의인데 다른 강좌는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계획을 하고 뭐 교재를 만들고 할 때부터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미적분을 하는데 이 미적분이 선택 과목이잖아,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을 좋아하고 이과이고 뭐 어쩌고 해서 확률과 통계나 다른 과학보다는 미적분이 낫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수능에서 미적분이 일반적으로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 동일 점수 기준으로 표준 점수가 높습니다. 알고 있죠? 그죠? 총 8문제가 미적분 출제가 되잖아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2점짜리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3점짜리가 4문제, 4점짜리가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동일한 표준 점수, 동일한 원점수 기준으로 표준 점수가 미적분이 높기 때문에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현실은 어떻냐? 여러분 선배들이나 또는 여러분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방금 설명한 내용이 맞아. 그런데 그만큼 동일한 원점수를 얻기가 어려워. 무슨 말이냐? 이 4점짜리 세 문제를, 한 2등급 정도 받은 학생들조차도 한 문제도 못 푸는 경우들 많이 발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미적분 8문제밖에 안 돼요. 다른 수원 수투는 22문제나. 근데 그 8개 중에 무려 4점짜리 3문제 거의 뭐 100점으로 치면 절반 가까이 되는 이 점수를 그냥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5단을 탑5를 EBS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오답률 한 탑5, 한 탑7 정도를 가면은 이세 문제가 보통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과 좀 달라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 당연히 29번, 30번 같은 경우 오답률이 높지만 그래도 28번은 풀만한 경우들이 많은데 미적분은 28, 29, 30번이 다 어려운 게 일반적이고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왜 했느냐? 약점 공략 강좌잖아. 여러분이 취약한 거를 보충을 해야 되잖아. 그럼 학생들이 최근 수능 미적분 트렌드를 정확하게 알고 그중에 잘안 되는 거를 이제 총 9시간 동안에 공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쌤은 단연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적분의 기본적인 특징상 연산량이 되게 많아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2, 3점짜리 문제들이 대부분 연산 중심이야. 극한 연산, 적분 연산, 미분 연산, 이런 연산들이고 그 연산들은 쌤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수능 특강, 수능 개념, 수능 완성에서 정말 많은 문항을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커버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요. 개념 강의라든지 이런 데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아. 물론 이제 수능 개념 같은 경우는 4점짜리 문제들 많이 풀었기 때문에 많지만 수특이나 수화는 굉장히 일부 문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과연 수능 미적분 4점짜리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최근 트렌드는 뭐고 그 다음에 올해 기출문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요거를 반영하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풀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이해는 됐죠? 자, 그러면 강의가 전체적으로 총 9강 구성돼 있어요. 9강 구성이 돼 있고 보면은 주제가 요렇게 1, 2, 3 해가지고 선생님 이름 붙였습니다. 급수 조건에서. 무슨 말이냐면 수열이 극한이 아니에요. 수열이 극한이 아니라 수능에 나오는 아까 28, 29, 30번에 해당하는 4점짜리 문항들을 공략할 때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급수 조건에서 문제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등비급수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등비급수가 아니라 망원급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가끔은 급수가 아니라 수열의 극한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조건해석이에요. 요거는 좀 이따 문제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1강, 2강, 3강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4, 5, 6강이 흔히 말하는 미분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 형태고 이게 보통 28번 아니면 30번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적분, 특히 정적분인데 그중에서 거의 빠짐없이 치환적분, 부분적분 플러스 알파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7, 8, 9강에 진행을 하고 보통 최근에 수능 트렌드를 분석하면은 요 1, 2, 3강이 29번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뭐 예외 없이 29번 나왔었습니다. 한
한 최근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중에서 한 10번 중에 8번 이상은 29번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8번 아니면 30번, 나머지 28번 아니면 30번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래서 1, 2, 3강이 급수 조건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하고 싶은 요 급수 조건 해석이라는 게 과연 무슨 유형인지를 먼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뭘볼 거냐면은 최근 수능에 나왔던 기출문제나 수능특강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볼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까지 할 겁니다. 이런 설명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자, 요게 이제 2024학년도 수능에 출제가 된 문항이에요. 29번 문제고요. 요게 그 다음에 2025학년도 29번으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작년 2026학년도 29번도 또 뒤에 있는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능특강 수능완성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쌤이 요 교재 내용들은 이제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 그러면 그 자료실에 있는 거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보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게 2026학년도 수능 29번. 그러니까 신기하게 3년 연속 29번, 29번, 29번이 전부 다 이런 주제가 나왔었고요. 선생님, 2023학년도 이전은 뭐가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도형 문제가 나왔거든요. 최근 몇년 동안 도형 문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약점 공략 강좌에서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죠? 뭐,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출제 포인트가 뭐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분석을 하고, 문제 하나씩 풀 겁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2024학년도 수능 29번 1번 문제입니다. 보면은,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조건들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 아, 새롭구나. 낯설구나. 낯설다는 한글로 쓰려니까 조금 어색해가지고. 새롭습니다. 보면은 막, 이게 뭐야, 이게. 그쵸? 그 다음에 또 2025학년도 문제 더 볼까요? 오, 요거는 뭐 그래도 그나마 괜찮, 맙소사. 읽어볼게. 리미텐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 1부터 2N까지 마이너스 1에 2분의 K에 K 플러스 1제곱 곱하기 a의 n 플러스 k가 700분의 1보다 크다를 읽기가 힘들어. 무슨 말이냐면은 조건 자체가 엄청 새로워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표현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게 최근 수능 3년 동안 나왔던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29번으로 나왔던 쌤이 지금 1, 2, 3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급수 단원, 일반적으로 수열의 극한 급수 단원에서 조건 해석, 정의 해석 관련된 문제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뭐 선생님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새로워. 조건들이 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되게 복잡해. 되게 길어. 봐봐, 이거 보면은 문제 풀 엄두가 안 나잖아. 그런데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근데 풀만하다. 이거 한글 좀 이상한데? 잠깐만. 풀만해. 이걸 쌤이 쉽다란 단어를 쓰고 싶지만 사실은 쉽다고 말하는 거는 또 사람들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와, 이거 보는 순간 정말 손을 대기가 되게 무서울 정도로 약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감히 너가 나를 풀수 있어? 감히 29번인데 막 이런 느낌이지만 막상 손을 대고 진도를 나가고 풀어보면은 풀만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보통 학생들이 이제 29번 같은 것 정도를 풀 때가 되면은 시간도 되게 부족하고 미적분이고 게다가 주관식이니까 찍을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 되게 겁이 난단 말이야. 여러분은 지금 훈련하면서 뭘 가져야 되느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3년 전 수능, 9월 평가원, 6월 평가원 이렇게 풀어보니까, 문제를 봤을 때첫 느낌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할 만해, 할 만해. 라고 하는 경험을 여러분이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느껴봐야지 실전에 자신감 있게 이렇게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28, 29, 30번 중에서 가장 풀만한 문제가 뭐냐? 29번이라고 생각합니다. 28번은 객관식이니까, 물론 뭐 찍을 수 있지만, 보통 난이도가 29번이 더 쉬웠던 적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유는 뭐냐면 수능에서 28, 29, 30다 틀리면 안 돼요. 근데 그중에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내가 한 문제 정도는 풀 시간이 있어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9번을 푸는 게더 유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 2, 3강이 그 29번을 공략하는 그런 시간인데 뭐 올해 수능에 그런 형태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부가 무의미한 거냐? 그렇지 않죠. 왜? 최근 4, 5년 사이에 빠짐없이 나왔던 트렌드를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형태들이 과연 1, 2, 3강 급수 조건 해석이 왜 풀만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새롭고 낯설고 어떤 부분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그럼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제일 처음에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훈련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1시간 푸는 문제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3문제 정도 1시간에 풀고 좀 쉬우면 4문제 정도 푸는데 근데 그 대신 그러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나 또 훈련하는 어떤 로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따라 왔으면 좋겠고, 자, 마음이 준비됐습니까? 10분 동안 부연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이 사실은 처음이에요. 그 전에 2023학년도까지는 미적분 트렌드가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까 8문제 중에서 보통 도형 문제가 두 문제가 무조건 나왔습니다. 삼각함수극한 도형 문제, 그리고 프랙탈 도형이 등장하는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 나머지 연산 문제를 빼고 나면은 이제 오히려 트렌드가 좀 명확했는데, 요때 이후로 이제 급수 문제가 무조건 4등짜리 문제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장을 했고, 지금까지 이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올해 6월 평가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새로운 조건이 나왔어. 낯선 조건이 나왔어. 그리고 되게 복잡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비슷합니다. 보통 이런 형태들은요, 대부분 문제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해요. 그리고 수열이 극한이잖아. 일반적으로 수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열은 되게 복잡한 수열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등차나 등비수열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이 등차나 등비수열 등장하면은 시험에 급수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등비수열은 어떻게? 등비수열은 어떻게? 등비급수로 나오겠지. 등차수열은 등차급수라는 건 없잖아. 왜냐면 등차수열은 무한히 더하면은 공차가 0이 아닌 이상 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등차수열에 시험에 자주 나왔던 몇번 나왔던 대표적인 형태가 한항과 이웃하는 항을 곱한 다음에 역수를 취한 다음에 이거를 급수를 해버리면은 요거는 망원급수 형태로 분분수를 쪼개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등차수열 나오면 이 형태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수열이 일반항이 아니라 뭐 특정한 항, 몇 개, 이런 것들이 등차 나올 수 있습니다만 급수 형태로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은 요런 형태는 일반적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열이 등장을 하잖아요. 문제 안에서 그 수열을 해석하는 과정. 그러니까 정의가 등장을 했잖아. 그럼 그 새로운 정의를 해석하는 과정이 거의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수학 원에서 배웠던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합, 뭐 일반항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딱 보고 조건을 보고 할수 있는 거를 쫙 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선생님 학창 시절에 필기하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 그래서 전부 다 암산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일단 쓰면서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쭉 나열을 해놓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석하다 보면은 뭔가 보입니다. 그래서 쓰는 게 조금 번거롭고 약간 좀 시간 낭비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9번 이거 맞추면 나는 무조건 2등급 이상 올라갈 수 있어 하면서 따라오시고 자 합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두 등비수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등차가 아니라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그리고 각각 급수가 수렴하니까 등비급수야. 그말 무슨 말이야? 공비가. 그렇죠. 2라고 마이너스를 4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잘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되게 복잡하긴 한데 조건이 두개 나와 있구나. 자, 내가 AN과 BN의 등비수열을 결정하려면은 AN의 첫째 항을 A라고 놓고요. 공비를 R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수열 BN의 첫째 항을 B라고 놓고요.
공비를 S라고

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AN과 BN을 결정하려면 조건이 총 4개 필요합니다. 조건이 4개 필요해요. 왜? 조건 4개만 알면 AR, BS라는 네 문자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조건이 하나, 둘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건이 2개 나와 있어, 지금. 이 조건이 2개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부터 이 4개를 결정하려면 당연히 부족하죠. 부족해.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잘 보면 알겠지만 B1, 첫째 항에 해당하는 요 B라고 하는 것이 다 약분된 형태니까 사실상 B는 구할 필요 없고 문자가 3개가 부족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뭐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럼 내가 아까 뭐였어요? 할수 있는 거를 하는 거야. 쓰는 거야. 그냥 뭘까? 하면은 여기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 보겠습니다. AN, BN은 뭡니까? AN, BN은 뭡니까? A 곱하기 R의 N-1제곱 곱하기 B 곱하기 S의 N-1제곱이니까 이거 정리하면은 AB의 RS의 N-1제곱이 AN, BN의 일반항이잖아. 그럼 이거는 첫째 항의 AB, 공비가 RS인 등비 급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1-RS분의 첫 번째 항 AB.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뭡니까? 이거 1-R분의 A 곱하기 1-S분의 B 이렇게 되면서 와, 기가 막히게 AB는 사라지고 RS에 관한 식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써보는 거야. 써보겠습니다. AEN. 이거 지우면서 쓸게요. AEN은 뭡니까? AEN은 A2, A4, A6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곱하기 R의 제곱을 계속해서 곱하는 거죠. 그죠? R의 제곱. 그러니까 아, 공비가 R의 제곱이고 절대값 있으니까 모든 항이 양수가 돼야 되겠구나.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은 3 곱하기 보이죠? 이건 뭡니까? 1-R의 제곱분의 첫 번째 항은 A2의 절대값. A 절대가 보니까 AR의 절대값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절대값 안 씌우니까 제곱이니까 쓸 필요 없죠. 자, 이게 7 곱하기 A3n의 절대값이니까 첫째 항에 A3입니다. 그래서 AR의 제곱의 절대값 첫째 항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1 마이너스 이거는 R의 세제곱하면 안 돼. 왜 R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 R의 세제곱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요거 이렇게 약분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R,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R제곱이니까 절대값 A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R에 관한 방정식이 됩니다. 현재 모르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R하고 S 두 개죠. 식이 하나, 두 개입니다. 물론 AB도 모르는 문자이긴 하지만 AB는 어차피 약분됐기 때문에 R하고 S에 관한 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한 거냐면 새롭고 낯선 조건인데 이거를 겁을 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실전에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생각보다 할 만한 형태가 나온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S가 없기 때문에 이걸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먼저, 아, 잠깐만, 요거 하나 약분하자. 절대값 R, 요거 약분하면은 여기가 절대값 R, 요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때 크로스로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여기다. 3-3 절대값 R의 세제곱. 요렇게 곱하게 되면은 7, -7 절대값 R의 세제곱 플러스 7 절대값 R 이렇게 쓸수 있네요. 넘기시면 4 곱하기 절대값 R의 세제곱 -7 곱하기 절대값 R의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 R이 결정할 수 있죠. 절대값 R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이거 뭐 사실 그냥 111 대입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3차식이니까 조립제법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조립제법 하면 여기가 3, 아, 4, 그다음에 0, 마이너스 7, 여기 3 해서 이걸다가 1로 조립제법 하면은 4, 4, 4,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면서 결국엔 이 값은 4 곱하기 절대값 R의 제곱 또4 곱하기 절대값 R 빼기 3이니까 이거 2, 2, 1, 3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미적분은 이제 시간이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선생님이 강의할 때도 속도가 빠른다는 점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멈춰놓고 또뭐 TV로 보고 있는 학생들 온라인 저기 EBS 아이에도 있으니까

멈춰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그 계산이 절대값 R이 2분의 1도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도 가능하고요. 1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왜?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플러스 1 사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R은 2분의 1이고 한마디로 R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어떤 식 하나가 나오죠.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1-RS는 1-R의 1-S인데 그럼 이거는 1-R-S 플러스 RS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 없어지고 넘겨보시면 R 더하기 S는 2RS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아까 뭐였어요? R이 뿔마 2분의 1 중에 하나야. R이 만약에 2분의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R이 2분의 1이면 여기는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S가 남죠. 여기는 2분의 1이죠. 플러스 S가 되면서 뭐야? 2분의 1 더하기 S는 S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S는 마이너스 S 이렇게 넘기면은 S는 4분의 1. R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서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뭐냐? 급수 공식에 집어넣고 식을 변형해서 연립해서 푼 거예요, 이게. 단지 절대값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살짝 뭔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 마지막 질문 이거죠. 요것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제 R하고 S는 다 구했으니까 나머지 싹 다 지우고 마지막 계산하고 답을 내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계산해보니까 R은 마이너스 2분의 1, S는 4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요것에 값 쓰고 가십시오. 자, 이거는 일반항을 그냥 써볼게요. BN이 뭐냐? 첫째 항은 B,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써볼게요. BN 자리에는 B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 B의 2N-1은 이 N 자리에다 2N-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값은 B 곱하기 4분의 1의 2N-2제곱.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는 3N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더하기 B 곱하기 4분의 1의 3N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이거 B도 또 약분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A, B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RS 구하면 끝이고 끝났습니다. 요거 이제 등비급수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분리를 한번 해볼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렇게 하면은 그냥 4분의 1의 N-1제곱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살짝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이거 4분의 1의 2N 플러스 1제곱이 됩니다. 요거 등비급수 쉽게 구하는 방법은 그냥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돼요. 첫째 항은 1이죠. N에 1 집어넣으면 여기가 4분의 0제곱이니까 그러니까 1이고 1 마이너스 공비는 4분의 1.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은 64분의 1입니다. 64분의 1. 그렇죠? 4분의 1이 3제곱이고. 그 다음에 공비는 4분의 1의 2제곱에 해당하는 거니까 16분의 1. 1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4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고요. 플러스 분자분모에다가 64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64 빼기 4니까 60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S라고 했을 때 120S를 물어봤으니까 120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160이고요. 여기는 2가 되어서 162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들어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트렌드는 명확해요. 트렌드는 명확해. 이거는 낯선 조건, 새로운 조건이 등장하고 여러분에게 해석을 시킨다. 그리고 얼핏 봤을 때 되게 복잡하게 보인다. 실제 문제 난이도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만큼 복잡하진 않다. 마치 3학년 딱 올라와서 내가 새로운 새학기가 시작되고 새학년이 됐을 때 과묵한 친구들 또는 뭐 좀
다른 반에 있다가 얼굴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을 봤을 때 친해지기 전엔 되게 낯선 느낌이었는데 막상 친해지고 나면은 되게 편안한 느낌, 안 비슷한가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 2025학년도 수능 29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비슷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복잡해, 복잡해, 새로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냥 원래 그렇구나. 원래 이 트렌드는, 이렇게 새롭고 낯설게 나오는 거구나. 하지만, 한꺼풀 딱 벗겨보면은 생각보다 간단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이 있어요. 이거는 AN, BN이 아니라 그냥 AN밖에 없네. 좋습니다. AN 절대값과 AN. AN 절대값과 AN. 여기는 뺐고 여기는 더했네? 잠깐만. 요거 두개 연립하면은 이게 되네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AN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두 개를 좌변끼리 더하게 되면은 두 배의 요게 나오고요. 그러면 우변끼리 더하면은 20입니까? 여기니까 10이 나오는 거를 알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빼면 절대값 파트가 사라져서 두 배의 AN의 급수가 등장을 하고 값은 3분의 20이니까 나누기 2하면은 3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는 AN의 첫째 항과 공비를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첫째 항이 양수, 공비가 양수. 첫째 항이 양수, 공비가 음수. 첫째 항 음수, 공비 양수. 음수, 음수. 이렇게 네 가지 그냥 절대값과 절대값 아닌 게 있으니까 그네 가지 부호가 등장을 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알수 있죠. 왜알 수가 있느냐? 일단 이게 양수 양수면 어떻게 돼요? 이거랑 이게 완전히 똑같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수 양수면 첫째 항이 음수고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다 음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요거랑 요거는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이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음양 첫째 항이 음수 공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 급수가 수렴하죠. 당연히 공비가 지금 공비가 하여튼 음수인 거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공비가 양수인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절대값을 쉬운 것과 안 쉬운 거를 비교했더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값을 쉬운 게더 컸죠. 아, 요것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 요거랑 요거 갖다가 이 상태로 바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계속 양수죠. 근데 이건 공비가 음수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음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두칸 건너 하나씩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확인해도 되고 일단 그래서 요거 요거 비교를 해봤더니 첫째 항이 양수야 음수야 바로 알수 있습니다. 왜? 여기 주어져 있는 급수가 3분의 10이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1-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고, 이 r이 -1하고 0 사이니까 분모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3분의 10이란 말은 당연히 a가 양수란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종적으로 요거. 첫째 항은 양수고, 공비가 음수인 상태고, 이거는 뭐 수열에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급수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1-r분의 a가 3분의 10이다가 식 하나가 나왔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하는데, 그럼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죠? 절대값이. 이거지, 이건 뭡니까? 1-r분의 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왜 그래요? 원래는 공비가 음수인데, 지금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항을 양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첫째 항도 양수고 둘째 항도 양수. 그 말은 공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새로운 수열에서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R이 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풀면은 A도 나오고 R도 나오고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 그러니까 문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AN의 등비수열 결정하려면 조건이 두개 필요해. 조건 두개 나와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29번이에요. 보통 29번은 그의 수능에서 오답률을 3등 아니면 4등이거든요. 3등 아니면 4등이야. 그리고 최근에 수능 미적분 트렌드를 보면은 한 88점에서 이쪽 저쪽이 1등 쿼트라인이야.

4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R값이 나왔어요. A값도 결정할 수 있죠. A는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0 곱하기 2분의 1에서 5가 되는 거를 알 수 있고, 어쨌든 AN을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AN은 뭡니까? 첫 저항이 5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5,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4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5, 점점점 이렇게 생긴 수열이에요. 자, 괜찮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서 첫 번째 거를 푸는 과정이고, 자,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가장 좀 뭐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했다 내지는 겁을 먹었다 라고 할 만한 게 뭐냐, 이 표현입니다. 이거는 사실 쌤도 봤을 때 와, 이거를 실전에서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아야 있는 상황이 수능시험 당일날이잖아. 그때 학생들이,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좀 이렇게 매끄럽게 잘 풀었을까 하면은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았지. 오답률이 80%가 넘었던 게. 자, 그럼 요거 일단 이건 이제 끝났으니까 요거는 잠깐 지우고 이제 두 번째 도전을 하겠습니다. AN이 뭐라고? 첫 번째 항이 5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수열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리미트니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부터 2N까지.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냐, 사실 급수지, 급수. 그냥 무한히 더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고 A에 N 플러스 K제곱인데, 아, 이거를 보는 순간 드는 느낌이 되게 좀 이상해. 일단 M도 모르고요. 아, M을 구하는 문제구나. 근데 이건 또 뭐지? 라는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조금만 보면은, 이 표현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조금만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형수잖아요. 뭐 이걸 갖다가 1부터 K까지 자연수를 더하는 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이너스 1의 몇 제곱이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 그냥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별거 아닙니다.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AN 플러스 K. 그러니까 어쨌든 수열 AN 어떤 항이야. 그 앞에 플러스를 붙이거나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조금 아직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한번 K는 1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써볼까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K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에 2분의 K의 K 플러스 1제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직접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1의 1제곱이야. 그럼 당연히 이거는 마이너스 1이죠.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의, 아, 지수가 짝수제곱이냐 홀수제곱이냐가 되게 중요해. 근데 2를 집어넣으면 지수가 홀수야. 그러니까 또 마이너스 1입니다. 3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3 곱하기 4가 되니까 약분해도 6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짝수제곱이 되면서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물론 규칙성이 발견이 되긴 합니다만 실전에서 규칙성을 발견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주어진 요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한데, 짝수가 되려면 K나 K 플러스 1 중에 하나가 4의 배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K나 K 플러스 1 중에 하나가 4의 배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3이나 4이면 가능하지만 1이나 2는 안 돼. 5나 6도 안 돼. 7이나 8은 돼. 그러니까 이게 네 덩어리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A의 N 플러스 K 제곱이니까 이거잖아요. A의 N 플러스 1. 아, 제곱이 아니라 A의 N 플러스 1번째 항. 이게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를 좀 알기 쉽게 써보겠습니다. 이게 막 급수가 있고 막 시그마가 있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쪽을 그냥 쫙 풀어서 쓰시면 이게 뭐냐,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2, 플러스 a의 n 플러스 3, 플러스 a의 n 플러스 4,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5.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700분의 1보다 큰

이 M 값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이해하겠죠? 그래서 막상 써놓으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아, 물론 이 항이 등비수열의 하나의 항들이잖아, 지금. 등비수열의 항들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를 놓고는 당연히 뿔마뿔마가 있으니까 등비급수는 아니죠. 등비수열의 합은 아니지만, 이걸 갖다가 네 덩어리씩 쪼개봐. 네 덩어리씩. 그러면은 요거랑 요것의 관계는 뭡니까? 항이 4 차이 나니까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 그러면 16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6분의 1을 곱하면 여기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16분의 1을 곱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16분의 1을 곱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전체 덩어리에다가 16분의 1을 곱하면 이 전체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16분의 1을 곱하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n 이렇게 있는 거는 사실 뭐좀 문제 완결성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어차피 무한히 더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뭐 이게 짝수 번째로 끝나는지 홀수 번째 끝나는지 별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건 실전에서 좀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충분하고,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마이너스에 a의 n 플러스 1제곱 여기다가 n 플러스 1제곱 집어넣게 되면은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3제곱이야. 그래서 요거를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으로 묶어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됐니?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다시 플러스 4분의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계산이 이제 끝나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 싹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이제 요거 요 안쪽 계산을 지금 하는 거야. 이 안쪽 계산을. 그러면은 요한 덩어리가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등비급수잖아, 등비급수. 요거를 한 덩어리, 이걸 그 다음 덩어리, 다음 덩어리 하면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곱하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1 마이너스 16분의 1 분의 첫 번째 항에다가는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 요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하니까 요게 뭡니까? 16분의 15죠. 와, 재밌네. 이게 15, 15, 15. 와, 문제를 만드시는 분이 숫자를 얼마나 예쁘게 다듬었는지만 온몸으로 느껴지지 않니? 안 느껴지니까. 실제 수능 문제는 그렇게 만듭니다. 요 8도 약분의가 2가 남아서 결과 이 시간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이고 이게 문제에서 700분의 1보다 크게 되는 m값을 찾는 겁니다. 자,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게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아, m은 홀수구나. m이 홀수구나.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홀수가 돼야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되기 때문에 홀수가 되는 거예요. 홀수. 그 다음에, 뭐, 그냥 숫자를, 집어 넣어볼까요, 그냥? 이거 뭐, 물론, 막, 식으로 예쁘게 풀수 있어. 근데 실전에서는 그 식으로 예쁘게 푸는 시간에 그냥 대입하는 게 나아. m에 2를 집어넣으면은 이건 플러스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이야. 됩니까? 됩니다. m1. 3을 집어넣어볼까? 2 곱하기 8분의 1이야. 됩니다. 5. 됩니다. 7. 됩니다. 자, 7이 뭐냐면 2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이니까 128분이니까 이게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1. 그 다음에 9를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512분의 1이니까 256분의 1이니까 됩니다. 11은 안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더한 게 답이고요.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짝짝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29번 문제고, 문제를 두 문제밖에 안 풀었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문제를 딱 봤을 때 느낌은 새롭다, 낯설다, 복잡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같이 공부해보니까, 풀만하다. 그렇게 과하지 않다. 내가 좀 괜히 겁먹었나 보다.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이 강의가 성공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료실에 이 파일들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실에 있는 걸 보고 활용을 하시고, 올해 수능특강 수능완성 책에도, 네, 이 문제들이, 뭐, 이거랑 똑같진 않지만, 뭐 어느 정도 반영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똑같진 않아요. 어떤 문제는 유사한 느낌을 갖는 형태들도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개를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게, 수특 급수단원에서 레벨 3 1번 문제. 그 다음은 레벨 3 3번 문제. 레벨 3 3번 문제가 방금 풀었던 아까 2024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랑 약간 뭔가 이거는 거의 똑같은 느낌이 절대값이 있긴 합니다만. 뭐 결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쵸? 그다음 수능 완성 책에도 좀 새롭긴 하지만, 이런 거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번까지 할게요.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위,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특히 등차수열에서 ANA n+1분의 1, 이 형태. 연속하는 두 개의 항의 곱의 역수에 해당하는 급수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망원 급수. 그래서 무슨 말이냐? 등차수열이면 ANA n+1분의 1은 부분분수 공식에 의해서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B-A분의 1, 그러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분의 1인데, 등차수열은 요게 공차 D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차가 양수니까 항이 계속해서 커지지. 요거를 이제 급수를 할거 아니야. 이거를 급수하면 D분의 1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남습니까? a1분의 1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분의 1 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선생님, 암산을 조금 했는데 이 정도 어떻습니까?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부분합을 하게 되면은 한 항과 이웃 한 항의 차기 때문에 계속 없어져서 처음에 하나의 항과 마지막 하나의 항이 남게 되는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 값이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D분의 1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말이야? AD분의 1이 마이너스 18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고, 뭐 원리는 똑같죠? 절대값만 들어가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절대값만 들어가 있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절대값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지? 아,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는 뜻이네. 근데 이거랑 이게 값이 다르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음수에서 시작을 해서 양수로 간다는 뜻이에요. 공차 양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적이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음수였다가 등차수열이, 그다음에 어느 순간 양수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요거는 뭐 부분분수 쪼개기는 좀 복잡할 것 같고, 어쨌든 두개 연속해서 곱한 것에 역수를 싹다 더하면 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보고 되게 막 수식으로 현란하게 풀려가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문제에서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라고 나와 있네. 근데 a 곱하기 d가 마이너스 18이야.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a하고 d가 가능한 조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a가 가능한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첫 항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면 여기 18이고요. 마이너스 2면 9이고요. 마이너스 3이면 6이고요. 마이너스 3될 수가 없고, 마이너스 6이면 여기는 3이 되고, 마이너스 9가 되면은 2가 되고, 마이너스 18이 되면 여기는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합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답을 찾아서 A10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수능 문제야.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럼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답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로 A10 그냥 구하면 돼요. 이걸 막 복잡하게 18분 30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구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이 중에 답이 안 되는 게 있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3이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항이 0이 아니라고 했는데 0인 항이 나오죠. 안 되는 겁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8이고 공차가 1이면 역시 중간에 0인 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세 개는 수열을 써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은 17이고, 세 번째 항은 35가 되는 이런 수열이에요.

야, 이거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이고, 공차가 9니까 플러스 7이고, 플러스 16이고, 이렇게 생긴 수열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3이고, 9이고, 이렇게 생긴 수열인데, 요세 개의 수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이 계산을 했을 때, 물론 요거는 만족해요. 이두 번째 거를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게 뭐예요? 연속하는 두 개의 항의 곱의 역수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절대값을 씌운 게 보면 알겠지만, 이첫 번째 항,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곱한 것만 음수야. 여기서는 계속 양수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연산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요거 두 개만 따로 해.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요첫 번째 거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17분의 1 플러스. 이제 그 다음 또 뭐냐? 17분, 요거 17, 35 이렇게 구할 건데, 요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뭐였어요? n분의 1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d분의 1. 이거다가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급수를 계산할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알겠지만, 이 뒤에 게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ad분의 1만 남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공차가 18이니까 A가 마이너스, 아, 미안해요. A가 이거 17이에요, 17. 그러니까 17 곱하기 18분의, 17 곱하기 18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요게 A인 거야. 그리고 D가 문제 18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계산하면은 18분의 30분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야. 같은 원리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두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4분의 1이야. 이것도 이미 시작하는 순간 안 되려면 14분의가 18분의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AD분의, 그러니까 9 곱하기 7분의 1 하면은 이것도 안 됩니다. 세 번째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능한 게 얘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써볼게. 첫 장에 마이너스 9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잠깐만요.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수열이에요. 뭐,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냥 직접 계산해볼게요. 7, 9, 63분의 1, 7, 5, 35분의 1, 5, 3, 15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이거 곱하게 되면 플러스 1분의 1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급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D분의 1. 1이고 D가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은 18분의 3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면은 첫째 항 마이너스 9, 공차이 A 10의 값은 마이너스 9 더하기 18 하면은 정답은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한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 약점 공략 기아의 김창재입니다. 총 9강으로 구성된 우리 약점 공략에 대한 설명은 네,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그 첫 번째로서 네, 1강부터 3강까지는 2차 곡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2차 곡선을 위해서 2차 곡선 우리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좀 잘 공략해서 접근을 하고 연습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곡선의 가장 기본적인 출제 경향부터 파악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1번이에요. 반드시 이 곡선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곡선의 정의를 이용한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 그 다음에 이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 대칭성, 그 다음에 접선과 2차 곡선, 그리고 네 2차 곡선이 포물선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타원과 포물선, 타원과 쌍곡선, 뭐 포물선과 쌍곡선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2차 곡선이 만나는 상황에서 이 만나면 뭐가 생깁니까? 교점이 생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점에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타원과 포물선이 만나요. 포물선이. 그러면 이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정의를 두번 써서 푸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가 참 많이 출제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들고 와서 푸는가에 대한 자세한 관찰, 그리고, 네,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잘풀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다 보고 요령이 생기고, 아, 나만의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난도 있는 문항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기출 문제고요. 일단 평가원 기출 문제를 우선시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또 제시해 놓겠습니다. 참고로 강의 원고는 자료실에 올려 드립니다. 그 자료 미리 풀어 보시고 강의를 이용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야 되는구나를 파악하셨으면 두 번, 세 번, 네번그 이상으로 연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수능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료실에 올려드린 자료를 천천히, 여러분 문제 읽을 때 빨리 읽지 마세요. 천천히 읽으면서 아, 어떤 내용 인트로 주어져 있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Y축이 여기 있습니다. X축이 있고요. 여기 요 직선이 이 직선이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의 준선이에요. Y제곱은 4PX고요. 여기 있는 이 끝점이 요점 타원의 한 꼭지점이겠죠. 이 꼭지점 이의 좌표가 네, 이 포물선의 초점입니다. F, P, 0이에요. 여기 있는 요 타원은 A점은 타원 위의 점이에요. A점은 또 어디 위의 점이에요? 포물선 위의 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 두 종류의 포물선이 같이 나오면서 교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아, A, B가 아니라 AF와 AH가 같겠구나, 뭐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 풀때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접근이 안 되는 친구들은 타원이 예전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보통 타원의 식, 예를 들어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있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예요. a 양수입니다. b도 양수고요. 이렇게 썼으면 초점이 x축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c 마이너스 c, c, 0이라 할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 말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만나는 이두 점은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요 라인 위에 있어요. 즉, 이 점이죠, 이 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1, y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행이동하지 않았을 때 원래 주어진 요런 꼴에서는 당연하겠죠. 그럼 밑으로 이렇게 쭉 걷을 때요.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의 중점은 0이 나옵니다. 그쵸? 이걸 안다면 적용시킵니다. 어떻게 적용시킬지 한번 보세요, 이제.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 AHB의 둘레의 길이가 P 더하기 27이고 넓이가 2P 더하기 11이래요. 그럴 때 HF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와! 그러면

H점은 X는 마이너스 P라는 직선 위의 점이고, 참고로 A에서 요 점에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직선 AH는, 여기 있는 직선 AH는 X축과 뭐하다? 평행하다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 타원에서 꼭지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이 위아래 어딘가 있어요? 대충 여기 어딘가요? 이게 여기와 여기에 중점을 그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X축이고 Y축 있으면 이 점이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이었죠. 맞아요? 왜? 이렇게 그으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요 라인에 위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A와 H의 중점을 표시할까요? 한 이쯤. 그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요 점이 꼭지점, 이 점이 꼭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평행이동 한 거니까, 평행이동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왜냐? 왜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타원에서 A였고 마이너스 A였고 B였고 마이너스 B였고 초점의 좌표가 X축에 있다면 장축의 길이가 이만큼이죠. 그런데 이만큼 길이인데 이 A인데 이 길이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요 라인부터 여기 있는 끝까지 이 길이의 두 배입니다. 이걸 이용한다면, 아, A와 H의 중점의 좌표를 M이라 한다면, M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여길 N이라 할게요. 여기 N. 그럼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N에서 F까지의 길이의 두 배다. 오케이. 이걸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왜? 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길이를 구합니까? 할수 있어요. 근데 하나 아는 건, H라는 점의 X좌표는 무조건 마이너스 P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딱 이거 하나만 설정하면 뭔가 식이 풀립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런 걸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연습하는 거. 어? 내가 혼자 풀 때는 조금 안 되고 조금 어려워서 막막했는데 선생님은 어느 부분부터 접근을 할까? 어떻게 미지수를 설정하고 또는 어떤 점을 어떻게 놓을까?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시면서 처음엔 따라하시고 그다음엔 스스로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는 A점의 좌표를 X1, Y1이라 하자. 이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놓으면,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AB와 AH와 HB의 길이의 합이 둘레의 길이입니다. 그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AH와 그 다음에 HB와 그 다음에 BA겠죠. 이 길이가 P 더하기 27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대칭성 때문에 타원의 초점이 B면 요 끝에서 요 간격만큼 똑같이 여기 어딘가에 C라는 점이 있어서 B 말고 다른 한 초점을 C라 하자고요. 그리고 A와 H의 중점이 M이었고 M에서 수선의 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게 N이었다면 HC와 AB는 같답니다. HC와 AB는 같아요. 그러면 AB, BA 대신 이 BA 대신에 뭘 쓰자고요? HC를 쓰자고요. 그러면 뭐가 성립해요? AH 더하기 HB 더 BA 대신에 그렇죠? HC라고요. 이게
p 더하기 27이에요. 자, 이제 얘를 이쪽으로 끌고 올 겁니다. 무엇이냐? 이두 길이의 합이 얼마예요? 이두 길이의 합이. HC, HB. H는 어디 위의 점? 타원 위의 점. 곡선의 정의를 꼭 잊으시면 안 돼요. HB, HC. 곡선의 점에서 두 초점까지 이루는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럼 장축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걸 써놓으면요. 여기 보세요. A점의 좌표가 x1, y1이면 h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p, y1이에요. 그럼 m점의 좌표 얼마입니까? m점의 좌표는 그렇지. 2 더해서 2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바로 n 어떻게 돼요? n.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 합의 절반이에요. 2분의 p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p 더하기 x1이죠? 그러니까 x1 마이너스 p. x1 마이너스 p, 0이에요. 그러면 nf의 길이 얼마입니까? n에서 f까지 이르는 길이는 p에서 이 값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는 2분의 3p-x1이에요. 그럼 더 나아가서 타원에 장축의 길이는 얼마예요? 이거 두 배입니다. 3p-x1입니다. 여러분, 이 값이 이 3p-x1이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라고요. 이 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AH, A에서 H까지 이르는 길이는, 여러분 너무 쉽죠? AH는 얼마예요? X1 더하기 P예요. 그러면 HB 더하기 HC의 길이의 합은 뭐라고요? 이거라고. 3P-X1. 어머? 그럼 이 둘의 합은 얼마예요? 둘의 합은 P 더하기 3P겠죠. 합이 4P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바로 여기다가 4P는 P 더하기 27. 어머머머머머. P는 얼마입니까? 9가 됩니다. 즉, 이 포물선은 Y제곱은 36X입니다. 이해하세요? 네. 이걸 하나 찾은 겁니다. 하나 찾았고, 아직 X1, Y1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힌트 하나 더 있습니다. 넓이가 22p 더하기 11이래요. p 대신에 9를 대입하면 넓이는 30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A, H, B의 넓이는 얼마예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여기로 보는 거예요. 여기 AH의 길이로. 높이는 Y1이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X1 더하기 P 9라고요. 9. 곱하기 높이는 Y1이에요. 이 값이 얼마라고요? 30. 여러분, 근데 항상 이렇게 나오면 네가 누구니가 관건이에요. 네가 누구니? A라는 점은 타원 위의 점이면서 포물선 위의 점이에요. 포물선 위의 점. 그렇죠? 그러니까 Y1의 제곱은 36X입니다. 뭐라고요? y1의 제곱은 36x, 36 곱하기 x1이라고요. y1의 제곱은 36 곱하기 x1.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1사분면 위에 있는 a점 y 값이 얼마예요? y1은 6 곱하기 루트 x1이겠죠. 그럼 여기다 쓰자고요.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x1 더하기 9 곱하기 6 루트 x1은 30입니다. 6, 1은 6, 6, 5, 30, 2 가니까 여기 곱하면 x1 루트 x1 더하기 9배의 루트 x1, 2 곱하기 5 하니까 10이 되죠. 마이너스 10은 0입니다. 루트 x1을 t라고 치환해서 풀면 이때 x1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네, 딱1 나옵니다. 이거 왜안 나와요? X1이 1이니까, 아, 이제, X1이 1이면,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h점은 마이너스 p, y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9, 6이 되는 거고요. 라지 f는요. p, 0, 9, 0이에요. 선분 a의 hf의 길이요. 빼서 제곱합니다. 18의 제곱 324. 빼서 제곱합니다. 36. 그러면 루트 360. 이걸 우리는 K라 불렀습니다. 선분 HF의 길이를 K라 하자. 이 값이 K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K제곱이 아, 362구나 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꼭 교점이 나오면 그 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어디를 잘 봐야 된다고요? 여기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점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문제풀이의 시작이 된다는 걸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좀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네. 풀어보시기를 두 번, 세 번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1번 문제였습니다. 수능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는 구모,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2020학년도 대수능을 위한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F와 P, 뭐라고요? P와 F를 초점으로 하고 써 있어요. 두 점 PF를 초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거. 점 Q가 꼭지점인 타원 C2에 대하여 이런 거 건너뛰지 마시라고요. 잘 읽으셔야 돼요. 보통 우린 타원에서 이렇게 썼으면 평행이동 한 거고 평행이동 하기 전에 이렇게 있으면 타원의 중심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꼭지점 그럼 초점이 만약에 X축에 있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겁니다. 그죠? 이 정도는 아실 거라 봅니다. 근데 깜빡하는 순간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Q가 이 타원의 한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Q 안 써있지만 QF의 길이와 QP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쵸?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타원에서 QF와 QF'도 길이가 같습니다. 대칭성이에요. 2차 곡선의 특징 중 하나가 대칭성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대칭성에 의해서 QF나 QF'도 같은데요. 심지도 모두 같다고요? QP, PQ의 길이도 같습니다. Q를 기준으로 다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가까운 점을 이렇게 R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초점이니까 쭉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이 직선은 X축과 평행하고요. 직각을 이룹니다. 이렇게. 왜요? 여기도 직각이거든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 F'. P, 요 삼각형을 보세요. 요 긴 삼각형. 이 점은 Q에서 F'까지와 Q에서 P까지의 길이 같으니까 점 Q는 P, F'의 중점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었어요. 직각이고. 그런데 O는 F와 F'의 중점입니다. 당연하죠? 몇 대 몇입니까? 1대 2구요. 1대 2구요. 1대 2가 됩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R이죠. 여기. 요 점. 이 R은 어떤 점이에요? 교점이에요. 이 타원과 이 타원의 교점이에요.

0: 자, F 프라임 R에서 PR을 뺐더니 7루 T래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요 그림은 놔두시고 제가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왜냐? 이 R점은 타원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이어볼게요. 타원 C1에서 어디서? 타원 C1에서 뭘? F 프라임 R 더하기 FR 이두 기대 합.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일단 먼저 이두 기대의 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C1의 그렇지 장축의 길이. 이게 C1의 장축의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PR 더하기 FR. 여기 PR과 FR을 더하면 이건 뭐가 됩니까? C2의 장축의 길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준게 뭐예요? 문제에서 준 게. F'R에서 PR을 뺐습니다. 이 둘은 같죠, 지금? 그럼 여기를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빼볼게요. 그러면 F'R, 선분 F'R의 길이에서 선분 P, R의 길이를 뺐더니 이게 뭐라고요? 7루트 2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C1의 장축의 길이에서 C2의 장축의 길이를 뺍니다. 여러분 보실게요. 그러면 C1의 장축의 길이를 제가 편의상 L1 여기를 L2라 부를게요. 그냥 이거를 얘를 L1 마이너스 L2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현재 이 상태에서 요 Q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FR과 PR을 더한 것은 C2의 장축의 길이죠. 근데 C2의 장축의 길이와 같은 게 QF와 그 다음에 QP인 거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Q에서 F까지 길이와 Q에서 P까지의 길이의 합이나 F에서 R까지 길이와 P에서 R까지의 길이 합이 같다고요. 이것도 장축의 길이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를 하나 살짝 지우면 뭐가 되게 잘 보여요. 여기를 지우면. 이 둘의 길이의 합이 뭐라고요? C2의 장축의 길이다. 그런데 이 길이와 아까 처음에 할때이 길이와 이 길이와 심지어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P, PF'의 길이가 뭐라고요? C2의 장축의 길이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F'P, PF'의 선분의 길이가 여기 있는 C2라는 타원의 장축의 길이라고요. 이해했어요?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L2라고요. 지금 이만큼이 L2예요. F는 여기는요. 0,6이고 얘는 0, 마이너스 6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예요? 12가 되는 거예요, 12. 여기만 모르죠, 여기만. PF. 우리는 이건 알죠. 왜요? 이 P의 길이. 여러분, P점은 타원 C1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PF' 더하기 PF는 얼마예요? 이걸 L1이라 부른 겁니다. 또 보세요. C1의 장축의 길이 L1이라 부른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PF'이 뭐냐고요? PF'이. 이게 L2라고요. PF 프라임의 길이가 L2라고요. 그럼 이 식에서 가만히 보세요. L2를 살짝 넘기면 PF는 L1은 오른쪽에 있고요. 여기는 L2를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L1이라서 위아래가 같아집니다.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루트. 어머, 여기가 7루트라고요. 그래요. 이게 7루트이고 이게 10이에요. L2가 얼마일까요? 아니,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가 7루트, 여기는 12요. 이게 L2예요. 이만큼의 길이가. 그리고 얘와 얘를 더한 게 L1이고요. 자, 그러면 L2의 제곱은? L2의 제곱은? 루트. 보세요. 12의 제곱, 144. 그 다음에 7루트 1을 제곱하면요. 49 곱하기 2가 되니까 98이에요. 그러면 242네요. 242는, 121 곱하기 2 하니까 11루트입니다. 그리고 L2는 11루트입니다. 아, 이 값이 얼마라고요? 11루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L1은 얼마니까? 이두 길이의 합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이두 길이의 합이 장축의 길이라고요. C1의 장축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L1은 18루트이고 L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루트입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두 타원 C1, C2의 장축의 길이의 곱. 이 둘을 곱하세요. 아, L1과 L2의 길이의 곱은 18 곱하기 11 곱하기 2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36 곱하기 10이라니까 360에 36, 396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어떤 부분이요? 이런 알점, 교점이잖아요. 이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타원, 즉 C1과 C2 위의 점이기 때문에 식을 두 개를 쓸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걸 연습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2번이었고요. 이제 페이지 바꿔서 3번 문제입니다. 네, 이제 6월 모의평가인데요. 여기도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자, F'의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C, 0, 하나는 C, 0, 하나는 마이너스 C, 0을 주어지고 이 타원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기가 C1, 여기 제가 지금 흰색으로 이렇게 쓰는 X축에 초점이 있는 X축 위에 두 초점이 있는 이런 타원을 C1, 그다음에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게 C2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선 FG가 타원과 여기 타원 C1과 만나는 이 교점을 P라 하면 뭐가 성립해요? 여기 보세요. GP가 PF요? GP가 PF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P는 요 힌트는 이렇게 적용된다고요. G 선분 GF에 뭐라고요? 그렇지. 중점입니다. 중점이잖아요, 이게. 1대1이니까. 맞죠? 그러면 G는 0,D고요. F는 C,0이에요. 그쵸?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GP, 그 다음에 PF 프라임. 요 빨간색 두 길이의 합이 2루트 2로 일정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GP랑 누구랑 같다고요? PF랑. 그러면 요두 길이의 합이
1: 2루트.

루트 2로 일정하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디의 점인데? 타원의 점인데. 1항에는 초점이니까. 타원이 한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은 뭐 같다? 장축의 길이와 같다.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EA. 왜요? C1의 식이, 타원 C1의 식이 이거였잖아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Y제곱은 1이잖아요. A제곱이 커요? 1이 커요. 1이 큽니다. A제곱이 큽니다. 왜?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그래서 A가, 저는 여기서 A를 양수라고 할게요. A 양수니까 EA가 얼마라고요? 그렇지. 2루트입니다. 2루트입니다. 따라서 A가 루트이고, 따라서 C가 얼마다? 1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2에서 1 빼니까 1이죠. C는 1입니다. 아, 그러니까 F는 얼마다? 1,0이다. G는 얼마였어요? 0,D요. 어머! 그러면 자동으로 P는 얼마가 됩니까? P는. 여러분, 이 P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니까 2분의 1, 2분의 D가 성립합니다. 이럴 때뭘 구하는 거예요? 힌트를 보세요. QG와 QG'의 길이의 합은 이게 의미하는 건뭘 구해야 됩니까? 아, 타원 C2의, 그렇지, 장축의 길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이큰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얼마입니까요? 여러분, 이 타원 장축의 길이 얼마인지 아세요? 식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타원의 식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럼 장축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어디를 지납니까? 여러분, 식도 세우셔야 될줄 아셔야 돼요.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요 점이 얼마라고요? 루트 2라고요. 왜? A가 루트 2니까. 그럼 이 타원 C2의 식은 잘은 몰라도 2분의 X제곱 더하기 뭐분의? 뭐 P제곱분의 Y제곱은 1이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Y축 위에 있어. 그러니까 D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2가 성립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이럴 때 우리가 구하는 건 2B가 얼마예요?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B를 알려면 D를 알면 돼요. D가 얼마인지. 그렇잖아, 지금. 아니, 얘가 궁금한 건데. 얘를 알려면 D를 알면 돼요. D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P가 어디 위점? P는 C1 위점. C1은, 여러분, C1은 어떤 타원이었다고요? 문제 써 있어요. 저렇게. A제곱. 여기 보이시죠?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아, A제곱이 2였으니까 2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 C1 위의 점이 P라고요. 그럼 X 대신에 대입하고 Y 대신에 대입할 때 등호가 성립해야겠구나. 바로 대입합니다. 2분의 X제곱, 2분의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죠. 더하기, 여기는 4분의 D의 제곱은 1입니다. 따라서 4분의 D의 제곱이 얼마예요? 8분의 7이겠죠. 아하, D 제곱은 2분의 7이겠구나. 왜요? 8분의 1이잖아. 넘어가면 8분의 7 되고, 4분의 D 제곱은 8분의 7이면 D 제곱은, 그렇죠, 2분의 7입니다. 보이시죠? 어딨어요?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7은 B제곱 마이너스 2. 아하! B제곱은 2분의 7에다가 2는 4 더하니까 11이네요. 아, B는 얼마다? 여러분, B는 제가 그냥 양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2B를 이렇게 쓰려고 사실은 길이니까 B는 양수라는 조건을 먼저 썼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B를 양수하면 장축의 길이를 2B라 쓸수 있고 B는 이렇게 생겨요.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2. 따라서 2B는

루트 22구나.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겠죠. 저 C1의, C2의 장축의 길이가 루트 22와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식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가? 식을 쓸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이었고요.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자, 이 그림과 같이 막돼 있어요. 쌍곡선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쌍곡선. 자, 쌍곡선 위에 점중 1, 4분면에 어떤 점이 있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른 이 F'까지 쭉 이었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이 Q였습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면서 뭐라고요? 선분 PF'과 평행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쭉 연장을 시켜가지고 선분인데 직선을 만든다면 이두 직선은 평행하다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만나는 점을 1선면에 있는 점을 R이라 불렀습니다. 네, 좋아요. 이럴 때 어디가요? F'Q, QP 각각 이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좀 전에 3번에 썼습니다. Q는 PF'의 중점입니다. Q는 F'P의 중점이에요. 자, 그러면서 OQ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2. 아하. 그러면 O에서 Q까지가 요 길이가 2예요. 되게 재밌는 게이 그림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렇게 이으면요. 이렇게 이으면 이 점은 Q는 PF'의 중점이고 F'과 F의 중점이 O예요. 그럼 너도 이 선분의 중점, 오, 얘도 이 선분의 중점이었어요? 이 길이 얼마요? 절반이고, 이 둘은 평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Y축의 점에서 쭉 이렇게 그었으니까. P에서 F까지 이으면 직각이라고요. 아, 점 P는 F와 X좌표가 같겠구나. 그러면서 높이가 얼마예요? 4가 돼야죠. 왜 이게 2예요? 이게 2. 그죠? 이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점 P는 X1, 4가 맞는데 C, 4라고 써도 돼요. F를 C, 0, F'을 마이너스 C, 0으로 썼다면 이점 P는 C, 4예요. 물론 C는 여러분 이 식은 지금 이 쌍곡선의 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쌍곡선의 식을 편의상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 하면 A, B 둘다 양수라고 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뭐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주어진 게 아니라 힌트 하나 더 있습니다. 삼각형 PQR의 넓이가 3이래요. 어디가요? 삼각형 PQR? 자, 이제 조금 봅니다. PQR이에요. 요 삼각형.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서로 평행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길이가 다 어떨까요? 지금 이 길이가 다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두

넓이는 얼마겠습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C요. C 마이너스 C 컴마잖아. C 곱하기 높이가 얼마라고요? 2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C예요. C가 3이에요. 아, 9구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점피는 그렇죠. C, 3인데 다시 얘기하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3,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가. A제곱분의 뭐라고요? C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16분 1이에요. 그쵸? 그런데 C제곱은 뭐나 마찬가지냐면 A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물론 C제곱 대신에 여기다가 9라고 써도 됩니다. 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니까. 그쵸? 그러면 보세요. A제곱분의 A제곱은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1 더하기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16은 1이라 써도 되고 소거시키니까 결국에 자, 이 식에서 A제곱분의 B제곱은 B제곱분의 16이 되고요. AB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A분의 B는 얼마라고요? B분의 4. 아, 그래서 B제곱이 4A분율을 찾았어요. 여러분, B제곱이 4A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이 문제에서 쌍곡선의 주축의 길입니다. 식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축의 길을 구하려니까 다른 방법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식을 썼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뭘 구하면 된다? 2A를 구하면 됩니다. 주축의 길인 2A죠. 그런데 무슨 식이 하나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예요. 아,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9인데 당연히 A를 구해야 되니까 B제곱을 소거시키거나 다시 다른 또 다른 식으로 A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편에서 이 B제곱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4A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오롯이 전부 다 A에 관한 식이 나오잖아요. 양변에 4 더합니다. A 더하기 2의 제곱은 13이에요. 그러면 A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고 A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13이에요. 왜?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A는 양수니까.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이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 더하기 2루트 13이고 이게 아니 주축의 길이고 이 주축의 길이를 P 더하기 Q루트 13으로 썼기 때문에 P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P가 마이너스 4, Q는요, 2. 그래서 P 제곱 더하기 Q 제곱은 16 더하기 4 해서 네, 20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간단하지만 이 부분을 좀잘 보셔야 돼요. 오, 이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가 3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나 요 삼각형의 넓이나 같은 겁니다. 왜요?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 이르는 길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더 나가서 이게 1대1이니까 이렇게 내려가지고 전체 삼각형 넓이가 몇대 몇이다로 풀어도 되는데 이런 게좀 먼저 보인다면은 문제 풀이할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먼저 계산이라 먼저 생각을 하고 아 어떤 과정을 거치고 정의가 무엇인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긋고 그어 가지고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 길이 이 길이 해서 닮음비로 푸는 여기 1대 2 1대 2 물론 1대 2 중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0: 흔히 풀어나가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에선 반드시 이게 나온다, 이 문제에선 이게 나온다가 아니라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적용시켜서 우리가 학습했던 개념을 문제 상황에 적용시켜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서 푸느냐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점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축의 길을 구해라면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식을 세울 수 있어야 그 식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최종적인 답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정말로 한 번, 두 번 가지고 안 된다면 세 번, 네번그 이상으로 연습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직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수능까지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많이 연습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가지고 수능의 그날 정말 잘 활용하고 풀어서 답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부터는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풀어보시고 강의를 이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2027 약점공략 한국지리의 이준웅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도의 힘이라는 주제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지도와 관련된 문항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들의 위치를 아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도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죠. 지도를 모르면 문제를 풀이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의 위치를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의 위치를 알아두시면은 또 그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들의 위치를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다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도는 외우는 것이 아니다. 지도는 보는 것이다. 지도는 보는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주 보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학기 초에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한 반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의 이름 막 외우려고 그래 쟤는 진웅이야 쟤는 대안이야 막 이렇게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아 그래 제가 진웅이구나 그래 제가 대안이었지 이렇게 공부하게 되잖아요. 외우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보면은 아 그래 여기가 강릉이었지 아 맞아 강릉 옆에 평창이 있었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점차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한국지리 공부할 때는 항상 옆에 지도를 놓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는 힘입니다. 1등급 또는 만점을 받는 아주 중요한 힘이 돼줄 거예요. 그래서 9페이지 시군지도 넣어놨고요. 이거는 저랑 같이 개념 공부한 친구들은 수능 개념책에도 있는 자료입니다. 최근에 시와 군을 비교하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각 지역의 키워드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다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 지역들 관련해서 이 지역은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란 얘기예요.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쭉 살펴보면서 어쨌든 그 지역을 찾아갈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쯤은 나올 텐데 그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면은 훨씬 더 문제

이제 쉽게 풀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동네 형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듯이 그냥 이런 지역들은 이런저런 특징들이 있어. 여기는 이런 교차점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냥 얘기해 주는 것들 들어두시고 시간 날때한 번씩 쭉 살펴보시면서 아, 여기는 이런 특징들이 있었지? 맞아. 이런 키워드가 있었어. 그냥 쭉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거 다 암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한 제가 인구도 넣어놨거든요. 인구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우리는 중요한 지역들의 인구만 봐뒀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지역들의 인구도 대략적으로 봐둔다면 이것도 역시 보는 겁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봐둔다면은 문제 풀때 정말 많은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도 전반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문제도 나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도에서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 많이 제가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지도, 지리적인 위치 통해서 아, 여기는 뭐와 접해 있어요. 여기 뭐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이런 것들 통해서 문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봤으니까 좀 이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페이지에 시군지도 나와 있는데, 일단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권역별로도 살펴볼 건데, 가장 먼저 여기에서 전체적인 틀을 좀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군위가 대구와 이제 합병되면서, 통합되면서, 서울에서부터 요렇게 부산까지 다 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여기 군위에서 잘렸었거든요. 모든 지역들이 시로 다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 라인에 있는 곳들은 다 시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그리고 권역별로 시와 군은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일단 전체 우리나라 지도가 나와 있는 김에 이 접하는 지역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수도권은 일단 충남, 충북, 그리고 강원과 접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주 있죠? 평택, 안이여, 여주가 강원 그리고 충북과 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경계로 아래쪽은 충청권과 접하고 위쪽은 강원권과 접한다는 겁니다. 그 경계가 되는 게 여주예요. 그래서 양평은 강원과 접하지만 이천은 강원과 접하지 않습니다. 항상 요 모서리에 있는 지역도 잘 봐두시고요. 마찬가지로 강원에서는 원주가 충북과 접하고 경기와도 접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둘다 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잘라서 다시요. 여기 단양까지 여기는 충북이고 여기는 경북이죠. 그래서 강원은 충북과도 접하고 경북과도 접합니다. 그중에서 영월은 충북, 경북과 모두 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월보다 동쪽에 있는 태백과 삼척은 경북과만 접하고 원주는 경북과 접하지 않고 충북, 경기와 접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모서리에 있는 지역도 잘 살펴보시고요. 다음 충북. 충북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충북이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내륙 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내륙에 위치하는 도가 되죠. 바다와 접하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와 접하고 있는데, 먼저 강원과 접합니다. 경기와도 접하죠. 충남과도 접합니다. 그리고 전북과도 접해요. 여기 무주 쪽에서. 그리고 경북과 당연히 접하겠지. 하지만 경남, 전남과는 접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경남, 전남 빼고 경북, 전북, 충남, 경기, 강원. 요두 도를 뺀 모든 도와 접하고 있습니다. 예, 충북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도와 접하는 도예요. 요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여기까지가 충청권, 여기서부터 호남권, 여기까지가 영남권이 되죠. 그리고 충청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면적 보면은 영남권이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영남권 서쪽에 호남권도 있고 충청권도 있으니까 영남권이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호남권입니다. 그리고 영남권에서 충청권과 접하는 곳들, 여기까지 접하죠? 그리고 여기 김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과 호남권 모두 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약간 교통의 요지, 예, 어떤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천으로 경부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경부 선도 지나갑니다. 여기에 고개도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천, 충청권과 호남권 모두와 접하고 있다. 다음, 반대로 호남권에서는 무주가 충청권과 영남권 모두와 접하는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쪽, 요 라인에 이렇게 따라서 요 광양과 하동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예, 광양이
호남권의 남동쪽 구석,

하동이 영남권의 남서쪽 구석이어서 여기가 이제 요 하류 쪽이 섬진강이거든요. 소백산맥과 섬진강 경계로 호남권과 영남권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가 되는 곳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지리산 있거든요. 지리산 접하는 곳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 권역 관련된 내용들은 각 권역 살펴볼 때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일단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지도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수도권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도권의 북동부 지역 가보도록 할게요.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라고 얘기했었었죠. 그래서 연천, 포천, 가평, 양평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권역별로 시와 군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시와 군을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 시군을 구분하는 데 가장 편한 데가 바로 수도권입니다. 왜냐면 수도권은 군이 딱세 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시입니다. 그리고 그세 개의 군이 다 북동쪽에 모여 있어요. 항상 얘기하는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중에서 포천을 빼고는 다 군입니다. 세 군데가 군이고, 수도권에서 군은 저세 개밖에 없다. 포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제조업 같은 것들이 많이 빠져나오면서 그래도 시로 승격한 곳인데 나머지는 여전히 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세 군데 말고는 다 시입니다. 군은 딱세 개. 다음,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말고 여기 평택 아니요. 기억나시죠? 평택 아니요. 평택 아니요. 평택, 안성, 이천, 여주가 되고, 고위에는 불과 물을 내뿜는 용, 화수용입니다. 화수용. 그래서 화성, 수원, 용이 됩니다. 화성, 수원, 용인. 다음, 제 친구 중에 안과 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부강, 안과 하는 구화성. 이렇게 기억하고요. 부강안과 구화성. 다음, 서울에서 공업 기능이 분산되는데 아무래도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남서쪽으로 공업이 분산되다 보니 이쪽 시흥과 안산에 공업이 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흥, 안산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가 또 있어서 이렇게 지시선을 묶어서 두 군데 나눠서 칠해져서 나오죠. 시흥, 안산. 그래서 군포는 여기죠, 여기.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요, 경기도의 남서쪽 일대가 다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다. 제조업 발달한 곳. 당연히 바다와 맞닿아 있는 데가 제조업이 발달했겠죠. 시흥, 안산, 화성, 평택이 제조업 발달한 곳이다. 다음, 위로 가서 고향은 스페이드를 이렇게 눕혀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스페이드를 눕혀놓은 것처럼 생긴데, 다음, 고향 위에 파주가 있죠. 파주, 고향. 그리고 요 아래쪽에 김포가 있는데, 김포는 약간 이렇게 열쇠처럼 생겼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라고 얘기했었었죠. 황금 열쇠. 그래서 요쪽 길쭉하게 뻗어져 나와 있는 데가 약간 도시적인 성향을 조금 띠는 곳이고, 요쪽은 여기 또 북한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뾰족하게 뻗어 나와서 한쪽이 서울과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과 접해 있는 곳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강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인천 때문에 다른 지역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북도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따져보면 한강과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김포입니다. 다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곳만 인천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섬들까지 다 포함해서 인천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도 인천에 포함이 된다. 여기 있는 서해에 있는 섬 지역들까지 다 인천에 포함된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여러 지역들의 특징들을 우리 아래쪽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인구도 잘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수도권에서 인구 제일 많은데 인구 930만에 서울이죠. 서울. 930만. 요 산자로 기억해 두시면 편한데요. 서울이 930만 정도. 그 다음에 도시 중에 인구 두 번째로 많은 부산이 330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산뿐만이 아니라 경남도 330만 정도 돼요. 330만. 그 다음에 인천. 두 번째가 인천이죠. 인천이 300만 정도. 인천 300만. 그리고 도시 중에서 서울, 부산, 인천 다음으로 인구 많은 대구가 230만입니다. 그래서 다.

삼자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삼삼하다. 삼삼. 삼삼삼삼.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도 중에서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고, 3차 산업이란 특색이 가장 뚜렷한 곳이죠. 그리고 지식 기반 서비스가 발달했는데, 최근에 수도권에 지식 기반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은 지식 기반 서비스업, 경기도는 지식 기반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죠. 지식 기반 서비스가 발달한 곳이고, 다음 생산자 서비스가 가장 집중된 곳입니다.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업인데, 서울에 또 기업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생산자 서비스업도 서울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업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의 서비스업이 있다. 특정 지역에 특히나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업이 생산자 서비스업이고 그 특정 지역이 서울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생산자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다. 이 내용이 서비스업 관련된 문제를 풀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죠. 다음, 두 번째, 수도권 전체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인천 항도 있고, 인천 국제공항도 있어서 해운과 항공이 모두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무역과 물류 산업 발달한 곳이고, 우리 업종으로 따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운송 및 보관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운송 및 보관업.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도권에서 경제 자유구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 경제 자유구역, 그리고 경기 경제 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천 경제 자유구역이 당연히 인천에 있겠죠. 다음, 영동고속도로의 기점입니다. 기점은 출발점을 얘기하는데, 우리 기종점 비용이라고 얘기할 때 기점은 출발점, 종점은 도착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과 도착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통틀어서 기종점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종점 비용. 그런데 이 영동고속도로가 인천에서 출발을 합니다. 영동고속도로의 기점이 되고 얘가 강릉까지 가죠. 강릉까지. 그래서 서울과 양양 연결하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연결되기 전에는 강원도까지 갈땐 거의 다 영동고속도로 이용을 했고요. 굉장히 정체가 심했던 도로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체가 좀 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차량이 분산되고 있죠. 이 고속도로의 노선을 다 외워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6월 모의 평가만 보더라도 이 영동고속도로 이 다양한 그 고속도로들의 서울과 양양 연결하는 고속도로랑 영동고속도로의 노선을 주고 그 고속도로가 지나는 곳들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다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들을 지나가는지 얼추 알아두시면 또 문제 풀때 많은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출발점과 도착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영동고속도로의 기점, 종점입니다. 다음, 경기도청 소재지는 수원입니다. 수원, 수원. 인구 120만이고요.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죠. 인구 120만, 인구 120만, 경기도 인구 1위 도시. 그래서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례시 인구 120만. 수원 화성이 있고요. 수원 화성은 세계문화유산 지정되어 있죠. 세계문화유산. 그래서 수원에도 세계문화유산이 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가 있는데, 광교 신도시는 사실 여기 아래 있는 용인에도 광교 신도시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면적이 대부분 수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교 신도시가 있고 이 수원에 광교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광교 테크노밸리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타운도 조성이 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수원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 수원 여기 있죠. 경기도에 KTX가 정차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지역들 다 알아둘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곳들, 특히나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KTX가 정차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역에 KTX가 정차합니다. 다음, 요 광교 신도시가 있다고 얘기했던 인구 100만 넘어가는 특례시는 용인이고요. 화수용이었죠. 화수용, 수원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역시나,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게 행정구역 명칭은 아닙니다. 용인 특례시가 아니라 용인시인데 지위가 특례시가 되는 거죠. 특례시. 다음, 용인에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반도체의 중심지로 얘기되는 데가 바로 용인입니다. K반도체의 중심지. 그리고 판교 테크노 밸리에 한 4배 정도 되는 플랫폼 시티를 개발하면서 많은 산업들이 지금 입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영동고속도로가 여기도 지나갑니다. 경부와 영동고속도로가 신갈에서 교차합니다. 가장
교통정체가 심한 곳 중에 하나죠.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용인 인구 100만이고요. 고양보다 인구가 더 늦게 100만을 넘어섰지만 현재는 고양보다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원 다음에 두 번째가 용인입니다. 용인. 다음 역시나 인구 100만 넘어가는 특례시 일산 신도시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있죠. 그래서 고양입니다. 고양. 킨텍스가 있어서 많은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GTX-A가 개통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아직 전체 노선이 개통되어진 않은데 어쨌든 서울까지 굉장히 빨리 갈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GTX-A. 다음 방송 미디어 산업이 발달된 곳이어서 여기에 EBS도 있고요. 또 JTBC도 있고 빈마루라는 곳도 있습니다. 또 탄현 쪽에 다양한 방송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입지해 있죠. 그리고 역시나 세계 문화유산인 서울릉과 서삼릉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다섯 개의 릉, 그리고 서쪽에 있는 세 개의 릉이란 뜻입니다. 서울릉과 서삼릉이 고향에 있다. 그래서 역시나 얘도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서울릉, 서삼릉, 고향에 있습니다. 다음,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죠. 역시 경기도에서 수원, 용인, 고양과 마찬가지로 인구 100만 넘어가면서 가장 최근에 인구 100만 넘어간 동네 화성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곳이죠. 화성. 자, 반도체 발달했고요. 자동차 산업도 발달한 곳입니다. 기아 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입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도체, 전자 조립이 1등이고 자동차가 2등 산업이죠. 동생이 아산, 평택 이런 곳들이 있어서 비슷한 공급 구조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전자 조립이 1등이고 경기도 전체에서 제조업 출하액 1등, 사업체도 1등, 종사자도 1등. 그리고 전자 조립은 모든 도시 중에서도 가장 출하액이 많은 곳입니다. 화성.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또 인구 많이 증가했고 그로 인해 인구 100만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2기 신도시가 있는 곳이다. 최근에 인구 증가율도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GTX-A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북쪽에서는 고양, 요 킨텍스 쪽에서 서울역까지 연결이 되고요. 이게 삼성 지나서 원래 동탄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아직도 삼성 구간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다음 현대차 남양연구소가 있는데 요거는 남양주에 있어서가 아니라 화성의 남양읍이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 연구하는 현대차 연구소가 있고요. 역시 융건릉이라고 해서 사도세자와 정조의 릉이 화성에 있습니다. 역시나 조선왕릉이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이고요. 이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는 조선왕릉이 굉장히 여러 곳에 퍼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올해 아주 인기 끌었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이 영월의 청룡포가 나오면서 단종에 대해서 재조명이 됐었죠. 그래서 이 모든 조선왕릉의 분포 지역을 다 암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 이런 곳들에 조선왕릉이 있구나 정도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모든 시군 중에 2위입니다. 일단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세종이 1등이죠. 세종이 가장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인데 시와 군 중에서는 과천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1등이고요. 화성이 2등입니다. 굉장히 젊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도 가장 낮은 곳입니다. 화성 평균 연령 최소 굉장히 젊은 도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도시인데 여기는 또 모든 지역에다 제조업만 발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지 면적이 경기도 1위죠. 경기 1위. 농가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24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농가 수는 2위예요. 경기 2위. 면적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는 공장도 있고 일부 지역에는 동탄 신도시도 있고 일부 지역에는 아직 촌락의 모습이 남아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조업도 발달하고 경지 면적도 넓고 농가 수도 많고 쌀 생산량도 꽤나 많은 곳이 화성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어서 또 다양한 내용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마련 내려가서 자 분당과 판교 그리고 여기 위례 신도시도 있죠. 위례 신도시가 조금 독특한 곳이기 때문에 위례는 하남, 성남 그리고 서울에 걸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무려 세 군데나 있는 여기는 성남입니다. 신도시가 무려 세 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90만인데. 물론 인구 100만 넘어가는 요 친구들보다는 인구가 적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인구가 꽤나 많은 곳입니다. 인구 90만 정도. 성남도 인구 굉장히 많다.
자, 여기는 원래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지 않았다가 최근에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게

하게 되었는데,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 조성되었을 때는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서 침상도시화 되었었죠. 그런데 2기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데, 1기 신도시들이 침상도시화 되었다는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2기 신도시에는 자족 기능을 많이 투입해 줍니다. 그래서 판교 신도시도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었고, IT 산업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출퇴근, 순유입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현재 서울과 딱 달라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는 곳입니다. 과천이랑 성남이 서울과 딱 붙어 있는 곳 중에는 유의하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갑니다. 다음,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 성의 남쪽이어서 이름이 성남이 되었죠. 참고로 남한산성은 성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남, 그리고 광주까지 걸쳐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가보면 이렇게 비석으로 세계 문화유산 남한산성이라고 딱 적혀져 있거든요. 바로 성남, 하남, 광주에 걸쳐 있다. 또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닌데 중동신도시가 조성된 곳이에요. 우리 1기 신도시는 부안군에서 고성을 질렀다잖아요. 부안군에서 고성을 질렀다. 그 중에 부가 바로 요 친구입니다. 부천이고요. 전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인구가 8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인구가 되게 많은 곳이다. 성남담으로 많구나. 부천의 인구 꽤나 많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천에 영상문화단지가 있고 최근에 애니메이션 산업을 엄청나게 육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부천. 다음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하면은 약간 도시적인 특색과 촌락적인 특색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면적이 꽤 넓거든요. 그래서 도시도 있고 촌락도 있는데 최근에 택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진접, 호평, 다산, 별내 이런 데 대규모의 주거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촌락의 특색이 나타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뭐 딸기, 블루베리 이런 거 재배하는 농장들도 굉장히 많고 아마 가보신 분 있을 겁니다. 여기 뭐 딸기 따기 체험, 블루베리 따기 체험 이런 것들 많이 하는 농장들이 남양주에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산 정약용 유적지가 있어서 아까 얘기했었던 다산 신도시 그 1기와 2기 신도시는 아닙니다. 그냥 택지 개발지구인데 그냥 신도시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편의상 이름이 다산 신도시가 된 것도 다산 정약용 유적지가 있기 때문이고 이쪽 동쪽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중 일부가 또 남양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인구는 70만이 넘어섭니다. 꽤나 인구가 많죠. 다음. 단월산업단지와 시화산업단지가 있는 안산입니다. 안산. 그래서 서울의 공업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죠. 공업기능 분담. 그래서 서울에 제조업이 밀집되고 또 인구가 많이 모여들면서 다양한 직접 불이익이 나타났고 이러한 직접 불이익을 해결하고자 공업기능을 분산시켰을 때 이쪽 경기도의 해안가에 접하고 있는 안산과 시흥으로 예, 많은 공업 기능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월과 시하산단 산업단지가 입주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죠. 우리나라 유일의 조력발전소인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입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한 곳인데 제조업이 발달한 곳들 화성과 평택 같은 경우에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갑니다. 근데 얘는 제조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이거는 시흥도 마찬가지인데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서 일하는 외국인 주민만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도 안산이나 여기 정왕동, 시흥입니다.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비슷한 문화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밀집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산과 시흥에서 일도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일도 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지 않는 곳이에요. 안산입니다. 어쨌든 시군구 중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아닙니다. 시군구 중에서 제일 많다는 거. 안산 70만 정도입니다. 70만. 여기까지가 70만 넘어가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꽤나 인구 규모가 큰 곳들. 다음, 고덕 국제 신도시 역시나 2기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평택항이 있는데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 무역항이에요.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 그래서 평택이죠, 평택. 자, 평택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인천에도 경제자유구역 있다 그랬었죠? 경기 경제자유구역도 있습니다. 원래 황해안 경제자유구역이었는데, 충청도의 당진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여기가 빠져나갑니다. 포기하는 바람에 경기도의 평택과 시흥, 백운만 남게 됩니다.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흥 57만, 인구 57만. 아, 그리고 여기도, 자, 저 평택도 제조업 발달했고 서울과 거리가 멀어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넘어가는 곳입니다. 경기도의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넘어가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만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흥. 역시 아까 얘기했던 안산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공업 기능이 분산된 곳입니다. 그래서 시와 산단이 안산과 시흥에 걸쳐 있고요. 그래서 시와 공단, 같은 거예요. 산단과 공단. 시흥에도 제조업이 꽤나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105 스마트 시티 역시나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은 위치적으로 붙어 있고, 또요세 지역들, 화성과 더불어서 경기도에서 제조업이 발달한 가장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다음, 평촌신도시. 평촌신도시. 아까 부안군에서 고성을 질렀다. 1기 신도시죠? 그 중에 요 안이 바로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입니다. 사실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50만 넘어갑니다. 잠깐 지도 다시 볼까요? 안양 요만하거든요. 요만한데 인구는 50만이 넘어가죠. 경북의 인구 1위 도시가 포항인데 인구가 49만, 강원의 인구 1위 도시가 원주 36만인데 얘는 지금 50만이 넘어가는 거니까 생각보다 인구가 되게 많은 거고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입니다. 평촌 신도시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한강 신도시, 2기 신도시인 한강 신도시 조성되어 있는 여기는 김포입니다. 김포. 열쇠처럼 생겼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강 하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김포, 2기 신도시인 한강 신도시가 있다. 그리고 서울과 접해 있는 곳입니다.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 끄트머리가 서울과 접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역시나 2기 신도시인 운정 신도시 있는 파주. 파주 인구 50만쯤 됩니다. 김포가 파주보다 조금 더 많아요. 물론 이 시기에 따라서 순위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운정신도시가 2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LCD 산업단지, LG LCD 공장이 여기에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2기 신도시에 자족 기능들이 하나씩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운정신도시의 요 LCD 클러스터가 되겠죠. 그래서 출판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출판업도 발달한 곳이고 파주의 산업구조 또는 제조업 구조가 나왔을 때 LCD, 전자조립과 출판단지가 같이 포함됩니다. 또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관광의 중심지입니다. DNG와 임진각도 파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GTX-A가 파주에서 출발해서 킨텍스지나 서울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LG LCD. 그래서 전자조립공업이 발달한 곳이라서 우리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아이고, 청룡평화파 할때 파가 바로 파주예요. 다음, 경기 북부청사가 있는 곳인데 우리 아까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경기도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북부지역은 아무래도 행정에서 조금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경기도청에 청사를 북쪽에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의정부에 있습니다. 의정부. 그래서 의정부 경기 북부청사가 있는 곳입니다. 도봉산과 수락산이 인접해서 산지의 비율이 꽤나 높은 곳이고 군사 및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죠. 그리고 부대찌개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의정부 부대찌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의정부입니다. 인구 45만 정도. 다음 광주는 인구 40만 정도인데요. 사실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자, 일단 남한산성 있습니다. 아까 하남, 성남, 광주에 남한산성이 걸쳐 있다고 얘기했었죠. 광주 남한산성 있는 곳이고, 다음 경강선이 연결되긴 하는데 KTX는 정차하지 않고 수도권 전철은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천 여주랑 근처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천 여주, 광주가 다 도자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도자기 산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광주의 키워드는 남한산성 도자기인데, 요런 키워드들이 이제 주

출전 지역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광주는 자주 출제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다음, 하남. 하남은 2기 신도시인 위례 신도시의 일부가 하남에 포함되어 있고, 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이외에도 미사 등지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특히나 서울과 연담되어 있는 곳인데, 담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담이 연결되어 있다. 실제 요 서울에서 동쪽에 제가 이제 강동구 쪽에 사는데, 요쪽이 하남입니다. 하남. 강동구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언제 서울이 끝나고 경기도가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 단지들이 쭈루룩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아파트 단지를 계속 지나왔는데 여기까지가 서울이었고 여기서부터는 하남, 경기도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이게 거의 구분이 안될 정도로 도시화된 지역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서울 연담화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아주 많은 곳은 아니지만 최근에 인구 증가율은 꽤나 높은 곳입니다. 서울 동쪽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에요. 다음, 광명역이 있으니까 당연히 KTX 정차역인 광명역이 있으니까 당연히 광명이겠죠. 광명. KTX 정차역이 있지만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만이 채 되지 않는 곳입니다. 자, 참고로 이 KTX가 정차하는 곳들이 경기도에 몇 군데 있는데, 물론 다 암기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수원 있었죠. 수원, 그 다음에 판교, 판교역 있습니다. 판교역은 성남에 있고, 예, 성남이라고 적어보죠. 성남. 그리고 밑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이 부발역 있는 데는 이천이에요. 이천 부발역. 그 다음에 여기 가남역, 밑에 가남 나옵니다. 가남역. 가남역 있는 데는 여주. 그 다음에 양평에도 정차합니다. 양평. 그리고 지금 나온 광명 정차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의 행신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행신역. 그 다음에 평택의 평택지제역이 있는데, 평택지제역이 원래 SRT만 다니는 곳이었는데, 최근에 KTX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명역 KTX 있고, 광명동굴이 있는데, 여기는 동굴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회동굴, 용암동굴, 이런 동굴은 아니고요. 과거에 광산이 있던 곳입니다. 광산, 여러 가지 광물 채굴을 하려면 깊게 동굴을 파야 되겠죠? 개를 활용해서 광명동굴이란 관광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 시흥일 때 3기 신도시 조성이 되고 있고요. 다음, 부안군에서 고성을 질렀다 할때 부안군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군포죠. 군포. 그래서 3번 신도시가 있다. 철쭉 축제 열린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군포는 뭐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니니까. 다음, 양주. 양주는 서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2기 신도시 옥정 신도시가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신도시는 아니지만. 다음에 섬유 봉제산업 발달한 곳인데요. 섬유 봉제산업은 포천에도 꽤나 발달했습니다. 포천, 양주, 경기도의 북부 지역이 섬유와 봉제산업 꽤나 발달한 곳이고. 그래서 우리 섬유산업 얘기할 때 경기, 대구, 경북 이런 일대에 출하액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경기의 섬유산업이 요 포천, 양주 이런 곳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양주, 포천 섬유산업 발달한 곳이다. 다음 밑에 오산입니다. 공군기지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니니까 그냥 25만 정도의 오산이구나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래에 있는 곳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죠.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고, 우리 경기도는 사실 완전 촌락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촌락의 모습도 남아 있으면서 공업도 꽤나 발달한 이런 것도 꽤나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었던 포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가 여기 입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천입니다. 이천. 그런데 되게 제조업 발달한 곳이니까 인구가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인구가 양주나 오산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구는 많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인구 넣어둔 건데, 우리가 중요한 곳들의 인구는 거의 다 알고 있겠지만 사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지 않는 곳들의 인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봐두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제조업 발달한 곳들은 인구가 다 많을 것 같지만 여기는 생각보다 인구가 많지 않아요. 23만 정도. 하이닉스 반도체 있고, 당연히 임금님표 입적 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발역에 KTX가 정차하고요. 다음, 아까 얘기했던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호법에서 교차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교통 상황 알려주는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신갈, 호법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역시나 두 고속도로가 교차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이천, 쌀도 유명하고 반도체도 유명하다. 그리고 제가 그 두산베어스 팬인데 두산베어스의 2군 훈련장이 이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비맥주 공장도 있는 곳이 이천이에요. 다음, 쌀도 유명하고 배도 유명합니다. 안성맞춤이란 브랜드 갖고 있습니다. 안성맞춤, 안성이겠죠. 안성. 안성. 여기는 최근에 반도체 산업 발달하고 있는 용인, 뭐 수원 이런 곳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안성 테크노밸리가 조성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흔히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안성 테크노밸리. 뭐 어마어마하게 제조업이 성장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제조업을 담당하고는 있다. 다음, 동구릉이 있는 곳, 그리고 시군 중에서 면적이 가장 좁은 곳입니다. 동쪽에 9개 릉, 동구릉, 구리가. 동구릉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능이 저 동구릉에 있습니다. 역시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 중에서 제일 작아요. 그래서 특히 시중에서 제일 작은 데가 구리인데요. 시중에서 제일 큰 데는 안동입니다. 안동. 가장 작은 곳입니다. 굉장히 좁은 곳이고. 다음,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낭폭포 백의영암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지형인지 정확히 몰라도 아 이런 것들이 포천에 있구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천에 있구나. 포천 군사도시입니다. 군사도시 성비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또 제조업도 발달한 곳이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뭐 섬유, 가구, 봉제 이런 공장들이 꽤나 많이 입지하고 있어서 이 포천은 경기에서 주간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경기 주간인구 지수 1위 포천입니다. 포천 경기 주간인구 지수 1위. 자, 이제 끝이 보이네요. 자, 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철도입니다. 철도. 한국철도공사 있고 철도박물관 있는 의왕입니다. 의왕 인구 15만. 의왕. 의왕. 다음 양평구는 두물머리 있죠. 두물머리.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죠. 남한강, 북한강, 남한강, 북한강. 네, 산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양평군이랑 가평군의 공통점입니다. 산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1차 산업종사자의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경지율이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산이 많다 보니까 농경지로 개간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산지 비율 높은 대표적인 곳이 양평과 가평입니다. 산지 비율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꽤나 많죠. 12만 정도인데, 물론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뭐, 이런 지역들 비교하면 많은 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군인데도 불구하고 군 중에선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꽤나 향상된 곳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전원주거지가 개발되면서 서울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쪽 전원주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까지 접근성 향상되니까 충분히 통근도 가능해지면서 최근에 인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가보니까 양평 경지율이 낮다. 그리고 여기도 KTX 정차합니다. 다음 세종대왕릉이 있어서 대왕님표 여주살이죠. 그래서 여주, 여주, 대왕님표 여주살. 역시나 세종대왕릉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주와 이천의 공통점이 쌀과 도자기죠. 쌀과 도자기. 다음 동두천 역시 군사도시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니에요. 다음 인구가 8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과천시. 인구 12만의 양평도 군인데 인구 10만에 다시요 인구 8만의 시로 지정된 과천은 정부청사가 있는 곳이죠. 서울과 딱 달라붙어 있는데 주간 인구 지수는 100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계 찾아보면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도 높고 경기도 내에서 통근 통학 비율도 높은데 주간 인구 지수는 100을 넘어갑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100을 넘어간다고 적어볼까요? 다음 가평 아까 얘기했듯이 산지 비중 굉장히 높다. 청평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력발전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곳 가평군 청

평평면에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다음, 전공리 유적이 있어서 구석기 축제 열리는 여기는 연천이라는 곳이고, 연천은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 수도권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보다 인구가 적다. 그리고 군 중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인구 제일 적은 데는 연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스텝 1 정리해봤고요. 스텝 2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하는 파트입니다. 앞에 공부했던 내용들, 이런 특징 갖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도에다 위치 표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서 우리는 스텝 3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시와 군을 나누었었죠? 군에 해당하는 곳, 우리 아까 이렇게 해서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이 중에서 포천 제외하고는 다 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군에 해당하는 곳은 양평밖에 없죠. 그래서 연천, 가평, 양평이 군입니다. 다음, 세계 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이 없는 곳. 자, 구리는 동구릉이 있고요. 여주에는 세종대왕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에는 서오릉, 서삼릉이 있었죠. 하지만 성남에는 세계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은 있지만 조선왕릉은 없습니다. 다음, 삼성전자 공장이 위치하지 않는 곳이에요. 않는 곳. 자, 워낙에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 수원에 삼성전자 있습니다. 화성에도 있죠. 평택에도 있지만 이천에는 없어요. 대신 이천에는 SK 하이닉스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SK 하이닉스. 그래서 다 전자조립공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사실 이게 삼성전자 공장 위치를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전자조립공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왕이면 기업들까지 알아두면 더욱더 공부하기가 편하겠죠. 다음, 내륙에 위치하는 곳. 자, 안산, 화성, 시흥, 얘네들은 다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제조업이 발달한 곳들은 공업용 수 확보, 원료의 수출과 제품의 수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안에 위치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안산, 화성, 시흥은 내륙이 아니라 해안에 위치합니다. 반면 아까 얘기했었던 하남은 서울의 동쪽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내륙에 위치하는 곳은 하남밖에 없어요. 다음 5번. 강원도와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는 곳은?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 밑에 연포가양, 평택, 아니요, 있었죠? 아니요. 여주가 충청권과 강원권 모두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위에 있는 데는 강원과 접하고 아래에 있는 데는 충청권과 접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행정구역 경계 접하는 곳 위쪽에 있는 가평이 되겠죠. 안성 아니고, 이천도 아니고, 용인 당연히 아니겠죠. 가평이 정답입니다. 자, 반대로 충청권과 행정구역 경계 접하지 않는 곳, 요 아래에 있는 지역들은 충청권과 행정구역 경계 접하겠죠? 평택, 이천, 여주, 요쪽에 위치합니다. 여주는 강원, 충청권과 모두 경계 접하고 있다. 하지만 양평은 여기 위치하고 있지. 여주부터 위쪽으로는 강원권과 접하고 있으니까 양평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충청권과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부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곳. 자, 노선을 다 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이 양재IC에서 시작돼서 이제 경기도를 지나서 쭉 가서 부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경기 남쪽에 있는 지역들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곳이겠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재IC 쪽에서 빠져나가서 성남 지나서 용인, 화성, 그리고 뭐 평택, 안성 지나서 저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성남 지나가고 용인과 화성도 지나갑니다. 하남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지나지 않는 곳은 3번 하남. 다음, 고속철도 정차역이 위치하지 않는 곳. 역시 위치하지 않는 곳. 자, 광명역에 정차합니다. 수원역에 정차하고요. 양평에도 정차해요. 하지만 김포에는 고속철도 정차역이 없습니다. 다음, 서울과 경계를 접하고 있지 않는 곳. 자, 이렇게 서울이 있으면, 고향은 여기 있죠? 여기. 다음, 김포.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서 끝머리가 서울과 접해 있다고 얘기했어요. 다음, 하남 밑에 성남. 구리. 구하성이었죠. 구화성. 그러니까 성남도 접하고 있어.

하지만 광주는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다음 10번.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곳. 북한강과 남한강 두 개의 물이 만나는 곳이다. 두물머리. 얘는 양평이라고 얘기했었죠. 양평. 두물머리가 있다. 많은 사진작가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물안개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 다음,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곳. 자, 얘는 지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경기도에서 면적 제일 넓은 데가 여기 양평입니다. 양평. 그 다음이 가평이고요. 아무래도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들이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겠죠. 가까운 지역들은 또 면적이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넓은 데가 양평이구나. 이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경기도에서 제일 면적 넓은 데가 양평이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지도 수도권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오늘 살펴봤던 내용들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한번 살펴보면서 아, 여기 이런 특징이 있구나. 여기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냥 쭉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그리고 자주 보면서 눈에 익혀두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요. 인구 생각보다 꽤나 중요합니다. 여러 지역들의 인구 살펴보면서 아,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이 정도고 여기는 이 정도구나. 전반적으로 인구 규모도 쓱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봤던 내용들 꼼꼼하게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충청권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5회에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체크해드렸던 우수 문항 중에 16번, 17번, 19번, 이번 시간에 함께 풀이를 할 거니까 혹시나 아직 안 푼 친구들 있으면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어디가 막혔는지 체크한 다음에 쌤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어떤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대요. 천이에 대한 내용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나는 지역 H에서 식물 군집의 수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ABCD가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요 기역리엔 디귿리을이 이 ABCD에 매칭이 딱딱 된다 라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직 분포보다는 천이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익숙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주어진 애들 중에선 관목림이 먼저 형성이 되겠죠. 관목 하면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무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목림이 형성이 되고, 이제 강한 빛에서도 잘 자라는 양수들이 먼저 잘 자라게 되면서 양수림이 먼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양수림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묘목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음수림 전에 호남림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수림이 마지막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 중에서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줄어들수록 이제 이러한 천이의 양상을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직 분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수직 분포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했을 거냐면, 제일 위에 기온이 낮아서 관목림, 관목대가 있을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 이거는 배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을 거냐면, 뭐 이제 화력수림, 그 중에 좀 따뜻한 지역에 상록화렵수림, 낙엽화렵수림, 그 다음에 호남림, 침엽수림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여기에 있는 것이랑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여기에 출제

양술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비와 니은 모두 양술입니다. 맞는 거고. 보기 니은에서 가의 식물 군집은 호남님에서 극상을 이룬대요. 극상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제 천이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인즉슨 여기에서는 지금 음술인까지 진행됐으니까 호남님에서 극상을 이룬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죠. 천이의 마지막 단계, 가장 안정된 상태를 극상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기 디귿에서 나에서 고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는 식물 군집의 수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제 수직 분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고도에 따라서 이제 기온이 고도가 올라갈수록 낮아지게 된다. 그거에 따라서 식물 군집의 분포가 달라지는 게 수직 분포야 라고 해서 보기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이제 수직 분포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수평 분포 나올 수 있죠. 수평 분포는 위도에 따라서 이제 강수량과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분포이다 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 자료 해석형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14번에서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인 곤충 A와 B의 개체군이 생장하는 온도와 습도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X축에 온도 나와 있고 Y축에 습도 나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어차피 자료 해석형이기 때문에 바로 보기 보면서 해야 됩니다. 습도가 10% 미만인 건조한 환경에서는 A는 생장할 수 있다. 자료 그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습도의 10% 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가보니까 여기에서 생장하고 있는 애들은 누구밖에 없어? B밖에 없죠. 그러니까 A는 생장할 수 없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온도가 25도씨고 습도가 12%인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대략적으로 가봅시다. 온도가 25, 그 다음에 습도는 12, 요 정도죠. 여기에서는 A와 B가 한 개체군을 이룬대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 지금 온도가 25고 습도가 12%인 이 구역,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하고 B는 지금 서로 다른 종인 곤충 A와 B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종을 A와 B로 다는 것 자체가 다른 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개체군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동일한 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인데 한 개체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맞는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 하나의 군집을 이룬다 라고 하면 맞는 거죠. 군집에는 여러 개체군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틀린 것이다 라고 해주면 디귿이 당연히 정답일 텐데, 보기 디귿에서 온도와 습도는 모두 생태계 구성 요소 중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라고 돼 있어요. 생태계 구성 요소 하면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 생물적 요인을 영향 단계에 따라서 일명 생소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온도와 습도는 그러한 생물적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생물들을 둘러싼 무기환경, 즉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디귿이 맞는 보기다라고 골라줄 수 있는 것이고,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자료 해석형 문제 바로 해결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선생님이 이제 우수문항으로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던 문제예요. 근데 우수문항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너무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난도도 보게 된다면 중간 난도에서 이제 한 중상,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문항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 틀렸다면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여기에서 쓰는 아이디어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아이디어들이 대부분 난도가 높은 문제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유전정질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 나는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라지 H와 스몰 H죠, 가가. 나가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가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림은 사람 피에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아, 그럼 얘는 지원기니까 2N짜리의 세포겠네? 라는 거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더 표시되어져 있다는 건 S기 지나서 복제 후라는 거죠. 복제 후에 2N짜리의 세포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아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2번하고 3번 모두 핵상이 N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제이치하고 스몰티, 기역과 니은이 나타낸 것인데, 기역과 니은은 당연히

당연히 나머지 스몰 H하고 라지 T 중에 각각의 하나씩으로 매칭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BC가 1, 2, 3 중에 하나래. 이 세포를 매칭하고,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줬냐면, 이에는 X염색체는 없어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X염색체 쌤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X염색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X염색체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연변이 교차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핵상이 N인 세포에 X염색체가 없다라는 말은 대신 Y염색체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 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요 세포를 매칭하기 위해서 핵상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핵상. 왜냐, 지금 여기에, ABC가 1번, 2번, 3번이라고 했으니까, EN의 세포가 하나 있고, 핵상이 N인 세포가 두 개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치? 그러면 EN하고 N의 특성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쌤은 어떤 거에 먼저 딱 눈길이 갔냐면, C의 눈길이 갔어요. 왜 그러냐면, 대립 유전자 네 종류 중에 세 종류가 없대요. 없어. 라지 H는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스몰 T, 그 다음에 스몰 H, 라지 T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쌤은 어떻게 바로 이 C가 어떠한 세포인지를 알았냐면, 얘는 핵상이 N인데, Y 염색체를 가진 세포야. 라는 걸 알아냈어요. 쌤 이걸 어떻게 바로 알아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중에 가하고 나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의 유전자는 그 둘 중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었어. 그치? 그러면 요렇게 그 네 개 유전자 중에 그 두 유전자가 모두 없는 것은 바로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중에 X염색체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두 개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X염색체가 없으니까 Y염색체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나머지 하나인 라지 H는 반드시 존재해야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 핵상이 N인 세포에서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대립 유전자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스몰 H, 라지 T 둘 중에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스몰 H는 없다고 했으니까 라지 H는 하나 있으면서 이 라지 H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염색체에 라지 H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스몰 T, 라지 T하고 스몰 T는 X염색체에 존재해야 되고 가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얘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됐지?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Y염색체를 가지는 애가 누구라 그랬지? 여기에서 지금 N이면서 Y염색체를 가진 애가 2번이네. 그래서 C는 로마 숫자 2번 세포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Y가 갔으면 이쪽으로는 X가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3번도 X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X염색체에 있는 스몰 T를 가지고 있는 A라는 세포는 라지 H가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봐봐. 다른 세포에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얘는 핵상이 EN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핵상이 N인 세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몰 T를 가지고 있으니까 X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되겠다. 그럼 얘가 누구겠어?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A가 3번이 될 것이며 그럼 자연스럽게 B는 1번 세포이면서 핵상이 EN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얘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유전자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그 여기 얘는 그 2번 세포는 라지 H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라지 H를 상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 염색 분체가 있는 상태일 테니까 얘네를 두 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한쪽에 라지 H, 한쪽에 라지 H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럼 반대쪽으로는 이제 누가 갔을 것이냐? 기역과 니은을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자 지금 보니까 이 3번 세포는 라지 H 없으니까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하나 가져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니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염색체에 있는 스몰 T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라지 T는 없겠죠. 아 그래서 여기가 X 되면서 이 기억이 라지 T, 니은이 스몰 H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는 스몰 H가 이렇게 가면서 X염색체가 갔을 것이다. X염색체와 스몰 H. 근데 스몰 H가 두 개 갔겠죠. 그 다음에 염색분체 분리되면서 이쪽 스몰 H 하나 가고 X염색체 갔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1번 세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EN의 세포니까 여기 핵상이 N인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라지 H도 가지고 스몰 H도 가지면서 그 다음에 X염색체 있는 스몰 T 가지고 Y염색체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물음표도 한번 쳐볼게요. 라지 H 가지고 스몰 T 가지고 라지 T 없고 스몰 H

가지고 이렇게 되겠다.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해 볼게요. 스몰티는 상염 색채에 있다라고 했는데 라지티하고 스몰티는 X염 색채에 존재했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C에 Y염 색채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C가 2번 세포였고요. Y염 색채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맞고, P에 가와나의 유전자형은 라지H, 라지H, X에 스몰티, Y다. 상염 색채 있는 건 맞았는데 라지H, 스몰H가 아니라 라지H, 스몰H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니까 니은만 정답이다라고 골라주시면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쌤이 좋은 문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우수 문항으로 뽑지는 않았지만 핵심 아이디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쌤이 핵심 아이디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여기 EN인 세포는 핵상이 N인 세포가 갖는 대립 유전자를 모두 가집니다. 대립 유전자를 모두 갖는다. 이 말인즉슨 EN짜리에 없던 유전자가 핵상이 N인 세포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렇게 분열 중에 핵상 N인 세포들이 가지는 유전자들은 모두 EN짜리 세포들이 EN짜리 세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냐면 아까 선생님이 가장 먼저 접근했었던 요 C를 찾아내는 방법이었어요. 2번은 무엇이냐면 남자의 세포 분열 과정 중에서 남자의 세포에서 상염색 체에 존재하는 남자의 세포에 핵상 EN이든 N이든지 간에 상염색체, 쌤이 상에다가 동그라미라고 표시한 걸 상염색체라고 할 거예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유전자는 반드시 존재한다. EN의 세포는 말할 것도 없고 N짜리의 세포더라도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어떤 세포에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둘다 없다면 그 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한다? 성염색체에 존재한다. 성염색체라는 것은 남자니까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머지 하나가 X염색체 있다라고 했으니까 쌤이 X염색체 있다라고 확정을 지은 거예요. 이 라지티하고 스몰티가. 알겠죠? 원래는 이제 성염색체로 가는 건데 대부분 Y염색체 있는 유전자는 시험 문제 잘 출제되지 않고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대부분 출제가 되니까 X라고 놓고 문제 푸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세포에 대립 유전자가 둘다 없다면 그것은 이제 남자의 세포 중에서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쌤이 지금 핵심 아이디어 두 가지를 정리해 줬으니까 이거는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또 이러한 문제가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쌤이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는 만약에 다른 것들이 이제 물음표로 나오고 얘가 이제 다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물음표라고 한번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이 B라는 세포가, 그럼 쌤은 이 B라는 세포를 보고 바로 핵상이 EN이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제시된 대립 유전자가 4개뿐이잖아요.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인데 이 4개 중에서 반보다 더 많이. 그래서 2개, 아니 3개 이상으로 가지게 된다면, 4개 중에서 3개 이상 가지게 된다면 얘는 핵상이 EN일 수밖에 없다. 핵상이 N일 수 없다라는 거죠. 돌연변이 이런 거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핵상을 꼭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EN짜리 핵상을 찾아낼 때 추가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다? 제시된 대립 유전자 중에서 반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세포는 핵상이 EN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추가로 아이디어로 사용해가지고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계속 풀어 나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1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이제 다인자 유전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거를 방법을 아는 친구들은 정말 빠르게 풀었을 것 같고요. 아닌 친구들은 좀 헤맸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 양질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가와나를 결정한 유전자는 서로 다른 네 개의 상염 색체에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 꼭 동그라미 쳐야 돼요. 왜냐? 서로 다른 상염 색체에 존재한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것도 고마운 건데,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알겠죠? 왜냐,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하면, 쌤이 아까 바로 전 문제, 15번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핵상의 N인 세포에는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가는요, 3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다인자 유전이네. 다인자 유전이면 항상 어떠한 조건이 나온다? 대립 유전자가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조건들이 이렇게 밑에 항상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요, 대립 유전자 라지와 스몰 E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근데 우열 관계가 지금 여기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얘가 우열이 명확한지, 완전 우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열이 불분명한지, 이거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조건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의 유전자형이 A 기역 스몰 BB 라지 D 스몰 D인 P래요. 남자 P. 자, P는 A에다가 기역이란 유전자,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기역은 당연히 A와 관련된 유전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라지 A와 스몰 A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 Q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라지 A에 니은 B, 디귿 D. 이러한 유전자형을 갖는데요. 자, 니은은 B와 관련된 라지 B와 스몰 B 중에 하나일 것이고, 디귿은 라지 D와 스몰 D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조건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P와 Q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중에 A라는 자손은요,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가 1이다. 쌤은 이거를 대문자 한 개 가지는 표현형이에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여기에서 이 아이에게서 이 남자 P와 여자 Q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나의 표현형은 최대 9가지다. 이게 이번 그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 조건이었거든요. 9가지다. 자, 이거를 이제 한번 봐야 돼요. 자, 가와나의 표현형인데, 우선 아까 여기서 알려준 것 중에 얘네들이 서로 다른 네 개의 상염색체 있대요. 그러면 가는 세 쌍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는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얘네들이 다 다른 염색체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의 확률은 곱으로 결정해줘야 되죠. 그치? 서로 독립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가하고 나의 표현형에 곱한 값이 9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9가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 곱하기 9, 9 곱하기 1 이런 거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 9가 나오게 되려면 여기서 3가지, 여기서 3가지가 나온다라는 거를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에서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얘의 우열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의 유전자로 여러분들 유전자형 몇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쌤은 3가지밖에 못 만드는데 여러분들 더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요 3가지가 얘가 가질 수 있는 표현형 최대까지 수, 세 가지 다라는 거예요. 그치?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려면 부모의, 지금 여기에서 가에 대한 유전자형만 나왔지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안 나왔잖아. P와 Q의 그 유전자형은 무엇이 된다?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려면 둘 다 라지 스몰이, 라지 스몰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한쪽이라도 라지 2나 라지 2나 스몰 2E가 존재하게 된다면 얘네들 이 세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3번. 한쪽이 라지 스몰 2고 라지 라지 2라면 여기서 라지 라지와 라지 스몰 2밖에 안 나오고, 스몰 2라면 라지 라지 스몰 2와 스몰 2 스몰 2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형접합이 하나라도 껴있는 순간 이 세 가지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니까, 나에서는 부모가 모두 라지 스몰 2의 유전자형을 가지면서 얘네의 우열은 불분명하다. 우열이 명확하지 않다. 우열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는 체크해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확률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얘네가 1대 2대 1의 비율로 이러한 표현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표현형의 가짓수는 3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가에서 이제 3가지의 표현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가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가 하나인
A라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떠한 애들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선 여기 Q에서 라지 A, 라지 A 중에 하나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줄 텐데 라지 A를 무조건 주죠. 그럼 이미 얘는 대문자 한 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쪽에, 아, 여기 P에서 이둘 중에 무엇을 줬다는 거야? 스몰 A를 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몰 B 주고, 여기서도 스몰 B 주고, 여기서도 스몰 D, 여기서 스몰 D 줘가지고, 대문자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기에 기억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라지 A가 아니라 스몰 A다. 아, 그래서 기억은 스몰 A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스몰 A입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얘가 기억이다라는 것만 표시해 두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니은하고 디귿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순간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얘를 사용을 해야 되죠. 세 가지. 가에 이 P하고 Q에서 태어나는 자손 중에 표현형의 최대 가짓수는 세 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주 빠르게 풀었을 거예요. 어떤 거? 자, 얘네들이 모두 독립일 때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모두 독립일이라고 주어졌고, 얘네들에서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1 플러스 n. 이 n은요, 부모의 이형 접합수입니다. 이형 접합수. 자, 이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1 플러스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지금 n은 부모의 이형 접합수인데, 지금 여기 라지 a 스몰 a에서 이형 접합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 이형 접합 두개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1 플러스 n이 세 가지 나와야 되니까, n의 값은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이 부모의 p와 q를 합쳐서 이형 접합의 개수는 총두 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럼 나머지는 모두 동형 접합이다. 스몰 bb, 라지 a, 라지 a, 여기는, 스몰 b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스몰 d가 되면서 스몰 d, 스몰 d로 동형 접합이어야 된다. 이형 접합이면 안 된다. 세 가지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스몰 b, 디귿이 스몰 d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1 플러스 n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얘를 보고 구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구해냈을 텐데 여기에서 라지 b도 넣어보고 라지 d도 넣어보면서 펀의 사각형 그리면서 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좀 힘들어지죠,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1 플러스 n 요거를 이용을 한다. 근데 이1 플러스 n이라는 건 언제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이세 가지의 유전자형이 세 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모두 다른 염색체에 있을 때, 즉 독립되어져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 n은 부모의 이형 접합수를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 1이라는 것은 왜 더해주는 것이냐? 이 1이라는 건 이형 접합에서 줄수 있는 대문자 수가 하나도 없을 때그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의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을 반드시 더해준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1 플러스 n으로 이제 부모의 이형 접합수를 이용해서 자손의 표현형의 가짓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이거를 거꾸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볼수 있잖아요. 그치? 자, 이런 것들 꼭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보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라지 e는 스몰 e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라지 e하고 스몰 e에서는 우열이 불분명했다. 그러니까 완전 우성이다. 틀린 보기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니은 기역 니은 디귿 중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는 1이다. 자, 기역은 스몰 a였고요. 니은은 스몰 b, 그다음에 디귿도 스몰 d였으니까 모두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는 제로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보기다. 이렇게 가는 거고. 디귿으로 가서 자, 이것 때문에 쌤이 얘를 안 지웠어요. A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의 가와나의 표현형이 모두 어머니와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선 나에 대해서부터 결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하고 나를 결정을 해줘야 될 것인데, 자, 여기는 이제 지우고 나부터 결정해 볼게요. 자, 나에 대해서 어머니하고 표현형이 같을 거. 이 중에서 넷 중에 라지 스몰이는 둘이다. 그럼 4분의 2니까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해결했으니까 지우고, 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요, 어머니가 대문자의 수가 몇 개예요? 라지에이, 라지에이. 대문자 두 개죠? 대문자 두 개예요. 자, 그러면 P하고 Q 사이에서 대문자 두 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얘네 그 확률을 구할 때는요, 분모는 아빠와 엄마의 생식세포의 곱, 그 다음에 NCR.
R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둘 중에 하나, 얘는 스물 비박

2밖에 못 주죠. 얘는 둘 중에 하나니까 2 곱하기 2에서 4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large A, small B, small D밖에 못 주니까 1. 그래서 분모는 4가 되고요. 요 NCR은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둘 사이에서 나오는 자수는 유전자를 6개 가질 텐데. 자, 이 중에서 large A, small A에서 대문자를 하나 줄수 있죠. 그 다음에 large A, large A는 large A밖에 못 주고 스몰 B, 스몰 B는 스몰 B밖에 못 주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몰 B밖에 못 주고, 라지 D, 스몰 D에서 대문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두 번째 자리가 해결이 되고, 스몰 DD니까 스몰 D밖에 못 준다. 그러면, 대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가 두 자리고, 이 N이 대문자가 들어갈 자릿수입니다. 요 R은요, 실제 구하려는 대문자의 수인데, 지금, 대문자가 이미 한 개가 나와 있잖아. 근데 나는 대문자 두 개인 걸 구하고 싶으니까,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만 대문자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실제 구하려는 대문자의 수는 1이다. 그러면 EC1은 2니까 4분의 2고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가에서 엄마 Q와 어머니와 그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4분의 1이다라고 해서 D은 맞는 보기 2번이라고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쭉 풀어나가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역 미음은 해결하기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미음 측하고 디귿 맞겠지 하고서는 바로 고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확률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제대로 푼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정확히 나오는지, 그 중에서도 이 2분의 1이 정확히 나오는지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하시고 문제를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16번 해결을 해봤고 17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돌연변이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정질, 기역과 DNA에 대한 자료예요. 그 중에 기역은 대립 유전자 라지알과 스몰 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니에는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문자가 모두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정보를 좀 많이 줬어요. 기역과 DNA 유전자는 모두 X염 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조건을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수 분열 시 아버지와 어머니 중한 사람에게서만 염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났고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 세포가 형성이 되었고 이것이 정상 생식 세포와 수정이 되어서 아이가 태어났대요. 이 아이가 자녀 2와 3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그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 표가 구성원 성별과 기역 니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표로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쌤도 가계도를 그립니다. 자, 가계도 한번 그려볼게요. 아빠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 3명이 태어났어. 자, 이때 자녀 1은 여자, 자녀 2는 남자, 자녀 3은도 남자.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표현형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기역 니은이 모두 발현이 되었고, 어머니는 니은이 발현된 거는 알려줬지만, 기역이 발현됐는지는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역이 정상이다, 발현 안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 1도 기역이 발현됐다,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니은에 대해서는 안 알려준 상황. 그 다음에 자녀 2는 기역이 발현됐고, 자녀 3은 기역과 니은이 모두 발현되었다. 이렇게 알려준 상황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확실하게 알려준 거 먼저 봐야 되죠. X 염색체의 존재를 하는데, 지금 기역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기역이 발현이 되었는데, 여기 자녀 1에 기역이 발현되지 않았다, 정상이다라는 거는 정확히 알려줬죠? 그럼 아버지하고 딸이 형질이 다르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아빠가 기역이 발현되었을 때, 딸이 정상이다. 그러면은, 쌤이 자주 쓰는 공식 중에, 아병, 딸병이 성립을 안 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X 염색체 우성 유전은 아닙니다라는 게 되는 거죠. X 염색체 유전이라고 알려졌는데 X 염색체 우성 유전의 위배가 되는 거니까 얘는 X 염색체 열성 유전이 되는 것이고, 열성 유전이라는 말은 이 열성 유전자가 기역 발현 유전자고 라지알이 정상 유전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바로 고를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 지금 니은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아빠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모두 니은이 발현된 상황입니다. 그치? 니은이 모두 발현되었는데 니은이 발현되지 않은 자손이 태어났잖아. 2번이 자손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유전이다? 우성 유전이다. 발현되지 않은 게 열성이다. 그러면 라지티가 니은 발현 유전자고

0: 스몰 T가 정상 유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머지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쓸 수 있는 애들 먼저 써놓도록 해볼까요?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면 아버지는 기역과 니은이 모두 발현됐어요. 그러면은 스몰 R에다가 그 다음에 라지 T 가지고 Y 염색체를 가진다.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0: 그리고 이제 자녀 2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어떠한 애가 이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와 정상생식세포가 수정돼서 태어난 아이인지 모르니까 그 한 명은 핵형이 그 정상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 3이 정상이 아닐까라고 해서 자녀 3이 정상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기역, 니은이 모두 발현이 되었으니까 기역을 발현시키는 스몰R 가지게 될 것이고 니은을 발현시키는 라지티 가지면서 Y 염색체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스몰R의 라지티는 누구로부터 와야 돼? 엄마로부터 와야 돼. 스몰R의 라지티, X 염색체를 이렇게 받을 것이고 엄마는 이제 니은이 발현됐으니까 이 T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고 어머니가 이제 기역이 발현됐는지 안 발현됐는지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무엇이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자녀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빠로부터 X염색체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스몰 R의 라지 T를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기역이 지금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어졌으니까 정상 유전자인 라지 R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이 1번에 그 라지 R은 누구로부터 올 수밖에 없어? 엄마로부터 올 수밖에 없지. 라지 R을 이렇게 엄마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자녀 2번이 기역이 발현이 되고 니은이 발현되지 않았는데 이런 애가 태어나려면 어떠한 유전자를 가져야 되냐면 얘는 스몰 R이랑 스몰 T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치? 근데 이 얘로부터 엄마로부터 어떠한 X 염색체를 비분리로 통해서 받는지 간에 스몰 R과 스몰 T가 같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치? 얘를 이제 여기에 만약에 스몰 T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라지아를 무조건 갖고 오니까 여기에서 기역이 발현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기역이 발현됐잖아. 모순이 생긴다. 아, 그래서 자녀 3이 정상으로 논다고 치면 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자녀 3이 정상이 아니니까 자녀 2가 핵형이 정상이다. 이렇게 놓는 거지. 자, 그러면 자녀 2가 이제 정상이라고 놓게 된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까지 지우고 자녀 2는 기역이 발현되었으니까 스몰 R에다가 그 다음에 정상 유전자인 스몰 T, Y를 이렇게 가진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얘는 스몰 R에 스몰 T를 이렇게 가지게 된다라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기역에 대해서 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인 라지 R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 자녀 1에 라지 R은 엄마가 이렇게 줘야 되는 거니까 엄마는 마찬가지로 라지아를 가지게 된다. 그럼 어머니는 여기가 발현되지 않는다. X로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올 것이냐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니은이 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라지티 가져야겠죠. 라지티를 이렇게 가지게 된다. 해가지고 어머니까지 결정했습니다. 그럼 자녀 3번은 기역과 니은이 모두 발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남자니까 아빠로부터 Y 염색체는 받았어. 그치? 그리고 기역이 발현되려면 라지아를 받으면 안 돼요. 그치? 그러면은 엄마로부터 이 라지아를 라지티는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근데 니은이 발현되려니까 라지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로부터 이 X 염색체는 받으면 안 된다며. 그러면은 아빠로부터 이 라지티를 받아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스몰 R의 라지티까지 모두 정자에다가 이렇게 받았고 한쪽은 정상 생식 세포였으니까 엄마가 스몰 R의 스몰 T를 이렇게 난자에다가 주게 된다면 이러한 표현형이 나오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XXY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타나겠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열성형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까부터 찾아냈죠. 그래서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니은 A가 정상생식세포와 수정되어서 자녀 3이 태어났다? 아니죠, 여러분들. A하고 정상생식세포가 수정되어서, 맞죠. 자녀 3이 태어났다. 자녀 2가 장성했으니까 자녀 3이 태어났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 물어봤는데,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X 염색체하고 Y 염색체를 모두 가지려면,

아빠의 정자형 성가정에서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야 된다.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야지만 XY가 함께 정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디귿이 맞는 것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기역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8번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4회에 나왔었던 8번 문제하고 너무나 유사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쉽게 풀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빠르게 볼게요. 이 그림은요, 날개에 긴 꼬리가 있는 나방 A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래서 이 박쥐라는 애들은 초음파를 발산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를 분석해서 먹잇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A가 비행 중일 때 날개꼬리의 펄럭여가지고 초음파를 교란시켰어. 그래서 박쥐의 포식을 피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뭐뭐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으니까 가설 설정 단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를 같은 수의 집단 1과 2로 나눈 후에 1에서만 날개꼬리를 제거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1과 2가 있는데 1은 날개꼬리를 제거. 얘는 그대로 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의 서식지에서 일정 시간 동안 박쥐에게 잡아먹힌 A의 비율을 1과 2에서 측정한 결과를 그림에서 나타냈고, 기역과 니은으로 표현을 해봤대요. 그리고 나서 밑에 라의 결론을 보니까 어때요? 가설과 일치하죠. 아, 그래서 날개꼬리의 펄럭임이 초음파를 교란시켰던 거야. 그래서 날개꼬리가 있는 애들은 박쥐에게 잘 잡아먹히지 않았던 거야. 그럼 잘 봐봐요. 여기 지금 Y축에 박쥐에게 잡아먹힌 A의 비율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많이 잡아먹힌 애들은 날개꼬리가 제거된 애들이겠지. 아, 그래서 많이 잡아먹힌 애들은 날개꼬리가 제거된 1번이고, 2번이 이제 그 날개꼬리가 제거되지 않은 애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니은은 2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보기 니은, A는 종속변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A는 종속변인이 아니라 A가 지금 밑줄 친게 날개꼬리를 제거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작변인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작변인. 박쥐와 A 사이의 상호작용은 종간 경쟁에 해당한다? 아니죠. 먹고 먹히는 관계. 박쥐가 포식자, 이 나방 A가 피식자 되는 거니까 포식과 피식 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골라줘야 되고, 기억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1번이 답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19번 우수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19번 문항이 아마 여러분들 문제에서 가장 이번 회에서는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ABOC 혈액형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나의 유전자는 하나는 ABOC 혈액형과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대요. ABOC 혈액형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고, 나머지 하나가 X 염색체에 존재한대요. 그리고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H하고 스몰H고, 그다음에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T와 스몰T. 그리고 이제 ABOC 혈액형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A, B, O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A하고 B가 O에 대해서 공동우성이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I의 A, I의 B, 얘는 small i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쌤은 이게 좀더 익숙해가지고 보기도 편하기 때문에 쓰기도 편하고 A, B, O로 표시를 할게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좋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지H하고 라지T가 각각 완전 우성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치? 그러면 ABOC 혈액형은 어느 염색체에 존재해요? 상염색체에 존재해요. 그치? 그럼 이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있고,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하고 같은 염색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유전 관계를 볼때 함께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그 가나의 발현 여부가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표현형을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2번, 3번, 7번은 나만 발현됐고, 4번, 8번은 가만 발현됐으며, 6번은 가나가 모두 발현되었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지금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죠. 4번에서 체세포 한 개당 라지H하고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2가 나오는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ABOC 혈액형이 1, 2, 3, 4, 5, 6까지가 모두 유전자형이 다르대요. 이제 ABOC의 혈액형이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6가지인데, 그 6가지가 1, 2, 3, 4, 5, 6에 모두 포진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 그 중에 3의 유전자형은 이형적 합성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쌤은 이런 문제를 풀때 ABOC 혈액형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를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 연관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얘네들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나라는 걸 먼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쌤은 평소처럼 여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응집소 알파, 그 다음에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를 가지고 나타냈습니다. 자, 우선 136의 응집소 알파는 물음표인데 응집소 베타를 136이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는 혈액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타를 가지고 있는 거는 A형과 O형이죠. 맞아? 그러면 이제 A형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AA와 AO가 있고요. O형은 유전자형이 OO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러면 136이 아까 모두 유전자형이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136은 요셋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중에 아까 3의 유전자형은 2형 잡합성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2형 잡합성인의 누구밖에 없습니까? 라지 AO. AO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 3은 유전자형이 AO야.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7번은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치?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는 건 무슨 혈액형밖에 없다? AB형이다. AB형은 혈액형의 유전자형이 AB 하나밖에 없으니까 AB 이렇게 써두도록 할게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AA 아니면 OO 이둘 중에 하나가 될 거잖아요. AA와 OO 중에.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누굴까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얘가 6번이 A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AA라고 가정을 하면 이 8에게 A 유전자를 무조건 하나 주죠. 그러면 이 8번은 응집소 알파를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응집소 알파를 가지는 순간 이 A를 가진 애는 A형과 AB형밖에 없는데 걔네들하고 응집돼 버리잖아. 아, 그러니까 6은 AA가 아니다. 그럼 뭐밖에 안 된다? OO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셋 중에 하나 있으니까 그럼 1, 3, 6 중에 나머지 하나인 1이 AA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형을 먼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여기 6이 5, 5 나왔으니까 4번은 5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AB형이 나오려면 B를 줘야 되니까 BO다라는 거 정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됐지? 그러면 1, 2, 3, 4, 5, 6에서 이제 나머지 안 나온 그 유전자형이 뭐가 있냐면 BB하고, 그 다음에 BO도 나왔고, 여기에서는 7번은 해당이 안 되니까 AB가 안 나왔죠. 요 중에서 이제 2번하고 5번이 매칭이 될 것이다. 요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여기를 나머지 걸 이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왜 가정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가하고 나가 누가 상염색체 있고 X염색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몇 가지 있어서 걔네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3번하고 6번 아버지하고 딸의 관계. 지금 아빠가 나가 그 발현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아빠 가를 볼게요. 아, 3번하고 6번에서 아빠는 가에 대해서 발현이 되지 않았어. 근데 6번은 가에 대해서 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정 딸정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가는 적어도 X염색체 열성 유전은 아니올시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5번을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를 보니까 엄마가 나가 발현했는데 아들은 발현이 안 됐어. 그러면은 언병, 아병의 위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M색체 열성 유전은 아닙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정해 볼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가를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나머지 하나가 X염색체 있다라고 했으니까 X염색체 유전인데 열성 유전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성 유전이 될 겁니다. 맞죠? 가를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혈액형이랑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가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는 거는 우성 유전이니까 가가 라지 H, 그다음에 정상이 스몰 H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가라고 써 있지 않은 애들은 모두 스몰 H, 스몰 H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번은 스몰 H, 스몰 H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5의 스몰 H는 6번에게 줄 것이고, 그다음에 얘는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H 이렇게 되면서 이 라지 H는 4번으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몰 H고, 그다음에 얘가 나가 발현됐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가가 써 있지 않으니까 가 스몰 H 스몰 H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B의 스몰 H를 이렇게 받았다라는 게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의 X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염색체 우성 유전이면 얘는 나가 발현 유전자고, 그다음에 스몰 T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4번은 스몰 T

T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아까 이 조건 한번 봐요. 4에서 최세포 한 개당 라지H하고 스몰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2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지H 하나, 스몰T 두 개, 그러니까 1 플러스 2 해가지고 3이 나오잖아. 이 조건에 위배가 되네. 아,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가를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라고 두면 나는 X염색체 열성 유전 될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성 유전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제 성립이 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에 거를 쭉쭉쭉 지워지고, 이번에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얘가 이제 가발인 유전자야. 그리고 얘가 정상 유전자야. 그치? 그러면 가라고 써져 있는 애들은 모두 스몰 H, 스몰 H가 되겠네? 스몰 H, 스몰 H, 스몰 H, 스몰 H.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번은 스몰 H를 이렇게 줘야 되고, 가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 H를 갖겠다. 7번에게 라지 H 줄 것이고, 그 다음에 B와 스몰 H 같이 있는 유전자 4로부터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X염색체 우성 유전이니까 라지 T가 나발인 유전자, 스몰 T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정상, 즉 나가 써 있지 않은 애들은 모두 스몰 T, 스몰 T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얘는 스몰 T, 스몰 T가 되겠다. 이렇게 확정.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을 먼저 결정했으니까 얘를 보는 거야. 4에서 라지 H하고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2인데, 라지 H 제로잖아. 스몰 T 두 개잖아. 오, 맞네. 아, 그래서 이걸로 가자. 라고 해서, 가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면서 ABO식 그 혈액형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거고, 나가 X염색체에 있으면서 우성 유전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나머지 것들을 한번 써보면서 2번하고 5번까지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8번 같은 경우에는 5의 스몰 H를 이렇게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번은 응집수 알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혈액형 아니면 어떤 혈액형밖에 안 돼요?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건 B형 아니면 O형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B형 아니면 O형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얘가 5번하고 2번이 무엇인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중에 2번을 내가 AB라고 한번 해볼게요. 2번을 AB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AB를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BB가 나올 수 있나요? 얘네 2번하고 5번은 BB와 AB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얘를 AB라고 놓으니까 BB가 절대 나올 수 없죠. 얘가 무조건 A를 줘야 되니까. 아, 그래서 2번은 BB가 되는 것이고 5번이 AB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B형 아니면 O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A, B 둘 중에 줘야 되면 O형이 될수 없잖아. 그러면 8번은 얘로부터 B를 이렇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가가 발현이 되었으니까 스몰 H만 이렇게 가져야겠다.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스몰 H 이렇게 있을 것이고, 정상이니까 A하고 라지 H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쓰고 이제 보기에서 원하는 것들만 나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가는 열성 형질이다. 가는 열성 형질. 맞고요.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ABO식, 2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이걸 쌤이 BO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2번을 보니까 BB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BO가 아니라 BB입니다라고 해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고, 디귿. 7핵에서 H, 스몰 T, 그 다음에 B 유전자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니? 우리 7번 다 구했잖아. 그치? 자, 7번을 보면 우선은 라지 B하고, 이게 라지 B잖아. B하고 스몰 H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쌤이 지금 나에 대해서 구하지 않더라도 B하고 라지 H가 같이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없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그 하나의 염색체,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니까 라지 B하고 스몰 H는 같은 생식세포에 들어간다. 근데 라지 B하고 라지 H는 같은 생식세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얘네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러면 기억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9번 다 해결해 봤고,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은 그림 가와 나는 생태계에서 질소순환 과정과 탄소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A와 B는 분해자와 생산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늘 질수순환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질수순환은 용어 정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두셔야 되는 것인데, 먼저 대기 중에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질소 고정이에요.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 이 화학식까지도 여러분들 확실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산 이온, NO3 마이너스, 이것까지 기억하고,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는 질산화 작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여기엔 주어져 있지 않지만 질산 이온이 대기 중에 질소가 되는 과정, 이걸 우리는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질산 이온과 암모늄 이온을 가져다가 이제 질소 화합물, 단백질이나 핵산의 형태로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B가 나왔네요. 이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을 흡수해서 질소 화합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B가 한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B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생산자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유기물을 주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그 낙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A에게 전달이 되는데, 요 A가 분해자이다. 그리고 이제 분해자는 유기물을 다시 분해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시킨다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는 탄소, 그 순환의 과정의 일부가 나타난 것인데, A 아까 우리가 분해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B는 생산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생산자만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형태를 이제 바꾸는 거죠. 광합성으로 유기물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 디귿이 바로 광합성을 표현해 주는 거야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좋아.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 과정 기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질소 고정 과정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질소 고정 세균이 뿌리옥 박테리아, 그 다음에 아조토박터까지 기억해 두면 더 좋겠죠? 얘네들은 질소 고정 세균이고, 질소 고정이 얘네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보기 기억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 과정 니은에 탈질산화 세균이 관여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질산화 작용에도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용 뒤에다가 세균만 붙여주면 되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질산화 작용은 질산화 세균, 그러면 탈질산화 작용은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과정 니은이 질산화 작용이니까 질산화 세균에 의해 세균이 관여한다라고 해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광합성은 과정 디귿에 해당한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CO2가 유기물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그것은 광합성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기억 디귿 정답으로 해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소 순환이랑 탄소 순환이 함께 나왔는데, 시험 문제는 더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예요? 질소 순환이에요. 여기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안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식 정도로 한 번씩 백지 복습해보는 거 쌤이 추천드리는데, 지금 여기에도 나왔지만 N2에서 NH4 플러스로 바꾸는 과정이 질소 고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또 하나도 배웠습니다. N2를 뭘로 바꾸는 거? 질산 이온 NO3 마이너스로 바꾸는 것도 질소 고정인데, 이 질소 고정은 공중방전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함께 개념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N2가 NH4+로 바뀌는 것은 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 세균이고, 우리가 아까 봤었던 뿌리옥 박테리아가 가장 대표적이다라는 걸알수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뀐 애들이 또 다른 물질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NH4+ 같은 경우에는 NO3-로.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질산 이온이니까 질산이 된다. 그러면 델 화자 써서 질산화 작용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질산화 작용이니까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바뀐 NO3-는 다시 공기 중, 대기 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대기 중에 이제 질소가 차지하는 게78% 정도나 되죠. 어쨌든 이 NO3-가 N2로 이렇게 전환이 될수 있는 걸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하고, 이 과정은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치?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용어만 더 정리해보자면, 여기에서 무엇이 있었어요?

NH4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즉, 여기다 써볼까? NH4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이 두 가지를, 이제, 뿔이나 이런 것들로 흡수해가지고, 질소화합물. 질소화합물이라는 거는, 뭐,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핵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로 이제 바꿔주는 과정은 우리가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화학식을 보고서 이러한 용어를 떠올리는 거, 이게 질소 고정에서는, 질소 순환에서는 핵심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백지 복습으로라도 얘네들 한 번씩 써보면서 마무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5회 좀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쌤이 추천드리고요. 쌤이랑은 이제 6회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요.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10회차, 10강이고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5회차 문제 풀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1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 이번 시간부터 12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에 조금 난도 높은 문제들 수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1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린 가와다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 구조 일부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BC가요, 수소, 헬륨, 탄소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런 그래프 우리 사실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부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외곽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요, 우주 공간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 두 가지가 누구예요? 맞습니다. 수소와 헬륨. 근데 얘네 둘이 몇 대 몇의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 3대 1. 그래서 이 수소와 헬륨이 거의 99%를 차지하고 나머지 원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1%밖에 안 됐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수소가 전체에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헬륨이 나머지 한 24% 정도. 나머지가 한 1%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별도요, 결국에 우주 공간에 있는 성분물질이 모여서 별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의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인 거지.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요, A가 한요 정도 있을 때 B가 한이 정도 있더라. 이게 한 1대 3. 3대 1의 비율을 가지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B가 누구인 거예요? 그렇지. B가 바로 수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가 헬륨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심부에서는요, 수소의 양은 좀 줄어들어 있고요, 헬륨의 양이 많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아, 지금 가에서는 중심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 수소가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고,

핵종이 모여서 하나의 탄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가의 별은 정역합평형 상태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선지를 보았을 때요. 이게 결국엔 무엇을 뜻하는 걸까를 잘 해석을 해줘야 돼. 별이 정역합평형 상태? 우리 정역향 평형 상태인 별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주계열성이 바로 정역합평형 상태에 해당했었지. 따라서 이 문제는요, 결국엔 가가 주계열성이에요? 라는 질문을 한번더 꼬아서 만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주계열성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계열성은 별의 어디에서? 그렇지.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 맞잖아. 따라서 간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 잘 봐보세요. 나의 별은 중심부에서 주로 PP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이런 거 기출에 많이 나왔습니다. PP 반응이 일어나요 또는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PP 반응이랑 CNO 순환 반응 조금씩 형태는 달라도 얘네 둘다 결국 누구의 일종이야? 맞아요. PP 반응, CNO 순환 반응 둘다 수소 핵융합 반응의 일종입니다. 근데 지금 나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잖아. 따라서 니은 틀렸구나 해주시면 되겠고. 자, 디귿입니다. H활도에서 가의 별은 나의 별보다 오른쪽 위에 위치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사회차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별의 진화 단원 잘 하려면, 별의 내부 구조 단원 잘 하려면요. H활도를 자유자재로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 높아지는데, 자, 이때 주계열성은 요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분포하더라. 자,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 질량이 태양 정도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태양은 상대적으로 좀 질량이 작은 별이라고 했었고. 자, 이 태양의 진화 경로 H활도에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계열 다음에,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였다가 아래로 살짝 내려왔다가 요런 그림 만들어져요 라는 거 우리 사회차에서 그려봤었어요. 자, 이때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었던 거. 여기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 일어나기 시작해요 라는 이야기 했었지. 기억하셔야 돼요. 요 부분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나는요, 헬륨 핵융합 반응 일어난 이후이니까 여기 정도에 이제 나가 해당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는 거고, 가는 주계열성이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가는 주계열성, 나는 적색 거성 단계이니까요, 가가 더 오른쪽 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더 오른쪽 위에 위치한다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만 맞아요.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1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요거 딱 보니까 엘니뇨 라니냐 문제인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료 해석이 어렵진 않은데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일단 가와 나의 자료를 보면요. 등 수온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구과학에서 자료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등치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번 4회차에서도 얘기를 했거든. 그럼 봐봐요. 선생님이랑 4회차하고 5회차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등치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벌써 계속했어. 그 말은, 아, 지구과학에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볼 때도 이 등치선이랑 관련된 문제 나올 가능성 엄청 높은 거구나. 되게 자주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거 눈치챌 수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서로 다른 시기에 측정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역시나 둘 중에 하나는 엘니뇨, 둘 중에 하나는 라니냐다라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경도 보시고 어디가 서태평양, 어디가 동태평양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동경 140도. 동경이지만 이것은 우리 지금 영국을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서태평양이더라.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서경 100도라고 되어 있지만 동태평양을 의미하는 것이더라. 자, 그럼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현상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 변화를 보는 거거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에서는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여기가 지금 28도니까 27, 6, 5, 4, 3, 2.

1, 거의 20도 이하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대략 온도가 20도 이하더라. 자, 반면에 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을 보았는데, 여기가 지금 28도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대략적으로 표층수온이 28도인 거야. 어디가 훨씬 더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높으냐? 나가 훨씬 더 높더라. 그럼 이걸 통해서, 아, 나가 엘니뇨 시기이구나, 가가 라니냐 시기이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럼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하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이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는 시기이고,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집 나갔었던 서쪽으로 이동했었던 따뜻한 해수층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용승의 세기도 달라지죠. 라니냐 시기는 집을 더 많이 나갔으니까 더 많은 해수가 위로 올라와서 보충을 해줘야 돼. 용승이 평소보다 강해지게 되고요. 반면에 엘니뇨 시기. 집 나갔던 해수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채워줄 게 적단 말이야. 그래서 용승의 세기 약해지더라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기억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의 표층수온 편차 빼기, 동태평양의 표층수온 편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요. 무조건 가랑 나는 요값이 반대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만 따져줘도 돼요. 그럼 우리가 사실 가랑 나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서태평양의 표층수온은요 사실 엘니뇨 시기건 라니냐 시기건 평상시건 항상 높아.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좀 비슷해요. 근데 누가 많이 달라지느냐?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많이 달라지거든. 근데 라니냐 시기는 가시기죠. 라니냐 시기는 표층수온이 더 낮아지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니까 가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겠지. 근데 가가 플러스 값 가지면요. 나는 마이너스 값 갖는다. 둘이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큰 거예요. 기억 틀렸고. 니은입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물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 수온 약층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낮아지는 층이잖아. 그러니까 수온 변화가 심해야 돼. 자, 우리 등치선. 수치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에서 그 수치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 등치선의 간격이 어때야 된다? 조밀해야 되더라. 따라서 우리는 수온 변화가 심한 곳이 수온 약층이기 때문에 등치선, 여기서는 등수온선이 되겠죠? 등치선이 조밀한 곳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가부터 볼게요. 가에서는 여기서 지금 등치선이 조밀하거든. 그러니까 수온약층의 깊이가 되게 얕은 거예요. 왜냐? 위에 있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매우 얇거든. 반면에 엘니뇨 시기는요, 따뜻한 해수층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수온약층의 깊이가 여기서 나타나잖아.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깊이는 나가 더 깊은 거 맞아요. 많이 물어보는 선지이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워커 순환의 세기. 워커 순환의 세기는 모든 게 강해지는 라니냐 시기에 더 강하죠. 따라서 나가 더 약합니다. 디귿 틀렸더라. 니은만 맞아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에너지 수송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 에너지의 이동 방향 북쪽으로 흐르는 건 플러스, 남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에너지의 이동 방향을 따져줄 때, 기본적으로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는 과잉 상태이고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는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가 지금 적도거든, B가. 적도를 기준으로 C랑 D가 있는 쪽은 에너지 수송량이 둘다 플러스야. 그 말은 북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 북쪽이 고위도 쪽이어야 된다니까요. 따라서, 아, 여기가 지금 북반구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쪽.

사실 여기가 남반구겠지? 여기를 보면은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북쪽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있어. 근데 태평양 더하기 인도 양이 더 많은 양이 지금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따라서 최종 합산은 남쪽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수송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구나, 남극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A역에서는 북쪽 도해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남반구거든. 근데 북쪽 도해류는 이름처럼 북반구, 적도의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는 해류입니다. 따라서 A역 아니고요. 자, 니은입니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 B해역과 A해역 비교하라. B해역과 C해역 비교하라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 대기의 순환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이때 여러분들 뭘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요. 적도를 기준으로 대기의 순환이 상하, 상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적도에서는 상승 기류, 30도에서는 하강 기류, 60도에서 다시 상승 기류, 90도에서 하강 기류. 상하, 상하 반복이다. 북반구도 마찬가지. 적도에서 상승, 30도에서 하강, 60도에서 상승, 90도에서 하강. 상하, 상하 반복된다. 자, 그럼 볼게요. B해역은요, 적도 해역입니다. 상승 기류 발달했으니까요, 강수량 되게 많아요. 따라서 요값 작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고요. 반면에 C해역은 위도 30도예요. 하강 기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증발량 많습니다. 따라서 요 값이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B해역이 더 작은 거 맞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양이랑 연결할 수 있는 거, 아,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무엇이랑 관련이 있더라? 그렇지. 표층 연분이랑 관련이 있더라. 표층 연분도 B해역보다 C해역에서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입니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서 에너지 수송량의 하압은 C해역이 D해역보다 크다. 그렇지. C해역에서 이만큼과 이만큼을 더한 값이 D해역에서 여기와 여기를 더한 값보다 크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 니은 디귿 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5번 문제에 가겠습니다. 아, 이 15번 문제 역시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지게의 이동에 대한 문제이고요. 고지자기 복각에 대한 문제이고, 이따가 닮은꼴 문제도 볼 것이기 때문에 별표 쳐져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의 풀이법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잘풀수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 주시면 되느냐? 이거 우리 4회차 할 때도 했었는데, 지게와 고지자기 극은 항상 평행이동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게가 과거에 생겼을 거야. 근데 지게가 과거에 생길 때 그때의 과거의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고지자기 복각이라는 건 지게가 형성될 때, 암석이 형성될 때 만들어지고 나면 이 복각은 변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지게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는 요때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요 거리를 유지한 채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지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을 해서 현재 위치로 옮겨졌거든. 그럼 이때 지게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이동하느냐? 그 당시에 형성되었던 고지자기 극도 겉보기 이동이 일어나는 거더라. 그래서 현재 위치가 달라지더라. 라는 게이 지게의 이동에 대한 문제였죠. 근데 이때 선생님이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이거 고지자기 극이잖아요. 우리 극은 항상 몇 도냐? 위도 90도더라. 따라서 과거에도 극은 항상 위도 90도에 있었어요. 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봐볼게요. A, B 시기별 고지자기 극의 위치야. 이로부터 추정한 2억 년 전에 A, B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이 위치는요, 현재 지게의 위치가 아니야. 언제 지게의 위치냐? 2억 년전 지게의 위치예요. 그럼 봐봐요. 자, 내가 현재 지게의 위치를 지금 알아? 아, 몰라. 현재 지게의 위치 안 나와 있어. 우리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굴 알고 있느냐? 과거 지게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야. 언제? 2억 년 전에 지게의 위치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실 2억 년 전에 고지자기 극의 위치도 알아요. 왜냐? 항상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몇 도였다? 위도 90도였다. 그러니까 2억 년 전에 고지자기 극도 여기였었던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느냐?

현재 관측대는 2억 년전 고지자기극의 겉보기 위치를 알아요. 문제에 나와 있어. 그치? 2억 년 전에 고지자기극의 겉보기 위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요거 알아. 그럼 누구도 알수 있느냐? 현재 지게의 위치까지 알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요, 과거 극의 위치를 현재 극의 위치로 옮겨볼 거예요. 봐봐요. 과거 극의 위치가 여기래매. 근데 현재 극의 위치는 여기래매. 그러면 한 칸, 두칸 아래로 내려가면 되잖아, 남쪽으로. 됐죠? 한 칸, 두칸 내려갔더니 현재 극의 위치로 간 거야. 과거에서 현재로. 그럼 봅시다. 과거의 지게의 위치를 알잖아. 그럼 내가 현재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극이 이동한 만큼 지게도 같이 평행이동 시켜주면 돼. 극이 두칸 내려왔으니까 지게도 두칸 내려가면 돼요. 두칸 내려가면 돼. 그러니까 현재 지게가 어디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야. 현재 A의 위치가 여기인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B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B 봐볼게요. B의 과거 위치를 알아. 그리고 B의 과거 극도 당연히 알아. 그리고 우리가 B의 현재 겉보기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알아. 자, 그럼 평행이동 시켜보자. 과거의 극을 현재 극의 위치로 바꿔주려면 남쪽으로 한칸 내려와야 돼. 그러면 극이 한칸 내려왔으면 지게도 같이 평행이동 시켜야 되니까 한칸 아래로 내려오면 돼. 그러니까 현재 B는 어디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A는 B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A 현재 적도에 위치하고요. B는 위도 15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따라서 A가 더 저위도인 거 맞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200mA에서 150mA 동안 평균 이동 속도 A가 B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이동 속도는요, 시간분의 거리이잖아. 같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냐인데, 이때 여러분들 지게의 위치 따로 구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지게와 극은요, 서로 나란하게 평행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미 극의 위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극의 위치 변화로 우리가 이동 속도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200mA에서 150mA가 되는 동안 A도 한 칸, 극의 위치가 변했고요. B도 한칸 변했거든. 그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이동했으니까요. 이동 속도는 A랑 B가 같은 겁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250mA에서 현재 동안 고지자기 북각이 0인 시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요. 고지자기 북각이 0이라는 건 이거 위도 몇 도에 위치하는 거야? 맞아요. 위도 0도. 적도에 위치하는 거고요. 우리 적도에 위치할 때는요. 지게와 극 사이의 거리가요. 90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게의 위치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 지게와 극 사이의 거리가 90도가 되는 시기가 있었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 지금 한 칸에 115도거든요. 15도 한 칸에. 그러니까 90도만큼 떨어져 있으려면 6칸 떨어져 있는 시기가 존재해야 돼. 15도 6칸 하면은 90도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위치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간게 여기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100mA일 때 7칸까지도 멀어졌었어요. 그러니까 7칸 멀어진 시절도 있고 5칸 멀어진 시절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어느 시기는 6칸 멀어진 시기가 존재했을 거야. 따라서 일단 A는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요. 여기가 지금 현재 B의 위치거든. 그럼 여기서 6칸 극이 떨어진 적 있는지 보면 되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했는데 여섯 칸 이상 떨어진 극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극과의 거리가 90도보다는 가까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복각이 0인 식이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더라 기억만 맞아서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비슷한 문제가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습니다. 요 문제 되게 까다로워요. 되게 까다로운데 방금 한 지게와 극이 평행이동한다라는 개념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요 문제가 조금 더 헷갈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 지게의 위도를 바로 주어준 게 아니라 지게의 고지자기 복각을 주어줬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복각을 이용해서 지게의 위도를 구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고지작이 그게 겉보기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과거 지게의 위치를 찾아주어야 되니까 까다로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아, 내가 지게와 고지작이 그게 평행이동을 자유롭게 문제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닮을꼴문항 반드시 풀어보시고, 자, 우리는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명가능지대에 대한 문제이죠. 자, 문제에서 보니까 주계열성이에요. 중심별이 태양보다 나이가 적은 주계열성이고, 생명가능지대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래 중심별에서 좀 가까웠던 생명가능지대가요, 중심에서 더 멀어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가능지대가 중심에서 멀어졌어? 그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심별의 광도가 어떻게 됐다? 그렇지. 광도가 증가했으니까 생명가능지대가 중심별로부터 멀어졌겠지. 자, 그러면 우리 광도가 증가하면 생명가능지대의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가능지대의 폭도 넓어진다라는 거이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뜬금없이 니은 빼기 기억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뭔가 갑자기 값을 정확히 비교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요거 이용하라는 거예요. 폭 이용하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도가 커지면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요만큼의 폭이 기억에서 보면 기억 빼기 2일 거 아니야, 그치? 요만큼의 폭이 이것보다 누가 더 폭이 넓어야 되냐면 니은 빼기 2.5가 더 폭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니은 빼기 기역은 0.5보다 커요 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0.5가 아니라 이거보다 커야 되고요. 니은입니다. 별의 질량은 S가 태양보다 크다. S랑 태양 둘다 주계열성이기 때문에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고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서 생명가능지대가 중심별로부터 멀리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 멀 겁니다. 근데 우리 태양은요,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하는 행성이 딱 하나 있어. 누구? 지구. 지구까지의 거리는 1AU지. 그러니까 태양은 1AU를 포함한단 말이야, 생명가능지대가. 근데 지금 S 같은 경우에는요, 1AU보다 훨씬 더먼 곳에 생명가능지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광도는 S가 더 크구나, 그러니까 질량도 S가 더 크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디귿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생명가능지대가 멀어지는 속도는 안쪽 경계랑 바깥쪽 경계 비교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안쪽 경계는요, 2에서 2.5가 됐으니까 0.5만큼 멀어졌어, 같은 시간 동안. 근데 같은 시간 동안 바깥쪽 경계는요, 기역에서 니은이 됐잖아. 근데 우리 아까 니은 빼기 기역이 0.5보다 크다며. 그러니까 바깥쪽 경계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만큼 멀어진 거야.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아, 안쪽 경계가 바깥쪽 경계보다 더 느리게 멀어지는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죠? 니은 디귿 4번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블 법칙에 대한 문제예요. 자, 허블 법칙의 문제인데 두 시점이 나오고 있어요. T1 시점이랑 T2 시점이 나오고 있고, 시점이 다르니까 각각에서는 허블 법칙이 만족하지만 이 허블 상수 값은 T1 시기랑 T2 시기가 다른 겁니다. 요거를 체크하셔야 되고. 자, 지금 보니까 ABC라는 세 개의 은하가 나오는데요, 딱 보니까 이거 삼각비 이용해야겠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야겠네. 보니까 지금 120대 160이면 3대 4거든요. 그럼 우리 항상 직각 삼각형 3대 4대 5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우주가 팽창하면서 공간만 늘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3대 4대 5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후퇴 속도, A에서 관측한 T1, T2 시기의 B와 C의 후퇴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허블 법칙이 만족한다는 건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거리의 비가 3대 4대 5면은 후퇴 속도도 3대 4대 5의 비율을 가져야 돼. 자, 그럼 봐봐요. C의 지금 A에서 관측한 C의 후퇴 속도가 이거잖아. 그럼 이게 3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는 4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율이 3대 4가 되어야 되는 거고. T2식일 때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3대 4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후퇴 속도를 구해주면요. T1일 때 B는 14,800km/s가 나오고, 그리고 T2일 때 C는 12,600km/s가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가 값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우주는 기역을 중심으로 팽창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주의 팽창의 중심점이 있어? 아니야. 우리 우주는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이지 어딘가를 중심으로 팽창하는 것은 아니더라.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A에서 관측한 C의 후퇴 속도 여기 다써 있지. 이게 T1일 때, 이게 T2일 때. T1이 T2의 3분의 2이다? 아니지. 3분의 2보다 훨씬 더큰값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인 흡수선의 관측 파장. T1에서 B에서 C를 관측할 때, T2에서 A에서 B를 관측할 때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디귿. 자, 관측 파장을 구하라 라는 건 이것은 결과적으로 파장의 변화량이랑 관련이 있는 값이거든. 근데 사실 이 파장의 변화량은요, 오로지 후퇴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후퇴 속도는 허블 법칙이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에 상관없이 요 식을 만족하게 되거든.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파장의 변화량이 클수록 당연히 관측 파장도 클 거야. 왜냐? 관측 파장이라는 것 자체가 고유 파장에서 파장의 변화량을 더해준 값이니까. 자, 그럼 봅시다. 결국에는요, 후퇴 속도와 파장의 변화량은 비례하는 관계거든. 따라서 파장의 변화량이 후퇴 속도가 빠를수록 파장의 변화량이 길 거고, 그럼 관측 파장도 길 거라는 얘기야. 자, 그럼 보겠습니다. 후퇴 속도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T1에서 안타깝게도 B에서 C를 관측할 때를 구해 보래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A에서 B를 관측할 때, A에서 C를 관측할 때였는데, B에서 C를 관측할 때를 구해 보래. 근데 우리 아까 후퇴 속도는 거리의 비랑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리 비가 3대 4대 5면, 후퇴 속도의 비도 3대 4대 5여야 하거든. 그래서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때의 후퇴 속도를 구해주시면 후퇴 속도가 몇이 나오느냐? 18,500km/s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T2일 때 A에서 B를 관측한 건 우리 이미 앞에 문제에 주어져 있죠. 16,800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긴 거냐? T1에서 B에서 C를 관측할 때가 더긴 거예요. 따라서 디귿만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디귿만 맞기 때문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 문제는 별의 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것도 역시나 기출문제 변형이 된 것이고요. 그 기출문제를 우리 닮은꼴 문제로 살펴볼 거거든요. 그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별 기역, 니은, 디귿의 반지름이랑 절대등급을 나타낸 것이고요. A는 표면온도가 T인 별의 반지름과 절대등급의 관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밑에 단이라고 하면서 태양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딱 태양의 절대 등급인 거지. 플러스 4.8. 사실 요 정도는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태양의 반지름은 7 곱하기 10의 5제곱킬로미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 곱하기 10의 5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요게 지금 태양의 반지름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요. 어머나. X 값이랑 y 값을 했을 때딱 만나는 요 선이 지금 이 굵은 선 위에 해당하네? A에 해당하네? 근데 이 A가 뭐라고 했냐면은 표면 온도가 T인 별의 반지름과 절대 등급의 관계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때 표면 온도가 누구랑 똑같아야겠어? 그렇지. 절대 등급이랑 반지름이 둘다 태양이랑 같으니까.

자, 이때의 표면 온도도 태양이랑 같아야 되거든. 따라서 지금 이 A는 무엇이냐?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은 별의 절대 등급과 반지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이냐? 태양의 표면 온도는요, 5800 켈빈, G2 별이거든. G2.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선생님이 그은 이 노란색 선은 표면 온도가 5800 켈빈인 별의 위치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절대 등급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대 등급은 광도랑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다가 광도를 같이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태양을 1이라고 태양을 한번 기준으로 둬볼게요. 자, 그럼 우리 아까 4.8등급이 태양의 절대 등급이었으니까 여기로 쭉 와서 여기가 지금 광도가 1, 태양이랑 같은 곳이 되겠고, 우리 절대 등급이 5등급 작아질 때마다 광도는 100배 증가하잖아. 5등급에 100배, 10의 제곱. 근데 여러분들 5등급 말고 2.5등급도 외워둡시다. 자, 2.5등급은 5등급의 절반이잖아. 그래서 100에다가 루트 씌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5등급 차이 날 때마다 밝기는 10, 그러니까 10배씩 차이가 나요, 광도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광도는 지금 한 칸에 10배 차이 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렇게 써줄 수가 있겠더라. 됐죠? 광도까지 완성을 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광도 공식 생각을 해주어야겠지. 우리 광도는 비례하더라. 무엇에 비례하더라?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또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가 지금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똑같은 별인데, 예를 들어서 표면 온도가 똑같은데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별 디귿처럼. 자, 이 친구들은요, 표면 온도, 여기가 지금, 표면 온도가 같은 게 아니죠? 표면 온도는 지금 여기가 태양이랑 같은 거고, 이 같은 선에 있다는 건 반지름이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반지름이 같은데, 광도는 더 작아. 아래쪽에 있잖아, 그치? 반지름이 같은데 광도가 더 작아. 반지름은 같은데 광도가 작아. 그 말은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어떻다? 그렇지.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낮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반지름은 같은데 T의 값이 작기 때문에 광도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요 아래쪽 있잖아요. 태양의 이 표면 온도랑 같은 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 구역은요,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낮은 구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이번에 위쪽으로 가볼게. 태양의 요 표면 온도랑 같은 곳보다 위에 있는 구역. 그럼 이 구역은 반지름이 같을 때 태양의 표면 온도를 가진 것보다 광도가 더큰 거야. 반지름이 같은데 광도가 더 커. 그 말은 표면 온도가 더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위의 구역은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구역인 거야. 자, 요 정도 해석하고 기억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적색거성이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아. 우리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으면 적색 띄고 있지 않겠지? 따라서 적색거성 아니고요. 자, 니은입니다. 수소, 중성수소 흡수선의 상대적인 색이 니은과 디귿을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실게요. 뭘 알아두셔야 되느냐? 우리가요, 분광형에 따라서, 사실 그래서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선의 세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분광형이잖아. 이때 주요한 흡수선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수소 흡수선 되게 중요하죠.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칼슘 흡수선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어디에서 피크점을 찍는지 요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수소 흡수선은 솔직히 쉬워.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별을 우리는 A형별이라고 부른 거거든. 따라서 수소 흡수선은요, 요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A형별에서 최댓값을 가지더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온화된 칼슘선. 이온화된 칼슘선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최고값을 가지냐? K형별에서 최댓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게

0: 이온화된 칼슘산.
1: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보자면 뭘볼 수가 있느냐? 헬륨산. 뭐 중성 헬륨 아니면 이온화된 헬륨. 이 헬륨산은요, 표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만 나타나게 되지. 주로 O B형 별에서만 나타나더라. 그래서 헬륨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때 니은이랑 디귿을 비교를 해보면, 니은은요, 지금 요 선, 노란색 선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G2 별이고요. G형 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디귿은요, 이 노란색 선보다 아래쪽에 있거든. 즉,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낮은 구역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G형별보다 더 뒤쪽에 있는 K형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디귿이 K형별이다라고 하면은 이때 중성수소의 흡수선의 상대적인 세기는요, 계속 약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니은이 디귿보다 더 강해야 되겠죠. 니은 다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디귿보다 강하다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디귿에서 지금 요 공식 이용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R1이랑 R2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먼저 R2부터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2의 특징을 보면, R2의 반지름을 가지는 게 지금 니은이거든요. 근데 지금 니은에서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을 때, 태양보다 광도가 100배 큰걸 확인할 수 있어요.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은데, 광도가 100배야. 그럼 반지름이 몇 배야? 그렇지. 반지름이 10배여야 10에 제곱해서 100배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R2는요, 태양의 반지름의 10배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R1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R1이면서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같을 때는요, 광도가 몇이냐면 10보다 큽니다. 그쵸? 10보다 위쪽에 있어. 그러면 광도가 10보다 커. 근데 표면 온도는 태양이랑 똑같아. 그럼 반지름이 루트 10보다 커야 되는 거겠지. 그래야지 반지름의 제곱이 10보다 클 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값이 루트 10 태양의 반지름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것을 이렇게 나누어주면 태양의 반지름 사라지고 요 값은 결과적으로 루트 10보다 작아야 되겠죠. R1분의 R2는 루트 10보다 작아야 되고, 근데 이 루트 10 자체가 3점 땡땡 값이잖아. 그러니까 요 값은 4보다 작은 게 맞는 게 되는 거지. 3점 몇몇보다 작으니까. 따라서요, 디귿, 니은 맞아서요,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닮은꼴 문제를 보면요, 상당히 비슷해요. 요 문제에서 이 문제를 아마 따오셨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는 우리가 절대 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광도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도 값으로 나와 있고, 반지름도 태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문제보다 조금 더 심플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문항 코드 입력하셔서 비슷한 문제 풀어보시면서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는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번 문제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워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 문제 자체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일단은 가의 자료도 좀 복잡하고 나의 자료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요, 쌤이 나는 일단 안 보겠습니다. 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형적인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의 밝기 변화 자료인데, 여러분들 이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3T, 4T, 5T, 6T 하면서 델타 T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정보를 구해야 될 때, 이땐 여러분들이 원을 다섯 개 그려주시면 되는데, 어떤 원을 다섯 개 그려주시면 되느냐? 일단 큰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큰 원을 관통하는, 중심부를 관통하는 선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요렇게 양쪽 귀퉁이에, 어머, 원이 아니네요. 양쪽 귀퉁이에 네 개의 원을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럼 이게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 중심별이 있고, 이 중심별 앞을 지나가면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의 위치를 그린 겁니다. 자, 이때 지금 보시면 요 가의 그래프랑 같이 볼게요. 지금 여기가 4T거든요. 4T일 때부터 밝기가 감소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식현상의

0: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 그게 지금 어디냐? 요때지.
1: 여기 중심에 위치할 때가 사티인 거예요. 이제 막
0: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기 시작할 거야. 그런 다음에 완전히 가려가지고 밝기 변화가 최대가 되는 시점. 그때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OT죠. 그러니까 이두 번째 그림이 OT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1: 중심을 기준으로 보면요.
0: 사티에서 OT가 되는 동안 행성의 반지름 지나고 행성의 반지름 지났어. 즉, 행성의 지름만큼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티에서 OT거든. 즉, 여기에서 나오는 델타 T거든.
1: 그러니까 이 델타 t 동안 행성은 몇 만큼을 이동을 하냐면요. 지금 이 스몰 r이 행성의 반지름입니다.
0: 행성의 반지름의 두 배만큼을 이동하는구나. 라는 걸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는 동안 밝기가 최대로 낮아진 채로 쭉 유지가 됩니다. 쭉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중심별을 벗어나면서부터 다시 밝기가 밝아질 건데, 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중심별이 크면 클수록 요 앞에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길어지겠지. 그 지구 앞을 오랫동안 지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게요. 요 끝이 안 나와 있어. 끝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정을 일단 할게요. 아, 중심별의 반지름이 제일 작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 제일 작다는 건요 앞을 지나는 구간이 제일 짧아야 되니까 요때부터 요때 지금 11t 요 시점부터 식현상이 이제 끝나가면서 이렇게 밝기가 다시 밝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되죠? 자, 그러면 어디가 11t가 되는 거냐? 이 그림에서는 이제 막 빠져나가기 직전 요때 상황이 11t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우리는 중심별의 반지름이 제일 작을 상황을 가정을 한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이때요. 중심이 4t에서 11t 동안 이만큼을 이동했거든요. 행성이. 그쵸? 근데 사실 이만큼의 길이가요. 요만큼이 행성의 반지름? 요만큼도 행성의 반지름이니까 결국에 이 4t에서 11t까지 이동하는 거.
1: 4t에서 11t까지 이동하는 거. 즉, 7 델타 t만큼.
0: 우리 아까 1t에 델타 t라고 했으니까 이7 델타 t만큼 이동할 때, 이 시간이 지날 때몇 만큼을 이동한 거냐면 결국에는 중심별의 지름만큼을 이동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쵸? 요만큼의 길이가 결국엔 중심별의 지름이거든. 그럼 우리 중심별은 크니까 라지 알로 써볼게요.
1: 그러니까 요만큼 동안 중심별의 지름만큼 이동한 거라고요.
0: 이 라지 알만큼 이동한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구했느냐? 우리 아까 델타 t가 이 스몰 r이라며 이걸 구했거든. 그러니까 델타 t가 이 스몰 r이라며. 그러니까 7 델타 t는 14 스몰 r인 거야. 그쵸? 자, 그럼 봐봐요. 14 스몰 r이 결국엔 이 라지 r인 거야.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지금 우리가 중심별의 반지름이 제일 작을 때를 가정했을 때, 이때 중심별의 반지름은 행성의 반지름의 7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됐죠? 가장 작을 때를 가정했을 때. 자, 그럼 봐봐요. 요 상황에서의 그런 밝기 변화는 얼마나가 나와야 되느냐? 밝기 변화량은
1: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 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0: 그러니까 요것은 결국에는 49분의 1이 될 거야. 7의 제곱분의 1. 됐죠?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중심별의 밝기가 제일 작을 때, 금방 바깥으로 나올 때를 가정한 거거든. 사실 11t보다 한참 가다가 이렇게 중심별의 밝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반지름이, 중심별의 반지름이 이것보다 클 수도 있어. 이거랑 같을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분모가 사실은 더큰 값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밝기 변화량은요, 우리가 지금 중심별의 반지름을 정확히 모르니까, 밝기 변화량은 이 분모가 이것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밝기 변화량은 49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죠? 지금 중심별의 반지름이 더 커지면 사실은 49분의 1보다 작아야 되거든. 여기까지 일단 온 겁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기역을 봐볼게요. 기역은 1.950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기역이 1.950일 때에서

상태를 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밝기 변화량이 몇이 나오느냐? 2000분의 50이 나오고요. 이것은 40분의 1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40분의 1이라는 건 49분의 1보다 더 큰 값이잖아. 그치? 49분의 1보다 큰 값이잖아. 근데 우리 밝기 변화량은 49분의 1보다도 작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요 값보다 밝기 변화량이 실제로 더 작아야 돼. 그치? 49분의 1보다 크거나, 아니, 같거나 작으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요 값이 40분의 1보다 작으려면 기역은 1.950보다 커야겠지. 커야지 이 밝기 변화량이 40분의 1보다 작아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역이 맞는 보기구나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뭐보다 큰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역을 풀었고 자 니은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 물어보았는데 이거 지우고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요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여기가 시선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때 식현상이 딱 일어나는 지점, 행성이 중심별의 중심을 지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식현상이 일어나는 위치. 별이 최대로 후퇴한 지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요, 식현상이 딱 일어나는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크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시선속도 변화가 되게 제일 크다는 거야. 식현상의 딱 중심점에서. 그리고 이 중심점에서 멀어질수록 접선의 기울기 점점 완만해지는 거 보이죠? 따라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시선속도의 변화는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량은 2t에서 3t. 2t에서 3t는 요 구간이거든. 아직 식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은 구간이야. 반면에 9t에서 10t는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지. 그러니까 우리 식현상이 일어나는 그 중심점에 가까울수록 시선속도 변화가 큰 겁니다. 따라서 9t에서 10t가 더 큰 거예요. 니은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D급 보겠습니다.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인 흡수선에 대해서 관측 파장 물어보았어요. 자, 요거 지우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요 관측 파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고유 파장에다가 파장의 변화량을 더해준 값이거든. 그러니까 저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델타 3. 이것뿐에 여기는 분모는 플러스 2 빼기 플러스 다 1.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이때요 여러분들. 지금 고유 파장은 다 지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식을 떠올려야 되느냐? 아, 파장의 변화량은 시선속도랑 비례하더라 라는 식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파장의 변화량을 알기 위해서 시선속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의 자료를 봅니다. 나의 자료에서요. 지금 공전속도 빼기 시선속도의 값이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사실요. 이 공전속도라는 건 이것은 사실 상수값인 거거든, 상수값. 그럼 우리가 원래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사실 이 그래프에도 원래 공전속도가 없다면 중심이 0이어야 돼. 근데 지금 중심이 5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공전속도가 5m/s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전속도가 5m/s일 때 지금 시선속도의 값을 구해보면은 t1일 때는 5 빼기 0이 5가 되니까 0이 되겠고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T2일 때는 5 빼기 마이너스 4가 9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다시 5 빼기 0은 0. 여기는 5 빼기 4가 1이 되겠지. 그래서 시선속도가 4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값을 어차피 비례하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4의 파장의 변화량 4일 때 T4일 때 파장의 변화량 4였고요. 4 빼기 T3일 땐 0이었지. 그리고 분모를 보시면 T2일 때 마이너스 4거든요. 빼기 0이지. 그럼 이것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4분의 4가 되기 때문에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더라, 기역, 니은, 디귿 답은
기억니은이기 때문에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사실은 10월 학력평가의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왜 비슷하냐면 지금 앞에 문제에서요. 공전 속도는 5m/s인데 시선 속도가 최대값이 4m/s밖에 안 됐었거든. 그럼 그런 상황이 왜 생기는 거냐? 시선 방향이랑 공전 궤도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여기에서 시선 속도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그때 공전 궤도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선 속도랑 공전 속도가 같지 않으면서 요 세타 값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는 v분의 공전 속도분의 시선 속도가 되기 때문에 앞에와 같은 그래프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풀어 보시고 그럼 앞에서 시선 속도가 이렇게 나왔었던 건 코사인 세타 값이 몇이었던 걸까? 이런 걸 같이 구해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발전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지. 그래서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말고 이 나의 자료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면서 공부하는 거 연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우리 지구 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에 대한 문제이고요. 다양한 요소 세 가지가 전부 다 변하고 있어요. 기억 한번 볼게요. X가 기온의 연교차라면 기역은 A, 니은은 B가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기온의 연교차 비교하는 거 스텝 1번, 2번, 3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사각 비교하는 게 1번이에요. 경사각이 더 크면 기온의 연계차 더큰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A랑 현재를 비교하면 A의 경사각이 현재보다 크잖아. 그럼 다른 거볼 것도 없어. A가 더 기온의 연계차가 큰 거야. 그러니까 A 될수 있지. 왜냐? 기온의 연계차 플러스 값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B 보겠습니다. B는요, 안타깝게도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아.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으니까 1번에서는 결론 안 났어요. 1번에서 결론 안 나면 그 다음에는 경사 방향 확인해 주는 겁니다. 세차 운동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B랑 현재는요, 현재와 경사 방향이 동일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이거 북반구 상황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B와 현재는 북반구는요, 연교차가 작은 식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놓고 있어야 돼. 그럼 봐봐요. B랑 현재가 연교차가 작은 식이니까 2번에서도 결론이 안난 거야. 왜냐? B랑 현재의 경사 방향이 똑같거든. 그럼 2번에서도 결론이 안 나면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야 돼요. 3번이 누구냐? 20률입니다. 자, 20률. B랑 현재가 달라요. B가 현재보다 큽니다. 자, 그럼 20률이 클때 요건 어떻게 봐주면 되느냐? 2번이랑 같이 봐줘야 돼. 2번에서 지금 경사 방향을 따져줬을 때 B랑 현재는 연교차가 작았거든. 그러면 20률이 클수록 B랑 현재가 둘다 20률이 연교차가 작잖아요. 그러면 이 연교차 자체가 20률의 차이 때문에 생긴 현상이거든. 그럼 20률이 커지면 연교차가 작은 곳은 더 작아지고요. 연교차가 큰 곳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B랑 C는 연교차가 작은 곳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20률이 클수록 연교차는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B가 현재보다 연교차가 더 작은 거더라. 그러니까 이 경사 방향에 의한 차이가 더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B가 연교차가 더 작은 거니까 B가 마이너스 값 갖는 거 이것도 맞아요. 따라서 기역은 맞는 보기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니은입니다. 겨울철 태양의 한낮 최대 고도, 남중 고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중 고도는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첫 번째 계절 봐줘야 되는데, 이미 계절 겨울철이에요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계절은 겨울철이야. 그럼 계절 봐줬으면 두 번째로 경사각 봐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겨울철은요,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 낮아지는 거거든. 근데 봐봐요. 지금 보시면 B랑 C는요,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거든.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으면 남중고도도 같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 자, 디귿입니다. C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 북반구랑 남반구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C는 보니까 현재와 경사 방향이 반대인 시점이거든. 그럼 우리 북반구는 현재 연교차가 작은 곳이니까 이땐 연교차가 더 커지는 시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평균 기온 높아지는 시기이고 반면에 남반구는 현재가 연교차가 크죠.
그런데 현재랑 반대가 되니까 연교차가 작아지는 시기이고, 그러니까 여름철은 지금

0: 보다 시원해집니다. 따라서 북반구가 더 높다라고 해서 디귿 맞구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답은 기역디귿 3번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이제 요 뒤에 있는,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에서 가져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항 코드 입력하셔서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뒷부분에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곱씹어 보시면서 단문과 문항까지 풀어보셔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좋은 문제들 많았으니까요. 천천히 곱씹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 6회차 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에서 만나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남주입니다. 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에 대한 얘기죠. 유전병에 대한 문제는 이제 뒤에 좀 나올 거고요. 지금 계속 이제 가계도와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고 오늘은 이제 문장형 문제라고 하죠. 네, 그 다인자 유전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112번부터 볼 텐데 아, 얘도 한번 쓸게요. 기역, 니은, 기역. 자, 아, 남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니은, 기역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사이에서 이제 6번이 태어난 걸 가지고 정상이 나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아, 기호는 이제 AB 썼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얘가 나은 거죠. 그죠? 정상. 요거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얘가 나왔는데 얘가 안 나왔죠. 그럼 열성 반성 유전이 아니니까 얘가 상유전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 남는 게 뭐예요? 이게 성유전이죠. 하나는 성, 하나는 성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반성 유전. X염색체 유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유전, 반성 유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느냐? 반성 유전인데 얘가 나왔잖아요, 기억이. 근데 안 나왔죠? 우성 반성이 아니구나. 우성 반성이 아니다. 우성 반성이 아니다. 그럼 열성 유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가 정상, 얘가 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B에 대해서 또 이제 X염색체 A에 대해서 다 이제 유전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뭐 더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조건도 없고. DNA 뭐 상대량 표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만 좀 보시면은 얘는 아, 기역, 니은이 발현됐으니까 지금 기역이 반성 유전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니은이 열성이니까 얘는 스몰 B, 스몰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기역 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이거 하나 받아야 되니까 라지비, 스몰비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네, 2번 같은 경우에도 기억 하나 받지만 네, 정상이잖아요. 정상. 정상 기억 같겠죠. X염색체에 정상 하나, 가유전자 하나 네,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얘 하나 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8번 좀 볼까요? 8번은 기억이 나왔습니다. 자, 8번이 기억이 나왔죠. 기억은 열성. 그럼 얘는 기억 두 개 가지고 있을 테니까 얘 기억 하나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니은이 나왔으니까 이거 스몰 비 스몰 비죠. 그럼 얘는 라지 비 스몰 비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몰 비가 있으니까 얘도 확정할 수 있겠죠.

라지 비스몰핀. 이제 얘만 확정하면 돼요. 뭐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얘만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확정이 어렵진 않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얘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상이니까 이렇게 라지 비스몰비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정상 y, 정상 y 이렇게 갖고 있겠죠? 됐고, 얘 y가 있는데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2분의 1이도 이것도 2분의 1이니까 확률은 4분의 1. 자,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설명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이건 비교적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는 좀 쉬웠던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고 볼수 있고요. 113번 가겠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는 H, 나는 R. 자, H, 이게 가예요, 가. 좀 써보고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얘는 R. 그 다음에 다죠. 다도 있죠. 다는 T.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전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에 두 개는 X형 색채, 하나는 상형 색채 있다고 했어요. 두 개는 X형 수형과. 앞서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는 풀어봤기 때문에 처음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에서는 2와 7에서 다가 발현됐다. 2와 7에서 다가 발현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여자니까 얘는 남자겠지요. 네, 이렇게 됐고요. 2와 7 발현됐다. 4, 5, 8에서는 다가 발현되지 않았다. 뭐 4와 5와 8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몰라요. 나머지는 뭐 발현되는지 안 했는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니은, 기역, 기역. 그 다음에 없고, 여기 니은, 예, 기역, 기역. 여기 좋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볼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3과 4 하나 보이는 게 있죠? 3과 4 정상인데 6번에서 니은 나왔으니까, 네. 여기 정상. 여기 나. 그런 거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열성인데 얘가 나왔는데 얘가 안 나왔죠? 그죠? 열성 반성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상유전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가하고 다가 XMC 연관이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쓸 수가 있어요. 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우성과 열성도 확인했고 상용체 유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유전자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빠르게 한번 알과 관련된 것만 써볼게. 자, 여러분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5번은 라지알 스몰알. 여기 스몰알 있으니까 하나 받아야 되겠지, 그지? 3번은 라지알 스몰알.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스몰알, 스몰알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R, 고르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하나 있으니까 확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라지알 스몰알. 이거 하나 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받아야 되겠죠? 네. A, 네, 스몰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게, 근데 여기서도 확정할 수 있겠네. 여기 R이 와야 되잖아, 라지 R이. 여기 없잖아. 아, 여기도 라지 R 스몰 R.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지? 정상이겠네. A는 나에 대해서 정상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R에 대한 건 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게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7번이 보시면은, 아, 7번. 7번이 지금 기역이 발현됐잖아요. 7번. 그리고 3번, 3번. 3번은 지금 정상이잖아. 어쨌든 3번이 지금 정상이 나, 정상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정상 유전자를 7번한테 줄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7번이 기역이 나왔으니까 7번은 기역, 가발현 유전자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정리할 수 있는 게 얘가 우성이네요. 그죠? 얘가 열성이네요. 어차피 이제 여자는 두개 있으니까. 네. 이렇게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이제 XM 색채에 정상 유전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해 유전자에 대한 우성과 열성을 확인했습니다. 남는 건 이제 하나. 다만 확인해 주시면 이제 보기를 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정의, 우리 가정을 좀 해보셔야 돼요. 라지 T와 스몰 T 사이에 우연계를 먼저 얘가 다라고 해볼게. 자, 아닌 걸 한번 증명해 보셔야 되니까. 자, 선생님, 먼저 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모순이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다가 열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들어갔을 때 열성을 먼저 잡고 했을 때 모순이 안 나오면 그걸로 풀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모순이 있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넘어가 보자. 1번, 2번, 5번, 6번 이 정도를 한번 보시면 가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2번, 5번, 그다음에 6번. 예. 8번.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 조건을 가지고 한번 써볼게.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스몰 H, 스몰. 자, 이렇게 썼어요. 1번, 써볼게요. 1번, 2번, 5번, A.

지금 뭘 쓰는지 보여줘야지. 6번, 8번.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쭉 정리해 보시면 5번이 이제 스몰 H, 스몰 T, 스몰 H, 스몰 T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야. 네, XM 수치 연관. 얘하고 얘가 연관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 8번 같은 경우가 얘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스몰 H, 스몰 T 이렇게 와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이 스몰 H, 라지 T고, 6번. 그 다음에 스몰 H, 스몰 T. 이렇게 있어야 되고. 네. 그럼 일단 어쨌든 요거 하나 받아야 되잖아. 라지 H, 스몰 T. 받고 얘는 똑같으니까 스몰 H, 스몰 T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럼 얘가 이제 정상이에요. 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가 H가 우성이니까 가고 정상인 거야.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가는 나온 거 맞아. 근데 다에 대해서는 정상이 아니라 다가 표현된다 그랬단 말이야. 2번과 7번은 다가 표현된다라고 지금 문제 줬어요. 근데 정상에 나왔으니까 모순이죠. 될까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가 정상이고요. 얘가 다 열성이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됐죠? 그럼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나의 유전자는 XMC에 있습니다. 나의 유전자는 상륙식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의 가다의 유전자는 모두 이형접합입니다. 라고 했는데 4번을 써보시면 4번이 지금 안 나왔어요. 4번이 안 나왔죠? 7번이 나왔어요. 그럼 7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7번이 요거란 얘기잖아. 요거란 얘기잖아. 그지? 그럼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얘가 지금 안 나와야 되니까 정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네. 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이제 가가 나왔어요. 라지 H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없는 게 정상이 있잖아, 정상. 정상이 있으니까 여기 스몰 H, 스몰 H지. 그럼 여기도 스몰 H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라지 H, 스몰 H 있다는 얘기지. 여기도 이형 접합, 여기도 이형 접합, 여기도 이형 접합. 다 이형 접합. 맞죠? 4번은 다 이형 접합이고. 그 다음에 8의 동생이 태어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유전자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얘 같은 경우를 정리해 보면 우리 이 조건으로, 네. 요 조건과 요 조건에 따라 쓰는 거야. 그치? 이렇게 썼을 때 A를 정리해 주시면은 얘는 large H small t y가 되는 것이고 6번을 정리해 주시면은 small h large t small h small t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랑 확인하셔 가지고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가만이라 그랬어요. 가만 발음대로 가가 뭔데요? large h가 있을 확률 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 안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면서 정상이어야 되잖아. 정상은 요게 나와야 되겠지. 요게 나오면서 정상이니까 요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요 조건. 네, 요 조건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요게 이제 4분의 1이 나오죠. 곱하시면 이제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의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2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11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4번.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연관 문제죠. 보시면은 가와 나의 유전자가 X형 색채에 있다 그랬으니까 X형 색채 연관이니까 조금 유전자형을 쓰시기는 여러분이 좀 수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힌트 중에는 여기 이제 이거는 여자겠죠? 이건 남자겠죠? 자, A와 B가 있는데 한 사람은 A, B 중에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다 발현되고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는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써주시면 좋고요.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뭐 우열 관계를 뭐 있고 없고 이걸 가지고 따지긴 지금 어렵고 어차피 XMC 연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수월하게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정상, 정상 이렇게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4번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상, 정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니은이 나왔잖아요. 그럼 니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뭘할수 있어요? 니은이 우성이라는 거죠. 자, 니은 유전자 뭐 썼어요, 여기? H와 스몰 H가 가에 대한 유전자고요. 나에 대한 유전자는 네, R과 스몰 R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찾았다고요? 얘가 나, 아, 이게 나고 이게 정상이다, 요 얘기예요.

이런 것들로 이제 한번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게얘 한번 볼까요? 얘 어차피 정정이잖아. 정정, 정정. 그 얘한테 주자. 정정, 그죠? 그 다음에 얘 주면 안 되죠. 니은 나오는데 안 나오잖아. 그럼 얘 줬단 얘기지. 그럼 얘가 정정이네. 정정. 얘한테 정정 주겠죠. 근데 얘 니은 나왔으니까 니은 있겠죠. 그죠? 얘한테 이거 받았으니까 이건 누구한테 받았어? B한테 받았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 문제 조건에 중요한 거 있었죠. A와 B 중에 하나는 기역니은이 다 나와야 돼. 니은 나왔다. 그럼 기역도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확정해 버릴 수 있는 거야. B는 기역니은이 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얘는 누가 준 거예요? 얘는 2번에 줬겠죠? 기역, 니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1번을 좀 볼까? 1번? 1번 한번 볼까? 1번이 기역이 나왔잖아. 그럼 기역이랑 정상. 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맞춰보시면 돼요. 얘는 XMC 연관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죠. 남자 같은 경우를 이렇게 확정할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기역이랑 정상. 뭐 이렇게 있다. 얘는 이제 기역은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됐고. 그럼 이제 얘는, 자, 봐요. 얘. 얘가 이거 갖고 있잖아. 기역이랑 정상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나머지 이쪽에 기역이 오면 돼, 안 돼? 그러면 발현돼 버리잖아. 얘는 다안 나와야 돼. 얘는 정상이 와야 되는 얘기지. 그러면 또알수 있는 게 뭐야? 얘가 정상이야. 그치? 얘가 가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니은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니은 오면 니은이 우성이니까 발현된단 말이야. 여기도 이제 정정 와버려야 돼. A와 B도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정. 얘가 기역정이 여기서 와버리면 기역이 발현되니까 안 되잖아. 여긴 정정일 것이다. 자, 보기 갈까요? 기역번. A에게서 가와나가 모두 발현됩니다. A가 아니라 B에서. B에서 모두 발현되겠죠? 자, 2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이다. 그렇죠. 이형 접합 확정했고. 그다음 D급번.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B와 6을 확정했잖아. 그지? 아, 8이라고 했으니까 8이죠. 여기 이쪽 봐야 되겠네. 이쪽. 5번과 A를 확정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4가지냐?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가나 나올 수 있고, 정상나 나올 수 있고, 가정상 나올 수 있고, 정상정상 나올 수 있고, 네 가지. 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115번 갑니다. 자, 얘는 이제 또 이런 조건이 나오면 조금 복잡해지죠. 그죠? 이런 조건이 나오면 조금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여기는 봐야 될게좀 많습니다.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알과 스몰알에 결정됩니다. 일단 합시다. 예. 그게 가랍니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염색체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EFG. 아, 이거 복대립이네, 그지? 예, 근데 이제 나의 표현형이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우여곡절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A, B, C 혈형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2G인 사람과 2인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E가 G에 대해서 우성이고, 그 다음에 FG인 사람과 FF인 사람 같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EF는 이제 우여곡절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표현형이 나온다. 뭐이 정도 얘기.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 이게 기역이고, 요게 기역이고, 요게 기역이고, 요게 기역이다. 이건 뭐, 가발음밖에 안 되니까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네. 그지? 두 가지 이상 형질이 돼야 이제 눈에 잘 보이게 기역니은을 쓴 건데 이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굉장히 심플한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 보니 뭔가 이런 조건들을 활용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1, 2, 5, 6.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2의 뒤에 상대량과 3, 4, 7, 8, 스몰알의 뒤에 상대량이 2분의 3이다. 2분의 3이라고 해서 개수 자체가 2, 9, 3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이게 4, 6이 될수 있겠고, 6, 9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4개잖아요. 4개. 4사람인데 한 사람당 최대 가질 수 있는 DNA 상대량이 2란 말이야. 2. 숫자 2. 근데 9가 될 수는 없잖아. 이건 이제 탈락이죠. 후보에서 탈락.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탈락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3478의 스몰알. 스몰알이 이제 뭐 열성이라고 한다면 얘가 뭐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있죠? 그지? 열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만약에 반성유전이라고 해도 최소 3개 이상이야. 근데 지금 2개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탈락. 그러니까 확정이 4분의 1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으시면 굉장히 까다롭죠. 2분의 3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2분의 3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6분의 9가 왜안 되는지. 왜 4분의 6밖에 안 되는지. 더 나갈 수도 있지만 안 되죠. 더 숫자 커지면 안 되는 거니까. 9도 안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4분의 6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 봐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 2, 5, 6, 2, 2가 있는데 이게 6개가 돼야 된답니다. 얘네들이 6개가 돼야 돼. 여기 어쨌든 2가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6개가 돼야 되니까 2가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1, 2, 3, 4, 나의 표현형은 모두 다르다. 얘네들이 일단 지우고 나에 대한 표현형, 이거. 이거와 관련된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이 표현형이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이 표현형이 아닌 표현형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3과 8에 나의 유전장이 이점적합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 2, 3, 4부터 좀 정리하고 가시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나의 유전장을 먼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 이제 G, G. 왜냐면 얘하고 얘가 지금 이형접합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그 이형 접합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3번이 GG가 올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조건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뭐 1, 2, 3, 4의 나의 표현이 모두 다른 거는 아까 했고, 2, 6, 7, 9의 나의 표현형이 모두 다르다라는 조건도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와 얘와 얘와 얘도 다르고, 얘와 얘와 얘와 얘의 표현형도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올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FG가 올 수도 있고 뭐 GG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2679의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한번 맞춰볼 수 있겠죠? 9번을 여러분들이 좀 결정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 9번을 좀 결정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 얘를 이제 FG로 한번 놔보시면 자동적으로 얘는 FG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와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1, 2, 5, 6번만 2의 유전장을 틀어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얘가 2이고 얘가 이제 2F라고 해봅시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를 2F 놓고, 2F는 2 표현형이 아닙니다. 얘는 우영이가 불분명하다 그랬어.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놔주시면, 우리가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2, 2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 2, 5, 6번 이렇게 봤고요. 1, 2, 5, 6번은 여기 이제 표현형이 다르다고 한건 없고요. 여기는 요 개수만 6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표현형은 상관없어요. 1, 2, 3, 4의 표현형 모두 다르고, 이건 표현형 다르죠. 얘랑 얘랑 다르고, 얘네들 다 다른 거 맞춰줬고. 그 다음에 2, 6, 7, 9번 표현형 다른 거. 자, 얘와 얘는 표현형 다르다고 했고, 표현형 다르게 우리가 조합을 맞춰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요나 표현형을 가지고 조합을 어떻게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빨리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느냐. 요게 이 문제의 핵심 풀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 2, 5, 6번 가지고 2를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2, 6, 7, 9번 가지고 또 표현형이 다른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3, 4, 7, 8번. 요거. 3, 4, 7, 8번에 이제 스몰 r의 개수를 4로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주는 거, 요거를 좀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상염색체라고 한번 해봅시다. 상염색체. 아직 얘가 상인지 성인지 몰라. 상인지 성인지 몰라요. 어쨌든 열성 조건으로 한번 상이라고 맞춰보시면, 얘가 스몰R, 스몰R, 얘가 라지R, 스몰R, 얘가 라지R, 스몰R, 뭐 스몰R, 스몰R 같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래버리면은 몇 개예요?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4개인데, 예, 4개를 딱 봐도 넘죠? 예, 그러면 얘가 뭐란 얘기예요? 상염

흰색 T유전이 아닌가 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성 유전인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상염색 T유전이 아니라 반성 유전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가 지금 가가 나왔죠. 가, Y. 이렇게 얘는 정상 Y. 됐어요? 그럼 이쪽에 가가 하나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정상이 하나 온 거죠. 맞죠? 네. 여기 가, Y. 가 발음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정상, 그 다음에 정상.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 가가 나왔고, 여기 정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만약에 정상이 오면, 네. 여기에 정상이 오겠죠? 정상과 가가 있는데, 가가 발현되었죠? 그럼 가가 뭐란 얘기예요? 네, 우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얘가 가고요. 얘가 정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열관계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끝났죠? 자, 기억번.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았고. 그 다음, 니은번. 7의 나의 유전자형 동영접합이다. 7의 나의 유전자형은 우리가 GG 동영접합 찾았고요. 그 다음에 9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8과 같은 확률. 8은 예입니다. 8은 예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EF와 GG가 나와 있는 것이고, 얘가 지금 여기는 정상 Y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정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기억이 나왔으니까 정상 하나, 가 유전자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정상 가랑 정상 Y 사이에서 우리가 가가 표현될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계산 쉽죠? 자, 가가 나올 확률 얼마? 네,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EF와 GG 사이에서, 네, FG 나올 확률. 요거 얼마예요? F가 나와야 돼, F가. F 갖고 있으면 돼, F. F가 G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그러면 요것도 2분의 1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다. 라는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6번부터가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다인자 유전, 문장을 길게 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전장을 직접 그려보면서 풀어내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 어떤 친구들은 가계도 문제보다는 조금 쉬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가계도 문제보다 그림이 없다 보니까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 가지 유형들이 또 기출문제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가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가는 대립 유전자 A고요. 완전 우성이니까 표현형 두 가지입니다. A 표현형, 스몰 A 표현형. 라지 A 표현형, 스몰 A 표현형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우성. 그다음 나는 대립 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인데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자, 불완전 우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표현형이랑 이 표현형이 서로 다른 표현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건 세 가지 표현형. 얘는 세 가지 표현형, 얘는 두 가지 표현형.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어. 단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며 대립 유전자 DEF인데 D는 E와 F에 대해서, E는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해 놨습니다. 네, 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복대립 유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이것도 정리하시면 D, E, F 뭐 이런 관계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마지막 문장. 유전장이 다음과 같은 남자와 P와 다음과 같은 여자 Q 사이에서 A 태어날 때 가다의 표현형은 최대 3가 9가지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3가지 곱하기 3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A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 중에 요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3, 3 조건에 맞을 수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릴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가정은 얘네들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어차피 이제 A는 독립되어 있을 수 없잖아. 두 가지 표현이니까. 3 곱하기 3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연관되어 있는데 얘랑 가 유전자랑 다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요런 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요런 조건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얘기예요. 네. 한번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면 AF 연관되어 있고 또 이제 스몰 A, 라지 D. 여기는 이제 BB.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도
AF,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쪽은 이거예요. 이렇게 됐는지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정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쭉 써보시면 돼요. 만나는 걸 써보시면 돼요. AA, FF. 그죠? 그 다음에 A 스몰 A, EF. 그 다음에 A 스몰 A, DF.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 DE. 이걸 정리한 거예요. 요거를 한번 쭉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형을 써보시면 얘는 AF 표현형. 얘는 이제 완전 우성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E가 F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그죠? 요거 다 보시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AE 표현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D가 또 우성이니까 AD 표현형. 그 다음에 얘는 스몰 AD 표현형. 스몰 A, 라지D 표현형.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오냐? 네 가지가 나와버려요. 네 가지. 그죠? 네 가지. 여기서 표현형 몇 가지 나와요? 하나, 둘, 세 가지 나오잖아. 불안정성이니까. 그지? 세 가지 나오니까 곱하기 3 해버리시면 몇 가지가 나온다? 1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몇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9가지 나오는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다르게 연관되어 있는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자, 다르게 연관되어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 걸 그려보시면 되겠죠. DIF. 이건 뭐, 어디서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얘도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된다. EF. 네.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AABB.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자, 뭐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요 표현형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네 둘이가 하나의 표현형이죠? 라지 A의 라지 B 스몰 B 표현형. 그죠? 얘가 스몰 A 스몰 B 표현형입니다. 그지? 몇 가지예요?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 이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세 가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D, E, D, F, 그 다음에 E, F, 그 다음에 F, F. 자, 뭔가 보이시죠? 요게 D 표현형, 요게 E 표현형, 요게 F 표현형.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아홉 가지 나오자.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요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확정할 수가 있겠죠. 자, 보기 볼까요? 자, A의 가부터 다의 표현형 중 가와 다만 Q와 같은 확률이에요. Q 어디 있어요? Q. 여기 있죠? 이게 가죠? 이게 다죠? 그러니까 요런 A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E 표현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A가 있고 E 표현형. 그러니까 요 조합에서 A가 있고 E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요거 보시고 요거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확률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16분의 1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과정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7번입니다. 자, 117번. 가는 두쌍 대립유전자라고 했고요. A와 B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표현형은 대문자로 표시된, 요거 이제 많이 쓸 거예요. 대립전수가 결정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 대립전수가 다르면 표현이 다르다. 우리 다인자 유전이죠? 피부색 유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가고요. 나는 한 쌍의 대립전이 결정되면 대립전자는 요건 복대립입니다. EFG. 나의 표현형은 네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가, 확실하게 우성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유전자형이 2주인 사람과 2인 사람 표현형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F주인 사람과 FF인 사람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요거고요. 뭐 EF가 이제 하나의 별도의 표현형이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겁니다. 조합을. 어떤 걸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만들어지느냐라는 건데, 요거죠. 요런 조건. 가와 나의 표현형을 가는 이제 우리 A와 B죠. 가와 나는 가는 A와 B 대문자 수고 나는 EFG. 이 표현형이 최대 10가지라고 했으니까 뭐5 곱하기 2라든지 아니면 뭐2 곱하기 5라든지 이런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하나 이제 예를 들면 그다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시간 관계상 한번 예를 들어서 기역번에다가 우리가 이제 F를 넣고요. 니은번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자. 자, 똑같이 이렇게 기역번에다가 F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번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렇게 한번 만나 보시면 A의 FF죠, 그죠?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요 EFG, 일단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보다는 다인자 유전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FF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FF는 누구랑 묶여요? 이렇게 묶이죠, 그죠? FF가 묶여버리면은 라지 A가 지금 두개 나와버리죠. 이런 것들을 이제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라지 A가 두개 나와버릴 수도 있겠고요. 또 이것도 되잖아. 이렇게 묶여버려요. 자, 단일인자 유전을 중심으로 본다고 해서 이렇게 묶여버리면 라지 A가 하나만 나오죠. 이렇게 하나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B와 관련된 거는 몇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냥 바로 쓸까요? B와 관련돼서는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고요.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두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조합을 해보면 여기 두 개, 세 개, 네 개도 대문자 수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랑 만나면 하나, 여기랑 만나면 둘, 여기랑 만나면 셋.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럼 표현형이 몇 가지예요? 1, 대문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가지 표현형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또할수 있겠죠? FF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럼 또 뭐가 있어? EF가 나올 수 있죠. EF가. 만약에 지금 F와 E를 넣었을 때 해보면 EF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라지 하나짜리 하나도 없는 거 나올 수가 있겠고, 요거 조합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둘, 셋, 네, 0, 1, 2 나와요. 그러면 0부터 1, 2, 3까지 나오니까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거 뭐 해주는 거야? 더해 주시는 거야. 그럼 몇 가지가 나온다? 8가지가 나온다. 우리가 원하는 몇 가지? 10가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합을 이뤄서 한번 그려보는 이러한 연습들을 지금 해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일단 넣어보면 여기다가 2를 넣으시고 여기다가 한번 G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기역이 2고 니은이 G다. 이렇게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한번 표를 정리해보자. 아, 먼저 EF 요거하고 EF. 자, 그럼 A가 두 개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똑같죠? 0, 1, 2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럼 두 개, 세 개, 네 개니까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됐고. 그 다음에 FG. 자, FG 볼까요? FG는 A가 하나죠. 대문자에 하나죠.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여기 세 가지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좀잘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 2가 나오고, 2G가 나오는데, 이건 같죠. 이건 같죠. 그죠? 2가 우성이니까. 같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개수를 세어보시면, 여기는 1, 2, 3. 여기는 0, 1,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대문자 개수가 몇개 나오는 거야? 0, 1, 2, 3.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걸 따로 보시면 안 돼. 이걸 따로 보시면 안 되지, 그지? 이건 같은 이 표현형이니까. 그럼 이걸 더해준다 그랬지. 이걸 더하면 몇 가지가 나와? 10가지가 나온다. 이 10가지를 찾는 거야, 결국은. 10가지를 찾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복대립 유전에 해당하는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 그걸 찾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가시면 A가 유전자형이, 자, AA, 우리 BB, FF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FF니까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에다가 대문자 몇 개? 두 개. 대문자 두 개. 요거지. 대문자 두 개. 그럼 요게 얼마야? 확률이. 네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고. 요거는 2분의 1이겠지. 그럼 곱하시면 우리가 8분의 1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8번 갈게요. 자, 118번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 같은데요.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용수의 세쌍 대립유전자 A, B, D 좋습니다. 다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 예. 우리 다인자 유전입니다. 결정되고, 그 다음에 나는 한쌍 대립유전자 결정되는데 똑같습니다. 그죠? EFG, 표현형 세 가지. 이거 표현형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건 확실한 거죠. 우여관계가. 네, 나의 유전자는 가의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용수체. 예, 독립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독립. 독립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P 유전자형은 다음과 같고, Q 유전자형은 이렇게 빈 칸을 줬습니다. 자, 기억은 요거 중에 하나고,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 니은 요거 중에 하나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또 활용해야 될게 뭐야? 10가지. 요걸 우리가 맞춰줘야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있죠. 요런 게 나온다는 거죠, 요런 게. 사람과 가와나의 표현이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이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가 확률상 계산했을 때뭐 4분의 1, 4분의 1. 뭐 요런 식으로 우리 계산해 볼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뭐5 곱하기 2 또는 뭐2 곱하기 5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요게 나온다는 얘기야. 2가 나온다는 얘기야. 2가. 2가 나온다는 얘기다. 라는 걸 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 여기 보시면은 EF가 있죠? EF가 있고 이건 줬어요. FG가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시면 EF, EG, FF, FG인데 뭐가 나온다? 요게 나온다. 이 표현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 표현형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표현형이 나오면서 우여관계가 분명한 그러한 조합을 만드셔야 돼. 자, 어떻게 하면 이 표현이 나오면서 우리 E와 F와 G 사이에 우여관계가 분명한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만 연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2지만 좀 보시면, 여기가 이제 E 표현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F 표현형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F가 E에 대해서 우성인 거고, E가 G에 대해서 우성인 거죠. 그럼 정리하시면, F가 제일 우성이고,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G로 한번 놔보세요. 그럼 얘는 F 표현형. 얘도 당연히 F 표현형. 자, 얘 E 표현형.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죠, 표현형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에서 우리가 뭘 맞춰주면 돼요? 다섯 가지 표현형이 나오는 것을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표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P 같은 경우가 요거죠. 대문자 수가 세 개입니다. 대문자 수세 개면 대문자 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하나 나오는 경우, 두개 나오는 경우, 세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에서. 그죠? 독립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얘랑 이제 만나는 것 중에 얘의 조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 이제 아닌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대문자가 한번 두 개인 걸해 볼게요. Large A, Small A, Small B, Small B. 그죠? 예, 여기다가 Small A, Small B 넣었어요. 그 다음에 Large D, Small D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대문자 지금 몇 개예요? 대문자 두 개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 세포의 종류를 보시면, 대문자 하나도 없는 경우 가능하죠? 하나 있는 경우 가능하죠? 최대 두 개죠. 그죠? Large A와 Large D.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요런 식으로 한번 대문자의 개수를 한번 표현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0, 1, 2. 그러면 대문자 수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최대로 나오면 다섯 개 나오겠죠? 그러면 0, 1, 2, 3, 4, 5. 여섯 가지 표현이 나오죠. 우린 지금 몇 가지 맞춰야 된다? 다섯 가지 표현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게안 된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것 조합으로 한번 해보시면, 이걸 여러 가지 해보시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다 해볼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대문자 수가 세 개인데, 이런 조합. 자, 한번 보세요. Large A, Large A, Small B, Small B. 그 다음에 Large D, Small D.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문자 수가 지금 3개입니다, 3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올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를

문제집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하나 내지는 두 개죠. 그죠? 최소 하나. 그죠? 최대 두 개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우리 나올 수 있는 게 1이고요.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5죠. 그럼 1, 2, 3, 4, 5, 5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Q의 유전자형을 확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A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은 확률이라고 했는데, Q를 보시면은 대문자 수가 몇 개? 세 개입니다. 대문자 수가 세 개. 그럼 대문자 수가 세 개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세 개죠. 그죠? 예. 좀 자세히 써보면, 얘하고 얘가 만나면 세 개죠.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만나면 세 개죠. 또 세 개 나오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럼 이제 얘네들의 확률을 아셔야 되는데, 얘가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고, 얘가 8분의 3, 얘가 8분의 3, 얘도 8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2분의 1씩이니까, 얘네들은 2분의 1씩이니까 곱하시면 돼요. 자, 얘랑 곱하시면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하시고, 그 다음에 얘랑 또 곱하시면 되겠죠? 네,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16분의 3, 16분의 6이죠. 그럼 이게 8분의 3이다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죠. 요것만 한 거예요. 요것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게 있죠. 자, 뭐예요? 자, Q. 다시 한번 보시면은 Q의 유전자형은 요거죠. FG. 자, 즉, F 표현형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F 표현형은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자, 그럼 확률 계산하시면 32분의 9다라고 하는 확률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4번 골라주시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9번 갑니다. 세쌍이고요. 대문자 수의 표현이 결정된다라고 했고, 우리가 봤던 거죠. EFG 복드립 유전자 표현형 네 가지인데, 자, 역시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야. F가 G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은 얘가 이제 11번 염색체냐, 9번 염색체냐, 어디에 연관되어 있냐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요거예요. P와 Q 사이에서 태어날 때 표현형이 P. 자, P는 얘거든? 그럼 대문자 몇 개니? 대문자 3개. 그 다음에 E 표현형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게 16분의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11번 연관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그림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11번 연관일 때. 그쵸?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조합해가지고 썼어. 그런 다음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대문자 딸려오는 걸 썼단 말이야, 숫자로.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대문자의 수가 이렇게 나오죠. 됐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얘죠. 얘이면서 대문자가 3개인 애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게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고, 요게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면 얼마야? 8분의 1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얼마야? 16분의 1이죠. 모순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야. 9번 연관이란 얘기야. 자, 9번 연관이면 이제 요런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랬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G. 이건 똑같이 4분의 1이야. 그리고 3개인 애가 요렇게 만나면 3개잖아. 자, 요건 요 확률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요 대문자 2개인 확률 4분의 1이잖아. 그치? 여기가 4분의 1, 여기가 4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16분의 1이라는 확률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셔야지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자, 지금 보기 가시면은 그래서 기역번은 9번에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고, 니은번에 가의 표현형이라고 그랬는데, 가의 표현형은 여기를 보시면 조합이 최대 5개. 그쵸? 네, 5개부터 몇 개까지? 1개까지. 1개까지. 5가지 표현형이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디귿번 보기에, G 표현형 대문자 2개. 네, G 표현형의 대문자 2개니까, 대문자 2개는 어떻게 볼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대문자 2개잖아. 그지? 얘하고 얘가 만났으면 대문자 2개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요거 4분의 1. 요거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8분의 1이라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119번은 좀 간단하게 핵심만 여러분이 전달해 드렸는데 한번 그림으로 직접 그려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20번부터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와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18번째 강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족관계와 법 마지막 시간이고요. 개인생활과 법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면은요, 민법과 관련된 내용들 모두 다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가족관계와 법 같은 경우에는 혼인, 이혼, 그리고 친자관계, 상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난 강에서 관련된 문제에서 몇개 선지만 같이 봤습니다. 그때 풀었던 문제 기억합니까? 바로 지난 강에서. 아, 그리고 지난 강 듣고 바로 이번 강으로 넘어오셨죠? 만약에 17강을 듣고 한참 있다가 18강에 들어왔더라도 뭐 어쩔 수 없죠. 왔으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을 기억하고 이번 강을 클릭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잘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겠지만 괜찮아요. 일단 클릭했다는 것만으로도 따라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 강 마지막쯤에 문제 풀었습니다. 그때 갑을 병정 A, B 나왔습니다. 우리 요렇게 풀면서 무엇 느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맞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인과관계와 정확한 용어로 공부하기. 우리가 이번 강에서는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인과관계와 정확한 용어가 왜 중요한지. 지난 강에서 선생님이 요거 설명드렸을 거야. 친권은? 물론 이번 강에서 더 배울 내용이지만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갖는 법률상 권리와 의무라고. 그래서 미성년인 자녀니까 19세 미만이니까 19세에게는 쓸수 없다라는 거.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혼인 공부했고 이혼 공부했고 친자관계 큰 틀까지 공부했습니다. 친자관계 큰틀 요렇게 요렇게 나눴던 거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까? 네, 그럼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한 단계씩 다시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말로 할 거야. 친자관계의 의미가 뭐였지? 말로 할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적인 법률 관계를 친자관계 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자, 우리 친자관계의 큰 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떻게 나눌 수 있었어요? 혈연관계가 있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 그랬었지? 헷갈린다면 여러분 필기한 거, 큰틀 이해하는 거 필기했잖아. 그거 빨리 보세요. 혈연관계가 있는 자들을 친생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친생자를 둘로 나누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혼인 중에 출생자였고요. 그 다음 둘을 다시 나눈다면은 혼인 외의 출생자였습니다. 얘들아, 이제 거꾸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묶이는 거다? 혈연 관계로 부모 자식 관계가 묶여 있는 친생자로 묶이게 됐던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지만 입양에 의해서 친자 관계가 인위적으로 형성이 되는 케이스를 우리는 바로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입양인 케이스, 그리고 친양자 제도에 의한 친양자 입양인 케이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혈연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 인위적으로 친자관계를 의제하는 양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큰 틀로 볼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볼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부터 한 단계씩 올리는 단계도 기억해야 돼. 친생자와 양자, 혈연관계가 있다, 혈연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아내,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뉜다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연관계의 자녀를 친생자라고 부릅니다. 자, 혈연관계의 자녀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었죠? 혼인 중에 출생자로 나눌 수 있었고요.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옆에 있는 큰 틀은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혼인 중에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기준은 무엇이었다? 바로 법률 혼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혼인 중에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경우에는 둘의 나누는 기준이 법률 혼인데, 그러면 이 케이스가 있는 거겠죠. 갑과 을이 A를 낳았어. 여기도 갑과 을이 A를 낳았어. 갑이 남자, 을이 여자. 갑이 남자, 을이 여자. 자, 우리 위에 있는 케이스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기 위해서는 갑과 을이 법률 혼으로 묶여 있는 관계예요. 자, 우리 이 상황에서는요, 친모와도 법적인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고, 친모와 법률 관계로서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니까 친부와도 법적인 친자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밑에 있는 케이스는 갑과 을이 법률혼이 아닌 남녀야. 자, 우리 대표적인 사례. 바로 사실혼의 케이스야. 자, 우리 이 케이스에서는 둘 사이가 법적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친모, 생모와는 친자 관계가 출생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지만 이 친모와 갑이 법적인 관계로 묶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친부와는 친자 관계가 요 상태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다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친자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 어떤 절차를 우리는 바로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인지 절차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가계도 살펴보자. 자, 우리 가계도를 살펴보니까 을과 A의 관계는 을이 아까 여자라 그랬어. 자, 을과 A의 관계는 출생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둘 사이가 법적으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갑과 A는 친자 관계를 지금 상태에서는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갑이 A를 쉽게 설명하면은 나의 아이가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절차야. 다시 인지가 뭐라고? 나의 아이가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절차야. 그러면은 갑과 A의 사이가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로 묶일 수 있겠죠. 됐어요? 다시 한번 더. 나의 아이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를 인지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친자관계. 친자관계 의미가 뭐라고? 이래서 친자관계 의미 헷갈리면 안 돼.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예를 들면은 상속의 케이스에서도 만약에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법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얘들아, 우리 지금까지 봤던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두 다 기준이 뭐였어? 둘다 혈연관계의 자녀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양자는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상 친자관계를 의제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눌 수 있었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제도에 의한 입양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옆에 큰 틀에다가 적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옆에 여백 굉장히 많죠? 그 여백에다가 가계도처럼 하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둘다 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의제하는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과 을 해보고 병과 정, 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률혼인 부부의 관계라고 다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사이에서는 B가 있었고요. 갑과 을 사이에서는 A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서 나온 A를 병과 정이 일반 입양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과 을 사이에서 나온 A를 병과 정이 친양자 입양했습니다. 자,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일반 입양의 케이스에서는 A와 갑과 을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단절되지 않아요. 입양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돼요. 요게 계속 포인트예요. 반면에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요. 친양자 입양이 가정법원의 청구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잘 보세요. 갑과 을 A, 즉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자. 갑과 을은 친생 부모야. 그럼 A의 입장에서 병과 정은 양부모겠죠.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이어지냐,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냐의 차이점으로 일반 입양과 친양자 제도의 입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입양 읽어보면서 같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일반 입양은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라고? 입양 전에 친족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생 부모와 양부모 모두 상속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지금 양부모는 입양을 통해서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 근데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친생 부모와 양부모 모두와의 상속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친생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성은 나는 박 씨야, 본은 밀양이야, 밀양 박 씨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친생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여기다 체크. 일반 입양된 자는 입양된 때부터 친생 부모의 양부모의. 미안.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긴거쭉 적어야 돼요? 네, 긴거쭉좀 적어주세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밑에 있는 긴 내용 있죠? 이긴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돌아가 보자. 쓰면서 한번 봐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일반 입양된 자는 입양된 때부터 시험 문제에서 요거 나온 적 있었다.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그 말은 상속 관계에서 대표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균등 상속된다. 즉,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자, 우리 친권이 뭐냐면은 바로 다음 하면서 공부를 할 건데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갖는 재산상,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해요. 그 친권자는 양부모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일반 입양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당연히 미성년자 가능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를 일반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거쳐야 되지만, 아니, 어쨌거나, 미성년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미성년자가 아닌 자도, 쉽게 성년인 자도 일반 입양 가능합니다. 물론 막 법적으로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양부모보다 뭐 나이가 어려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조건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요.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도 가능, 미성년자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누가 친권자가 된다?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일반 입양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친양자 제도에 의한 입양입니다. 친양자 제도에 의한 입양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다? 그렇지. 입양 전에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라고 하는 점이

없게 되는 거겠죠. 자,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성과본을 누구로? 양부모의 성과본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에 의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될 개념은요, 크게 이두 가지 개념입니다. 자,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요, 진짜 친족관계가 끊어져. 그러니까 양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자처럼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부모의 성과본도 따르게 되는 거고, 친생부모의 관계는 단절되게 되는 거니까 양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자처럼 간주되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점. 일단 기억하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차이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친양자 제도에 의한 친양자 입양의 대상은요, 미성년자로 한정됩니다. 자, 우리 요 내용이 매우 매우 중요한 나누는 포인트로서 기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가능,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의 대상은 오로지 미성년자만 그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이 머릿속에 조금 있어야지 무엇이 된다? 그렇지. 앞으로 나오는 종합 문제들을 풀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기 전에 좀 지우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크게 어떻게 나뉘게 된다?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혈연 관계로 묶여 있는 케이스와 양자에 의한 케이스로 나뉘게 된다.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기준은 법률 혼이었다. 만약에 법률 혼인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인지 절차를 거쳐야지만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자, 우리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다?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이어지냐 끊어지냐 차이였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미성년자 가능, 미성년자 아니어도 가능, 미성년자만 가능. 그래서 친생 부모와의 성과본, 양부모의 성과본, 요 차이도 있었다라는 거를 친족관계 유지, 친족관계 종료라고 했던 기준으로 같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입양, 그리고 친생자 포함한 친자 관계의 의미 다 정리를 해 보았고요.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친권이라는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권은요,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갖는 신분,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개념, 바로 누구에게 갖는 거냐면요, 미성년인 자녀에게 갖는 것이 바로 친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법적 사고력 한번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혼인할 때 공부를 한 거야. 자, 만약에 갑과 을이 있었어. 그 사이에서 태어난 A가 있었는데 A가 18살이야. 이제부터 A에 대한 얘기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가 갑과 을의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 법률혼을 했어. 요 여백에다 같이 정리해봐. 자, 다시.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A가 있었습니다. A의 나이는 18살. A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유효한 법률혼을 다 했습니다. 모든 요건 다 갖췄어. 자, 그럴 때 A에게는 무엇이 인정된다? 민법상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그렇죠. 이제부터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으로 간주하는 성년의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였는데 왜요? 라고 묻는다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잘 봐. 성년의제라고 하는 거는요, 성년으로 간주하는 거야. 나이는 여전히 18살이라고 칩시다. 이제 성년으로 간주하니까 민법상 행위 능력을 얻게 되어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할수 있었던 거였죠. 이게 바로 지난 17강의

퀴즈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성년으로 간주한다라는 거는 이제 갑과 을은 A를 상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뜻일까, 없다라는 뜻일까? 이제 법적 사고력으로 이해가 돼.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갖는 권리와 의무야. 근데 A가 만약에 유효한 법률혼을 해서 성년으로 간주되는 성년의제가 됐다면은 갑과 을은 더 이상 A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이는 18살이라 할지라도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갖는 건데 이 모든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성년으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친권을 갑과 을은 A에게 행사할 수 없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사례로 연습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갑과 을 계속 등장합니다. 자, 우리 갑과 을이 병의 자녀 A를 입양했습니다. 근데 A의 나이는 19세였습니다. 자, 그럼 이때 A는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일반 입양에 의해서 입양이 되었을까? 아니면은 친양자 제도에 의해서 친양자 입양이 되었을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안 알려줬는데. 알수 있죠. 왜요? 다시. 자, 갑과 을이 A를 입양했어. 자, 이때 입양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친양자 입양 아니고 일반 입양입니다. 왜? 우리 앞에서 정리했잖아. 일반 입양은 미성년자 간은 미성년자가 아니어도 가능. 친양자 입양은 반드시 미성년자만 가능. 19세는 미성년자가 아님.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 19세는 미성년자가 아님. 그러니까 일반 입양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표현 맞나 틀리나 봐봐. 우리 아무것도 안 넘어가더라도 요 친권 한 줄만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지가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과 을은 양부모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맞지? 자, 그럼 갑과 을은 A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자, 선생님 친권 행사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양부모잖아요. 양부모니까 이제 친권 행사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 사고력으로 얘기해 봐. 친권은 누구에게 행사하는 건데?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행사하는 건데 지금 A는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양부모인 갑과 을은 A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법적 사고력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선지 하나 있었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우리가 밑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밑에 내용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친권의 내용은요, 거소지정권. 여러분이 가 있어야 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지금 재학 중인 친구들은 학교에서 아파서 조퇴하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들한테 전화하시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아파서 병원 갔다가 조퇴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허락을 받지. 일반적으로 이게 원칙이지.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법적 근거들도 있지만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거소지정권도 있기 때문이에요. 되셨죠? 자, 또한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게 바로 친권입니다. 자, 이제 친권의 행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부모 중에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히 다른 한쪽이 행사하겠죠. 예를 들면 뭐 한쪽이 한 3년 동안 해외에 출장 나가 있어. 뭐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 그러면 한쪽이 다른 한쪽이 행사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얘들아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었던 선제 있었지.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 친권의 일시 정지 등등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친권이랑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친권은 꼭 기억하자.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다?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개념들, 성년의제, 그리고 입양과 관련된 내용.

내용까지 같이 배웠던 내용들 추론해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유언과 상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언과 상속 역시 큰 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큰 틀을 아셔야지 문제에 접근하는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유언과 상속의 큰 틀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와 두 번째,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말은 유언이 있기는 있는데 그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겠죠. 혹은 살아생전에 애초에 유언 자체를 남기지 않았거나, 이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된다? 유언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얘들아, 사실은 이거 정확한 개념으로는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유언에 의한 상속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존재할 때,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존재하지 않거나, 즉, 유언이 있기는 있는데 법적 효력이 없거나, 혹은 유언 자체를 살아생전에 남기지 않았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큰 틀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냥 다짜고짜 갑이 유언을 남겼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보자마자, 오케이, 유언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보시면은 안 돼요. 애매합니다. 왜요? 유언장 남겼다면서요, 선생님? 이라고만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제시문상에서 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예를 들면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겼다라든지, 혹은 아예 그런 말 없이 그냥 유언을 남겼다라고만 나오면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반드시 뭘 생각하셔야 된다? 이 유언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일단은 세모 쳐놓자. 왜? 이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있다면은 유언에 의한 상속. 법적 효력이 없다면은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자. 그러면 선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어떻게 나오냐면은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있다면 이럴 것이다.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면 이럴 것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자마자 오케이 유언이 있구나라고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유언장을 남겼다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의미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요거 너무 중요한 큰 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유언과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언자가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얘들아, 유언자가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는요,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살아생전에 완벽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하는 방법, 비밀증서, 구수증서, 쉽게 말로 남기는 방법. 예를 들면 내가 막 지금 자필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막 공증인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말로 남기는 방법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요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과 없는 유언으로 나누어서 생각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또한 유언은 유언자가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고요. 17세 이상이라면은 단독으로 효력 있는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유언장을 작성한 때? 아니다. 바로 사망한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유언의 요건과 형식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유언은요, 살아생전에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철회가 뭐였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살아생전의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내용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 유언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두 개가 발견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시점을 다르게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두 가지가 발생했어. 근데 그두 개의 내용이 달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경우에는 사망을 기점으로 가장 최근에 쓰여진 유언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생전의 전부나 일부 또는 모든 것을 철회할 수 있다. 만약에 효력 있는 유언이 두 개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망의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것에 의해서 상속이 발생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겼고 이 유언의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언에 나의 전 재산을 동그라미 동그라미 재단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학교에, 네모네모 고등학교에 넘긴다라는 유언이 발견되었어요. 법적 효력이 다 있어요. 그이 경우에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남아있는 가족들은요. 그래. 돌아가신 분의 의도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진행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유류분 제도는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어줄래?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라는 거는요, 대표적으로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얘들아, 직계 비속이 뭐냐면은 바로 그냥 가계도를 그려봤을 때 나에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직계 비속이라고 해요. 아들 딸처럼. 자, 이렇게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를 유류분으로 최대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요. 밑에 있는 숫자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위에 있는 거야.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라는 거야. 그 말은 유류분을 돌려주세요라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들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 있는 자들. 즉, 누가 된다? 법정 상속권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건 무엇이 있는 거야? 유류분이 있는 거야. 유류분이라는 건 뭔데?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야. 법정 상속분이라는 건 뭔데?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즉,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 하면서 공부하겠지만, 법정 상속권자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구나라는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약간 긴가민가 할수 있거든. 나랑 같이 법정 상속 본 다음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속, 법정 상속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상속은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즉, 나의 예금, 나의 건물 등등뿐만 아니라, 채무, 즉, 빚도 같이 상속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상속은 언제 이루어진다? 법정 상속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없거나, 유언을 남겼는데 이 유언에 법적 효력이 없거나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 법정 상속의 순위, 우리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혈족 상속인입니다. 혈족 상속인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는데 1순위부터 4순위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전에 요거 볼까? 후순위 상속인은 2순위 또는 뭐 3순위 또는 4순위 상속인은요, 선순위,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처음 배우는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해 준 거야.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상속인들이 모두 다 받는 게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혈족 상속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입니다. 2순위는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입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얘들아, 피상속인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은 쉽게 사망한 사람? 단어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 이거 절대 안 까먹어. 피상속인, 피를 많이 흘려서 사망한 사람.

됐지? 절대 안 까먹어. 자, 사순이는 피상속이네, 사촌이네, 반계열 쪽입니다. 자, 일단 단어, 개념 한 번만 잡아보자. 직계 비속은 가계도를 기준으로 내 밑을 생각하세요. 아들, 딸. 되셨죠? 이렇게 기억해. 비 어떻게 내려? 비. 주룩주룩. 그래, 주룩주룩 어떻게 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가계도에서 내 밑으로 아들, 딸, 직계, 비속. 자, 직계, 존속은요. 가계도에서 내 기준으로 위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자, 이렇게 생각해. 존경하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윗사람을 존경해. 그러니까 직계, 존속은 내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삼순이 형제자매, 사순이 피상속이네. 사촌이네 반계열 쪽입니다. 자, 그런데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요, 동순이 상속인 간에는 균등하게 n분의 1로 상속합니다. 남녀의 차별 여부, 미혼 기혼의 차별 여부, 상속 여부, 입양 여부의 차별 여부 없습니다. 똑같이 균등 상속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빠졌죠. 그렇죠. 배우자 상속인이 빠졌죠. 자, 우리 배우자 상속인은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즉, 1순위가 직계 비속이나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계 비속이 없어! 그 2순위로 누구에게 넘어가? 직계 존속에게 넘어가.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배우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인.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서 상속받습니다. 누구의?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한다. 쉽게 설명하면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이 이만큼이야. 그럼 그거에 50%를 더해서 배우자가 받게 된다. 즉, 요 절반만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50%를 더해서 상속받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법적 사고력 연습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특의 재구성 바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도 이게 문제를 안 풀어보면 엄청 헷갈려. 일단 쉬운 거두 개,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두 문제 풀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쉬운 거두개 풀어보자. 이게 쉽다고요? 네, 쉬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은요, 가계도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갑은 얼마 전 유언 없이 사망했대. 갑의 전 재산은 16억 원, 은행에서 빌린 채무가 2억 원. 그럼 상속 재산은 16 빼기 2, 14억 원이겠네. 유족으로는 갑의 아내 을, 입양한 아들 병, 결혼 뒤 이혼한 딸 정, 시골에서 거주하는 노모 무가 있다. 끝. 됐지? 가계도 그렸다. 1번. 그 다음에 2번. 사망한 사람 체크해. 갑이 사망. 그 다음 체크할 거. 유언 없이 사망했네.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져? 법정 상속이 이루어져. 법정 상속권자 적어봐. 1순위 직계 비속, 그리고 배우자. 그러면은 병과 정과 을이 상속받게 되는 거야. 자, 병은 입양됐어. 하지만 정과 상속분은 똑같아. 그래서 법정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구한다?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한 만큼 배우자가 받는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4억 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병과 정은 얼마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각각 4억. 4억을 받게 되는 거고, 을은 6억을 받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왜 1.5x가 되는지 알겠죠? 여기에 50%를 가산하니까 1.5, 세개다 더하면 14억 원.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에 두 번째 사례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해보는 거야. 갑은 채무 없이 전 재산 28억 원을 별별 대학교에 기부한다라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대. 갑의 유족으로는 갑의 배우자, 을, 자녀, 병과 정, 그리고 갑의 노모, 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파악해야 돼? 오케이, 유언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요? 그냥 유언장을 남긴 거지. 이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럼 케이스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네. 만약에 이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있다면, 만약에 이 유언에 법적 효력이 없다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 만약에 유언에 법적 효력이 있다면은 유언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유언에 법적 효력이 없다면은 그때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법정 상속권자 누구일까? 그렇지. 직계 비속인 병과 정과 을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한 가지는요. 만약에 유언을 남겼어. 그럼 유언에 의해서 전 재산을 그 대학교에 기부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류분을 전부 다 청구한다라는 가정하에 요 얘기 해보려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유류분이 있는 사람이겠지. 이거 나랑 같이 바로 앞에서 강조했던 거. 유류분이라는 게 뭐였는데?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었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이라는 거는 법정 상속권자라는 거겠지. 법정 상속권자인 병과 정과 을은 유류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다른 조건이 없다면. 자, 시험에 요게 나온 적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무 된다, 안 된다? 무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자?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 아니, 법정 상속권이 법정 상속을 받아야지 가능한 거잖아.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인데. 그런데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무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 내용은 충분히 선지대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법적 사고력 연습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습했던 그 ABCD 다 나온다. 갑을 병정도 다 나온다. 이게 맞나? 맞다. 자, 빠르게 도식화해보자. 갑과 을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 없이 살던 중에 갑과 을 사이에서 A가 태어났다. 그후 갑과 을은 다툼이 잦아져서 헤어지기로 하였고, A는 갑이 양육하기로 했다. 을은 갑과 헤어진 후에 을은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하였다. 이후 을과 병 사이에서 B가 태어났다. 또한 을과 병은 혈연관계가 없는 미성년자 C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양했다. 여기 체크. 한편 갑도 을과 헤어진 후에 정과 법률상 혼인을 하였다. 그후 갑과 정은 혈연관계가 없는 성년자 D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양자로 입양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갑과 을의 혼인 중에 출생자입니까? 갑과 을이 이 상태에서 A를 낳을 때 혼인 신고가 없었어요. 그럼 갑과 을은 법률혼이었습니까? 아니요, 법률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법률혼이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A는 갑과 을의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거겠죠. 되셨어요? B는 을과 병 사이에서 태어났고, 을은 병과 법률상 혼인을 했으니까 B는 을과 병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인정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정 모두 D의 재산에 대해서, 법률행위에 대해서 D를 대리할 수 있는 친권자로서의 권한은 없습니다. 이게 선생님이랑 연습했던 거야. 친권은 누구한테 인정할 수 있는 거야? 미성년인 자녀한테. 근데 미성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차근차근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자신의 친생 부모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친생 부모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죠. 선생님, 지금 D의 입양이 친양자 입양인지 일반 입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확실한 거는 친양자 입양은 아니지. 왜? 친양자 입양의 대상은 미성년자여야 되잖아. 성년자인 D를 입양했잖아. 친양자 입양은 아니네. 그러면은
일반 입양이네. 일반 입양이라고 하는 거는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생 부모가 남긴 재산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요 틈, 법적 사고력으로 어떻게 푸는 건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그럼 우리가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법률은 관계에 있는 갑과의 사이에서 A가 태어난 후에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하면서 요거 체크. 갑은 A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었다. 이후 갑은 병과 법률혼을 하였고 자녀 B가 태어났다. 병은 갑과 만나기 전에 정과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있는 게 맞나? 맞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 자녀 C를 출산했는데 정이 C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과 헤어진 후에 갑, 병은 혼자 C를 양육해왔대. 되지. 한편 B가 출생한 다음에 병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고 1년 후에 갑은 C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이번에는 친양자로 입양한 상황이래. 일주일 이후에 누가? 정은 유언 없이 사망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병이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 일반 입양했고 갑은 C를 어떻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친양자로 입양한 상황입니다. 들어가 보자. 갑과 을의 이혼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갑과 을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야.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건 협의상 이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이혼과 관련된 선지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정의 사망으로 씨는 정의 상속인이 됩니까? 아니죠.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왜요? 지금 씨는 어떻게 된 상황인데요? 병과 정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인지하지 않았잖아요. 인지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 사망으로 씨는 정의 상속인이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인지해야지. 지금 법률혼이 아닌 남녀 사이잖아. 인지해야지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사망 당시에 갑과 을과 A 사이에 친자관계는 존재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하는 연습 모두 다 해봤습니다. 친자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 친자관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다 따져보시면서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해보시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가족관계와 법까지 모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꼭 복습해 주시고요. 수능 특강 문제 이제 가족관계와 법다 풀어볼 거야. 근데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해. 어떤 준비? A, B, C, D, E. 갑을 병정 다 나와서 이게 맞나? 맞다. 차근차근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하는 연습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강 18강 퀴즈까지 풀어주시고요. 이제 우리 드디어 정치어법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끝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뒤에 두 단원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뒤에 두 단원 배우러 19강으로 조금만 쉬었다가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어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포스 미적분투 강의의 남철입니다. 우리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전 시간에 유형 1번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12쪽, 13쪽 쭉쭉쭉 문제 풀이를 가겠습니다. 자, 유형별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이 문항을 그냥 단순히 빠른 풀이만 보여드릴 게 아니고 다양한 풀이를 보여드릴 거고

유형 안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 왔고, 그 개념들을 어떻게 문제풀이에 적용해야 되는지 복습하면서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첫 번째 유형 1번까지 했거든요. 자, 우리 첫 번째 유형 2번부터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열이 수렴과 발산이라는 유형이었고,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끝까지 배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사실은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진도를 다 나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뭐 중간에 형성평가나 수행평가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수열이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를 판단하는 것의 기본적인 방법은 대입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대입했을 때이 수열의 값의 변화를 우리는 무엇으로도 관찰을 가능하다? 때에 따라선 수열이 정의역의 자연수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 변화를 관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갖는 수열에 대해서 수렴하는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럼 기억 보세요. 자, an의 제곱은 뭡니까? 우리가 an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지수법칙에 의해 마이너스 1의 2n제곱이 되겠다. 자, 마이너스 1의 2n제곱은 모두 뭐예요? 1이에요. 짝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었던 거야? 1, 1, 1, 1, 1, 1 이런 수열이었던 거야.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이 친구는 아, 1로 뭐 하는 수열?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참이네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 만약에 이게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an이 뭡니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진동 발산하는 수열인데, 각 항을 다 제곱을 하면 1, 1, 1, 1, 1, 1, 아, 1로 수렴하는구나. 이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쉬우니까 이렇게 풀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입해서 관찰하는 거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자, 니은입니다. 자, a의 n 곱하기 a의 2n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계산이 돼요. 자, a의 n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고요. 자, a의 2n은 마이너스 1의, 자, 어딨죠? n자리에 2n을 대입하면 되겠죠. 2n제곱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의 2n제곱은 짝수 제곱이니까 1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이 친구 그냥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야?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진동 발산하는 수열이구나. 니은은 아니다.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an분의 an 플러스 1. 자, an분의 an 플러스 1 역시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입니다. 자, 그럼 이 분자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얘들이 똑같기 때문에 0이 아닌 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뭡니까?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런 수열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참입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자, 다시. 여기서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갈수 있는데, 이런 지수 법칙을 변형한 이런 계산이 생각보다 우리 대수 과목에서 제가 익숙치 않은 학생이다.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이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합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베스트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대입하는 거예요. 얘가 an이라면 자, an 플러스 1은 뭐냐면 1을 집어넣으면 1이고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n분의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an분의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an분의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해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기본적인 우리 수열의 극한을 바라봤을 때 기본적인 문제풀이 전략입니다. 좋아요. 자, 이제 유형 2로 넘어갑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고요.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자, bn도 각각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죠. 베타로 수렴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실수배 합차에 대해서 따로따로 리미트가 쪼개져서 적용이 돼서 P배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Q배 베타 복부호 동선 이렇게. 자, 곱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 곱하기 B에는 알파 베타로 수렴하고, 자, 얘가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자, BN분의 AN 역시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때는 뭡니까? 분모 0이 되는 경우는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까지만 우리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를 실전에서 이제 적용할 때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일반항이 주어지지 않는 수열의 극한값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첫 번째 방법 뭡니까? 치환을 통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열의 극한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 치환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식을 변형해서 찾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인 경우에 사실은 답을 찍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경우는 논술형에서는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면서 3번부터 좀 문제 풀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수열 AN에 대하여 이 친구의 극한이 5예요. 두배 AN 플러스 1의 극한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이용해서, 지금 수열하면 수열이니까, 얘가 수렴하는 수열인 거죠. 얘를 이용해서 얘를 찾거나, 아니면 사실 이 친구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역으로, AN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밝힐 수 있기 때문에 AN의 극한값을 얘를 통해서 찾은 다음 계산하거나,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식 또는 AN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치환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안 보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자, 안 보이는 상황에서 얘를 BN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치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를 치환하겠습니다. 자, 치환했더니, 자, 7배 AN-1이, 자, 얘가 BN이니까.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네, BN에 A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7 마이너스 BN에 AN이 마이너스 1 넘어오면 BN 플러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B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뭐인 상황이에요? 5인 상황이에요. 5로 수렴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나는 AN의 극한값을 찾고 싶어. 자, 그럼 AN은, 자, 7-BN. 만약에 여러분, 얘가 0이 돼버리면, BN이 7이 돼버리면, 얘는 0이 되지 않잖아요. 얘는 8이고, 얘는 0이니까. 예. B는 7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자, BN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BN이 5로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이 자체가, 얘가 5로 수렴하는 수열이야. 얘가 5로 수렴하는 수열이야. 그럼 이제 당연히 어떤 논리에 의해 방금 했던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는 이 개념에 의해 7 빼기 5분의 5 더하기 1로 수렴하는 겁니다. 7 빼기 5분의 5 더하기 1로 수렴한다. AN의 극한값은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 극한 뭐야? 2, 3은 6 더하기 1. 정답은 7입니다. 요게 가장 정석적인 풀이에요. 이게 가장 정석적인 풀이에요. 치환. 왜? 제가 왜 치환을 썼죠? 이거 안 보이니까. 실제로 여러분 여기다가 AN 플러스 1분의 7배 AN 마이너스 1, 이 동그라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다는 건데, 그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때에 따라서 또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죠.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논리이긴 합니다만. 자, 어떤 거냐면, 자, 나는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이야기를 방정식처럼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7알파 마이너스 1이 5알파 더하기 5가 되니까 2알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알파는 뭡니까? 3이 되는 거죠. 3 집어넣어서 7. 네. 아까랑 사실은 계산 원리는 같습니다만 얘는 상당히 논술형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풀입니다. 선생님, 뭘 조심해야 됩니까? 왜? 내가 지금 뭘 가정해 버린 거예요?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왜? AN이 알파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했기 때문에. 근데 결과론적으로, 얘가 5로 수렴해, 얘가 값을 물어봤어. 이 상황에서는 사실 AN은 수렴하는 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AN이 수렴할 수밖에 없는 수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풀면 선생님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눈수령이라면 그럼 AN이 왜 수렴하지? 알파로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거를 설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증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객관식인 경우에는 신경을 쓰고 풀어도 답은 나오지만 이런 거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된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푼 친구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랑 사실 똑같은 원리로 방정식처럼 얘를 이렇게 놓고 풀면 AN이 3이 나와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게 왜 잘못된 거죠? AN이 3333 이 수열은 얘를 만족하는 수많은 수열 중에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냥.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열이 있는데 얘를 만족하는 수열이. 3으로 수렴한 수열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3 더하기 n분의 1도 있고 3 마이너스 n분의 1도 있고.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게. 답을 빠르게 찾는 풀이로는 답은 맞지만 예,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 4번 문제 갑니다, 이어서. 우리 지금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우리가 치환, 식변형 이런 얘기를 통해서 수렴하는 두 수열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실수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수렴하고 수렴하는 걸 이용해서 얘를 찾아보자라는 건데 사실 얘네들을 변형해서 얘를 바로 찾는다? 네,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게 탁 어떤 느낌이냐면 ANBN을 따로따로 수렴하는 수열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값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어디서 할수 있느냐? 선생님 이거 치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거 CNDN 치환해도 답은 나오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식변이라고 했는데 얘를 딱 보니까 그렇지. 아, 이 뒤에 있는 식을 딱 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지. 어떤 느낌? 얘 안에 누가 있다, 얘가 있다. 이 정도는 그죠? 합차 공식이니까. 자, 그래서 AN 더하기 BN 곱하기 자, AN 마이너스 BN 자, 이 친구의 극한값이 20입니다라고 했고 AN 더하기 BN이 어디로 수렴합니까, 여러분? 2로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AN 마이너스 BN은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까? 1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왜 가능합니까? 이거는 제가 개념 설명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이거는, 자, 우리가 특정한 수열, AN, BN이, 뭐, 예를 들어, 20으로 수렴해. 얘가, 그 얘를 AN, 얘를 BN이라고 할게요. 그냥 얘하고 다르게. 그 얘가 2로 수렴해. 그 얘가 왜? BN은, ANB를 뭘로 나눈 거야? AN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얘가 20으로 수렴하고 얘가 어디로 수렴해? 2로 수렴하니까. 그렇죠. 얘를 10으로 수렴할 수 없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에요. 사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AN의 극한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AN은 0이 아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다. 그럼 AN 더하기 BN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 AN 빼기 BN은 얘를 얘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왜 바로 가능하냐면 제가 지금 ANBN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꿔 쓰겠습니다. 얘를 XN, Y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XN, YN은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 미안. 자, 20입니다. XN이 2로 수렴해. 그럼 YN은 어디로 수렴한다고? XN, YN을 XN으로 나눴으니까 20을 2로 나눴기 때문에 10으로 수렴해. 이게 된다는 거지. 왜?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여기 딱 있거든. 이런 걸로 전에 설명했다. 이런 거 이제 바로바로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끝났죠. AN 더하기 BN이 2로 수렴하고 AN 빼기 BN이 10으로 수렴하면 수렴하는 두 수열 지금 XN, YN이 있다라고 했어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나는 AN과 BN을 각각 구해낼 수 있죠. XN에다가 YN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네들을 더하면 얘가 없어지고 두배 AN이 되니까 아, 이 친구를 2분의 1 배를 하게 되면 AN이 구해진다. 얘가 바로 뭐다? AN의 극한이다. 네. 자, 그럼 XN 더하기 YN. XN 더하기 YN. 2 더하기 10으로 수렴하죠. 12. 11을 2로 나눴기 때문에 6으로 수렴하는 친구네요. 누가? AN이. 그럼 여기서도 이제, 아, AN이 6으로 수렴해? 그럼 BN은? 제가 지금 여러분,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 실전에서는 이거 10초도 안 걸려요. AN 더하기 BN. 자, BN이라고 하는 것은 AN 더하기 BN에서 뭘뺀 거야? AN을 뺀 거야. 근데 얘가 2로 수렴하고 얘가 6으로 수렴하니까 BN은 마이너스 4로 수렴하는구나.

자, an이 6으로 수렴하고 bn이 마이너스 4로 수렴하네. 따라서 이 친구의 극한값 둘을 곱한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 안에 이제 많은 개념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자, 우리 두 번째 유형 계속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자, 요런 거는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죠. 자, 이것도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일단 다 해보겠습니다. 요거, 요거. 이제 요거 설명했던 거니까 좀 여기 옆에 좀 필요해. 풀이를 좀 써야 됩니다. 다 지우고 갈게요. 자, 이도저도 안 보여. 치환을 그냥 해볼게요. 계산이 좀 힘들지만 가능하다는 걸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를 CN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D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배 AN 더하기 BN이 AN CN이 되고요. 2마이너스 CN에 AN 더하기 BN이 0이 됩니다. 자, 7배 AN 더하기 마이너스 2배 BN이 DN이었고요. 자,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건 CN이 5로 수렴하고 DN이 4로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뭐할 거야? 예, 연립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 2배랍니다. 여기다 2배를 해요. 그다음 위에서 아래를 뭐 하죠? 더합니다. 더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소고가 되면서 나는 지금 AN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2를 더했더니 4에다 7을 더해서 11이 되고 11 마이너스 2배 CN AN이 DN이 됩니다. 따라서 AN은 11 마이너스 2배 CN 분의 DN이 될 것이고, 자, CN이 어디로 수렴해요? 네. N의 극값이 4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한 번에 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얘가 28로 수렴해요. 예. 네. 그리고 전체는 4로 수렴해요.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마이너스 2배 BN. 24. 마이너스 24. BN은 12로 수렴하래요. 네.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죠. BN은 12로 수렴한다. 그렇게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게 잘안 보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하는 식을 이용하기 위해 2배 BN이 자, 뭡니까? 7배 AN 마이너스 DN이 되고 BN이 뭐예요? 자, 2분의 1배 자, 7배 AN 마이너스 DN이 되니까 자, 이 친구는 2분의 1배 4로 수렴해 7, 4 자, 지금 뭘 계산 잘못했나요? 예, AN이 지금 4로 수렴한 상황 맞죠? 오케이 자, 그렇죠 DN은 아, 선생님, 여기서 아까 말을 잘못했구나. 24, 마이너스 24로 수렴하니까 BN이 12로 수렴하네요. 그죠?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지금 두 번째 방법 해보길 잘했네요. 마이너스 뭐야? 4야. 그럼 24니까 24를 2로 나누면 12가 되겠네. 그죠? 따라서 BN은 12로 수렴합니다. 자, AN이 4로 수렴하고 BN이 12로 수렴하네요. 따라서 AN 더하기 BN의 극한값 정답은 1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 보여도 지금 어떤 계산했습니까? 치환을 통해서 결국 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얻어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스탠다드한 풀이를 했으니까 약간 어드밴스한 풀이를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사실 바로 보일 수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여기서요 이식 자체를 보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따로따로 두 배, 2 더하기 AN분의 BN, 요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수열을. 똑같은 수열인데. 자, 이 극한값이 5인 상황입니다. 그럼 얘가 앞에 2로 수렴해.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해야 돼? 얘는 3으로 수렴해야 돼.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에요, 이게. AN, BN이 3으로 수렴해? AN분의 BN이? 그럼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묶어내는 거예요. AN으로 묶어냅니다. 그럼 7마이너스 2배. AN분의 BN, 이 친구의 극한이 4야. 그러면 얘가 3으로 수렴한 다음에 앞에서 그러면 7 빼기 6이니까 이 뒤에 있는 식 자체가 어디로 수렴해? 7 빼기 6이니까 1로 수렴해. 자, 어차피 그러면 이거 아까 선생님이 앞에 문제에서 증명했던 거랑 똑같죠. 2를 곱했는데 4로 수렴해? 얘는 1로 수렴해? 얘는 0이 아니야?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이 친구를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AN은 4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자, 근데 AN분의 BN이 3으로 수렴해. AN이 4로 수렴하니까 BN은 12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4분의 12는 3. 극한값이. 네, 사실 이제 두 줄이면

나오는 문제죠. 이렇게 식별력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지, 당연히. 실전에서. 그안 보인다고, 나 이거 왜 못하지? 수학을 잘 못하나? 아니지. 스탠다드하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경험치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식의 구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유형. 자, 확인을 다 했고요. 이제 유형 3입니다. 자, 극한값 계산인데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면, n에 관한 다항식에는 지금 무리식이긴 하지만 차수를 비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크면 0으로 수렴하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최고차항의 부호에 따라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고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 같으면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로 수렴한다. 것이 가장 기본이고. 자, 이 문제는 없습니다. 이 올리포스 교재에는 없는데, 사실 이제 가끔, 너무 헷갈리는데? 그게 한 방에 안 되는데? 이때 가장 기본적인, 정석적인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겁니다. 그냥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 그게 가장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도 보면, 얘가 1차야. 얘는 2차인데, 루트가 있네. 얘도 1차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8분의 루트 4네, 8분의 2네, 정답은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바로 2초 컷이죠. 보자마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정석적인 의미를 뭡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예요. 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게 되면 8 더하기 n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루트 안에는 n이 n제곱이 되는 거니까,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4 더하기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각각이 어디로 가? 0으로 가니까 8분의 루트 4. 똑같이 4분의 1. 이게 원래 이제 정석인 거죠.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제 실전에서 바로 가는 거고. 미적분원을 지금 배우고 왔을 거야. 그죠? 당연히. 대수하고 미적분원 없이 미적분2 수업이 안 되니까. 근데 미적분원에서 여러분 함수 극한할 때 이거 다 했던 거라서 크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1차분의 2차입니다 하면 안 되지. 왜? 2차항이 딱 보면 그렇지, 소거돼요. 그럼 이제 분자에서 뭐만 찾으면 돼? 1차항만 빠르게 찾아서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죠? 예. 자, 잘안 되는 친구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얘를 어떻게 보면 돼요? em 플러스 7의 제곱이니까. 자, 4n 제곱, 27에 14, 28n 플러스 49 마이너스. 자, 4n 제곱 마이너스 20n. 맞죠? 예. 플러스 25가 되겠죠. 자, 그래서 4n 제곱, 4n 제곱. 자, 소거되고요. 여기 28n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분자는 뭐가 됩니까? 48n이 되겠죠. 뒤에 상수항은 49 빼기 25니까 24. 뭐 사실 24가 중요한 건 아니고. 따라서 뭐예요? 우리가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계산하자. 8분의 48이니까 정답은 6이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항만 찾으면 되는 거고. 근데 또 여기서 계산 또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계산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볼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이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 그냥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거는, 예, 실전에서는 암산을 하겠죠. em 플러스 7 빼기 em 마이너스 합차 공식 인수분해. 자, 그래서 2n 2n 소거되고 이거 뭐가 돼? 12가 되겠죠. 자, 얘는 2가 되고 4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48n 바로 나온다. 계산. 요것도 방법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수열 AN, BN이 각각,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BN분의 AN의 극한값을 물어봤어요. 자, 이것도요,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한테 서정평가, 수행평가, 이런 문제를 줬어.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이 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 서술평가 시험을 딱 보잖아요? 그럼 이제 채점을 한단 말이야? 그럼 채점을 하면, 채점 기준이

예?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문제야. 왜? 대부분의 학생이 이렇게 쓰거든. 이거 보고, 아, 이거 쉽다. A에는 64에 3n 플러스 1. 자, B에는 6분의 1에, 아닌가? 예, 이거 계산이 안 되네. 얘랑 B에는, 그렇죠? 6배, 8n 더하기 5. 아, bn분의 a에는 6배에 8n 더하기 5, 64에, 여러분 지금 아마 웃고 있는 친구 있을 텐데, 이거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48분의 64 곱하기 3, 16. 어, 답은 4 안에 정답 4. 답만 맞았어요, 답만. 지금 이 풀이에서 잘못된 게한두 가지가 아니야. 예? 이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이, 어, 선생님, 어디가 틀렸어요? 이런 걸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누가 이걸 여기다 이렇게 곱합니까? 그죠? 왜? 리미트가 있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막 곱하면 안 되지. 얘는, 사실은 얘를 만족하는 수많은 AN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수히 많은 AN, 셀 수도 없이 많은 AN인데 그 중에 하나를 찾은 거야. 찍은 거야, 한마디로. 그럼 이걸 이제 답만 맞게 해줄 것이냐, 일부러 맞게 해줄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거고요. 얘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찍은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수많은 수열 중에 하나를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대입해도 당연히 답이 나오겠지. 그리고 또 있어. 뭐가 틀렸어?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BN이 얘가 맞고 AN이 얘가 맞다라고 칩시다. 네, 그렇게 치자. 100번 양보해서 아니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얘가 왜 얘랑 같아? 이거는 극한 값인데, 이거는 등호가 아니고 화살표로 처리해야지. 그 등호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리미트 쓰고, 여기도 리미트 해야 등호가 되는 거야. 리미트가 빠졌잖아요. 리미트가 빠졌을 때는 화살표 처리해야지. 그래야 눈수정 답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마 어 선생님 저 이렇게 풀었는데요. 답만 맞은 거야. 응? 미적분도 분명히 이제 서술형 평가 이런 거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학교에서. 왜? 기본기가 중요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 변별이 나거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사소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식변형으로 가면 bn분의 an을 바로 써내거나 예. 아니면 내가 그게 안 돼. 예, 그러면 이제 치환을 하는 거죠, 치환을. 그게 잘안 되고. 얘를 CN이라 하자. 이 친구를 BN이라 하자. 가장 스탠다드한 건. 따라서 AN은 뭐가 됩니까? 3N 플러스 1 곱하기 CN이 되는 거고, CN의 극한은 64인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얘가 DN이니까 BN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얘가 DN인 거니까 자리 바꿔서 DN분의 8n 더하기 5가 되겠죠. 따라서 자, 이번에 제가 화살표 처리 안 하려고 그냥 리미트를 붙였죠. 그냥 bn분의 an의 극한 값은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이 뭡니까? dn분의 8n 더하기 5가 되고요. 3n 플러스 1에 cn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dn을 빼고 여기다가 곱해도 되겠네. 그럼 이 친구의 극값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 최고차항의 계수입이 8분의 3이 되고, CN의 극한 뭐야? CN의 극한 64네. 64. DN의 극한 뭐야? 6분의 1이야. 따라서 8, 8에 64. 자, 6, 3, 2, 6, 2, 4, 8. 해서 극한값 정답은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환을 쓰기 싫으면, 예, 사실 이제 결국은 얘네 둘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겠죠. 예, 그건 똑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뭐가 되었든 간에 아까처럼 바로 그냥 막 곱해버리고, 곱해버리고, 나눠버리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 유형 3, 9번 문제입니다. 두 상수 AB에 대하여 다음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다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2차라고 사실 대답하면 안 되죠. 분자가 2차가 돼버리면 얘는 발산이야. 발산이 아니고 뭡니까? 수렴이야. 그럼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돼요? 1차가 돼야지.

따라서 A가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얘가 없어져야 돼,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A가 뭐가 돼? A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하겠네.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사.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다시 얘기해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의 무한대로 발사이므로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한다. 쓰자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좌변의 극한은 최고차항의 계수입이 4분의 b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1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둘을 더하게 되면 뭐예요? 정답은 마이너스 13이 된다. 간단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유형 3 끝! 좋아요. 자, 이제 유형 4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무리식 빼기, 무리식에서 무리식 빼기, 무리식. 자, 루트 an 마이너스 루트 bn. 자, 이런 꼴일 때 만약에 n에 관한 다항식, n에 관한 다항식이면 둘이 차수가 같아야지 앞에가 차수가 커버리면 앞에가 더 빨리 커지는 거고 뒤에가 차수가 커버리면 뒤가 더 빨리 커지는 거다. 물론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a, b, n이 다 양수가 되니까 루트 안에 들어있으니까. 따라서 차수 같아야 되고 사실 최고차항의 계수가 같아야 돼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달라버리면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런 거는 여기 루트 3, 여기 루트 2, 2하고 여기 안에 3이면 얘가 더 빨리 커져.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런 거 이제 할 얘기가 없다라는 거지. 자, 차수가 같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같을 때는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얘를 분모 분자에 자 루트 an 더하기 루트 bn을 곱해서 그렇죠. 뭐 한다? 유리화한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최고차가 없어지는 거야. 만약에 얘가 2차 2차면 2차 항이 없어져서 1차만 남고 루트 안에 2차니까 1차분의 1차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요게 가장 정석이고요. 때에 따라선 이 상수항은 극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꼴을 이용해서 바로 답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10번부터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의미 있는 문제죠. 루트 봐봐. 자,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여러분 얘를 원래는 이제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럼 요거 이제 반대부호 집어넣어도 계산이 매우 복잡해. 루트가 남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이 자체를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묶어야지 이렇게. 묶어야지. 그래야 계산이 제곱했을 때 예. 없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뭐할수 있다? 유리화를 해보자. 유리화. 자, 물론 암산이 가능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선생님 하나하나 써드릴게요. 자, 루트 4n 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1 더하기 2n 마이너스 3.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4n 제곱 더하기 자, 8n 플러스 1 더하기 2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분자를 따로 계산하면, 자, 이 친구의 제곱이니까 결국 4n 제곱 더하기 8n 플러스 1에서 2n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빼야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4n 제곱 더하기 8n 플러스 1에서 2n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빼야 되는 거니까 4n 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럼 4n 제곱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8n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0n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20n 마이너스 8. 여기다 쓸게요. 그냥 20n 마이너스 8. 분자가. 자, 그래서 이제 분모 분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 생각하고 뭘 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여기 20이 있고요. 여기 루트 4가 있고요. 여기 2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루트 4 더하기 2분의 20이 되겠죠. 4분의 20, 4, 5, 20. 정답은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자, 또 다른 풀이도 있죠. 또 다른 풀이. 봐봐. 사실 이제 유리화가 기본입니다. 유리화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세요.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럼 얘를, 이 상수항을 조절해서 얘를 뭐로 보자? 완전 제곱꼴로 볼 수가 있다. 그럼 얘가 2n이 될 것이고. 8n을 만들기 위해 이거 몇 제곱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4n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2가 되겠네. 그래야 이 친구 제곱하면 4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여기서 2n-3 뺀 거잖아요. 그래서 2n, 2n이 없어져서 2 빼기 마이너스 3 정답 5네요.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완전 제곱꼴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이에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가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A2가 6이고요. A6이 22입니다. 자, 극학과 물어봤네요. 그냥 주면 되는 건데, 그냥 줘도 되는 건데, 자, 어떻게 한 거야? 등차 수열에다가 항두개 알려준 거예요. 등차 수열인데 항두 개를 알려줬다, 일반항을 알려줬다는 거죠. 왜? 공차가 보이니까. 자, 우리 대수 과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A2가 6이고 A6이 22다라고 하면, 이거를, A1을 그냥 A라고 할게요. A 더하기 D가 6이고요. 자, A6은 A 더하기 5D가 22. 여러분, 이렇게도 사실 틀리진 않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에를 빼면 4D가 22 빼기 6이니까 16이 돼서 공차가 4이고, 자, 첫 번째 항이 뭐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가능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풀이고. 대수를 정말 열심히 했어. 나는 대수 과목을 정말 익숙할 때까지 여러 번 연습이 했어. 경험치가 매우 높아. 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몇 만큼 더해지는 거야? 당연히 4D만큼. 간격이 네칸 떨어져 있으니까 4D만큼. 그런데 몇 만큼 증가했어? 16만큼. 그러니까 공차는 4야. 그리고 공차가 4이면 이 친구는 4n하고 시작할 거야. 4n하고 시작할 거야. 그런데 A2가 6이야. n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6이 돼야 돼.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가면 사실은 an은 a1 더하기 n-1의 d 해서 4n. 그렇죠? a1 더하기, 지금 뭐 잘못됐나? d가 4. A가 2. A1 더하기 N-1의 D. 4N? 아, 여기서 계산이 틀렸구나. 두 번. A의 2. 선생님, 지금,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라고 해서 멋지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예. 큰일 날 뻔했네. 망신당할 뻔했네. N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8. 실수할 수 있겠네. 8 빼기 2는 6이잖아요. 그죠? 8 더하기 2가 6. 아까 1 더하기 2, A1이 6이라고 잘못 계산한 거였죠. 이런 거. 야, 여기서 또 선생님 보여줬는데 또, 그러네. 꼭이 방법이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처럼. 예, 실수하면 안 돼. 예, 실수가 안 나오는 상황에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실수가 자주 나온다면 정서적인 방법이 가장 기본이죠, 사실은. 어쨌든, 자, 4n-1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뭐 하면 돼요?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자, n 더하기 1에 an 플러스 1. 자, an이 4n-2이면 an 더하기 1은 여기다 이제 n 더하기 1을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공차가 4이기 때문에 여기다 공차 4를 더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네, 이렇게. 자, an이 4n 플러스 2네요. 예, 그리고 n 곱하기 4n-2가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물론 이제 완전제곱꼴도 가능하지만 그냥 정석대로 가겠습니다. 자, 루트. 이게 뭐예요? 4n제곱. 자, 플러스 6n 더하기 2고요. 자,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2n입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4n제곱 없어지고 6n 마이너스 마이너스 2n이니까 8n이 되고요.
8n 더하기 2가 되겠네.

자, 분자 12배 루트 4n 제곱 더하기 6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자, 4n 제곱 마이너스 2n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고르니까. 8분의, 이거 뭐야? 10이야. 그 다음, 루트 4 더하기 루트 4가 되겠습니다. 2 더하기 2니까 4죠? 8분의 48. 약분하면 86에 48. 정답은 6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예. 네. 어우, 이런 거 아까 실수할 뻔해 갖고. 그죠? 자, 이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끝났고요. 이제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 구하는 유형,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자, 그 다음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특정한 값보다 더큰 내지는 크거나 같은 자연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가 되겠죠. 자, 그때 AN이 BN 이하예요 라고 하면 알파가 베타 이하입니다. 작거나 같다는 작다 또는 같다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없어져도 사실 이제 되는 거죠. 등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극한을 취하게 되면. 자, 그리고 AN과 BN 사이에 CN이 끼어 있습니다. 사이에. 자, 그리고 AN의 극한도 알파이고 BN의 극한도 알파가 되면 가운데 끼어 있는 친구가 뭐가 됩니까? CN의 극한 역시 알파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은 기본 유형에서 많이 나오는 건 사실 2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같은 곳으로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자. 그러한 형태가 대부분 기본 문제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1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누가 봐도 선생님 이거 2차분의 1차. 2차분의 1차. 아, 이거 0으로 가네요. 이거 0으로 가요. 아, 얘 0으로 가는구나. AN의 극한은 0이네요. 라고 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얘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4분의 7 했는데 답이 없을걸요? 마이너스 4분의 7 했는데 답이 없어. 잘못 푼 거죠. 왜? AN의 극한이 0으로 간다고 해서 N제곱 AN의 극한이 0으로 간다는 생각이 틀린 거죠. 얘가 양의 무한 들어가요. 얘는 0으로 수렴해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 0으로 수렴하는 방법, 보장이 없죠. AN에 따라 다른 거죠.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이걸 푸는 게 아니었구나. 아, 그러면 얘를 변형을 할 건데, 이 친구처럼 변형을 할 거냐? 얘랑 똑같이 변형을 할 거냐? 예. 복잡하다는 거야. 이걸 물론 여기다가 n 제곱배를 하고, 7n을 빼고, 4n 더하기 3으로 나누고, 가능은 하지만, 계산이 매우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변형할 거야? 2번처럼 어떻게 만들, 이런 형태 어떻게 만들 거야?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4 더하기 n분의 3이고요. nan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럼 얘가 0으로 가요. 그럼 이 친구가 분명히 수렴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요. 이런 데서 여러분이 아,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되겠다. 이걸 착안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이 친구를 그냥 아, n배를 해야 되겠구나. n배를 해야 되겠어. n배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n배를 하면 2n제곱분의 6n제곱, 2n제곱분의 6n제곱이라서 이 친구를 3으로 수렴하고 부등식 우변도 3으로 수렴해서 n배의 an도 어디로 수렴합니까? 3으로 수렴합니다. n배의 an이 3으로 수렴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 빼기 7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았다? 이 식을 보고 찾은 것보다 물론 이제 n만 곱하면 되겠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에서 우리가 nan을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0: 자, 이 시간 마지막 문제 13번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방금 했던 아이디어에 의하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n이 무한 들어갈 때 n 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게 되면 얘가 n 제곱분의 6 an이 되고요. n분의 5가 돼. 아, 0으로 가고 0으로 가? n 제곱분의 an이 수렴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서 n 제곱분의 an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시그마, 자, 우리 시그마의 공식 어떻게 됩니까? 4배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n이네요. 요거 약분하면 2배가 되겠죠? 예. an, 자, 우리 공식 2분의 nn 플러스 1입니다. 곱하기 4네요. 역시 2배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n제곱분의 an의 극한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를 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n제곱으로 나눴더니 이거 어디로? 1분의 2로 수렴해. 근데 얘는 n제곱분의 2이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해. 따라서 부등식의 좌변이 어디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해. 부등식의 우변 어디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해. 가운데 끼어 있는 친구 어디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해. 따라서 4분의 자, 6 곱하기 2가 될 것이고 4분의 12가 될 것이고 정답은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데 결국 핵심은 요 안에서 그렇죠.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에서 내가 부등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되지? 요걸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부등식에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것을 수렴해야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때에 따라서는 그게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거 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하나 2번부터 13번까지 해결했고요. 남은 문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핵심 여러분. 싹잡으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까지 이제 포물선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그렇죠? 포물선 첫 번째 단원 어땠어요? 다 똑같은 패턴으로 정의를 이용해서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거기서 준선,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타원도 똑같다. 똑같이 뭘 가지고? 정의만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중요하고 정의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올림퍼스 6쪽 그리고 7쪽의 연계 이제 이어서 나와 있는 타원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의 정의, 한 초점과 점과 한 직선에 있는 거리 같은 점들의 집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타원의 정의는 뭐냐? 막연하게 타원이라고 하는 거는 찌그러진 원, 이런 거 타원.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타원이라는 건 그냥 뭐 찌그러진

수학진원이다 라고 할순 없잖아요. 수학적으로 타원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고정된 점이 두 개가 있어요. 고정된 점이 두 개가 있어서 그 고정된 두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을 했어. 거리가 나오겠죠? 근데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더하면 어떤 값이 나올 거야. 근데 또 다른 점을 내가 하나 찾았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죠? 얘네들을 더했어. 근데 그게 아까 그거랑 같은 거야. 이거 더하기 이거랑 이거 더하기 이거랑. 또 다른 점이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더해봤어. 근데 또 그게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다 같은 거야. 즉,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으면은 그게 바로 타원이다. 안 이쁘잖아요? 이쁘게 다시 한번 그리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우리는 이제 나중에 좌표 평면상에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타원을 한번 내가 예쁘게 잘 그릴 수 있을까? 아, 요 정도면 아주 준수해요. 어떤 두 고정된 점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언제나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 그것이 바로 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타원의 정의입니다. 그럼 고정된 두 점을 F와 F'이라고 둔다라고 한다면은 타원에서 중요한 정의는 뭐다? P에서 F까지의 거리와 P에서 F'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수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K라는 형태로 보통 상수값을 표현하곤 했거든요. 보통 수학 문제 풀때 뭐가 상수값을 갖는다, 뭐 K, C 이렇게 한 문자로 표현했는데 K, C처럼 한 문자로 표현하지 않고 2를 곱해서 두 배의 A라고 잡습니다. 왜두 배의 A라고 잡는지는 잠시 후에 보게 됩니다. 아우, 궁금해 죽겠어. 그쵸? 자, 그럼 타원의 정의.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합이 2A라는 어떤 상수값을 가질 때그 점들의 집합이 타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용어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요 고정된 두 점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타원을 얘기하려면 저 고정된 두 점을 우리가 타원의 두 초점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타원을, 이 초점을 이은 연장선. 그리고 타원의 초점의 수직 이등분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은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요. 얘네가 타원과 만나는 점이 A, A', B, B' 있을 거예요. 얘네들의 네 점을 우리가 A와 B, B'. 얘네들을 타원의 꼭지점이라고 이름을 불러주고요. 두 초점의 중점, 요 녀석을 타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주기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꼭지점 A, A' 이은 선분, 요 선분 A, A', 요 녀석을 우리는 타원의 장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B, B', 쟤네들을 이은 녀석을 타원의 단축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럼 여기서 기하적인 상황을 한번 보면은 이 타원 2의 점들은 두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합이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줘야 해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이 꼭지점도 결국 어디 위의 점이냐면은 타원 위의 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합이 뭐가 돼야 돼? 2a가 돼야 돼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좌우 대칭이겠지. 상황이 그렇잖아요. 얘 입장에서 여기에 되는 점이 타원의 점이면 여기서 이 비슷한 대칭되는 위치의 점도 타원의 점일 거라고. 얘가 이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아마도 같을 겁니다. 그쵸? 그럼 봐요. 이거 더하기 이거가 2a인데,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예요. 즉, 이만큼의 길이가 뭐야? 2a야. 즉, 장축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요 2a다. 그럼 우리는 기하적으로 뭘볼수 있느냐? 타원 위의 점, 초점까지의 거리합은 이만큼의 길이와 같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 상태에서 이제 타원의 정의를 해결해 봤습니다. 아, 타원이란 뭔지,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여기서 장축의 길이가 요 2a에 해당하는 것이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자? 타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을 얘기하자. 그럼 얘를 좌표 평면상에 올려놓을 겁니다. X축, Y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타원의 정의는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예요. 그럼 타원을 세팅하려면 고정된 두 점이 이름이 있어야 되겠지. F의 X좌표를 C, 0, F' X좌표를 마이너스 C,

맞으라고 잘 봐줄게요. C를 양수라고 불러줄게요. 그럼 PX, Y에 대해서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A와 C의 값이 주어지게 되면은 타원의 방정식을 세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PF 더하기 PF 프라임이 2A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저 녀석을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얘기해 보면 PF라고 하는 녀석은 X-C의 전체 제곱에다 플러스 Y 제곱이 될 것이고요. PF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루트의 X 플러스 C의 제곱에다 플러스 Y 제곱이 될 거예요. 너란 녀석 2가 되겠죠? 얘가 타원의 방정식이에요.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기억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얘를 계산을 적절하게 해서 쪼물쪼물 변형을 해줄 겁니다. 2A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속에 X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요? 별거 없는 근성의 계산이 들어갑니다. 양변을 제곱해줘서 루트를 벗겨줘요. 제곱해주게 되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CX에다가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우변은 2배 A 제곱에다가 4주의 A 제곱에다가 요거 제곱해주게 되면 더하기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 CX에다가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 A에다가 루트 속에다가 X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죠. 양변은 똑같이 X 제곱, C 제곱, C 제곱, Y 제곱, Y 제곱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지워지고 날라가고 우와 빡 사라지죠. 여기까지는 별거 없는 계산이에요. 계산한 다음에 또 루트가 있어. 아우, 루트 싫어. 그래서 너 이항시켜주고, 얘 이항시켜준 다음에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4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좌변에는 A 루트 속에 X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이 될 것이고요. 우변은 이항시켜서 4로 나눠주게 되면은 4CX 4로 나눴어요. CX. 4의 제곱 4로 나눴어요. A 제곱이 남겠죠. 얘를 한번더 제곱을 해줍니다. 한번더 제곱을 해서 여기다 계산을 끌고 오면은 A제곱에다가 얘를 전개해주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A제곱에 CX, ECX에 A제곱을 곱해주게 되겠죠? 플러스 A제곱에 C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제곱에 Y제곱이 되겠죠? 한 번은 여러분 인생에서 이걸 계산을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두 번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 근데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우변은 C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두 배의 A제곱에 CX 플러스 A의 4제곱이 되겠죠? 양변에 똑같이 2A제곱 CX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역시 해줘도 돼. 근데 역시 식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식을 좀더 정리를 합니다. C제곱, X제곱을 좌변으로 옮겨서 너를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X제곱으로 해주고 A제곱에 Y제곱을 써준 다음에 A제곱, C제곱을 이항시켜버리면 얘를 A제곱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해주면 돼요. 얘를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역시 기억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도 좀 친절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기 쉽게 좀 식을 변형하려고 해. 그럼 아까 여기서 A와 C를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F를 C,0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장축의 길이가 2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좌우 대칭이 될 테니까 아마도 얘의 X좌표는 A가 되지 않겠어요? 너가 2A이고 A니까? 너의 x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됐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봐요. 이 그림에서 a가 c보다 더 어때야 돼? 커야 되겠죠. 그쵸? a가 c보다 크단 말이지. 야, a가 c보다 커. 얘네들을 양수라고 잡았어.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똑같이 반복되는데 이 녀석을 내가 b제곱이라고 치환을 해주자. 양수니까 이렇게 치환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좌변은 뭐가 된다? b의 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의 y의 제곱은 a의 제곱에 b의 제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얘를 타원의 방정식으로 해줘도 됩니다. 근데 역시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줍니다.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라고 타원의 방정식을 세팅을 해주고요. 그럼 이때의 C의 제곱과 B의 제곱과 A 제곱이, C의 제곱과 B 제곱과 A 제곱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 C의 제곱은 A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뺀 거다라고 관계식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타원이 주어지게 되면, 즉 타원의 초점과 장축의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걸 바탕으로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 초점과 장축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내가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B의 제곱은 어떻게 한다? A제곱에서 C제곱을 빼주는 거죠. 반대로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 타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내가 C의 제곱을 찾아서 초점의 좌표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고 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 C제곱이 뭐다? A제곱에서 B제곱을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X의 제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얘를 기하적으로 그림에서 한번 보면 이런 느낌도 볼 수가 있어요. B라는 지점도 어차피 타원위의 점이죠. 그럼 얘랑 얘랑 좌우대칭이 되잖아. 너네 둘이 같았는데 이거 더하기 이거 얼마야? 2a야. 그럼 요거의 길이가 a란 말이지. 그럼 여기의 길이가 뭐야? c란 말이지. 근데 여기의 길이를 보니까 지금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y제곱이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죠. 이 타원의 b 꼭지점, 얘의 y좌표가 b와 얘의 y좌표가 마이너스 b가 나와요. x좌표는 마찬가지로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면은 y에다 0 집어넣게 되면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a죠. x좌표도 플러스 마이너스 a라는 걸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a, b, c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관계를 가진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그림에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a제곱에서 b제곱 빼면 c제곱, b제곱에서 C제곱을 더해주면 A제곱 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면은 아 타원의 초점과 장축의 길이가 나오면 B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A제곱, C제곱을 뺀 거. 얘가 주어지게 된 초점은 여기서 여기를 뺀게 C제곱이다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초점 두 개가 X축 위에 등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타원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타원이 언제나 이렇게만 있느냐? 초점 두 개가 이렇게 길게 y축 위에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f를 0, c라고 불러주고요. f'을 0, 마이너스 c라고 불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타원위의 점 p, x, y에 대해서 여기서 타원의 방정식을 마찬가지로 구할 건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는 pf 더하기 pf'을 2a라고 잡았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서는 내가 pf랑 pf'을 더한 녀석을 2a라고 안 잡고 2b라고 잡을게요. 왜 갑자기 얘는 또 2b를 잡느냐? 역시 이유가 있어요. 얘를 2b로 잡아주게 되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루트 속에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x제곱 플러스 y-c의 제곱 플러스 루트 속에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c의 제곱은 2b가 되겠죠? 그럼 아까 이 계산했던 일련의 과정을 마찬가지로 하나 이항시켜서 제곱해주고 정리한 다음에 루트 혼자 남겨줘 또 이항시켜서 제곱을 해주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b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a 아닌데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에 y제곱 이퀄 b의 제곱에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계산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pf 더하기 pf 프라임이 2b야. 이 2b라는 것은 장축의 길이거든. 즉 여기에 y좌표가 b, 여기에 y좌표가 마이너스 b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누가 b가 c보다 크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반복되는데 이 녀석을 내가 a제곱으로 치환을 해줘도 된다. 왜? 양수니까 이걸로 치환을 해주자. 그럼 여기서 이 타원의 방정식은 b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의 y제곱은 얘가 a제곱이니까 a제곱에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역시 양변을 a제곱 b제곱 나눠주면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abc의 관계를 보면은 c의 제곱은 b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빼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x좌표는 y에다 0을 집어넣어. x제곱이 a제곱이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요렇게요. a, 마이너스 a. 요렇게요. 그럼 봐요. 타원이 초점이 x축 위에 있느냐? y축 위에 있느냐? x축 위에 있는 편의상 좌우로 길쭉한 타원이라고 이름을 불러볼게요. 좌우로 길쭉하냐? 아니면은 y축 위에 초점이 있어서 위아래로 길쭉하냐? 이거에 따라서 포물선의 방정식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똑같이 생겼어요. 포물선 때랑 비교를 해보면, 포물선은 초점이 이렇게 있고 준선이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y제곱은 4px다. 그리고 초점이 이렇게 있고 준선이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x제곱은 4py다. 즉 뭐냐? 초점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 자체가, 시계 폼 자체가 아예 달랐단 말이지. 그러니까 폼만 보고서 바로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이렇게 그려지는 건지, 이렇게 그려지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있었다고. 근데 타원은 그렇지가 않아. 어떻게 오건 간에 시계 모양 자체는 똑같아.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할 거냐? 이때는 A가 B보다 어때요? 크잖아. A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잖아. 양수니까.

수를 뺐으니까. 즉, 여기에 있는 분모가 여기에 있는 분모보다 더 커요. 클, 대, 작을, 소. 예. 갑자기 마법촌 자문.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클, 작을, 소. 얘가 클, 대. 얘가 크잖아요. B제곱이 A제곱보다. 해서 타원의 방정식은 분모에 있는 녀석이 너가 크냐, 너가 크냐. 너가 크냐, 너가 크냐를 가지고 좌우로 길쭉하냐, 위아래로 길쭉하냐. 직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표현하면 초점 두 개가 X축 위에 있느냐, Y축 위에 있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7분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이다. 타원 어떻게 그리시는 거라고? 이렇게 그리시는 거라고. X제곱 나누기 3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이다. 얘가 더 크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이땐 초점이 여기에, 이땐 초점이 여기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너가 크냐? 너가 크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폼 자체는 똑같이 생겨 먹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이 달라진다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BC의 관계를 요런 기하적인 느낌으로 볼수 있겠죠. 이거 더하기 이거가 뭐야? 2b니까 너의 길이는 b가 되겠죠? 너의 길이는 c가 될 거예요? 너의 길이는 a가 되겠죠?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요렇게 우리가 타원의 기본적인 형태를 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냈다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 타원의 평행 이동.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내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타원의 경우는 두 가지 모두 다 모양새가, 폼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식이 어떻게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지. A제곱분의 X-M의 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N의 제곱은 1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크냐, 얘가 크냐에 따라서 얘를 평행 이동한 거냐, 얘를 평행 이동한 거냐가 달라질 거예요. 충분히 할수 있겠죠. 그럼 얘가 전개를 해놓은 꼴은 뭐가 될까? X제곱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계수가 있을 거예요. Y제곱항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계수가 있을 거예요. 전개하면은 X항이 있을 겁니다. 전개하면 Y항도 있을 거예요. 상수항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는 상태에서 X제곱의 계수가 Y제곱의 계수의 부호가 같으면, AB의 부호가 같으면, 즉, 둘이 곱하면 양수이면, 그리고 얘네들이 완전히 똑같아 버리면은 나눠서 사라지잖아. 원이 되거든. 이렇게 되는 경우 타원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에서 뭐 해주면 돼?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고,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고, 좌변을 이항시키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만든 다음에 우변이 1이 되게끔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요 폼이 나오겠죠. 그럼 이 폼이 나오면 우리는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 타원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할수 있거든. 그럼 폼을 쓸 때랑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을 한다고 했어. 그럼 얘네들의 초점과 꼭지점과 중심이 따라서 평행이동을 하겠죠. 외울 거예요? 아니요. 평행이동 시키는 거 우리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가 변할까요? 길이는 안 변하겠죠. 그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초점에 잡혀 평행이동한 거, 꼭지점에 잡혀 다 잡아줄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평행이동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해서 장축, 단축, 이름에서부터 직관적으로 나오잖아요. 장, 길, 장, 단, 짧을 단. 그죠? 긴 쪽이 장축. 짧은 쪽이 단축. 이 장축의 길이가 이거 더하기 이거의 그 값이 되는 거다. 그 초점이 위아래로 있느냐, 좌우로 있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진 않는다. 다만 분모에 있는 값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식이 주어졌을 때 초점의 좌표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그것이 시의 제곱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기억하시면 이제 우리는 빠릿빠릿하게 초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 다예요. 그럼 폼을 쓴 때랑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가지고 정의를 이용해서 타원의 방정식을 찾고, 뭐 길이를 선분의 길이 관계를 찾고, 거기에다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든, 뭐 닮음을 이용하든, 합동을 이용하든, 그런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요. 네,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봅시다. 페이지를 넘겨서 9쪽입니다. 9쪽에는 유형 3번 문제 타원의 방정식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유형 3번 보시면 두점 F 프라임을 초점으로는 타원이에요. 근데 지금 9사잖아요. 보자마자 타원의 좌표를 내가 세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9분의 X제곱, 4분의 Y제곱. A제곱이 9고 B제곱이 4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9가 4보다 크니까 타원 어떻게 그려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a라고 그랬죠? 9는 3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3, 4는 2의 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타원. 그리고 초점의 x좌표는 9에서 4를 빼준 거, x좌표의 제곱은 얘가 된다. c의 값은 루트 5가 된다. 초점의 x좌표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가 초점의 x좌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위에 타원 2의 점 p가 어딘가 있대. 근데 f, 너가 f야. 너가 f 프라임이야. f 프라임 pf가 직각이래. 직각 삼각형이 보이네. 우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거나 삼각비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때 얘와 얘를 곱해주세요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타원 위의 점이잖아. 타원 위의 점에서 두 점을 이었어. 얘네들의 거리합이 뭐야? 장축의 길이랑 같단 말이지. 이거의 길이. 얘네들의 합이 6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가 PF를 내가 L이라고 잡아주면은 PF 프라임은 둘이 더해서 6이 돼야 되니까 6-L이 될 거예요. 그럼 별거 없는 방법이지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보면은 큰 그림은 다르지 않지만 세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 L과 6-L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쓸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L의 제곱에다가 6-L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요만큼의 길이 얼마? 2루트 5의 제곱이에요. 그럼 2루트 5의 제곱. 제곱해주게 되면 L 제곱이 2개, 2배 L의 제곱에 마이너스 12L에다가 플러스 6, 6에 36인가요? 너라는 녀석은 22 되고요. 이항시켜버려서 2로 나눠주면 L 제곱에다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8은 제로가 되지요. 인수분해 L-2, L-4가 되고요. L의 값은 2 또는 4가 나오지요. 그 L의 값이 2일 때는 2, 4? 4일 때는 4, 2가 되는 거죠. 어느 쪽이건 간에 PF랑 PF 프라임 뭐라 그랬어? 곱하라 그랬음. 2, 4가 됐든 4, 2가 됐든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라고 풀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별거 아니지만 계산을 조금 다르게 한번 세팅을 스타트를 끊어보면 L과 6-L로 잡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이디어는 너의 길이를 너가 A라고 잡을까요? 너의 길이를 B라고 잡을게요. 그러면은 장축의 길이, A랑 B를 더해주면 장축의 길이인 6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2루트 5의 제곱 20이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A랑 B의 곱을 물어봤거든. 무슨 문제? 1학년 때 많이 했었던 곱셈 공식 문제. 중학생 때도 했었죠. 2차 시간. 뭐 해주면? 이 녀석을 제곱해주게 되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3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20 플러스 2배 AB가 되겠죠? 이항시키면 16이죠? AB는 뭐가 된다? 8이 된다. 정답이 나오는 거죠. 계산의 난이도는 대단한 게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선생님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 언제나 이렇게 예쁘장하게 짠! 인수분해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문제 얘가 막5 이렇게 나온다면, 인수분해가 예쁘게 안 돼. L의 값이 예쁘게 안 떨어져. 그럼 우리는, 근의 공식 2A분의 마비뿔만 루트 쓰고, 그걸 해야 돼. 무리수가 나와. 두 개를 곱해. 힘들겠지. 얘는, 계산이 편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세팅을 해보자고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선생님은 구하고자 하는 값이 PF랑 PF 프라임의 곱이잖아? 선생님은 주저없이 이렇게 세팅을 했을 겁니다. 합과 제곱의 합을 아니까. 곱을 구하자.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너의 길이 하나가 궁금한 상황이야. 그걸 가지고 뭔가 뭐 전개를 해놔라.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팅을 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상황을 보고서 내가 변수를 어떻게 세팅할지에 따라서 계산의 좀 난이도가 달라진다.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의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안 떨어진다. 유리수 범위에서 깔끔하게 안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때 이게 나을 거라는 거죠. 상황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수 세팅을 할까? 합을 알고 제곱의 합을 알고 있는데 곱을 물어봤어? 나는 곱셈 공식으로 끌고 갈 거야. 한 변의 길이가 콕 집어서 필요한 상황이야? 한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세팅을 해서 그 변의 길이를 찾을 거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변수를 세팅을 해서 방정식을 풀어나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유형 3번 문제, 그렇게 우리가 봤어요. 역시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뭐야? 선분의 길이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4번 문제, 아니, 유제 3번 문제도 보자고요. 유제 3번 문제 보시면은 두점 F는 0,2랑 0,-2래요. 0,2랑 0,-2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입니다. 초점 두 개가 Y축 위에 있어요. X축, 그리고 Y축. 초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타원이에요. F는 0,2, F'은 0,-2. 근데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그럼 이 식을 보자마자 얘의 X좌표가 2니까 누구에서 너가 더 커야 되죠?

너가 더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B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빼주면은 2의 제곱이 된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써놓고 출발할 수 있겠죠. 두 점을 A, B라고 합니다.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합니다. 사각형 F, A, F 프라임, B, F 프라임, B. 이 녀석의 둘레의 길이가 16이래. 어라. 위아래 대칭이잖아요. 좌우로 대칭이잖아요. 직각이잖아요. 너랑, 너랑, 너랑, 너랑, 같잖아. 이거 뭐예요? This is 말은 뭐. 대칭, 대칭, 말은 뭐. 너, 너, 너, 너, 더해서 16인데, 너, 너, 너, 너, 같다. 그럼 너 하나가 얼마야? 4예요. 그쵸? 둘레의 길이가 16에서 얘의 길이가 4라는 게 나왔어요. 너도 4, 너도 4, everybody 4, 예! 그럼 여기서, 아, 저는요, A의 좌표를 A,0라고 놓을 거니까요. 피타고라 정리해서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은 4의 제곱이다. 라고 해줄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뭐부터? 장축의 길이부터 보자고요.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거잖아. 즉, 2B가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B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뾰로롱 대입하면 되겠구나. A의 제곱은 B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주는 거구나. A의 제곱을 찾았네. B 찾았네. A 제곱과 B 제곱을 뭐 해주세요? 더해 주세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28이 된다. 라고 정답이 뿅 나왔죠. 없습니다. 그죠? 그려봤더니 내가 대칭성을 파악해서 마름모라는 걸 찾았고 마름모인 상황에서 너너너너가 44라는 걸 찾았고 장축의 길이가 8에서 B가 먼저 나와버렸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이용해서 A를 먼저 찾아줘도 되지만 장축의 길이를 가지고 먼저 B의 값을 찾는 게 직관적으로 빠르겠죠. B 찾았으면 A 찾을 수 있겠고. 끝! 요런 데서 계산 미스 하시면 안 되죠. 타원이니까 C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타원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느냐,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느냐, 이거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유제 3번, 그렇게 우리가 해결해 봤습니다. 유형 4번으로 넘어갑니다. 유형 4번이요, 이번에는 평행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원의 방정식은 전개를 해 놓았을 때 제곱항이 있고요, 1항이 있고요, x제곱과 y제곱의 계수가 절대값이, 아니, 부호 같은데 다른 값을 가진 상태로 주어질 거예요. 그럼 얘가 2,2를 지날 때, 이거는 타원이건 포물선이건 뭐 포물선 하래비가 누가 오건 간에 지날 때는 무조건 우리 대입할 수 있잖아. 해서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대입을 하죠. 대입을 해주면은 2의 제곱, 2 곱하기 1의 제곱, 4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4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k는 제로가 된다. 4 마이너스 8 플러스 4. k의 값이 마이너스 2로 반사적으로 구해집니다. 지날 때 대입하면 되죠. 대입했어요. 그래서 내가 k 값을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얘가 타원의 두 초점 사이 거리를 구하래. 그럼 타원의 반정식을 세팅을 해봐야 되겠다. 표준 형태로 우리가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주자. x제곱을 완전제곱으로 만들어주면 x-2의 제곱이 되겠지요. 그 다음 두 배의 y제곱이니까 2로 묶어주면 y제곱 플러스 2y잖아.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요. 그럼 좌변에 2의 제곱이었던 4를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줘야 되고 1의 제곱에다 2를 곱한 2를 똑같이 더해줘야 되고 마이너스를 이항시켜준 2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너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타원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 우변의 값을 뭐가 되게끔? 1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8로 나눠주게 되면 8분의 x-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에요. 그럼 이 타원은 어떤 타원을 8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인데 이 타원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준 타원이거든. 그럼 이 타원에서 초점을 생각해보면은 초점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지금 8에서 4를 빼주면 4죠? 8 빼기 4는 4. 그게 C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어디점? 2,0와 마이너스 2,0가 타원의 초점이었던 거지. 그럼 그 녀석을 평행 이동을 해줬어. 그럼 두 초점은 2,0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X축에만 2로 가서 4,y좌표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0는 뭐가 되겠어? X 방향으로 이만큼 더해주면은 2, 마이너스 1이 돼서 두 초점 사이에 마이너스에다가 2를 더해주면은 0이죠. 0, 마이너스 1이 돼서 두 초점 사이 거리는 4가 된다라고 풀어줄 수

0: 있을 거예요. 얘를 이만큼 X축의 방향으로 가고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가고. 눈치챘나요?
1: 굳이.
0: 굳이? 굳이? 굳이? 왜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두 초점의 좌표가 아니야. 거리야. 거리. 거리. 거리. 거리. 거리. 움직인다고 해서 이두 초점의 거리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계산하는데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없죠. C의 값이 2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이 초점 X좌표고 둘의 차가 EC가 4가 되는 거니까 얘가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초점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이렇게 뒤틀려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죠. 예.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죠? 평행 이동했을 때 좌표는 변하지만 점들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되짚어 주는 되새김질 시켜 주는 유형 4번 되시겠다.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보시면은 또 타원 평행이동화 문제예요. 얘의 두 초점의 좌표가 B콤마를 B콤마 칠때 A랑 B를 곱해주세요. 예요. 이 타원은 어떤 타원을 16분의 X제곱 플러스 A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해준 그런 타원이 되겠지요. 근데 지금 초점의 좌표가 B콤마 1과 B콤마 7이에요. B콤마 1, B콤마 7이에요. 즉 지금은 우리가 A가 16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양수라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얘가 16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이 기본 형태가 이렇게 길쭉한지, 이렇게 길쭉한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초점 둘에 X좌표가 B로 동일하고 Y좌표가 1과 7이 되는 요런 타원이 되더라라는 거죠. 아. 두 초점이 지금 X좌표 같다는 것은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타원도 이렇게 위아래로 길쭉하게 초점 두 개가 위아래로 있겠구나. 아마도 A가 16보다 크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내가 초점의 좌표를 바탕으로 평행이동한 걸 바탕으로 얘네를 좌표를 한번 세팅을 해보자. 얘가 X축의 방향이 이만큼 갔다며. 그럼 타원의 중심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가서 타원의 중심이 2,4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B의 값이 뭐가 나와버렸어? 2가 나와버렸어. 아주 허무하게 B를 찾아버렸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중심에서 이 점까지, 초점까지 거리가 4에서 1 빼주면, 7에서 4를 빼주면 3과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행 이동시키기 전에 기본 형태의 타원에서 초점의 y좌표가 3이었다는 얘기예요. 3과 마이너스 3이 됐다는 얘기예요. 3과 마이너스 3. 그 말인즉슨 a가 16보다 큰 상태에서 a에서 16을 빼주게 되면 3의 제곱이 되는구나. 별거 아닌데 은근히 많이 하는 실수 하나 있어요. 여기다 제곱해주는 친구들.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a제곱 빼기 16이 3의 제곱이구나. 이런 실수 은근히 많이 하십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a제곱 빼기 b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 전체에서 이거 전체입니다. 그쵸? 타원의 반전식이 뭐였잖아? a제곱분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잖아. 얘네 둘의 차니까 이 전체 덩어리를 그대로 빼셔야 돼요. 여기서 제곱을 하나 더하는 실수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나왔어? 25가 나왔나요? 네. A도 찾았고 B도 찾았어. A랑 B를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25랑 1을 곱해주면 50이 정답이 되겠다. 그쵸? 얘도 뭐 없죠? 타원이 어떤 걸 평행이동했느냐를 보고 평행이동한 녀석의 초점의 위치를 보고서 내가 중심의 좌표도 생각할 수가 있고 평행이동한 양과 그 초점의 좌표를 바탕으로 내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어? 초점 X좌표도 알수 있고 그럼 중심을 알고 초점을 잡히는 거리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평행이동하기 전에 C의 값에 해당하는 녀석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얘네들의 관계식도 알 수가 있고. 대단하잖아요. 그쵸?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단계를 넘어서 12쪽으로 페이지를 넘겨서 유형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달라질 건 없습니다. 똑같이 정의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타원을 얘기하는 거, 주어진 타원의 만점식 가지고 초점의 좌표를 찾아내는 거,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것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7번 문제 보자고요. 올림푸스 12쪽 7번. 유형 확인 7번. 두 초점 F랑 F프라임 타원이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보자마자 16과 9, 16이 9보다 크잖아? X제곱의 분모래가 더 크잖아? 그럼 이 타원은 좌우로 길쭉한 형태. 그럼 초점 F의 X좌표를 C라고 잡았을 때

더해 달래요. 그럼 봐요. 여기서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타원 이해 점에서 두 초점을 이어놨잖아. 그러면 우리는 할수 있는 거는 이 두랩이 뭐야? 장축의 길이랑 같다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일단 쓰고 봐야지. PF랑 뭘 더하면은 PF 프라임을 더하면은 장축의 길이인 8과 같다는 걸 일단 쓰고 봐야지. 시키지 않아도. 그 다음에 Q라는 녀석도 타원이 점인데 초점 두 개를 이어놨으니 Q에서 F까지의 길이와 Q에서 F'까지의 길이를 더해주면 8이라는 걸 일단 쓰고 봐야지. 써놓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문제에서 PF랑 QF를 더한 녀석을 알려줬거든. 너네 둘을 더한 것을 10이라고 알려줬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너네 둘을 더한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을 다 더하면 얼마야? 8 곱하기 8은 16. 그럼 너가 6이 돼야 되겠네. 정답은 6이네. 끝이네. 허무하게 답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보이는, 주어진 그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써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자연스럽게 보인다고요. 이걸 안 쓰면, 뭐 한참 헤매지. 정의를 써놓고 나면, 써놓고 나서 보면 보인다고. 선생님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학적 오일러. 오일러는 두 눈의 시력을 잃은 뒤에도 모든 계산을 암산을 통해서 수백 편의 논문을 저술했대요. 수많은 논문을 저술했대. 암산 가지고만. 우린 오일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일러가 아닙니다. 암산으로 안 돼요. 자꾸 쓰셔야 돼요. 수학시험 볼때 수학시험을 다 보고 나면 팔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뭘 쓰셔야 돼. 그 써야 되는 것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써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 써놓고 나면은, 얘를 써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주어진 조건들과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서 뭘 해야 될지가 보이잖아. 써놓고 나면 보인다고. 안 쓰면 안 보인다고. 우리는 오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뭘 써야 될지는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2차 곡선은 해볼 만하다고요. 뭘 쓸지, 뭘 해야 할지가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픽스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곡선은 무조건 맞추자는 얘기를 선생님이 매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꾸 쓰셔야 됩니다. 수학시험 보고 나면 팔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쓰셔야 돼요. 시험보다 막히면 막, 연필 들고서, 샤프 들고서, 이러시면 안 돼요. 뭐라도 자꾸 써봐야 돼. 써봐야 내가 그 다음에 보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맨날 하는 얘기예요. 수학시험 볼 때는 팔이 쉬면 안 됩니다. 팔이 쉬면 안 돼요. 계속 쓰셔야 돼. 다 끝나고 나서 막팔 아파 막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최대한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써놓으면 보인다고. 안 쓰면 안 보여. 알겠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8번 문제 봅시다. 두점 F가 0,4랑 0,4를 초점으로 한 타원이 있어요. Y축 위에 초점이 두 개가 있죠? 그럼 타원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느낌으로 요렇게 X축, 요렇게 Y축,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을 뾰로롱. 초점 두 개, 0,4, F는 0,4가 되고요. F'은 0,-4를 요렇게 그려놨어요. 타원에 요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먼저 반사적으로 스타트. 아까 얘기했죠? 뭐라도 일단 써야 된다고. 뭘 써야 됩니까? 초점의 y좌표가 4니까 얘가 지금 얘보다 더큰 상황이잖아. 위아래로 길쭉하니까 b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빼면은 4의 제곱이 되는구나를 반사적으로 쓰고 출발해야죠. 뭘 써야 할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위의 점 p에 대해서 pf가 4이고 삼각형 pf, f'의 넓이가 4루트 10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구하시오. p의 y좌표는 4보다 작다. 그럼 P를 대략 한 여기쯤으로 내가 그려봅시다. 그럼 여기서 F까지 그려놓은 게 4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삼각형 PFF'의 넓이를 얘기했어요. 네가 삼각형의 넓이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한 초점을 이어놨으면 나머지 초점도 이어보는 거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불법, 형법상 유죄, 길티. 알겠죠? 무조건 이으셔야 돼요. 타원이 한 점을 한 초점까지 이어놨어? 나머지 초점까지 이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이 삼각형을 언급을 했으니 더더욱 안 그리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얘 넓이가 4루트 15래요. 일단 우리가 3분의 1이 알고 있는 거 하나 있거든. 이만큼의 길이가 뭐야? 8이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문제에서 언급을 했으니 한 변의 길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모의 길이를 계산하고 싶은 그런 막 욕망이 막 끓어오르죠. 누구죠? 높이를

구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막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2분의 1 곱하기 이 수선의 바를 내가 h라고 불러준다면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높이 ph를 해줬을 때 넓이 4루트 15가 된다. 4, 4 사라지면서 ph의 길이가 루트 15라는 게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ph의 길이가 루트 15라는 거를 알아냈네. 그죠? 선생님. 선생님, 저는요, 알아버렸어요. P에서 Y축에다 내린 수선의 발이 루트 15니까, 루트 15니까, 그럼 저기서 저 타원의 방정식에서 P의 X좌표가 루트 15라는 걸 알아낸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P의 X좌표가 루트 15예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4예요. 그 피타고라스 피타피타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F에서 H까지의 길이가 또 나오는데 요 녀석의 길이가 뭐냐면 1이에요. 그러면은 H의 좌표가 0,3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럼 P의 Y 좌표도 3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타원의 위의 점이기 때문에 타원의 방정식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에다가 대입할 수가 있고 B제곱은 여기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A제곱 플러스 16이니까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B제곱을 속어시켜 준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15에다가 A제곱 플러스 16이 나왔어요. 9배의 A제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A의 4제곱 플러스 16A의 제곱이 되겠어요. 15A제곱, 9A제곱 더하면 24A제곱이죠. 이항시켜 주게 되면은 A의 4제곱 마이너스 8배의 A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15 곱하기 16이 들어갈 거예요. 이퀄 제로가 되겠죠. 그쵸? 15 곱하기 16, a제곱에 9. 그럼 여기서 15 곱하기 16이 4에다가 4에다가 그리고 곱하기 5에다가 곱하기 3에다가 5, 4, 20.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해주면 얘가 인수분해가 a제곱 마이너스 20에다가 a제곱 플러스 12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얘가 4의 배수니까 이게 한눈에 20 곱하기 12. 짜잔!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될때 숫자를 좀 줄여보는 거죠. 4의 배수니까 4의 배수랑 4의 배수를 더해 4의 배수잖아. 16에 있는 4를 나눠본 거죠. 그러고 나면은 4를 제외한 여기 있는 15를 쪼개서 곱하기 2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5, 3으로 쪼개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A의 제곱이 양수니까 얼마가 나와? 20이 나왔어. 그 A제곱에다가 20을 대입하면은 B제곱은 얼마가 나왔어? 36이 나왔어. A제곱이랑 B제곱을 뭐 해줘? 더해줘. 해서 56을 정답을 내었어. 영차! 아휴, 내일이 되었어요. 오늘 문제 풀기 시작했는데 내일 답이 나왔다고. 계산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뭘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기하를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 비교하려고 일부러 본 거야. 좌표에 내가 매몰돼서 내가 도형의 방정식 대입할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그림상에서 접근을 하자고. 아까 이거 1을 찾았잖니,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7이라는 건왜못 찾니?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루트 7, 7에 49. 15에 루트 15의 제곱 15 얼마예요? 루트 64 얼마예요? 8이잖니.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8이라는 거야. 이제 얘를 지우고 그냥 간단하게 8 씁시다. I am 8.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뭐야? 4야. 그러면 얘가 타원 위의 점이잖아. 초점까지 이어놨잖아. 거리의 합이 뭐라 그랬어? 장축의 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갈 것이 아니라 저 4랑 8을 더해주면 그것이 뭐다? 장축의 길이 위아래로 길쭉하게 있으니까 누구예요? 두 배의 B가 되겠죠. B의 값이 먼저 6으로 나와 버리죠. 그죠? 그럼 B의 값이 6으로 나오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36 빼기 A제곱이 16이다. A의 제곱은 20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계산해보면은 당연히 똑같이 56이 정답이 나오겠지요. 뭐한 거니? 가지 말자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푼뭐 완전히 버리는 풀이다라고 또할 수는 없지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좌표를 이용해서 내가 이게 그림이 안 보였다면 내가 시험을 봐요. 지금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 근데 이 멋진 그림과 멋진 풀이가 안 떠올랐어. 그런데 내가 이 좌표를 하면은 풀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식을 구해놨어.

그럼 여기서 내가, 야, 이거 계산을 하는 거는 현명한 짓이 아닌 것 같아. 시험 본 상황이에요. 시험 보는 내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는 거야. 이걸 계산한 걸 현명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뭔가 다른 기하적인 게 없을까를 들여다보고 기하적인 거를 찾으려고 한다? 그거를 찾는 것보다는 계산을 하는 게 빠를 거예요. 시험을 보는 상황이라면. 근데 이거는 플랜 B라고요. 베스트 플랜, 플랜 A는 이걸 찾아내는 거라고. 이거 못 풀면, 그치, 안타깝지만 이렇게라도 푸세요. 근데, 시험을 보는 게 아닌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 이걸 연습을 하자고. 이걸 자꾸 시험 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을 하고, 이걸 자꾸 반복해서 복습을 하고, 내가 문제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풀어봤어. 혼자 풀어봤는데 이렇게 풀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푸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 풀이 봤어. 그럼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시험 보러 갔을 때, 보이는군. 쫙쫙 풀린다고요. 자꾸 연습해보셔야 돼. 그림을 가지고 푸는 거를. 복습을 하고 다시 풀어보고 그림을 가지고 도형을 가지고 쪼물쪼물한 걸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면은 이런 풀이들이 우리에게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는 날까지 우리 같이 연습할 거예요. 알겠죠? 우리 50강 다 들을 때쯤에는 이게 모두 완벽해질 겁니다. 이 차국서는 몇강 되지도 않아요. 금방 끝내버립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타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푼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Liebe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레안칠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뭐라고 불러야 될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칭 사용하는 거 배울 거고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직업을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에서는요. 인칭 대명사와 동사의 현재 인칭 변화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1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미리암, 미리암아, hast du Geschwister? 너 Geschwister 있니? 라는 문장이에요. 자, 너가 만약에 네가 형제자매가 있다 그러면 du hast Geschwister라고 하겠지만요. 지금은 의문문이잖아요. 의문문은요. 독일어에서는 그냥 동사 주어 순서만 바꿔주면 돼요. 영어에서는 I have, you have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do you have 이렇게 do you라는 do라는 조동사 사용해야 하지만요. 독일어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보다 간편합니다. do라는 그런 빌려준 도와주는 동사 사용할 필요 없고요. 그냥 동사 주어 위치만 바꾸어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일 때 위치만 바꾸어서 물음표 붙이시면요.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Miriam, hast du Geschwister? 너 Geschwister 있어? 너 형제 자매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요. 야, Ich habe einen Bruder. 나 오빠 한 명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 haben이란 동사의 쓰임이에요. haben이란 동사는요. 여러분 뭐라고 해석하죠? 맞아. 뭐뭐를 가지고 있다. 뭐뭐를 가지고 있다예요. 이 haben이란 동사는요. 사격 목적어. 뭐뭐를에 해당하는

그 사격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거든요. 뭐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내야 부고더 오빠니까 오빠나 남동생은 내야 부고더 남성 명사거든. 근데 이 내야가 남성 명사니까 요거 사격으로 반드시 이렇게 einen Bruder 하셔야 합니다. Ich hab einen Bruder. 나 오빠 한명 있어. Wie alt ist dein Bruder? 너네 오빠 몇 살인데? 자, 영어의 how old에 해당하는 거죠. Wie alt라는 표현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alt하다는 건뭐 늙은이라고 번역하지만 얼마나 늙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하죠. 나이가 얼마나 됐는데? 라고 해서 영어의 how old에 해당하는 wie al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네 오빠 몇 살인데? Er ist 23 Jahre alt. 그는 23살이야. 자, 23이라는 숫자는요. 하나가 아니니까 복수지? 복수니까요. Das Jahr의 복수, Jahre, 복수형 어미. 이렇게 Jahre 쓰시고요. 이렇게 얘가 여기 뒤에 있는 alt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는 23살이야. 23살만큼 그렇게 올드해. 그렇게 alt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Was macht er? 그는 뭐 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문장인데요. 그는 뭐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뭐 하는지 묻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는 뭐 하는데 하면, 야, 지금 뭐 밤이니까 자겠지, 뭐 점심 먹었겠지, 이런 대답하는 거 아니고요. Was macht er? 하면은 이 문맥에서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요 대사가 유명한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뭐 하시노? 했을 때, 아버지 뭐 신문 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직업이 뭡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거든. 그 아버지 뭐 하시노에 해당하는 그거예요. Was macht er? 그는 뭐 하는데 직업이 뭔데? 라는 뜻이죠. 그랬더니요. 그는요. Er studiert jetzt Medizin in Köln. 쾰른에서 메디친을 전공해. 지금 메디친을 전공해. 즉 쾰른에 있는 의대생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studieren이라는 동사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 비교하는 문장을 써놨는데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영어의 study는요. 독일어에 있어서는 lernen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study, self study 하듯이 공부하는 거야. 배우는 거예요. Ich lerne sehr fleißig. 나는 열심히, 아주 열심히 공부한다. 이럴 때 study고요. study랑 발음이 비슷해서 studieren을 공부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studieren은 전공하는 거예요. 어디서? 대학에서. 대학에서 전공하고 연구하는 것. 그것이 studieren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studieren Medizin. 나는 의학을 전공해. 나 의대생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studieren 한다고 하면 안 돼요. 혼자 공부하는 건 lernen이고요. 내가 대학에서 전공한다. 내가 의대생이다. 이런 표현 쓸 때는 studieren 동사 사용합니다. 그는 지금 쾰른에서 의대에 다녀. Hast du auch Geschwister? 너도 Geschwister 있니? 너도 형제자매 있니? 아니, nein, ich habe keine Geschwister. 나는 형제자매 없어. 없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명사를 부정할 때 이렇게 kein이라는 말 사용하죠. 나는 형제자매는 없어. 나는 외동이야. 자, 외동이란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죠? 여러분, 많이들 외동이니까 이 표현 알아두세요. Einzelkind. Kind는 아이 동자, 아이잖아, 아이. 근데 Einzel이니까 한 명인 아이야. 즉, 외동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Ich bin Einzelkind. 나는 외동이야. 라고 번역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표현 연구 1번부터 볼게요. Miriam, hast du Geschwister?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바로 haben 동사예요. 아까 선생님이 한번 설명하긴 했었는데, haben 동사는 뭐뭐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서, 뭐뭐를, 이를에 해당하는 거, haben 동사는 뒤에 반드시 사격 목적어가 온다라는 걸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고요. haben 동사는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변하기 때문에, 요 표가 만들어졌어요. 요 표를 한번 잘 볼게요. 자, 하벤 동사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동사를 봤을 때 어간과 어미를 끊을 수 있어야 돼. 어간은요, 몸통이에요.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요, 요 뒤에 꼬리 부분.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은, 아니, 한국어로 치면은 뭐뭐 하다. 그 다에 해당하는 거지. 가다, 오다, 먹다, 자다. 요런 다 있죠. 다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하벤의 이 엔입니다. 엔. 독일어로는 엔종이라고도 하고 한국어로는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인칭에 따라 이 합은 그대로 있고 몸통은 안 바뀌잖아요. 요건 그대로 있고 뒤에 있는 엔을 변화시켜 주는데 요게 조금 불

규칙하게 변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단수부터 볼게요. 단수. 하나를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 먼저 인칭 대명사 먼저 볼게요. 나 is일 때는요 have예요. 요거는 규칙이네. is일 때는 원래 애잖아. 그래서 have이라는 말 다음에 애가 붙었으니까 규칙이에요. 불규칙인 거는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두 개가 불규칙이니까 표시해 놨겠죠? 너일 때는 원래는 have st여야 돼. 배 어디 갔어? 발음상 배를 그냥 생략했어. 합스트.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하스트, 두 하스트 이렇게 쓰고요. 그나 그녀 그것일 때는요. 역시나 원래는 이게 태가 붙으니까 하프트. 여기 원래 얘도 배가 있어야 했거든. 그런데 배를 어떻게 했어? 없애버렸어. 에야지 S가 하트가 됐어요. 그리고 복수에서는요. 다시 규칙적으로 갑니다. Wir haben 원래 N이니까 haben이 됐고요. 원래 태니까 이어일 땐 하프트가 됐고요. 그들 그것들 할때 원래 에엔이니까 하벤이 됐고 당신 당신들 할때 존칭 원래 에엔이니까 하벤이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두일 때 그리고 에야지 에스일 때 알파벳 배가 탈락해 버리더라.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두 개에서만 탈락해 버리더라. 그래서 이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Hast du Geschwister? 너 형제자매 있니? 야, ich hab zwei Geschwister. 나 형제자매 두명 있어. 그러면은 나 포함 몇 명이라는 거야? 나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가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포함 우리는 3남매인 거죠. 그쵸? 3형제자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Also, 그러니까 sind wir drei Geschwister. 그러니까 우리는 세 형제자매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벤 동사 다음에 쓸 때는요, 나 빼고 몇 명인지를 하고, 우리 합쳐서 몇 명이야? 라는 표현 쓰시면 됩니다. Ja, ich hab einen Bruder. 나 형, 오빠, 남동생 한명 있어. 라고 할 때는요, einen Bruder. 여기 중요한 거는 하벤 동사 다음이니까, der Bruder이기 때문에 einen 쓰셔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또 있으면, Ja, ich hab eine Schwester. 나 여동생 누나 한명 있어. 라고 할 때도요, 역시나 요거 사격의 아이네예요. 슈베스터는요, 디 슈베스터잖아. 일격도 디고 사격도 디이기 때문에 일격도 아이네고 사격도 아이네이기 때문에 여기선 격이 잘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 보여야 돼. 요것은 사격의 아이네구나 이렇게 알수 있으셔야 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결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 결정 의문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야 나인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영어로 치면은요, yes, no question이에요. 독일어에서는, 야, nein, Frage라고 보시면 됩니다. yes, no question, 영어의 yes, no question인데요. 야 또는 nein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게 바로 결정 의문문인데요. 독일어에는 영어보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특별한 게 있죠. 바로 doch입니다. 야, nein, doch. 세개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요. 긍정 질문일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거 그냥 yes, no로 하면 돼요. 긍정으로 물어볼 때는 야 아니면 nein. 긍정하면 야, 부정하면 nein 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으로 물어볼 때 부정문. 여기 nicht란 말 이런 거 부정어 넣어서 부정하는 걸로 물어볼 때는 그거에 긍정을 하고 싶으면 야는 쓰면 안 돼. 야가 아니라 doch를 쓰셔야 되고요. 나인일 땐 그냥 똑같이 나인 하시면 됩니다. 이건 쉽지? 그래서 이 노크를 언제 쓰냐가 이제 핵심인 거죠. 한번 보자. Wohnst du in Berlin? 너 베를린에 살아? 살면? 야! 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말뭐안 해도 되죠? 근데 하자면, Ich wohne in Berlin. 나 베를린에 살아. 근데 안 살면요. 나인 안 살아.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 더 길게. Ich wohne nicht in Berlin. 나 베를린 안 살아.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지. Wohnst du nicht in Berlin? 너 베를린에 안 살아? 했을 때, 에? 살아? 왜안 살아? 이런 느낌으로 가려면 야 하는 게 아니라 너흐로 대답해야 돼. 무슨 말씀? 너 산다니까? 이런 느낌. 긍정의 반박인 거지. 왜 산다니까? 왜안 살아? 이런 느낌으로 반박을 할 때는 너흐를 쓰셔야 하는 거예요. 살아. Ich wohne in Berlin. 산다고. 이런 느낌이고요. 안 살면 쉬워. 그냥 안 산다고 하면 되죠. Nein, ich wohne nicht in Berlin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긍정 질문과 부정 질문은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냐면요. 긍정 질문은 그냥 중립적인 질문이야. 베를린에 사는지 안 사는지, wohnst du nicht in Berlin? 베를린에 살아?

그럼 산다, 안 산다. 이렇게 대답을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고요. 부정 질문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야, 내가 분명히 너 베를린 산다고 들었는데, 너안 살아? 너 사는 거 아니었어?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정 질문은 그러니까 뭔가 확인하는 질문, 어떤 전제가 있는 거지. 내가 알기로 너 베를린 사는데, 너안 살아? 라고 하니까, 안 살긴 왜 살아?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노흐라고 대답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의미는 야예요. 그쵸? 의미는 야이지만 부정으로 물었기 때문에 긍정하고 싶으면 야라는 말안 쓰고 노흐라고 말해야 한다. 전제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그는 23살이야 라는 표현인데요. 나이 표현을 할 때는요. 기수. 기본이 되는 수, 서수 말고, 순서가 있는 그 서수 말고, 그냥 기본 수를 쓰고, 야, 단수이면 야, 복수이면 야가 쓰고, 얘가 이렇게 뒤에 꾸며진다고 생각해서, 몇 살, 몇 살, 야가 알트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7살이잖아. 여러분 뭐몇 살인지, 뭐 17살이라고 쳐요. 그럼, 이시빈, 집은 야가 알트. 나는 17살이야. 근데 언제 야에 안 쓰고 단수로 야 쓰냐면요. 1일 때. 1은 단수잖아. 그는 한 살이야. Er ist ein Jahr alt. 그는 한 살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만 야라는 단수 명사, das 야의 단수 명사로 쓰시면 되고, 보통 여러분 2살, 3살, 4살, 30살, 이렇게 나이가 한 개보단 많잖아요. 그럴 때는 야에 alt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영어에서는 내가 17이면 그냥 I'm 17 하셔도 돼요. I'm 17 years old 꼭안 붙여도 되잖아요. 독일어는 Ich bin 17 이렇게 잘안 해요. Ich bin 17 Jahre alt 다 말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4번. 아까 요거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어. 직업을 물을 때 Was macht er? 요 표현 쓴다 했죠?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예요. 지금 뭐 하는지를 물을 때도 당연히 있겠지. 맥락상 지금 뭐 해? 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어떤 사람의 신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직업을 묻는 거겠지. Was macht er? 그 뭐해? Was ist er? 그는 뭐야? 이때 was는 야, 걔 뭐야? 이런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직업을 의미하는 was입니다. 그는 직업이 뭐야? 좀잘 모를까 봐 구체적으로 von der Hof 직업상으로 뭐야? 라는 표현 더 추가해 줬고요. 아니면 was macht er? 그는 뭐해? Beruflich, 직업상으로 뭐해? 라는 표현입니다. 요거 다 직업을 묻는 표현이고요. 여러분,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뒤에 가면 우리 취미 묻는 표현 배울 건데, 그때는 gern이라는 부사 붙여줍니다. Was machst du? 너 뭐해? 근데 gern, 뭐를 즐겨해? 뭐를 즐기면서 재밌게 해? 라는 표현으로 요 gern이란 말 붙으면 취미 묻는 표현이고요. 그런 말 없이 그냥 Was machst du? 했을 때는 어떤 맥락상에서는 직업을 물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도 볼게요. Ich hab keine Geschwister. 요 표현인데요. 여기서 kein을 왜 쓰냐라는 거 간단히 배울 거예요. 뒤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번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kein은요. 부정관사가 있는 명사. 부정관사가 뭐야? 뭐, ein이나, 뭐, eine 이런 거 있잖아. 요런 거를 부정할 때 앞에다 칼을 붙여서 kein에, kein. 요렇게 부정하거나, 관사 없는 명사. 관사 없는 명사가 뭐야? 예를 들면 이게 Geschwister 같은 거 있잖아요. 관사가 없단 말이야. 얘 복수 명사인데. 이런 거 부정할 때는 kein, keine 이런 걸 붙여서 부정하더라라는 거예요. 영어에는 no에 이제 해당하는 거지. no 명사를 부정할 때 no를 붙이잖아. 그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nicht는 영어의 not에 해당하는 거겠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부정할 때는 nicht를 쓴다는 거. 그래서 부정어는 kein이나 nicht를 사용하는데 명사는 kein 동사, 형용사, 부사는 니스트다. 일단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 본문 2번도 볼게요. Guten Morgen. 안녕하세요. 뭔가 공식적인 인사 상황이네요. Guten Morgen 되게 공식적인, 형식적인 인사거든요. Guten Morgen. 안녕하십니까? Wer sind Sie?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 갑자기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할 기회가 사실 살면서 잘 이런 대화를 할 상황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뭐 인터뷰를 한다던가, 뭐 구직 상황인 그런 인터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공기관, 행정기관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작성할 때뭐 이름을 묻는다든가,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Guten Morgen, wer sind Sie?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Guten Morgen, 안녕하세요. Mein Name ist, 제 이름은요, 아놀드 슈미트입니다.

Was sind Sie von Beruf? Was sind Sie? 아까 was라는 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 너 뭐야? 이게 아니고요. 당신은 뭡니까?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라고 해서 이 was가 그냥 뭐야? 이게 아니고 직업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Was sind Sie von Beruf? 직업상으로 당신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요. Ich arbeite.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als가 뭐예요? 뭐뭐로서, 뭐로서 일하냐면요. 저는요. Musiklehrer. 저는 음악 선생님입니다. 라고 했어요. Wann sind Sie geboren? 이 표현도 알아두면 좋죠. 생일이 언제인지 묻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생이십니까? 라고 하니까요. 이때 wann은 이제 뭐야? 언제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언제 sind geboren, 태어나지셨습니까? 즉 생일이 언제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생일 나타내는 표현 요건 조금 알아두세요. 나는 ich bin geboren, 언제 태어났냐면요. 요러요러요러한 날짜에 태어났어요. 요거 꼭 아셔야 하는데요. 언제 언제에, 몇 월 며칠에 라고 해서 이 am 꼭 반드시 쓰셔야 돼요. am은요, 몇 월 며칠에 라는 표현이고 안 됨이 지금 줄은 거예요. 안 됨, 몇 월 며칠에 인데 요거 어떻게 읽냐면 31일에 태어난 거야. 31번째 날에. 그래서 여기 점이 있습니다. 어? 점 뭐야? 마침표를 마지막에 찍어야지 왜 가운데 찍었나요? 마침표 아니고요. 여기서 점은요. 몇 번째라는 순서를 나타내는, 즉 서수를 나타내는 점입니다. 요 점은 다시 말하지만 서수를 나타내요. It's been 31, 10. 삼격이니까 N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 뒤에서도 계속 배울 거예요. 이거 삼격이라 그래요. 나는 31일 날, 31번째 날에 태어났어요. 몇 월에 31번째 날? 유울리, 7월에 31번째 날에 태어났어요. 근데 언제? 2002년에, 2002년에 태어났어요. 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날짜는요, 날짜는요, 아까 뭐라고 했어? 서수야. 손서가 있는 서수야. 근데 몇 연도? 연도는요, 기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날짜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지. 1일, 2일, 3일 이렇게 한 달 안에는 몇 번째 날, 일곱 번째 날, 열 번째 날, 열다섯 번째 날 이렇게 몇 번째라고 셀 수 있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날짜는 반드시 순서가 있는 서수로 쓰지만 연도는요, 뭐 정해진 연도가 없잖아. 인간이 뭐 언제까지 살지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째 연도라고 하지 않고 그냥 몇 년 이렇게 말해서 기수로 씁니다. 순서가 있는 건 몇 일에만 순서가 있고 몇 년도에는 순서가 없다. 기수로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지요.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룰게요. 자, 그러면 기수에 대해 한번 볼게. 기수는요, 그룬트찰이라고 해서 그룬트, 기본이 되는 거야. 기본이 되는 수. 기본이 되는 수, 우리 1, 2, 3, 4, 5, 6, 7, 8, 90 그런 게 기본이 되는 수죠. 기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1부터 12까지는 왜 이렇게 그림까지 있냐면요. 1부터 12는요, 고유 자기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도 그려지고 12까지는 여러분 외워라 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13부터는 얘랑 얘랑 이렇게 조합을 막 이루면 되거든. 그러니까 1부터 12를 일단 외워라 라는 의미로 여기 책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읽어볼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2개는 고유한 이름이 있어서 이걸 일단 외우시고 그 다음에 13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냐? 13부터는 아까 선생님이 조합이란 말을 썼어. 영어도 조합하거든. 영어도 13부터는 teen이라는 말을 써서 13, 14, 15 이렇게 teen을 붙이잖아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3은요. 3에다가 10을 조합하면 돼. 13. 그러면은 drei, zehn 하면 13이고요. 14는 어떻게 해야 돼? vier, zehn. 15는 fünf, zehn. 16은 잭스첸이면 좋겠지만 여기 예외라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잭스첸이 아니고 잭스의 S가 탈락해서 S가 없어. 잭스첸, 잭스첸입니다. 그리고 17은요. 뭐야? 지벤첸이면 좋겠지만 이것도 탈락했어. 그래서 이것도 따로 외우셔야 돼요. 지벤첸이 아니라 집첸이다. N이 탈락했다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18은요. 악트가 있으니까.

악트첸 요거는 규칙 그대로 됐고요. 19는요, 너인첸 규칙 그대로 됐고, 20부터는 이제 또 외워야 되지? 20부터는 찌시로 끝난다. 일단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20, 30, 40, 50, 60. 요렇게 10 단위들은 이제부터 찌시로 쓰는구나.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20부터는 찌시로 쓰는구나.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을 또 봅시다. 자, 21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냐? 21부터는 1의 자리를 먼저 읽고 10의 자리를 읽는다. 즉, 무슨 말이냐면 24면은 4와 20 이렇게 읽으래. 좀 이상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요. 4와 20. Für uns 20.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요 순서로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그럼 21부터 같이 읽어볼까? 21은요, 1이 뭐였지? 1이니까 Eins und zwanzig 하면 좋겠지만, Eins에서 일단 S가 탈락했어. 이것도 예외적이니까 외우세요. S가 없어. Ein und zwanzig. 22는 zwei und zwanzig. 예외 아니죠? 23은 drei und zwanzig. 24는 vier und zwanzig. 이렇게 그냥 쭉 읽으면 되는데, 아까 중요한 거, 우리가 예상했던 걸로 20, 30, 40, 50, 이거는 다 째시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째시로 안 끝나는 게 하나 있어서, 요거는 중요하겠지? 30은요, 드라이 찌시가 아니고요, 드라이 씨시입니다. 요거 에스챗이야, 에스챗. 드라이 찌시 아니고 드라이 씨시, 씨시입니다. 40은 피어 찌시, 50은 퓜프 찌시, 이제 그대로 가면 되는데, 60 어때? 잭스 찌시가 아니라 제시 찌시. S가 어디 갔어? S 날라갔어. 70은 지벤 찌시 아니고, 뭐 날라갔어? N 날라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외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80은 악트 뜻이고요. 요거는 안 날라갔어, 얘들아. 뭐 아니면 T, 태 있잖아. 태 그대로 있어요. 근데 발음상 트가 잘안 들려서 악트 뜻. 트가 안 들려서 트가 날라갔다고 생각하는데 트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90은 너인 뜻이고요. 100은요, 훈데아트. 그 영어의 헌드레드처럼 새로운 단어가 100에서 단위가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서술을 한번 볼게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이 책에서 2강이지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1부터 19는요, 순서, 서술은 일단 뭔지 아까 했지? 서술 순서가 있는 거예요. 몇 번째? 서술은 기수와 다르게 반드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1점, 19점, 첫 번째, 19번째, 이런 뜻이겠지? 첫 번째부터 19번째까지는요, 그냥 기수에다가 테만 붙인대. 자, 악센, 여기 18입니다. 12, 1자가 사라졌네. 18번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악센트만 하시면 됩니다. 13번째 어떻게 해야 돼? 드라이첸에다가 트 하면 되는 거지? 19번째 하려면 너인첸에다가 트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1부터 19번째까지는요, 트만 붙이면 된다. 근데 예외가 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아인스니까 아인스트가 아니라 에아스트로 쓴다라는 거. 세 번째는 3은 드라이니까 드라이트? 아니, 미안하지만 드리트로 쓴다. 7은 지벤이니까 지벤트? 아니, 엔 탈락하고 집트로 쓰고요. 8은 아흑투트니까 아흑투트 트두번 쓰나요? 아니, 이렇게 안 쓰고 트한 번만 쓴다라는 거. 그래서 1하고 3하고 7하고 8은 예외이고 그 외에는 1부터 19까지 쭉 했을 때 트만 붙이면 된다는 거. 그쵸? 그리고 20부터는 또 달라져요. 20부터는요, 20번째부터는요, 요 점을 꼭 찍어야 돼. 20번째부터는요, 기수에다가 이번에 스트를 붙인대. 아까는 트만 붙였는데 지금은 스트를 붙입니다. 그래서 집안 직스트. 37은 지벤 운츠 드라이식스트. 100번째는 훈데아트스트. 요렇게 스트 스트만 붙이면 되는 거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문법으로 들어갈게요. 지금까지 본문 내용 정리는 다 했고 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강에서 발음 배운 거 다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문법이라는 걸 사실은 시작하는 거죠. 문법. 뭐 먼저 배울 거냐면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OT 때 명사부터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이 태초에 어디서,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어? 이 깜깜한 세상에 태어났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사물들이 있다는 거죠. 사물, 사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 저거를 말하고 싶어. 저거. 다 저거라고 할 수는 없어. 저 나무, 저 사람, 저 기린.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게 바로 뭐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명사지. 여러분이 어떤 독일어를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워야 할 거는 명사예요. 그 김춘수의 꽃그 시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잖아. 내가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이게 시작하는 거죠. 모든 물건에,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 그거 바로 명사고 우리 독일어도 명사부터 시작합니다. 명사에서도 어떤 명사부터 시작하냐면 그 명사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대명사 있잖아요. 대명사에서 시작을 하는데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를 볼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무슨 대화를 할때 내 얘기를 또 먼저 해야 되고 너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을 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칭, 나, 너, 우리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독일어 인칭 대명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칭 대명사 여기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책에 1탄입니다. 1탄이고 뒤에 2탄이 또 있어요. 1탄 먼저 하고 2탄도 할 거예요. 1탄에서는 뭐할 거냐면 일격에 대해 먼저 배울 거예요. 일격. 일격 또는 주격이라고 하는데 일격, 주격에 대해서 먼저 할 거예요. 일격, 주격이라 하면 한국어로 하면 은는 이가가 붙는 그 말들 있잖아. 나는 니가 그녀를 그녀가 이런 거 은는 이가 요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주격인데 그 일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크게 단수와 복수로 나눌 거예요. 우리 단수 먼저 보자. 단수. 한개 있는 게 단수지? 한개 있는 단수 먼저 볼게요. 요거 그는이 아니고 나는인데, 그치? 나는. 이씨일 때, 1인칭, 내 얘기를 할 때는 이씨를 말하잖아. 나 얘기. 나는 이란 뜻이야. 여러분, 이씨라는 말에 뭐, 는이라는 조사가 없지만, 요 자체가 일격이어서, 주어 자리에 있는 일격이어서, 나는이라는 한국어로 치면 조사가, 은는 이가에 해당하는 조사가 붙는 거예요. 은는 이가, 이렇게, 은는, 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일격 인칭 대명사기 때문에, 마치 한국어의 조사, 은는 이가 같은 걸로 해석을 해줘야 한다. 얘는 일격의 자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칭 단수는요, 이씨가 있어. 나는. 2인칭은요, 두 개가 있어. 이거 잘 봐야 돼. 단수도 두 개가 있어. 두가 있고요. 여기 아래로 가면 단수 2인칭인 존칭 중에 지가 있습니다. 지금 너도 되고요. 너는. 이거 왜 그는이라 돼 있지? 너는이고요. 너는.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2인칭 친칭과 존칭. 친하면 나는. 아, 너는. 그리고 별로 안 친하면 당신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친밀도로 구분을 하니까 너는 당신은에 해당하는 2인칭 친칭이 있고요. 3인칭은 뭐예요, 여러분? 나랑 네가 대화하는데 내 얘기도 아니고 네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 제3자를 이야기하면 걔네들은 다 3인칭이죠. 3인칭 단수는 뭐가 있냐면 그는, 그녀는, 그것은에 해당하는 에야지 S가 있습니다. 이거 질문 많이 하더라고. 그녀 그것은 알겠는데 왜 에야지를 그 것으로 번역해요? 아, 이거는 독일어가 가진 명사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명사가 예를 들면 데어 티쉬. 얘는 남성 명사거든. 책상. 책상이 남성 명사인데 책상을 가지고 번역을 할때 그는이라고 사람처럼 번역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남성 명사의 경우 그게 사물이라면 그것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에야지 S도 그것, 그것, 그것은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단수는 다 봤어요. 이번에는 복수를 한번 볼게요. 자, 복수 보자. 복수는요, 1인칭 복수, 나를 포함한 복수니까 우리는이라고 해서 we어가 있고요. 2인칭 복수, 너를 포함한 복수니까 너희는이라고 해서 이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또 뭐냐면 2인칭 복수가 하나 더 있지. 복수 2인칭 중에 지가 있어. 형태는 똑같아. 번역만 당신들은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2인칭 복수는 또 있었어요. 그리고 3인칭 복수는 나도 안 포함됐고, 너도 안 포함됐지만, 그것들, 걔네들이 포함된 거, 나랑 너 빼고 얘네들이 포함된 거를 바로 지라고 하는데, 이 지는 그들은 또는 그것들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인칭 대명사의 전부이고, 얘네들은 지금 일격이에요.
인칭되면서 2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배울 것 같아? 인칭대명사 2, 3, 사격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은 형태는 보았습니다. 자, 형태를 보았고, 우리 그러면 조금 구분을 해보자. 자, 아까 전에

네, 이인칭, 친칭 이야기를 계속했었어. 친칭과 존칭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인칭은요, 친한 경우에는 단수일 때도 복수일 때 이어가 있었고요. 존칭하는 사이, 이렇게 친밀도가 낮은 사이에서는 단수일 때도 지, 복수일 때도 지, 똑같이 생겼다 그랬어.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죠. 자, 가족이나 친구나 친밀도가 높은 사이면 두입니다. 내가 뭐 다섯 살이야.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90살이셔도 나는 우리 할머니한테 두라고 부릅니다. 내가 할머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두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나보다 높은 상사라든지 어른들 사이에서는 또 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어른들도 친해지면 다시 두로 하지만 어른들은 처음 만날 때는 지라고 호칭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친해지면 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두와 지는 이렇게 구분하고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내가 친구랑 되게 친했다가 그래서 항상 두라고 불렀다가 나는 이제 얘 손절이야, 얘랑 안 맞아라고 해서 싸운 다음 날부터는 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면 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밀도의 차이다라고 했을 때 친밀도가 높으면 두, 친밀도가 떨어진다. 이건 안 친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다라는 의미예요. 공적인 관계일 때는 지로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성 명사는 애야. 여성 명사는 지. 중성 명사는 S로 지칭한다. 이건 당연한 거지. 왜냐면 봐봐. 남성 명사는 뭐 남자예요. 그래서 아까 애어로 하는데 꼭그 남자는 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것은 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왜? 독일어 명사는 꼭 생물학적 성을 따라가진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성 명사 하나 해볼게요. Der Hund, 개. 개는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 Hund를 받을 때 남성 명사니까 에어로 받는 거죠. Hund는 에어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를 한 남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보지만 Hund라는 명사 자체가 Der Hund니까 에어로 받는 거예요. 자, 여성 명사 중에 하나 해볼까? Die Katze. 카째는 이제 고양이죠. 카째. 고양이는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받을 때는 지로 받아요. 인칭 대명사 지로 받아요. 그녀, 여자로 봐서가 아니에요. 고양이를 여자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카째가 디 카째니까 지로 받습니다. 자, 중성 명사 한번 해볼까? 중성 명사. Das Mädchen. Mädchen. 소녀란 뜻이죠. 헨으로 끝나니까 das거든. 이 Das Mädchen도요, 소녀는 당연히 여자지, 여자잖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나스니까 뭘로 받아요? S로 받아요. 내가 그 소녀를 마치 물건 취급해서 S로 받는 게 아니라 소녀라는 매첸이라는 명사는 원래 나스, 중성 명사니까 S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어는요, 명사가 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에 맞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야 된다, 지칭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하세요. 자, 다음도 보겠습니다. 동사의 현재 인칭 변화예요. 우리가 아까 인칭 대명사 할때 조금 헷갈렸던 게 있었어. 뭐냐면 막 왔다 갔다 해서 했었는데 뭐가 그렇게 헷갈렸냐면요. 여자, 그녀는 얘도 지고요. 그들은 얘도 지고요. 당신은, 당신들은 얘도 지란 말이야. 뭐 이게 대문자라고 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대화할 때는 이것도 지, 이것도 지, 이것도 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헷갈려. 물론 맥락에 따라, 문맥에 따라 구분해야겠지만, 아, 헷갈리잖아요. 이 헷갈리는 거를 독일어는 또 체계적으로 보완을 합니다.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동사를 한번 보면, 동사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물이 있으면 걔네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걔네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 명사의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게 바로 동사인데, 지금 문제점이 뭐였죠? 맞아. 인칭 대명사가 형태가 이렇게 다 똑같아서 좀 헷갈려. 이거 좀, 구분이 잘안 돼. 그럼 어떡하지? 아, 이렇게 해야겠다. 동사에서 어미를 다르게 해줘야겠다. ich일 때는 에, du일 때는 스트, er지 es일 땐 트, wir일 땐 en, ihr일 땐 트, sie일 땐 n, sie일 때 n. 이렇게 형태를 좀 다르게 해줘야겠다. 그러면 인칭이 안 헷갈리잖아 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불만을 제기할 거예요. 아니, 독일어는 왜 그렇게 인칭마다 얘를 다르게 해서 헷갈리게 하냐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영어랑 비교하시겠죠. 영어는 3인칭 단수에만 S 붙이면 되는데 독일어는 뭘 이렇게 다 붙이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거를 여러분 좀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걸알수 있냐면, 만약에 인칭대명사를 안 말해. 내가 말하기 좀 귀찮아. 입을 움직이기 귀찮아서 안 말하고, 동사만 말해도, 인칭대명사 뭔지 안다는 거지. 만약에, 야, 밥 먹으러 안 오냐? 이랬을 때, 네, 저 가요. 라고 했을 때, is come? 다안 말해요. 그냥 come 해요. 근데, come? 얘네? 네가 온다는 거구나. 내가 온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인칭에 따라 어미가 이렇게 바뀌어서 좀 복잡하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칭대명사가 뭔지 몰라도, 주어가 뭔지 몰라도 내가 주어를 유추할 수 있네? 정보를 되게 많이 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게인일 때를 보면은, 게라는 어간, 엔이라는 어미가 있어요. 컴맨, 컴이라는 어간, 에라는 어미, 엔이라는 어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봅시다. 동사 원형, 부정형의 형태가 뭔가? 원형은 여러분 뭔지 알지? 원형. 원래의 형태잖아. 그치? 뭐, 기본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부정이란 말은 뭐냐면, 이 부정은, 어유 뭐, 부정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은 형태야.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거는, 이렇게 뭐, 이런 게 정해진 거잖아요. 예를 들면, 3인칭 뭐, 단수다. 2인칭 복수다. 이런 게 정해진 거. 그런 거는 이제 뭐가 정해진 거야? 인칭이라든지, 시제라든지, 누가 언제 뭘 하는지, 이런 게 정해지면은 정해진 형태인데, 안 정해진 거.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해서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어간에다가 어미가 더해진 형태다. 이 어미는 엔 아니면 엔, 엔. 이렇게 n이나 n으로 끝난다. 요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게인과 콤맨의 부정형, 정해지지 않은 기본 형태를 보면요. 어가는 게, 어미는 n. 콤맨은 어가는 컴, 어미는 n이라고 해서 이 어미는 아까 한국어에서 다에 해당한다 했잖아. 다. 먹다, 사다, 오다, 가다. 요런 다에 해당하는 거고요. 게는요, 가에 해당하는 거. 컴은 오에 해당하는 거. 가다, 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가는 우리가 몸통이라고도 해. 변하지 않는 부분, 의미를 가진 부분이고요. 어미는 꼬리라고 해. 꼬리를 자꾸 이렇게 탈바꿈해서 필요한 부분에 맞추는 거죠. 이렇게 생겨서요. 우리 요거 한번 가장 기본적인 동사들이니까 읽어볼게. skit, do guest, as skit, we again, ear get, zigen, zigen. 요렇게. 요거는 정해진 거. 요렇게 어미 변화하는 거의 규칙이에요. come도 마찬가지. come to comes, as comes, via comes, ear comes, z comes, z comes.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이렇게 형태가 정해졌어. 이 얘기 지금 왜 하게요? 뒤에 불규칙이 나오거든. 이건 규칙적인 동사 이야기고 뒤에는 규칙이 달라질 때가 있어. 그 규칙이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사 어간에 주어 인칭에 따라 변화 어미가 붙는다. 이건 계속 했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인칭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내는 게 그거라고. 영어는 3인칭 단수에 play, place 이렇게만 되는데 독일어 왜 이렇게 다 달라요 하는 게 요거예요. 독일어는 인칭에 따라 어미가 다 다르다. 좋게 생각하면 어미만 보고도 주어를 알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규칙은 방금까지 한 내용인데 규칙이 또 달라졌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하이센이란 동사 우리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하이센 동사는요, 이름이 뭐뭐라고 불리다예요. 이름이 뭐뭐이다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선생님이 색깔 표시해놨잖아요. 여기가 예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외인지 우리 그 원칙을 볼게요. 동사의 어간이 치음으로 끝날 때, 치음, 치가 이빨이잖아. 치아 할때그 치이잖아. 이 이빨 소리로 끝날 때. 이 소리가 뭐냐면요. 이혀 끝이 앞니 뒤쪽으로 가서 스스 이렇게 나는 소리. 치치 이렇게 나는 소리. 요거 알파벳은 다스 소리가 나죠. 이렇게 스 소리가 나는 소리거나 치치 요거 다치 소리가 나죠. 스나 치로 날 때. 실제로 다섯 개의 조합이지만 발음은 스 아니면 츠두 개를 말해요. 쉽죠? 이제 쉬워졌어. 선생님이 두 개로 줄여줬어. 스 아니면 츠로 날 때는요. 이렇게 끝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두의 현재 인칭 변화가 태만 붙는데. 무슨 말이야?
원래는 두일 때 st가 붙어야 되잖아. 요렇다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이 s를 지워버려. 그냥 지워버릴까? 이렇게. st여야 되는데 t만 된다고요. 왜 t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봤어? 스스트. 스 소리가 나서 스스트가 되거나 츠 소리가 나서 치스트가 되면 스스트, 치스트. 뭔가 발음이 연속되잖아. 스스트, 치스트. 발음이 똑같은 위치에서 스스, 치스. 이렇게 나야 되니까 이게 발음이 뭔가 이상한 거지. 발음이 불편한 거지. 그래서 이 불편을 없애려고 이 스트를 그냥 트만 붙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원래 ST가 붙여야 하는데 T가 붙고, 원래 T가 붙어야 하는데도 이제 T가 붙고, 원래 T가 붙어야 하는데도 T가 붙고, 그러다 보니 이 하이센 같은 동사에서는 두일 때나, 에야지 에스일 때나, 이어일 때 똑같은 형태가 된다는 그런 또 어떤 단점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라이젠이란 동사는요, 에스, 스로 끝났네, 스로 끝났네. 그러니까 테만 붙여. 에야지 에스, 에야지 에스 다 포함이야. 지금은 짧게 칸이 없어서 에야만 써놓은 거예요, 책에. 에야일 때도 원래 트를 붙여. 그러니까 결국, 두 라이스, 에야, 라이스 형태가 똑같네. 마찬가지예요. 라센 동사도요. 이거 SS로 끝났잖아. 근데 두일 때 태가 붙으니까 에야지 S일 때도 태가 붙어서 형태가 똑같네가 된 거고요. 쉴리센도요. 스로 끝났네. 요거네. 근데 두일 때 태가 붙고 에야일 때는 원래 태가 붙어서 형태가 똑같네. 그 탄첸도요. 츠로 끝났어. 여기 츠로 끝났어. 두일 때 ST가 안 붙고 그냥 T가 붙고 에야지 S일 때도 T가 붙어서 형태가 똑같네. 지첸 치로 끝났죠? 요거죠? 그러니까 그냥 T만 붙고 얘는 원래 T가 붙어.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다. 그래서 이게 ST가 원래 붙어야 하는데 S가 사라지니 에야지 S일 때랑 형태가 똑같더라라는 게이 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의할 거 있어요. 선생님이 시험에 저는 요거 되게 많이 냅니다. 쉬는 아니에요. S체 하는요, 쉬 소리잖아. 쉬는 치음이 아니에요. 이빨 가지고 내는 소리 아니고 쉬잖아. 쉬. 입 모양 동그래지는 소리잖아. 요건 치음 아닙니다. 요럴 때는요, 그냥 두 쉬, 스트. 두 시트. 원래 태고. 이거는 스트 원래 살아남고. 그래서 얘는 다르다. 얘는 두 쉬, 스트. 스트 그대로 살려준다. 이거는 예외라고 보기보다는 주의해야 할 겁니다. 자, 다음도 볼게요. 어간이 드, 트, 푸, 느, 근으로 끝나는 동사는 두 에어 이어에서 발음상 어미 에를 삽입한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드, 트, 푸, 느, 근으. 요럴 때는요, 원래 두일 때 원래는 ST만 붙여야 되는데 에가 달라붙었네. 이거는 원래 테만 붙여야 되는데 에가 달라붙었네. 여기도 원래 테만 붙어야 되는데 에가 달라붙었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없다고 쳐봐. 그러면은 드스트, 트스트, 푸느스트, 그느스트 어때요? 자음이 연속으로 막네 개까지도 나와. 그러다 보니까 자음이 따다다다 되니까 발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에를 삽입해서 요렇게 되더라. 에가 들어가더라라는 거고요.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 이 비가 온다라는 동사는요. 비인칭 주어 s만 사용 가능해서 두나 에어일 때의 그 예시가 없어요. s, 리그넷 요렇게만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칭되면서 2탄인데요. 여기는 쉬워요. 우리 그동안 했던 거에 어떻게 보면 반복입니다. 자, 삼격이랑 사격이 등장해요. 이격 어디 갔어요? 이격은 소유격인데, 소유격은 실제로 독일에선 소유관사, mein, dein, sein,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안 하고요. 삼사격을 한번 볼게요. 자, 독일어에서는요,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인칭대명사가 형태를 바꿔버립니다. 나에게는 미어고요, 나를은 미시입니다. 여러분 이 표는요, 여러분이 삼격, 사격 구분해서 안타깝지만 다 외우셔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 대문자 지는요, 삼격도 대문자, 사격도 대문자 쓰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인칭대명사 아까도 말했죠?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성수격이 있더라. 방금 했던 말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남성 대명사 에야, 여성 명사 지, 중성 명사 에스, 복수 명사 지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내용이죠. 미아는 여자니까 지, 파울은 남자니까 에야,
레온하고 노아는 복수니까 작은 지인데 첫 글자에 있어서 대문자예요. 아우토는 중성명사니까 S.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 그거 정리하고요. 다스 이스 탄수.

가 반드시 필요로 하니까요. 아니면 사격집의 전치사 ohne, für, um 이런 것들의 목적어가 되기도 하지요. 자, der Kugelschreiber 여기서는 일격이지만 der 남성이니까 사격으로 in으로 봤습니다. Hast du das Buch? 여기 사격이죠. Ja, ich habe es. 중성이니까 s로 봤습니다. 그쵸? Haben 동사는 목적어가 사격이 필요하니까요. Hast du die Fahrkarten? 너 차표 여러 장 있니? 역시 사격이고요. Ja, ich hab sie. 나 그것들 있어. 역시나 사격. Haben 동사의 목적어니까 사격으로 쓰셔야 하고요. Kennst du die Leute? Kennen 동사 여기 새로 나왔네. Kennen은 알다예요. 너저 사람들을 알아. 뭐뭐를 알아. 역시 사격 복수 명사인데요. 사격 복수이기 때문에 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요, 그 명사의 성을 일단 먼저 알고, 그리고 이 문맥에서 몇 격으로 쓰여야 될까, 요거를 정리하셔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인칭 대명사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명사, 어떤 사물을 칭하는 명사를 했고, 그것의 움직임에 대해서 동사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단원에서는요, 또 문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강에서 만나요. 츄스!

안녕하세요. EBS 수능완성 베트남어 1강입니다. 아, 오늘은 강의 12강이에요. 우리 교재의 6회차 모의고사의 두 번째 시간이죠. 10번부터 25번까지 의사소통 16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부터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자, 나이마이 한 단어죠? 내일이란 뜻이야. 내일, go. 아, 친구와의 대화네. 친구 너지요? 친구 너. 네 가는 거야? 뭐 하러? 보러? 뭘 봐? 필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누구랑? 왜? 그렇지? 너, 나. 친구 사이에 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세트지? 그래서 친구 사이라는 걸안 거야. 나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 라고 하는 이제 평서문인데 끝에 컴이 붙었으니까 의문문이 된 거야.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일 나와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이런 얘기예요. 우리 컴을 쓰면은 의문문 중에서 어떤 의사, 의도 이걸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쯔어를 썼다고 쳐봐. 쯔어는요, 쯔어도 똑같이 의문문인데 용법은 같아. 문장 끝에 넣어서 의문을 만들어 주는데 이 쯔어는 완료의 여부를 물어본다고 그랬어. 완료의 여부, 했니 안 했니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자, 그랬더니 B가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했겠지. 그리고 나서 계속하는 말이 이거야. 자, 나는 거 있어. 뭘 가지고 있어? 뭐를요? 왜 일을.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이야? 파이 람. 자, 람은 무슨 일을 하다. 그렇지? 그래서 람 위액이야 원래. 일을 하다. 그렇지? 목적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앞에 나오고 무엇을 하다. 근데 이 일이 앞으로 간 거야. 응? 그리고 이 동사 앞에 why가 쓰였어. why는 무슨 뜻? 동사 앞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이지.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 이런 얘기야. 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완료형 zoe 그렇게 일이 있어. 자, 그럼 이게 가겠다는 거야? 못 가겠다는 거야? 아, 나못 가는 거죠. 그치? 거절하는 거야. 나 내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그랬더니 A가 다시 하는 말이야. why? 그러면 또 다른 말은 태지. 태. 영어의 so의 뜻이라고 그랬어. 앞에 내용을 받는 거야. 그렇다면 runs out 다음번에. 다음번에 네 가자. 응? 이런 얘기.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이거야. 실로이. 이거 미안하다. 그치? 유력한데? 미안해. 내가

일이 있어서 못 가. 거쯔. 자, 우리 거라고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 상대가 뭐라고 물어봤어? 특히 거컴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 응? 거컴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 거라고 대답하면 그렇다는 뜻이야. 우리 지금까지 친구 사이에 또는 손 아랫사람에게 그래, 응. 또, 손 윗사람에게는 무엉을 썼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도 긍정 대답 중에 하나야. 자, 그런데 지으를 붙이면 무슨 뜻이지? 지는 뭐뭐고 말고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치 하면 거고 말고 그렇고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긍정이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지금 맞지 않아. 똇과 똇은 좋다란 뜻이고 과는 너무 너무 좋다. 역시 아니고 느억 우리 느억은 할수 있다, 된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느억만 해도 대답이 돼. 긍정 대답 할수 있어? 느억 할수 있어. 토이는 뭐예요? 우리가 토이와 함께 쓰이는 상관어구가 있지? 지, 토이. 주어가 나오고, 지, 토이. 그러면 주어는 단지 뭐뭐 할 뿐이다. 토이가 뭐뭐 할 뿐, 이런 뜻이야. 원래, 토이가. 그런데, 르 토이 하면은, 대답을 하는데, 할수 있다고 대답을 하는데, 뭐, 그, 되지. 직역을 하면, 될 뿐이야. 다른 뭐, 안될 이유 없어. 이런 얘기야. 만약에, 르 지으 하면, 되고 말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겠지. 역시 이것도 된다는 뜻이야. 험거지. 이거는 앞에서 고맙다고 할 때, 에이 별 말씀을 무엇이 있지 않아요. 직역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말씀을 천만에요. 이런 뜻이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런 제안을 거절하는 것으로 실로이가 되겠죠. 1번 정답. 11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이해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먼저 나왔네. 천천히 풀라고 했지? 하나하나 대입해 봐야 돼. 안녕하세요, 형, 오빠. 안녕, 동생. 동생은 건강해? 응? 저는 건강해요. 자, 저는 그런데 의미 전환하는 거지. 형은요? 오빠는요? 그랬을 때, 아잉, 티. 자, 아잉은 약간 매태. 자, 이 허이는 앞에서 수식한다고 했어. 예외적으로. 맷이 피곤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약간 피곤해. 자, 여기 T가 왜 쓰였나? 이 T가 우리 상관어구 중에서 네오 A, T, B 이런 상관어구가 있어. 만약 A이면 B이다. 그러니까 이 T는 조건이야, 조건. 자, 이 앞에서는 누구 얘기를 했어요? 너 건강하니? M, 너 동생 건강하니? 예, 동생 저 건강해요. 그렇지? 동생 얘기를 했어. 근데 형은요라고 이제 의미를 전해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형은 조건이 바뀐 거야. 동생 얘기하다가 이제 형으로 조건이 바뀐 거야. 만약 형이라면 이제 동생은 건강했어. 앞에 그리고 이제 조건이 바뀐 거야. 그래서 형은 하고 이 T가 앞에 것과 구분해주는 조건이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T가 쓰였다라고 하는 건 앞엔 딴 얘기를 했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건 그렇고 이것은 이렇게 구분해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은, 오빠는 약간 피곤해. 이런 얘기. 자, 그러면 B는 여성이다. B의 성별을 알기 위해서는 A가 호칭을 뭐라고 했는지. 그렇지? 자오 아잉이라고 인사를 했어. B를 향해서. 이건 손윗 남성이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고. B는 조금 피곤해. 여기 나와 있죠? 조금 피곤하다. 그러면 알맞은 거. 유력한데? A는 건강이 좋지 않다. A가 저는요, 동생 저는 건강해요. 그렇지? 이것도 역시 맞는 말. A는, 이건 맞지 않고. 자, A는 B보다 나이가 많다. 자, 여기 보세요. A가 B에게 형이라고 불렀고, B는 A를 동생이라고 불렀어. 그렇지? 그러니까 A는 B보다 나이가 적죠. B를 아잉이라고 불렀어. A와 B는 처음 만난 사이다. 그건 알수 없어. 근데 지금 서로 형, 동생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지. 자, 그러면 B는 조금 피곤하다. 이게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정확해. 자, 이제 12번. 사파가 나왔는데 선물을 주는 얘기야. 자, 쭉 하죠? 이 쭉이 기원하는 거지. 뭐 하길 바라. 이런 얘기야. 예, 너뭐 하길 바란다. 응?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언니네요. 언니, 많이 고마워요. 이런 얘기. 자, 여기 응어는 이 응어가 잠자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맛있게 자다, 푹 자다란 뜻이야. 푹 자기를 바란다. 아니고 안 먹다지. 응어는 맛있는. 그리고 미행은

원래 입이란 뜻이야. 입. 그래서 응원미행 하면 입이 맛있게 먹는다. 뭔가를 기원할 때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할때 응원미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맛있게 먹기를 바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 상황이. 자, 이 꾸오이뚜원이라고 하는 것은 뚜원이 주고 주 일주일, 이주일 할때 꾸오이는 끝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주말이지, 주말. 그리고 부이베 한 단어로 즐거운. 그러니까 즐거운 주말을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주말 되길 바라 이렇게 할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자, 이 상황과는 맞지 않고 지금 선물을 주고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생엿 한 단어야. 생일. 그러면 상황이 딱 사파랑 일치되네. 그리고 부이베 바로 이 부이베야. 즐거운 생일을 기원하는 거야. 유력하지? 그리고 냐잉은 빠른 속도가 빠른 거야. 그리고 허이는 뭐뭐로부터 벗어나다란 뜻이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코이 바잉 이렇게 돼 있지? 바잉이 뭐예요? 우리 이런 단어 알고 있지? 바잉 비엔 병원 할 때. 이게 병이야, 병. 질병. 병으로부터 벗어나다는 뜻이야. 병이 낫다는 뜻이야. 코이 바잉이. 그래서 빨리 병 낫기를 바라. 이런 뜻이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이제 13번. 대화의 내용을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거. 자, 이 대화 내용을 보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냐를 그림, 사파로 한번 골라보는 거야. 답지가 사파야. 자, 두지. 언니, 언니나 누나가 되겠지? 손이 여성. 줌지. 자, 우리 줌은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가 사용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가 먹다와 마시다에 대한 높임말이라고 해서 드시다. 그래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두 분. 식당이라면. 자, 그랬더니 쪼, 중또이, 중또이 두 사람이니까 두 여성이 주문을 한다고 쳤을 때 쪼, 대상,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 대상에게 이 명사를 주다란 뜻이라고 그랬어. 쪼는 동사로.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세요. 뭘요? 이거를. 자, 보니까 두, 리아는 접시지. 그리고 문자, 우리 분자, 베트남 음식 중에. 그리고 두 잔, 두 잔, 뭐, 늑, 나, 얼음물. 이런 얘기야. 그치? 우리, 나가 아이스, 얼음이란 뜻이 있으니까, 얼음물 두 컵을 주세요. 이런 얘기야. 지금 뭐예요? 역시 음식을 주문하는 거 맞지? 아, 그러니까 이 줌이 드시다 이런 말이 맞구나. 그럼 식당에서 두 여성이 음식을 주문하는 장면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자, 지금 보세요. 이거는 어디 옷가게에서 뭐 계산하는 것 같아. 이건 학교에서 지금 수업하는 거고. 아, 여기가 지금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 같아. 유력하지, 3번? 자, 여기는 영화 티켓을 지금 사는 거고. 여기는 길묶이지? 5번은 길묶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여기 지금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이니까 이 줌이 아 드시다라고 해석하는구나. A는 직원이겠고 B가 손님 두 여성 중에 하나가 되겠지. 주문하는 게 되겠지. 아, 자, 그래서 13번엔 3번이 정답이 되고, 자, 이제 1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두개 한번 골라봐요. 자, 냐꺼우 이렇게 돼 있어. 꺼우 친구지? 그러니까 친구 집이 뭐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 내용을 몰라.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냐떠 나의 집은 있는데 건 가까이 있다는 거죠. 건이 가까운 거야. 거리가 너희는 여기죠. 이게 여기에서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야 너희 집 여기서 뭐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기서 가깝냐 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을까? 자, 어도우는 어디에 있니? 이런 얘기지. 여기서 가까워. 이거 유력한데. B는요, 꼬컴 의문문으로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어요? 건하니? 가깝니? 여기서 가까워. 이것도 유력한데. 자, 여기는 몇 사람이 있니? 너희 집에 몇 명이 있니? 이런 얘기지? 그런 얘기 아니고. 꼬썸컴 역시 같은 꼬컴 의문문이야. 근데 아까는 건 가깝냐를 물어보는 거고, 요번에는요, 좀하냐. 이 좀은 뭔데? 넓은 그런 뜻이야. 넓은. 그러니까 집이 크다, 방이 크다, 또 길이 크다, 폭이 넓다라고 하는 것이 좀이야, 좀.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니지?
그러면 AB가 되네. 1번. AB. 자, 여기 지금 gone이 쓰였어. 가까운 그런 뜻이야.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gone의 반대말 뭐죠? 싸. 싸. 먼.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go, 싸, come 하면 무슨 뜻이야? 머니 이런 뜻이 되겠지. 그렇지? 반대말 서로. 이제 15번. 자, 요번엔 짜오가 나왔네. 짜오는 원래 집안에서 손주 또는 조카죠. 자, 짜오라고 지금 상대가 A가 불렀어. B를 짜오 너 뭐뭐니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 B가 자기 자신을 역시 짜오라고 해요. A 앞에서. 그러니까 A가 할아버지나 할머니 급벌 되는 분 아니면은 뭐 고모나 삼촌, 큰아버지 이렇게 되는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닐까? B는 또 거기에 대해서 손주나 조카뻘 되는. 자, 짜오 저는요, 미, 솟가오. 자, 솟이 열이 나다란 뜻이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미를 쓴 거야. 미, 솟, 열이 나는 거야. 안 좋아. 근데 열이 어떻게 나? 높게 난다는 거야. 까오. 높게 난다는 거야. 자, 언제부터? 뜨, 또이, 홈과. 홈과 한 단어라고 그랬죠? 지나간 날, 어제. 그리고 또이는 뭐예요? 어두운 그런 뜻이야. 자, 여기 지금 성조 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한 단어지? 이 또이는 뭐야? 관계성이 없는 1인칭 나라고 그랬지? 형이나 동생, 뭐 오빠, 뭐 선생님, 제자 이런 관계가 없이 아직 그런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이, 그러니까 처음 만났다든지 이럴 때 나를 쓸때 또이야. 자, 근데 여기에 이렇게 성조가 위로 올라가는 성조가 붙었어. 이거. 이거는 이 또이는 저녁이란 뜻이 있어요. 저녁, 명사로 저녁 하루 중에 또 형용사로서는 저녁이니까 무슨 뜻이 있을까? 형용사로서 어두운 그런 뜻이 있어요. 또이가 어두운, 밝지 않고 어두운. 그러니까 어제 또이부터 어제 저녁부터 고열이 났어요. 열이 높게 났어요. 이런 얘기야. 자, 정중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뭘 물어봤을까 이거야. 야, 너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또 여기 지금 뜨, 또이 험과니까 어제 저녁부터니까 너 언제부터 아프냐?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자, 그랬더니 A가 하는 말이 박, 그렇네요. 자기를 박이라고 하네요. B 앞에서. 그럼 맞아떨어지지? 자, 박이 원래 뭔데? 큰아버지잖아. 큰아버지. 집안에서 큰아버지. 자, 큰아버지, 그리고 짜오는 뭐야, 이때? 손주가 아니라 그러면 조카가 되겠지. 그치? 우리 문항에서 인물이 나온다면 호치민 주석이 제일 유력해. 호치민 주석. 왜냐면 베트남에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제2외국어로 베트남어를 배울 때그 외국인이 베트남에 대한 문화를 익힐 때 그중에서 인물을 이제 이해한다면 누구를 가장 베트남의 인물로서 소개를 하고 싶냐?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다 호치민 주석에 대해서 알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만큼 이의가 없어. 호치민 주석이 대표적인 베트남의 위인이야. 근데 그 호치민 주석을 베트남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 표현 중에? 막 큰아버지인데. 호. 이렇게 호 큰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야. 호 큰아버지. 그렇지? 이렇게 친밀하게 애칭으로 불러요. 베트남의 국부라고 하지, 국가의 아버지라고도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만큼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자, 그때 그 박이야, 이 박이. 자, 그러면 이 박은 여기서 바로 누굴 얘기하겠어요? 바로 A인데, 내용을 한번 봐봐. 함은 진찰하다 그런 뜻이거든. 진찰하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큰아버지가 진찰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앞에 내에는 원래 뭘 두다란 뜻인데 거기서 파생이 돼서 어떤 뜻도 있다고 놔두다란 뜻이 있어. 주어가 서술로 하도록 누군가가 뭐 하도록 어떤 행동을 하도록 놔두다란 뜻이 있어. 놔두는 주체는 누굴까? 바로 B가 될 거야. 생략하는 거지. 생략해. 쓸 필요가 없어. 자,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할게. 라고 얘기할 때 상대가 들으라고 하는 거지.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놔둬. 내가 뭐뭐 하도록.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진찰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A가 누구겠어요? 의사가 되겠지, 의사. 자,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의 대화야. 예, 너 어디가 안 좋니? 아, 제가 어제 저녁부터 열이 나요. 열이 많이 났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진찰할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A, B, 람싸오 이렇게 돼 있지? 역시 안 좋은 거야. 람싸오는 왜 그래? 라고 물어볼 때 하는 말이야. 뭔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 무슨 일이니? 왜 그러니? 라고 할 때, 여기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허이바잉. 우리 방금 나왔죠? 병에서부터 벗어나다. 병이 났다. 병이 나았니? 완료의 여부라고 그랬지? 병이 나았니? 아, 그런 게 아니고. 자, 비, 옴. 이 옴은, 아프다란 뜻인데, 우리가 아프다란 뜻으로 라오가 있어요. 그렇지? 라오. 이 다오는 통증이 있어서 아픈 거야.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쑤신다든지, 이가 아프다든지, 어디 부딪혀가지고 아야 할 그런 통증이 있어서 아픈 게 다오고, 이 옴은 감기를 걸렸다든지 병이 들어 아픈 거야. 자, 그러니까 미옴 하면은 이제 아픈 거야, 병 들어 아픈 거야. 언제부터? 키나오 한 단어지. 언제부터 아프니? 아, 어제 저녁부터 열이 나요. 이것도 가능하겠지? 라박스이 의사야. A, 라박스이. 여기 짜우니까, 짜우 너는 의사야. 맞아?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지금 A하고 C가 되겠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자, 16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냐짱의 오늘 날씨는? 자,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응애 듣다란 뜻이지? 말한 걸, 뭐뭐라고 말한 걸 들었어.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라고? 뭐뭐라던데. 보통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지? 홈과 어제, 냐짱에서, 고, 무, 무는 비가 오다란 뜻이지? 떠는 원래 큰 그런 뜻이야. 떠는 큰. 그래서 비가 크게 오다란 뜻인데, 직역하면 그런 의미인데, 비가 많이 왔다라는 거야. 비가 많이 왔다던데, 어제, 냐짱에. 뭐이죠? 지금은? 테나오 어떠니? 조이 완료형. 지금 어떻게 됐니? 지금은 어떠니? 이런 얘기. 자, 그랬더니 어제 무엇도 비가 많이 왔어. 비가 많이 왔어. 비가 많이 왔어. 니은 그러나 홈나이 오늘은 저희 날씨가 어때요? 매우 낭해. 낭은 뭐예요? 해가 쨍쨍 내렸던 게 낭이야. 맑은 거야. 맑은 거. 자, 지금 오늘 물어보는 거지? 냐짱이 오늘 날씨, 어제 날씨가 아니라 여기 있네요. 1번. 1번. 최근에 기출을 보면 이렇게 날씨와 관련된 게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전화 통화를 해서 이렇게 뭐 오늘하고 어제 날씨를 물어보고 그중에서 오늘이나 어제 날씨를 물어보는 거. 여기서 답을 이렇게 사파로 고르는 거.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 오늘이냐, 내일이냐, 뭐 이런 걸 구분해 주면 되는 그런 정도예요. 비가 온다거나 해가 난다거나 보통 그두개 중에서 답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두 개는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 비가 오든지 아니면 해가 나든지. 자, 그래서 16번이 1번이고 17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역시 이해야. 자,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자, 안녕하세요. 아잉. 아잉. 그리고 쪼. 대상 동사지. 이때는 뭐라고?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하도록 하다라고 하는 사역 동사의 의미라고 했지. 자, 나로 하여금 그이 보내게 해주세요. 뭘 보낼까? 목적어 여기 나온 거야. 무기엔 소포지. 이 소포를 어디로 가? 한국으로 가는. 그렇지? 한국으로 보낸다고 할때 그이 에이디 한국 이렇게 된 거야. 자, 나로 하여금 이 소포를 한국으로 보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체국 인걸알수 있죠. 짜오찌 안녕하세요 찌 오이 어이구 이런 댕기야. 낭과 너무 낭하네요. 자, 낭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전을 바로 찾지 않고 여기서 한번 유추해 보는 거야. 좀 묵겠나 이 소포 속에 거 있어요. 닝쓰이. 자, 쓰이는 무엇이지 모르니까 물어본 거야.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무엇들이라고 복수를 썼어. 그렇지? 무엇들이 있나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소포 속에는 꼭 있어요. 역시 카드 앞에서 수식해 꽤 상당히 많은 쌀기, 책이. 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화의 상황을 봐서, 이 내용을 봐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낭이. 아, 무거운 그런 뜻이란 말이야. 무거운. 야, 너무 무겁네요. 이런 얘기야, 소포.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해석을 했어. 하나씩 넣어봐. 알맞은 거 골라. 비는 느다. 느가 남녀 할때 여자지 한자에서 온 거야. 아, 여성이다. 비가. 자, 어떻게 알수 있어요? A가 B를 향해서 짜왕 이렇게 인사했잖아. 손이 남성으로 안녕하세요, 형, 오빠. 그러니까 B는 느가 아니야. 남성이야. A는 한국에 있다지? 낭은 뭔데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있는 중이야. 아니고, 지금 A가 와서 이 소포를 한국으로 보낸다고 했지? 이 소포는 낭하지 않다. 그렇지? 컴이 서술 앞에 왔으니까 부정하는 거지? 지금 낭해. 자, 소포 안에는 꽤 많은 책이 있어. 그렇지? 이렇게. A는 소포를 베트남으로 가도록 보내고 싶어. 그렇지? 그런 얘기야, 이거는. 아니야. 지금 A가 한국으로 소포를 보내고 싶은 거야. 보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아니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빈칸에 있는 대화문과 비슷해. 그런데, 아무래도 이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하나하나를 다 대입해 볼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 오지거를. 자,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이건 천천히 풀어보라. 빈칸에서는 속도를 좀 내고. 18번. 묘사문항이지? 자, 5명이 나와 있어. 5명의 인물 중에 마이에 해당하는 사람. 자, 마이는 베트남 여성 이름이야, 보통. 자, 점 아잉나. 이 사진 속에 누가 마이야? 그렇지? 마이는 당 현재 진행형이야. 응어이 하고 있어. 자, 응어이가 무슨 뜻인데? 앉아 있다는 거. 앉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앉아 있어. 쨍게 의자에 할때 에가 쨍이에요. 쨍은 원래 뭔데? 위란 뜻이야. 의자 위에 앉는다고 해서 쨍을 쓰는 거야. 자, 의자 위에 앉은 두 사람이면, 그렇지? B, C로 좁혀졌어. 다섯 명 중에서. 그리고 떡난 짧은 머리. 머리가 짧아. 머리가 짧고. 그리고 레오킹 안경을 썼어. 아이고, 나왔네요. 그렇지? B가 되겠지? 자, B가 유력해. 그랬더니 A가 떠, 나, 터이소이, 터이했어. 이런 얘기야. 자, 터이 보세요. 위로 올라간 성조지? 터이 보다, 느끼다 그런 뜻이야. 보다란 뜻인데, 어디 있지 하고 내가 찾아보는 보다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시야에, 이 시각에 들어와서 보여서 보는 게 터이야. 길묵기 할 때, 아, 너 이쪽으로 쭉 가다가 우회전하면 그 건물이 있어. 그 건물을 네가 볼 거야. 라고 할때 그게 터이야. 오른쪽에 도는데, 저거구나. 라고 보이니까 보는 거지. 그게 터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가 길고, 머리가 짧고 안경 꼈구나. 아, 이 사람 보이네. 이래서 터이라고 쓴 거야. 완료형. 자, 그래서 18번에 B 정답이 되겠고요. 이제 19번. 지금 이 사파가 명확하죠? 보니까, 이 옷가게에서 옷을 지금 고르는 장면인 것 같아. 자, 실로이 실례합니다. 아오나이, 이 옷이, 우리 아오는 우돗이라고 그랬어. 우돗. 여기 셔츠를 가지고 있지. 이 옷이 뭐예요? 라고 지금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 직원이겠지 아마. 직원의 대답이 늑, 즈, 아 이렇게 가능하고 말고요. 그렇지? 즈는 뭐하고 말고 정중하게. 그러면서 펑 방이지. 근데 무슨 방일까? 타이로. 자, 원래 타이는 뭘 갈다, 교체하다라는 뜻이야. 타이라고 하는 게. 자, 로는 어떤 사물, 물건 이런 뜻인데 타이로, 펑 타이로 하면 물건을 교체하는 방 직역하면.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옷가게에서. 옷을 갈아입는 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탈의실. 자, 그래서 from 타이로 이렇게 돼 있지? 아,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뭘 물어봤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가능하고 말고요. 탈의실이 저기 있어요. 저쪽에서 옷 갈아입으시면 돼요. 이런 얘기를 쓴 거야. 자,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그렇지?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될까요? 가능합니까? 되고 말고요. 그리고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한 거지. 자, 바오니우띠엔. 우리 이건 알죠. 얼마의 돈이란 뜻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가격을 물어볼 때 이거 얼마예요? 아니고. 자, 짤라이 르컴. 자, 요거를 보면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짤라이를 모르는데 이거 가능해요? 가능하고 말고요. 근데 이 내용과는 맞지 않아. 자, 짜가 원래 뭐예요? 뭘 받았는데 되돌려주는 게 짜야. 그래서 라이를 쓴 거야. 강조해주기 위해서 다시, 라이가 또 다시. 반납하는 거지. 물건을 샀어. 근데 다시 돌려줘. 뭘까요? 반품하는 거지. 뭔가 잘안 맞아가지고 할 때. 또, 우리 짜, 띠엔. 우리 짜, 다음에 띠엔 나오면 뭐예요? 돈을 내다. 그렇지? 돈 내다. 그런 뜻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용이 틀려. 자, 여기서는 거 있어요. 마오, 색깔. 다른 색깔이 있나요? 이게 아니지. 이거랑 연결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거는 사이즈예요. 사이즈. 자, 너는 큰 그런 뜻이지? 비교급이야. 보다 더큰 사이즈가 있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나왔어요. 막이 바로 옷을 입다란 뜻이거든. 자, 트는요.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 뒤에 쓰여도 되고, 앞에 쓰여도 돼. 입어보다란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늑할수 있다. 그렇지? 동사 뒤에 늑이 나왔으니까 입어볼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질문한 거야. 입어볼 수 있나요? 이 옷. 입어볼 수 있나요? 입고 말고요. 할수 입고 말고요. 그러면 탈의실이 저쪽에 있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제 2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알론에, 여보세요, 전화지? 여보세요? 라면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지? 쪼, 대상, 동사.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라는 사역동사인데 이걸 아주 정중하게 부탁한 거야. 나로 하여금 갑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지? 자, 누구를 만나? 꼬하를. 우리 이제 수능 교재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에서 나온 건이 꼬가 여선생님이야. 원래 꼬는 출발이 집안에서 고모란 뜻에서 출발을 했거든? 그러니까 여선생님을 고모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여긴다는 거야. 자, 그런데, 집안에서 고모라고 나온 적은 없어, 기출에. 그러니까, 이제 꼬라고 하면, 여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앞으로. 자, 꼬 하니까 하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하 선생님을 바꿔주세요. 전화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B가 꼬어이 그 선생님은 그녀는 막, 자, 이게 지금 동사인데 동사 앞에 머이가 쓰였어요. 이런 경우는 시제라고 했지? 시제 막 뭐뭐하다. 근접 과거야. 막 뭐뭐 했다는 거야. 막 장와이 밖에 나갔어요. 우리 자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자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와오였지. 반대말이야. 자, 그리고 응와, 잉와이가 밖에, 외부 할때그 외자에서 온 거거든, 한자어.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다라는 거야. 막 밖으로 나갔어, 완료형. 그러면서 B가, 자, 형은, 오빠는 뭐뭐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 무슨 내용을 지금 물어봤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정중하게. 내가, 쌤, 미리 형이지? 의 고의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다는 뜻도 있고 또 전화가 나오면 전화를 걸다라고 하는 동사도 된단 말이야. 다시 걸게요. 싸우는 뒤에, 나중에.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 뭐라고 물어봤을까? 뭔가 뭐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그렇지? 전화할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다시 전화 걸게요. 이런 얘기겠지? 자, 봐봐. 고의. 전화를 건다. 이 고의야. 소. 번호지? 몇 번, 어느 번호를 거셨어요? 이런 얘기야. 아니고, 람게지. 무슨 직업을 일하십니까? 우리 직업을 물을 때 한다고 했어.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자, 고이. 걸었어. 과거지. 걸었어. 그런데 이 념은 우리 뭔가 오인하다. 뭘 잘못 알다. 잘못하다. 이런 뜻이야. 념이. 동사와 함께 쓰여서 이 동사를 잘못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번호를 잘못 걸었다는 뜻이야. 전화 잘못 걸었어요. 아니지. 여기 지금 냔이라고 하는 건 소식을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이 Z 하면은 무슨, 어떤 내용을, 무엇을 전하느냐, 이런 뜻이지? 그런데 지금 이 의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come 의문문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은 뭘 물어본다고? 뭔가를 전하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겠습니까? 바로 그걸 물어본다는 거야. 이 냔에 대한 걸 물어본다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저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다시 전화 걸게요. 이렇게. 자, 전화를 걸어. 근데 몇 번? 자, 한 번, 두 번이지? 근데 지금 이거를 머이로 썼어. 몇번 전화를 했다. 완료형. 역시 이 내용이 아니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3번, 4번. 지금 여기 보니까 여보세요 하고 꼬하를 지금 바꿔달라고 했는데, 자, 그녀가 막 나갔어요. 그러면서 상대를 지금 아잉이라고 했지? 오빠. 물론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학교일 수도 있고, 또 무슨 뭐 일반적인 어떤 뭐 회사라든지 그런 거일 수도 있겠어. 보니까 이 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집안에서 고모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또 일반적인 곳에서는 나에게 고모뻘 되는 사람, 그런 여성에 대해서 부르는 말도 될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1번. 빈칸 3개가 나왔죠? 응애 노이 역시 나왔네. 뭐뭐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뭐뭐라던데. 지, 언니가, 누나가 쎄 뭐뭐 할 거야? 무이네에 갈 거야. 대문자로 썼지? 지명이야. 베트남 남부의 그 아주 바닷가가 아름다운 그 도시지, 무이네. 아마 우리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무이네, 베트남의 무이네 갔다 온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열대 국가의 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모래사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맛보고 싶다면 여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 무이네에 갈 거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했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이번 여름철에 지, 내가, 언니가, 누나가 세일이 갈 거야. 그러니까 언제 가요? 이걸 물어봤겠지? 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언제 가요? 여기 봐봐. 바우서. 언제지가 가요? 그렇지? 이 바우서는 언제란 뜻인데 문장 앞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미래가 된다고 그랬어. 언제 갈 거예요? 요번 여름에 가. 요번 여름에 갈 거야. 미래형. 그러면서 이 B가 계속 물어봐. A에게 뭐라고 물었더니 A는 찌요. 아직이요. 이런 거야. 자, 뭘 물어봤나? 한번 볼까? 여기 지금 찌요라고 물어봤지? 완료의 여부니까. 자, 너는 언제 무이네에 갔니?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언젠가 가본 적이 있니? 언젠가 무이네에 가본 적이 있어? 이런 얘기지. 그랬더니 아직 못 갔어요. 자, 여기 C. 여기 C가 되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A가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B가 약 일주일. 일주일의 기간이지? 자, 그러면 아까 그 B를 봐봐. 자, C는 무이네에 있을 거야. 바울로우.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의문사니까 의문문이 되겠지. 자, C는 얼마나 오랫동안 무이네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그렇게 물어봤더니 약 일주일. 맞아떨어지지? 기간을 나타내니까. B.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지금 두원 앞에 숫자가 나오면 기간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기간이 맞지? 그래서 바울러, 얼마나 오랫동안. 자, 그래서 A, C, B가 되겠지? 2번. A, C, B. 정답. 이제 22번. 시각을 물어보는 거겠지? 지금 답지가 시간이 나왔어. 대화의 내용으로 봐서 A와 B가 만나기로 한 시각. 자, 중따 우리 한 약속해. 만날 걸 약속해. 서로 만날 걸 약속해. 몇 시에 이런 얘기지? 우리 몇 시에 만날까? 니는 독백형이라고 그랬어. 이제 둘이 만나기로 할 건데 우리 몇 시에 만나지?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B가 느 어띠엥 싸오. 띠행이 1시간, 2시간의 단위야. 1시간, 2시간. 자, 이 느어는 이 띠행 앞에 쓰여서 절반이란 뜻이야. 절반. 반시간이야. 30분. 그러니까 반시간 후에, 30분 후에.
자, 그러면 3시에 갑냐 서로 만나. 어디에서 만나? 쪽냐.

앞에서. 근데 누구네 집 앞이야? 친구 너. 너의 집 앞에서 만나자. 응? 이런 얘기. 여기 발문을 잘 보세요. A와 B가 만나기로 한 시각이에요. 몇 시야? 3시야, 3시. 그치?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우리 선생님이 한번 이걸로 우리 학생들 한번 이렇게 틀리게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반 시간 후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 그러면 우리 3시에 만나자. 그러니까 정답은 3시야. 3시. 자, 23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딱 M 이렇게 나왔지? 너희들 복수야. 자, 호의가 질문하다는 뜻이야. 지 무엇을? 여기까지만 하면 무엇을 질문하니? 이런 얘기지? 이것 때문에 의문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것을 꼭컴 의문문으로 다시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뭔가 질문할 게 있니 없니? 질문할래 안 할래를 물어보는 거야. 그땐 동사를 물어보는 거야. 너는 더. 뭔가 더 질문을 할래? 질문이 있니? 이런 뜻이지. 그랬을 때 B가 아니요. 정중하게. 질문이 없어. 자, C는요. 학생 C는 저 역시 이해했어요. 그런데 햇은 뭐예요? 남기지 않고 다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he or it 하면 다 이해한 거야. 남기지 않고. 저희 완료형 그리고 선생님. 아, A가 선생님, 여선생님이었구나. 정중하게. 자, 그랬더니 A가 그래. 깍 M 너희들 복수지? 니어는 기억하다란 뜻이야. 기억하다. 기억하다란 뜻도 있고 그래서 그리워하다란 뜻도 있어요. 니어가. 자, 기억해. 여기선 기억해. 뭘요? 람 바이트업 하는 거. 자, 바이트업이 우리 과제라고 그랬지? 과제하다란 동사로 람을 쓴다고 했어. 람 바이트업 하는 걸 기억해. 홈나이 오늘 숙제를 하는 거야. 오늘의 숙제를 하는 거를 기억해라. 이런 얘기. 자, 이제 하나씩 대입해 봐. B는 남학생이다. 자, 지금 A는 여선생님이야. 꼬니까. 근데 B하고 C가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알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여기에 지금. 그래. 그렇지? 없어. A는 여선생님이다. A는 여선생님. 그렇지? 여선생님이야. 오늘 수업은 숙제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숙제하는 걸 기억해. 오늘 숙제가 있어. 학생들은 질문할 것이 더 남았다. 질문, B가 안 해. 뭐, 질문할래? 아니요. 저도 다 이해했어요. 질문이 없어.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야. 여기 지금 질문 안 한다고 했고, 여기 친구도 다 이해한다고 했어.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 이건 이해했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2번. 자, 이제 2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홈나이 오늘 M 동생이 타잉 또한 한 단어예요. 계산한다는 뜻이야. 정산한다는 뜻이야. 자, 동생이 정산할게요. 이런 뜻이야. 이 대가 왜 쓰였다고? 대는 원래 노타인데 놔두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지? 자, 지금 A와 B 여기 이제 이 C는 직원이고 A와 B가 식사를 했어. 식사를 했는데 오늘은 A가 자기가 내고 싶은 거야. 자기가 동생인데 자기가 내고 싶은 거야. 그럴 때이 형, 손위 여성, 손위 남성이나 여성이나 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오늘은 제가 낼게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B를 향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B, 당신은 뭐 하라는 얘기야? 가만히 계세요. 그 의미로 내를 쓴 거야. 가만히 놔두세요. 내가 뭐뭐 하도록 놔두세요. 이런 얘기야. 만약에 이게 없이 이렇게만 하면 아주 평이한 문장이 돼. 제가 계산할게요. 이런 제가 계산합니다. 이런 평이한 문장이 되는데 이건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거야. 그렇지? 그냥 제가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대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를 써서 말한다는 것은 회화의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 뜻이야. 자, 오늘은 제가 계산할게요. 상대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해요? 그래. 역시 이게 예스인데 친구나 손 아랫사람에 대한 예스였지? 그러니까 맞네요. A가 M이 되는 거야. 동생뻘 되는 거야. B는 형이나
아잉이나 찌가 되겠지? 손이 여성이나 손이 남성. 꾹덕 이렇게 돼 있어. 자, 르억은 가능하다는 뜻인데, 꾹은 뭐라고? 또한 그런 뜻이지. 그거 역시 가능해 이런 뜻이야. 그게 뭔데? 네가 계산하는 거. 오늘 A 동생 네가 계산하는 거 여기에 생략돼 있는 거야. 주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야. 그거 역시 가능해. 그래 내가 많이 냈으니까 그동안 그래 네가 오늘 내고 싶다면 그래 그것도 좋아. 이런 얘기를 지금 쓴 거야. 그게 꾹덕이야. 자, 그랬을 때 A가 지어이 누군가를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C가 거기에 대해서 네, 이 자는 말을 이렇게 정중하게 받는 거야.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할 때, 아, 네, 라고. 이거 자체는 긍정이 아니야. 네 다음에 예스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요 라고 할 수도 있어. 말을 정중하게 네. 떳가는 모두 그런 뜻이지? 모두 얼마야? 45만 동이다 이거야. 정중하게 대답했어. 여기 뭐 갈까? 아, 모두 해서 얼마예요? 제가 계산할 건데요. 모두 얼마예요? 뭐 이런 얘기 아닐까? 제가 계산할게요. 뭐 계산 영수증 주세요. 뭐 계산서 주세요. 이런 거 아닐까? 자, 띵, 띠엔, 쪼, 또이. 주어가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있으니까. 띵, 띠엔이, 이 띵이 계산하다는 뜻이야. 띠엔은 뭐예요? 돈이지? 그래서 띵, 띠엔 하면 돈을 계산하다는 뜻이야. 식사할 때나 어떤 무엇을 구매하고 나서, 자, 계산한다고 할때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띵, 띠엔. 그 다음에 쪼, 대상이지? 대상에게, 대상을 위하여 계산해 주세요. 예, 모두 45만 동이요. 유력해. 자, 이 음식은 매우 맛있어요. 쪼, 대상 동사지? 고이. 여기서는 뭐니 나왔네, 목적으로. 음식이니까. 음식을 주문하도록 해주세요. 자, 나로 하여금 음식을 주문하게 해주세요. 자, 내가 음식 주문할게요. 네. 이런 얘기. 역시, 나로 하여금 질문하게 해주세요. 잠시. 나는 원해요. 안. 먹는 거지? 템은 추가로 더. 더. 그렇지? 더. 추가로 먹고 싶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지금 계산해 주세요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야.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25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B의 취미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두 개를 골라보는 거야, 네개 중에서. 자, 나는 빵을 만드는 걸 좋아해. A가 먼저 자기 취미를 얘기하는 거야. 자, 나는 그런데 의미를 전환하는 거야. 너의 친구, 너의 서틱 취미는 뭐냐? 자, 이제 B가 자기 취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역시 틱 좋아해. 빵 만드는 거. 빵 만든 거 하나 나왔어. A처럼. 그래서 꽁을 쓴 거야. 그리고 나는 뭐 하기도 해. 자, 이 건이 요번에는 동사, 본동사 앞에 쓰였어. 그럼 주어가 동사하기도 하다. 뭐뭐 외에 뭐뭐 하기도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건이. 그래서 너와 함께 자주 쓰여. 너가 더 이런 뜻이니까. 더 뭐뭐 하기도 한다. 뭐를요? 머이가 수영하는 거지. 수영하는 걸 좋아하기도 해. 음식, 여기 빵 만드는 거 외에, 빵 만드는 거 외에 수영하는 걸더 좋아하기도 해. 추가로. 오, 그러면 런싸움 다음번에 꿍이 동사와 함께 쓰였죠? 그러면 함께 동사하다란 뜻이야. 이 꿍은 동사 앞에 쓰일 수도 있고 뒤에 쓰일 수도 있어. 함께 동사하다란 뜻이야. 자, 이 꿍에 또 다른 용법이 하나 있지. 꿍 다음에 명사가 올 때. 이건 같은 명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이 있었지. 꿍물럽 같은 반. 같은 반이란 말이야. 같은 한 반.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자, 그래서 꿍이 함께 가자. 수영하러.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여기서 B의 취미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빵 만드는 것과 수영하는 것. 두 개가 나오겠지? 자, 빵 만드는 거. 그리고 수영하는 거. 자, A와 C. 2번이 정답이야. 2번 정답. 자, 만약에 B하고 D가 여기서 B하고 D에 해당하는 것이 나왔다면 그게 정답이 되겠지? 자, B는 뭘까요? 운동한다라고 할 때, 덥테이즈. 우리 연습하다 할때 습자지? 그리고 태즈. 체육이라고 그래서 한자어로 그래서 체육을 연습한다. 이게 운동하다는 뜻.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B가 정답이 될 거야. 자, 여기 지금 농구지, 농구. 우리 농구는 뭐였어요? 구기 종목에는 몽이라고 하는 게 나왔지? 공. 그리고 농구는 배스킷이야.
범소, 배스킷볼을 플레이한다 할때 쩌이를 썼어. 그치? 그래서 농구를 플레이한다 하고 하면 이게 정답이 되겠지. 이런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이제 여기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도 취미가 나오는 그 강의 사파와 함께 그것을 베트남어로 표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그 표현들을 익혀놓으면 이 내용이 바뀐다 하더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교재 6회차까지 했어요. 이제 7회차 할 차례죠. 7회차 모의고사를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몬자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숭득강 저는 한성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별표 친거잘 꼼꼼하게 한번 보셨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오늘 이제 2강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강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함께 또 주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강은 이제 형용사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음하고 명사를 봤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형용사라고 해서 품사가 바뀌었는데 형용사는 프랑스에서 명사가 남성하고 여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도 그 명사를 기준으로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성 형용사, 복수 형용사 이렇게 다 명사를 기준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수 형용사는 숫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불어를 시작을 했을 때 프랑스어에서 첫 번째 고비가 이제 숫자에서 한번 옵니다. 굉장히 막 복잡하고 조금 그래요. 만드는 조합도 좀 그런데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 하시면 되고요. 약간의 그런 규칙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품절 형용사 보겠습니다. 여성형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 기본적으로 명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단수에 을을 붙이면 이제 여성이 됐잖아요.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남성 형용사에다가 을을 붙이면 여성 형용사가 됩니다. 발음도 달라져요. 이거는 그엉이라고 해서 끝자음 발음 안 나고 이게 아 n이니까 앙 발음이 나서 그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성형이 되면 얘가 끝자음이 더 이상 아니고 으로 되기 때문에 그엉 드로 발음이 납니다. 발음이 달라져요. 남녀 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형용사가 으로 끝났을 때 그대로 똑같이 으를 씁니다. 이거 명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mans, mans 이렇게 남녀 동형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 밖에 변화형 볼까요? 여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단순히 으만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으에호로 되는 건요. 으를 하나 붙이고요. 앞에 악상을 하나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네르니에, 데르니에, 이렇게 되죠? 지금 레제, 레제, 이렇게 악상이 붙어요. 악상 떼기가. 이런 것들은 이제 철자 문제에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빈칸 뚫어놓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그 단어 또는 그 단어의 뜻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철자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형용사 특히 이런 거는. 그다음. x나 f는 s나 v로 바뀐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요거 그대로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규칙을 그냥 수학 공식처럼 외우시면 안 돼요, 언어는. 왜냐하면 이렇게 예외라는 게 항상 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항상 여러분들이 예문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델리스 유 볼까요? 델리스 유는 익스가 델리스 유즈 이렇게 바뀌고요. 네프는 느브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까지는 뭐 규칙이니까 괜찮아요. 그렇지만 VU 볼까요? 늙은 오래된이라고 하는 거는 VU, 익스가 이렇게 바뀌죠.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죠? 전혀 다른 철자로 바뀝니다. 두스라고 했는데 얘는 발음도 얘는 안 나요. 근데 얘는 세으가 붙으면서 두스라고 발음이 바뀝니다. 이런 예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베오 누벨, 이것도 새로운 왼쪽이 남성이겠죠? 오른쪽이 여성입니다. 정띠, 정띠유. 이것도 발음이 많이 다르죠? 남성일 때는 정띠, 여성일 때는 정띠유라고 이렇게 발음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보벨, 아름다운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예시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보라색 칸으로, 파란색 칸으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또 볼까요? 으엔이 있는 것은 으엔엔 으라고 해서 요거 1강에서 나왔죠. 한번 엔을 더 붙인다. 여기도 엔을 하나 더 붙여요. 이탈리앙, 이탈리엔느. 발음도 바뀌죠. 이탈리앙이었지만 엔느로 이렇게 비음어가 풀어집니다. 봉, 본느 이런 식으로 되고. 바, 바스, 고, 고스. 얘는 철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S가 추가되는 거예요. 바스, 고, 고스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블랑, 블랑시, 프레, 프레쉬 이렇게 되죠. 이것도 흰색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도 보시면 이게 악상이 들어가죠? 신선한. 블랑시도 마찬가지로 아쉬으가 추가됩니다. 롱, 롱그, 긴 이란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너무 시험에 나오기 너무 좋죠. 철자 문제 같은 걸로 나올 수 있어요.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남성 제2형이라고 나오죠. 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실 텐데 이거 조금 특이한 형용사예요. 이렇게 세 개는 조금 특이해가지고 남성이 두 개예요. 그두 개인 이유가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철자 때문에 그런데요. 모음이나 무음 아쉬 앞에서 사용하는 남성 단수 형용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요거를 말하는 거죠. 보시면 원래 남성 단수 기본은 보 누보, 비유예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얘들은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모음이 나오면 다 겹치는 거예요. 그 모음하고 모음이 만나는 거예요. 발음상. 그래가지고 얘를 끝에를 자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L로 바꿨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어떻게 외우시는 게 좋냐? 그럼 얘의 여성형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오는 게 좋아요. 남성 제2형은. 보의 여성형은 벨이죠. 그다음에 누보의 여성형은 좀 전에 했죠? 누벨이에요. 그다음에 비우의 여성형은 비에이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성형에서 끝에 엘, 을을 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빼잖아요. 이렇게 빼시면 남성 제2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성형에서 L, 을을 뺀다. 그러면 남성 제2형이 된다. 남성 제2형에는 모음이나 무음, 아쉬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Un bel arbre, nouvel appartement, un vieil hôtel.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요거 벨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벨. 여기에 보가 아니라 벨이다. 하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자. 그러니까 형용사는 형용사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사실 철자 문제로 또 조금 더 빈도수가 많았어요, 여태까지. 자, 그다음에 복수형 넘어갈게요. 복수형은 원칙은 남성 단수에다가 S를 붙인다. 그죠? 그래서 그엉, 그엉 이렇게 되는 거고, 여성 단수인 경우에는 남성 단수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성으로 만들죠? 이게 여성 단수죠? 그다음에 여성 복수가 되려면 S를 또 붙이면 돼요. 이게 여성 복수가 되는 거예요. 남성, 그 다음에 단수와 복수가 동일할 때는 끝에가 S나 X로 끝날 때는 또 다시 붙이지 않고 그대로 여성형도 똑같이 씁니다. 그리, 그리, 에르, 에르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밖에 변화형은 으, 아, 으일 때는 X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요. 누보는 누보에다가 이렇게 S 붙이지 않아요. X를 붙여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뭐 이렇게 규칙이 많고 복잡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옷이 여성형이니까 블랑쉬라고 바꾸는 거겠죠. Mes chers élèves, 나의 친애하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또 붙였죠. 그죠? 여기 보시면 괄호 안에 대명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대명사도 어쨌든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 기준이 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수일치 봤고요. 그 다음에는 위치를 볼게요. 품질 형사의 위치는 프랑스어는 영어랑 다르게 보통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처음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뒤에 위치를 해요, 보통은. 근데, 반드시 명사 뒤에 오는 것도 있고, 또 명사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예외도 많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규칙을 막 이렇게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는 그렇게 규칙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 나올 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해라. 이렇게 교재도 나오죠. 반드시 명사 뒤에 나와야 되는 건요. 국적, 색깔, 모양이에요. 국적, 색깔, 모양을 나타내는 건요. 명사 뒤에 옵니다, 항상. 까나디앙, 블루, 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명사 앞에 오는 거는 이렇게 짧고 자주 사용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형용사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됩니다. 보통 대꾸를 이루는 게 많아요. 좋은 거, 나쁜 거. 그죠? 그다음에 젊은 거, 늙은 거, 작은 거, 큰 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정찌 졸리 이런 것도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외우시면 돼요. 네, 명사 앞뒤에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의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앙생 엘레브는 이제 졸업생이에요. 예전에 이제 다녔던 학생이라는 거죠. 앙 리브거는 오래된 책이에요. 메쉐르 자미는 앞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편지 같은 거쓸때 앞에 이렇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친애하는 뒤로 나가게 되면 가격을 물어보는 비싼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거는 완전히 많이 바뀌죠, 뜻이.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네, 뽀브거 온문은 뽀브거는 가난한이라는 뜻도 있고 불쌍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앞에 오면 불쌍한, 뒤로 가면 가난한이라는 뜻이에요. 썰도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뒤에 오게 되면 약간 외로운, 혼로인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une voix seule 그러면 독창이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나가게 되면 전체의 하나의 그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 된다. 전원 일치라는 뜻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품질 형용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 형용사를 볼 거예요. 근데 수 형용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수 먼저 나오는데요. 교재 1부터 100까지 나와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0부터 19, 아니 0부터 20까지, 그죠? 여기 20은 다음 화면이니까 20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별도의 단어가 다 있어요. 자기의 단어가 있어요. 고유의 단어가. 그래서 예호부터 시작해서요. 1, 2, 3, 4, 5, 6. 숫자는 또 발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크 발음을 하고요. 시스 단독으로 할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트 발음 나요. 위트, 네프 다 발음이 납니다, 단독으로 할 때. 디스, 우리 아까 봤죠? 네, 옹즈, 두즈, 트레즈, 꺄또고즈. 꺄또고즈는 이제 루이 14세 할 때, 루이 꺄또고즈가 이거예요. 깽즈, 세즈, 여기까지 이제 자기 단어가 있죠. 네, 17, 18, 19는요, 10 더하기 7, 8, 9예요, 단어가. 그래서 이 10하고 7이 따로따로의 단어가 아니에요. 얘는 10 그리고 7이 아닙니다. 얘한 단어로 봐주세요. 얘는 17이에요. 라는 표시를 이렇게 트레이딩용으로 해주는 거예요. 한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붙어 있죠? 디세트, 디즈위트, 디즈네프. 그렇죠? 여기도 드예요. 18, 19는 디즈네프, 디즈위트, 디즈네프.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부터 100까지가 있어요. 20부터 100까지는 보시면 이제 제가 10단위부터 할게요. 20, 30, 40, 50, 60까지는 자기 단어가 있어요. 뱅, 텅뜨, 꺄헝뜨, 생깡뜨, 수아쌍뜨. 얘는 자기의 그 고유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70부터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70은 어떻게 되느냐? 수아쌍뜨, 디스죠. 60 더하기 10의 구조입니다. 되게 이상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하나의 단어다라고 해서 트레이딩용을 넣으셔야 돼요. 그 70은 60,
더하기 10으로

생겼고요. 80이 이제 히트라고 할수 있는데, 70, 80, 90 나오죠? 80은 꼬트르뱅이라고 해서 4 곱하기 20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이 4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트르뱅일 때는 여기 S가 들어가요. 80이라고만 할 때는. 4, 아니, 20이 4개. 90은 4 곱하기 20, 그 다음에 10의 구조예요. 꼬트르뱅, 디스예요. 근데 요거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가 온전히 딱 이렇게 모여야지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 S를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디스가 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까트로면 어? 다 트레이딩용을 넣습니다. 이게 90이에요. 자, 요게 이런 단어가 이제 10단위였고요. 이제 1단위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단위는 21, 31, 41, 51, 61, 까지만 일단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보면요. 자, 21부터 61까지는요. 20, 30, 50, 60을 쓰고 그리고 1이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에엉. 에엉, 에엉. 에엉. 그다음 에엉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20 그리고 1, 30 그리고 1, 40 그리고 1. 그래서 60 그리고 1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1 시리즈고요. 71은요. 아까 70이 60을 기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71도 60을 기준으로 항상 가는 거예요. 70이 60 더하기 10이었기 때문에 그 71부터 79까지도 이 60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71은 수화성도 60 더하기 11이 되겠죠. 그쵸. 너무 좀 어렵죠. 요렇게 만듭니다. 71은 60 더하기 11. 60이 기준입니다. 71. 그래서 옹지입니다. 얘는 옹지예요. 11. 81은요. 80을 기준으로 그냥 꼬트르뱅 쓰면 되는데 얘는 에를 쓰지 않아요. 그냥 엉 씁니다. 꼬트르뱅 엉. 꼬트르뱅 에엉 이렇게 쓰지 않아요. 81은 꼬트르뱅 엉. 91 꼬트르뱅 옹즈 이렇게 씁니다. 얘도 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81, 91, 71 조금 특이하죠. 요렇게 하시면 이제 1 시리즈들이 끝나는 거예요. 일단 백은 썽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2, 3, 4, 5, 6, 7, 8, 9는 뒤에다가 그냥 2, 3, 4, 5, 6, 7, 8, 9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거를. 그런데 이제 숫자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수능에서 여태까지 뭐 72를 올바르게 쓴 것은 뭐 요렇게는 잘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이게 숫자가 뭐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렇게 조합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에 같은 거는 어떤 거는 에를 쓰지만 어떤 건안 쓰고, 또 어떤 건 11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볼게요. 0부터 이제 100까지 나오죠? 자, 1번.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명사 앞에 위치하면 with는 여성 명사 앞에서 ㄹ 대신에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숫자 1만 그 성의 변화가 있어요. 부정관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성일 땐 엉을 쓰고요. 여성일 땐 윈느를 써요.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일 때 윈느로 바뀌죠. 근데 이제 하나의 뭐라 할까요? 하나의 뭐 스틸로. 그럼 여기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게 있다. 시제가 윈백선 한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왠때엉 스틸로 펜 21자루라고 해서 여기 나오네요. 펜 바로 나오네요. 텅때 윈느. 여기는 토마토 31개인데 토마토가 여성이기 때문에요. 31의 1이 윈느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펜 21자루는 펜이 뭐죠?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이거는 제가 1강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5, 6, 80이죠. 숫자 5, 6, 80 플러스 자음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끝자음은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리브, 시갸송, 위빠쉬, 니빠쉬 이렇게 나옵니다. 자음이 나오는 경우에는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있고요. 3번 볼게요. 왠, 성은 복수인 경우에 S가 붙지만 다른 수형용사가 뒤따르면 S는 생략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수 형용사가 온 거,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아니, 90. 저 뒤에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S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네, 밀은 S가 붙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천이라고 하는 단어, 밀은 특이하게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수여도 밀은 하나예요. 단수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100, 1, 1000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엉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1, 100, 100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 그냥 밀 이렇게 합니다. 예문이 있겠죠? 네. 보시면 텅트 위트 38. 그죠? 텅트에다가 이제 여기다 트레이드용을 긋고 그냥 8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숫자 30, 40, 50뭐 이런 거는 그냥 트레이드용 긋고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면 돼요. 1은 에 엉이고요. 80, 80, 4 곱하기 20이라고 그랬죠. 20이 4개. S. 91은 뒤에 숫자가 나오네요. 옹주 숫자가 나오죠. 80, 옹주에서 여기 S가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하성 앙이라고 돼 있죠. 300년이라고 해서 여기는 S가 들어가요. 근데 보시면, 선생님 뒤에 아까 뭐 나오면 S 붙이면 안 된다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앙은요, 수형용사가 아니에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수 형용사가 나오면 S가 성립되는 거죠. 근데 엉은 숫자 형용사가 아니라 해를 나타내는 300년의 이 연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붙여야겠죠? 투하성은 붙여야 됩니다. 이때는. 604유로 볼까요? 시상 꺄트 유호라고 돼 있죠. 유로를 이렇게 끊어보면 604잖아요. 얘는 성 다음에 숫자가 또 나오죠. 그래서 얘는 S를 쓰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많은 디밀이라고 하는데 천이 10개인데 왜 복수를 안 쓰나요? 그냥 안 써요. 그 어떻게 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S 쓰면 안 돼요. 복수가 없어요. 두밀 꺄트 왕이라고 해서 2080이라고 할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죠? 계속 성 밀, 저 밀이 10개여도 천이 아니 100개여도 쓰지 않아요. 이것도 S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뉴 밀리용이라고 되는데 밀리용은 조심하셔야 돼요. 밀리용은 명사예요. 명사고 얘는 S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 밀리용 200만 할 때는 여기는 S를 붙입니다. 명사예요. 명사. 명사고 반드시 얘는 따라서 붙인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모음이나 무음 아시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연음을 하지만 에나 에 다음이다. 앙과 옹주 앞에서는 연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거 앞에 1강에서 잠깐 봤었던 거죠? 그래서 토아좀 무음 아시니까 얘는 연음을 하고요. 누 작테르 두 명의 남자 배우들 이것도 연음을 합니다. 네베르 9시 연음하겠죠? 81앙 연음하지 않아요. 이게 연음 표시거든요. 에 다음에는 연음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 표시가 없어요. 그쵸? 81앙 이것도 마찬가지고 80, 옹주 마찬가지예요. 숫자 앞에서 연음하지 않는 거, 11 앞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하시고 이제 숫자 같은 거 조합하는 거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서술 넘어가 볼까요? 기수는 굉장히 복잡하죠. 막 이렇게 막 1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고, 뭐 어떤 때는 애를 붙여다가 어떤 때 뺐다가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연습을 계속 하시면요, 나중에 굉장히 불편한 순간이 와요. 틀린 문장을 봤을 때.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그 1, 2, 3, 4, 5번 중에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아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서술을 볼까요? 서술은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하는데 서술은 기수보다 훨씬 쉬워요. 굉장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기수에 비해서는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만드는 원칙이요. 기수에다가 em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em이 들어가 있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em이 다 들어가요. em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외가 첫 번째랑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의 고유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퍼미에, 그 다음에 데르니에 이렇게 자기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퍼미에, 퍼미에흐 라오는데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성형도 있어요. 퍼미에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래도 두지엠무랑 스공이라고 나오죠. 이걸 스공으로 발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구분은 사실 첫 번째 거 두지엠무는 순서를 따질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쓰고요. 스공은 어떤 등급을 나눌 때, 뭐 2등석이라고 할 때, 그런 약간 등급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공을 씁니다. 이제 그렇게까지는 구분하는 거를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수능에서는. 그다음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이렇게 이음을 붙이면 돼요. 어떠한 원칙이 있는지 이제부터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기수 플러스 이음으로 만들며 기수가 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을을 빼고 이음을 붙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을을 뺐죠. 꺄트에서 을을 빼고 이음을 붙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적인 형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이음을 붙이는데 이음 앞에 다른 철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아니면 철자가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외적인 형태인데 숫자 5가 나오죠. 생크 5. 5는 여기에 U가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F는 V로 바뀌어요. 자,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되고요. 80은 80DM라고 해서 S가 빠지죠. 이렇게 없어져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것도 이제 철자 문제로 어렵게 내면 낼 수가 있겠죠. 여기 들어가는 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1의 서수는 퍼미에 퍼미에 흐이지만 두 자리 이상의 서수에서는 유니엠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21번째라고 할 때는 뱅때 유니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뱅때 퍼미에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유니엠을 표현한다라고 돼 있고요. 날짜는 매달 1일만 서수를 사용합니다. 4월 1일, 5월 1일 할때 퍼미에 아브릴이라고 해서 그때만 서수를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그 기수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서술의 내용이었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분수를 볼게요. 마지막으로 분수는 세 가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수 플러스 명사나 기수, 수허 기수 또는 이제 기수 플러스 서수로 나타내는데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쉬운 거는 2번이에요. 사실은. 뭐 1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면은 1번은 단어가 있거든요. 따로 단어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어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꺄흐는 우리가 그 4분의 1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15분을 나타내기도 하죠. 쉽게 안에서는. 근데 4분의 1이 3개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토악 꺄흐에 S를 붙이고 여기에 그럼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어 자체가 이렇게 분수화되어 있는 단어고 있고요. 두 번째 기수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수 수요가 기수잖아요. 수요가 뭐뭐 위에예요. 그러면은 5분의 1을 볼게요. 5 위에 1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5 위에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수가 되는 거죠. 그죠? 1 sur 5. 이거는 뭐예요? 8 위에 지금 7이 있는 거죠. 8 위에 7이 있는 거. 8분의 7. 7 sur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요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를 수요도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수요가 분수로 쓰이는 수요가 있고 또 문장 안에서 뭐 sur w처럼 위치에서 어디 어디 위에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고 기수하고 서수가 결합되어 있는 거는 뒤에 나와 있는 서수가 분모가 됩니다. 얘가 분모예요. 그래서 on CGM은 그러면 얘가 숫자가 분모, 얘가 분자. 얘도 9가 밑으로 내려가고 8이 올라가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서수가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셋 중에서 쉬우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1번은 2분의 1하고 4분의 1 정도로만 이제 한정이 되니까 조금 그럴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숫자였어요. 힘드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강의 본문은요, 이름 및 출신지 묻고 답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안부를 묻는 알레 동사가 있었다면, 2강에서는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이 나와요. 동사, 사플레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제 볼게요. 이제 가이드하고, 이제 김 선생님의 대화입니다. 르 기드가 얘기하죠. Bonjour, je suis votre guide aujourd'hui.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당신의 선생님의 가이드입니다. C'est un plaisir de vous rencontrer.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것도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죠. 뭐뭐 하는 것이 기쁘다. 기쁨, plaisir. Bienvenue au musée du Louvre. 루브르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Bonjour, madame. Comment vous appelez-vous et d'où venez-vous? 라고 했어요. 이게 이름을 묻는 표현이면서 출신지를 묻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도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데, 사플레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름이 불리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 뭐죠? 이렇게 의문문이 되면서 주어하고 이게 동사가 이게 한꺼번에 동사거든요. 동사가 지금 도치된 거예요.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트레이딩용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한꺼번에 동사입니다. 이렇게. 요렇게가 동사고요. 제가 주어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표현 연구할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어디에서 오셨나요? Venir de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Venir de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부터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 어디에서를 몰라 내가 어디라는 걸 몰라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제 의문사 두를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오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의문문으로 바꿔서 누브네부 어디서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주마벨 김마 제 이름은 김이에요. 김뭐뭐예요. 이게 사플레 동사의 변화형이 되겠습니다. 인칭에 따라서 주 비안 드 거에 나오죠? 한국에서부터 왔어요. 분위가 드 장소 어디 어디에서부터 오다라는 뜻이에요. 장소 어디 어디에서부터 오다고요. 분위가 드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동사가 오게 되면 얘는 근접 과거입니다. 막 뭐뭐 했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뜻이 달라집니다. 저 한국에서 왔어요. C'est la première fois que je visite la France. 제가 프랑스를 방문한 게첫 번째네요. 처음이네요. 서수 나오죠? Première. Fois가 번, 횟수라는 건데 이거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Première가 된 거예요. Et vous, monsieur, votre nom? 예, 선생님은요, 성함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Je m'appelle Sato. 제 이름은 사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nchanté, monsieur Sato. 반갑습니다, 사또 선생님. Vous venez aussi de Corée? 선생님도 또한 역시 서울에서 오셨나요? Vous venez de. Non, du Japon. 아니요, 저 일본에서 왔어요. Du Japon. Je suis japonais. 저 일본 사람입니다. 그 문의어 두 다음에 국가가 나올 때는요, 여성 국가일 때는 관사를 쓰지 않고 그냥 국가명을 쓰면 돼요. 근데 남성 국가일 때는요, 저렇게 관사를 씁니다. 듀 자뽕. 남성 단수 국가일 때, 단수일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듀가 된 거예요. Mais vous parlez comment français? 그런데 선생님, 프랑스 사람처럼, 뭐뭐처럼이에요? 처럼 말씀하시네요. 사또가 맥시 고맙습니다. Mon père est français. 제 아버지가 프랑스 사람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표현 연구에서 다시 내용 볼게요. Comment vous appelez-vous?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라고 나오는 건데 동사가 되게 어려워요. 사플레라는 동사가 대명동사이기도 하면서 조금 어려워서 처음에 이제 이름 묻고 답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합니다. 선생님, 이름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봐요? 막 이러는데, 뭐 이것도 금방 여러분들이 다 하시게 되더라고요. 볼게요. 이게 동사라고 했죠? 이게 주어예요. 이거를 보시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소문이 없을 때, 부부자플레 꼬멍인데,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꼬멍, 이게 1번, 꼬멍, 부자플레 2번, 그 다음에 부가 3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꼬멍 부부자플레 이렇게 해도 되고요. 회화체에서 꼴레 보토농 그냥 이거는 정말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이름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꼬멍 따뺄띠 너 이름이 뭐니? 띠따뺄 꼬멍 이름이 뭐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동사. 얘가 동사 이렇게 됩니다. 얘가 주어. 꼬멍 띠따뺄, 꼴레 똥농, 너의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은 클레르 마티아, 주마벨, 뭐뭐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몽농의 프레데릭 듀발, 제 이름은 듀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주마벨, 뭐뭐 또는 몽농의 뭐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딱 물어봤을 때, 지문에서 이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당연히 아셔야겠죠? 자, 네, 2번 볼게요. Je viens du Corée, 한국에서 왔어요. 출신지 묻고 답하기. Venir de, 국가명, 도시명, être de도 써도 됩니다. Venir de나 être de. Mais vous venez du, 어디에서 오셨나요? 어디 출신인가요? Vous êtes du.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수 있어요. Tu viens du, 어디에서 왔니? Tu es du. 같은 표현이죠? Je viens de Seoul. 서울에서 왔어요. Je suis de Seoul. 서울에서 왔습니다. être, venir 다쓸수 있어요. 3번. C'est la première fois que je visite la France. 프랑스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에요. C'est la première fois qu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한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주어가 그가 여기에 온 것은 처음이에요. C'est la première fois.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개하기로 넘어가 볼게요. 소개하기는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동사가 또 있어요. 소개하다. 누구누구에게 소개하다. 이제 볼게요. 지민이가 얘기하죠. 엄마, je te présente ma meilleure amie. 나오죠. présent 때 소개하다. 내가 엄마한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할게요. 엘사벨. 방금 또 나왔습니다. 그녀 이름은 뭐다? 클로에예요. 엘레 벨지. 벨지는 이제 벨기에의, 벨기에인의라는 뜻이거든요. 벨기에 사람이에요. 엘 파를 un peu coréen. 근데 한국어 조금 할수 있어요. Bonjour, madame. 안녕하세요. 뭐, 어머니, 아주머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Bonjour, 클로에. 안녕, 클로에. 앙숑떼. 만나서 반갑다. 앙숑떼. 어머님이 여자분이시니까 여기 의가 들어간 거고요. Je suis heureuse de te rencontrer. 너를 만나서 기쁘다. Fais comme chez toi. 너의 집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편안하게 지내라. 뭐 이런 얘기죠. 클로에, tu viens d'où? 클로에, 너 어디서 왔니? 방금 전에 했던 거죠?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tu viens de Bruxelles. 저 브뤼셀에서 왔어요. Mais je vis à Séoul avec ma famille. 그런데 저의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vie는 vivre 동사예요. 살다. 지민이가 elle apprend le coréen à l'école. 근데 클로에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Elle aime le coréen, mais aussi les plats coréens이라고 하죠. 한국어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 요리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어보죠. Tu as un plat coréen préféré? 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선호하는 préféré 한국 음식, un plat coréen 이 있냐? 물어보니까 클로에가 네, j'adore le 비빔밥 이라고 하죠. 네, 저 비빔밥 좋아해요. 지민이가 Moi aussi, 나도 그런데 Si tu veux, 네가 원한다면 On peut en manger ensemble cette semaine. 이번 주에 같이 먹자, 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들어보시면서 뭔 이데 좋은 생각이다. Je peux même vous en préparer.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준비해 줄수 있어. 클로에가 C'est très gentil. Merci beaucoup. 정말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소개하기 표현 이제 present 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앞에 여기에서 present 때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venir도 나왔고 나머지는 또 소개하기 동사가 그것만 나왔네요. 이제 그러면 표현 연구에서 다시 볼게요. 1번에서 Je te présente ma meilleure amie 라고 돼 있죠.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할게요 라고 했어요. 소개하기 present 때 누구누구를 소개하다. 깔끔쇼즈 또는 깰깽. 깔끔쇼즈는 사물이고요. 깰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누구누구를 소개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간접 목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너에게 간접 목적어. 내가 너에게 소개할게. 내 딸들을. Je te présente mes filles. Voici, voilà, c'est 사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소개시켜 주대. 아, 이쪽은요. 이렇게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Voici, voilà, c'est. Voici mon cousin Paul. 이쪽은 내 사촌 폴이야. Voici mon cousin Paul.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럼 표현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2번은 Je suis heureuse de te rencontrer. 너를 만나서 기쁘구나. 소개받아 처음 만났을 때 인사다라고 해서 앙숑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나왔죠? 이렇게 의가 붙는 거 여성이면.

주시 앙숑떼 느부부와 당신을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라고 했는데, 앙숑떼는 이제 보통 주어를 많이 생략하고 씁니다. 주어 동사를. 그래서 가로 안에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꽁떵 드부 앙꽁트레.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것도 기쁜 이란 뜻이죠. faire plaisir à 사람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 라고 해서, ça me fait plaisir. 그것이 저를 기쁘게 하는군요. 그게 뭐예요? 드, 흐부와 너를 만나게 돼서. 뜨부와 너를 만나게 돼서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쫙 정리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이광에서는 이제 사람을 정말 실제로 만났을 때할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름 묻고 답하는 거, 처음에 만났을 때. Comment vous appelez vous? Comment t'appelles tu?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름이 뭐니?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동사.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용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에 붙는 거예요. 여기에 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하고 앞에 사이 여기에 붙는 게 아니고 여기에 붙는 거예요. Je m'appelle Pascal Duval. 제 이름은 파스칼 두발입니다. Et vous? Et toi? 당신은요? 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Mais quel est ton nom? 너 이름이 뭐니? Moi, c'est Pascal. Et toi? 나 파스칼이야. 너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소개하기,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우리 부알라 나오죠? 누구누구입니다. 부알라 마담 블랑제, 블랑제 부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Je vous présente,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Monsieur Dupont, le directeur de l'école. 이 학교 교장선생님이신 듀뽕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이 세디유, 아니 세디유래, 콤마, 네, 비오기른 그 동격입니다. 민적사항 출신 볼까요? Vous êtes français? Vous êtes française? 프랑스 사람입니까? 라고 하죠. 여성인 경우에는요, S를 붙이고, 이제 발음도 française라고 하셔야 돼요. Vous venez de quel pays?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Vous venez de. pays는 국가라는 뜻인데요. 남성 단수예요. 단수지만 S가 달려 있어요, 항상.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남성 복수랑 여성, 아니, 그, 단수랑 복수랑 형태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그냥 그 영어에 지불하다라고 하고도 많이 헷갈리시고, 또 단수인데 이게 복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국가라는 뜻이고, S가 달려 있습니다. 뒤에 두 어디 출신이니? 주씨 꺼양 또는 꺼가 엔느 주씨 드 세울. 서울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표현들 기본적으로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 넘어가 볼까요? 보어 다니와 생말로라고 해서 그 지역 설명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저기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보어 다뉴는 과거 켈트족이 정착했던 지역이다라고 나오죠. 오늘날까지도 켈트 문화의 영향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브르타뉴어의 경우에 과거에는 널리 사용됐지만 19세기 이후에 정부의 동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언어를 통일해야 될거 아니에요? 점차 쇠퇴되어서 현재는 소수 언어로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르타뉴 지역에서는 음악, 축제, 문학 작품 등을 통해서 지역 언어 전통을 보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네 그 전통 언어를 좀 걔가 좀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중세 성벽 도시인 생말로 항구마을 꽁까르노가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생말로는 여행 다큐 프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산물 요리가 발달했으며 크레프와 갈레트 그리고 부어다니산 사과를 만든 사과 주인 시드르가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포도가 재배가 안 되는 뭐 그런 지역이다라고 해가지고 사과주가 재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르가 유명합니다. 여기서 지금 뭐 이거는 조금 문화랑 벗어난 얘기기도 하지만 이게 크랩프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발음이 크랩이어가지고 자꾸 그 게의 크랩 요리랑 헷갈리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자, 볼게요. 생말로가 나오죠. 생말로는 해적의 도시다라고 해서 그런 별명을 가진 역사적인 항구 도시다라고 돼 있어요. 중세 성벽과 조수 간만의 차가 매우 큰 것으로 유명하다. 생말로는 유럽에서 매년 가장 거센 조류가 흐르는 곳 중에 하나로 만조와 건조 사이 해수면 높이 차이가 최대 13m까지 나가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거센 파도를 막기 위해서 생말로 주민들이 세운 방파제는 오늘날 대표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문화로 출제가 되느냐. 이런 사진 나올 수 있죠. 문화는 사진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문항이 조금 생소하거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사진으로 이렇게 쓱 넣어가지고 이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딱 나오면서 생말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앞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쉽게 섞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조수 간만의 차 이런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앞에 대표적인 음식이랑 이렇게 엮어가지고 프랑스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르는 문제. 보통 이런 문제는 다음 글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 뭐 이런 것으로 순수 독해 문제를 물어보는 것으로 출제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페이들라 루아르라고 해서 루아르 도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아까 지도에서 색깔 모양이 조금 달라졌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프랑스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각형 모양이어가지고 육각형이라고 하면 프랑스 본토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페이들라 루아르와 넝뜨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보시면 지금 페이에 여기 S가 붙어 있죠? 단수예요, 단수. 원래 형태가. 낭뜨는 또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지만 얘도 낭뜨 도시가 되겠습니다. 페이들라 루아르는 프랑스의 북서부에 위치한 레지옹이다. 레지옹이라고 하는 말은요, 프랑스의 행정구역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비스케이만, 북서쪽으로는 버단유, 북쪽으로는 노르망디, 동쪽으로는 상 트발 드 루아, 남쪽으로는 누베라키텐과 접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용어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왔을 때 독해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루아르 강을 따라서 펼쳐져 있으며 중심 도시로는 낭뜨가 잘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낭뜨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이게 불어로 나왔을 때 아, 이게 낭뜨 도시를 말하는 거였지? 라고 알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일단은 수특에 불어로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불어로 제시가 되어 있는 고유명사나 지역명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필요해요. 그냥 문화는 어디에서 뭔가의 문제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언지, 독언지, 막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나오는 고유 명사들은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낭쯔를 볼까요? 이제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낭쯔는 프랑스 북서부 페이들라 루아르 해지용의 중심 도시인 낭쯔는 과거 부르타뉴 공국의 수도로 역사적인 전통과 풍부한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프랑스의 주요 경제, 산업,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뭐, 낭뜨 측령으로도 좀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주요 명소로는 부르타뉴 공작의 성, 샤토 데듀크 드 부르타뉴, 폐공장에 방치된 부속품을 재료용에 조성한 기계, 테마파크, 레 마신 드 릴, 그리고 루아르 강변을 따라 여러 고성이 위치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진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코끼리 같은 상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충분히 이렇게 사진에 실려가지고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아르 계곡의 포도밭과 가까워서 신선한 무스카데 와인을 즐길 수 있으며 무스카데 와인도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와인 중에 하나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루아르 강과 대서양이 맞닿는 입지 덕분에 해산물 요리도 풍부한 미식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세 유산을 간직한 역사 지구와 함께 과학 산업 그리고 기술이 발달한 지역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것으로 불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도시에 대한 설명은 이거를 다 이제 프랑스어로 고지껏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수능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풀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다음을 읽은 것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이 올바르게 이해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시고 한번. 기사로 찾아보시면서 쉬운 불어로 되어 있는 기사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다 이제 문학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형용사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강 끝나고 조금, 선생님 정말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그건 숫자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철자라든지 이 숫자가 딱 봤을 때 이게 맞나?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곧그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밀 같은 거, 천이나 밀리용, 그다음에 백쌍.

0: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밀은 S가 붙은 거를 오를 찾아내는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왔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품질 형용사는 명사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런 거 포인트 집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나머지 3강도 또 다른 품사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뵐 테니까 한번 책을 한번 쓱 보시고 만나 뵈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이 워낙 정원을 좋아하시가 부모님을 도와서 심은 꽃에 물을 주고 가꾸고 옮기고 하는 일도 절교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게 아예 몸에 박혀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때는 조경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었죠.

내가 심고자 하는 식물들 이런 것을 심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날까 혼자서 많이 들여다보면서 생장 상태도 파악하고 꽃과 꽃들의 배합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계절에 따라서 어느 놈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는 실험과 재배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급하면 이제 거기서 몇 개는 캐다가 이제 내가 만드는 정원에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아시안 게임이 이제 열리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민한 것이 뭔가 하면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우리나라 식물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지방마다 뭐가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것을 보여주자는 그 취지 때문에 미친 듯이 채집하러 다니고 구하러 다니고 해서 그게 이제 기반이 된 거예요.

주변 공간하고 잘 조화를 이루느냐. 나한테 일을 맡긴 의료인, 개인 정원이든 공공기관이든 그분들이 잘 쓸 수 있는 공간인가. 사는 사람 먼저 생각하고 그 정원을 이용할 사람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 우리 아름다운 강산을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해서 후손들한테 제대로 잘 물려줄 수 있고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한다. 풀 한 포기 심는 사람도 그런 자세로 심어줬으면 좋겠는 것이 선배로서의 입장이다.

하나의 큰 정원이다. 정말 아름다운 동쪽 서쪽 다르고 남쪽 북쪽 다르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 좋은 강산을 쓰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수능 뮤적 통합사회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4강으로 만났습니다. 선생님이랑 1단원, 2단원 쭉 같이 봤었고요. 이제 3단원부터는 내용 요소가 바뀝니다. 왜냐면 3단원에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요, 이제부터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볼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긴말할거 없이 이번 강에서부터 선생님이랑 어떤 내용으로 공부할지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단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그냥 별다른 일상생활, 뭐 별다를 거 없는 그냥 평범한 하루 이렇게 살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이거 선생님이랑 행복 단원할 때 아주 살짝 했었는데, 인문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라든지 산업 같은 거 의미하는 거고요.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기후, 지형 등의 요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볼 거냐면요.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환경 중에서도 기후와 지형이 인간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혹시나 그렇지 않은 최근의 지구촌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볼 거고, 우리 헌법에는 과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살기 위한 어떤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 교재 18쪽에서 19쪽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한번 차근차근 쌓아 나가 볼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교재 18쪽 같이 한번 보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선생님 만약에 여러분과 정말 수능을 위한 여러분이 당장 진짜 수능을 코앞에 둔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사회를 내가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 여기 기후와 인간생활 파트만 거의 5시간 내지 4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는 막 기후 구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막 지도도 봐야 되고요.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지금 빌드업이에요. 계속 선생님이 지난 강부터 말씀드리는 거 욕심내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가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욕심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모든 걸다 알면 너무 좋겠지만 모든 걸다 알기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차곡차곡 기본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다져주더라도 기후와 인간 생활은 여기다가 조금씩만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면은요, 우리 일단 욕심내지 말고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쪽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기후와 인간 생활 이제 나와 있는 이유 아시겠죠? 기후가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 이제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기후라고 하는 건뭐 어렵지 않죠? 어떤 장소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를 바로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후를 나타내는 요소들은 강수도 있고 바람도 있고 기온 등등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후가 지역마다 당연히 차이가 발생하죠. 이런 지역마다 차이를 가지고 오는 많은 요인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 위도, 해발고도, 수륙 분포 등등이 바로 기후의 지역적인 차이를 가지고 온다라고 한 번만 보면 되는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요 내용은 그냥 그렇군. 기후가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군 이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하나씩 기후가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 지도를 지금 이 상황에서 달달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랑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 지도 여러분의 교재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내가 지도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아, 열대기후 지역은 주로 요쯤에 많이 분포하는구나. 예를 들면 우리 조금 있다가 건조기후 지역 볼 거예요. 건조기후 지역은 요쪽에 있구나. 건조기후 지역 중에서도 사막기후와 스텝기후로 나눌 건데, 스텝기후는 사막기후 주변에 분포하는구나 라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세요. 지금은 빌드업이니까 요 정도 쯤에 위치했구나라는 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열대 기후 지역입니다. 자, 우리 열대 기후 지역은요, 어디 위치하냐면은 주로 적도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대 기후 지역은 적도 주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일사량, 즉 쉽게 설명하면은 햇빛의 양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연중 기온이 높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강수량이 많게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자, 또한 두 번째 특징은요, 기온의 일교차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기온의 일교차가 정말 크게 나타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일교차도 조금 크게 나타나는 편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일교차가 크다라는 의미보다도 연교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일사량이 많아서 연중 기온이 높다라는 거는요, 연중 기온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작기 때문에 기온의 일교차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연중, 1년 내내 기온이 높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열대기후 지역 계속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 적도 주변에 위치한다. 그래서 일사량이 많다. 연중 기온이 높다. 이런 내용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열대기후 지역 중에서도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열대 우림 기후 말 그대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는요, 개방적인 구조의 고상 가옥이 발달되어 있고요, 지붕의 경사가 급합니다. 자, 왜냐면은요, 만약에 집을 짓는데 이 집을 땅에 딱 붙어서 짓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기온이 높아요. 그러면은 땅에서부터 지열이 이글이글 올라오게 되겠죠. 가스레인지처럼 보이는데. 땅에서부터 지열이 이글이글 올라오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강수량이 많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침수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도 생기냐면요. 연중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면은 해충, 쉽게 벌레의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땅에 집을 딱 붙어서 짓는 게 아니라 땅에서 조금 떨어뜨려서 집을 한번 지어보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땅에서 떨어뜨려서 집을 짓자라고 하는 거 우리는 바로 고상가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게다가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럼 비가 많이 내릴 때 비를 빨리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는요, 만약에 지붕이 평평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비들이 막 계속 들이쳐가지고 수영장처럼 찰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붕의 경사를 급경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빗물이 후두두두둑 떨어지게 될 거니깐요. 거기다가 연중 기온이 높다? 그러면은 시원하게 개방적인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 내용이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읽어볼까요? 개방적인 구조의 고상가옥, 땅에서부터 떨어뜨려서 집을 짓는다. 그리고 지붕의 경사가 급한 이유, 열대기후 지역 중에서도 열대 우림기후의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막 외우실 필요 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씨가 덥고 습하니까 얇고 간편한 옷을 주로 입겠죠. 게다가 날씨가 더운데 비가 많이 오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음식이 부패하기 쉽죠. 쉽게 우리나라 여름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음식을 조리할 때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음식 혹은 향신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세균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특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소한 용어가 나옵니다. 이동식 화전농업 플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동식 화전농업을 이렇게 끊어 볼게요. 여러분이 눈에 좀 익히기 쉽게.

국가는 이 농식 화전 농업을 통해서 야미라든지 카사바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데, 화전 농업이 이제 뭔지 알겠어요. 불을 질러서 거기서 나온 재를 가지고 영양분을 비옥하게 만든 땅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건데 왜 이동할까요? 그렇죠. 그 땅조차 2, 3년 뒤에는 비가 많이 와서 영양분이 또 씻겨 내려가요. 그럼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또불 내서 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식 화전농업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열대기후 지역에서는요, 사탕수수, 커피와 같은 기호작물이 많이 생산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력이 조금 약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진국 자본 기술과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된 대규모 재배 방식인 플랜테이션이 발달되었다라는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없었죠? 제일 시작점은 어디였어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많다. 그리고 연중 기온이 높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열대 기후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건조 기후 지역이에요. 자, 우리 건조 기후 지역의 경우에는요,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막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더 증발하는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조 기후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러한 건조 기후 지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요거 체크할까요? 기온의 일교차가 큽니다. 왜냐면은 건조 기후 지역은 대부분 모래로 이루어진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래 특징이 뭐냐면요, 해가 비칠 때에는요 굉장히 빠르게 뜨거워져요. 왜 우리 여러분 해수욕장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모래사장 이렇게 신발 벗고 밟아보잖아요? 한여름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막 이렇게 걷게 돼요. 왜냐면 이 모래라는 특징이 햇빛을 빡 받게 되면 빠르게 뜨거워져요. 근데 햇빛이 식으면 빠르게 식습니다. 그 말은 햇빛이 떴을 때에는 빠르게 뜨거워졌다가 해가 지고 나면은 빠르게 식어버리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 건조기후 지역의 특징 뭐라고요?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는 사막기후와 스텝기후라고 하는 기후로 건조기후 지역을 다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의 경우에는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특히 이 스텝기후는 사막기후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의 특징을 그래서 사막기후 지역과 스텝기후 지역으로 나눌 거예요.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사막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강수량이 연 250ml 미만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스텝기후 지역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강수량이 조금 많아요. 250ml에서 500ml 정도의 강수량을 보이는 게 바로 스텝기후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텝기후 지역은 사막기후 지역 주변에서 우리가 주로 찾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사막기후 지역과 스텝기후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무엇이다? 강수량이다. 그리고 사막기후 지역 주변에서 스텝기후 지역을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사막기후 지역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기후 지역은 일단 제일 첫 번째, 강한 햇볕과 모래바람이 주로 나타납니다. 왜? 강수량이 연 250ml 미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가옥의 특징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햇빛만 막 내리쬐요. 거기다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나무가 잘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재료를 구할 때 나무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흙으로 만든 벽돌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앞에서 선생님이 꼭 기억해야 되는 특징 뭐 얘기했었죠? 모래의 특징 얘기하면서 그렇죠. 일교차가 크다. 그래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집이 빠르게 달궈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어떻게 뜨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벽을 두껍게 두껍게 두껍게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두껍고 모래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고자 창을 작게 만듭니다. 강수량은
거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붕은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합쳐볼까요? 이제 벽이 두껍고 왜 그렇다? 기온의 일교차.

차 때문에. 그리고 창이 작다.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지붕이 평평한 이유는 비가 거의 오지 않으니까. 왜 흙벽돌집이야? 주변에 나무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가옥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 가지고 바로 농목업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아시스 농업과 관계 농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러한 사막기후 지역은 햇빛은 막 내리쬐요. 근데 뭐가 없는 거야? 물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물만 있으면은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길러다가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지역의 하천에서부터 물을 가지고 와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지역의 물로부터 지하로 관을 통과해서 물을 가지고 와서 농사를 짓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의 특징은 뭐냐면은 결국에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곳의 하천 등등의 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 형태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의곡은요. 강한 햇볕,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딱 붙는 옷안 되겠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햇빛에 타는 걸 막기 위해서 몸을 감싸는 옷, 헐렁한 옷을 입는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스텝 키우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스텝 키우 지역은 앞에서 선생님이 살짝 설명드렸었는데, 연강수량이 250ml에서 500ml 미만이에요. 그 말은 사막 키우 지역에 비해서는 강수량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뭐 많진 않지만, 근데 이 조건이 무엇을 자라게 하는 거냐면은, 풀을 자라게 합니다. 자, 우리 풀을 자라게 한다라는 거는요, 초원에서 양과 염소 등을 기르는 유목. 유목이 뭐냐면요, 떠돌아다니면서 기른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뭐라고요? 유목의 의미는 떠돌아다니면서 기르는 거예요. 왜? 지금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강수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초원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과 염소들이 자, 풀 뜯어먹어라라고 하면서 계속 기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양과 염소가 그 주변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어요. 그럼 어떻게? 아, 다른 데로 가자라고. 떠돌아다니면서 양과 염소를 기르는 유목이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동식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동식 생활에 적합하도록 설치와 해체가 쉬운 이동식 천막이 바로 가옥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또한 결국에는 이동식 유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또한 가축을 돌보기 쉽기 위해서는 말을 타기 쉽기 위해서는 활동적인 옷을 입어야겠죠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 따로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다 연결지어서 공부해 주시면은 오히려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바로 건조 기후 지역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네 번째로 온대기후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로는 오른쪽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온대기후 지역은요, 주로 어디에 분포하는지 지도 한번 살짝만 살펴볼까요? 자, 우리 온대기후 지역의 경우에는 주로 중위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대기후 지역이 적도 주변이었다면요, 중위도 지역, 즉, 한 30도에서 60도 정도 사이에 온대기후 지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대기후 지역의 가장 큰첫 번째 특징은 주로 어디에 중위도에 분포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기후가 온화합니다.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쉽게 이러한 온대기후는요, 열대기후에 비해서는 덜 더워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냉대랑 한대기후에 비해서는 덜 추워요. 그 말은 기후가 온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은 사람이 살기 좋구나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열대기후 지역에 비해서 덜 더워. 그리고 냉대 한대기후 지역에 비해서도 덜 추워. 그러면은 기온이 온화해 사람이 살기 쉬우니까 인구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라는 특징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온대기후 지역은요. 최한월 기온이, 즉,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영하 3도 이상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온대기후 지역을 강수량의 계절 분포에 따라서 나누면은요, 크게 아시아의 계절풍 지역,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 지역, 마지막으로 서부 유럽의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이라고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아시아의 계절풍 지역 이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계절풍 뜻이 뭐냐면요, 여름 바다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러한 습한 바람이 공기 중에 수증기를 머금고 있겠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거는요, 어느 농사에 적합하면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벼농사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통해서 쌀을 재배하고자 하는 이런 농사에 적합하기 때문에 아시아의 계절풍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주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일본 등등의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중해성 기후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첫 번째, 여름은 고온, 건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의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여름에 비해서는 비가 더 내립니다. 따라서 따뜻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가 더 내리는 온난다우라고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 특히 여름의 경우에는요, 수목 농업이 발달합니다. 이때 수목 농업의 뜻이 뭐냐면 쉽게 심어서 가꾸는 나무들을 많이 농사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름에는 고온, 건조해요. 그리고 이 건조한 상황에서는 그나마 수분 흡수에 유리한 나무들을 심어야겠죠. 즉, 가뭄에 강하고 수분을 그나마 잘 흡수하기 위해서 수분을 흡수하려면은 땅에 깊게 뿌리 박혀 있어야 돼요. 땅에 깊게 뿌리 박힌다라는 거는 나무의 키가 크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작물들, 대표적으로 포도라든지 올리브를 재배하게 된다라는 특징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서부 유럽의 서안 해양성 기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안 해양성 기후는 쉽게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쪽 해안의 바다에 영향을 받는 기후예요. 다시, 서쪽 해안의 바다에 영향을 받는 기후를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서안 해양성 기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연중, 고른 강수의 특징을 보이게 되고요. 게다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름철이 진짜 서늘해요. 여름 서늘이겠지? 서늘 여름. 어쨌거나 여름철은 서늘하고요. 연중 고른 강수량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쪽 바다에서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서부 유럽의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의 경우에는 혼합 농업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얘들아, 혼합의 뜻이 뭐야? 무언가 섞여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무엇을 기르기 수월하냐면요, 가축을 기르기 수월합니다. 그런데 가축이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충전해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가축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축을 먹이기 위한 게 필요해요. 가축의 먹이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쉽게? 그렇죠. 사료라고 하죠. 그래서 사료 작물도 재배합니다. 근데 동시에 무엇도 같이 재배하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식량 작물도 같이 재배하게 돼요. 그래서 가축과 사료 작물과 식량 작물을 함께 재배해서 있는 혼합 농업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온대기후 지역이었어요. 온대기후 지역은 여러분들이 나눠서 기억합시다. 아시아의 계절풍 지역, 여름철에 비바람, 서늘한 바람이 몰고 온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 많이 내린다. 벼농사에 유리하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니까 뿌리를 땅에 딱 박을 수 있는 수분을 더 빨리 흡수하고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올리브라든지 포도와 같은 심어서 가꾸는 나무들 많이 이루어진다. 또한 마지막 서부 유럽의 서안 해양성 기후, 서쪽 해안에서 바다의 영향을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연중 고른 강수량, 그리고 여름철이 서늘하다, 혼합 농업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냉대 기후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우리 냉대기후 지역 지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냉대기후 지역은 주로 위쪽에서, 지도 위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겨울이 길고 추워요.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가 큰 편입니다. 왜냐면은 요 기후 지역의 경우에는요, 최한 월 기온, 즉,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평균 영하 3도 미만입니다. 다시 생각해봐.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야.

근데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은 10도 이상입니다. 그 말은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은 영하 3도 미만인데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은 영상 10도 이상이라는 거는 기온의 연교차, 최난월, 최하월의 기온 차이를 통해서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는 특징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지역에서는요. 나무가 자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특히 추운 겨울에는 나무들이 영양분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냐면은 뾰족뾰족뾰족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왜? 너무 추워. 거기다가 내가 겨울이 길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넓게 펼쳐져서 자라기보다는 뾰족뾰족뾰족하고 길게 길게 길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무들을 침엽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침엽수가 모여져 있는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걸 바로 타이가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요. 침엽수림, 타이가가 넓게 분포해서 임업. 얘들아, 임업이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숲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숲을 통해서 뭘할수 있을까? 나무를 통해서 목재 제품을 얻을 수도 있고, 나무를 활용해서 종이를 만드는 등등의 펄프 산업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임업이보다 숲을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걸 임업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통 가옥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서 건조기후 지역 중에서도 사막기후의 경우에는 뭐가 없었어? 나무가 자라기 어려웠어.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주변에 재료에 뭐가 제일 많아? 흙, 벽돌이 제일 많았어. 근데 지금 냉대기후 지역의 경우에는 뭐가 넓게 분포해? 타이가.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해서 임업이 발달할 정도야. 그럼 주변에 뭐가 많은 거야? 나무가 많아.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집을 만드는 통나무를 재료로 하는 전통 가옥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또한 최한월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기 때문에 난방시설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위에 강한 밀, 호밀, 감자 등을 주로 재배한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대기후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기후 지역 여러분 지도에서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맨 위급 지방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특징, 극지방 주변에 한대기후 지역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최난월 기억하시죠? 가장 따뜻한 날의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대기후 지역을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인 경우를 툰드라 기후. 그리고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이 0도보다 미만이야. 생각해봐. 가장 따뜻해. 근데 그래봤자 0도 미만이에요. 이걸 우리는 아예 빙설 기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대기후 지역은 다시 툰드라 기후 지역과 빙설 기후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고상식 가옥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상식 가옥 우리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열대기후 지역 할때 나왔었죠. 땅에서 높여서 집을 지은 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땅이 여름에는 살 녹아요. 그 다음에 겨울엔 다시 얼어요. 얼었던 땅이 여름에는 녹아요.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게 되니까 만약에 지표면에 딱 붙어서 집을 짓게 되면은 집이 땅이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붕괴될 수도 있겠죠. 또한 집 안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기도 하고 또 날이 추우니까 당연히 뭐 뗄감을 떼기도 할 거고 혹은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할 겁니다. 이런 생활열이 발생을 하면서 밑에 지표면으로 점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열에 의해서 또 땅이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붕괴 위험 등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붙이지 않고 집을 땅에서 띄워서 만드는 고상식 가옥이 툰드라 지역에서 주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다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툰드라 지역의 경우에는요, 땅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라면서 이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끼를 먹고 자라는 대표적인 동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술록이에요. 그래서 술록을 유목합니다. 이끼가 있는 곳에서 유목이 뭐라고요? 떠돌아 다니면서 기른다고요. 이끼가 있는 곳을 찾아서 떠돌아 다니면서 술록 유목이라든지 수렵 어업 활동을 한다라는 특징을 한대 기후 지역의 툰드라 기후 지역과 같은 일부 지역의 특징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크게 두 개로 나눈다 그랬었죠?

여기까지는 바로 기후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형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형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산지 지역, 평야 지역, 그리고 해안 지역, 특수한 지형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기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산지 지형, 한번 평야 지역을 떠올려 보시면은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지 지역이요. 어때요? 해발고도가 일반적으로 높죠? 또한 경사가 매우 급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요. 또한 이러한 산지 지역에서는요,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벼농사와 같은 논농사를 위해서는 담수, 물을 담아두는 게 필요해요. 근데 생각해봐. 산지 지역이야. 산지 지역인데 어떻게 물을 담아도 물을 담아놓기에 매우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가두기 어려운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산지 지역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만약에 추운 지역에서 눈이 많이 내린다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 스키장. 그렇기 때문에 관광업이라든지 광업 등등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특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중에서도 열대 지역에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열대 지역인데 고산지대의 경우에는 그 열대 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점점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다소 밑에 지역에 비해서는 떨어지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연중 온화한 기온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열대 지역이야. 그런데 산지 지역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떨어져. 그래서 연중 온화한 기온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봄과 같다라고 해서 상춘 기후라고도 불러요. 어쨌거나 이러한 열대 지역의 고산지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살기 수월하기 때문에 안데스 산지와 같은 고산 도시가 발달한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하나 같이 기억해 주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평야 지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야 지역은요, 해발고도가 낮고 지표면이 평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에 매우 수월한 지역이겠죠. 또한 당연히 지표면이 평평해야지 큰 강들이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평야 지역에는요, 주로 대하천 주변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만들기도 수월하고요, 지표면이 평평하다 보니까 교통로 건설에도 유리해서 농업이라든지 도시 발달에 유리한 게 바로 평야 지역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교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이요. 여러분들이 해안 지역 하면은 뭔가 작은 어촌마을 이런 거 기억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해안 지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안 지역이라는 거는 정확히 설명하면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걸 의미해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사람이 거주하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주로 어디에 어업이라든지 양식업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자, 또한 우리 두 번째 내용 보니까 해식에 사빈, 갯벌 등의 지형 경관을 활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해식이라든지 사빈은요,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해식에는 파도가 치면서 암석이 침식되면서 만들어지게 돼요. 쉽게 파도에 의해서 커다란 암석이 깎이면서 만들어진 걸 바로 해식애라고 하는 거고요. 사빈은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하면 정말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모래사장. 이번에는 파도에 의한 퇴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를 쉽게 모래사장을 해당하는 사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식의 사빈, 갯벌 등의 지형 경관을 활용한 관광 산업이 바로 해안 지역에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살짝 설명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해안 지역 할때 뭔가 작은 그런 어촌마을만 떠올리지 마시고요. 이러한 해안 지역은 정말 큰 항구가 발달되어 있는 도시에서도 당연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항구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큰 항구, 큰 배를 띄워서 멀리 수출도 할수 있고 수입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료 및 제품의 수출입에 유리해서 대규모의 항구와 공업단지가 근처에 발달되어 있다라는 특징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는 특수한 지형입니다. 특수한 지형은 크게 화산 지형, 빙하 지형, 카르스트 지형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화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하의 마그마가 지각의 틈으로 분출해서 나타나는 걸 바로 화산 지형이라고 해요. 이런 화산 지역에서 나타나는 화산재에 의한 토양이 많은 칼슘.

많은 영양분을 머금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산재 토양에 의한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서 농업에 매우 유리하고요. 온천이라든지 이 지하 마그마가 옆에 있는 지하수를 뜨겁게 데우면서 이 온천이라든지 아름다운 경관에 의한 관광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빙하 지역입니다. 빙하 지역은요,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요건 좀 기억합시다. 유자곡과 피오로 등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됩니다. 자, 우리 유자곡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유자로 생긴 거예요. 왜냐면 거대한 빙하가 쭉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냥 조용히 가지 않겠죠. 계곡의 바닥도 깎아요. 그리고 계곡의 벽면도 깎아요. 그 과정에서 유자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빙하가 녹거나 혹은 지구 온난화 등등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 유자곡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해수면 상승으로 물이 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빙하가 내려오면서 계곡의 벽면 바닥을 깎으면서 골짜기가 생기는 유자곡. 여기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물이 쌓이게 되는 거를 우리는 바로 피오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들이 이 피오르 그림도 같이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카르스트 지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의 경우에는요, 칼슘과 지하수 등등과 같은 물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분필을 쓰는데 이게 물 분필 말고 뭐라고 표현하지? 그냥 일반적인 분필을 쓰는 학교들도 있죠. 자, 이러한 탄산 칼슘으로 분필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탄산 칼슘과 같은 분필을 쓰는 그냥 일반 분필? 학교에서는 칠판이 좀 더러워지잖아요? 이거를 뭘로 지우냐면은 나도 그렇게 지우는데 분무기로 이렇게 축축축축 뿌려요. 아, 이게 너무 계속 가루가 쌓이니까 이 가루를 좀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이렇게 축축축축 물을 뿌려가지고 한 번에 싹 닦으면은 녹아요. 이 탄산칼슘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물과 만나면은 잘 녹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이 지하수라든지 빗물을 맞아서 용식 녹아서 만들어진 지형을 우리는 바로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해요. 카르스트 지형은 주로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도 하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요것도 하나 기억합시다. 탑 카르스트라고 하는 독특한 경관도 만들어져요. 탑 카르스트가 바로 여기 베트남의 하롱베이라는 곳인데요. 쉽게 탄산 칼슘은 물에 잘 녹는다 그랬죠. 예를 들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평평한 땅이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평평한 곳이었는데 이게 똑같이 힘을 다 갖고 있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곳은 약해. 그리고 어느 곳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아. 그러면은 약한 곳이 빗물 등등과 만나게 되면은 약한 곳은 많이 깎여. 약하지 않은 곳은 덜 깎여. 즉 차별적 용식이 나타나요. 차별적으로 녹아요. 이렇게 차별적으로 녹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탑처럼 모양이 만들어져서 탑 카르스트 지형이다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바로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기후와 지형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은요,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한 인간 생활의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의 변화 중에서도 가장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자, 우리 기후변화 중에서도 또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에요. 자, 우리 지구 온난화 현상을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들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즉, 화석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화석 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석탄이라든지 석유가 있습니다. 이런 화석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균적인 기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바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구의 평균적인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은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일반적이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왜? 빙하가 녹으니까요. 빙하가 녹는 과정에서 이 빙하가 녹은 물이 점차점차 차오르게 되면서 바다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 해발고도가 불과한 2m나 3m에 불과한 투발루라든지 몰디브와 같은 저지대의 섬나라는 가라앉는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섬이 가라앉는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지구 온난화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이런 걸 바로

기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생태계 변화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구 온난화가 갖고 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생물의 서식 범위가 변화하게 돼요. 원래는 내가 따뜻한 지역에서 잘 나지 않았던 생물들이야. 근데 점점 지구가 뜨거워져. 그럼 나는 덜 뜨거운 지역으로 옮겨가야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생물의 서식 범위가 더더더더 북위도로, 더더더더 고산지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식물의 경우에는 서식지가 축소되게 되는 모습 보이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열대 및 아열대 식물의 경우에는 따뜻한 기온, 즉 더운 기온이 점점 상승하다 보니까 그 서식지가 확대된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문제점이에요. 만약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게 되면은 수증기 내에서 약 7%의 양이 증가한다 그래요. 다시, 만약에 기온 1도 상승하면은 대기 중에 7%의 약 수증기가 증가해요.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하면요, 대기 에너지가 불안정해집니다. 대기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태풍, 홍수, 가뭄,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한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식량 생산량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이제부터는 요거는 조금 다른 색깔로 체크를 해볼게요. 북극권 개발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이것도 영향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약간 다른 차원의 영향입니다. 한번 보세요. 북극권 개발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요. 물론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위험할 점은 있지만, 북극을 덮고 있던 빙하가 녹으면은 막혀 있던 북극해가 개방이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빙하가 녹았어요. 북극해가 원래 막혀 있었는데 그게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북극에 있는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지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북극의 새로운 항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북극의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게 되면은요, 약 물류 비용이 30%가량 감소된다라는 효과도 있대요. 이로 인해서 북극의 경제적인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게 1번, 2번, 3번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연재해 때문이에요. 자연재해라는 거는 자연환경 요소들이 인간 생활에 피해를 주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연환경 크게 기후와 지형으로 나누자 그랬죠? 마찬가지로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 의한 자연재해는요, 폭염, 한파, 가뭄, 홍수, 폭설 쉽게 우리 문제에는 대설이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는 지진, 뭐 지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 화산 활동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밑에 내용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여러분의 교재 19쪽에 나와 있는 맨 밑에 더 알아보기 찾으셨나요? 보셨나요? 맨 밑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자료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유형 및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폭염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심한 더위를 의미하게 되어 그리고 한파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홍수 하천 범람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우리는 바로 홍수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가뭄 어렵지 않죠?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강수량이 적어서 물 부족을 겪는 현상을 바로 가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폭설은 무엇이라고도 부른다? 대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효되었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쓰이는 대설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는 현상을 우리는 바로 폭설, 대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열대저기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대저기압 하면 약간 생소할 거예요. 근데 요거 한번 체크해볼까? 지역에 따라서는 태풍이라고도 불러요. 즉, 열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열대저위도의 해상에서 발생해서 점차 중위도의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최대 풍속이 점점 빨라지는 걸 우리는 바로 열대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대저기압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열대 저위도에서 중위도로 이동한다라고 해서 열대 이동식 저기압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0: 가장 대표적인 사례, 태풍이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지진 살펴볼 건데요. 요 지진이 대표적인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재해겠죠. 지층이 지구 내부에서 생기는 힘이 끊어지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형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지진이라고 했는데, 이 지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예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거까지 하나만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교재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랑 연결되어서, 그렇다면 과연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본 것처럼 지형적 요인에 의한,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각종 법률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를 예방하고 복구, 지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봤었던 자연재해들에 대한 대책법도 있습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관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들은요, 우리의 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내용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바로 안전할 권리, 안전권,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환경권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 않을 건데, 물론 우리 문제에 아주 살짝 언급은 돼요. 다음 강에서 풀어볼. 그 문제 풀때 아주 살짝 설명만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 1을 배우게 되면은요, 각종 기본권, 인권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권들이 현대사회로 오면 오면 올수록 점차 인권의 개념이 확장되어 나가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최근에 현대에 들어서 확장된 인권의 개념에 들어간다. 뭐 예를 들면 자유권, 평등권과 같은 예전부터 있던 오래된 기본권들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등장한 좀 확장된 인권의 개념으로서 안전권과 환경권이 있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요거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 34조항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시민의 노력 볼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러한 법률이 있고 정책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겠구나라고 배우고 있죠? 이것도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시민의 노력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연환경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구온난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활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갖춰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자연환경과 인간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 빠르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 다시 풀어보면서 또다시 빌드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통합사회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목소리)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1: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수능 빌드업 통합과학의 변춘수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다가 어떤 과목이 유난히 어렵다거나 그 과목 중에서 어떤 단원이 좀 어렵다 싶을 때요. 그 단원 먼저 하세요. 왜냐면 선생님 공부해보니까 하기 싫은 거, 어려운 거를 좀 미뤄두잖아요. 그럼 점점 그 아이는 여기서 이제 몸집을 키우면서 점점 더 하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렵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이제 우리 통합과학의 3강에 해당하는 원소의 주기성 부분 할 건데요. 화학 단원입니다. 여기는 원리만 좀 파악하면 문제 풀 때 약간 여러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하거든요. 자, 핵심 개념부터 선생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한 이 표, 이 주기율표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세로줄.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족. 그래서 이제 가족할 때 그 족자거든요. 그래서 1족부터 18족까지 있고요.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인 성질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1족 같은 경우에, 근데 수소는 제외해야 돼. 제외하고, 이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아이들을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요. 여기 17쪽 보면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을 할로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18쪽 원소들은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은 비활성 기체라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입니다.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족은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는데 같은 족의 원소들은 뭐가 같아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원자과 전자가 뭔데?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껍질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이게 이제 세로줄, 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줄 한번 볼게요. 가로줄. 가로줄은 주기라 그래요. 주기. 그래서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고요. 우리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아마 1, 2, 3주기 정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주기 보면은 수소, 헬륨 있고요. 2주기 원소 볼까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게 이제 2주기. 2주기라는 얘기는 전자 껍질이 두 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엔 전자가 몇 개 있고? 두 개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엔 전자가 8개까지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 번호 10번인 이 네온은 두 개, 여덟 개에서 전자 수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이제 2주기에서는 가장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는 가로줄을 말하는데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고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는 뭐가 같다? 전자 껍질 수가 같다. 해서 이제 이게 좀 이 주기율표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 이거 바로바로 좀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수, 해, 리, 배 이렇게 외우는 법, 암기 방법도 있지만 이 족으로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족 하면은 수소, 그 다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나오게 2족

합하면은 베릴륨, 마그네슘 이렇게 3족은 3붕알, 붕소알루미늄 4 사탄규 이렇게 5, 오질인, 6, 육산황, 17조, 할로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 다음에 18조, 헬륨, 네온, 아르곤. 이게 이제 문제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 빈칸으로 나오거든. 혹은 갑자기 물어보거든요. 3주기에 2족 원소가 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1주기 1족. 원자번호 1번. 수소고요. 1주기 18조. 여기 헬륨입니다. 헬륨. 원자번호 2번.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 순서대로 해볼게요. 리튬, 나트륨, 그리고 여러분, 리나, 칼륨.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20번까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을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족이요. 베릴륨,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여기까지. 그 다음에 3, 붕소, 알루미늄, 3붕알, 그 다음에 4, 탄소, 규소, 사탄규, 5, 오질인, 질소인 해서 여러분 이제 13족부터는 이제 그 족에 해당하는 1의 자릿수가 원자가 전자수다. 이렇게 하면 15족이면은 이 질소 같은 경우에 원자가 전자수가 5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6, 산, 황, 7, 17쪽은 좀 알아야 돼요. 할로젠 원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그 다음에 18쪽 가장 안정한 상태, 비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를 따질 때는 얘 2번, 그 다음에 얘 10번, 얘그 다음에 이제 18번 이걸 기점으로 해서 생각하면 좋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산소. 중요하죠? 중요한 원소죠? 얘는 원자 번호 8번입니다. 양성자 수 8개, 전자 수 8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탄소도 많이 나와요. 탄소는 6번. 그러니까 2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4개 해서 전자 수 6개. 해서 이제 그 원자가 전자 수는 4개이기 때문에 14족에 속하는 탄소 많이 나오고요. 여기는 뭐, 알칼리 금속으로 많이 나오고요. 여기는 할로젠 원소. 여기는 비활성 기체.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마그네슘 좀 많이 나옵니다. 나트륨은 11번, 마그네슘은 12번. 해서 선생님이 문제에서 많이 봤던 원소들. 여러분도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주기율표로 여러분 좀 복습을 좀 철저히 해야 문제 푸는 좀 재미가 느껴지거든요. 자, 볼게요. 원소는 일단 리튬 같은 경우에 양성자 수는 3개고요. 우리가 이제 양성자 수랑 원자 번호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라는 건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 수도 같아요. 근데 이제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은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 원자 같은 경우에 양성자 수 3개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그러면 원자 번호 3번이고 전자 수 3개인데 그 전자 3개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이제 하나가 있는 거야. 자, 퀴즈. 리튬은 몇 주기 원소일까요? 전자 껍질 2개니까 2주기. 그리고 몇족 원소일까요? 원자가 전자 수 하나니까 1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리튬은 2주기 1족 원소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플로린이요. 플로린은 이제 양성자 수 9개, 전자 수 9개. 근데 그 전자 9개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7개 해서 원자가 전자 수는 7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족이고요. 족에 그 1의 자리가 원자가 전자 수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단 예외는 18족은 그럼 원자가 전자 수가 8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18족은 가장 안정한 상태로 18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원자가 전자 수는 0이다.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수는 0이다. 이렇게. 거기만 좀 예외입니다. 그리고 전자 껍질 수두 개이기 때문에 2주기 17족이 되겠습니다. 나트륨 볼게요. 몇 주기일까요? 전자 껍질 3개니까 3주기고요. 최외곽.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 몇개 있어요? 한개 있죠? 그게 원자가 전자수예요. 원자가 전자수가 1이라는 얘기는 몇 족?

1조. 그래서 나트륨은 3주기 1조 건소가 되겠습니다. 염소는요, 몇 주기예요? 전자껍질 3개 있으니까 3주기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개 있어요? 7개 있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수 7개예요. 몇 쪽? 그렇죠. 17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기, 족, 이런 거 바로바로 보면서 대답할 수 있게끔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1족, 1족에서 수소를 제외한, 1족에서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은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원자가 전자수 한 개로 같은 족에 속하고 성질이 매우 비슷해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일단 금속이에요. 은백색 광택이 있고요.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고, 그리고 이제 얘는 3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자가 전자가 하나다 보니까 그 하나를 잃어서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하나 잃어 플러스 1가인 양이온이 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에 리튬 이온. 나트륨은 이제 원자 번호 11번으로 한 개를 잃어서 네온과 같은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나트륨 이온. 칼륨은 여기는 이제 18번 다음에 19번으로서 얘도 원자가 전자 그 최바깥쪽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 잃어서 얘는 이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자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1가짜리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와 쉽게 반응하여 광택을 잃고요. 물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하고 물을 반응시키면 NaOH가 생기면서 수소가 발생하거든요. 앞에 개수 좀 맞춰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고요. 특히 이제 NaOH, 수산화나트륨, 염기성이죠.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런 것도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반응성이 커서요. 그 산소와 물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게끔 석유나 액체 파라핀 등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요. 이 원자 번호가 이렇게 클수록 그 원자 핵과 전자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를 잃기 더 쉽거든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자를 더 잃기 쉽기 때문에 반응성이 큽니다. 그리고 고유의 불꽃색이 있어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 노란색 이런 식으로 고유의 불꽃색이 있다. 알칼리 금속 1족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 네, 다음 할로제는요. 17족 원소를 할로제 원소라 그래요. 17족에 뭐 있었더라?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게 이제 17족이고요. 얘왜 이제 1족하고 이제 비교해서 많이 공부를 하냐면 1족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17족은 원자가 전자 수가 7개다 보니까 하나를 더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전하가 마이너스 1가짜인 음이온이 되기가 쉽다. 플로린 이온. 그렇죠? 염화 이온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그 실온에서 자연 상태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고유한 색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아이오딘 같은 경우 보라색. 이렇게 고유한 색이 있다. 수소와 반응해서 산성을 띠는 수소화합물을 형성한다.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수소화 반응시켜 볼게요. 수소랑 그다음에 이제 염소를 반응시키면은 H와 Cl을 반응시키면은 수소와 이제 염소를 반응시키면은 염화수소. 개수 좀 맞춰줄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소화합물을 형성한다. 아까는 이제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자를 잃기 쉬워서 반응성이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오히려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원자핵과 전자가 가깝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거든요. 따라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더 커요. 알칼리 금속이랑 반대예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고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칼리 금속은 1족, 할로제는 17족 해서 이쪽에서도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네.

선생님하고 이 정도 핵심 개념 정리하고요. 이제 스텝 1, 개념 다지기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기율표가 이렇게 출제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1주기 1족 원소 뭐죠? 그렇지. A는 수소, 이런 식으로. 2주기 1족 뭐죠? 그쵸. 리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갑자기 뛰어넘어가지고 16족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세로로 기억하는 게좀 여러분 문제 풀땐 유리해요. 육산황 해서 이 C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산소. 그 다음에 17종은 워낙 많이 물어봐요. 할로젠 원소.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D가 플로린이 되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A와 B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 수가 같다? A는 전자껍질 몇 개? 한 개. 1주기니까. 리튬은 전자껍질 몇 개? 2주기니까. 두 개. 같지 않죠? A와 B가 같은 거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게 아니고 뭐가 같다? 그렇지. 원자가 전자 수가 같은 거예요. 같은 1족이니까 원자가 전자 수가 한 개로 같은 거지 전자 껍질 수는 다릅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B는 리튬은 전자 한 개를 잃으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18족이 가장 안정한 상태고요. 18족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헬륨입니다. 1주기 18족 원소, 헬륨. 그 다음 밑에가 이제 네온. 그 다음 밑에가 이제 아르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리튬이 그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으면, 그러면 이제 전자가 몇개 남아요? 두 개가 남죠? 그래서 얘가 되는 게 아니고, 헬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게 아니고, 헬륨과 같은 두 개의 전자를 갖게 되죠. 니은 틀렸습니다. 답은 디귿이실 텐데, 디귿 한번 볼게요. 원자가 전자 수는 족의 1의 자리를 따라요. 단 예외. 18족은 원자가 전자 수가 8개가 아니고 몇 개? 0개. 그것만 예외예요. 그래서 이 C 같은 경우에, 산소 같은 경우에 16족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 수는 6개고요. 이 D, 플로린은 17족이기 때문에 1의 자리. 그래서 원자가 전자 수는 7입니다. 그래서 C가 D보다 작다는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네요. 2번 가볼게요. 네, 이 문제는 이제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랬습니다.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 전자 한 개를 잃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여러분, 일단 이말 자체가 우리 이제 18족에 헬륨, 네온 이렇게 있는데, 네온이 된다는 건, 전자 하나를 잃어서 네온이 된다는 거는, 여기 1주기, 2주기, 3주기니까, 3주기에 1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수소, 리튬, 나트륨에서 이렇게 나트륨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전자 하나를 잃어서 네온이 되는 거니까, 아, 이 X는, 이 M은 뭐구나. 나트륨이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캐치해야 돼요. 나트륨입니다. 이 나트륨은요, 칼로 자르면은 은백색 광택이 사라지고요. 산소와 만나서. 그리고 물에 담긴 시험관에 넣으면은 격렬하게 반응하며 무슨 기체 발생할까? 그렇지. 수소 기체 발생해요. 나트륨과 물을 반응시키면 수산화 나트륨 생기면서 수소 기체 발생해요. 앞에 개수 맞춰주고. 네. 선지 가볼게요. 나트륨이다. 네, 맞고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였다. 그렇죠. 은백색 광택이 사라진 거는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돼서 사라진 거예요. 니은 맞고요. 알칼리 금속은 물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니까 물에 닿지 않도록 석유나 액체 파라핀 같은 것에 넣어서 보관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이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온에 보면 X는 여기가 2가, 플러스 2가짜리고요. Y는 마이너스 1가, 그 다음에 G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X는 전자 두 개를 잃어서 네온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18족 헬륨 네온.

있습니다. 진은요, 전자 두 개를 얻었다, 이런 말이야.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네온이 됐으니까 2주기 16족 뭐죠? 그렇지.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으면은 네온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은 산소가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X와 Y는 같은 주기 원소다. X, 마그네슘은 3주기. Y, 플로린은 2주기. 같은 주기 아니죠? 틀렸습니다. 니은. Y는 17족 원소이다. Y, 플로린은 17족. 네, 맞고요. 디귿. 원자가 전자수는 G. 산소 같은 경우에 6. X,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원자가 전자수 몇 개? 두 개. 6은 2의 3배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자, 4번. 다음은 원자 ABC에 대한 자료인데, 원자 번호가 7번부터 13번 중 하나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 한번 셈하고, 주기율표 먼저 하고 한번 좀 찾아볼게요. 1족, 2족, 그리고 17족, 18족 이 정도 써놓고요. 1주기, 2주기, 3주기. 우리가 이제 7번이라고 하면은 산소가 8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근처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헬륨, 네온, 네온이 10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13번까지라고 했으니까 10, 11, 12, 13. 그래서 이 근처. 이 근처에서의 이제 원소들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원자가 전자수 합은 10이다. 이거 나중에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게 좋은 단서일 것 같아요. 일단 A는요, 리튬과 같은 족이래요. 리튬은 1족이거든. 근데 원자 번호가 일단 7번에서 13번.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 여기구나. 이게 뭐죠? 3주기 1족 원소. 그쵸?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는 나트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B가 전자를 한개 얻으면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데요. 뭘까요? 그렇죠. 여기. 플로린입니다. 2주기 17족. 그래서 B는 플로린. 그럼 이제 C 하나 남았는데, 우리 이거 아직 안 썼죠? 원자가 전자수 생각해 보면은 나트륨은 1족이니까 1개, 플로린은 17족이니까 7개. 그래서 합이 10이 되려면은 8 더하기 2. 그래서 이제 C는 원자가 전자수가 두 개란 얘기는 2족이란 얘기예요. 2족. 근데 우리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원자 번호가 7번부터 13번 중 하나다. 그래서 여기겠네. 그치? 3주기 2족. 뭘까요? 그렇죠.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마그네슘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선지 가볼게요. A는 나트륨이다. 네, 맞고요.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B, 플로린은 2주기고요. C, 마그네슘은 3주기입니다. 달라요.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이 중에서 금속 원소 찾으면요? 네, 이쪽. 금속 원소 이제 왼쪽이 금속 원소예요.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해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가볼게요. 표는 리튬, 나트륨, 염소를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거래요. 리튬, 나트륨, 염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튬은 1족이죠. 나트륨도 1족이죠. 같은 족이니까 원자가 전자수 같고 알칼리 금속이죠. 그렇죠? 공통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어디 있더라? 플로린 밑에 있죠. 네, 17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전자 껍질 수를 생각하면은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두개 있죠. 그래서 2주기. 나트륨 전자 껍질 수 3개, 3주기. 염소도 3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표 볼게요. 2주기 원소인가? 그랬으니까 해당하는 게 이제 기억이니까 기억은 리튬 되겠네요. 나머지 얘네는 3주기. 전자 한 개를 잃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가? 네온이 어디 있냐면 주기율표 상에서 18쪽에서 헬륨 밑에 있어요. 전자 수 10개. 1주

2주기. 그러면 전자 한 개를 잃어서 네온이 되려면 여기 3주기 1족 원소여야 됩니다. 3주기 1족이 전자 하나를 잃어서 네온이 되는 거거든요. 3주기 1족 원소 뭐? 그렇지. 나트륨.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이 디귿이 바로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리튬, 니은, 염소, 디귿, 나트륨. 선지 가볼게요. 아, 그대로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해봤습니다. 다음 6번 가볼게요. 표는 세 가지 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기역과 니은은 양성자 수, 전자 수 중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제 개념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면요. 원래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라는 것은 양성자 수인데, 중성 원자에서는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전자를 잃었으면 전기적으로 양이온, 플러스, 해서 이제 양이온 이렇게 표시하고요. 얘는 이제 숫자가 또 2가 붙었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죠? 얘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전기적으로 이제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2가짜리 음이온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자를 잃으면 전기적으로 어때요? 플러스를 띠게 되겠지. 전자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를 띠게 돼서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플러스 표시는 AC는 전자를 잃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지금 보면 아, 이거 지금 아직 A, B를 모르니까 지금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좀 이따 볼게요. 그다음에 전자를 얻으면 전기적으로 이제 음전하를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는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음이온이에요. 근데 얘는 음이온이긴 한데 두 개를 또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시작은 이 AB 값은 아직 모르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 전자 두 개를 얻었으니까 전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많아지겠죠. 그쵸? 원래는 똑같았는데 전자 두 개를 얻었으니까 전자 수가 더두개더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전자 수가 되겠습니다. 기역이 전자 수고 니은이 양성자 수예요. 그럼 원래 8이었다가 두 개를 얻어서 10개가 됐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다. 두 개를 얻어서 뭘까? 그렇지. 산소예요, 산소 여러분. 산화이온. 산소는 이제 원자가 전자 수가 6개인데 두 개를 얻으면 8개가 되잖아. 그래서 이게 산소입니다. B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 이거 찾았으니까 얘는 전자 하나를 잃어서 전자가 10개가 된 거야. 그러면 원래 몇 개였어? 원래 11개였죠? 원래 전자 수 11개. 양성자 수 11개. 원자 번호 11번. 네온이 10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거. 3주기 1족. 그렇죠?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죠. 10개. 그다음에 얘는 보면 전자 하나를 잃어서 두 개가 됐어. 그럼 원래는 몇 개였어? 원래는 세 개. 원래는 전자 수세 개. 양성자 수세 개. 원자 번호 3번. 수헬리. 그렇지. 얘는 리튬이에요, 리튬. 리튬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기역은 전자 수이다. 네, 맞고요. A는 11, B는 3으로 합하면 14다.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2주기 원소는 나트륨은 3주기고요. 산소 2주기고 리튬 2주기. 해서 2주기 원소는 두 가지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갈게요. 표는 원자 W부터 G까지에 대한 자료인데 이들이 뭐냐면 리튬,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그랬어요. 일단 여러분 리튬하고 나트륨은 1족 원소죠? 그래서 지금 원자가 전자수 한번 써보면 여긴 1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이제 16족이죠?

원자가 전자수 6개고요. 마그네슘은 2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가 전자수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자가 전자수 2개인 이 Y가 마그네슘이고, 원자가 전자수 6개인 이 G가 산소다라는 거는 금방 구분이 되고요. 이 리튬하고 나트륨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추가 단서로 안 좋네요. 그럼 이제 확정이 안 되는 거야. W랑 X는 하나는 리튬, 하나는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Y는 마그네슘이다. 네, 맞고요. W와 X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렇죠. 모두 1족 원소로 알칼리 금속이죠.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지는 산소로서 2족이죠. 2족이 16족입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갈게요. 다음은 원자 A부터 E에 대한 자료이다. 그랬는데 주기율표 그려줬으니까 일단 채워볼까요? 1족 1족 수소, 2족 1족 리튬, 그 다음에 여기 뭘까? 마그네슘. 여기 뭘까? 6. 자주 물어봐요. 그렇지. 산소. 여기 뭐죠? 17족. 할로젠. 플로린. 염소. 이렇게 해서 이제 미음은 염소가 되겠습니다. 자, A와 B는 금속 원소니까요. A와 B가 이제 리튬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그거 이따 대응할게요. A, B. 그런데 이제 A하고 C의 원자가 전자수의 합은 9래요. 근데 리튬은 원자가 전자수가 1이거든요. 근데 1 더하기 8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원자가 전자수가 8개인 원소는 없거든요. 그런 원자는 없거든. 아, A는 뭐구나. A는 이거 마그네슘이구나. 그래서 이제 A 마그네슘, 그리고 B 리튬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의 원자가 전자수는 2개니까 2 더하기 7 해서 9가 되겠죠? 원자가 전자수 7개인 거, 그렇죠. 여기 17쪽, 1의 자리. 염소가 되겠습니다. 얘가 C가 되겠네요. 그럼 선생님 A, B, C 다 찾았으니까 이제 D랑 E가 남았는데 전자 껍질 수는 D가 E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전자 껍질 수 2개, 2주기. 얘는 전자 껍질 수 하나, 1주기. 그래서 여기가 D, 여기가 E가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B는 니은이다. 맞고요. A와 E는 같은 족에 속한다. 아니죠? E는 1족, A는 2족. 다릅니다. 다음 디귿. C와 D는 같은 주기 원소다. 아니죠? D는 2주기, C는 3주기.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 다지기 문제 풀었으니까 이제 스텝 2, 개념 적용하기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이요. 표는 원자 XYZ에 대한 자료인데 기역 니은은 원자가 전자수와 전자 껍질 수중 하나래요. 뭔데? 리튬, 플로린, 나트륨. 한번 써볼까요? 원자가 전자수랑 전자 껍질 수. 원자가 전자수는 족의 1의 자리를 떠올리면 되고요. 전자 껍질 수는 몇 족인지를 떠올리면 돼요. 리튬. 2주기 1족이죠? 2주기 1족. 플로린, 2주기 17족.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 7개, 전자 껍질수 2개. 나트륨, 3주기 1족. 전자 껍질수 3개, 원자가 전자수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더잘 보이죠? 1두번 떴잖아요. 1두 번. 그래서 여기 A에다 7 넣고, Y는 플로린 이렇게 대응해주고, E, 3 떠야죠? 그래서 B에다 3 넣고, G가 나트륨, X가 리튬이 되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기역은 원자가 전자수다. 그렇지, 선생님 그대로 맞췄잖아, 그지? 그래서 기역이 바로 원자가 전자수 맞고요. 니은, X랑 Y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닌데? 얘는 1족이고 얘는 17족인데 X랑 G가 같은 1족으로 알칼리 금속으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해야 되죠? 니은 틀렸습니다. A는 7이고 B는 3이니까 7은 3보다 크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이온 X와 Y를 구성하는 양성자와 전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5대 3인지 10대 8인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기역니은이 양성자 수와 전자수 중에 무엇인지 대응해야 되고요. XY가 뭐냐면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X는 전자 A계를 얻었고요. Y는 전자 비계를 잃은 거야, 이 표시가. 이것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잃어서 이제 전자가 10개가 됐다는 거죠. 얘는 얻고 얘는 잃어서 전자 10개의 네온 전자 배치를 갖는다.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선생님은 양성자 수랑 전자 수를 그냥 한번 여백에다 써봤거든요. 양성자 수는 우리 양성자 수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예요. 그래서 이제 질소 같은 경우에는 7번, 산소 8번, 플로린 9번, 나트륨 11번, 마그네슘 12번. 이게 이제 양성자 수야. 그리고 우리가 전자 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온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온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 질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 3개를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테니까 7개에서 전자 3개를 얻으면은 10개가 되겠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 전자를 2개 더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니까 8에다 2를 더하면 10이 되겠어요. 이게 전자수는 다 10이야, 사실은. 그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얻고,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고,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 보면은 얘는 기역 대 니은이 5대 4, 10대 8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10대 8좀 한번 찾아봐. 그렇지, 이거야, 이거. 아, 지금 이 기역이 뭐구나? 10에 해당하는, 그렇지, 전자수구나. 그 다음에 니은이 양성자수구나. 이렇게 대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X는 산소고 A는 2가 되겠습니다. Y 같은 경우에 5대 6이니까 10대 12가 되겠죠? 여기서 10대 12좀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 그래서 얘는 마그네슘이고,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B도 역시 2가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산소는 2주기고요. 마그네슘은 3주기입니다. 같은 주기 아니고요. A는 2, B는 2로 같아요. 틀렸고요. 원자가 전자 수는 X는 6개, Y는 2개로 6이 2의 3배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다음은 2, 3주기 원소 XYZ에 대한 자료이다. X랑 G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면 같은 족이어야 돼요. X랑 G, 같은 족, 같은 족, 같은 족, 같은 족. 근데 얘는 아니다. 그치? 4번 탈락. 그 다음에 X와 Y의 원자 번호 합은 11이다. 근데 이제 원자 번호라는 건곧 양성자 수, 전자 수. 그래서 지금 이제 2주기 1족이면은 여기 써보면 쌤이 2번 이렇게 쓸수 있고요. 2번 아니죠. 2주기 1족이면 리튬이니까 3번. 그 다음에 2주기 16족은 산소예요. 8번. 3주기 1족은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11번. 그래서 이제 X랑 G, Y의 그 원자 번호 합은 11이다. 괜찮은데? 1번? XYZ의 원자가 전자수 합 한번 해볼게요. 원자가 전자수. 얘네들은 모두 1. 그 다음에 얘는 6. 그쵸? 7, 8. 이거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4번 가볼게요. 그림은 세 가지 이온의 양성자 수분의 전자수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X 플러스 1가 양이온, Y A 마이너스 음이온, A 플러스 양이온, 그 다음에 G는 B 마이너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얘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전자 하나를 잃어서 네온이 됐다 이거야. 그럼 원래 전자는 11개, 11번, 3주기 1족.

그렇죠.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트륨 같은 경우에 전자수가 11개였는데 지금 우리 이온 얘기하는 거니까 전자 하나를 잃어서 전자수 10개가 됐고요.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 11번, 11이 되겠습니다. 11분의 10. 아, 잘 보인다. 그쵸? 그래서 니은이 바로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전자수는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다 그랬으니까 1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4분의 5가 아니고 8분의 10이고요. 6분의 5가 아니고 12분의 10으로 분자를 1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 양성자 수가 8번이라는 거는 원자 번호 8번. 뭐죠? 산소.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이 G가 바로 산소가 되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기억이 바로 산소, 산화이온이고, 얘가 G구나, P는 E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고요. 남은 그러면 Y는, 지금 보면은 원자번호 12번. 10번이 네온이에요. 11, 12. 네,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네온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A도 이다. 또 B도 이다. 이런 거알수 있겠네요. 네, 선지 가볼게요. A랑 B 같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Y는 마그네슘으로 3주기고요. G는 산소로서 2주기입니다. 같은 주기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니은은 X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스텝 2 개념 적용하기 문제들 같이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스텝 3 실전 빌드업 문제 가볼게요. 우리 이제 핵심 개념을 선생님하고 했지만 이렇게 이제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좀 들어있어야 돼요. 복습하기 너무 좋네요. 자, 보세요. 원래 1주기 1쪽 여기 수소 있어. 수소 빼고 이제 2주기 1쪽, 네, 리튬. 그다음 3주기 1쪽, 나트륨. 그래서 이제 수소 제외한 1쪽 원소들을 뭐라고 하죠?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런 내용 배웠습니다. 17쪽도 비슷하겠죠? 화학적 성질이. 왜? 원자과 전자 수 모두 7개. 어떻게 되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우리가 자주 문제로 출제되진 않지만 삼봉알, 알루미늄, 사탄규, 규소, 오질인, 인뭐 이런 원소들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가에 속하는 원소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게 아니고 왜냐면 얘는 전자 껍질 두 개, 얘는 전자 껍질 세 개니까 뭐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거예요.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나에 속하는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이어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고요. 이 나는 같은 주기예요. 3주기. 그래서 이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나에 속하는 원소는 뭐가 같다라고 할수 있어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디귿일 텐데, 다에 속하는 원소는, 할로제는 비금속 원소. 맞죠? 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표는 18쪽 원소를 제외한 원자 A부터 C에 대한 자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자 껍질 수가 한 개라는 말은 주기가 1주기란 뜻이에요. 1주기에는 수소랑 헬륨밖에 없어. 근데 지금 18쪽 원소를 제외하겠다 그랬죠? 따라서 A는 수소입니다. 수소의 원자과 전자수 몇 개? 한 개. 여기도 한 개. 1쪽. B 가볼게요. B는 전자 껍질 수는 3개, 3주기. 3주기.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는 조개의 1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쪽이야. 3주기 1쪽. 3주기 1쪽. 그렇지. 나트륨 되겠습니다.
나트륨 전자수 몇 개,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전자껍질에 두 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여덟 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치? 11이 되겠습니다. 다음 C는 이제 전자수가 일곱 개라는 얘기는 우리가 전자수랑 양성자수가 같고 원자에서는 그것은 곧 원자 번호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수가 7개라는 얘기는 원자 번호가 7번이란 얘기야. 8번은 여러분 많이 알 텐데요. 8번이 뭐죠? 산소. 그 앞에 있는 거. 그렇지. 질소입니다. 얘는 질소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껍질 수. 주기는 2주기고요. 그리고 오질인. 질소는 5. 15조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자과 전자수는 5개가 되겠습니다. 네, 표 채웠고요. 선지 가볼게요. 기억은 1이다. 네, 맞고요. A와 B는 같은 조 원소이다. 수소 1조. 나트륨 1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그렇다고 A와 B가 모두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하면 틀려요. 수소는 알칼리 금속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디귿.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 수가 같다. 전자껍질 수는 곧 주기를 말하는 건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 3주기고요. 질소 같은 경우엔 2주기라서 다르죠?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 빌드업 통합과학의 3강에 해당하는 원소의 주기성 단원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백지 복습이 좀 정말 필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제 수업 끝났다고 바로 이제 책상을 떠나지 말고 한번 주기율표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그려보세요. 근데 많이 그릴 것도 없어. 1주기, 2주기, 3주기 여기까지. 그 다음에 1족, 2족. 그 다음에 17족, 18족, 16족.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선생님 한번 해볼까? 여기 수소. 그 다음 여기 헬륨. 아, 1주기에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 족별로 좀 기억하는 게 편해요. 1족에서 수소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하죠? 알칼리 금속. 그래서 여기 리튬, 나트륨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많이 물어보죠? 여기 이제 마그네슘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릴륨, 여기 마그네슘 이렇게. 왜 많이 물어보냐면 이쪽으로 가면 네온, 아르곤 해서 이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이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에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17족. 할로젠이죠? 그래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 주기율표 그린 이 원소들이 문제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원소들이니까요. 네, 이 부분 위주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 기초기술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 12강에서부터 14강까지는 동물자원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12강 오늘은 동물의 그러니까 가축의 품종 그리고 애완동물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 이 세 개 그러니까 동물

자원의 12, 13, 10강 중에 14강 중에 가장 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가원 문항 중에서도 그렇게 그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죠. 13강이 조금 더 어렵고 14강이 동물의 질병이 식물병 질병하고 해서 농업 기초 기술에서는 아마 최고 난이도를 보이는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어요. 자, 오늘은 동물, 가축에 대한 종류. 가축에서도 세 가지예요. 가축은 닭, 돼지, 소 가축이에요. 애완견은 반려견, 애완견에서 가축으로 치지 않습니다. 용어를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가축은 우리 세 가지만 할 거예요. 닭, 돼지, 소. 이 세 가축의 품종을 구분하고 품종별 특성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애완견 품종을 구별을 하는데, 애완견도 우리나라 토종견이 있고, 외국산 개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지금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들도 있을 건데, 우리나라 토종개를 많이 길러요? 외국개를 많이 길러요? 외국개를 훨씬 많이 기르죠? 그러니까, 애완견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나라 토종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한 3년 쭉쭉쭉 나왔어요. 6월, 9월 번수, 6월, 9월 번수,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토종견 자체가 종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식상해지는 거죠. 식상해져.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 품종 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외국 품종 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일반적인 개들. 그러니까 전국연합고사라든지, 평가 문항이라든지 외국 개를 보면, 그러니까 외국산 품종의 개가 나온 걸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개들. 뭐가 있죠? 말티즈나 퍼그, 시츄, 푸들, 뭐 이제 이렇게 누가 봐도 알수 있을 만한 그런, 애완견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축부터 들어갑니다. 가축, 닭, 돼지, 소. 품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닭의 특성이에요. 닭은 조류지요, 조류. 꿩과에 속하는 중형 조류입니다. 달걀은 닭 알에서부터 나온 말인 거 알죠? 달걀과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가축입니다. 가금이라고 돼요, 가금요. 닭은 현재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야생종을 가축화한 새이고, 기원전 6세기, 7세기부터 사육된 걸로 나타납니다. 자, 취소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취소. 조류에서 암컷이 둥지에 앉아서 알을 품는 포란과 부화된 병아리를 기르는 육출을 해요. 육출하는 모성 행동입니다. 닭은 취소하는 동안에 휴산합니다. 그러니까 닭은 취소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알을 품거나 병아리를 돌볼 때는 알을 낳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닭을 기르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물론 애완용으로도 기를 수 있으나 닭을 기르는 이유는 첫 번째, 알을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고기를 생산하든지. 근데 고기를 생산하는 닭은 괜찮은데 알을 생산하는 닭이 알을 품기 시작해서 알을 낳지 않으면 그렇죠. 농장의 피해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취소성이 없는 닭들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마누성. 마누성은 깃털 성장이 느린 반성 유전지로 병아리 성 감염병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마누성. 깃털이 성장이 느린 거에 마누성이에요. 자, 산란계 품종 보겠습니다. 크게 닭을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산란계, 그리고 육계, 그리고 산란도 하면서 살도 잘 찌는 그런 그 난육 겸용종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산란계는 레그온, 미네로카, 앙코나, 햄버그 대표적인 산란계예요. 그 가축의 품종에 올 때는 꼭 같이 외워야 될게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원산지가 이탈리아인 레그온, 그리고 안코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레고라고 앙크나를 먼저 갈게요. 레고는

깃뿌리 정강이 깃털이 흰색입니다. 레그원 흰색. 안코나는 깃털이 흑반이고 꼬리에 흰색 반점이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죠, 두 개. 레그원은 취소성이 없어요. 그리고 방사에 적합해. 안코나는 성질이 날카롭고 잘 놀라요. 그러니까 키우기가 레그원이 낫겠어요? 안코나가 낫겠어요?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레그원이 낫겠죠. 자, 다음 스페인이 원산지인 미노르카. 헛볕이고 고기 수염이 길고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추위에 약하고 수정률과 부화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원산지의 햄버그. 장미배추고 다리는 청색이고 애완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행동과 성질이 활발하고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원산지를 꼭 알아주세요. 자, 달걀의 중량 규격에 소란, 중란, 대란, 특란, 왕란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무게에 따라 이렇게 등급을 구분을 합니다. 자, 다음 6개. 고기 생산에 알맞도록 개량된 닭이죠. 살이 잘 찌는 닭이에요. 자, 중국의 코친. 몸집이 크고요. 깃털이 조밀합니다. 취수성이 강하고 체질이 강건하고 추위에 잘 견딥니다. 만숙종이고요. 영국의 코니시. 날개와 정강이가 길이가 짧고 가슴이 발달했습니다. 도체율이 높고 만숙종이고요. 오골개, 오골. 까매요. 검은 오. 골, 뼈가 까매요.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오골개. 채조직에 멜라닌 색소가 쌓여서 다리, 피부, 뼈까지 까맣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다섯 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품종과 비교해서 비교적 신경질적이고 잘 놀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토종닭. 한국 토종닭이니까 원산지가 우리나라겠네요. 대한민국. 헛볕이고 고기 수염이 깁니다. 치소성이 강해서 모계로 적합하고 육질이 좋아서 육계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몸이 가볍고 잘 날고 성질이 활발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계란을 주로 생산하는 산란기 품종, 고기를 주로 생산하는 육계 품종, 그리고 어느 정도 알도 낳고 어느 정도 살도 잘 찌는 난육 겸용계 품종. 원산지가 다 미국이네요. 미국. 그렇죠? 플리머스록,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 등이 있습니다. 형태 특성, 사육 특성은 그냥 한번 읽어만 두세요. 그래서 품종이 올 때는 뭐뭐를 해라? 원산지를 꼭 알아라. 원산지를. 산란계 4개. 그렇죠? 육계 4개. 그리고 난육 겸용계 3개인데 원산지가 다 미국이에요. 문제에서 난육 겸용계를 두고 얘가 플리머스냐, 로드아일랜드냐, 뉴햄프셔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아시죠? 자, 다음 돼지 가겠습니다. 돼지. 돼지의 특성. 일단 형태적 특성으로 보면 돼지는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다고 해서 막 10cm, 20cm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돼지 껍데기 먹잖아요. 껍데기. 사람 피부보다 훨씬 두껍죠. 껍데기가 1, 2mm고. 모근이 큽니다. 구멍이 큽니다. 귀는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주저앉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늘어진 것도 있습니다. 생리적 특성으로 보면 다산성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다육성 잘 커요. 잡식성 초식 육식 다 합니다. 자, 심리적 특성 굴토성 마찰성 청결성 후퇴성 군집성 있습니다. 자, 심리적 특성 굴토성은 땅을 파요. 땅을. 이게 그 사육되기 전에 풀뿌리 캐먹는 습성이 남았어. 풀뿌리. 풀뿌리를 캐먹을 때 흙도 같이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흙 속에 무기 양분 있어요. 무기 양분. 대표적인 게 철분. 철분. 조금 이따가 아니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돼지는 철분 주사를 꼭 맞아야 돼요. 워낙 빨리 크는데 철분을 그만큼 어미젖이나 이런 걸로 공급받기가 철분이 작아요. 그래서 철분 주사를 다시 맞아야 돼. 근데 자연 상태에 있는 돼지는 철분 주사를 맞지 않아도 빈혈이 오거나 쓰러지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굴토성으로 그 식물 뿌리 파먹을 때 흙도 같이 먹으면서 철분을 자연스럽게 섭취를 하게 됐어요. 굴토성. 다음 청결성. 우리가 아는 돼지는 굉장히 더러워요. 그렇죠? 온몸에 똥도 묻히고 다니고 아무 데서나 누워 있고 그렇죠? 먹는 곳과 자는 곳, 그리고 배변하는 곳이 같아요. 굉장히 더러워요. 하지만 실제는 굉장히

동물입니다. 근데 왜 돼지가 이렇게 드럽다고 각인이 됐느냐? 돼지는 한 가지를 목적으로 사람이 길러요. 뭐 돼지 젖을 먹진 않죠. 돼지가 알을 낳지 않고 오로지 고기예요. 그럼 고기를 많이 생산하게 하려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료를 조금이라도 덜 주고 사료를 잘 주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언가 먹었을 때 얘네들이 움직이면 운동량이 늘어나 버리면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좁게 길러요. 좁게. 그러니까 원래는 먹이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먹는 장소와 배설하는 장소를 구분하는 동물인데 그 장소가 너무 좁으니까 그 장소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더러운 것처럼 느껴지나 원래는 굉장히 깨끗한 동물입니다. 다음 마찰성. 돼지는 다리가 참 길죠. 꼬리가 참 길고 그런가요? 돼지는 다리도 짧고 꼬리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런 옆구리 같은데 모기가 물었다. 그럼 긁을 수가 없어. 소 같은 경우야 꼬리로 치든 아니면 뒷다리 올려서 긁든 하는데 돼지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 가서 마찰을 해야 된다. 벽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문질러요. 마찰식은 그게 마찰성이고 후퇴성. 돼지는 위 앞에서 잡아당기면 뒤로 가려는 성질이 정말 병적으로 세요. 어느 정도로 세냐면 앞으로 계속 잡아당기고 있으면 돼지가 뒤로 가려고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뒤에서 웬만한 칼로 째도 계속 장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정도로 본능이 셉니다. 이 후퇴성을 이용해서 보정한 후에 뭐 작은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아니면 뭐 주사를 놓거나 이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군집성. 돼지는 혼자 살지 않아요. 모여 살아요. 서열이 있습니다. 보통 서열이 있는 동물들이 똑똑해요. 똑똑해요. 군집성. 이게 돼지의 심리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돼지의 품종. 크게 6개가 있네요. 전 세계 6가지뿐일까요? 6개? 아니죠. 더 많겠죠. 근데 우리는 교과서, 그리고 연계교재에서 6개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품종일 때 뭐예요? 뭐라고요? 원산지. 자, 랜드레이스 덴마크 원산지예요. 덴마크 하나, 영국 둘, 미국 둘, 한국 하나예요. 랜드레이스하고 라지 화이트는 비슷합니다. 둘다 흰색인데 굉장히 커요. 뭐가 좀 다르냐면 랜드레이스는 앞으로 귀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에 비해서 라지 화이트는 귀가 이렇게 좀더서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르고 능력을 보면 산자수 한 배에 나는 새끼의 수가 10에서 13도. 물론 지금 이거보다 높습니다. 지금 교과서가 나온 지가 좀 돼서 그렇지. 요즘에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15, 17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증체량, 살이 찌는 하루에 1kg 가까이 살이 쪄요. 이렇게 빨리 큽니다. 랜드레이스 피부병에 약하고 다리가 약해요. 번식 능력과 포호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엄마 돼지로 많이 사용하죠. 라지 화이트도 한배 새끼 수와 비율량이 많아서 포획력이 우수합니다. 둘다 엄마 돼지로 많이 사용합니다. 새끼 낳는 돼지로. 덴마크 랜드레이스, 영국 출신의 라지 화이트, 대여쿠셔라고도 합니다. 또 영국 출신의 버크셔. 그 검은색 돼지, 그러니까 제주 돼지 옛날에 나왔던 그 제주 돼지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가장 빨리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재래종이 아니고 재래종 말고 시골에서 길렀던 검은색 돼지는 대부분 버크셔라고 보면 돼요. 영국이 원산지인 버크셔 검은 돼지입니다. 검은 돼지. 그런데 사지, 다리 끝, 꼬리 끝, 그리고 코끝, 주댕이 끝이 6군데. 그러니까 다리가 4개, 그렇죠? 4개, 그리고 꼬리 끝 앞쪽에 그 이쪽 코끝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6군데가 하얗다 그래서 별명이 600돈입니다. 600돈. 6군데가 하얘요. 600돈. 산자수는 7에서 9도, 일일 증체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산자수에서 보면 어떤 걸 키우겠어요? 당연히 이쪽을 많이 키우겠죠. 엄마 돼지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버크셔. 성질이 온순하고 체질이 강건 하나, 성장이 늦어요. 성장이 늦으면 사료를 그만큼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국의 원산지인 듀록과 햄프셔. 듀록은 털색이 다홍색, 적 갈색이에요. 한 가지 색깔 되어 있죠. 산자수 10도 내에, 그러니까 랜드레이스나 라지아이토보다 작습니다. 근데 증체량이 좀 빨라요.

그리고 듀록은 엉덩이 부분이 잘 발달되었고, 요 최근에 고기 맛이 좋다고 해서 듀록 전문 농장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고기 맛이 우수합니다. 다음 햄프셔. 햄프셔는 검은색인데 가슴 부분에, 지금 선생님 어떻게 딱 이런 거네요. 가슴 부분에 이렇게 흰 띠가 둘러져 있어요. 본의 아니게 좀 옷이 비슷하네요. 이렇게 10에서 30cm의 흰색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자, 강건하고 도체 품질이 우수하고 주로 비육돈 생산 때 씨돼지, 아빠돼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아빠돼지로. 자, 한국 재래종 검은색 돼지고 얼굴이 길어요. 그리고 세로주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가축들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잘안 커요. 증체율이 작아. 하루에 1kg씩 쪄버리는데 그렇게까지 찌지는 못해요. 그렇게까지. 산자수도 6에서 8두. 한번 낳을 때 새끼 숫자도 다르죠. 그러니까 적게 나오면서 적게 낳은 새끼들이 잘 크지도 않아요. 한국 재래종. 대신에 우리나라 토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에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죠. 그리고 더위보다는 추위에 잘 견디는 특징이 있습니다. 돼지 품종. 원산지 덴마크 랜드레이스, 영국의 라지 화이트 버크셔, 그리고 미국의 듀록 햄프셔, 우리나라 한국 재래종. 이렇게 6개입니다. 자, 잡종강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잡종강세.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순종과 순종을 교배하려면 거기서 나온 새끼들은, 약간 장애를 가진 그런 새끼들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근데 잡종강세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을 교배를 시키면 그첫 번째 대는 서로의 양쪽의 장점만 가지고 태어난다는 현상입니다. 잡종 1세대가 부모보다 형태, 내성, 다산성 등 면에서 훨씬 뛰어난 향기를 나타내는 현상, 잡종강세. 돼지를 용도에 따라 분류해요. 고기형, 가공형, 지방형. 무슨 말이냐? 고기형은 말 그대로 지방보다는 고기가 좀 많은 역할. 로인이 두껍고 베이컨이 좁고 지방이 얇아요. 고기, 살코기 자체가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듀록, 햄프셔, 대형 요크셔가 고기형입니다. 가공형은 뭐가 많아? 햄, 베이컨, 삼겹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좀 길어요. 베이컨. 이 많아요. 랜드레이스가 이렇고. 지방형은 고기, 그러니까 이 듀록 햄프셔, 요크셔, 랜드레이스보다 지방량이 훨씬 많습니다. 근육보다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중소형 돼지 전체적으로 살이 많고, 목과 어깨 부위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허리와 다리가 짧습니다. 대표적인 게 버크셔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 볼까요, 소? 소는 크게 목적이 두 가지예요. 고기를 얻느냐? 젖을 얻느냐.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 중에서 한우는 약 2000년 전부터 사육되어 온 우리나라의 고유의 품종이고, 소는 전 세계적으로 천여 품종, 1000개가 넘어요, 품종이. 등록되어 있지만, 이중 경제적으로 중요한 품종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는 젖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는 젖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는 젖소는 이놈.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홀스타인입니다. 소는 다른 품종은 몰라도 이두 마리는 한국의 한우, 고기소, 젖소, 네덜란드의 홀스타인은 꼭 알아놔야 됩니다. 자, 일단 젖소부터 보죠. 소를 외울 때는, 소가 지금 총 5마리잖아요. 젖소가 5마리인데, 기준을 일단 홀스타인부터 공부를 해요. 홀스타인, 네덜란드가 원산지고, 털 색깔이 흑백색이에요. 검은 반점, 흰 반점, 흑백색. 검은색, 흰 게, 이게 50%씩 된게 좋은 소입니다. 산유량이 7,000kg입니다. 1년에 7,000kg의 우유를 생산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지금 교과서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됐죠? 지금 이것보다 많죠. 7,000kg보다 많습니다. 젖소 중에 가장 많은 산유량, 가장 많은 양의 젖을자예요. 유지율. 홀스타인의 젖에는 약 3.5에서 4%의 지방이 있습니다. 적응력이 강하고 더위에 약하고 우유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홀스타인. 자, 이 홀스타인을 외우고 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외워요. 자, 저지, 건지 둘다 영국종입니다. 영국종. 저지는 회갈색, 담갈색. 건지는 담황색, 적광색. 색깔이 좀 다르죠. 근데 산유량 보세요. 산유량. 산유량이 1년에 4,000에서 5,000. 이것도 4,000에서 5,000. 비슷하네요. 그런데 유지율.

유지율이 홀스타인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죠? 5에서 5.5%. 유지율이 높으면 가공식품 만드는 데 굉장히 유리하죠. 유지방이 많으니까. 유지율. 자,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원산지인 에어셔. 산유량이 3,500에서 4,500. 가장 적죠. 유지율은 홀스타인이랑 비슷해요. 여기죠. 다음 스위스가 원산지인 브라운 스위스. 산유량이 4,000에서 5,000. 유지율이 4.0에서 4.5 정도 됩니다. 자, 젖소 품종 5개입니다. 네덜란드 홀스타인, 영국의 저지건지,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에어셔, 스위스의 브라운 스위스. 5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홀스타인. 어디가 원산지라고요?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원산지고 흑백의 무늬가 뚜렷합니다. 흑과백의 비율이 50대 50인 게 이상적입니다. 암소, 성우는, 다크 암소는 500에서 750kg. 숫소는 800에서 1톤까지도 나갑니다. 자, 유지율은 우유 속에 들어가 있는 지방의 함량으로 홀스타인은 3에서 5%가 아니고 3.5에서 4%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소에서 보면 낮은 건 3%, 높은 건 5%까지 유지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고기소입니다. 고기소도 5마리네요. 고기소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한우죠, 한우. 우리나라 한우. 자, 털색은 황갈색. 황갈색. 그렇죠. 황소 그러죠. 황소. 황갈색. 근데 이것도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체형은 체고에 비해서, 키에 비해서 다리와 체장이 길어요. 고기소가 그렇죠. 앞가슴이 발달합니다. 수컷은 650kg, 암컷은 550kg. 조그맣고 홀스타인에 비하면 수컷은 650kg, 홀스타인은 큰건 1톤까지 나갔잖아요. 그렇죠. 도체율은 50에서 55%. 도체율이 뭐냐? 원래 생체 체중에서, 살아있을 때 몸무게에서 얘를 도축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정말 먹을 수 있는 부위, 살코기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1000kg짜리가 아니고, 만약에 500kg짜리 숫소를 도축을 했다. 그러면 사람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반이니까 250kg 정도의 고기를 생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사육 특성은 체질이 강건하고 온순해서 사육 관리가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영국이 원산지인 에버딘 앵거스와 해리퍼드가 있어요. 자, 영국이 원산지인 에버딘 앵거스는 없네요. 뭐가? 뿌리. 무각종입니다. 무각종. 소는 당연히 뿌리가 있는데, 없어요. 에버딘 앵거스.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수컷은 770에서 800kg. 암컷은 550에서 600kg. 도체율은 65에서 67%.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소를 도축을 해도 한우보다 더 많은 양의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성장이 빠르고 방목이 적합합니다. 고기 맛이 우수하고요. 해리퍼드 젓갈색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 얼룩소입니다. 수컷 850, 암컷 650에서 670 정도입니다. 됩니다. 다음은 샤롤렛. 프랑스가 원산지이고 흰색 소예요. 수컷은 1톤이 넘어가네. 1톤이. 암컷은 700에서 800. 도체율도 65%예요. 근데 고기 맛도 괜찮은데 난산유리는 없습니다. 난산유리. 다음 인도 브라만이라는 품종입니다. 털색 회백색 남적색인데 체형 보면 어깨에 혹이 하나 있어요. 혹이. 인도에서 나오는 소를 보면 대부분 등에 혹을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게 다 브라만입니다. 수컷은 800에서 830kg. 육질이 떨어집니다. 성질이 거친 편이고요. 더이나 외부 기생충에는 강합니다. 자, 고기소 5가지. 한우, 에버딘 앵거스, 해리퍼드, 샤롤레, 브라만. 한국의 한우, 영국의 에버딘 앵거스, 해리퍼드, 프랑스의 샤롤레, 인도의 브라만. 5가지 되겠습니다. 자, 한우 보겠습니다. 한우. 대표적 한우. 우리가 알고 있는 한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우리 한우도 털 색깔이 요런 애가 있고, 요런 애가 있고, 요런 애가 있어요. 하얀 애도 있고, 까만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이렇게 빛이, 뭐랄까, 좀 무늬가 있는 건 칡소라고 그러는데, 칡소. 들어봤죠? 칡소. 울릉도에서 지금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 칡소. 하얀색 소도 있고, 흑우도 있습니다. 근데, 칡소나 흑우, 백우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많이 도축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로 있던 게 이제 충력.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이 살아남았던 황소.
있고 여기는 많이 도축돼서 많이 없다고.

요즘에 다시 개체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자, 유구의 체형적 특징이죠. 유구. 고기를 생산하는 소의 체형적 특징. 다리가 짧아요. 그리고 어깨 부위하고 앞 가슴, 그리고 뒷다리 부위에 근육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게 다 살이니까. 자, 겸염종. 살도 어느 정도 찌고, 젖도 어느 정도 짜는 소. 영국의 숏원, 데일리 숏원, 데번종이 있고, 스위스는 시멘탈종이 있습니다. 자, 다음 애완견의 특성과 품종입니다. 자, 애완견의 특성. 개는 후각과 청각 발달하죠. 항문에 항문낭이 있습니다. 항문낭. 항문을 중심으로 해서 4시, 7시 방향에 자꾸 주머니가 있죠. 발을 제외하고 땀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체온 조절합니다. 그래서 개들이 한번 뛰고 난 다음에 호흡이 굉장히 빨라요. 그냥 보통 호흡이 뭐 드럼 하셨다 내뱉었다가 아니고 막 헥헥헥헥헥 굉장히 빠른 호흡을 하죠. 그걸 천속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침을 많이 흘리면서 그 호흡을 해요. 침을 증발시키면서 체온을 발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개의 수명과 임신 기간은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수명은 15년. 평균적으로 물론 요즘은 더 늦는 것 같아요. 20년 이상 가는 것도 한 번씩 보긴 합니다. 임신 기간은 63일 정도입니다. 자, 항문나 항문 주위에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으로 주기적으로 짜내야 됩니다. 짜내지 않으면 거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광견병, 개가 미치는 병이죠. 광견병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에 사람도 걸립니다. 감염 시에 동공이 확장되고 결막이 충혈, 눈이 빨개지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마비가 나타나요. 백신으로 예방할 수는 있으나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발병되면 치사율 100%인 질병, 광견병. 하지만 제2종 감염병, 1종이 아니고, 왜냐하면 백신이 워낙 잘 나와서 2종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자, 애완견 그룹이에요. FCI라고 해서 국제애견협회에서 총 10가지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쉽독, 캐틀독, 양모리개, 소모리개. 그래서 가축을 돌보기 위한 견종으로 보더컬리, 저먼 셰퍼드, 웰시코기, 펜브로크 등이 있습니다. 자, 핀셔, 슈나우저. 경호할 때 쓰는 건, 경비할 때 쓰는 견, 구조할 때 쓰는 견, 그런 견종입니다. 로트와일러, 도베르만, 세인트 보나드, 슈나우저인데 큰 애, 자이언트 슈나우저, 복서, 불독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테리어 그룹. 테리어 종만 되어 있어요. 테리어는 보통 이제 굴에 들어가서 사냥하는 애들을 이제 테리어라고 그러는데, 굴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니까 성질이 어떻게 돼요? 성질이 굉장히 난폭? 난폭? 지저분? 뭐 그래요. 하여튼, 테리어들 굉장히 성질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불테리어라고 하죠. 불테리어. 불자가 황소예요, 황소. 내가 한번 화가 나면, 우리들 말로 빡치면. 갖다 때려 박아요. 이마에서 피날 때까지 불태리. 그만큼 성질이 굉장합니다. 자, 닥스훈트만으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4그룹. 스탠다드, 트위니 닥터, 미니어 닥터훈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스피즈 프리미티브 타입에서 썰매견, 조류견, 감시견이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미트, 사모이드, 허스키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음, 센트하운드, 후각이죠. 센트하운드가 있고, 사이트하운드가 있어요. 하운드는 사냥이란 뜻입니다. 근데 사이트는 눈, 시각추적견, 얘는 후각추적견. 냄새 잘 먹고 다니죠. 비글, 달마시안, 세트하운드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포인팅독에서 사냥감이 위치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새 사냥할 때 새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개들. 포인터, 세터가 여기 속하고요. 리트리버, 플래시통, 워터독은 사냥에서 떨어진 개를, 떨어진 그 사냥감을 집어오는, 물어오는 역할을 하는 견종입니다. 리트리버나 코카스페니얼, 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반려견 토이도. 무언가 써먹어야지 사람 일상에 사람을 도와주는 경비견 이런 쪽으로는 전혀 쓸데가 없어요. 전혀 쓸데가 없는 게 반려견 토이독은 생긴 게 특이하거나 귀엽고,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내용 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티즈, 치아와 비숑불체 시추.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개들이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쫓아가는 사냥개들. 굉장히 빠릅니다. 눈으로 보고 뛰는 개들이라. 하운드류들. 자, 다음. 한반도. 우리나라의 애완견, 토종견. 진돗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에서 넘어온. 네 번째, 경주의 동경이 천연기념물 540호. 꼬리가 짧거나 태화장 게 특징입니다. 경주의 동경이. 제주개, 3000년 전에 중국에서 건너서 제주에 정착한 개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아직 안 됐어요. 아직 그 개체수가 얼마 안 돼서 천연물까지는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 5개의 개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수개, 전라북도 임실 있는 개, 현재 복원 사업 중입니다. 충견 오수개로 설화에 등장하는 개죠. 주인이 그 어디 자취집에 갔다 왔다가 그 잔디밭에 자다가 불이 났는데 옆에 그 연못 들어가서 적셔서 그 불을 껐다는 그게 오수개. 자, 불개 경상북도 영주시 인근이 원산지인 게요. 저 불자가 빨갛다고. 보통 이제 코끝이 개들이 전부 다 까만데 얘는 빨간색, 특히 눈도 빨갛고 털 색깔도 빨갛고 다 빨간색입니다. 불개. 성질은 굉장히 좀 난폭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이 글에서 알수 있는 가축의 특징. 가축의 특징. 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아하, 김할지 나오네요. 탄생담에 의하면 신라 왕이 어느 날 밤에 금성 서쪽 시림 숲속에서 이 동물의 울음소리가 났어요. 농업기초기술에서 가축이 나오면 무조건 세 가지입니다. 더 확대하지 말고 가축은 세 개. 애완견 말고요. 닭, 돼지, 소 무조건 세 개. 자, 이 동물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공을 보내어 알아보니 금빛의 상자 괴가 나뭇가지에 걸렸었고 이 동물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괴를 가져와 열어보니 사내 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유명한 설화죠. 그 아이가 경주김씨의 시조가 되었어요. 경주김씨의 시조. 그 뒤에 그 숲을 뭐라고? 계림. 치킨도 있고, 그렇죠. 개자가 들어간 게 맞죠. 뭐 60개 치킨이라든지, 이렇게. 계림이라고 하였으며, 그 신라의 국호로 쓰이기도 했어요. 여기 나온 건 닭이죠. 닭. 닭. 가축의 특징인데, 닭의 특징을 골라라. 닭은 땀샘과 기름샘이, 땀샘은 없고 기름샘은 있습니다. 머리가 작고 이가 없죠. 없습니다. 온몸에 깃털로 잡히진 않아요. 얼굴하고 정강이는 깃털이 없습니다. 뼈에는 조류로서 뼈에는 기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미음과 리을로 된 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닭은 머리, 몸통, 날개, 꼬리, 다리 등으로 나뉘고요. 몸통에는 기낭이 있고 뼈에는 기실이 있어요. 방광이 없고 총배설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광이 없으니까 소변과 대변을 나누지 못하고 한꺼번에. 깃털은 얼굴하고 정강이를 제외하고 온몸을 감싸고 있고요. 피부에는 땀샘이 없어요. 근데 꼬리 끝부분에 기름샘이 있습니다. 닭의 특징.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사진만 봐도 알겠죠?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반려견의 품종.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널리 서식하던 대한민국 토종개이다. 대한민국 토종개. 장모종과 단모종이 있어요. 단모종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확률, 몇만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요. 자, 키는 이렇고, 암컷 생김새는 장모종의 경우 온몸에 깃털로 덮여 있어요. 눈은 털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귀는 누워있으며 주둥이는 비교적 뭉툭하고 꼬리는 들려 올라가며 머리가 커서 그 모습이 사자 닮았어. 그런데 여기 보면 귀신과 애군을 쫓는 개라는 뜻을 지닌 반려견의 이름. 살을 쫓아요. 삽살. 삽살개입니다. 삽살개. 저 삽살개. 삽살개의 특징은, 자, 꼬리가 터여서 없다? 꼬리가 없는 건 동경이죠. 중국에서 건너온 제주개. 북한 지방의 풍산개. 천연기념물 368호 오른령이고요. 모색과 무늬에 따라서 다섯 종류. 황구, 백구, 내눈벙 이렇게 나누는 진돗개. 그렇죠. 그래서 2번의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진돗개 53호, 삽살개와 풍산개 368호, 그리고 경주개 동경이 540호, 제주개는 아직 천연기념물로 인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진돗개는 다섯 종류로 구분된다. 삽살개는 이름 자체가 귀신을 쫓는다. 풍산개는 사냥개다. 호랑이를 때려잡은. 경주개 동경이는 꼬리가 없거나 짧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설명하는 돼지의 품종의 특징으로 오는 것은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 봐요 지금 발네 개, 꼬리 여기 주둥이 끝, 꼬리는 지금 잘라서 없는데 여섯 군데가 하얘. 뭐예요 지금 이것만 봐도 알겠죠? 버크셔, 버크셔. 우리나라에서 1905년에 일본을 통해 도입됐으며 한때는 누진급여로 제일의 돼지 개량이 이용되게 됐어요. 외모의 특성은 검은색의 피부와 털에 얼굴 네 다리끔에 꼬리 끝이 여섯 개 부분이 백색이므로 600종. 그렇죠? 버크셔. 버크셔에 관련된 품종의 특징. 자, 버크셔는 원산지가 어디다? 영국이다. 복당 산자수 한번 새끼를 낳을 때 가장 많이 낳는 건 랜드레이스 또는 대요크셔. 가슴둘레에 이렇게 지금 흰 띠가 있는 돼지는 미국이 원산지인 앰프셔. 엉덩이가 잘 발달돼서 고기 맛이 좋은 듀오록. 다른 돼지 품종과 비교하면 다리가 약한 덴마크가 원산지인 랜드레이스. 아시겠죠? 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랜드레이스하고 라지 하여튼 엄마 모돈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햄프셔는 아빠 돼지로 많이 사용된다 그랬고 버크셔 600돈, 듀록은 고기 맛이 좋은 듀록. 원산지 덴마크 랜드레이스, 영국의 라지 화이트 버크셔, 미국의 듀록과 햄프셔가 있습니다. 자, 4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조사한 저수품종 가나 다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학생 A는 젖소의 품종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젖소 품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어. 젖소예요, 젖소. 흑백색의 쇠기형 네덜란드. 영국의 다망색 적광색. 스위스예요, 스위스. 은회색 해끌색. 그렇죠. 뭐 있었어요? 네덜란드 홀스타인. 조금 아까 다망색이었죠. 회갈색, 담갈색, 저지, 다망색, 적광색, 건지. 스위스의 브라운 스위스. 착유량 가장 많고. 그렇죠. 저지, 건지는 뭐가 많다? 유지율이 높고. 스위스는 뭐, 딱히 이런 특징은, 기억할 만한 특징은 없었어요. 왜냐면, 산유량도 홀스타인에 비해서는 낮고, 유지율도 저지, 건지에 비해서는 조금 낮고,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네덜란드 원산지인 홀스타인, 영국의 원산지인 건지, 브라운 스위스가 되겠네요. 자, 홀스타인은 가장 많이 사육되는 품종이에요. 젖소 품종 중에. 옳은 내용입니다. 평균 유지율이 가장 높은 품종은 저지와 건지. 그렇죠. 지금 셋 중에서 평균 산유량, 가장 많은 양의 젖을 짜는 소는 홀스타인이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젖소 품종, 가축의 품종이 올 때는 뭘꼭 외워놔라? 원산지 꼭 외워놔야 됩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가에 해당되는 닭의 품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조금 아까 선생님이 그 원산지나 아니면 그 천연기념물 호수나 이런 거꼭 알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가축 품종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이걸 닭지로 해야 되는데 얘가 체구가 적다. 아니면 체질이 강건하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떨어지지 않는가. 덜 구체적인 건 답지로 쓰기가 참 애매해요. 그쵸? 얘가 좀 의기소침해 보인다? 아니면 못생겼다? 이런 건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답지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천연기념물 호수나 아니면 원산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확히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답지로 쓰기가 좋죠. 그러니까 정오 판단이 확실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또는 이제 호수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꼭 외워놓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가에 해당되는 닭의 품종. 자, 이번 FFK 과제 발표는 닭 사육으로 경영 과제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네요. 왜 경영 과제를 결정을 해서 물어보니까 농업에 대한 경영도 배우고 소득도 얻고 싶어서 닭으로 수익을 만들 생각인데 어떤 품종을 사육할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고민이라고. 그게 고민이야. 학교는 산란계, 알을 생산하는 산란계, 집에는 고기를 생산하는 육용계를 사용하고 있어서 물어보자. 어느 쪽을 좋아하는지.

그런데 이 친구는 달걀도 판매해보고 싶고 닭의 고기도 판매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도 잘 낳고 고기도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둘다 생산할 수 있는 살랑계도 아니고 육계도 아니고 난육겸용계를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난육겸용계는 원산지가 하나. 그렇죠? 그러면 다시 가서 보면 코치는 육용계죠. 육용계. 레그온 산란계, 코니시 육용계, 플리머스록 난육겸용계. 한국 재래죠. 우리나라 토종닭 어디? 이거 고기죠. 고기. 그래서 정답은 4번 난육겸용계 4번이 되겠습니다. 닭의 품종 원산지 이탈리아의 레그온 앙코나, 스페인의 미노르카 독일의 햄버거, 육계의 중국의 코친 영국의 코니시, 그리고 동남아시아 오골계 우리나라 한국 토종닭. 미국의 플리머스록,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 난육겸용계입니다. 아시죠? 자, 다음 6번 문항 볼까요? 다음 수업 장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의 품종, 가로 오른 것은? 소는, 목적이 두 가지죠. 이 소는 원산지가 한국이네. 끝났죠, 지금. 끝났어. 한국 소가 지금 뭐, 하나밖에 없죠.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러다 한번 봅시다, 문제. 오늘은 고기소로 대표적인 품종이에요. 고기소. 원종은 유럽종과 인도의 혼혈종이고, 과거의 일소. 그렇죠. 농사일 때 축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사육했지만, 현재는 고기소로 이용되고 있어요. 종류는 모색에 따라 황후, 그리고 그 호랑이 무늬처럼 무늬가 있는 칙소, 흑우, 백우로 나누어지는 무슨 소? 한우입니다. 한우. 저지는 영국이 원산지인 젖소, 브라만, 인도가 원산지인 고기소, 샤롤레, 프랑스가 원산지인 고기소, 해리포드, 영국이 원산지인 고기소지요. 고기소. 저 한국이 원산지인 한우, 영국의 에버딘 앵거스, 해리포드. 근데 에버딘 앵거스는 뭐가 없다? 뿔이 없다. 무각종이다. 그리고 흰소, 프랑스 샤롤레. 몸무게가 1톤이 넘는다. 인도 브라만, 혹이 있고, 어깨에 혹이 있고, 육질 떨어지고, 성질이 거칠어. 하지만 더위에 외부 기생충에 강해요. 키우기 편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7번. 다음 글에 설명하는 반려견의 품종. 이것만 봐도 알수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자, 그래도 봅시다. 이 반려견은 원산지가 프랑스, 카니시로 부르고 있습니다. 원산지에서는. 이는 오리 암컷을 의미하는 칸에서 유래됐어요. 원래는 야생 물새 사냥에 활용된 견종으로 다정하고 명랑하면서 충성심이 강한 성격 덕분에 반려견으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이 반려견은 원래 대형견이었어요.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작아지면 작을수록 사람들이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개량을 한 거지. 그러니까 체구가 네 가지로 나눴어. 스탠다드, 미디엄, 미니어처, 토이.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기르고 있는 이 품종은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잘안 기르죠. 잘안 길러. 집에서 많이 기르고 있는 게 미니어처 정도. 미니어처 정도로 지금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푸들이죠, 푸들. 프랑스가 원산지인 푸들. 퍼그는 중국. 말티즈는 말티섬. 치와와는 멕시코죠. 요크셔테리어는 영국이 원산지인 애완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정리한 돼지 품종 가에서 다예요. 가에서 다로 옳은 것은 학생 A는 수업 시간에 배운 돼지 품종인 버크셔, 그리고 라지화이트, 랜드레이스, 듀록을 특징별로 구분해 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작성하십니다. 참, 그리고 이건 듀록이라고도 표기를 하고 듀록이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둘다 같은 표기입니다. 자, 이렇게 네 종류의 돼지를 자, 원산지, 피부색, 귀가 앞으로 되어 있냐, 뒤로 되어 있냐로 나눠 보고 있어요. 자, 원산지가 유럽입니까? 아니까 이쪽 네 같고 이쪽이 아니요. 원산지가 유럽이 아닌 게 가네요.

자, 버크셔 원산지는 영국이죠. 유럽입니다. 듀럭은 미국입니다. 라지하이트 영국입니다. 두 번째, 피부의 색깔이 하얀색입니까? 물어봤어. 하얀색인 거 물어보니까 피부색이 하얀색이 아닌 것. 지금 여기서 보면 라지 화이트, 대여쿠셔라고 그러죠. 라지 화이트, 흰색이죠. 버크셔, 검은색이죠. 검은색. 세번 중에 귀가 앞으로 늘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예요. 아니요. 늘어져 있는 건 랜드레이스 아니오니까 라지 화이트.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우리 돼지 몇 종류였어요, 총? 돼지. 돼지가 이렇게 대표적인 돼지 품종. 자, 미국이 원산지인 게 듀럭이 있었고 뭐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흰 띠가 있는 햄프셔가 있었죠, 햄프셔. 듀럭의 특징은 뭐가 좋다? 고기의 맛이 좋습니다. 엉덩이가 잘 발달되어 있고. 버크셔의 특징은 여섯 군데, 얼굴, 내 다리 끝, 그리고 꼬리 끝부분이 흰색. 그래서 600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600돈. 그리고 라지 화이트 랜드레이스는 두 개가 비슷해요. 흰색 돼지인데 대형이에요. 대형. 둘다 산자수가 요즘에 이거보다 많다 그랬어요. 지금 교과서가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수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15, 17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한번 새끼를 낳을 때 15마리에서 17마리 나와요. 산자수만큼이고 하루 증체량도 하루에 1kg씩 살이 쪄버립니다. 굉장히 잘 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엄마 돼지로 많이 쓰고 햄프셔가 아빠 돼지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축의 품종과 애완동물에 관련돼서 한번 학습을 해봤는데요. 어렵지 않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난이도가 낮게 출제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번식과 사육 방법으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에세이입니다. 저는요,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제가 27살에 평론가로 등단을 해서 한 평론을 한 200편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정말 정말 힘들게 썼어요. 그리고 지금 칼럼을 1년에 50편씩 한 400편 정도 썼습니다. 제가 쓴 글들을 헤아려 보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글들마다 다 보람이 있었고 좋았는데 돌이켜보면 어떤 글도 나만의 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공동체나 학술단체, 어떤 잡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글쓰기였거든요. 이런 글쓰기를 하다 보면 가끔 공허할 때가 와요. 진 빠진다라는 그런 표현 아시죠? 글을 열심히 써서 세상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종이 비행기 띄워보내고 나면 저는 좀 공허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한테 가장 좋았던 글쓰기는 에세이였어요. 제가 쓰는 논문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어떤 문서랑 다르게 에세이는 글을 쓸 때 이 글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종이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부메랑처럼 갔다가도 나한테 돌아오는 글쓰기였습니다. 에세이 읽기를 배우는 학창시절을 지나왔지만 이젠 에세이 쓰기를 하는 인생의 시점을 맞는 것이 어떨까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연 시인이 산문집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많은 사람이 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삶이 가치 있는 거라고 믿는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어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어서 내 삶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록을 하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후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내가 뒤돌아보면서 그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쓰는 순간 말로 포착되지 않고 의미화되지 않는 산산이 부서지던 과거의 가치가 이렇게 모아져서 나에게 의미로 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위인이든 평범한 사람이건. 그래서 에세이를 쓰면 내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희미한 내 자신의 의미를 글로 쓰는 거예요. 그림으로 점점 윤곽을 명확하게 하는 것처럼 흐려져가는 나의 의미를 다시 복구를 해내는 것이 에세이 쓰기거든요. 요즘은 여러분 SNS를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존재 의미를 외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다 자기를 너무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주 강한 어필들 사이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는 점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진짜 나는 누구지? 내가 뭘 좋아하지? 이게 정말 나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나를 찾고 싶다 라고 할 때 에세이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한 가닥 한 가닥 풀어내실 수 있어요. 이걸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자체로 반짝거리는 나만의 경험,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담긴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 스토리텔링이 있는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 바로 에세이 쓰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습니다. 잘 표현되지 않는 내 감정이나 포착되지 않는 내 생각을 다시금 잡아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합심해서 만드는 자아 찾기, 이게 바로 에세이 쓰기입니다. 자아를 찾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쓰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나를 찾아 나가는 과정, 이 에세이 첫 번째 이득이라면요. 두 번째 에세이 쓰기의 이득은
깨끗해진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에세이집, 첫 번째 에세이집을 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해요. 이 에...

SA집을 내기 전에 남편하고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애들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화가 너무 많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너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부르르 화를 내고 있어. 정상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해서 또 화가 났거든요.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내 심정을 어떻게 알아? 내가 화낼 정도면 얼마나 내가 힘든 거야? 그럼 위로를 안 해주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서 이거는 뭐 분노조절장애 치료하는 그런 과정 전에 법원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서로 조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제가 에세이집을 내겠다. 딱 15편의 에세이를 써서 한 권의 책을 만들겠다. 목표를 정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썼거든요. 밤마다 애들 재우고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그거 쓰고 나서 출간된 책을 내가 다시 읽는 그런 과정 거친 후에 남편이 그래요. 너 좀 변했다. 이제 너 예전에 너하고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너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너한테 분노가 사라졌다. 화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화가 많은 인간인지도 몰랐고 이제는 내가 화를 잘 안 낸다는 것도 몰랐고 제가 그때 그렇게 급하고 짜증을 내는 줄도 몰랐고 지금 템포가 천천해지고 뭐 그래 이렇게 조금 보는 시야가 넓어진 줄도 몰랐어요. 에세이를 쓰면서 여러분 내 안에 맺혀 있었는데 몰랐던 미움, 분노, 화, 아픔 이런 것들이 토해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토해내서 글에다가 옮겨놓고 그 글과 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요. 뭔가가 정리되고 이제 다음 막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톡스의 글쓰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어떤 아픔을 토해내는 용기의 글쓰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에세이 쓰는 시간이 다른 어떤 글 쓰는 시간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를 공부한다고 시창작 공부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웹소설이 한창 유행일 때 저 웹소설 작가 되고 싶어갖고 밤에 또 궁리해갖고 뭐 세계관 만들고 막 했었어요. 소설도 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에세이 쓰기는 뭔가 작법을 되게 많이 배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샘물에서 물이 퐁퐁퐁퐁 이렇게 솟아나면 그걸 떠담는 과정 같아요. 시가 소설이 건축물을 굉장히 정교하게 올리는 거라면 에세이는 훨씬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르거든요. 그래서 허들이 좀 낮습니다. 용기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에세이를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 에세이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에세이는요, 내면의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측면에서는 시를 닮았어요. 그런데 쓰는 방식은 소설을 닮았습니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세이는 굉장히 진실한 장르의 글쓰기예요. 제가 이제 에세이 얘기를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일기하고 에세이하고 차이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기는 그 말에 대답이 들어있어요. 오늘 내가 한 일과 오늘 내가 갖고 있었던 오늘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진행형인 거에 대해서 쓰는 현재 진행형에 주목하는 게 일기입니다. 근데 에세이는요, 더 묵은 글이에요. 더 묵은 글. 자, 일기가 나의 오늘 일상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면 에세이는 조금 더 깊이 박혀있는 가시를 건드는 시간이에요. 더 깊이 박혀있는 과거의 이야기, 다시 건지고 싶은 거. 다시 말해서 일기가 지금 겉절이라고 막 태어난 어떤 일에 대한 단상, 막 진행되는 어떤 삶에 대한 단상이라면 에세이는

2년 전 묵은지, 3년 전 묵은지, 20년 전 묵은지, 이렇게 묵은지를 다루는 영역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에세이를 쓸 수 없어? 물론 쓸 수 있죠. 그런데 쓰다 보면 에세이는 조금 궁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뿌리는 오늘 당장 생긴 게 아니고 묵은지.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더 어렸을 때 뿌리를 두고 있는 생각들을 이 따라 나옵니다. 줄줄이 오늘 일로 시작을 했어도 이렇게 고구마가, 감자가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듯이 줄줄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일기는 오늘의 것, 현재 진행형의 것, 에세이는 더 옛날의 것, 묵은 것, 오래되어 있는 어떤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상국 시인의 해화역 4번 출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2010년도에 처음으로 잡지에서 만났을 때 남의 시 같지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적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딸애는 침대에서 자고 나는 바닥에서 잔다. 그 애는 몸을 바꾸자고 하지만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그냥 고향 여름 밤나무 그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바닥이 편하다. 어떤 상황인지 아실까요? 딸애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딸을 찾아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딸이 자는 아마 원룸일 것 같아요. 원룸에 들어와서 하룻밤 몸을 의탁해서 자는 거예요. 딸은 침대에 재우고 아버지는 바닥에 잡니다. 하룻밤 이렇게 같이 자는데 이 바닥에 누운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럴 때 나는 아직 돼지 소작이다. 내 조상은 수백 년이나 소를 길렀는데 그 애는 재벌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한국의 대유럽 경제정책을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보다는 부리는 걸 배운다. 그 애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아버지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딸내미는 대학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딸을 보면서 어렸을 때 참 아버지가 딸 많이 사랑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내가 우는 절을 업고 별 하늘 아래 불러준 노래나 내가 심은 아름드리 은행나무를 알겠는가. 그래도 어떤 날은 서울에 눈이 온다고 문자 메시지가 온다. 그러면 그거 다 애비가 만들어 보낸 거니 그리 알라고 한다. 모든 아버지는 촌스럽다. 나는 그 전에 서울 가면 인사동 여관에서 잤다. 그러나 지금은 딸의 원룸에 가 잔다. 물론 거저는 아니다. 자발적으로 아침에 숙박비 얼마를 낸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농사다. 그리고 헤어지는 해화역 4번 출구 앞에서 그 애는 나를 안아준다. 아빠, 잘 가. 이 시 안에는 굉장히 대단한 어떤 일이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딸을 찾아가서 얼굴도 보고 그 집에 가서 좁은 방바닥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책상 위에다가 돈을 조금 놓고 오고 그 다음에 해화역 4번 출구 앞에서 잘 있어 딸내미 하고서 헤어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감정은 굉장히 진실되고 뭔가 깊이 있는 어떤 부성애가 느껴지죠. 내가 딸내미한테 업고서 불러주던 노래 이야기, 내가 딸내미 생각하면서 심었던 은행나무 이야기, 이런 아버지의 추억과 함께 한편의 산문을 쓰면 그게 바로 에세이입니다. 이 아버지는 두고두고 읽으면서 굉장히 헛헛한 마음을 에세이로 달랠 수 있을 거예요. 시를 쓰고 싶으신 분들도 에세이로 시작하면 사실은 조금 입문하기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으로 된 시를 한번 써보는 그런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요, 암만 진료가 나라고 해도 어떤 글을 쓰려면 그 제재가 있어야겠죠.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는요, 우선 잘 주어야 돼요. 에세이스트가 되시려면요, 책을 읽으실 때 주스세요. 조개 껍질을 줍는 것처럼, 예쁜 낙엽을 줍는 것처럼 나를 위한 조각을 주워오세요. 그래서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붙이면서 글을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에세이를 쓸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제일 좋은 건 나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들 학교 보내고 혼자서 이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나 다음에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나 혼자 생각을 하는 시간. 이 시간이 에세이 쓰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인간은 유기체잖아요. 예열이라는 게 필요해요. 에세이라는 글을 쓰실 때 정말 좋은 기법은 마중물이에요. 옛날에 제가 살던 집에는요, 이렇게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펌프를 물을 한 바가지 붓고요.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이제 지하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물 퍼다가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했거든요. 이렇게 뭔가 깊이 있는 생각을, 과거에 있는 기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맨입으로는 안 돼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셔야 돼요. 이 마중물로 정말 좋은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일 좋은 마중물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마중물입니다. 내가 그걸 언제부터 좋아했죠? 저는 우리 딸내미가 수학여행 갔다 와서 사왔던 조그마한 키링을 낡았지만 그거를 아직도 5년째 갖고 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는 잊었어도 저한테는 그걸 받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작은 걸 좋아하고 계세요. 본인이 찾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좋아하는 걸 가지고 내가 그걸 언제 좋아했지, 왜 좋아했지를 쓰세요.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에세이가 되고 그 에세이들이 모이면 내 취향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되게 부끄러운데 제 수업의 예시로 제가 쓴 에세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에세이는 제 인생 최초로 쓴 에세이였어요. 그런데 조금 못난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는 이 에세이가 최고예요. 우선 저첫 번째 에세이는 내가 싫어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쓰고 싶었어요. 내가 버리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있는데 잃어버릴 수 없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죽을 때도 기억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를 생각해서 세 개를 꼽았어요. 첫 번째는 감꽃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커다란 감나무가 두개 있는 집에 살았어요. 집은 맨날 연탄가스가 새는데 집은 아주 작고 못났는데 감나무는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꽃이라는 게 피면 후두둑후두둑 떨어집니다. 그럼 감꽃이 하얗게 떨어지면 그거를 이렇게 꿰어갖고 목걸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밟지 않은 감꽃을 주스러 마당을 쏘다녔거든요. 그 감꽃을 제가 버리고 공부를 하러 서울로 왔어요. 그런데 버리지 못한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감꽃이. 쉽게 말해서 내가 사랑했던 나의 유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책을 쌓아놓은 창고에 가면 항상 나던 냄새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곰팡이 냄새, 줄여서 곰팡내라고 식구들이 불렀었는데요. 그 곰팡내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모기약 뿌리는 냄새하고 곰팡내를 좋아했는데, 곰팡내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좋아했고, 그 책을 좋아하는 마음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과거가 오늘날 나를 만들었단 얘기죠. 또 하나는 한자로 거북기자.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자로 거북기자를 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학자님도 그 거북기자를 반드시 쓰고 싶어서 연습을 하신단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너는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 수업을 들을 때 거북잇자를 찾는 마음으로, 그것을 연습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과거에 있었고 지금 나를 만들었고 나와 함께 했었던 세 가지, 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세 가지를 썼더니 에세이가 나왔어요. 좋아해서 썼는데 쓰고 나니까, 아, 내가 정말 좋아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감꽃, 곰팡내, 거북기가,

다시 돌아오는 기분이에요. 제 옆에 친구처럼 같이 있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에세이 쓰는 시간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싫어하는 것도 있죠. 두 번째는요, 싫은 것이라는 마중물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건 뭐지? 내가 이 싫어하는 음식은 뭐지? 내가 되게 체했을 때가 있는데 그 음식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싫어서 되게 체했었어. 그 이후로 그 음식을 나는 못 먹게 되었어. 자, 여기에 딸려오는 여러분의 기억과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땐 싫어했는데 지금은 안 싫어하게 된 게 있어. 그 싫음이 나한테 어떤 생각이나 영향을 미쳤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좋은 거라는 마중물, 싫은 거라는 마중물 말씀드렸는데 좋고 미운 것 중에 제일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서 자다가도 미워갖고 잠 못 자고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서 설레어서 잠 못 잤던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람 이야기가 에세이의 기본입니다. 내 사람, 그때 그 사람, 그분, 그 캐릭터, 그 좋은 사람, 그 미웠던 인간,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피재현 시인의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라고 하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가을이 깊어지면 감 따러 오라고 성화를 부렸다. 나는 감 따는 게 싫어 짜증을 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느냐고. 감 따위 따서 뭐 하냐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가을이 왔을 때 엄마는 내게 말했다. 네 애비도 없는데 저 감은 따서 뭐 하냐. 나는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 톱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울었다. 감나무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 감나무를 베어버린 이야기 같지만 이 시는 사실은 아버지시죠. 아버지 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감나무 따는 거 되게 어려워요. 잘못 따면 감나무 감이 뚝 떨어져갖고 퍼져버리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귀찮고 힘든 일 같이 하자 했을 때 같이 해드릴 걸.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감나무도 필요 없고 이 아들은 아버지 생각하면서 오래도록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많은 감정이 들어있어요. 이게 시가 되었지만 문장으로 탄생이 돼서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중물은요, 경험 일화라고 하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지금 잊어버리셨어도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를 굉장히 아프게 한 사건도 있고요. 그때 참 나는 예뻤지, 행복했지. 아, 그 작은 어떤 일에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것은 나의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눠주게 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어. 내가 태어나서 내 생애에서 행복을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누가 넌 언제 제일 행복했어?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아이를 못 가져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첫애를 낳았거든요. 첫애를 낳아서 그 아이를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배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피가 묻은 아이가 저를 이렇게 제 배 위에 올라가서 눈을 뜨고 저를 한쪽 눈만 이렇게 뜨고 저를 지켜보는데 그때 그 순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억에 남는 사건을 가지고 에세이를 쓴다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험 일화라고 하는 마중물이 에세이를 끄집어내고 생산하고 탄생시키는 데 되게 큰 기여를 합니다. 김광림 시인의 갈등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갈등에는 조금 어떤 사연이 좀 숨어져 있는 시인데요. 비탈로 가난 아내를 데리고 대불고 고속버스 온천으로 간다. 18년 만에 새삼 돌아보는 아내, 수척한 강산이여. 그동안 내 자식들을 등꽃처럼 매달아 놓고 베베 꼬인 줄기 까칠한 아내여. 이제 아내분이 뭔가 빚을 지셨나 봐요. 그걸 이제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별 여행을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천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이 노년의 아내를 보니 아내가 너무 거칠한 어떤

아주 메마른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헤어지자고 나선 마음 위에 덩굴처럼 얽혀드는 아내의 손발. 내가 지금까지 참 고생시켰구나. 싸늘한 인연이여, 싸늘한 인연이여, 허탕을 치면 바라보라고 하늘이 적이 걸려있다. 그대 이 세상에 왜 왔지? 빚 갚으러. 이분은 이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을 수 있어요. 이제 이별 여행 갔다 와서는 헤어져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서 어떤 아내의 그 덩굴처럼 얽혀있는 손발, 그리고 아내의 여의고 거친 육신을 발견하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 아내가 진 그 빚을 나도 같이 갚아야겠다. 왜? 나는 아내한테 이미 모종의 빚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내와의 어떤 빈 이야기, 그 여행에서 깨달았던 이런 생각 적어놓으면 한 편의 에세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할 때도 남의 이야기지만 그 어떤 구절을 따다가 거기에 댓글을 달듯, 주석을 달듯 내 이야기를 연결시키실 수 있어요.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에세이의 재료 중에 하나는 내 심장에 꽂힌 누군가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오래 남아있던 어떤 말. 서정출 시인의 시 30년 전이라는 시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떴다. 아가, 애비 말 잊지 마라.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이 시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봤어요. 서울역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곳에 이 시가 있다는 게 뭔가 운명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리고 배고팠던 그 어린 자식이에요. 자식이 고향을 뜨는데 아버지가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서 말을 주셨어요.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이 말 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기서는 배고르니까 다른 데 가서 배불리 먹고 살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디 가서든 자식이 배부르고 등따숩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가난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붙들고 시인은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이 시인이 힘들었을 때마다 구원투수처럼 나타나서 시인을 건져줬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쓰면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의 에세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명언은 제 가슴 속에도 몇 개 접혀져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한 문장 구절이 여러분 에세이를 도와주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중물 중에서 제일 파워가 센 마중물은요, 사실은 아픔과 상실이에요. 아픔을 겪고 역경을 겪고 어떤 미술가가, 화가가, 소설가가, 시인이 이런 절작을 낳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흔히 보시는 스토리로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 그 아픔에서 마치 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 송진이 배어나오고 수액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말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토해내고 싶은 그런 말들이 생겨요. 그 아픔과 상실이라고 하는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글을 에세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시인데요. 이효령 선생님이 남기신 마지막 시집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분이 이제 작고하시기 전에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따님을 생각하시면서 쓴 시예요. 따님이 헌팅턴 비치에 살고 계셨나 봐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살던 집이 있을까? 네가 돌아와 차고 문을 열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네가 운전하며 달리던 가로수 길이 거기 있을까? 네가 없어도 바다로 내려가던 하얀 언덕길이 거기 있을까? 바람처럼 스쳐간 흑인 소년의

자전거 바퀴살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을까? 가면 딸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거기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딸이 너무나 그립고 그다음에 딸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이 작품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때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상처가 낫고 아픔이 없어진다, 좀 나아진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글을 써서 내 상처하고 마주보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조금 더 빨리 조금 덜 아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뭔가를 상실하셨을 때 연필하고 종이를 준비해서 한번 에세이를 써보세요. 그 아픔하고 상실을 다독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에세이는요, 사실 경물치지라고 하는 그런 예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런 원리하고 되게 비슷한 작법이 있습니다. 경물치지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물을 이렇게 들여다봐서 그 안에서 추상적인 의미하고 이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마중물로 제시했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경험, 어떤 기억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의 말, 대사, 어떤 소설의 한 구절 이런 것들이 바로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이 구체적인 것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 뒤에 내 의미, 내 생각을 정리해서 붙여보는 겁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나의 감정만 갖고 저글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앞에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일화나 사건이든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반드시 등장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모호하게 끝나는 게 우리 에세이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세이는요, 쓰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해석이에요. 에세이를 쓸 때는 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했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아니야 잠깐만 이거 좀 생각을 해볼게 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에세이를 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딩을 쓰시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들이 막 시끄럽게 떠든 소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막 제멋대로 날뛰는 거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잠깐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이게 바로 나의 인생과 삶과 사건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에세이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만의 가치관 중심을 찾는 어떤 표현이 뒤에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에세이가 왜 좋은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에세이를 쓸 때 마중물을 부어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마중물로서 좋은 몇 가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방법은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못 쓰겠어 라고 싶으시면 자, 이 문장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라는 문장을 앞에 세워놓고 그 문장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뭔가가 나올 겁니다. 내 에세이가 처음 했을 때는 분명히 못났더라도 그 에세이를 지우지 마세요. 나의 비밀 폴더에다가 넣어두세요. 우리 속꿉장 할 때 남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도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그런 보물들을 내가 이렇게 상자에 담아놓는 것처럼 담아주세요. 나는 거기다가 넣고 닫아버려도 그 글은 내 안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글과 그 글에 담긴 내 자신과 마주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이 워낙 정원을 좋아하시가 부모님을 도와서 심은 꽃에 물을 주고 가꾸고 옮기고 하는 일도 절교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게 아예 몸에 박혀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때는 조경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었죠.

내가 심고자 하는 식물들 이런 것을 심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날까 혼자서 많이 들여다보면서 생장 상태도 파악하고 꽃과 꽃들의 배합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계절에 따라서 어느 놈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는 실험과 재배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급하면 이제 거기서 몇 개는 캐다가 이제 내가 만드는 정원에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아시안 게임이 이제 열리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민한 것이 뭔가 하면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우리나라 식물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지방마다 뭐가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것을 보여주자는 그 취지 때문에 미친 듯이

주변 공간하고 잘 조화를 이루느냐. 나한테 일을 맡긴 의료인, 개인 정원이든 공공기관이든 그분들이 잘 쓸 수 있는 공간인가. 사는 사람 먼저 생각하고 그 정원을 이용할 사람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 우리 아름다운 강산을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해서 후손들한테 제대로 잘 물려줄 수 있고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한다. 풀 한 포기 심는 사람도 그런 자세로 심어줬으면 좋겠는 것이 선배로서의 입장이다.

나는 늘 그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 자체가 하나의 큰 정원이다. 정말 아름다운 동쪽 서쪽 다르고 남쪽 북쪽 다르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 좋은 강산을 쓰담쓰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고 싶어요.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안녕하세요. 한산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웹소설 작가라고 하면은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재미있는가 뭔지, 재미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인데, 일단 재미가 뭔지 찾아 헤매야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미는 뭔가? 저는 이제 작가니까 다른 작가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물어봐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재미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웃긴 거, 이게 재미 아닌가? 라고 이전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한테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재미란 어떤 독자가 이 컨텐츠를 소비하기 전의 감정과 소비하고 나서의 감정이 명확하게 바뀌었다면, 그 방향성이 있다면 나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사회고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뭉뚱그려서 아, 그 다큐멘터리 볼만하다, 재밌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떤 뭐 스릴러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뭉뚱그려서 재밌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뭐 이것조차도 완벽한 정의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서는 제일 그럴싸한 정의라고 생각해서, 저도 재미가 뭐냐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재미 중에 내가 줄수 있는 재미는 뭐냐, 이걸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웹소설 작가는. 독자로서의 저는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비장하고 약간 이렇게 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재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줄수 있는 재미는, 저는 이제 남들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아내 웃기는 게제 일생의 낙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줄수 있는 재미는 가장 명확한 거는 코믹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남을 웃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남을 울리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존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울거나 슬픔을 주는 작품을 조금 더 하나 위 차원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을 받는 작품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우리를 슬프게 만든 작품들이 더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로서도 이제, 나도 상 한번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잘 참아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 이 재미를 찾아 헤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사람 미치게 하는 거는 빛을 찾았어요. 가까이 갔어. 그리고 그거를 빛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빛이 제 마음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거든요. 재미없는 거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신만의 빛을 찾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신기루였던 거죠. 그런 과정을 몇번 거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 그러면 막연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여러 프로그램에서 아,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입니다. 아, 이거 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에너지를 지금 발산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마냥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특히 경험이 부족할 때는 이 내가 받고 있는 이 고생과 스트레스가 어떤 결과로 수렴할지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은 말을 하겠지만, 아, 공부 지금 참고 하면 나중에 좋아진다. 내가 해봤어야지. 남들이 하는 말은 공허하거든요, 사실.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노력, 거기서 오는 고통,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더 수월하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모든 것들을 다 그럼 인내를 할 수가 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성장을 한다는 거는 맞아요.
실패를 해야 성장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저 개인적인 서사를 들여다봐도 성공한 작품 다음에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은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어떤 것들이 일궈냈거나 혹은 그 축적해놓은 것이 운 덕분에 터진 것뿐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성장은 어려워요. 어디서 성장하냐? 실패했을 때. 그것도 가혹하게 실패했을 때. 그럴 때가 성장하기가 쉽습니다. 또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제가 두 번 연속 작품을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제가 원래 믿을 만하다고 여겼던 피드백을 해주었던 동료들이 그러지 못하게 돼요. 저희 출판사 대표가 원래 글을 좀 잘 보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이거 어떠냐? 그럼 원래는 형 이거 이 부분 조금 아쉬운데 여기서는 이 재미를 좀 더 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작품 두 개가 연달아 대박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박수 기계가 됐습니다. 제가 형 이번에도 역시 막 최고 막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다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높은 데 있다 떨어지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고 내가 이걸 했는데 자꾸 성과가 잘 안 나는 것 같고 할 때가 오히려 성장이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냥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행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3년이 돼가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눈이 좀 약간 어지럽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약간 어지러운 것 같아. 아니 나이가 들었으니까 약간 어찌러찌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 아이를 재우려고 방에 딱 들어가면서 불을 껐는데 불을 끌 때 이게 어지러운 게 아니고 갑자기 이쪽이 되게 어두운 거예요. 한쪽 눈을 가려봤죠. 그랬더니 왼쪽 눈을 가렸더니 잘 보여요. 오른쪽 눈을 가렸더니 절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제 시야의 절반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의료인이기도 하니까 이거 진단명이 뭐가 있을까? 뇌병변도 있을 수 있고 안과 질환도 있을 수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초응급 상황이니까 이제 아내한테 내가 지금 한쪽 눈이 절반이 안 보인다. 바로 이제 제가 응급실로 갔죠. 가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이제 잘 보이는 쪽을 가리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옛날에 교과서에 봤던 망막박리구나. 내 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뇌였으면은 아마 돌이킬 수 없었을 텐데 망막박리라면은 이건 눈의 문제고 내 전신적인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절반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눈에서 되게 중요한 게 황반이거든요. 황반까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응급실에 접수를 했죠.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황반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 후에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이쪽 눈은 이렇게 제대로 보이진 않아요. 수술을 네 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망막박리라는 수술을 받게 되면은 눈 안에 있던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망막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얘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붙였으면은 얘가 붙어 있게 해놔야 되잖아요. 한 2주 정도를 계속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수술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을 엎드려 있었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그때는 빈말로도 편했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의학의 역사라는 거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 19세기 때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보다는 원시적이었을 텐데. 그래서 봤더니 19세기 때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20세기 중반까지도 거의 그랬어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됐지만 저처럼 황반이 떨어진 사람은 사실상 시력을 잃어버리는 게 일상적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들면서 치료가 좋아져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숫자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0.2 정도는 돼요. 물론 이제 글자가 약간 찌그러져 보이는 게 있지만 이 정도라도 어디냐. 이거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지 이전에 태어났으면 이거는 죽을 수도 있었고 한쪽 눈 뽑으면 이제 외안이 바뀌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불행이었을 거다. 그거보단 낫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럭저럭 그냥 괜찮게 넘길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넘겨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넘겨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나는 건강관리도 꽤 하는 편이고 사실 내 나이를 엄밀히 따져보면 40, 많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병원에서 40은 되게 어린 나이고
실제로 제가 안과에 가다 보면은 거의 그 외래진료실 앉아있는 사람들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책임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 뭐,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얘를 두고, 원래 이 일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상수니까. 얘를 두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어찌됐건 제가 인생에서 원했던 것들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청년 나이 때, 20대 그런 불행이 닥쳐오는 거는 40대에 오는 거랑은 또 비할 수 없이 크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20대니까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의 세팅을 바꿔서 넘어가야 사실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일상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 자체가 너무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런 그럴싸한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헤어 메이크업도 하고 막 조명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 저 사람의 인생이 부럽다.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아직 저도 자박자박 한 걸음씩 나가는 사람인 거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저도 아직도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고 오히려 한번 성공을 맛봤던 사람이니까 그거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거니까 너무 이렇게 딱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했구나.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생각으로 넘어가면 그게 가장 건강한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행이 아닌 경우에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쳐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에서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일정 임계 이상 넘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도 안 되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되면 특히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질환이 되고 정신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정말 놀라는 게 제 또래 친구들조차도 너 쉴 때 뭐 하냐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너 어떤 음식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뇌 취향을 찾아내고 뾰족하게 하는 것들이 그냥 제육볶음 우리 많이 먹잖아요. 제육이랑 돈가스 저도 뭐 맨날 먹었었거든요. 취직했을 때. 근데 저는 그 제육을 먹을 때 이 집 제육 먹어보고 나는 좀 더 비계가 많고 야들야들한 걸 좋아하는구나. 아 너무 매운 것보다는 조금 달짝지근한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 제육 중에 최애를 찾는 게 제 미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근처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육은 여기야가 있는 사람하고 나는 그냥 점심에 제육 아니면 돈까스 먹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스트레스를 풀 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이 제육을 먹어서 제일 맛있는 걸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오늘도 제육, 오늘은 돈까스 이런 사람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명확해지는 거죠. 제육에서 지금은 벗어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와이프랑 같이 야끼또리집에 가서 꼬치 두 개 정도 시켜놓고 이제 생맥주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약간 의식처럼 2주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스트레스는 좀 많이 꺾이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는 러닝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야외에서 뛸 때 햇빛을 받으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주변의 풍경이 변하는 걸 보면서 뛰면은 이거 자체가 오는 신체적인 건강의 이득도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의 이득도 못지않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면은 그래도 그 기나긴 터널이 좀 지나갈 만할 겁니다.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신에 뭘 계속 권유했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 본인의 취향대로 골라놓은 취미를 큐레이션 해가지고 저한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걸 진짜 매진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취미인 클래식 음악, 뭐 커피를 마셔도 어떻게 마시냐면 온도가 들어오면은 90도부터 99도까지 나눠서 다 끓여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온도를 찾았으면 거기서 시간을 다르게 해서 막 30초 1분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아 내가 이 커피 원두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은 얼마나 하는 거다 이걸 알아내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특히 미식에 대해서도 처음 보는 거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안 먹어보면 네가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먹어봐야 된다. 이게 해봐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알게 되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 이제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제 취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향은 그렇게 배웠고 메타인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려고 하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좀 소모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0: 아니면 그냥 수능 잘 봐서 대학을 잘 가는 건지. 저는 그때 수능을 잘 봐서 대학 잘 가는 게 일단 목표라고 생각해서 수능 기술자가 되기로 결심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내가 지금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하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 내 10년 뒤는 바라보는 게 뭘까? 이게 신기하게 계속 달라져가지고, 보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아, 청춘이 좋지. 뭐, 빛나는 청춘 이렇게 하지만 막상 청춘일 때 저는 그렇게 빛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맨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 1년 위에 선배 보면, 1년 뒤에 나도 저렇게 돼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게 청춘이니까, 사실은. 그걸 이제 견디고 나면은 이제 돌이켜볼 때는 아름다웠던 것 같은 게 청춘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더해지면,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제가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제 경험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나랑은 상관없는 학문이다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요.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랜덤한 이벤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착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수업 시간이에요. 선생님께서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세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 있나요? 나 이거 궁금하다. 네, 있어요. 클릭.
1: Do you have any questions?
2: Yes, I do.
1: What's your question?
2: I don't understand this.
1: Let me explain one more time.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은 학교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인데요. 오늘도 세 개의 빈칸이 있어요. 질문, 무엇이니 물어보는 말, 이해하다, 동작. 떠오르는 단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요. 질문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뜻하는 말, 그렇지, questions. questions가 있죠. 선생님이 막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 나서 질문 있나요? 마지막에 꼭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Do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any 뭐뭐라도 questions. 어떤 질문이라도 있나요? 즉, 질문 있을까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questions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랬더니 아이 중에 한 명이

0: Yes, I do. 네, 저 질문 있어요, 선생님. 하고 대답했네요. Do you? 물어봤으니까 I do. 이렇게 답하는 게 맞겠죠? 선생님이 질문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니까 무엇이니?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그렇지. What's your name? 하잖아요. 이 What's를 해주면 돼요. What's는 apostrophe 있는 거 보니까 두 단어가 만난 거다. What is를 합쳐서 한 단어로 What's라고 해요. What is your question? 질문이 뭐예요? 너의 질문이 뭐니? 그랬더니 뭔가를 짚으면서 I don't 이해하다, this. 이해하다는 understand.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I don't understand this. 저는 이거가 이해가 안 돼요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끔씩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할 때, I can't understand this.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can't를 쓰지 않고 don't을 쓰는 거예요. can't는 내가 그냥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 하게 될때 can't를 쓰는 거예요. I don't understand this. 이거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let me. 내가 뭐뭐 하게 할게. 즉 뭐뭐 해줄게요. 이런 뜻이에요. Let me 하고 동작을 말하면은 I'll 하고 동작하는 거랑 똑같아요. Let me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세요. Explain 설명하게 해주세요. 즉 내가 설명해 줄게요. Let me explain one more time. 한번 더. One 더. More time. 번. 그래서 한번더 설명해 줄게요. Let me explain one more time. 이렇게 대화 마무리 됐네요. 우리 교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화죠.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이 대화를 리듬 살려서 읽어볼 텐데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에서 어디 강조하면 좋을까요? Do you 이런 거 강조하지 않는다 그랬죠. 내 눈앞에 있는 당신에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do you 강조하지 않고 동작 have 갖고 있다. 그리고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Do you have any questions? 이렇게요. 대답은 yes, I do는 어때요? 그렇지. yes가 중요하죠. Yes, I do. 선생님이 질문이 뭔가요? 했어요. 무엇이니? 질문 중요하죠. What's your question. What's your question? 이렇게 리듬 살려 물어보고요. What's your question? 아이의 대답은 저는 이걸 이해 못하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예요. 안 되는 거는 강조라 그랬죠. Don't. 그리고 동작 이해하다. I don't understand this. I don't understand this. 이렇게 말한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번더 내가 설명해 줄게요예요. 해 줄게요니까 let me explain. 여기 강조하고요. 한번 더는 통째로 다 강조. Let me explain one more time. 친구들도 let me explain one more time. 이렇게 긴 문장일수록 리듬 잘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 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오늘은 스피킹 하고요. 학교 눌러주세요. 학교 카테고리의 첫 번째 대화, Scene 1 함께 해볼게요. 리듬 중요해요.
1: Do you have any questions?
0: Do you have any questions?
1: Yes, I do.
0: Yes, I do.
1: What's your question?
0: What's your question?
1: I don't understand this.
0: I don't understand this.
1: Let me explain one more time.
0: Let me explain one more time. 친구들 알죠? 그래프가 똑같지 않아도 비슷한 그래프일 때 우리 친구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 자,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는 talk more 함께 해볼게요. 오늘 도전 문장은 I don't understand 예요. 우리 대화에서는 I don't understand this가 있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라는 뜻이었는데요. I don't understand 다음에 이해를 할수 없는 대상을 바꿔 꾸어서도 쓸수 있어요. 언뜻 잘 기억이 안, 생각이 안 나죠, 친구들. 아마 우리말 예문 보면, 아,

이럴 때 이런 문장 쓰는구나. 깨달음이 올 거예요. 같이 도전해봐요. 나는 이 책이 이해가 안 돼. 이럴 때도 쓸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돼. I don't understand는 있으니까 이 책만 넣어주면 된다. 이 책은 뭐라고 할까? 그렇지. This book. This book. 그러면 전체 문장. I don't understand this book. I don't understand this book.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건 어때요? 나는 그 영화가 이해가 안 돼. 왜 영화 중에서 내용이 되게 어렵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다 보고 나서도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영화 해볼게요. I don't understand the movi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I don't understand the movie. 자, 마지막이요. 난 우리 엄마가 이해가 안 돼.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나 우리 엄마 이해가 안 돼. 우리 엄마만 넣어주면 돼요. 우리 엄마? 그렇지. My mom. I don't understand my mom. 한 번 더. I don't understand my mom. 우리 엄마가 이해가 안 돼. Well done.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대화 처음 해봤죠.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화들 많이 만나볼 거예요. 기대해주고요. 오늘 고르지 못한 답변 다시 한번 앱으로 클릭해서 말하기 연습해보는 것도 잊지 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신나게 대화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아, 오늘은 강의 12강이에요. 교재로 10강. 그렇죠? 날씨와 계절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베트남? 베트남은 그냥 열대국가 아니야? 1년 내내 더운 나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베트남이 1년 내내 더운 건 베트남 남쪽이고, 베트남 북쪽은 겨울이 있어요. 물론 우리처럼 뭐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 눈이 펑펑 오고 그 북쪽 지역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오는 곳도 있어요. 산간 지역에서는. 아, 그래서 베트남 북부에서는 추위가 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북부 사람들과 남부 사람들이 성향도 많이 달라요.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부 해안의 그 낙천적이고 여유로운 바나나가 뚝뚝 떨어지고 뭐 이러는 데는 남부 쪽 그리고 북쪽은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늘 추위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북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그 계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날씨 및 계절 관련한 표현을 묻고 답할 수 있다.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경험을 나타내는 거뭐 해본 적이 있니? 바로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답도 할수 있고, 해본 적이 없어. 난몇번 해봤어. 뭐, 이런 것들. 자, 첫 번째. 이 저희는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하늘이란 뜻이 있어요. 하늘. 하늘에 뭐, 구름이 많다. 하늘에 새가 난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이 날씨를 표현하는 비인칭 주어로 사용됩니다. 아, 영어에서처럼, 영어에 it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게 사용되는 것처럼. 저희 다음에 날씨 관련된 표현이 나와서 날씨가 어떻다 이런 거예요. 자, 놈을 보세요. 이 놈은 덥다 그런 뜻이에요. 놈이 그러면 저희 놈 그러면 날씨가 덥다 이런 뜻이에요. 날씨가 덥다. 오늘 저희 놈 그럼

날씨가 덥다는 뜻이야. 자, 와우는 원래 동사로 들어가다란 뜻이야. 밖에서 안으로요. 그런데 어떤 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여서 그때에 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들어서 뭐뭐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무어는 계절이란 뜻이 있어요. 계절. 자, 여기 해가 여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무어해 하면 여름철이란 뜻이에요. 여름이라는 거예요. 여름 계절. 자, 더 있디엣 하면은 날씨를 의미하는데 한자어로 보세요. 끝에 T로 끝났지? 더 있디엣이 시절이야, 시절. 자, 더 이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더 이산, 무슨 뜻일까? 한자어인데. 시간이야, 시간. 시간. 더 있디엣 하면 시절. 이라는 의미야, 뜻이야. 그 한자어로. 네, 의미는 날씨야, 날씨. 자, 그 다음에, 마 하면은 문장 끝에서 뭐뭐잖아, 뭐뭐라니까 라고 강조해 주는 뜻이 있어요. 마가. 우리 앞에서는 뭐 배웠지? 마의 어떤 기능을 배웠지?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걸 배웠어. 마가. 자, 그 다음에 태오는 동사로 따르다란 뜻이야. 태오가 동사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즈바오 예보야. 일기예보. 즈바오 더이띠엣 하면은 이게 날씨예보야. 일기예보. 태오 즈바오 예보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 예보에 따르면 오늘 날씨가 어떻다 이렇게 할 때. 니에도. 자, 역시 한자에서 온 거거든. T로 끝났지. 열이란데 열. 열도야. 열도. 그래서 이게 온도, 기온. 그리고 레는 동사로 오르다,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고, 여기 이제 기온이 어디 어디까지 오르다라고 할때 사용이 돼요. 그리고 더이가 어디 어디까지. 자, 우리 the a then b 기억나요? the a then b. 이렇게 할때이 then 하고 같은 뜻이야. 더이가. 어디 어디까지 할 때. 그래서 어디 어디 몇 도까지 올라간다, 온도가 이렇게 사용되는 거고. 자, 꼴레에는 한 단어로 아마도 뭐뭐다. 추측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아마도 뭐뭐다. 허지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우가 참다, 견디다 하는 뜻이 있어요. 지우가. 자, 허는요, 어려운 그런 뜻이 있어. 그래서 참기 어렵다라는 거야. 견디기 어렵다라는 거야. 허지우가. 날씨가 참 너무 더워서 허지우하다, 견디기 어렵다. 이런 뜻이, 이렇게 사용돼요. 본문에.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본문 볼게요. 자, 사파만 봐도 지금 힘들어. 호지우해. 자, A가 오늘 저희 날씨가 너무해. 과 너무 더워. 니 독백형이지? 야, 오늘 날씨 너무 덥네. 이런 얘기. 그랬더니 그래. 여름에 들어서. 그렇지? 그대로 딱딱 맞아떨어져. 여름철에 들어서 하노이에서의 날씨가, 보통 대마, 우리 문장 끝에 마는 뭐뭐잖아. 태라는 건 뭔데요? 영어 so의 뜻이라고 그랬지?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야. 그렇다라는 거야. 여름에는 하노이 날씨가 보통 그렇다. 너무 덥다. 그치? 그리고 그걸 강조해 준 거야. 자, 태어 즈바오 더 있디 이렇게 나왔지? 날씨 예보. 일기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에 니에 또 기온이 10도라고 그랬어. 렌더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 40도까지 올라간다고. 이 더이는 강조해 주는 거지 뭐뭐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해. 그러면 자, 이 T 보세요. 우리 상관없구 중에서 조건 기억나나요? 네오 에이 TV. 네오 에이 TV. 그렇지. 만약 A이면 T.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렇다면 꼴레 아마도 뭐뭐 할 거야. 호찌우 할 거야. 견디기 어려울 거야. 람 매우 매우 견디기 어려울 거야. 우리 니를 썼네요. 어휴, 아주 견디기 어렵겠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자, 이 하노이가 이제 북쪽이야. 자, 선생님 한번 그림 그려볼게. 잘못 그리는데. 자, 여기가 중국이고, 라오스, 캄보디아, 여기가 베트남 동해바다, 하노이, 수도 하노이, 호치민시, 남부의 대도시. 이 북쪽 지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서

겨울에 이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추워하는지, 왜냐하면 기온이 0도로 떨어지진 않는데, 우리는 조금만 추워도 어떻게 해요? 난방을 켜잖아요. 그렇지? 근데 베트남은 이 겨울이라고 해서 난방을 따로 집에 설치를 안 하거든. 보통 좀 여유 있는 집안에서는 에어컨 있죠. 에어컨을 겨울에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따뜻한 바람이 부는 정도.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상당히 추워. 또 하나, 왜 춥나? 오토바이를 타본 사람은 아마 알수 있어요. 선생님도 베트남에서 유학할 때 오토바이를 타봤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별로 안 추워. 근데 오토바이를 타면은 엄청 추워. 여기 바람을 쌩쌩 맞으면서 달리는 게. 그러니까 아주 춥지. 우리 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다니는 거랑은 달라. 그래서 이 베트남은 상당히 추워. 자, 이 중국과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나? 산맥이 있습니다. 이쪽에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고산지대야. 그래서 베트남이 이 북쪽의 고산지대 일부에서 겨울이 되면 영하로 떨어져서 눈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씩 눈이 펑펑 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게 해외 토픽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 베트남에서 이렇게 눈이 온다고 그래서 눈사람을 만들 정도야. 그러면 이제 보통 호기심이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막 그때 놀러 가는 거예요. 그쪽 지역으로. 이쪽 남부는 1년 내내 여름이에요. 1년 내내 따뜻해, 더워.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란 개념이 전혀 없어, 이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이 겨울일 때 남부 사람들은 겨울의 맛을 보기 위해서 북쪽으로 놀러 가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눈이 펑펑 내리고, 그 빙판 위를, 눈 설원을 막 뛰고 싶은 그런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이 한국에 오는 거죠.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런데 여행을 오는 거야. 자, 본문 내용은 그거고. 자, 여기 날씨 표현 관련된 문법 표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희 띠엣, 우리 시절이라고 그랬지? 의미는 날씨야. 또 저희 원래는 하늘인데 날씨를 나타내는 이 표현들과 같이 해서 이제 날씨를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 너무 덥다. 라잉은 춥다. 차갑다. 이런 것들과 함께 결합해서 날씨가 춥다, 덥다, 비가 온다. 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자, 홈나이. 오늘 날씨. 근데 어디에서 해? 다낭. 다낭. 다낭에서 나의 날씨가 매우 랩해. 좋아. 우리는 야, 오늘 날씨 좋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랩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잖아. 예쁘다. 날씨가 아름답다라고 베트남은 표현해요. 이썻은 앞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지? 자, 오늘 날씨가 라잉, 추워. 보다 더, 주어가 서술어 해, 보다, 대상. 그렇지? 홈과 지나간 날이라고 그랬어. 어제보다 더 춥다. 두 건찜. 자, 뭔지 몰라도, 찜이 뭔지 몰라도, 이 앞에 분류사가 뭐가 쓰였어요? 건이 쓰였지? 그러니까, 아, 이거 동물이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 동물. 자, 동물, 이찜두 마리가, 낭, 하고 있어. 바이는요. 날다 그런 뜻이잖아. 우리 비행기가 뭐라고? 마이바이. 나르는 기계. 그렇지? 날고 있어. 하늘 위에. 하늘 위로 날아가고 있어. 날고 있어. 그런 뜻이야. 자, 찜이 뭔가? 그러면 새예요, 새. 새. 자, 이렇게 있지? 이 쩌이의 쓰임이 있다. 이 바오는 안으로 들어가다란 뜻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여서 그때에 들어서 그 시기에 이런 뜻. 자, 반 친구 너 먼저 들어가라. 자, 우리 네가 또 무슨 뜻이 있냐? 이 네가 어디 어디 가다란 뜻도 있고, 다음에 신발이 나오면 신발 신다. 또 교통수단이 나오면 교통수단을 타다란 뜻도 있는데, 이렇게 문장 맨 끝에 쓰이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뭐뭐 해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친구에게 야 뭐뭐해? 이런 얘기란 말이야. 너 먼저 와우 해. 들어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와우 주우녀. 주우녀에 들어서 일요일에 나는 나 뭐뭐 했어? 샘 필름 영화를 봤어.

누구와? 가족과, 나의 가족과, 까나이. 자, 까 다음에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거에서 그 종일 내내, 하루 종일, 종일 내가 가족과 함께 영화를 봤다. 이런 얘기. 자, 동생, 저는 쌤 엄마 할 거예요. 여행을 갈 거야. 하노이 여행을 갈 거야. 자, 언제? 이번 7월 달에 들어서. 이번 7월에. 이런 얘기. 마가 문장 끝에 위치하면 뭐뭐잖아요. 뭐뭐라니까? 라고 강조해 주는 거야. 자, 내가 친구 사이에 하는 말이지. 내가 라 이미 뭐뭐했어. 너이 말했어. 뭐뭐라고 할때라 이하라고 말했어. 친구 너능 기억나나요? 부정명령 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통 누구 상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부정명령이었지. 낸 무언, 낸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 근데 무언하게, 무언은 뭔데? 늦은 그런 뜻이야. 늦게 도착하지 말라고 이미 말했다라는 거야. 자, 근데 끝에 마가 붙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그렇게 말했잖아. 이런 얘기예요. 강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마가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지. 문장 끝에 강조해 주기도 하고, 또 관계 대명사가 있었죠? 또이 마가 역접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에 그런 의미가 있어. 회화에서 쓸 때. 그건 나중에 우리 수능 따라잡기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그 다음에 아, 이 마가 여기 먼저 나왔네요. 자, 한번 볼게. 자, 마에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방금 얘기한 역접의 뜻, 뭐뭐지만 하는 것이 이거야. 자, 동생, 저는 나 학, 공부했어요. 이미 저희 완료형이지. 여기까지 하면 이미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이걸 보세요. 흠녀지까. 자, 녀라고 하는 건 기억하다는 뜻이야. 무엇을 기억하다. 자, 그런데 기억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부정이 왔으니까 기억을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의문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무슨이라고 하는 의미로만 쓰인 거야. 무엇을 기억을 하질 못해요. 자, 그리고 의문사하고 까가 함께 쓰이면 전혀 무엇을 뭐뭐하지 않는다. 또 예를 들어서 너우라고 하는 거 어디죠? 전혀 어디를 뭐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야. 부정을 강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무엇을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거지. 자, 그럼 이것과 이것이 어떤 관계야? 공부를 해서 기억하겠다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그 역접의 관계란 말이야. 이 마가. 아, 여기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뭐가 아니야. 아, 이런 의미가 있어. 이 마가. 자, 또 하나. 우리 앞에서 배웠던 관계대명사 있죠? 자, 이것은 뭔 음식인데, 어떤 음식? 나의 아버지가 요리했던, 요리한 그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또 문장 끝에 쓰여서 뭐뭐라니까. 자, my thing 한 단어예요. 컴퓨터라는 거야. 뭔진 모르지만 my가 쓰였어. 그렇지? 우리 thing이 계산하다는 뜻이야. 계산하는 기계야. 이 컴퓨터는, 그래서 기계류기 때문에 분류사가 찌게 쓰인 거야. 이 컴퓨터는 be home. 자, 이 home이 뭔지 몰라도 me와 함께 쓰인 거는 아, 뭔가 안 좋은 뜻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지, 추측해 볼수 있는 거야. So 여기까지만 하면 완료형이지, be home 됐어, home 됐어. home이 고장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고장났어, 완료형. 근데 말을 써서 고장났다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마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봤고 두 번째 회화. 자, 이 런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차례, 두 차례.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써요. 자, 그 다음에 맛은 시원하다라는 뜻이야. 이제 베트남이 가을이 되면 날씨가 시원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오토바이를 탄다, 시원하게 오토바이를 탄다 이런 뜻으로도 이 맛이 나와요. 네오, 만약에, 우리 네오 에이티비 그런 상관없고에 나왔던 거지? 만약 A이면 그러면 B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시간 한자어, 그리고 T 떨어져서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거지. 만약 뭐뭐이면 뭐뭐하다 이렇게. 이제 뭐
새로운 단어가 많지 않아요. 이제 많이 앞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점점 단어들이 그 주제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나오니까. 자. 자, 친구 너, 니 달랏. 달랏이라고 하는 베트남 이 대표적인 휴양지 중에 하나예요. 이곳은 고산지대에 있어서 시원해, 날씨가. 연중 내내 시원해.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휴가로 가는 곳이에요. 달랏에 갔어.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것을 볼게요. 라지어. 우리가 의문을 만들 때 대표적으로 문장 끝에 컴을 붙였어, 지금까지. 그렇지? 그리고 고컴 의문문을 사용하기도 했어. 이렇게. 그런데 찌어를 사용해서 의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찌어는 뭔데요? 뭐뭐 했어요를 물어보는 거야. 완료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완료의 여부. 그때 함께 나올 수 있는 게 나야. 왜? 나는 뭔데 시제 중에 과거니까. 과거에 뭐뭐 했어요니까.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 안 먹다지. 먹다. 자, 안 컴.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너 먹니?를 물어봐. 먹니라는 건 뭐예요? 먹을 거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야. 너뭐 먹을 거야? 이렇게. 이거는요. 안 찌어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안 찌어. 과거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 뜻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뜻의 차이가 있어. 선생님이 베트남에서 6년 동안 공부만 열심히 할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베트남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베트남 친구들이 물어봤어. 선생님한테. 처음 이제 베트남에 유학 가니까, 결혼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물어봤어. 결혼. 그럼 결혼하다. 아직 우리 안 배웠는데. 그러면 친구 너, 결혼하다 찌어.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야. 근데 뭔가 질문이야. 선생님이 잘 몰라도. 너 결혼했냐? 뭐, 이런 뜻 아닐까? 근데 선생님이 아는 질문은 험과, 그 다음에 부정은 또 뭐예요? 컴이 서술어잖아. 컴 다음에 서술어 나오면 부정이잖아. 뭐뭐 하지 않는다. 그지?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컴 결혼하다. 이렇게 이제 했어. 내가 아는 건, 아직 결혼 안 했어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컴 결혼하다 하니까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컴은 의지, 의도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컴도 역시 부정을 쓰면, 만약에 컴 안, 그러면 안 먹는다는 거야. 안 먹는다는 거야. 의지를 가지고는 안 먹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컴 결혼하다 하니까 결혼 안 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상태가 좀 이상한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베트남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공부만 열심히 할수 있었어요. 찌어하고 컴이 차이가 있어. 찌어는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 컴은 할 거냐 안할 거냐는 거야. 부정도 마찬가지인 거야. 컴이 있으면 안 해. 의지를 가지고 안 하는 거야. 자, 찌어를 부정으로 하면 역시 똑같아. 찌어 다음에 찌어 안. 예를 들어서 먹는다 동사가 나왔어. 찌어 안 그러면 아직 안 먹었어. 근데 먹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지? 그런 거야. 그런 얘기. 자, 그럼 다시 여기로 와요. 달랏에 갔어?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라지어니까. 그런데 여기 런나오가스였어. 그러면 이 런이라고 하는 것은 회잖아. 한 번, 두 번. 자, 나오는 뒤에서 수식해서 어느 번이고 달랏에 갔어? 이렇게 직역을 하면.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달랏에 가본 적이 있니? 라고 하는 경험을 묻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경험을. 자, 뒤에 가면은 이 run now 말고 바우저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갈 수 있어. 바우저는 한 단어로 언제라고 하는 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고 달랏에 갔어? 가본 적이 있어? 이두 가지 표현이 다 경험을 물어본다는 거야. 경험을. 자, 그때 zoe 했어요. 했어요. 자, 나는 밍, 나, 니, 달랏, 조이. 이렇게 하는 거겠지? 자, 여기 지금 니에 올려니까 여러 번이지. 여러 번, 많은 번, 많은 번을 갔다라는 거야. 나 여러 번 갔다는 건데,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하려면 여기에 이게 오면 돼. 그렇지? 나는

어때? 그랬을 때 나는 터이 느껴. 날란 날씨가 까남. 역시 우리 배운 거지? 우리 남 연도. 그렇지? 해지 까 플러스 그 시간 하면 그 기간 내내 연중 내내 연중 다 마태 선을 하다라고 느껴 이런 얘기. 자, 이 대우는 앞에 주어 부분이 복수 개념일 때만 쓰일 수 있어. 왜? 다 모두니까. 지금 이 연중 내내니까 기간상으로 어떤 한 순간이 아니니까 한 시점이 아니니까 그걸 복수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만약에 거더 이상 시간이 있으면, 그렇지? 만약 A이면 B이다. 나도 역시 꿍, 도 역시 무언디 가고 싶다. 이런 얘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방금 이제 경험을 나타내는 거를 본문에서 설명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나아치어는 완료의 여부를 묻는 표현이야. 나를 생략할 수 있어. 우리 꼬컴 의문문에서 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뭐뭐 했어요? 라고 했을 때 했어요. 아직이요. 이렇게 긍정 부정 대답을 할수 있어. 자, 여기서 M 동생은 나고이 디엔트와이. 자, 디엔트와이 한 단어라고 그랬지? 전화, 전기할 때 전자라고 그랬고 대화할 때 화자라고 그랬어. 전기를 통해서 대화하는 게 전화야. 전화를 걸다 할때 고이가 콜이야.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야. 지금 전화했어? 아직 안 했어? 했어?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조이 했어요라는 거야. 자, 이것을 다 생략하고 남는 Zoe가 바로 이 Zoe라는 거였어. 그리고 풀 센텐스로 쓰는 거야. 제가 이미 전화를 걸었어요. 했어요. 정중하게. 만약에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지어. 아직이요. 제가 지어 다음에 서술어 하면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뜻이니까 아직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나지어 구문에 런 나우나 바우서를 넣으면 뭐뭐 한 적이 있어? 뭐뭐 해본 적이 있어? 이런 뜻이라는 거야. 자, 바우서는 언제? 그런 뜻이거든. 이건 어느 번이나 이런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야. 그래서 언제고 어느 번이나 뭐뭐 했어? 해본 적이 있어? 라고 하는 경험을 묻는 말이 된다. 이것이.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 해본 적이 없어라고 말을 해야 정확한 부정이 되겠지? 경험을 묻는 거니까, 지어 런 나우 또는 지어 바우서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나오면 되겠지? 또는 지어 서술어 나오고 런 나우, 지어 서술어 나오고 바우서 해도 똑같은 부정이 된다는 거야. 똑같이. 자, 예문 볼게요. 자, 소미는 나 지어 부문이야. 이것을 어느 번이고 또는 언제고 해봤어 이런 뜻이야. 자, 이게 뭐냐? 이지엇은 동사로 미끄러지다란 뜻이에요. 미끄러지다. 뚜엣은 자 끝이 티로 끝났어. 리을 받침이야. 우리 한글로 하면 눈 설자예요. 눈 설자. 눈을 미끄러지다. 뭘까? 스키 타다란 뜻이야. 스키 타러 가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스키 타봤어? 스키 타러 가봤어? 이런 얘기예요. 자, 했으면, Zoe, 나는 갔어. 여기는 단순하게 한 거야. 나는 갔어. 아직, 나는 찌얼렀나. 어느 번이고 아직, 언제고 아직, 가지 않았어. 이런 얘기. 자, 여기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여기서는 지금 서술어를 맨 뒤로 뺐지만, 바로 이 앞에다가 써, 찌어 다음에, 아직 안 갔어. 어느 번이고, 언제고, 아직 안 갔어. 이렇게 해도 똑같이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learn은 횟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지? 번, 차례. 그래서 숫자나 수량 의문사, 수량 형용사와 함께 learn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두 번, 몇 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learn 다음에 쭉 나이, 싸우 하면은 전번에, 이번에, 다음번에, 이런 말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예문. 나는 보통 that 빨래를 빨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구원, 바지, 아오가, 우돗.
그래서 보통 의상, 의복이야.

닦고 나오가 일상 일반적인 옷이야. 옷을 빨래한다는 거야. 세 차례, 세 번. 일주일에 세 번. 이렇게. 만, 친구, 너는, 자, 리 후쿡, 베트남 남단에 있는 섬이죠? 우리나라의 뭐 제주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지. 자, 몇 번을 후쿠옥에 갔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한번 갔으면 한 번, 두번 갔으면 두 번. 근데 모르니까 뭐이를 쓴 거야. 의문사, 그리고 의문문이 된 거야. 지난번에 동생이 우리 탐이 방문하다란 뜻이야. 탐방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지. 방문하러 갔어. 누구를? 꼬흥, 흥 선생님, 여 선생님이지. 흥 선생님을 방문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상관없고 네오 에이 TV 이거 나왔어요. 만약 A이면 B이다.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B이다. 만약 A라면 이렇게 A와 B의 주어가 같을 경우에 둘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나는 세마이, 오토바이지, 엔진 달린 차, 오토바이를 살 거다. 어떤 오토바이? 새 오토바이를 살 거다. 똑같이 주어가 나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를. 자, 나는 새 오토바이를 살 거야. 만약 돈이 있으면. 그렇지?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이 부분을 앞으로 끌고 와서. 만약에 날씨가 비가 온다. 우리 무어가 비가 오다란 뜻이에요, 무어가. 날씨가 비가 온다면 나는 쎄뭐뭐할 거야? 응이 쉬다죠? 집에서 쉴 거야. 자, 이것도 역시 이 부분을 앞으로 끌고 와서 나는 집에서 쉴 거야. 만약 비가 온다면. 이런 얘기.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 수능 실전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10강, 우리 교재 10강의 이 날씨 계절에서는 12문항 중에서 2번, 6번, 7번, 12번 네 문항이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의 15강에서 모아서 함께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이 12문항 중에 8개의 문항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한 단어예요. 자오나이, 요즘이란 뜻이야. 요즘 너무 너무해. 너무 뭔데? 뜨거운 그런 뜻이야. 자, 이 너무이 날씨도 뜨거운 거고 여름에 음식이 뜨겁다라고 할 때도 너무 씁니다. 너무.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냐 이거야.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 뜨거워, 더워 이런 말이 되겠지? 날씨를 나타내는 거. 자, 홈나이 오늘 쨘뭐 뭐뭐 위에 거 있어요. 많은 구름이. 이 머이가 구름이거든. 자, 우리 이렇게 하면은 머이 해서 몇 얼마나 많이 이런 의문사였지? 그런데 없어. 성조가 없어. 없는 성조야. 이것은 구름이란 뜻의 명사예요. 자, 구름은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거머이 이렇게 동사가 필요해. 구름이 있다. 구름을 가지다. 하늘이 구름을 가지다.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있다. 오늘 날씨가 구름이 끼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많이 끼었다는 거야. 구름이 많이 있다는 거야. 이 너문 자체가 형용사야. 더운. 그렇지? 그래서 날씨가 나타나고 바로 이 형용사가 올수 있어. 동사가 필요 없이.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기 때문에 동사가 필요해. 바로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겠냐? 한 단어가 다의어로 뭐가 들어가겠냐? 이런 얘기야. 해는 여름이란 뜻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때이 해는 여름 아니죠? 자, 무어 계절이란 뜻이 계절. 그러니까 무어해 하면은 여름철. 여름 계절. 저희가 하늘이란 뜻이 있고, 하늘 위에 구름이 많이 있다. 그렇지? 그리고 이건 날씨가 너무하다. 너무 덥다. 두개다 만족하지? 즈바오, 우리 예보라고 그랬지? 예보. 그리고 더이띠엣, 날씨. 시절이라고 그랬어. 한자어로는. 그래서 즈바오, 더이띠엣 하면 날씨 예보야. 일기 예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밑줄 친 부분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2개가 문법적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나머지 2개는 틀렸고. 자, 친구 너는 냐짱에 갔어. 자, 나.

하고 지금 여기 come 붙었지? 그러니까 여기에 틀린 거야. 찌어가 와야 되죠. 찌어. 그렇지? 그리고 런 나오나 또는 바우서. 언제고 어느 번이고 냐짱에 가봤니?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기 찌어가 와야 되니까. 자, 틀렸고. 그랬더니 부정으로 되면 아직 못 가봤어. 나는 친구 사이에 나 너지요? 나는 나 런 나오디. 자, 지금 여기 나가 아니라 뭘 써야 되죠? 찌어죠. 찌어. 부정했을 때 아직 뭐뭐 해보지 못했다. 어느 번이고 가보지 못했다. 이 나아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찌어 다음에 올 수도 있고 맨 뒤에 올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것은 아직 해보지 못했어. 이것도 틀렸네. 나아가스여서. 자, 나는 그런데 너는 의미를 전환하는 거지? 그랬더니 나는 뭐뭐 했어. 이미 니 니울란 여러 번 갔어. 자, 이 부분을 빼면 이 부분만 남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zoe만 해도 된다고 그랬어. 갔어. 했어. 여러 번 갔어. 나는 틱 좋아해. 니술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해. 자, 끝에 마가 쓰였네요. 뭐지요? 여행하는 걸 좋아하잖아.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맞는 것은 C와 D지요? C와 D.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런 경험을 물어볼 때 지금 소재가 여행 가는 거야. 여행 가는 건데 이걸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두 파로 나뉘더라고요. 한쪽 파는 여행 안 가.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한 파가 있고 또한 파는 엄청난 관심을 보여요. 야, 여기 보세요. 냐짱이라는 게 이거구나. 우리 실제로 한국 뭐 신문이라든지 여행사에 보면은 어느 데는 나뜨랑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나뜨랑. 그렇지? 베트남 나뜨랑 여행. 왜냐면 이 냐짱이 베트남 남부 쪽에 있거든. 근데 남부에서의 발음은 이걸 냐짱 이렇게 해. 짱이라고. 트랑이라고 들린단 말이야. 뜨랑이라고 분리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북부 뭐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니까 거기서는 이것을 그냥 냐짱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냐짱과 나뜨랑 다르거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것도 나 거기 가서 꼭 냐짱이라고 발음할 거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다낭 있죠. 우린 다낭인데 나낭 이렇게 할때나그 발음을 꼭 현지인에게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4번. 빈칸 AP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싸우키가 나왔네. 휘는 절을 낀다고 그랬지.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나온다고 그랬어. 누군가가 공부를 마친 후에 마쳤을 때 이런 얘기지. 근데 친구가 겹치기 때문에 한 번만 쓴 거야. 친구 너 공부를 마쳤을 때 너는 꼭 come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영화 보러 갈래?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지금 싸우가 나왔네. 싸우는 뭔데요? 뒤, 다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라고?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런 뜻. 그래서 이 싸우퀴 다음에 주어 서술어 동사가 나오느냐 또는 명사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복합 문법 네 문장 주고 A, B, C, D 네 문장 주고 두 문장 맞는 거 고를 때 그때 자주 사용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 영화 보러 갈 거냐? 그랬을 때 거. 자, 꼭 come 의문문으로 물어봤을 때 긍정 대답을 거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거라고. 하지만 자, 공부를 이 썸은 끝마치다란 뜻이야. 여기서도 동사와 함께 써서 끝마치다. 뭐 동사하는 걸. 자, 공부를 끝마쳤는데 무언하게 끝마친다는 거야. 무언은 뭔데? 늦다란 뜻이지. 늦게 끝마친다면 나는 뭐뭐 할 거야? 왜냐? 집에 갈 거야. 나이는 즉시 바로 그런 뜻이야. 나 그냥 바로 집으로 갈 거야. 영화 안 보고. 바로 집으로 갈 거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왜? 어디 볼일 보러 가는 건 디고. 그걸 다 볼일 다 보고 원래 있는 곳에 되돌아오는 것이 왜라고 그랬어. 그래서 왜냐 하면은 집으로 가다. 귀가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지? 니냐라고 쓰지 않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집에는 볼일 밖에서 다 보고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의미상 뭐냐 이거야. 공부를 늦게 마친다면 뭐뭐 할 거야?
이런 조건절이 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A와 B면 A와 B 모두 둘 다를 강조해 주는 거. A부터 B까지. 만약 A면 B다. 자, 유력하고 뚜이가 나왔네요. 이 뚜이는 비록 그런 뜻이야. 비록 A이지만 그러나 B이다. 깡 A 깡 B.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자, 다 그런 정도.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제 5번.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찾아봐요. 친구, 너는 어느 계절을 좋아해? 그러면 나 무슨 계절을 좋아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파일, 람, 바이텁. 자, 바이텁이 우리 과제라고 그랬지? 과제를 하다라는 동사. 과제를 하다. 자, 그리고 파인은 오른쪽이란 뜻도 있고, 맞다, 옳다 그런 뜻도 있어. 또,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그런 뜻이야. 해야만 한다는 뜻이야. 자, 나 숙제를 해야만 해.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그거 아니야. 자, 보통, 체육을 운동한다. 우리 연습한다. 운동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 나는 보통 운동해. 그게 아니고 무언저 타잉. 자, 저 타잉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명사가 되다란 뜻이야. 자, 교원이지 교사. 교사가 되고 싶다.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틱 좋아해. 가 A와 B. 자, 여름철과 가을철. 여름과 가을을 모두 좋아해. 너 어느 계절 좋아하냐? 그치? 4번. 터이 느껴. 공부하는 거, 몬 릭스. 자, 과목명은 대문자로 써요. 처음 글자를. 그래서 역사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쉽다. 쇠가 쉬운 그런 뜻이거든. 가장 쉽다고 느낀다.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제 8번이에요. 날씨 정보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여기 time for라고 나와 있어. 도시란 뜻이에요. 자, 도시가 후에하고 날라시 두 도시가 나왔어. 그리고 터이 띠엣 홈나이 오늘 날씨. 그리고 나이마이 내일이지 내일 날씨. 이게 각각 달라. 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지금 비가 오고 맑고 구름이 낀 거지. 자, 지금 이거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중에서 설명이 알맞은 거, 두 개를 고르라는 거야. A, B, C, D 중에서. 자, 홈나이, 오늘, 날랏은 날씨가 낭해. 자, 낭은 맑은 거야. 맑은 거, 해가 비치는 거. 구름이거나 비가 오지 않고 해가 쨍쨍 비치는 것을 낭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거죠. 이거. 근데 오늘 달랏이지? 오늘 달랏이니까 해가 비치는 거 맞네요. 자, 후에에서는, 오늘과 내일 다 그렇지? 역시 복수 주어 개념이야. 오늘과 내일 모두 비가 온다. 자, 지금 후회가 오늘 비가 오죠? 내일은 맑아.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그렇지? 자, 이 무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사예요. 비가 오다. 그래서 그냥 저이 무어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보통 강조해 줄때 이렇게 거를 사용해서 거 무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D. 오늘 니에토가 우리 기온이라고 그랬지? 온도. 텁은 낮은 그런 뜻이야. 그런데 최상급이 왔네? 가장 낮은 온도. 어디에서? 후에에서. 오늘 후에에서 가장 낮은 기온은 20도네? 근데 여기 18도라고 돼 있네. 자, 틀렸어요. 내일 후에에서의 날씨, 그 기온이 까오 높아. 뭐보다? 달랏에서보다. 자, 한번 볼까요? 내일이죠? 내일. 후에에서의 기온이 달랏에서의 그 기온보다 더 높아. 그렇지? 23도에 30도고 13에서 18도네. 더 높네요. 이거 맞네요. 자, 그러면 맞는 거 D하고 A가 되겠지? 오늘, 달랏이 맑은 거니까. 낭이니까. 자, 그래서 A와 D가 되겠어. A와 D. 그렇지? 자, 그러면 2번이 되겠죠. 자, 표현은 어렵지 않아. 지금 우리가 날씨를 배우면서 이런 표현, 낭이라고 하는 거, 또 구름, 뭐 바람이 불다 이런 것들 다 뒤에 수능 따라잡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공부하면

그런 표현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비교가 나왔을 때는 천천히 하나씩 비교해 봐야 돼.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시간을 잘 두고, 여유 있게 이것을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장들은. 자, 이제 9번이에요.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오늘 날씨가 대나오. 어때? 자, 그럼 오늘 날씨가 어떻다고 설명을 해야 되겠지? 또 나는 파이 뭐뭐 해야만 해. 우엉 투옥. 자, 우엉이 마시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엉 카페, 커피를 마신다 이런 말 많이 했지. 그런데 투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 이것은 뒤에 진료과에서 진료를 설명하는 그 과가 나옵니다. 거기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 투옥은 약이에요, 약. 그럼 우리는 약을 먹다, 복용하다, 먹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쓸것 같아. 안톡? 약을 먹다니까.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약을 마신다라고 표현해요. 약을 복용한다는 걸.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톡 하면 틀린 거야. 약을 복용해야만 해. 약을 먹어야만 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는 틱 좋아해. 마오 색깔이죠? 로우는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야. 빨간색을 가장 좋아한다. 그게 아니고 자, 날씨가 무 비가 와. 그런데 크게 와. 우리 떠 기억나죠? 크기가 큰 거야. 근데 비가 크게 온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이 비가 크게 오고 많이 오고 그리고 바람이 분다. 역시 소가 명사야. 바람. 그래서 꺼라고 하는 동사가 필요해.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는 거야. 바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 유력한데 3번. 자, 나는 띠미 찾다야. 찾을 거야. 통띤 정보야. 한자어로는 통신이야. 의미는 정보야. 왜? 뭐뭐에 대한 정보. 줄리. 여행에 대한 정보를 찾을 거야. 그런 얘기 아니고. 하늘에, 하늘 위에 거 있어요. 못곤증 새한 마리가 있지? 낭바이. 날아가는 새가. 그렇지? 날고 있는 새가 한 마리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날씨를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이 이 쩌이를 줘서 학생들을 좀 매력적으로, 좀 그런 오답을 줘본 거예요. 매력적인 오답을. 그런데 해석을 잘하면 이거라는 걸알수 있어. 9번에 3번 정답이고요. 자, 이제 10번, 11번 볼게요. 자, 역시 지문 하나에 두 개의 지금 문항이 들어가 있어.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뭐라고 질문했어? 거기에 대해서 Zoe. 했어. 이런 거지? 경험을 뭐 해본 적 있어? 했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B 먼저 봐봐. 친구 너 달랏에 갔어. 런나우 어느 번이고 해본 적 있어? 가본 적 있어? 했어. 나는 여러 번 갔어. 그렇지? A. 그리고 여기 B. 자, 그러면 날라스의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본 거지? 그랬을 때뭐 어떻다고 나왔을 거야? 나는 더이 느껴. 날라스의 날씨가 연중 내내 다 맡다고 느껴. 서늘하다고 느껴. 시원하다고. 그래?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얘기. 자, 그런 얘기.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이 순서대로 하면 BAC가 되겠죠. BAC,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것들은 하나씩 지금 비교를 해봐야 돼. A는 달랏에 가봤다. 자, 지금 A가 물어본 거지. B한테 너 가본 적 있냐? 그리고서 A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야?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나도 가보고 싶다. 가본 적이 있다. 이게 아니야. 자, B의 고향은 달랏이다. 나 여러 번 가봤다고 했지. 고향이 달랏이다. 이런 말은 없어. 오늘 달랏의 날씨는 춥다. 없어요. 그런 얘기가. B는 달랏에 여러 번 가봤다. 그렇지? 여기에 여러 번 가봤다라는 표현이 있어. 내가 여러 번 가봤어. 여기 들어가는 말. 자, 유력해. 4번. A와 B는 내년에 달랏에 가기로 했다.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런 얘기가 없어. 아니야.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역시 방금 이 나온 문항도, 실제로 최근 기출에 이렇게 한 지문에 두 개가 나온 건 없어요. 특히
빈칸을 세 개를 줘서 그런 걸 가지고 이 내용을 알맞는 거, 이걸 고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앞뒤를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기출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몇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예요, 원리. 선생님들이 내는 것이 갑자기 작년엔 이런 수준으로 냈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낸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6모, 9모를 이렇게 냈으면 본 수능도 거기에 준해서 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래서 선생님들이 6모, 9모를 한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보는 거예요. 이 정도 난이도로 내면 되겠구나라는 걸 감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꼭 이해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13강 강의고 교재로서는 11강 전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친구에게 세계를 초대할 황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 제목이 해수의 운동이고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뭐 지역류라든지 이런 해수의 운동이 되겠죠. 요것과 함께 플러스 해파까지 이렇게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해수라고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죠? 해수 쪽. 대기 쪽 다 어려운데, 해수에도 특히 뭐 해류가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 물론은 어렵게 출제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요, 해파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해파도 같이 보면서, 최근에 기출 어려운 거 한번 보면서 어떻게 출제됐을까? 라는 거 한번 보고요.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하면, 어떤 그래프를 잘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잘 풀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우리 해류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자, 해류는 좀 빠른 속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해류라고 할 때 움직이는 힘, 해류를 이제 해수로 움직이는 거죠. 힘이 필요합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거의 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해수면이 이렇게 수평으로 있지는 않죠.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져. 왜 기울어져요? 에크만 수송 때문에 기울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기울어지고요. 해수면의 경사 때문에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누가 생긴다? 수압 경도력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저쪽으로 누구 수압 경도력 생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전향력이라고 하는 건 2오메가 사인 위도 곱하기 V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의 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 추가할 게 있어요. 자, 뭘 추가를 하고 싶으냐라고 하게 되면요. 요 친구예요. 수압 경도력인데 요 조금 크게 그렸죠, 그죠? 해수면의 경사인데 일단은 첫 번째 여기 해수면 보이세요? 해수면? 자, 여기 수압이 얼마인 곳이에요? 0인 곳이에요. 수압이 0인 곳이고요. 뭐 예를 들어 수압이 다른 곳이 있습니까? 뭐 몇 헥토파스칼 아니면 뭐 파스칼 이런 곳이 있습니까? 등수압을 그리게 되면 아래쪽에 밀도가 균일하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1m, 여기서 1m, 어디든 1m 들어가도 수압은 1m 증가한 것만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하게 등 수압면이 그려지게 되고요. 자, 이런 수압이 같은 혹은 압력, 기압 이런 압력 계통의 값이 같으면요. 그 값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 압력 차에 의한 힘입니다. 즉, 여기든 수압 경도력, 여기든 어때요? 등 수압면의 기울기가 어때요? 다 동일하죠? 어디든 동일해요.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어느 점을 잡아도 이 기울기는 동일합니다. 즉 여기 델타 X분의 델타 Z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어떤 거냐면 이거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기울기 어느 지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수면의 경사 하나만 딱 놓고 보지 마시고요. 이게 해수면이니까 수압이 0인 곳이구나. 그곳의 기울기를 알게 되면 우리는 압력 차이한 힘이죠. 수평 수압 경도력을 저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저거 자체를요. 뭐 양쪽에 압력이 차이 나고 여기 해수면의 높이가 차이 나가지고요. 압력 차이에 의해서 요거 유도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대기에 있어서 살짝 요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떤 거냐면 요 압력 차이에 의한 힘, 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두 개가 분해된 거예요. 두 개로 분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연직은 정역학 평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G값이 나와야 돼요. 자, 이거는 뭐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중력 가속도 일정하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지점이든 저 지점이든 저기 밑에 있든 다 연직 수압 경도력은 G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자, 요게 전체적인 수압 경도력이고요. 연직 성분의 크기를 압니다. 자, 그러면 수평 성분은 당연히 나와야 돼요. 자, 요렇게 보시면 여기 경사각을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라고 하게 되면 이것과 똑같은 값이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분의 요거. 탄젠트죠, 그죠? 탄젠트 요거 분의 요거. G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게 되면 수평 방향이 나와요. 탄젠트 세타가 바로 누굽니까? 이 수평거리 델타 X분의 연직 높이 델타 Z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델타 X분의 델타 Z라고 적어놓은 이 값이 해수면의 경사입니다. 플러스 등수압면의 경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개념은 대기에서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5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이 있습니다. 그 기울기를 가지고 G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가시면 된다라고요. 자, 그러니까 해수든, 대기든,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해수면이 뭐 지금과는 다르게 좀뭐 경사가 진다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직은 그대로고요. 수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떻게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경사를 좀 심하게 한번 살짝 갖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 크게 변화 없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요런 상황에서 해수면의 경사가 심해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에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수압 경도력이. 그럼 수평은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요거 분의 요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거 힘에서 요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 이야기. 요거는 대기에서도 상당히 쓸모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건데 요 친구 그대로 대기에서도 해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자, 요게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자, 에크만 소성은 간략하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바람이 붑니다. 라고 하게 되면요. 어떻게 에크만 나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표면은 오른쪽 45도 정도로. 점점, 요렇게 시계방향으로 돌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게 되면 바람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북반구 기준이에요. 남반구는 모두 반대로. 바람 불면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북반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 어디까지 고려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요. 표층에서 움직이는 해수 요거 보이시죠? 바람 아니에요. 표층의 반대 방향이 되는 깊이까지가 에크만층이다. 기억 한번 해 주시고요. 혹시 까먹으셨다면 다시 한번 더 이번 기회에서 크기까지를 마찰 저항 심도라고 합니다. 크기까지를 에크만층이라고 하게 되고요. 크기까지 움직이는 해수의 평균 이동 방향을 구하게 되면 바람 오른쪽 직각이 됩니다. 자, 에크만 수송이었고요. 자, 이런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사실은 해수면에 경사가 생기는 거고 수압 경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라고 한다면 수압이 높은 쪽과 낮은 쪽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고요. 이쪽이 뭐예요? 해수면에 아마 이렇게 들어 올려져 있겠죠. 왜? 바람이 표층에서 저렇게 불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은 거예요. 해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수압이 높은 상황이 되겠고요. 지역류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해수가 움직이다가, 자, 수압 경도력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근데 계속 힘을 받으니까 점점 빨라질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빨라지면 전향력도 커지고요. 결국에는 누구? 전향력과 수압 경도력이 평형. 대기에서 얘기하는 지균풍처럼 해양에서도 동일하게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 상태가 되는 지형류가 생기게 되고요. 당연하게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수압 경도력, 전향력 똑같아요라는 형태로 식을 써주시면 유속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앞쪽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수압 경도력 이야기 다시 한번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 친구도

이런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기출의 흐름상으로 보자면 자주 출제돼요. 근데 최근에 좀 뜸한 느낌. 약간 뜸한 느낌.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요렇게 생긴 여러분들 두 개로 된 해수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로 1, 로 2면 보통은 아래쪽에 수압 경도력이 0을 주게 됩니다. 즉 수압차는 라는 겁니다. 위에만 수압 경도력이 생기는 거고요. 위에 로1이고 여기 로2가 됩니다. 로1, 로2. 자, 아래쪽이 밀도가 큽니다. 자, 로2가 누구보다 로1보다 밀도가 크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해수면의 경사가 딱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 수압 경도력이 어디로 작용합니까? 로1층이죠. 여기 선생님 색깔 칠해놓은 부분 어디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그렇죠. 저쪽 방향. 얼마만큼의 수압 경도력이 작용합니까? 그렇죠.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H1만큼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해수면의 경사 보이시죠? 이 해수면의 경사 수압이 같은 곳이고요. 여기 밀도가 모두 균일함으로, 로1으로, 여기도 동일한 수압, 이렇게 생깁니다. 뭐 1m 들어갔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나란해요. 나란하고요. 나란하게 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색깔 칠해놓은 요 영역 있죠. 로1으로 같은 이 지역은 모두 수압 경도력이 동일합니다. 얼마만큼으로? 요만큼으로. 기울기가 다 똑같아요. 여기 어디든. 여기는 0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실 거. 처음에는 계산을 좀 해주시고요. 유도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면 H1, H2, 로1, 로2의 관계를 좀 아시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요렇게 가주세요. 이양두 점에서 이 점에서 뭐를 보시는 거냐면 수압이 같아야 돼요. 여기 있는 물 덩어리에 의한 수압과 여기 물 덩어리에 의한 수압이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는 밀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으니까 일단은 계산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만드는 수압과 이 친구가 만드는 수압이 동일합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왼쪽 로2 곱하기 G 곱하기 델타 H2와 오른쪽 여기에요. 로1 곱하기 G 곱하기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가 된다라는 거. 물론 시험 시간에 빠르게 그냥 딱 유도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다가 보면 금방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다가 보면은 나중에 요게 금방 나오고요. 그러면 로1과 로2의 관계도 물론 나오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례 관계죠. 로1과 로2의 관계는 어떤가요? 라고 하게 되면, 뭐 델타 H2 대. 델타 H2에다가 델타 H1을 더해주세요. 이런 관계도 나올 거고요. 다르게 높이 관계로도 유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니?라고 하게 되면요, 로2 빼기 로1 대 로1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고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선생님 얘기하고 싶었던 바는 첫 번째 수압 경도력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줘라 라는 거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두 개의 해수층이 등장하게 되면요, 어떤 거요식 자체 비례 관계 자체를요 어느 정도 그냥 숙지해 줘라. 그러면 상황을 보고 바로 팍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출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출은 뭐냐면 25학년도 9월 모평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뭔가 선들이 많이 등장하죠. 해수면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도 뭔가 선이 등장해요. 이게 바로 등 수압면이에요. 수압이 같은 거를 연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보신 거 있죠? 아까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라고 봤던 수압 경도력 보이시죠? 거기서 선생님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라 그랬죠. 요 친구 이제 뭐라고요? 해수면의 경사 플러스 어떤 개념까지요? 수압이 같은 친구들의 경사. 그래서 잘 보시면 요쪽의 기울기랑 이쪽의 기울기가 확연하게 달라요. 뭔가 경계가 좀 보이지 않아요? 이런데 이런데 여기 꺾이는 부분 좀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선을 쭉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게 뭐냐면

그러면 서로 다른 밀도인 곳의 경계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기울기로 갈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쪽 기울기로 갈 거라 달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요 친구가 누구라고요? 위에서는 얘네 기울기 있으세요. 아래에서는 얘네 기울기 있으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림은 정력학 평형, 지역력 평형이 이루어져 있는 북반구 중위도 어느 해역? 등수압면의 연직단면. 등수압면이라고 해놨어. 그지? 등수화면. 등수압선의 수압 간격은 일정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일정 일정한 수압 차이. 그러니까 여기도 간격 일정하죠. 근데 여기 좁은 거 보이시죠? 여기 널찍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 여기 밀도 작구나. 여기 밀도 크구나. 왜냐면 이게 밀도 자체가 이렇게 어떤 밀도의 차이죠. 델타 P는 크기만 얘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부호 제외할게요. 밀도, 중력 가속도, 어떤 높이 차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직 간격이 넓고요. 여기 연직 간격이 좁으니까 중력 가속도는 동일할 거니까 밀도가 다르다. 여긴 크고 여긴 작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D1, D2 길이가 있는데 D1이 커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칸. 하나, 둘, 셋, 네 칸. 이쪽이 커요. 밀도 작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해수의 밀도는 A와 B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이 친구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같다, 틀렸고요. 지역류의 방향, 자, 해수면의 경사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수평 수압경들이 어느 쪽? 이쪽, 서쪽, 여기 동쪽, 서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서쪽이요, 약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역류가 둘다 흐르고 둘다 동일한 방향이고요. 대신에 여긴 느려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같다. 두 번째 맞고요. 해수면의 경사가 커지게 되면, 오, 그럼 수압경들이 커지겠네요. 그죠? 자, A에서 지역류의 유속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빨라집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고요. 답몇 번? 5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아까 선생님 강조한 거 하나 있었죠. 뭐죠? 두 개의 해수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두 개의 해수층이에요. 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력학 평형, 지역력 평형, 뭐 정력학 평형, 지역력 평형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밀도가 로1, 로2인 곳이고요. 자,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수온약층 경계로 해서 밀도가 딱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사실은 수온약층이라는 게 수온이 급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밀도도 급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해수층을 주고요. 여기 수온약층이 그 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단면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해수면의 기울기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 기울기? 500배. 자, 잘 보세요. 수온약층의 기울기, 요 친구가 요 친구의 500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수평으로 쓱 선을 그어주세요. 수평으로 선을 쭉 그어주세요.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가 몇대 몇이라고요? 1대 500이라고요. 500배 차이 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기억나시죠? 어떤 게 기억나냐면 비례 관계가 살짝 기억나야 돼요. 그죠? 아니면 유도하셔도 돼요. 막꼭 외워라, 숙지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유도하시면 돼요. 할 때마다 하세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로1, 로2니까, 로1 대 로2는 우리 어떻게 구했나요? 라고 하면, 델타 H2 대 델타 H2 플러스 델타 H1.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밀도가 얼마가 되겠어? 500대 50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울기를 500대 1이라는 걸 줌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수의 밀도 비율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의 물의 밀도가 1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걸 조금 바꿀게요. 두 배, 두 배씩 곱해서 왼쪽을 1000, 오른쪽을 1002라고 할게요. 자, 이런 형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1000대 1002.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2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구나. 지역류의 유속은 이라고 합니다. A가 B보다 크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밀도가 다 균일하죠? 여기 파란색 영역으로 된 거. 해수면의 경사와 동일한 등수압면의 기울기를 모든 곳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A든 B든 요 파란 영역 어디라고 한다면 모두 수압경들이 같아요.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동일해야 돼요.
두 번째, 단위 질량당 연직 수학경들이 그렇게 연직이에요. 수평이 아니라. 연직은 뭐죠? 정력학 평형이기 때문에 이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G가 되겠습니다. 단위 질량당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 C, 뭐 A, B, C 모두 같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이해는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요 친구의 비율은 1.002입니다. 우리 구했죠, 그죠? 천대 천이니까 어때? 1.002. 디귿 맞는 보기예요. 자, 니은 디귿 맞는 보기 답몇 번?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요 친구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수능 문제네. 자, 수능 문제고요. 여기도 해수면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뭐 이거는 두 개의 해수층이 아니라 그냥 기울어졌네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역학 평형, 지역력 평형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느 해역에서 단면. 그리고 이야기 한번 해봐라라고 되어 있고요. 뭔가 값이 주어지고 있어요. 중력화 속도는 10이라고 했고요. 2오메가 사이미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 5승 4승으로 줬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기억해 놓고 여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수압의 크기는 이 되겠습니다. P와 Q가 있습니다. 자, 요 친구 요거 여러분들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수압이라고 했죠? 수압 경도력 아니에요? 수압이에요, 당연히. 그럼 여기 1m, 0.75m에 의한 수압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4, 여기가 4. 4대 3, 3대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Q에 3분의 4배가 돼야 된다라는 보기, 어떤 보기? 맞는 보기가 됩니다. 참고로 수압이라고 하는 건 물에 의한 압력을 얘기합니다. 즉, 대기압은 여러분들 고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물만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 Q에서의 지역력의 요속은 1m/s입니다. 자, Q를 보세요. 자, Q에서 요 친구 0.75m 이게 아니라 이제 누굴 보라고요? 해수면의 경사를 통하여 이 친구의 수압 경도력을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G 곱하기 델타 X 분의 델타 Z. 자, 단위는 다 생략합니다. 모두 미터, 킬로그램, 세크 형태의 단위가 등장하게 된다면 숫자만 적으셔도 돼요. 는 2오메가 사인 위도를 우리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곱하기 V를 푸세요라는 겁니다. 자, V를 푸시면 얼마 나옵니까? 10분의 1이 나오잖아요. 1m per sec? 아니죠. 그죠? 0.1m per sec.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디귿 봅시다. 수평분의 연직 수압 경도의 크기를 비교하세요라고 합니다. P와 Q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P와 Q고요. 여기 안에 밀도는 균일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해수면의 기울기, 등수압면의 기울기, 등수압면의 기울기, 이 아래쪽에 밀도가 균일하다면 어디든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즉, P와 Q는 수압 경도력, 수평으로 수압 경도력 같고요. 연직 수압 경도력은 모두 G로 같고요. 둘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P, Q 같습니다가 답이 됩니다. 디귿. 틀린 보기. 그래서 기억 하나 정답 되겠습니다. 답 1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6학년도 9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 자, 여기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로1과 로2가 있고요. 1024, 1028, 0.2D. 보이시죠? 여기 미지수 하나 나있죠? 이거 D 구하라고 하겠죠? 그럼 당연히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0.2와 D의 비율 0.2 대 D는 도대체 몇대 몇인가요? 라고 하면 빼기, 로2 빼기 로1 대 로1이었잖아요. 그죠? 유도해 보면. 자, 그러니까 이걸 1024, 1028이기 때문에 자, 빼기 하니까 4가 나고요. 대 로1이었어요? 로2였어요? 로1이었어요. 1024. 어? 1024네. 2의 10승이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1대 256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2의 8승으로 적을까? 2의 8승. 계산 쉽게 한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D는 얼마야? 라고 하게 되면 D는 5분의 1, 0.2 곱하기 2의 8승. 2의 8승.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야 돼요. 그죠? 분모 분자에 2 곱하면 10분의 2의 9제곱. 2의 9제곱 얼마죠? 512. 그럼 510점. 자, 51.2 하면 되겠네요.

요게 뭐예요? 요 친구 높이가 되겠네. 그럼 요 그런 거 아마 D 값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그죠?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점 P에서 지형률은 북쪽으로 오릅니다. 자, 문제에서 여기 북반구라 그랬어요. 자, 북반구니까 P점. 자, 보세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해수면의 경사 봐주시고요. 수압 경도력은 여기서 왼쪽으로, 전향력은 오른쪽으로. 오, 이쪽으로 전향하죠? 그러니까 해수는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오른쪽으로 전향력, 코리올리힘이죠? 자,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북쪽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게 맞는 보기예요. 두 번째, 유속을 비교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왼쪽과 오른쪽 둘은 동일 위도상에 있습니다. 자, 2오메가 사인 위도는 동일해요. 두 번째, 중력 가속도 같다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의 경사가 그대로 유속에 비례합니다. 델타 X분의 델타 Z 자태가 유속에 비례한다고요. 어디가 그 값이 커요? 왼쪽에. 몇 배나 커요? 1.5배 큽니다. 그죠? 2, 3이니까 분모에 들어간 값이죠. 그래서 1.5라고 하는 이해는 맞는 보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D값. 그렇지, D값. 여기 51.2입니다. D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모두 맞네요. 답몇 번? 5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앞에 이제 강조했던 것 중에서 좀 어려운 요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요거 어떻게 푸는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게 누구라 그랬죠, 선생님? 방금? 방금은 아니구나. 한 20분 전에. 해파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해파 이야기를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해파, 심해파. 당연히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자, 심해파와 천해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수심이 깊어요. 파장의 절반 이상 깊습니다. 2파의 분의 GL 형태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참고로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주세요. 는 하시고요. 2파이 분의 G, T.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요것도. 심입할 때 간혹 써요. 이 친구. 알면 조금 편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건가요?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요 친구 있죠. 요거를 양변을 어떻게? 제곱을 하세요. 그럼 V의 제곱은 2파이 분의 G, L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V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어떤 친구냐면 주기분의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좌변을 V 하나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하나는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쓸게요. 좌변을. 요것도 V고 얘도 V예요. 그러면 2파이 분의 GL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여기 L 하나 사라지고요. T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해파의 경우에 파장이 길면 속도가 빠릅니다. 주기가 길어도 속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주기가 길면 속도 빠른 심해파구나. 파장이 길면 요거는 이식 자체를 많이 봤기 때문에 파장 긴게 당연히 심해 둘다 심해파라고 했을 때한 친구는 빠르고 한 친구는 느려. 그럼 파장이 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 더. 똑같은 심해파인데 요쪽이 빨라. 그럼 주기가 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천회파는 20분의 1이죠. 그죠? 20분의 1보다 얕은 지역이고 루트 GH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파의 무립자의 운동도 보시면 심해파는 원운동. 그리고 천회파는 타운동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천회파와 심해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본 거고요. 우리가 좀볼 내용은 이런 거예요.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수심과 파속의 관계, 혹은 수심과, 파속과 파장의 관계. 그래서 요 그래프를 좀잘 보세요. X축이 누구예요? X축이 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다고요? 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속, 수심이니까 파장. 자, 셋이에요. 파속, 파의 속력이에요. 수심, 당연히 뭐예요? 여기 깊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파장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죠? 그러면 아마 오른쪽 요 영역은 심해파 영역일 거예요. 요쪽으로 가서 수심이 되게 얕죠? 천해파 쪽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파장이 길어요.
L하고 길다. 요 친구 L하고 짧다. 요거예요. 자, 오른쪽은 수심에 관계없이 파장이 어떻게 돼요? 아, 수심에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위에가 파장이 길다 이런 걸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영역에서 심해파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세요. 영역이 짠 거의 이렇게 이제 나눠질 거거든요. 자, 이렇게 나눠지면서 여기가 천해파 영역이에요. 여기가 심해파 영역이 아니 여기가 전이파죠. 자, 그리고 요 영역이 바로 심해파 영역입니다. 요즘의 기출이 이걸 활용하면 쉽게 풀리는, 아, 쉽게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쉽게는 아니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뭐냐면, 이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우, 심해파가 천해파보다 빠르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죠? 빨라. 근데 이런 게 나와요. 문제를 풀다 보면 동일한 수심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파가 있는데 동일한 수심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대 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동일한 수심이면 수심이 동일해요. 그죠? 이렇게 비교하세요. 이게 뭐예요? 동일한 수심. 빨간 라인이죠? 동일한 수심에서 한 친구가 빠르고 한 친구가 느리대. 빠른 친구가 누구예요? 천해파예요. 느린 친구가 누구예요? 심해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만 놓고 봐서 이게 빠르다라는 느낌은 왜 그러냐면, 이 수심에서 이 파장으로, 이 수심에서 이 파장으로, 동일한 파장으로 했을 때, 아, 그게 심해파가 빠르구나. 이런 느낌인데, 지금 요즘의 기출을 보면 조금 달라요? 동일한 수심에서 서로 다른 파장을 주는 거야. 서로 다른 파장을. 하나는 천해파고 하나는 심해파. 이런 형태로. 그럼 파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속이 아니죠. 파속이죠. 파의 속력을 비교하게 되면 누가 빠르다? 심해파가 빠르다. 이런 거야. 동일 수심에서. 그래서 요 그래프를요, 조금 유심히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여기가 심해파구나. 여기가 심해. 동일한 파장일 때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동일한 수심일 때는 제가 빠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요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수심에 관련된 거고요. 조금 그래프 바꿔볼게요. 이번엔 파장입니다. 파속과 파장.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파장이 길어지죠.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100km, 200km 될 수도 있겠죠. 예, 쓰나미처럼. 자, 그러면 마찬가지. 동일하게 짠 나누시면 파장이 너무 길어. 웬만한 수심을 가지고는 심해파라고 할수 없어요. 너 누구예요? 천해파가 되는 겁니다. 너 누구예요? 심해파가 되는 겁니다. 같은 천해파인데 속력이 빠르다고요? 아, 너 수심이 깊다. 수심이 너 얕다. 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죠. 동일한 수심일 때 심해파는 느리고 천해파는 빠르다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심해파는 동일한 수심일 때 심해파라고 하니까 너 파장 짧구나. 너 파장 길구나. 이런 형태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요. 좀 유심히 잘 고민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최근에 이렇게 파속에 관련된 거, 해파에 관련된 게 약간 고난도로 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민하고 시험 시간 때 보고, 아, 이거다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자, 지금 고민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뭐 최근 기출들 조금 보여드릴게요. 앞에 여기는 조금 쉬운 거. 자, 요 친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얘는 뭐냐면 그림은 누구? 해파, 기역이. 자, 해파가 있어요. 해파, 기역이, 해역, 에일. 해역 A를 지나고 있는 해파가 누구라고요? 기역이에요. 해역 B를 지나고 있는 해파가 있어. 니은이라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각각 요 지금 지나고 있을 때 관측관 무립자의 수평 거리를 X축이 지금 수평 거리예요. 수심에 따라서 나타낸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수평 거리. 자, 무립자가 수평으로 움직이겠죠. 보통 이제 원이나 타운 운동 할 거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라고 할게요. 자, 수평 거리.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말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뭐 지름 정도 되겠다. 그죠? 만약에 심해파라고 한다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의 수평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원은 요거예요. 요거분의 요거죠, 그죠? 1이에요. 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요쪽 길이 요쪽 길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너는 1이에요. 니은의 파고 분모가 되겠고요. 분자는 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오, 이거 1보다 크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큰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목이 되는 겁니다. 기역년도 이거 어때요? 모두 맞아요. 기역년도 이것 따라서 답은 5번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 친구 송영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파장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누가 파장 기니? 라고 한다면 너가 길구나. 요거 너가 짧구나. 넌더 짧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해파 천이파 혹은 심해파 전이파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 경계를 한번 잘 보세요. 딱 넘어가는 경계가 400m 보이시죠? 수심 400m에서 너는 이거 정도 되면 너 심해파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는 적어도가 아니죠. 너는 800m 정도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너는 800m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0m 수심 정도, 그거보다 깊은 쪽은 심해파라고 할수 있지만 400m보다 얕은 지역은 전이파 혹은 그 이하로 들어가면 천이파가 돼. 천해파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친구도 파장을 한번 잘 보세요. 가니까 여기 200이니까 너 얼마야? 너는 400m 파장. 너 얼마니? 너는 100m. 아니, 400m. 100m가 아니죠? 이거 두배 하셔야죠. 자, 두배한거 맞죠? 400m 두 배, 800. 200m 두 배, 400. 100m 두 배, 너 20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 상황이고요. 맞는 보기 찾으라고 했으니까 볼게요. 파장은 A가 깁니다. 얘네 둘이 더한 거보다도 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 파속을 가지고 루트 2파이분의 제일 형태로 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해파의 주기는 앞에 설명 한번 했죠. 이거 지금 셋다 심해파예요. 심해파. 빠른 친구가 주기가 길어요. 따라서 A가 길어요. 틀렸네, 그죠? 자, 이 해역의 해수면 아래 300m의 물 입자. 자, 여기 A에 의해 원은 어디다? 자, A. 지금 심해파. 수심 600m. 지금 너는 지금 심해파예요? 근데 파장이 얼마라고요? 800m죠? 그러니까 한 400m 정도까지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 파장이 절반까지는. 그러니까 300m에 위치한 거니까, 여기 있는 부분 맞구나. 400m보다 깊은 데는 아마 안 움직일 것 같은데, 그 이하에 뭐 400, 300, 200, 요런 데는 아마 움직이겠죠. 원동 하겠죠? 따라서 움직여요. 라고 하는 디귿 보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정답이고요. 답몇 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런 유형의 문제예요. 자, 이 유형의 문제. 자, 뭐냐면, 자, 이게 작년 6월 모의평가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표는, 자, 여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해파 A, B, C가 있습니다. A, B, C. 그리고, 서로 다른 지점이에요. 가나는 다른 지점. 수심이 다르겠죠? 지날 때 해파의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수심이 달라요. 자, 그리고 해파가 진행하는 동안 주기는 일정하고, 아, 주기는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해파가 여기 지점 가를 지날 때랑 지점 나를 지날 때는 주기는 똑같아.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주기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가를 지날 때는 A와 B는 가를 지날 때 A, B 중에 각각 천해파와 심해파 중 서로 다른 하나이며 나의 수심은 10m다. 아이고, 헷갈려 죽겠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 잘 보세요. 조건을 보세요. 중간에. 가를 지날 때, 어떤 동일한 수심을 지날 때, A와 B 중에 하나는 심해파와 천해파 중 하나이다. 각각 서로 다른. 동일 수심 지날 때 빠른 친구 누구라 그랬죠? 천해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 천해파다. 바로 나옵니다. 너 누구야? 심해파다. 당연한 이야기, 이거보다 동일 수심이야. 느린 이 친구, 당연히 너 심해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편하게 천해파와 심해파가 구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천해파가 40m per sec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하세요. 40m per sec는 루트 G, 천해파니까 G 곱하기 H예요.

자, 제곱하면 1600이기 때문에 수심이 160m예요. 너는 160m의 수심을 가지는구나. 근데 너는 얼마의 수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너는 10m의 수심을 가지고 있구나. 자, 하나 물어볼게요. 10m 수심이면 이제 너는 파속이 얼마가 나옵니까?를 적어주셔야 되겠죠? g h예요. 그러니까 10m/s 나오게 돼요. 천의 파라고 한다면. 자, 그러니까 천의 파. 야, 이 160m에서도 천의 파인 친구인데 당연히 여기도 천의 파여야죠. 따라서 너 속도 얼마예요? 여기서 구한 요거 10이었잖아. 그지? 너 천의 파니까. 너 당연히 천의 파야. 그러니까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심의 파 20m 저거 한번 보자. 자, 그런데 B 요거는 조금 계산하셔야 되는데 심의 파너 20이야. 루트 G 2파이 분의 G 곱하기 L 이렇게 됩니다. 자, L인데 누구의 파장이냐면 B의 파장이에요.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제곱해서 400은 2파이 분의 10 곱하기 LB가 되겠고요. 자, 요 친구 하시면 40. 즉, LB는 얼마죠? LB는, 자, 요 넘어가면 4이니까 80파이. 자, 요런 형태가 됩니다. 80파이니까 뭐한 240m 정도, 파이가 3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오, 그러니까 여기서 심의 파 맞는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속력이 얼마로 줄었어요? 그쵸? 지금, 4분의 1로 줄었죠. 파장은 16분의 1이에요. 자, 그러니까 LC라고 할게요. 너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게 되면, 자, 요거 80. 이걸 어떻게? 4분의 1 아니죠? 16분의 1로 가세요. 5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이 정도. 한 15m 정도 된다고요. 이 정도 파장을 가진다고요. 이 정도 파장을 가지는 친구가 어디? 10m로 들어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영향 받을지 않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오다가 이거에 20분의 1 이하로 혹은 2분의 1 이하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너는 계속 5예요. 그리고 너는 심의 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친구는 들어오다가 보면은 파장 엄청나게 길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 10m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파장도 짧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 친구 심의 파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요 친구도 얼마? 10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A가 가를 지날 때 해수면의 물 입자는 타원 운동합니다. 천의 파니까. 두 번째 C가 가와 나를 지날 때는 모두 파장 동일합니다. 심의 파입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10, 15니까 니은 디귿 하면 어때요? 크죠? 얘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 친구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고요. 답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자, 여기 보시면 수심이 H1, H2. 그 다음에 주기 파장, 주기 파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역. H1, H2. A와 B는 서로 다른 파. 파를, 해파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이구나. 두 해파 AB가 서로가 다른 지역. H1, H2. 수심을 가지는 곳을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납니다. 주기와 파장을 나타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B라고 하는 애는 가와 나에서, 자, 가와 나에서 각각 심의 파와 천의 파중 서로 다른 하나이고, 자, 심의 파와 천의 파중 더, 그러니까 이게 심의 파가 될 수도 있고, 천의 파. 뭐, 심의 파가 될 수도 있고, 천의 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를 가지고, 일단 너는 심의 파 아니면 천의 파들이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 t 람다 2, t 람다 1, 8t 64 람다 1, 8t 16 람다 2.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너의 속력을 v1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너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8v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친구, 요렇게 t분의

원다투죠, 그죠? 너를 V2라고 한다면 여기 보세요. EV2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빠르니까 얘네들이 천혜파구나. 그럼 둘다 천혜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천혜파 내에서도 심혜파 내에서도 같은 수심에서 뭐 파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면 당연히 속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해결하고자 뭐를 줬냐면요. 마지막에 보세요. 람다 2는 EH2보다 어떻다? 짧다. 무슨 말이에요? 너 심해파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고요. 자, 보세요. 너는 누구라고요? 너는 심해파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심해파야. 자, 그런데 너는 천해파 아니면 심해파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상황에서 너 심해파고 자 심해파고 요 친구가 심해파 아니면 천해파가 되는 상황이고요. 같은 수심에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친구를 누구로 가주시면 되냐면 요 친구를 천해파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는 누구? 요렇게 가주시고요. 너는 천해파야. 자, 그러면 요 친구가 이제 다시 누가 되는 거냐면 요 친구가 다시 심해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너는 심해파구나. 이렇게 심해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친구인데 요 친구 동일한 수심에서 파장 주기가 짧고 파장이 어때요? 짧은데 속력이 느려요. 그럼 이 친구도 당연히 심해파여야 돼요. 이 친구도 심해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심해파, 이 친구 천해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다음에 첫 번째 람다 1과 람다 2가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자, 둘다 심해파고요. 주기가 같기 때문에 파장도 같아야 돼요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어떤 보기 맞는 보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장이 64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 심해파구나. 수심 되게 깊은 거예요. 근데 짧은데 너 천해파구나. 그럼 이거 H2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H2는 H1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B가 어디? B가 가를 지날 때 해수면 무립자 타원운동이 아니라 심해파니까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디귿 맞는 원운동을 합니다. 디귿 틀린 보기 유리한 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하나 정답이고요.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푸실 때 뒤쪽에 7번하고 8번 우리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기출을 26학년도 우리 몇월이야? 뭐 6월이란 수능이라는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이런 거좀 어려웠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차근차근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마무리.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기, 해양 파트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한 건 이제 천문학, 우주 파트 준비했으니까 그쪽 부분 또 한번 열심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관대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무슨 생각하세요? 아, 긴장된다. 아, 잘할 수 있을까? 드디어 끝이다? 아니야, 그냥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어떤 생각하세요? 자, 오늘의 이슈는요, 바로 시험 전에 해야 할 생각입니다. 자, 미국 하버드에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미국에는요, 이 아시아계 남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계 여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 거예요. 세 그룹으로 나눴대요. 첫 번째 그룹한테는 아 너는 아시아인이야.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을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막 했어요. 두 번째 그룹한테는 너는 여학생이야. 남자가 아니라 여학생이야. 여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자, 이 그룹들이 전부 다 실력이 같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시험을 본 학생들은 성적이 더 높게 나왔고요. 내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한번 상기된 학생들은 성적이 더 낮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시험을 보기 전에 하는 생각이 실제로 그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수능 시험 보는 날 어떻게 해야겠어요? 무슨 생각해야겠어요? 나는 제일 성공할 사람이야. 내가 공부 제일 많이 했고 내가 오늘 다 맞을 거야. 이런 생각을 체면을 걸듯이 그날 아침에 마구마구 스스로한테 해줘야 돼요. 그러면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도 따를 수 있을 거랍니다. 오케이? 알았죠? 화이팅! 자, 그러면 오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39번입니다. 이거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 고르는 건데 자, 3인 문제 3점짜리고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단절을 찾아서 풀어내는 건데 단절이 막 엄청 눈에 띄지는 않고 내용상 단절을 찾아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해볼게요. 자, in the absence of clear guidelines or regulations. 자, absence 하면 없는 거잖아. 뭐가 없냐면은 of clear guidelines. 자,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과학자들은 have to rely on themselves. 자, 무엇에 의존을 해야 되냐면 스스로에 의존해야 됩니다. 또는 on their own scientific norms. 그들의 자신만의 과학적인 기준에 의존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서 가야 되겠어요. 자, 뭔가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부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스스로의 규범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Many governments. 자, 많은 governments. 정부죠? 정부들. 근데 어떤 정부냐면 including the debt of United States.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정부들은요, control research, 자, 연구를 컨트롤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intentionally not funding certain areas. 자, 의도적으로 펀딩을 해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금을 주지 않는 거야. 특정한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자, either A or B죠. 자, 그럼 either A, A의 내용이 뭐야? Dangerous and unethical. 위험하거나 윤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연구에는 자금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또는 difficult to regulate. 자, 자기가 통제하기, 제어하기 어려운 그러한 연구에는 자금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control research, 연구들을 컨트롤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정부가 연구를 어떻게 한다? 통제를 한대요. 컨트롤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컨트롤할 때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라고 하면은 펀딩을 안 해준다는 거죠. 자금 지원을 안 해줌으로써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this technique, 자, 이러한 기술. 자, 그러면 1번이 이어지려면 이러한 기술이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술이 가리키는 게 뭐가 되겠어? 정부가 펀딩을 안 해서 연구를 컨트롤하는 거. 그걸 얘기하겠죠. 자, 이러한 기술은 doesn't work. 작동하지 않습니다. When foundations or startup companies fund the work. 자,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컴퍼니가 fund the work. 그 연구를 대신해서 자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통제가 안 되겠죠. 이걸 다른 이들이 해줄 수가 있으니까. 자, 또, it also fails. 또한 fails.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실패할 수 있냐면, when the techniques and materials being used. 자, 테크닉이나 아니면 재료들. 근데 being used. 사용이 되는 테크닉이나 재료들이 are inexpensive. 애초에 비싸지가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돈이 별로 안 드는 연구야. 그런 경우에는, as is the case with CRISPR. 자, CRISPR과 같은 예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government funding isn't needed. 자, government의 funding이 애초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잘안 되겠죠. 돈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아? 흐름에 이상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에 3번 보시면 this라는 말이 나왔다. 자, this. this가 나왔으면 이거는 뭐야? 앞에 문장을 받는 말이죠? 자, 그럼 앞에 문장의 내용이 뭐였지? 이거였단 말이야. CRISPR 같은 경우에는 펀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잘안 된다. 싼 거는 통제가 잘안 된다 이거였는데, 자, 그거라면은 this doesn't work too well in modern science. 자, 과학, 현대 과학에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Because of the intensely competitive nature of academia. 자, 무엇 때문이냐면 극도로 경쟁적인 속성 때문에. 무엇에? 아카데미아, 학계에. 학계에 극도로 경쟁적인 속성 때문에 이런 현대 과학에서는 안 된대요. 자, 근데 그것은 in which the drivers are about getting grants and publications.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학계는 drivers, 자, 동인,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추진하는 힘이 are about getting grants. 그냥 보조금을 얻는 것이고 publications, 무엇을 얻는 것이냐면은 출판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and not necessarily 딱히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냐면 being responsible citizens. 자, 어떤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닌 그러한 곳이 바로 굉장히 치열한 학계다라고 이 필리파 렌투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계 얘기로 갑자기 내용이 넘어가고 있거든? 이전까지는 정부가 연구를 통제한다, 통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 자, 근데 그거를 펀딩을 통해서 하지만, 펀딩을 통해서 할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학계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학계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보조금 받거나 출판하거나 논문 내는 거고, 그리고 responsible citizens,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용이 건너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의심을 하는 거죠. 자, 여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 자, in the absence of clear guidelines.

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없고 레귤레이션이 제대로 없어요. 통제가 제대로 안 돼요. 정부가 통제를 제대로 못 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과학자들이 스스로의 과학적 규범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어지는 거 어때요? 앞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라고 이어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 볼게요. 과학자들이 스스로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라고 했잖아. 자, 그런 다음에 그 스스로에게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대 과학에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responsible citizen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라고 이어지는 게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이 A에서 B로 확 건너뛰는 부분에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고를 수 있었어요. 자, 나머지 부분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필리파 렌트조스라는 사람의 의견이 나왔고요. High profile results matter. 그러니까 high profile 하면은 이목을 끄는 거거든. 이목을 끄는 그러한 결과들이 중요합니다. 라고 해. 자, 그게 무슨 말이냐? In addition, 더해서 to prevent their competitors from knowing what they are doing. 자, 뭐를 막냐면은 competitors. 경쟁자들이 아는 거야. 그들이 뭐를 하는지 아는 걸 막아요. 그리고 and prevent being scooped. 자, 경쟁자들이 추월을 하는 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scientists keep their experiments secret. 자, 과학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경쟁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실험을 secret하게 둬요. 비밀에 붙여요. 언제까지? Until they are ready to publish. 그거를 발표할 수 있는 순간이 될 때까지 애초에 공유 자체를 안 하고요. At which point? 그 순간에 the cat is let out of the bag. 자, 이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Cat is let out of the bag 하면은 비밀이 누설되다라는 뜻이에요. 그 순간에 비밀이 누설되고, and it is too late to think about the ethical impact of the work. 자, 그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발표가 되니까, 그때서는 이미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또는 try to stop the research 연구에 대해서 멈추기에도 이미 늦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9번 이렇게 풀었어요. 꽤 어려운 문제였죠? 자, 이제 4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the concept of weak sustainability로 시작하는 요약문이 있습니다. 항상 요약문을 먼저 읽고 요약문에서 틀을 대충 잡은 다음에 그 틀에 맞는 단어를 지문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약문 봐봐라. 요약문 자체가 이렇게 길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근데 요약문이 긴건 나쁜 건 아니야. 왜냐면 힌트를 엄청 많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 무슨 요약문도 이렇게 길어 하면서 한숨 쉴 필요는 없더라. 볼까요? 자, according to the concept of weak sustainability. 자, 약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따르면이라고 해요. 어떤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네. Weak sustainability라는. 자,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A 합니다. In the face of decline in natural capital. 자, A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마주했을 때? 자연적인 자원의 감소를 마주했을 때 A 합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weak sustainability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여기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은요, 지속 가능한 발전, 지발전, 이렇게 쓸게요. 지속 가능한 발전은 A 합니다. 언제? 자연 자본이. decline, 줄어들 때 A 합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연 자본이 줄어들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걸 찾는 게 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ince, 왜냐하면, such decreases, 이러한 감소가 can be B 할수 있거든요. 뭐에 의해서? gains in other forms of capital. 다른 종류의 자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technical capacities, 기술적인 능력이라던가, 인간의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재정적인 부와 같이, 다른 자원의 형태로 B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자, 이런 자연 자본의 감소라는 것이 B 할수 있대요. B 할수

어때요? 뭐에 의해서? 다른 자본에 의해서. by 이렇게 써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정답을 찾으러 가볼게요. 자, weak sustainability. 자, sustainability라는 거는 사실 1학년 때부터 진짜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나왔을 수도 있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잖아. 뭐야? 지속 가능성이죠. 뭔가 환경이라던가 개발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번에는 앞에 weak가 붙었어.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약한 수준의 지속 가능성은 뭐냐면 is a view, 어떠한 견해래요. 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that 동격의 대시죠. 자, declines in natural capital. 자, 자연 자본의 감소가 can be offset. 자, 여기서 offset이 진짜 중요한 단어가 되겠네요. offset 뭐예요? 상쇄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상쇄하다. 상쇄가 된대요. By gains in other forms of capital. 다른 종류의 자본의 얻음으로써 상쇄가 된다. 다시 말해서 보상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자연 자본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 다른 자본으로 그거를 상쇄할 수가 있대요. 오잉? B가 벌써 나온 것 같은데? B가 뭐라고요? Offset.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B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좀더 볼게요. In this view, 이러한 견해로 보면, You can still have sustainable development. 당신은 여전히 sustainable한 development를 할수 있어요. Even when nature's contribution to welfare is declining. 자, 자연의 기여. 어떤 후생, 복지, 이런 것에 대한 자연의 기여. 그러니까 자연이 하는 역할이 declining, 감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for proponents of weak sustainability, 자, proponents라고 하면은 찬성하는 사람이죠. 자, 이런 weak sustainability, 이러한 개념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all the various types of capital, 자, 다양한 타입의 자원들이 are replaceable. 뭐가 가능하냐면은 대체가 가능하고요. 또는 interchangeable,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With respect to one another, 서로서로와. 자, 다른 자본들이 서로 교환이 가능하대요. 뭐랑? 서로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서로서로 replaceable, 대체가 가능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 그래서 in particular, 특히나 보시면 if nature's capacity to produce goods, 자, 무엇이냐면, 자연의 capacity to produce goods. 자본을 생산하는 능력인데, 그것은 contribute to welfare. 자, 이런 후생에 기여를 할수 있는 재화를 만들어내는 자연의 능력.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연의 능력이 degrade 해요. 줄어들어요. 또는, or is damaged. 손상을 입어요. 자, 그럴 때, the increase in technical capacities. 자, 무엇의 증가가 일어나냐면은, 이번에는 증가가 일어나, 얘는 감소하는데, 자, 기술적인 능력이라던가, 인간의 스킬이라던가, 아니면 financial wealth. 자, 재정적인 부. 근데, that comes about,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자, 경제 발전으로부터 오는 재정적인 부. 이런 것의 증가가 can more than make up for it. 뭐를 할수 있냐면, more than make up for it. 그것을 채우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Make up for it 하면은 그것을 채우다. 뭔가 부족한 것을 상쇄시키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것을 상쇄시키고도 남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total capital. 전체적인 재화. 그리고 전체적인 후생, 복지. 이런 것은 can therefore. 그러므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어요. Or grow. 또는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indefinitely 무한히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자연 자원이 줄어들어요. 자, 근데 다른 자본에 의해서 그게 상쇄가 가능해요. 오케이. 그러면서 자, 하나가 줄어들 때 다른 것이 올라가면 되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은 영원히 무한히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As a very simple example. 그리고 마지막은 예시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예시로서

Little Westland. 자, 이런 해안에 있는 늪지가 나왔어요. In some regions, 어떠한 지역에서. 그것은 replaced by. 자, 대체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제방, 그리고 방파제, 이런 걸로 대체가 되었어. 원래는 늪지였는데 거기다가 인간들이 방파제, 제방, 뚝 이런 걸 지었어요. 그랬더니 자, 이 제방과 이 방파제는 help prevent coastal flooding. 홍수가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which is what the wetland did before they were eliminated. 무엇이었냐면은 왜 늪지가 하던 일이었어요. 그것들이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늪지가 하던 일을 방파제가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보는 거야. 하나가 줄어들었지만 다른 것이 올라가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괜찮다라고 보는 게 weak sustainability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A와 B에 들어갈 말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들어가서 여기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자, 무엇에 따르면 이냐면은 weak sustainability의 개념에 따르면 Sustainable Development는 A 합니다. 뭐에 있어서? 자연적인 자원의 감소에 있어서도 A 합니다라고 했어. 자연 자원이 감소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떻다? 가능하다.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그 이유 나오죠? 그러한 감소는 무엇이 될수 있냐면은 다른 자본들의 얻음, 다른 자본들의 증가에 의해서 상쇄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B에 들어가는 건 상쇄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가능하다, 얻을 수 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뭐가 될까요? Attainable 가능하죠? 그리고 쭉 보면은 realizable,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realizable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방해되다, 불가능하다, 제한되다. 이거는 주제에 반대되는 얘기니까 절대 아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B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상쇄되다. 개인으로서 다시 메이크업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거랑 관련된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Justified는 정당화되다잖아. 아니죠. Compensated. 이거 하면 보상이 된다. 이거니까, 1번은 괜찮겠다. 정답 1번이구나. 요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넘어가기 전에 퀵 퀴즈 하나만 나갈까요? 퀵 체크. 자, 여기 보시면 compensated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보상하다라는 단어죠. 자, 이 보상하다가 보상하다 또는 상쇄되다라는 단어가 지문에서 다른 단어로도 표현이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강 후기에 써주세요. 잘했어요. 자,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영자 시크릿 픽 한번 볼게요. 자, 이제 41, 42로 넘어갈 건데 41, 2가 만만치가 않아요. 거의 변별을 하는 문항, 꽤 높은 변별도를 가진 문항으로 분류되는 게 41, 42예요. 특히 42번의 어휘 문제. 자, 이 어휘 문제를 근데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면은 30번 어휘 문제, 42번 어휘 문제 둘다 마찬가지인데 자, 이 어휘가 하나가 이상한 거잖아. 근데 이상한 게 전체 주제랑 비추어서 이상할 수도 있고 앞뒤 문장이랑 비추어서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다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었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successful managers would choose rich media for confusing or ambiguous messages. 자, 연구자들은 뭐를 알아차렸냐면 자, 성공적인 매니저들이 무엇을 선택을 하냐? Rich Media를 선택을 한대요. 뭔가 알수 없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리고 덜 위치한 미디어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위치한 미디어를 잘 모르겠는 거에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덜 위치한 미디어를 잘 아는 거에 선택을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more routine in nature 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 올바르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었거든요. 이게 작년도 9월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2025학년도 9월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in much the same way people living at the seashore become so accustomed to. 자, 어떤 사람들?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accustomed, 적응이 되는 거야. 무엇에? 파도 소리에. 그래서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 중 대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 단어의 수많은 단어에 대해서
insensitive 하게 된다.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처럼 뒤에 하다니까 앞에서 너무 적응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아, sensitive가 아니라 insensitive로 바꿔야 된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앞뒷 문장 그리고 특히나 그 가운데 같은 문장 안에서도 엄청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41, 42번 한번 풀어볼게요. So some military officers believe autonomous weapons will make a war less likely and shorten its duration. 자, 볼게요. 자, 어떤, some, 어떤, 자, 군대의 officers, 자, 책임자들은요, believe, 믿어요. 뭐를? autonomous weapons, 자율적인 무기가 will make war less likely. 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전쟁을 less likely 하게 만든대요. 전쟁이 덜 일어나게 만들고요. and shorten its duration. 그 기간을 줄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사람들의 의견? 첫 번째 그룹의 의견은 무엇이냐면요. 자, autonomous weapon, 자율적인 무기라는 게 나왔어요. 자율무기. 자율무기가 전쟁을 어떻게 한다? 줄여주고 기간도 줄여줄 것이에요 라고 주장을 한대요. 자, 그런데 자, some 나오고 이번에는 others가 나왔어요. some, others 이거 두 개가 세트죠? some others. 자, argue that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because autonomous weapons 자율적인 무기가 can carry out strikes. 자, 뭐를 할수 있냐면은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요. without exposing soldiers to risk. 뭐를 하지 않고 군인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도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They'll make it easier for nations. 자, 국가들로 하여금 더 쉽게 만든다는 거야. 뭐를 하는 걸 쉽게 만드냐면 carry out limited operations short of full scale war. 자, short of full scale war니까 자, 완전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제한적인 전쟁의 수행을 하는 것을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others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의견이 달라요. 이 자율무기라는 것이 오히려 전쟁을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두개 중에 어떤 사람의 의견이 맞을까요? 좀더 읽어봅시다. 자, for the US to carry out a bombing mission with manned aircraft, for example. 자, 예시가 나왔네요. 자, for the US, 미국입니다. 미군이 carry out a bombing mission. 자, 이 폭탄을 떨어뜨리는 미션을 수행을 하려고 해요. With manned aircraft. 뭐를 가지고? manned aircraft니까, manned 하면은 사람이 타 있는, 그러니까 유인 비행기거든요. 유인 비행기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 it would typically be required. 자, 뭐가 필요하냐면, to make preparatory strikes against air defense installations 라고 얘기를 해요. 자, preparatory strikes. 자, 미리 준비하는 공격이 필요해요. 뭐에 있어서? 방공시설에 있어서요. 근데, each of which, 그것들은 might kill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and risk further escalation. 자, escalation 하면은, 우리 에스컬레이터 생각해봐. 에스컬레이터 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에스컬레이션 하면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고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전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공격을 한번 해야 돼요. 유인 공격을 하려면. 자율 공격이 아니라 사람이 가서 공격을 하려면은 그 공격하기 전에 미리 공격을 한번 더 해야 돼.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죽겠죠? 그리고 확전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더 전쟁이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these strikes might be 자, 이러한 공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a target were attacked. 자, 우리의 목표가 공격을 받는 거야. With a relatively expendable drone swarm. 자, 상대적으로 그냥 버려버릴 수 있는 이런 드론의 군집. 이런 것으로 공격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드론만 보내가지고 대충 쓰고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격이 가능하다면은 미리 사람이 가서 뭐한번 공격을 하고 또 사람이 가서 또 공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but there's a good reason. 자, 그러나 또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but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뭐라고 생각을 할 이유가 있냐면 autonomous weapons.
자, 이런 자율 무기가

will have the opposite effect.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유도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있습니다라는 거야. Making conflict more likely. 자, 오히려 conflict를 더잘 생기게 할수 있어요. 갈등이 더잘 생기게 할수 있고 and expanding. 오히려 더 커지게 만들 수 있어요. Not limiting. 제한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라고 해요. 자, 지금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사람이 가서 공격을 하려면은 공격이 커지는데, 그냥 거기만 가서 드론으로 톡 쳐가지고 공격할 수 있으면은 전쟁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잖아. 근데 이 뒤에 부분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히려 전쟁을 더 키울 수도 있어. 라는 반대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because deadly autonomous weapons. 자, 굉장히 자율적인 이 무기. 근데 살상을 할수 있는 이런 무기가 lower the expectation of military casualties. 자, 뭐를 할수 있냐면은 군사적인 사상자, 군사적인 피해자의 기대값을 낮춰줄 수가 있는 거야. 사람이 별로 안 죽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they make it easier for policymakers.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to take military actions. 자, 이런 군사적인 액션을 취하는 걸더 쉽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죠. 아, 사람이 별로 안 죽으니까 오히려 전쟁을 쉽게 생각하고 더 많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he risk of casualties and the domestic political effect of those casualties will have. 자, 무엇이냐면은 자, 이러한 사상자들의 위험 그리고 and the domestic political effect of those casualties will have. 자, 이런 domestic political 국내의 정치적인 효과, 그러한 사상자들이 가지고 올수 있는 국내의 정치적인 효과. 막 우리 군사들을 보냈는데 우리 군사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 그러면 국내 정치가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들의 리스크는요, is one of the biggest constraints. 무엇이냐면 가장 큰 제약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Leaders of the decision to order military action. 자, 리더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군사적인 액션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이 될 수가 있어요. 내 표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this is true not only in democracies.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자, but also 또한 어디에서도 그러냐면 in authoritarian regimes. 독재 정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독재 정권이 어떤 곳인데? Where rebellions and coups. 자, 그럼 반란이나 쿠데타가 종종 일어나요. 뭐 때문에? By resentment over costly conflict. 자, 이런 사상이 많이 나는, 그러니까 비싼, 그러니까 피해가 큰 갈등에 대해서 분개하기 때문에 쿠데타나 아니면은 rebellions, 어떤 반란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독재 국가에서. 자, 근데 autonomous weapons. 자, 여기에서 이 자율적인 무기라는 것은 이러한 constraint, 이러한 제약 사항을 부과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지금 이러한 제약이라는 거는 뭐야? 무서워가지고 국민들이 무서워가지고 표가 떨어질까 봐, 사람이 많이 죽으면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잘 military action을 취하지 않는 것이 이 constraint죠. 근데 이런 constraint를 부과한대. 누가? Autonomous weapons가? 자, 그리고 이 뒤에 문장, 같은 문장 안에 잘 봐봐. Offering the promise. 자, 무엇을 제공을 하냐면 약속을 해줄 수 있대요. 근데 가짜 약속이기는 한데 of casualty free victory. 뭐요? 사상자가 없는 승리를 약속을 해주면서 이러한 제약을 부과할 수가 있대요. 아니지. 자, 사상자가 없는 그러한 성공. 우리는 사람 하나도 안 죽고 그래도 성공시킬 수 있어요. 라는 약속을 국민들한테 해주면서 이러한 제약을 없애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impose가 아니라 없애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정답은 D, 4번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 읽어볼게요. The low cost of some autonomous weapons. 자, 이런 이 자율 무기의 낮은 비용도 문제가 돼. 이것은 특히나 destabilizing. 자, destabilizing 하면 뭐겠어? Stabilize 하면 안정화시키는 거잖아. Destabilizing 하면은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겠죠.

수 있어. 그래서 더 작고 가난한 나라들도 이런 시스템을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could use them in attacks on neighbors. 이웃을 공격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야 되는데 돈이 별로 안 드니까 가난한 나라들도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불안정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They could also be used by terrorist groups. 자, 이것은 또한 테러 그룹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As a kind of poor man'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자, 테러리스트의 자, 가난한 사람의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것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 attribute 따지는 것은 주체를 찾아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Making their use more likely. 그러니까 이러한 사용이 더욱더 쉬워집니다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제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제목 선지도 만만치가 않죠. 엄청 길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이 autonomous weapon이라는 것이 전쟁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전쟁을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있는 거잖아. 자, 그런 두 개의 의견이 둘다 지지가 된 글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선택지에서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지 봅시다. 1번. Global efforts to ban the use of autonomous machines in warfare. 자, 국제적인 노력이래요. 뭐를 하려는? 이 autonomous machine을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노력이래요. 금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아니고요. 2번 볼게요. How autonomous weapons widen the global military power gap. 자, 이 autonomous weapon이 어떻게 국제적인 military power gap, 이런 군사의 힘의 격차를 더 넓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힘의 격차를 넓게 만든다라고 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가난한 국가들에서도 이런 무기를 쓸수 있다라고 했잖아. 3번 볼게요. The superiority of human combat capabilities over autonomous weapons라고 합니다. 자, superiority라고 하면 우월함이잖아. 인간의 싸움 능력이 더 우월하대. 뭐보다? autonomous weapons보다. 에이, 아니죠. 4번 볼게요. autonomous weapons. 자, 이게 무엇이냐? limiting the scope of war. 자, 전쟁의 범위를 줄여주는가? 또는 inviting more conflicts,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가? 이거네. 어느 게 맞을까?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다 제시가 된 거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5번 볼게요. Safe bodies, troubled minds. 자, 몸은 안전한데 마음이 trouble, 문제가 있어요. Psychological scars. 에이, psychological scars는 아니죠. 심리학적인 상처인데 뭐에 대한? Autonomous Weapons Operators. 자, 이 Autonomous Weapon을 조종하는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의 심리학적인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전혀 않죠. 그러니까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번 아까 풀었죠? 4번. Impose가 아니라 없애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Remove 같은 단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43, 4, 5번만 풀어주시면 끝납니다. 43, 45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거 하느라 고생했어. 이제 마지막으로 어렵지 않은 43, 45 풀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A번 볼게요. The from the minute Derek Redmond arrived in Barcelona for the 1992 Barcelona Olympics. 자, 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 데렉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이 인물이 바르셀로나에 도착을 했어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위해서. 그 순간부터 Everything felt right. 모든 것이 다 좋게 느껴졌습니다. He was 26 years old. 26살이었고, in the rare psychological state. 심리학적인 상태인데, 굉장히 드문 상태에 있었어요. 어떤 드문 상태냐면, that athletes crave. 자, crave라고 하면은 뭔가 열망하는 상태야. 자, 운동선수라면은 누구나 갖고 싶은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었어요. 어떤 상태? effortless and confident. 막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편안한 상태. 그리고 자신감 있는 상태. 이러한 기분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High in the stands, his father, Jim Redmond, was watching nervously. 자, 높은 곳에서 그의 아버지인 짐은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하면서라고 해. 자, 그 다음에, Jim had been Derek's mentor. 짐은요, 드랙의 멘토였습니다. In all things, 모든 것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멘토로서 역할을 해.

찾아왔나 봐요. 자, 그를 서포트 하면서. 그를 서포트 했다라고 할 때, 이 그는 누구겠어요? 아들, 데렉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A가 가리키는 것은 데렉이구나. D,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근데 when he was broken down. 언제부터였냐면은 그가 무너졌을 때. By injuries during the Seoul Olympics 4 years earlier. 4년 전 서울 올림픽에서 부상 때문에 무너졌을 때, 자, 그를 서포트 했습니다. 그를 지원을 했습니다. Now, 이제는요, Jim watched with pride. Jim은요, 지금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를 함에 따라서, Derek flew through the heat. 자, 이 예선을 통과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선을 통과를 했어요. 예선 통과했다.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그 다음에 올수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B를 볼게요. In his mind, 그의 마음에서 그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if I get up now, 지금 내가 일어나면 내가 다른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선 통과를 막한 상황이잖아요. 뭔가 다른 이들을 이제 따라잡을 수 있어. 라고 이어지는 건 내용상으로 적절하지 않죠. 자, B 다음에 C 볼게요. Derek이 entered the semifinals. 자, Derek은요, 준결승에 진출을 했어요. As the fastest qualifier. 가장 빠른 예선 진출자. 준결승 진출자로서 준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해. 자, 이거 어때? 예선을 통과하는 걸 바라보았다. 아, 그가 예선 통과자 중에 가장 빨랐다. 라고 이어지는 거 괜찮죠? C 괜찮은 것 같고요. D 볼게요. 자, D. Jim supported his son down the home straight. 자, Jim은요, 그의 아들을 지금 서포트했습니다. 결승선으로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결승선으로 뭔가 다막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D도 연결이 안 돼요. 첫 번째로 올 거는 C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C. 자, 그러면 C를 좀더 읽어볼게요. 자, 준결승에 가장 빠르게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Ready to erase the bad memories of the past. 자,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냐면은 과거의 나쁜 기억을 지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The race could not have been going better. 자, race는요, 뭐보다 할 수가 없었냐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렉의 컨디션이 엄청 좋고 예선도 엄청 좋은 성적으로 통과를 한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데렉은요, got the quickest start and after 150 meters was exactly where he wanted to be. 자, 그녀는 스타트도 가장 빨리 했고요. 그 다음에 150m를 지나간 그러한 순간에 was exactly where he wanted to be. 그가 딱 있고 싶었던 그러한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가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I was absolutely just flowing down the back straight. 자, 나는 완전히 그냥 잘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결승선을 향해서요. 쭉 직선으로 잘 달려나가고 있었어요. Nice and easy. 자, 편하고 쉽게. No strain. 자, 뭐, 나를 잡아당기는 게 전혀 없었어요.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Suddenly, 갑자기, he heard a funny pop. 자, 갑자기 팝 소리를 들었어요. 자, he thought.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It was a sound in the crowd. 군중 속에서 나는 소리라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Come on, Redmond, concentrate. 야, 집중해. 뭐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C가 가리키는 거는 누구겠어요? 얘도 데렉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but the sound had been in his hamstring tearing. 그러나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면 그의 햄스트링 근육이 찢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two strides later. 자, 두번 이렇게 걸은 후에 레드먼드는 was on his knees. 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The race, the Olympics, and everything ran on without him. 그래서 이 경기도, 올림픽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ran on without him. 그 없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나머지는 그냥 막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네가 가리키는 것도 데렉이겠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C까지 읽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D인지 B인지 봐야 되는데, 자, B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in his mind, he was still flowing. 자, 넘어졌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어지는 거? 완전 괜찮네요. 그리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If I get up now, 지금 일어서면 I'll catch these guys.

0: 걸어가자, the stadium. 그걸 보고 있었던 관중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suddenly he pushed past security to help his son. 자, 짐이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 밀고, security를 밀고 갔어요. 자, 이런 보안 요원들을 밀고 갔습니다. 그의 아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의 아들을 돕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 B에? 얘는 짐이겠죠.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거 여기서 골랐습니다. 자, you don't have to do this. 이럴 필요가 없어. He told the weeping runner. 자, 이 울고 있는 러너에게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대래기 replied. 대답을 했습니다. I have to finish. 나 끝내야 돼요. 짐이 말했습니다. Well then, we are going to do this, finish this together. 그럼 우리 함께 할 거야. 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가볼게요. Jimmy supported his son down the home street. 자, 우리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짐이 아들을 서포트했었죠. 그 결승전에 다다를 때까지. The two men held each other. 두 명의 남성이 서로 서로를 잡았습니다. Nothing else mattered.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It wasn't for the country.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it wasn't for the team. 팀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it was for me. 그냥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대략이 나중에 회상을 했습니다. Call it selfish. 아,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Call it whatever you want. 원하는 대로 얘기하세요. I had to finish. 나는 끝내야만 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C 다음에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가는 C, B, D로 이어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E 볼게요. He was going to finish regardless of what was happening in the world. 그는 끝낼 거였어요. 무엇과 상관없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일단 끝낼 거였습니다. 라고 해. 여기에서 이 he가 가리키는 것도 대략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E도 대략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The sudden flash of determination. 자, 그 순간의 결심은 became legendary. 어떻게 되었냐면은, 자, legendary 하게 되었어요. 아주 전설적이게 되었습니다. Millions of people. 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have since been inspired by the moment. 자, 그 순간에 영감을 받았어요. 어떤 순간? A father supported his son. 아버지가 아들을 지지하는 그 순간. When he needed it most. 아들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렇게 해서 글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순서는 C, B, D,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 자,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B였죠. 그러니까 2번 또 이렇게 고르면 되고. 자, 마지막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올림픽 기간의 부상 맞죠? 모든 선수가 결승전을 통과했을 때 울었다 맞죠? 경기를 완주하도록 설득했나요? 아니죠. 완주 안 해도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략이 주장을 했죠. 끝내야만 한다고. 자, 가장 빠른 기록으로 준결승 진출한 것도 맞고, 스스로를 위해서 완주하고자 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자 퀴즈 나갈게요. 자, 오늘 관용 표현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The cat is let out of the bag. 요 표현의 의미를 적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3회 모의고사까지 끝났습니다. 전체 5회 모의고사 중에서 60%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나머지 2개 모의고사까지 끝까지 우리 잘 달려가야 됩니다. 자, 모의고사 푸실 때 반드시 시간 맞춰서 실전처럼 푸시는 거 알죠? 그리고 저랑 강의 들으면서 생각의 흐름을 잘 맞춰보시고 정답의 근거를 잘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4회 모의고사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힘내시고, 안녕!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1회 16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항, 이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표지판 문항이네요.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표지판은 누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강력한 어떤 경고를 하는 그런 보통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강조가 들어간 그 문화 문제가 저 문장에 들어가죠. 그래서 강조가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A가 할 아스타 디에 그러면 내가 할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안 아드홀라. 내가 들어가는 것을 할수 있습니까? 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일라 하달 비나. 그러면 이 구조물로, 이 건물로. 이 비나는 구조물이나 건물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보통 건물을 말할 때 써요. 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라, 아니요. 맘누운 아두후루. 금지되었어요. 입장이. 금지되었어요.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주어가 한정 상태인데 주어가 뒤에 왔어요. 수로가 앞에 왔습니다. 수로가 바뀔 때, 주어가 뒤에 올 때는 보통 수로 뒤에 오는 주어는 비한정일 때가 대부분인데, 분명히 주어가 정관사 붙어 있는 한정인데 주어가 뒤에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강조하는 거죠. 맘누운 금지예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강력한 표시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의사소통 어떤 그 표현들은 이렇게 앞에 쓸수 있습니다. 맘누운 아두홀로. 그래서 맘누운 아두홀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입니다. 진입 금지입니다. 누구에게? 리 가이를 아밀리나, 가이를 아밀리나 일하는 사람들인데 가이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건물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죠. 이 전치사 리 뒤에는 소유격이었고요. 이 가이르와 뒤에 오는 단어들은 항상 연결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가이리 아밀리나 소유격으로 쓴 이유가 앞에 있는 가이리의 연결형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뒤이기 때문에 가이리가 됐고 가이르 아밀리나 연결형이기 때문에 아밀루나가 아니라 아밀리나가 됐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계자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진입금지 1번이죠. 2번은 주차금지, 3번 수영금지, 4번 음료수 마시는 거 금지, 4번은 촬영금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만 하다 알라디 비 자니빅. 만 하다. 이 사람이 만 누굽니까? 근데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게 뭐예요? 알라디 비자니비카. 비자니비는 옆에예요. 카,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 있다. 라는 동사를 아랍어에서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당신의 옆에 사람, 당신의 옆에 넣어야 돼요. 있다라는 말을.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하다 알라디 비자니비카는 만 하다 비자니비카 이렇게 써도 알아는 들어요. 그죠? 당연히 당신 옆에는 누굽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알아듣죠. 근데 알라디 비자니비카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이렇게 쓰면 확실하게 표시가 되니까 만 하다 알라디 비자니비카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라고 말해 줘야겠죠? 그 사람은 3인칭으로 써야죠. 나, 너 아니고 3인칭. 후와 빠리분 피 마드라사틴. 그는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피 마드라사틴. 한 학교의 학생이에요. 학교 학생이에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이나 뭐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대학생이었으면 자미아틴 썼을 텐데 학생이에요. 이렇게. 1번. 들어갈 말 알맞은 거. 아나 마리둔. 저 아파요. 뜬금없이 그는 누굽니까? 했는데 당신 옆에 있는 그는 누굽니까? 저 아파요. 2번 세하티 자이다툰 제 건강은 자이다툰 자이이다툰이에요. 자이이다툰 자이이다툰 그러니까 제 건강이 좋아요. 완전 뜬금없죠? 3번 알라부꾸라탈 까다미 저는 축구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하다 사디기 할리둔. 말이 되죠. 이 사람은 하다를 물어봤으니까 하다로 받았어요. 이 사람이 나의 친구 할리드입니다. 나의 친구 연결형이에요. 두 개가 이렇게 나의 친구라는 연결형. 두 개가 연결형인데 나의 친구가 할리드고 할리드가 나의 친구예요. 두 개는 뭐예요? 동격이에요. 두 개가 동격이죠. 그래서 내 친구 할리드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친구 할리드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 친구는 할리드입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쓰려면 사디키 하다가 뒤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내 친구는 이렇게 쓰려면 하다가 뒤로 가야 돼요. 지금처럼 썼다면 이 사람은 하고 주어가 여기까지고 주어고 여기가 수로인데 수로가 두 개가 동격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 할리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이 사람은 내 친구 할리드예요. 그는 학생입니다. 5번. 에이두 밀라디카 무바라쿤. 에이두 밀라디카. 당신의 생일. 에이드는 뭐예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갔다가 돌아오는 날. 이 아다란 동사에서 나와갖고 아다. 아다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돌아오는 그 날. 그것을 갖다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날. 그죠? 왕가의, 이집트의 룩소에 가면 왕가의 계곡이라고 있어요. 많은 왕들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장제전, 왕들의 무덤에 이제 가서 들어가 보면,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몸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다리 이렇게, 사람이, 그 동물은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입으로 해서 별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별이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별이 있어요. 이렇게. 별이 뱃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안 보이는 시간이야. 그리고 밖에 나와 있으면 보이는 시간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낮과 밤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거 한 번씩 갔다가 오는 날을 표시한 거죠. 뱃속에 들어갔을 때안 보이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보이고 하는 그런, 그 돌아오는 것처럼 이것도 돌아오는 거죠. 1년 달력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 에이드 밀라디카, 당신의 태어난 생일날. 무바라크, 축복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보통 이제 이슬람식으로 말한 거예요. 에이두 밀라디카 무바라쿤.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 생일이 복됩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다 사디기 할리드. 이 사람이 내 친구 할리드예요. 4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1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라다이키. 키니까 여자죠. 지금 이 사람이 물어보고 있는데 여자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할 라다이키,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뭐가? 이흐와툰 와 아흐와툰. 이흐와툰 와 아흐와툰. 아훈에서 아훈. 아훈의 복수가 이흐와툰이에요. 이흐와툰이에요. 이흐와툰. 아훈의 복수가 이흐와툰이에요. 잘안 보이죠? 아훈의 복수가 이흐와툰이고, 오흐툰의 복수가 오흐툰의 복수가 아하와툰이에요. 자, 아훈의 복수가 이흐와툰, 오흐툰의 복수가 아하와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형제들, 여자 자매들, 그러니까 남자 형제들, 여자 형제들인 거죠. 당신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형제 자매가 있나요? 그랬더니 비가 남 했습니다. 예, 있어요. 뭐 무남동료 외딸은 아니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예, 형제 자매가 있어요. 예. 해놓고 1번 아산티 잘했어요. 말이 안 되죠? 잘했어요 이런 말은 보통 누가 발표를 했거나 어떤 뭐 누가 뭐 무엇을 질문했거나 비평했을 때 잘했어요. 뭐 이제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죠. 그다음에 알조우가임은 그러면 날씨가 꾸물꾸물해요. 구름 꼈어요. 알조우가임은 그러면 구름이 꼈어요. 3번 우히뿌 사파라. 우히뿌 사파라 그러면 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4번 알 무다리사투 선생님께서 여선생님께서 나시타툰 되게 활동적이세요. 활발하고 활동적인 분그 여선생님은 활동적입니다. 활발하십니다. 뭐 이런 말이죠. 5번 아인디 살라사투 이흐와틴. 살라사투 이흐와틴 했을 때세 명의 남자 형제가 있어요라는 말이에요. 자, 살라사툰인 걸 봐서 뒤에 오는 이 복수 형태의 단어의 단수형은 남성인 거알수 있어요. 뭐예요? 아훈이죠. 아까 아훈 했을 때 복수가 이후아툰이라고 했어요. 이후아툰. 이게 이렇게 되는 걸 단수 복수인 걸알수 있어요. 아훈, 이후아툰. 이랬을 때 아훈에서 이후아툰이 어떻게 나왔는지 되게 궁금할 텐데 이 타마르부타가 있다는 말은 여기에 뭔가 약자음, 여기 와나 우나 이렇게 이 같은 게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이 약자음이 이렇게 변해서 온 겁니다. 어쨌거나 이후아툰은 아훈의 복수예요. 그래서 살라사투 이후아툰 했는데 여기가 여성형, 살라사투 여성형인 거 보니까 이 단어의 단수 아훈은 남성형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훈, 이후아툰 네세 명의 남자 형제가 아인디 저에게 있어요. 예, 아, 형제가 셋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삼남 일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쓸수 있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마아리드 핫들 아랍이, 아랍 서체 전시회, 마아리드, 전시회입니다. 마아리드 알 핫들 아랍이, 그러면 아랍 서체 전시회. 아, 서체 같죠? 비스밀라히 라흐마니 라힘. 이렇게 된 거예요.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비스밀라히 라흐마니 라힘. 이런 이제 서체니까 이렇게 이제 멋있게 쓴 거예요. 이렇게. 어서 갖고 온 모양이죠? 나두우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뭐뭐 하시도록 초대합니다. 리 나두우쿰 리 뒤에는 항상 동명사 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처럼 동명사가 와야 돼요. 나두우쿰 리 후둘. 참석하시도록 요청합니다. 참석하시기를 청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마리드 핫들 아랍이 아랍 서체전 또는 아랍 서예전 이렇게 돼요. 아랍 서체전이 좋겠습니다. 아랍 서체전에 참석하시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사 낙투부 스마크. 낙투부 스마크. 자, 원래 낙투부 이스마크 써야 되는데 지금 낙투부스마크 이렇게 돼 있죠. 낙투부스마크. 이 알리프는 발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알리프 뭡니까? 이 알리프가 빌려온 알리프예요. 그래서 빌려온 알리프. 왜? 원래는 스무 해야 돼요. 이름이 스문인데 이렇게 아랍어에서는 스쿨로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써줘요. 알리프를 써주고 그냥 모음을 붙여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있음이라고 붙여줘요. 그래서 있음은 이렇게 됩니다. 이름 그러면 있음은이에요. 어근은 뭐예요? 사마와예요. 사마와가 어근이에요. 근데 뒤에 와는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와가 안 나오니까 스문만 나왔고 스로 시작하니까 발음할 수가 없고 글자를 만들 수가 없어서 앞에 이자 하나를 붙여갖고 그냥 빌려와서 있음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글자는 뭐예요? 원래 자기 글자가 아니죠. 그 자기 글자가 아니니까 다른 거와 연결했을 때 발음하지 않을 뿐더러 있음 같은 경우는 심지어 생략하기도 합니다. 표기할 때. 어떻게? 지금 보세요.

비스미, 비이스미란 말. 누구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할때 비이스미인데, 비이스미 써야 되는데, 문장 맨 앞에 쓸 때는 이 알리프를 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비스미가 됐죠. 비스미가 뭐예요? 비이스미의 소음 말이에요. 알라의 이름으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알리프가 심지어 이렇게 표기에도 없어지고, 또 이럴 때 사낙투부스마크, 낙투부스마크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쓰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써주겠습니다. 뭘로? 밀하띨 아랍일 제미리. 예쁜 아랍 서체로 당신 이름을 써드릴 겁니다. 오시면, 전시회 오면, 우리가, 멋있는 그 서체가가 와갖고, 여러분 이름, 그 리인수, 그럼 멋있게 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사낙투부 으스마크 할 때, 이가 없이 발음해야 되니까, 낙투부스마크.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써야 됩니다, 원래. 근데, 아랍 사람들도 이걸 어려워해요. 아, 선생님, 아랍 사람도 어려워하는 거, 우리 이거 왜 배우나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사낙툭 하고 한번 쉬었다가 한 박자 쉬고 이스막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면 이스막 읽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쭉 읽을 때는 낙투부스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럼 어려우니까 낙 사낙투부 이스막 미카틸 아랍일 제밀 이렇게 읽으세요. 여기 끊고 읽고 여기 끊고 읽고 이렇게 읽으면 이스막 다쓸수 있습니다. 사낙투부 이스막 미카틸 아랍일 제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드립니다. 예쁜 서체로 이름을 써드립니다. 와달리카 피 알카미스 민 마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읽을 때는 구어체로 읽을 때는 와달리카 피 함사틀 마유 알페인 와시토 오시린 릴 밀라드 2026년 5월 5일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거 쓴다면 알카미스 다섯 번째 날인 거예요. 카미스 알카미스, 알카미스. 그러니까 여기 피가 있죠. 피, 필카미시 민 마요 이렇게 됩니다. 마요. 읽을 때 표준말을 읽을 때 이렇게 써요. 이게 5월 5일을 쓸때 필카미시.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알야오미 생략됐죠. 알야오미 이렇게 알야오미 다섯 번째 날에 이런 말이에요. 언제? 민 마요 5월달 중에서 민 5월달 중에서 다섯 번째 날에 5월 5일에 그래서 원래 읽을 때는 필 하미스 민 마요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읽을 때는 함사 마요 이렇게 읽으세요 그냥 함사트 마요 이렇게 오라고 읽으세요 오오오 오, 오, 이렇게 함사트 마요 알페인 알페인 그러면 2000 와시타 6 시타 와아슈리나 그럼 2026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알페인 와시타 와아슈리나 릴 밀라드 또는 알 밀라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서기 2026년 5월 5일에 미나사아틸 아시라티 사바한 민 언제부터? 사아틸 아시라티 10시부터 사바한 사바한은 아침 10시부터 언제까지? 하타 사디사티 마사 사디사티 마사안 6시까지 사디사티 6시까지 마사안 전시회가 아침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5월 5일 10시에서 6시까지 전시회 하니까 오세요. 이름 써드릴게요. 뭐 이런 거예요. 어디에서? 피 마르카즈 사카피. 마르카즈 사카피 그러면 문화센터. 사실은 문화센터라 그러면 정관사를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이 동네 또는 이 지금 이 광고가 나간, 이제 공지가 나간, 이런 공지가 나간 이런 동네에 문화센터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르카 사카피 예를 들면 뭐 말라키 그러면 왕실에서 운영하는 뭐 문화센터든지 아니면 마르카 사카피 뭐 이렇게 뭐 마르카 사카피 피 시울 뭐 아니면 뭐 좋은 말이 없을까요? 알 우르두니 그럼 요르단 아 우르두니로 합시다 내가 쉬운 알 우르두 니 이렇게 오르두니 이렇게 쓰면 마르카 사카피 오르두니 피 코리아 한국에 있는 요르단 문화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문화원이 한 개밖에 없죠 고유하기 때문에 정관사 붙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관사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언급되지 않은 걸 찾아라. 교통편 언급되지 않았어요. 뭐 타고 오라고 말안 했죠? 행사명 마린드 하틀 아라비, 예, 서채전이라고 했어요. 행사 날짜 5월 5일이라고 했고요. 행사 시간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라고 했죠. 행사 장소 알마르카스 사카필 오르두니, 예를 들면 이렇게 문화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통편이 언급이 안 됐죠. 그래서 19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마르카스 사카필 같은 경우는 하나가, 세상에 문화원이 하나만 있는 데는 없거든요. 영국 문화원도 있고 미국 문화원도 있고 다 가는 데마다 문화원들이 있어요. 스페인 문화원도 있고 뭐다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뭔지 모르는 문화원에 정거사 붙이면 안 됩니다. 네. 2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 옴무, 어머니께서 얘기하시고 왈입알 입니, 알 입누. 그러면 아들이 또 얘기했어요. 어머니와 아들 대화입니다. 할 라삼타 알라 하이트 고르파티. 자, 어머니가 방 하이트는 벽이죠. 방 벽에다가 할 라삼타 알라 하이트 고르파티. 아, 방에다 벽지에다가, 방이 다행히 벽지면 괜찮아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보통 외국은 벽지를 잘안 쓰거든요. 방에 바로 뭐예요? 그냥 바로 페인트 칠해요. 그런데다가 할 라삼타 그림 그렸어? 너 거기다 방에다 방 벽에다 그림 그렸어? 이런 말이에요. 그 아들이 당당하게 나암 라삼투 그렸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죠? 아니 너 어떻게 방에다 그렇게 벽에다 그리면 어떡해? 종에다 그리든지 아니면 뭐 공책에다 그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랬다면 이제 화가 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을 겁니다. 화가 난 어머니. 이제 여기 뭐라고 했고 필 마라틸 까디마티, 필 마라틸 까디마티. 다음번에는 오르숨 알랄 와락, 오르숨 알랄 와락. 종이에다 그려라. 너무 그 실크 같은 어머니셔요. 이런 어머니가 세상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벽에다 낙서를 했거나 그림을 그렸다면, 일단 혼내놓고 봐야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벽에다가 하면 어떻게 지우냐고. 이제 안 지워지는 거죠. 아, 거기다 덧칠해도 그림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왜냐면 경험이에요, 이거 지금. 네, 경험담들이니까 다 아는 거죠. 자, 그렸어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좋은 말로 했을까요? 아, 잘했다, 아싼타 이렇게 했을까? 아니겠죠? 1번, 아흘란 빅, 당신도 반가워요. 이건 아니고요. 하람 알레이크, 하람 알레이크, 너에게 있어서 그것은 금지된 거야. 너 그럼 못 써. 너네거다 먹고 동생 거또 뺏어 먹어? 하람 알레이크. 그러면 안 돼. 이런 식하고 똑같은 거죠. 벽에다 그림을 그리다니 말이 돼? 하람 알레이크. 이렇게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아 샤리아 와스요. 샤리아 와스요. 그러면 거리가 넓습니다. 샤리아 와스요. 거리가 넓습니다. 4번. 아스바 필 바흐리. 나는 바다에서 수영합니다. 5번. 우히뿌 아 따말 아라비. 저는 아랍 음식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랍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럴 때 정과사 붙는 것은 아랍 음식을 모두 다, 아랍 음식이면 어떤 거나 다 좋아합니다. 종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랍 음식 종류 전체를 좋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랍 음식을 좋아합니다. 정답, 하람은 알레이크. 너 그럼 못 써라고 하는. 하람 알죠? 하람은 금지된 거죠. 하람의 반대말은 할랄이에요. 허락된 것. 그래서 이거 동명사입니다. 원래 동명사인데 우리가 형용사처럼 많이 써요. 금지된 이렇게 쓰는데 금지되냐나 금지된 것 또는 금지됨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따암 알 할랄 썼을 때 정관사가 앞뒤로 붙는데 그것은 동명사가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된 음식 할때 형용사가 아니라 수식어가 동명사입니다. 지금 여기도 하람도 동명사예요. 너 그러면 못 써. 그건 너에게 금지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21번. 하미드니 한 일을 보기 위해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겠습니다. 피 사바힐 아하디. 피 사바힐 아하디. 아하드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사바하.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타나왈라 하미둔. 이 주인공 있죠. 지금 이 사람이죠. 하미둔은 타나왈랄 푸뚜라. 타나왈랄 푸뚜라. 이 푸뚜라는 아침이 아니라 아침 식사를 했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타나왈라는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마 우스라티히 그의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식사한 거 1번. 그죠? 아침 식사했습니다. 와 바다 두후리. 그리고 오후에는 정오 이후에 정오. 두후르가 정오죠. 두후르 정오입니다. 정오 지나서 오후에는 사바하 필 바하르. 바다에서 수영을 했어요. 바다에서 수영했다. 2번이네요. 여기. 사바하 필 바하르. 그러면 바다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와 필레일. 필레일이 밤에는 아밀랄 와주발 만질리야 필 구르페 구르파티. 아밀라 와주. 그러면 의무를 행했습니다. 아밀라 알 와주. 그럼 의무예요. 의무인데 알 만질리 집에서 하는 의무. 뭐예요? 숙제죠. 이게 홈워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과제, 집에서 하는 의무. 선생님이 집에서 해와 해갖고 어떤 그 의무를 갖다가 집에 가서 해갖고라고 던져준 거죠. 와주불 만질리 과제 또는 숙제를 피 고르파티히 그의 방에서 했습니다. 공부 혼자서 한 거죠. 3번 그렇게. 그래서 BAC 순으로 여러분이 찾으면 되겠습니다. BAC 순 3번이게 되겠네요. BAC. 22번, 23번이 한 지문에 묶여 있네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가 알루, 아랍 사람조차도 알루 하고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알루 할수 있습니다. 알루 짧게, 알루 또는 알루, 알루, 라시둔 라 유지브 알라 하티피 마물. 전화하자마자 아마도 이건 공중 뭐야 그 집전화가 아니고 집전화가 아니고 요새는 휴대전화를 쓰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시둔 사람 이름이에요. 라시둔이 라 유지브 알라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해요. 어디에? 알랄 하티필 마흐물. 마흐물은 지니고 다녀지는. 지니고 다니다의 수동태예요. 몸에 지니고 다녀지는 전화기. 뭐예요? 핸드폰 또는 휴대전화죠. 휴대전화에 답을 안 해요. 라시드가 답을 안 하네요. 라시둔 필 맨젤리? 라시둔 집에 있나요? 네. 이렇게 쓰죠. 마우주둔 같은 말 필요 없는 거죠. 라시둔 필 맨젤리? 라시드 집에 있나요? 남, 그래. 호우와 피 구르파티히. 그가 그의 방에 있다. 호우와 있다. 여기도 있다라는 말, 여기도 있다라는 말을 안 썼고, 여기도 있다라는 말을 안 썼어요. 지금, 그죠? 그는 그의 방에. 그 다음에 여기도 라시드는 집에. 라고만 돼 있어요. 있다는 여러분이 넣어서 생각하세요. 라시드 집에 있습니까? 그는 방에 있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나 오스마누 사디크 라시드. 아나 오스마누 나는 저는 오스만이에요. 이건 주어고 여기가 수로예요. 수로죠. 그럼 주어와 수로인데 사디크 라시드는 연결형이네요. 연결형. 라시드의 친구예요. 라시드의 친구기 때문에 사디크 라시드인이라고 연결형이 됐어요. 그죠? 라시드의 친구. 저는 라시드의 친구예요. 저는 오스만이에요. 그럼 뭐예요? 오스만이 라시드의 친구예요. 이것과 이것은 동격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라시드의 친구 오스만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라시드 친구 오스만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랬을 때 누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누가 전화하고 있습니까? 누구신가요?라고 했겠죠. 이런 식으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상에 대화 내용입니다. 1번, 마라유카, 당신의 의견, 당신의 생각은 마 무엇입니까? 2번, 만 야타칼라무,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만 야타칼라무, 지금 전화로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앞에, 눈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누굽니까 할때 1인칭이나 2인칭으로 말해요. 근데 지금처럼 전화기 상으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만 야타칼라무 3인칭으로 했어요. 이렇게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신가요라고 할때 전화상으로 할때 누구신가요예요. 이게 2번이 정답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누구신가요? 아, 저는 라시드 친구 오스만입니다. 이렇게 정답이 2번이에요. 캄 야우만 투리두. 며칠을 원하시나요? 호텔 예약할 같은 할때 하는 말이죠. 캄 야우만 투리드. 마 따박글 야우미. 오늘의 요리가 마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카이파 박디 알로틀라타, 방학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방학 어떻게 보내시나요? 뭐예요? 방학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 야타칼라무,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신가요?가 정답이 되겠죠. 2번 만 야타칼라무. 라시드에 관한 대화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A. 여행 중이다. 아니죠. B. 공항 직원이다. 모르죠. C. 오스만의 친구이다. 맞죠? D. 핸드폰을 받지 않았다. 받지 않는다. 맞죠? C와 D가 맞는 말입니다. C와 D가 맞는 말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2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뭔가를 이렇게 들고 왔네요. 타파달리 자. 뭐 이렇게 자 하면서 이렇게 갖고 오면 받으세요. 뭐 이런 말이 되겠죠. 타파달리. 네. 타파달리 그러면 보통 앉으세요. 식사하세요. 드세요. 뭐 들어오세요. 뭐 이럴 때 쓰는 말인데, 타파달리 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 이것을 좀 드세요. 이런 말이죠. 타파달리 하디 할와야툰 아라비야툰. 아, 아랍 단과자 중에서 할와. 할와는 달달한 과자. 단과자예요. 이것이 아랍 단과자입니다.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어요. 꼭 감자 같은데. 강원도 사람이어서 내 눈에 감자로 보이나 봐요. 네. 아랍 단과자. 달달한 스위트입니다. 스위트한 과자. 아랍 단과자예요. 그땐 비가 슈크란. 감사합니다. 타브두 라디다탄. 맛있게 보입니다. 타브두 뭐예요? 타브두는 주어가 할와야 틀 아라비아투가 주어예요. 그래서 알 할와야 툴 알 아라비아투 여기 들어갈 거죠. 여기 이렇게 타브두 할알 할라와 할와야 툴 아라비아투 라디다툰 이렇게 들어갈 말을 안 쓰고 그냥 타브두 했습니다. 왜?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은 안 써도 괜찮아요. 그것이 타브두 그것이 라디다탄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한 거죠. 예상컨대 엄청 달 거예요. 스위트잖아요. 스위트. 할와야트잖아요. 할와, 홀루가 단 거거든요. 그래서 달달한 아랍 과자. 아랍에서는 과자나 후식을 굉장히 달게 먹어요. 왜 달게 먹냐면 아랍 음식에는 설탕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종종 한국 와서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음식이 이상하다. 이게 달고 막 넘어가지 않는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음식은 단맛이 전혀 없는 게 음식이고요. 그것을 소화시킬 때 먹는 단과자 또는 디저트 먹을 때 엄청 설탕 종류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애가 그 뭐 먹는 식습관에 뭐 관한 거니까 뭐 너희가 잘못됐고 우리가 맞아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먹는 거가 이제 익숙한 거죠. 단맛이 전혀 없는 음식, 설탕이나 무슨 뭐 그 뭐 달달한 맛을 내는 어떤 소스도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보통 토마토 그 다음에 소금, 뭐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거 주로 넣고 이제 맛을 간을 하는 그런 이제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고 나서 이렇게 단 걸 먹으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고, 아트만나 안 도어집은 이게 지금 주어, 계속 주어죠. 이게 주어니까 이 과자가, 단 과자가 내 마음에 들기를, 너를 사로잡기를, 너를 놀래키기를. 그러니까 이 과자가 내 마음에 들기를 아타만나 바래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자 A가 뭐라고 했을까? 빈칸에 들어갈 말, 뭔가를 건네주면서 이거 단 아랍 단과자예요. 드셔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그랬더니 A가 보나페티 아니면 뭐 많이 드세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1번 하이야나 호르주. 하이야 그럼 뭐 합시다. 나 호르주 나갑시다. 하이야나 호르주 그러면 우리 나갑시다 이런 말이고요. 알 하트 마슈울은 하트가 선이죠. 선이 어떤 선이 마슈울 비지해요. 마슈울은 바쁘단 말이에요. 선이 비지해. 전화 걸었는데 선이 바빠. 뭐예요? The line is busy. 그런 건 뭐야? 통화 중입니다. 이런 말이죠. 똑같아요. 이것도 통화 중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가이루 사히힌 맞지 않아요. 가이루 사히힌 옳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 아니에요. 가이루 사히힌 했어요. 항상 연결형으로 쓴다 그랬죠. 가이루 뒤에 오는 것은 연결형으로 써요. 그다음 아탈리부 따윌룬 그 학생은 따윌룬.

0: 후일 키가 큽니다.
1: 네. 4번 밀 하나 와 슈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맛있고 건강하게 뭐 건강하게 드세요. 뭐 이런 말인데 보통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표준말로 너무 어려운 말이고요. 그냥 세하툰 세하라면 건강하세요.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럴 때 세하 또는 많이 드시고 많이 건강하세요. 세하탄을 약간 구어체로 세하탱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맛있게 드세요. 또는 드시고 건강하세요. 5번이 먹을 때 쓰는 표현이겠죠. 상대에게 음식을 권할 때 5번 씁니다. 그러니까 밀 하나 와 쉬파 이렇게 그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타만 나한 두어지부키 두어지백 그러면 당신 마음에 들기를 바래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고해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런 그 문항들이 되게 그 여러분에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왜 어렵냐면 이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밑에 또 보기가 또 있어. 그러면 문제 풀때 적어도 굉장히 여러 줄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럴 때 보통은 이게 의문문이 하나나 두 개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부 다 의문문이네요. 문항이 되게 잔인한데 먼저는 이게 의문문인지 아닌지를 찾아서 매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다 의문문이니까 읽어볼게요. 알바야 상인과 아틀미다투 틀미다는 여학생이죠. 틀미다투 마야가 뭐라고 해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틀미다투가 우리도 다프타란 와 깔라만 저는 공책 하나와 연필 한 자루를 원합니다. 이때는 하나씩이에요. 다프타란 와 깔라만 공책과 연필을 하나씩 원합니다. 그랬더니 알바요가 타파달리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했어요. 그리고 뭐딴건또 필요 없으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틀미다투가 라 아니요. 하다 약피 이것이면 충분해요. 이것이 지금 주신 이것으로 이것이 약피 충분합니다. 저에게 충분합니다 할 때는 약피니로 쓰기도 해요. 약피니 뒤에다가 니를 붙여갖고 약피니 하다 이러면 아 이거면 충분해요라고 쓸수 있는데 하다 약피 그러면 이거 충분해요라고만 했어요. 제게 충분하다고 안 했고 이것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더니 알바 상인이 비 이슈리나 디르하만 비가 있네요. 비 이슈리나 20의 디르함 20 디르함을 가지고 이 비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가 비가 있었다는 얘기죠. 비 그죠? 그랬을 때자 보세요. 보기에서 비캄 하나다 A가 여기겠네요. 이것은 얼마를 가지고 옵니까? 이것은 얼마를 가지고 살수 있습니까? 미 슈리나 디르함은 20 디르함입니다. 20 디르함을 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A가 여기 들어가죠. 아유 헤드마틴 어떤 서비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말을 할때 상인이 어서 오세요 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처음이 B일 것 같고요. C 할 두리디나 샤이안 아하라 다른 것을 할 두리디나 원하십니까? 할 두리디나 샤이안 아하라 C가 여기겠죠. 자, 공책과 연필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다른 것도 필요하신 게 없나요? 아니요. 이거면 됐어요. 이거면 됐어요. 자, 이거 얼마인가요? 네, 20 디르함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CA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화 문제입니다. 문화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좀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항들인데 아랍 문화 시험이다. 네, 문화 시험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조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후와라는 것은 후와라고 했으면 그것은 했죠. 그럼 사실은 여러분 답을 할때 자카트는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 그것이라 하는데 남성형으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자카트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 넣었을 때 자카트 이렇게 안 되는 자카트 후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아니다. 자카트가 뭡니까? 자카트가 이슬람의 5주, 이슬람의 5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매일 한, 아, 첫 번째는 아샤하다타니 알라는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뭐 보내신 사도다 뭐 이런 그 신앙 고백 같은 그 고백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번째는 매일 하는 기도, 5번씩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살라트. 여기 살라트 있죠? 아, 살라트 없네요. 3번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카트, 돈을 버는 것에 40분의 1, 2.5%, 2.5%의 자기 소득의 2.5%를 종교 그 기구에다 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카트라 그러는데 자기 벌이의 40분의 1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싸움, 라마단 9월 달에 하는, 이슬람력 9월 달에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은 해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흰실과 검은실이 구분이 된, 해가 뜨기 전에도요, 약간 어스름풋하게 흰실, 검은실이 구분이 돼요. 그때는 이미 못 먹는 거예요. 흰실, 검은실은 완전 깜깜할 때,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그럴 때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안 먹느냐? 해가 지는 일몰까지 안 먹어요. 일출부터 일몰이 아니고, 해가 뜨기 전부터 안 먹어요. 무엇이 사물이 구분되면 안 먹습니다. 그때 하는 게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지금 중동에서는 하지 기간이에요. 성지 순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력 12월 달에 하는 성지 순례, 알 하지. 하지가 5개의 그 기둥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 중에서 첫 번째가, 그 중에 하나가 자카트입니다. 근데 여성형이라서 여기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카트 후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단 아닐 것이다. 보겠습니다. 후와, 미날 말라비시. 후와 미날 말라비시 타클리디야티. 말바스 말라비스. 여성형이죠. 왜? 옷이라는 것의 복수 형태. 옷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복수 형태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취급한다? 여성 단수 취급한다. 말라비스라는 사물의 복수이기 때문에 타클리디야티. 여성 단수 취급했어요. 전통 의상. 전통 의상이라고 해놓고 피수식어는 복수형인데 수식어는 여성 단수 형태예요. 여성 단수 형태. 왜? 사물의 복수를 여성 단수가 수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통 의상 중에 하나다. 미는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옷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옷에 대한 거예요. 어디에서? 필 알람을 아랍이. 아랍 세계에서 전통 의상 중에 하나입니다. 와후와. 그리고 그것은 사우분 더위룬. 사우비라는 말 자체가 나라마다 니시다시도 있고 질밥도 있고 갈라비아도 있고 다 다른 말인데 사우비라는 걸 걸프에서 쓴다면 긴 장옷, 남자인데 원피스 긴 옷, 이것을 사우비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우선 사우비는 옷이라고 합시다. 긴 옷입니다. 그것은 긴 옷이에요. 근데 긴 옷인데 허리가 들어가지 않고요. 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옷. 아랍에서는 이게 기본입니다. 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 윤곽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몸매를 드러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몹쓸 짓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떠위를 하는데 벨트를 차지 않아요. 아랍 사람들은. 다 헐렁하게. 물론 더워서 바람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싸움은 떠위는 긴 옷입니다. 이렇게 입어요, 보통. 야하주부. 야하주부는 가립니다. 그래서 히잡이란 말이 얼굴 가리겠죠. 이렇게 머리카락 가리개가 히잡인데. 그래서 뭘 가려요? 아지스마. 몸을 가리는 긴 옷. 그것은 몸을 가리는 긴 옷입니다. 그래서, 무릎 이하로 쭉 내려가서 발목까지 가리는 보통 옷을 입어요. 그래서, 장옷, 긴 장옷 같은 거예요. 야흐탈리후 샤클루후 왈라우누후. 그래서 형태와 색깔이 약탈리후 다릅니다. 하사바. 무엇에 따라 달라요? 알민따까.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스무 하달 리바스. 자, 말라비스라고 해놓고 리바스라고 또 했죠. 이 옷이란 말이 말라비스도 되고요. 리바스도 됩니다. 이 옷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1번 사우무. 아, 이자바가 있네요. 이자바는 답이에요. 답 쓰기 이런 말, 답을 여기다 쓰란 말이에요. 1번 사우무 금식이에요. 사우무 금식. 이슬람력으로 9월 달. 보통은 이슬람력 9월 달 라마단이라고 불리는 이 라마단 그 9월에 라마단이라는 이 9월 달에 사람들은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임산부나 병자나 무슨 어린아이나 여행자

나뭐 이렇게 할수 없는 사람들의 상황에 있을 때는 라마단 때도 단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금식을 해요. 그래서 라마단 때 하는 사움 금식을 그렇게 말하고요. 에자카트 아까 얘기했죠. 40 소득의 4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거. 그다음에 알코르아누 코란이란 말은 코란 우리말은 코란이에요. 기독교의 성경처럼 또는 불교의 경전처럼 이슬람의 코란을 얘기합니다. 코란. 왜 그럼 코란이라고 그랬냐? 코란은 기라아 읽어라. 그러니까 아랍 코란이 계시될 첫 번째 그 문장이 에크라 비스미 라백 알라디 칼라카 미날록 응열에서 창조하신 너의 주의 이름으로 읽어라라는 첫 문장이 계시되었다고들 합니다. 코란에서 내가 무슬림이 아니니까 뭐더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근데 읽어라라는 그 말에서 이끄라라는 말에서 코란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왜? 읽어라라고 해도 읽어야 되는 그 책의 이름이 읽어라는 게 코란이거든요. 코란. 그다음에 알 줄바브. 줄밥은 남성 여성 할거 없이 긴 옷을 줄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성 다 입어요. 줄밥을. 물론 이제 뭐 색깔이 다르고 뭐 맵시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다를 수 있겠지만 줄밥 그러면 보통 남녀성 모두 입는 원피스형 옷입니다. 그다음에 에이드 피터. 에이드 피터는 이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 에이드 피터. 예. 금식을 끝내고 했다. 금식을 파했다. 그래갖고, 예, 그, 에이드 피터라고 말합니다. 금식을 끝낸 달. 뭐, 이렇게. 금식을 끝내고 하는 명절. 그러면 하쥐, 지금 하쥐 기간이라 그랬죠? 하쥐가 끝나면, 12월, 이슬람력 12월 10일부터는 뭐가 있어요? 에이드 아드하가 있습니다. 에이드 알, 아드하. 아드하. 에이드 아드하가 있어요. 에이드 아드하. 이들 아다 그러면 이건 희생 제물이라는 뜻인데 아다 바히야가 희생인데 희생 제물의 그 이제 뭐 명절 이런 말이에요. 왜? 고마움을 뜻하는 그 고마워서 이제 희생 제물 양 같은 거 보통 이제 딱양 같은 거 잡아서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옷 중에 하나 줄밥 이런 거알수 있어요. 옷에 관한 한 줄밥과 히잡이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머리에 쓰는 거 줄밥 또는 좀 어렵긴 한데 쿠피아가 나오긴 하는데 그건 되게 어려운 문항이라서 사실은 여러분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줄밥이나 히잡이 코란에 나오는 말들이니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번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패턴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릴 아랍 아랍인들에게는 암살룬 무피다툰 여기도 암살도 복수 형태예요. 복수인데 여성 단수로 수식했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니까. 속담들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 무피다툰 좀 이렇게 유익한 유용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살란 예를 들면 야스타흐디무나 그 아랍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야스타흐디무나 미슬라 예를 들면 뭐를 사용하느냐? 뭐 같은 걸 사용하느냐? 알 왁투 민 자합인 왁트는 시간이죠. 시간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시간은 금입니다. 그죠? 알 왁트 민 자합. 왁트 민 자합인. 예. 시간은 금입니다. 라는 속담과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아인다마. 아인다마는 뭐뭐 할 때. 아인다마, 야 타다 쏘나 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 타다 쏘나 안. 이건 이제 오형동사는 좀 어려운데,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아함미야티 알 왁트. 아함미야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중요성이에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때 시간은 금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아랍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속담이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속담이 나오기 시작하면 속담도 여러분들이 몇 개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아함미야가 지금 여기 표시가 됐는데 무힘 했으면 무힘. 무힘은 그러면 이거는 무힘무 그러면 중요하다. 정말 내 인생은 중요하다. 그런 거고 함 그러면은 중요하면서 내가 걱정스러운 걸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 좀 다른데 여기서는 아함미야 그러면 그러니까 두개다 이제 해당되는 거지만 중요하다. 그래서 아함미야틀 왁트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간은 금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뭐예요? 아랍 명절 속담. 지금 속담이죠. 지금 여러분 이게 처음 나와 갖고 이 표현은 모를 텐데 맛살이라는 것 또는 암살이
속담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랍 속담이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아랍 시장, 음식, 아랍 유적지. 정답은 속담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문장 뭐 문항도 한번 봤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시간을 거쳤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뭔가를 부족한 걸 찾기를 바랍니다. 아, 완성인데 새로운 걸막 배웠다? 그럼 여러분이 특강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특강을 듣고 온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뭐가 빠지는가, 뭐가 부족한가를 꼭 찾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마살라마.

약점 공유와 문장 삽입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용재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포르친 쿠키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nyone who has never made a mistake has never tried anything new 라는 표현입니다. 자, anyone who has never made a mistake, make a mistake 이라고 하면 실수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실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때? has never tried any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무슨 뜻이야? 이제 실수를 해야 성장이 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문제를 풀 때 아마 관습적으로 푸는, 관행적으로 푸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오던 것 그대로 했더니 사실 이제 실수를 안 했는데 여기 오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왔을 건데 근데 이제 또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전략들도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저런 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싶은 것들 지금 빨리 여러 번 적용하고 연습을 해보셔야 실전에 들어갔을 때 실전에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 전략이 됐던 어떤 문제풀이 전략이 됐던 그런 것들 새로운 것들 지금 시도해보고 싶다면 이 타이밍에 한번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지 적용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약점을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실수도 좀 해가면서 하시기를 고쳐나가시기를 좀 추천하는 마음에서 제가 가져와 본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단절을 찾아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예시, 인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예시, 인과라는 문단의 흐름을 가지고 좀 풀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단절을 찾아라 라고 해놓았는데 사실은 얘 같은 경우에는 단절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유형의 그런 문장 사이 문제들이 될 겁니다. 예시가 됐던 인과가 됐던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절을 더 눈 크게 뜨고 찾아봐 단절이 아예 없는 그런 지문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단절이 보였을 때 여기에 혹시 앞에 있는 게 들어가나? 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주어진 문장에서 시그널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얘가 예시냐, 인과냐 이런 애들이 이제 눈에 만약에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for example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시그널이 눈에 바로 보인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단절 찾는 눈을 더 어떻게 한다고? 더 크게 떠야 된다고. 그래서 문단 내 시그널에 유의하며 단절 찾기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얘는 주어진 문장에 예시나 인과와 관련된 시그널이 있다면 그러면 주어진 문단뿐만 아니라 문단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추가 시그널을 좀 찾아주셔야 되고요. 이 추가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나예요 손 들고 있는 경우는 잘 없고요. 눈을 정말 크게 뜨고 조금의 내용의 전환이 있어? 그러면은 혹시 얘가 들어가지 않는가? 라는 의심을 좀 같이 해주셔야 하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개의 첫 문장 소재를 확인한다든지 마지막에 문장을 넣어 연결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 항상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볼 건데 우리 for example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for example이라는 요 표현 우리 봤던 표현이지? 그치? For example 이라고 해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in English 어쩌고 싶다기 이런 거 막 보였을 때 선생님 이거 저 본 적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럼 안 돼. 우리 1강부터 다시

나온다라고 했던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일반 진술일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mathematics로 시작을 합니다. 자, 수학이라는 것은 우리 뭐였어요? 이제 보편적 언어였다. 자, 수학은 보편적 언어다. 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가 타고나기도 하고 학습되기도 하다, 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던 거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편적 언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데, 근데 얘가 일단은 타고나기도 하고요. 혹은 학습이 되기도 합니다. 학습된 것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이어졌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개요 확인해 주시면, however, 자, 제시가 되는데, 뭐라고 시사가 되는데, 어떤 측면들, 수학 지식의 어떤 측면들은 타고나고 태어날 때부터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거였어? 우리가 다른 양, 크냐, 작냐, 이런 거를 우리가 구별할 때, 그리고 어떻게, 어떤 것들 이해하는 것인데요. 관계와 이런 연관성들, 수 사이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학습이 되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나온 게 although로 이제 시작을 해요. 수학이라는 것이 여겨질 수 있어. universal language, 보편적 언어라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 뚜렷한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가 있더라. In how counting systems are used, 얘네가 사용되는 계산 체계가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라고 해서 좀 이러한 특성도 얘기했지만, 뭐였던 특성도 얘기했다. 언어 문화적 차이, 언어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해서 요거에 대한 예시들이 나오는 그런 구조였었죠. 자, 그리고 however 시작합니다. 자, however in Chinese라고 이제 나온 요 however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었었죠. 해서 이 앞에 이제 보시면은 however 나온 거랑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게 내용이 좀 달라서, 게다가 여기 앞에 중국어에서는 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서, 이거 지금 however랑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정도 했었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어땠었어? In Chinese 구체적인 예시와 같이 연결되는 in English가 여기 있었었고요. 구체적인 얘기 나오기 전에 나오는 표현인 for example이 또 여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또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진술이 앞에 일반 진술이 어떤 내용이었다고? 문화 언어적 차이가 있다.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영어에서는 이런데 중국어에서는 이러더라. 그러니까 언어적 차이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11, 12 이런 단어들이 있었었죠.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반영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가치들을 어떤 가치야? 얘네들이 대표하는, 예를 들면 10 플러스 1, 10 플러스 2 이러한 가치들을, 이러한 값들을 반영해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number system, 이 숫자 체계라는 것은 is very logical, 어떻다고? 논리적이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어때요? 직접적으로 반영해 주는 거죠. 값을, that are used, 사용되는 값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준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11, 12 이러한 예시를 들었는데, 뒤에를 한번 보시면은 얘가 딱 그런 11, 12에 해당이 되는 그 예시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For example, 여기 한번더 득장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나무들 봐줬어 했잖아. 요 나무들도 우리가 봐주셨어 했어요. 그래서 앞이랑 잘 붙는다. 앞에 지금 그 값을 잘 반영한다에 대한 예시로 20이라는 숫자는 중국어로 er시라고 한대요. 20이겠죠? Literally translates into 210. 20 이렇게 우리나라 말도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but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잘 이어지는지 봐주셔야 돼요. It is not only the linguistic representation. 뭐만이 아니야? 자, not only 나왔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언어적인 표현이야. of numbers. 수의 언어적인 표현만이 아니다. that differs. 다른 것은 언어적인 표현만이 아니다. 라고 하고, 지금 여기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미콜론, 이렇게. 이렇게 세미콜론 들어가 있으면 얘가 접속사 대신에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not only, 원래 여기 but로서 우리 보통 쓰는데, but의 역할을 해주는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묶여 있는 거고, the counting systems, 저셈 체계야, used also differ. 그래서 사용이 되는 이 숫자 체계는요, 셈 체계는요, 또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또 봐주시면은 지금 그 다른 거에 대한 예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는 also도 지금 나열을 해주는 의미로의 also로 좀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is,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잘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but은 그럼 왜 들어갔냐? 완전 반대된 얘기 아닌데 but은 왜 들어갔나요? 라고 한다면 내용의 전환이에요. 이것만 아니라, 근데 이것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다. 우리나라 말로 해도 근데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만 다른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 잘 이어지고 있죠. 자, although라고 얘기를 하면서 the decimal system이라고 해서 십진법 얘기를 합니다. 십진법 체계가 우세하죠. 오늘날은 우세합니다. 근데 다른 숫자를 세는 그런 체계들이 have been developed. 발달이 됐어요.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를 들어가지고 the Mayan numeral system에서 마야의 수 체계는요 어땠냐면 use the base 20 system에서 20진법 체계를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그거에 대한 예시인 거죠. 지금 보면은 수 체계 자체도 다르기도 하다. 자, 그게 뭐야? 우리는 십진법 사용하지만, 오늘날 이걸 되게 많이 사용하지만, 이 십진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라는 얘기를 했던, 예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앞에는 되게 for example를 써놨는데, 여기는 써있지 않죠. 그래서 for example이 조금은 더 어려운 이유가, 예시가 나왔을 때, 이 예시 문장이 앞에 꼭 예를 들어가, 꼭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가지고 이게 예시라는 것을 읽으면서도 읽어내면서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예제 한번 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예시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일반 진술과 예시와의 관계를 좀잘 파악해 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예제 문제를,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to minimize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제가 do everything에 이제 쳐놓기는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나왔다면 저는 일단은 또 본문 먼저 봅니다.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넣을 타이밍쯤에. 자, to minimize building costs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비용을 최소화해요. 그리고 최대화하는 거죠. revenue, 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skyscraper 하면 이제 고층 건물이잖아요.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take the shape, 어떤 형태를 취하는데 어떤 형태? 네모나거나 직사각형의 형태를 취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층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건물이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냐? 건물의 형태가 네모나거나 혹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네모나지 않나? 정사각형이거나 정사각형으로 봐주세요. 그건 직사각형의 모양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단 우리의 소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들은요 are not particularly aerodynamic shapes. 얘네들은 어때? 공기역학적인 그런 모양들은 특별히 아니래요. 공기역학적이라는 건 이제 공기의 흐름 이런 거에 있어서 좋은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and this results in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냐면 a wind phenomenon 해서 바람 현상인데 called vortex shedding 회오리 바람 현상이라는 것을 발생이라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결과를 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 건물들이, 고층 건물들이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얘가 그렇게 공기역학적으로 좋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요거를 해석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뒤에 어떤 바람 관련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 회오리바람. 회오리바람 만들기라는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는구나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난다고? 회오리바람. 회오리바람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vortex란 표현을 계속 쓰기 때문에 이 별표 좀 계속 가져가 주시면 좋아요. 자, as wind meets a rectangular skyscraper 이라고 해서 이 바람이 직사각형의 고층 건물을 만나잖아. 그러면은 it pushes on the flat face 평평한 면

네,를 밀어낸대요. 이 빌딩에 뭐 하기 전에 flowing around its sides. 이 측면으로 이제 넘어서 흘러가겠지. 자, 그래서 이 측면으로 흐르기 전에 일단 이 평평한 면에 얘를 밀어내려고 하겠죠. Where eventually 얘가 결국에는 it separates from the face. 얘가 결국에는 이제 분리가 되겠지. 이 구조물의 측면에서, 표면에서는 분리가 되겠죠. 얘를 밀어내다가 결국에는 분리가 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회오리바람 현상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쉽지 않을게 예상이 되죠, 내용이. 자, 그래서 이 vortice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회오리바람은요. 회오리바람은 지금 vortex라는 것을 복수화했더니 vortices가 된 거예요. 그렇죠? vortices. pull and push the building 이라고 해서 밀고 그리고 당기고 밀고 그렇죠? 당기고 민대요. 당기고 밉니다. 이 건물을 어떤 방향으로 perpendicular 하면 우리 직각을 이루는 방향이야. 뭐에 the wind 이 바람과 어떤 주파수로 they can become dangerously self-sustaining 해서 얘가 되게 위험하게도 계속 지속이 될수 있는 자기 스스로 지속이 될수 있는 그러한 주파수로 얘네가 이 회오리바람이 이 건물을 당기고 밀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오리바람이 막 이렇게 얘네들을 좀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회오리바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지 않은 현상인 거지. 얘가 위험하다라고 했으니, 그치? 얘가 위험하게도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했으니, 스스로 지속이 된다라고 했으니, 지금 이 얘네들, 이 회오리바람이라는 현상은 좋지 않아요. 자, orienting the building so that the longer face of the structure is parallel with 라고 시작을 합니다. 뭐 하는 거? 방향을 잡는 거야, 이 건물을. 뭐할수 있도록. 긴 면이, 이 건물의 긴 면이 parallel with, 저 평행을 이룰 수 있도록 prevailing winds 하면 가장 우세한 바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세풍을 얘기를 하는데 하는 것은 can help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때? 여기서 조금 단절이 이루어진 게 느껴지시나요? 그 전에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회오리바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 전에 사실 제가 여기 이렇게 바로 이어갔지만 회오리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회오리바람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 회오리바람이 좀 위험하게 지속이 되더라. 자, 그런데 그 지속에 대한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험하다가 아니라 도움이 될수 있다. 뭔가 해결책에 대한 내용으로 좀 내용이 전환이 된것 같죠. 그럼 그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 혹시 주어진 문장에 있진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하는 거야. 요 타이밍에 하셔도 되고요. 얘를 쭉 읽다가 여기다 일단 아, 여기서부터 해결책이다. 라고 표시만 해놓고 내용은 잘 인지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여기 옆에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뒤에는 해결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혹시 다른 단절이 있지 않은 걸 먼저 읽어 내려가셔도 돼요. 자, 일단은 다른 단절이 있지 않은가를 먼저 읽어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도움이 될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 chopping or rounding off라고 해서 잘라내거나 혹은 둥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round off, corners 이 구석들을요. 코너를 of a building 이 건물의 코너를 잘라내거나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것은 또한 likewise 이런 거 나오면은 나열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랑 비슷한 예시지만 다른 예시를 들을 때 우리가 나오는 건데 딱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잘 이어지고 있어요. 는 또한 make it more aerodynamic 이것을 더 공기 역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대요. 공기가 잘 흐르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 괜찮아요. 그 해결책에 대한 다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쭉 가는 마지막까지도 그런 얘기여가지고 그렇게 쭉 끝이 나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 아닌 거 확실하지. 이게 해결책에 대한 일반 진술이 위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to minimize vortex shedding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회오리바람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때? 딱그 얘기하고 있지. 이 고층 건물의 디자이너들은요,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한다고 합니다. In their powers, 자신의
권력 안에 있는, 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한대요. To confuse the wind. 이 바람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오리바람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화한대요. 근데 정확히 뭘 하는지 나와 있지 않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요거, 요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런 애들이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내용이 일단 우리 좀 익숙치 않은 건물의 회오리 바람, 막 vortex 이런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문단의 구조가 굉장히 심플했어요. 앞에까지 무슨 얘기했다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뒷부분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단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 있다. 어떤 문제와 해결이다. 이렇게 문단의 흐름을 잡고 문제를 풀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3번에 예쁘게 넣어주시면 됐습니다. 이렇게도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생각보다 근데 아주 막 어렵게, 복잡하게, 헷갈리게 오히려 나오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또 연습 문제 보시면은요. The norms로 시작을 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봤더니 뭐 딱히 없는데, 우리가 뭐 인과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 이런 식의 흐름으로 볼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뭔가 인과관계가 중간에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아, 얘도 조금 단절을 좀잘 봐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또 마찬가지 보시면서 단절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emotional response라고 해서 감정적인 반응인데, to the world, 우리 세계의 세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is an inherent part of ethics. 뭐에? 부분이라고요. 내재된 부분, 뭐에 내재된 부분? 윤리에 내재된 부분이다. 아, 자, 그래서 윤리가 지금 우리의 소재구나. 윤리를 일단 써줍니다. 자,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appeals to compassion and empathy라고 해서 우리 연민과 공감에 호소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can and should be 이러한 호소가 이런 연민과 공감에 대한 호소는 일수 있고, 그리고 해야 됩니다. 뭐의 일부분이어야 된다고 해요. rational arguments, 합리적인 그런 논쟁에, 주장에, 뭐에 대해서 ethical decisions, 그래서 윤리적인 결정에 있어서 얘가, 이러한 호소가 윤리에서는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윤리는 윤리에 있어서의 이런 감정, 감정과 관련된 뭐 연민이든 공감이든 이런 애들은 윤리의 일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the best practices of objectivity 가장 좋은 실천인데 객관성의 실천이야는 흔히 조합을 한다고 해요. partiality and impartiality에서 partiality 하면 얘는 편파성. 편파성과 그리고 impartial 하니까 공정이겠죠? 공정성을 둘다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뭐에? 이 객관성, 윤리적 객관성이라는 것은 이둘 다를 보통 조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감정이 어느 정도 이 편파성이랑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런 감정에 대한 논의는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해야 돼라는 얘기로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나서 한번 보시면은 A judge or jury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어떤 판사나 배심원은요, puts partial arguments, 이러한 감정적 혹은 편파적인 이런 주장들을 시험한다고 해요. put to the test of라는 하나의 표현이고요. 그러면 시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에? 객관적인 증거에 빗대어 시험을 하고요. and to the impartial rules of law. 그리고 뭐야? 이제 공정한 법의 규칙에 한번 시험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제는 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거를 여기에 빗대어 한번 시험을 해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Ideally, 이상적으로는 what is fair and objective? 공정하고 그리고 객관적이다라고 이제 판결이 날 것은요. emerges 드러난대요. During a trial, 재판 동안에 어떤 재판? where partialities, 이 편파성이 make their case 주장을 하고, 그리고, and are judged, 판단이 되는 거지, by objective norms. 우리의 이런 객관적인 규범에 따라서요. 자, 그러니까 이 감정에 대한 호소, 어떤 공감, 연민, 이런 애들이 어찌됐든 일부인데, 걔네들이 그러면은 공정성으로 갈수 있냐, 없냐는 뭐로 판단이 된다고? 방금 얘기한 객관적 증거, 그리고 어떤 법칙, 공정한 법칙, 그리고 객관적 규범, 이런 것들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흐름 괜찮아요. 그렇죠? 뭔가 뭐 예시가 들어간다든지 뭐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이랑 편파성이라는 것은 윤리의 일부인데, 그런데 이것의 공정성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떤 증거라든지, 그렇지? 혹은 법이라든지 법칙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을 한다. 재판을 한번 통해서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the reverse is true. 근데 그 반대가 사실이래요. 자, 그러면 사실 얘는 이제 문단 내에도 역적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긴 했었습니다. 아, 근데 그 반대가 사실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여기에 지금 반대는 뭐겠어? 이런 걸로 시험을 통해서 얘가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규범은 were constructed, 만들어졌는데, 뭐 때문에? Because of an acute awareness. 우리의 아주 예민한 인식이에요. Of human bias. 인간의 편견. Because it's evident. 라고 해서 지금 이 because랑 이 because가 지금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뭐가? 우리가 편견이 있다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규범이에요. 라고 하면 지금 인과관계가 맞지 않죠. 앞에 규범이 있다. 이 규범이 이거를 이제 해준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편파성을 갖고 있다, 편견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만들었어. 라고 하면 지금 이 내용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에 단절이 있구나. 이게 약간 오잉 쉽게 단절이 생각보다 보이죠? There's the norms of objectivity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객관성의 규범이라는 것은 were constructed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not 이라는 근거도 나와있어요. 뭐 때문이 아닌 거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래요. 대다수의 인간은 could be empty of bias. 편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편파성을 우리가 이 규범을 통해서, 객관적인 규범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객관적 규범을 통해서 편파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가 편견이 없기 때문에는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지 않고, 그럼 어떻다는 거야? 반대가 사실이라는 거지. 우리가 사실 편파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배제할 수 없, 우리가 편견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규범이 만들어진 거야. 라는 어려운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단절은 좀 눈에 좀 보였지만 내용은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게 명백하니까 만들어진 거야. 일단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넣어주셨어야 했던 그런 연습 문제였습니다. 지금 흐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우리 윤리에 있어서는 감정이나 편파성이라는 거 포함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 법칙, 규범 같은 걸로 시험을 해.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편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있는 걸 아니까 배제는 할수 없으니 우리가 이러한 규범을 만든 거야. 라고 이제 흐름으로 갔던 질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if not 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날 거야.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얘기를 가정하고 있는 그런 글이입니다. 그래서 저 if not에 해당되는 어떠한 원인, 어떠한 그 조건,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쟤를 시그널로 보시고 한번 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여된 사람들이야. In the conception and engineering of robots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상과 그리고 엔지니어링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야. 로봇의 구상과 엔지니어링인데요. 어떤 로봇이냐면 design to perceive, 인지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로봇의 구상과 엔지니어링과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얘가 주어고 동사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어? 얼마나 핵심적인지, fundamental한지, is the ability, 능력이 to discriminate oneself. 어떤 능력이에요? 구별하는 거지. 스스로를 다른 실재물과, 자기 자신과 다른 실재물을 구별하는 능력이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환경에 있는.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인지하는 로봇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능력이 중요한데 어떤 능력이야? 구별하는 능력.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without such an ability,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목표 지향적인 행동도 would be possible, 가능하지, 앞에 no 있었으니까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능력이,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 정도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없으면은 행동을 못 해. 라고 했으니까, 그 능력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uppose that, 자, 우리 가정을 해봐라. 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요. 얘 지금 후반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가정을 해봐라. 무엇을? You equip your robot. 너의 로봇을 장착하는 거지. 뭐로? Equip A with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A에게 B를 장착시키는 거예요. 인공 눈과 인공 팔을 장착을 시켜. 뭐 하기 위해서? To detect, grab and fire. 감지하고, 잡고, 그리고 쌓아 올리는 거야. The blocks. 이 블록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인공 눈과 인공 팔을 줬다고 가정해봐. To be successful, 성공적이게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도 좀 넣어줬는데, 맞는지 한번 보시면, Your machine will have to have some built-in system. 뭐가 있어야 돼? 너의 기계는요, 너의 로봇 얘기하는 거겠죠? 는 가지고 있어야 돼. 일종의 내재된 시스템이 있어야 돼. 뭐 해주는? Enabling,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 로봇이 뭐 하도록 구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뭐랑 뭐 사이에? Between the detection of a block, 블록과, 그리고 and the detection of its own arm, 자기 자신의 팔을 구별할 수 있어야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얘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의 팔과 그리고 자신이 아닌 것, 블록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 쭉 예쁘게 한 거죠. 그렇죠?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단절이 있다고 하기 좀 어려워요. 자, your robot. 근데 5번을 봤더니 너의 로봇은 would engage in 얘가 참여를 할 거래. 순환적이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런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인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별을 잘 했다면 뭘 집어야 되는데? 블럭을 집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할 거래요. 근데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they would drive it away, 그 로봇을 멀어지게 할 거라고 합니다. 뭐로부터? From the target or external goal. 오늘 목표물이나 외부적인 목표 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자, 얘는 어때? 수행을 한 거야, 안한 거야, 얘는?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별을 해야 수행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끝으로 그 다음 문장이 근데 얘가 수행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때? 완전 단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if not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거랑 잘 이어지는지 전 문장을 좀 같이 봐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넣으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흐름은 if not 그렇지 않다면 뭐 그렇지 않다면이야? 전에 무슨 얘기했죠? 얘가 내재된 시스템이 있어야 돼. 어떤 시스템?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이겠죠. 없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일 거야? 로봇은요 무한히 쫓아갈 거래요. 자기 자신을 뭐가 아니라 블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쫓아 팔을 막 쫓아서 계속 돌아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팔은 나와의 거리를 유지를 하겠죠. 로봇이니까. 자, 유지를 하니까 계속 자기 중심적인 순환적인 동글동글 도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어때요? 예쁘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아 여기가 단절이구나 넣고 앞뒤로 한 번만 해석해보고 이렇게 뜨는 거 문제 한 번만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5번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답률이 높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if not을 한번더 연결을 하는 과정을 어디선가 거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흐름 읽어내기까지 여러분 꼭 잊지 않고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실전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문제. 여기 The Problem of Survival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생존의 문제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여기 앞에서 보이는 것은 딱히 없죠. 그러니까 밑에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istorians, 역사가들은요. 사용을 한대요. 증거를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랬을 때, in architecture,

architectural history, 자, 이 건축 역사에서는요, 이 증거는 may take the form of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건물 그 자체가 된다든지, 혹은 their remains, 그 잔해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계획이라든지, 어떤 도안이라든지, 혹은 설명서라든지, 일지, 혹은 청구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얘네들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야? 지금 맨 처음 문자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역사가들이 증거를 사용한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죠. 자, 특히 건축 역사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사용한다. 됐죠? 자, 그래서 역사가 우리 건축을 지금 예시로 살짝 들어가긴 했지만 일단 역사가들은 뭘 사용한다? 증거를 사용한다 라는 내용 우리가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봤더니 our picture of any period of history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의 그림은 그치? 우리의 그림이야. 어떤 역사 시기에 대한 그림, 즉 이해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이해는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냐면 다양한 자료부터, 출처로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자, 뭐 아까 앞에 있었던 얘기 한 번 더 반복해주네. 예를 들면 그림, 문학, 어떤 증서, deeds 하면 이거 증서인데요. 증서, 건물, 그리고 다른 인공물이지 어떤 애들, 생존한 애들, 현존한 애들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앞에 무슨 얘기했어? 이런 형태를 띈다. 자, 그런데 지금 역사에 좀 더 큰 그림으로 이제 봤어요. 이제 역사에 대한 이해는 따라서 얘가 증거를 가지고 역사가가 증거를 활용을 하는데 따라서 역사에 대한 이해 역시도 이러한 증거들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뒤에 살짝 붙은 게 이제 이 현 증거가 현존하는 증거다라는 단서가 살짝 같이 붙어 있어요. 다음에는 The Egyptian Pyramid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갑자기 구체적인 것도 등장을 했지. 이렇게 구체적인 것 등장했을 때 아, 여기 지금 예시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얘가 좀 더 일반적인 진술일 수 있다. 라고 일단은 봐주시면서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현존했대요. 생존해 왔대. 수천 년을 생존했죠. 지금도 있죠. 하지만 역사의 중요도라는 것은 It's not just a question of 뭐의 문제는 아닌 거야. durability, 내구성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때? 내용의 결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앞에는 증거를 활용을 해. 우리가 이 증거를 통해서 이해를 해. 이 현존한 증거를 통해서 이해를 해. 라고 했어.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 예시 앞에 나오는 일반 진술이 없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쭉 읽어나가면서 다른 단절을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걸 먼저 같이 넣어서 단절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The problem of survival 이라고 얘기해요. 자, 생존, 현존의 문제라는 것은 lies at the root of many of the historian's problems. 어디에 있대요? 근원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역사가의 근원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For, 자, 이거 문장 구조가 조금은 어려웠어요. 이 for 자체에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있는 for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심지어 뒤에 what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잘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셨어야 했어요. What has survived? 생존한 것은 may not necessarily be 꼭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더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대요. 뭐보다 than what has not survived? 생존하지, 현존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랑 뭐 비교하고 있어? 생존한 것이 얘가 주어져. 그 다음에 may not necessarily more significant, 더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 뭐보다 what has not survived.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 문장에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 현존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큰 키워드일까? 는 사실 알 수 없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생존해 왔다, survive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게 중요한 표현이구나 라는 거 조금 여기서 인식을 하실 수 있으셨을 거고 주어진 문장 읽으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죠? 이 사람이 하고자 하고 싶은 말은 뭐였던 거야? 얘네가 우리가 현존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이 현존이라는 것은요. 현존이라는 문제는 중요도, 역사적 중요도랑은 같은 거.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로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잘 이어져? 현존은 중요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현존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데, 현존이 중요도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을 살짝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현존했지만, 그 중요도는, 역사적 중요도는 그냥 내구성만의 문제는 아니야. 어때요? 맞죠. 맞는 거지? 그래서 지금 2번에 들어가면 예쁩니다. 이 내용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these buildings, 자, 이 건물들은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건물들 가리키는 거 누구? 앞에 있는 이집트 피라미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앞에 피라미드 있었죠. 자, 이 피라미드들은 were a part of rich and diverse culture. 자,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Much of which has been lost라고 해서 그 중에 다수는요, 많은 수는 없어졌죠. 자, 잃어버려졌어. 자, much of which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문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게 왜 이집트 피라미드가 왜 현존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피라미드에 지금 묶여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풍부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일부였는데 이거 이 문화 많이 사라졌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좀 많이 친구들이 골라줬죠. 32%나. 요런 애들 이제 잘 이어지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일단 요런 거. 나오면 체크해 주겠죠. They are historical facts. 자, 여기 앞에서 데이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뭐겠어? Buildings밖에 없어요. 자, buildings 아까 뭐였어? 피라미드였어요. 그러면은 얘가 진짜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피라미드 이야기인지를 한번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단절인지 아닌지를. 피라미드는 역사적 사실이야. 근데 사실, facts by themselves, 그 사실, 그 혼자서는요, even such massive facts as the pyramids, 바로 얘기해봤잖아. 어떤 거? 이러한 피라미드와 같은 이런 거대한 사실, 피라미드 엄청 크잖아? 근데 이게 사실인데, 요거 그대로 받아줘서 데이가 피라미드인 게 너무 잘 보였고요. 는 are just the first stage in any historical stage. 얘네들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래요. 어떠한 역사적 연구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등장을 했는데, 피라미드가 예시로 등장을 했는데, 얘가 사실이긴 하잖아. 역사적 사실이긴 하나, 얘가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nd until they have been evaluated, 얘네들이 평가를 하고, placed in context, 맥락 속에 놓여지고, 그리고 and interpreted, 얘가 해석이 될 때까지는 they tell us little,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요 little이 어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치? little, a little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어가 붙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을 때에는 이거 부정입니다. 그래서 알려준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려주지 않는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려주지 않는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일맥상통해? 일맥상통해. 자, 현존하는 거 중요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자, 피라미드 지금 현존해. 사실이 엄청 거대해. 하지만 예, 우리가 이것을 좀더 들여다보기 전에는 피라미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단절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거기 들어갈 수 없고요. Different historians, 다른 역사가들은, 자, 여기서도 이제 넣어줬는데, 이렇게 소재가 바뀔 때. 약간 소재, 앞에 피라미드 얘기했는데, 이제 역사가로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또 헷갈려서 여기다 넣을까 싶은 마음이 드시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좀또 많은 친구들 넣어줬는데, 다른 역사가들이 may place different values, 다른 가치를 둘수 있대요. 같은 사실에. 그러니까 피라미드에도 어떤 역사관은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어떤 역사관은 아, 그렇게 중요한 건물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and the discovery of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may modify, 수정해주거나, 그치? or change,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뭐를? 기존의 이론을, 그리고 해석을.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금 사람들마다 다른 중요도를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데, 새로 뭘 찾았더니, 알고 봤더니 피라미드가 뭐별게 아니다.

0: 있더라라는 그런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그 사실만으로는, 요 존재만으로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없고, 그치? 그리고 사람마다, 역사가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게 나타나면 그 해석이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와서요. 여기서 말한 이 problem. 역사가의 문제가 먼저 등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기술해준 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살짝 돌아가서 정말 거기가 맞는 자리였는지 체크해 보시면 맞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피라미드를 예시를 들어서 역사가들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한 끝까지 이어간 그런 내용이었고, 여기 앞에서는 그냥 증거가 있는데, 였죠. 증거들이 있는데, 근데 그 증거가 현존했다고 꼭 중요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피라미드처럼 얘가 맥락 속에서도 놓여져야 되고, 이제 해석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나중에 해석이 바뀔 수도 있어. 이렇게 가면 어때? 예쁘게 글이 이어지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흐름 체크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보시면은 for example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시 문제이긴 한데 2번을 봤을 때 여기에 for example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 그러니까 요런 애들 진짜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인 예시,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을 때에는 이거의 일반 진술이 주어진 문장인가 아닌가를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연습을 해 주시면 얘네들도 잘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생각보다 근데 오답률이 막 엄청 높지 않은 유형이기는 해요. 이렇게 명확하게 딱 어떤 단어 하나로 근거 이거야! 라고까지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이렇게 예시 문제 풀어보았는데, 예시랑 인간 문제 풀어보았는데, 사실 인간은 좀 힌트 정도라면 예시를 가지고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진술과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이 문단의 구조와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얘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주어진 문장에서 시그널을 일단 확인을 하고, 그게 좀더 예시라는 for example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좀 고맙죠. 그러면 일반 진술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딱 봤을 때 딱히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가 문단 내 시그널을 유의하면서 단절 찾기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보시면 예시에 나열할 때 likewise라든지 also 이런 단어들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걔네들이 들어갈 때도 걔네들도 시그널이 될수 있으니까 걔도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사는 항상 봐주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오늘의 시그널 나왔던 거 for example, likewise, 구체적 표현, because, if not 이런 애들 나왔었잖아요. 얘네들, for example 나오면 고맙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likewise 예시 나열할 때, also 예시 나열할 때잘 나와서, 첫 번째 예시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먼저 가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구체적 표현들이 예시, for example란 단어 같이 안 나와도 예시다라는 거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요런 아이들은,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갖는, 얘네들 앞에 있는 문장과 잘 이어지는지까지 마지막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잘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문단의 흐름 전반적인 거 이제 역조부터 시작을 해서 예시 인과까지 우리 봤는데, 여러분의 흐름을 읽는 것, 단절을 찾는 것, 여러분 감이 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연습은 우리 끝까지 계속 같이 할 거고요. 다른 전략들 또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2: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안녕하세요. 김예량입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로직 유니버스 역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얘들아, 우리 지금 1강, 2강, 명시적인 단서, 드디어 오늘 3강, 구조적 단서를 볼 차례인데요. 구조적 단서라는 말에 벌써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구문이 보여주는 흐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잠깐, 명시적인 단서의 단계를 밟고 지나갔으니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501 퀴즈부터 보고 갑시다. 진짜 중요했거든. 글의 흐름이 뒤집히는 결정적 구간을 나타내는 연결사 딱 하나. 우리 여러 지문을 보면서 정말 단골로 등장하는 연결사긴 한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무슨 약속했더라? However 나왔어, 세모 긋자. However 나왔어, 세모 그리자.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However 이거 무슨 문장이었어? 우리가 가끔 가다가는 숨고 싶어, 얼굴이 빨개질 때 숨고 싶은데 안 좋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지만 지금 이 얼굴 불킴에는 좀 더 긍정적인 그런 기능도 있다 라고 우리가 새롭게 반대되는 내용. 선생님 말한 거 기억해? 지금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어? 그냥 다른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어. 새롭게 다른 내용이야. 자, 무언가 A를 말했어. However, B 라고 얘기했을 때 B가 첫 등장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걸 여러분 체크해서 바로 이 결정적인 구간 뒤집힐 때 쓴 연결사 however가 되겠습니다. however 말고 but도 있고 yet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접속사 먼저 체크하고 왔어요. 이거 안 본다고 서운해하는 친구들 없지? 이거 뭐였어? 우리 호주에서 산불, 불 놓는 거 도대체 왜 그랬나? 라는 지문이었어요. 어떤 거였어? 지금 목축업자가 동물 먹이려고 불태웠는데 무언가 부작용도 있었지. 자, 그 부작용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가서 복습하고 오기. 나랑 약속? 좋아.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근데 출제 원리 나랑 같이 계속 반복하기로 했잖아. 자, 지금 기본적인 출제 원리는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단서 찾기. 오늘이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보이는 거 지금 조금 더 어려운 단계로 돌아갔거든. 우리 다음에 점점 가서 마지막에 최종 보스까지 깰 거야. 자, 정답은 하나, 단서를 찾아야 된다. 그 단서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보일 때 우리 지금 대명사, 지시사 지나서 연결사 지나서 드디어 세 번째 시간, 우리 분사 구문 혹은 구문으로 보는 논리적 흐름 요 단계에 진입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계사, 우리 풀네임으로 말하면 뭐야? 관계 대명사지. 앞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같은 명사로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 라는 게 관계사거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여줄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분사구문 여기 다음 시간까지는 조금 쉬운 거 갈 건데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내용적인 단서까지 파악하는 것이다. 글의 전개 패턴뿐만이 아니라 단절이 발생하는 글의 순서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 요거는 기본 theme이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잘 풀어야지. 선생님과 약속 잘 지키고 있나요? 자, 첫 번째 뭐 하자? 주어진 글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라도 좋아. 상관없어. 여러분 교과서에 낙서 안 해요? 자, 자신의 생각 도대체 이게 왜 좋다는 거야? 가격을 왜 올렸어? 가격 올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자신의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ABC의 단서가 나올 때까지 읽는 것 또한 놓치지 말기. 한 문장만 읽고 지나갔는데 단서를 놓칠 때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통으로 읽어. 근데 까먹을 것 같아서 걱정돼? 그럼 선생님처럼 옆에다가 적어놔. 옆에 적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 좀 줄여서 적었거든요. 다 적을 시간이 어디 있어. 하지만 이렇게 나오잖아? 하지만 걔는 장점도 있어. 지금 단점이 있기는 한데 하지만 뒤에 장점도 등장할 거야. 바로 처음 등장 요 정도로만 해도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필기 스타일이면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우리 첫 시간도 그 다음 시간도 오답 1번 정답 나왔는데 얘 설마 1번은 정답이 안 될 거야 라고 지우는 친구들 이제 더 이상 없겠죠. 물론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1번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한다라는 거. 자, 예측하자. 단서 나올 때까지 읽으면서 까먹을 것 같으면 정리하자. 1번도 챙겨주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풀이 방법, 오늘의 풀이 방법 같이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심플하게 간다라고 했잖아. 자, 분사 구문의 배경 찾기입니다. 분사 구문이 도대체 뭐야, 얘들아? 문장을 내가
짧게 쓴 거야. 무언가 간결하게 쓰고 여러 가지 동작이 있을 때 걔를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결 흐름으로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ing로 나타나는 현재 분사 또는 pp 형태로, ved 형태로 나오는 과거 분사. 이렇게 분사 구문이 등장하는데요. 분사, 아까 뭐라고? 문장을 간결하게 쓴다고. 또 뭐라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매끄러운 흐름으로 만들 거라고. 그러면 얘는 그냥 생뚱맞게 뿅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락에서 처음 등장했어, 문장에서 처음 등장했어. 앞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분사가 등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분사가 의미하는 바를 앞에서 연결해서 찾기. 분사가 도대체 누구를 주체로 하는지, 누가 도대체 그것을 하고 누가 도대체 그것을 당하는지.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능동과 수동의 차이거든요. 요 주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항상 앞에 있는 원인과 그 배경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하는 거 저랑 오늘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동명사 구입니다. 생긴 건 비슷해. 그지 않아?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놨거든? for ing, 무엇을 위해서? 아니면 by ing, 무엇을 함으로써? 전치사와 동명사가 같이 붙었는데, 이건 또 왜야? 얘들아, 문장으로 안쓴 이유는, 뭐, 하나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문장을 짧게 쓰고 싶은 거야. 분사 구문도, 동명사 구도. 얘는 선생님이 특별하게 압축과 치환이라고 적을게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압축해서 다른 말로 바꿔서 썼다라는 거야. 왜 이걸 썼겠어? 우리 오늘 눈여겨서 볼 바로 전치사 동명사 파트니까요. 도대체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이 동명사구로 넘어오는지 같이 눈에 쏙쏙 담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전치사 동명사가 나와 있을 때 무언가가 줄여 쓴 표현이구나. 압축해서 다른 말로 바뀐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고, 당연히 앞에 내용 같이 꼬리 물고 잡아와야지. 당연하지. 자, 세 번째도 봅니다. 시간 비례 부사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무 많은 걸 고민하지 말고 이것만 봐주세요. as. 뭐뭐 하면서란 뜻이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되고 얘네가 이걸 하면서 점점 더 뭐가 됐다라는 비례 의미도 되고 접속사 as가 붙어서 우리가 부사절을 이끌 때 지금 지속적인 흐름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As they가 도대체 어떤 지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저랑 같이 볼 건데요. 잠깐, 우리 오늘 지문 3개 같이 풀기 전에 꼭 필요한 영단어 20개 외우고 있죠?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단어 잘 보고 왔나요? 우리 같이 뼈대를 먼저 잡고 갑시다. 얘들아,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선생님이 뼈대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 논리부터 훈련하고 가는 거야. 영어랑 한글이랑 언어니까. 자, 논리를 가지고 가서 우리 영어에서 진짜 가지치기를 하면서 중심 뼈대만 보는 그전 훈련인 거예요. 자, 시장 반응 모형 몰라. 이거 선생님 영어로 보여줄까? 잠깐. According to the market response model. 시장 반응 모델 알아? 몰라. 괜찮아. 그 모형에 따르면 모른다라는 걸 필자도 알아. 그래서 부연 설명할 겁니다. 가격 상승은, 가격이 올랐어. 좋아? 선생님은 그런 생각해. 비싸졌어? 에이, 다른 거 살까? 이런 생각. 자, 가격 상승은요, 공급자가 새 출처를 찾고, 새 자원, 혁신가가 무언가를 그걸 대체하도록 이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상품이 생기고 혁신가가 대체품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더 좋은 거네? 신기하지 않아? 가격 상승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야? 자, A 갑니다. 그러한, 체크해야지. 그러한 녹색 조세에 많은 예가 있다. 선생님 뭐라 했어? 예가 등장하면 앞에 일반적인 얘기가 나와.

거고, 그러고 나서 예시가 나올 건데 쉬운 얘기라고 했지. 여기 보세요. 도시는 소비자가 쓰레기 봉투에 그 쓰레기를 버리도록 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 종량제 봉투.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B 볼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느낌 왔어. 가격 상승, 가격 상승. 자원 사용 감소, 혁신을 초래. 이거 긍정적이네. 여기도 긍정적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좋지. 세금을 통해서 모인 돈, 정부가 쓸수 있다? 완전 좋아. 굳이 않아? B는 좋아. 그 결과 재활용이 증가했다. 세금이 거쳤어. 그 결과 재활용이 증가할 리가 있니? 없지, 얘들아. 그래서 지금 B가 C로 넘어갈 수 없겠죠? 당연히 그 결과는 뭐예요? 소비자가 종량제 봉투를 썼더니 증가했어? 왜? 가격 상승이 긍정적인 게 있었거든? 세금을 거두면 많이 쓰거든? 그런 세금 뭐라고? 많은 예가 있어. 라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키워드 잡기. 근데 이 키워드 오늘 무엇으로 보겠다? 구문으로 볼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주어진 문장 봅시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몰라도 된다라고 했잖아. Market response model 끊고 버려. It is increasing prices. 이것은 에? 무슨 말이야? 앞에 버리라고 한 것밖에 없었거든. 시장 반응 모델에 따르면 이것은 가격 상승이다. 말이 돼요? 아니지. 벌써 눈치 빠른 친구들 눈치 챙겼니? 여기서 말한 이시 뭐야? 진짜 앞에 나와 있는 단수의 대명사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것은 말이야. 가격 상승이야. 뭐가 강조하는 It is that 강조 구문이죠. 여기 별표 2개. 물론 우리는 글의 순서니까 시그널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It is that 나와 있으면 한 번쯤 의심해 보기. It이 진짜 앞에 걸 가리키고 있나도 의심해 보기. 자, 이것은 바로 가격 상승입니다. 가격이 상승되면요, 어떻게 된다고? That drive, 얘를 이끌고 갈 거야. Drive는 운전해서 가는 거니까. 보세요. 여기 되게 흥미로운 구조가 나옵니다. 뻣뻣뻣뻣 병렬이 나올 거거든? 공급업자더러 하여금 to search for new sources, 새로운 자원의 출처.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데, 예를 들어서 뭐 김치를 담근다고 생각해봐. 근데 배추 가격이 폭등했어? 그럼 다른 걸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Innovators, 혁신가더러 하여금 to substitute, 대체하려고, 대체하도록 만들어요. 이끌어요. 혁신가는 뭔가 대체품을 찾겠지. Consumers, 소비자들은 뭐예요? To conserve, 절약해요. And alternatives, 대안들은요? To emerge, 나타나도록 이끕니다. 주어진 문장 좋은 얘기밖에 안 해.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나오는데요. 가격 상승에, 선생님, 재밌는 거 보여줄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거밖에 안 등장하는 거야. 다 쓰지 않아도 돼. 공급업자가 있을 거고, 혁신가가 있을 거고, 소비자가 있을 거고, 대안이 있습니다. 뭐야, 이건 장점밖에 없는 거야? 선생님은 가격 상승?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흥미롭지 않아요? 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many examples of. 같이 읽어줘. 뭐라고? Such green taxes. 그러한 환경세. 녹색 조세라고 선생님이 그냥 직역해서 써줬거든? 환경세인 거지. 그러한 세금은 존재합니다. 문장 끝. A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주어진 문장에서 세금 얘기 1도 없어. 자, 우리 A는 살짝 정리할까? 플러스가 너무 넘쳐서 A를 쓸 자리가 없네? 자, 여기에는 녹색 조세, 친환경 세금의 예시가 있습니다. 세금, 예시. 예시가 있다라고 말하고 예시를 말해주겠지. Many examples라고 말했으니까. A는 잠깐 skip. 자, B로 갑니다. Taxing certain goods or services. Taxing? 선생님, 내 세금이 나온 적이 없는데요? 근데 단서 나올 때까지는 한번 읽어봐야지.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 예시가 쭉 나오는데 없잖아. 자,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Taxing이죠. And so, increasing prices. 나왜 이렇게 얘기했니, 얘들아? 지금 앞에서 가격 상승 언급했죠? Increasing price. 한번더 얘기하죠? 지금 나와 있는, 그냥 노란색으로 갈게요. 지금 가격 상승. 다시 말해서, 지금 재화나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비가 왠지 찰떡인 것 같지 않아? 그것은 should result in. 아, 미안. 근데 얘들아,

뭐냐면 decrease use of these resources. 자원들이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 재화 서비스에 쓰이는 자원들이겠지. 그 자원들의 사용을 감소시킬 거고요. 지금 앞에서 우리 그 자원 줄여서 쓸 거라고 했었으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지금 새로운 소스를 찾는다라고 했었잖아. 선생님, 이렇게 돌아왔어. 자, 그러면 지금 B에서, 이거 가격 상승 맞네. 가격 상승 주어진 그래서 연결하고, 이번엔 두 가지 장점이어야 요렇게 붙겠지. 첫 번째, 자원 감소 사용. 사용 감소라고 해야지. 그러면 자원을 적게 쓰니까 좋은 거 아니야?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긍정적인 기운 팍 느껴지지 않아? 창의적인 혁신, 개발인 거야. 새로운 자원이나 아니면 옵션, 새로운 선택지, 이런 거막 개발해.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 길게 안 쓸게요. 혁신. 이걸로 충분했다. 그러면 이건 가격 상승의 플러스 요소인 거지. 주어진 문장에서 B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B 마저 다 읽을게요. The money raised through the tax. 근데 이 가격 상승 무엇으로 했다? 우리 아까 세금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돈인데, 무엇으로 걷어진 돈이야? 세금으로 걷어진 돈은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습니다. Directly by the government, 정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Either A or B, 요 구조죠.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또는 search for alternative, 대안을 찾거나 세금이 이런 데 쓰여. 너무 좋아. 그래서 가격 상승, 대표적으로 세금을 우리가 추가해서 가격을 상승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정부가 그 세금을 쓸 수도 있어. 라고 말했어. 근데 지금 우리 A에서 친환경 세금 예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까지 먼저 보고 지금 이 가격 상승 우리가 세금으로 만든 거였거든? 이렇게 넘어갈지, C로 넘어갈지. C까지 뚜껑을 열어보자. The results have been greatly increased. 어쩌면 좋아. 지금 우리 마지막 B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세금으로 해서 가격 상승을 해서 이런 장점들이 있었어 라고 말했는데 지금 아직 무슨 세금인지도 몰라. 근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나 많이 increased recycling, 재활용이 증가된 것이었습니다. 왜? 결과는 재활용 증가와 more careful attention, 더 신중한 관심이었던 거야. 소비자들이 뭐에 대한 관심? packaging and waste. 포장재, 포장지라고 해도 괜찮아. 쓰레기, 폐기물. 아니,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냥 세금 얘기했지. 어디에 세금을 매기자는 얘기를 안 했잖아. 자, 그래서 B에서 A로 돌아갑니다. 자, A에서 무슨 얘기했었어요? Many examples of such green taxes. 그래서 B에서 얘기했었던 그러한 세금이 존재하는데, 자, 그 세금은 도대체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예시 시작해 봅시다. Facing landfill cost. 매립지거든, 얘들아. 매립지를 채우는, 매립지 비용을 직면하는 것. 근데 비용이 하나가 아니네요. 매립지 비용, labor expenses, 노동 비용인데, 쉽게 말해서 인건비. 그리고 또 뭐? And related cost. 연관된 비용이죠. In the provision of garbage disposal. 쓰레기잖아. 쓰레기 처리 서비스 제공인 거지. 그 제공과 관련된 이런 비용과 직면해서요, facing. For example, 예시 나왔네. 네모 박스 쳐줘야지. 이거 되게 고마운 접속사잖아요. 직면을 했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데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쓰레기를 보내서 다른 나라에 묻는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직면해서 분사 구문이 등장했는데, 그래서 이 도시들은요, 이제 무엇을 하냐? 연결해서 같이 봅니다. Some cities have required 요구했습니다. Household 가정더러 하여금 무엇을 요구했냐면 to dispose of all waste 모든 쓰레기를 dispose of 처리하다 버리다란 뜻이거든 얘들아. 모든 쓰레기를 버려요, 처리해요. 어디에요? In special trash box 특별한 쓰레기 봉투. 지문에서 뭔가 되게 색다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종량제 봉투랑 똑같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아무 봉투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쓰레기 봉투에만 쓸수 있는데 그 쓰레기 봉투, 과 우리나라도 해당된다. Purchased by consumers themselves. 구매가 되는 그런 쓰레기 봉투인 거죠. 누구에 의해서? 소비자 스스로가 그걸 사야 돼. And often costing.

가격이 부여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의 돈이 들어요. A dollar or more each. More each. 각각 한 장이 1달러, 이건 좀 비싼데, 1달러나 아니면 그 이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A에서 말했던 건 친환경 세금 예시로 선생님 두 글자 쓸까? 쓰봉. 이건 좀 그런가? 쓰레기 봉투. 그래서 지금 쓰레기 봉투의 예시를 준 거야. 쓰레기 봉투 뭐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랑 같이, 자, 빨간 펜, 다른 색깔, 좋아, 들어. 그리고 나서 물결 체크한다. 쓰레기 봉투, 뭐 해지는 봉투라고? Purchased by consumers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돈을 내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 구매되는 봉투죠. 자, 소비자들이 봉투를 사요. 그건 세금이란 말이야. 세금이 거쳐요. 그 결과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 이제 뭐로 넘어간다? C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C를 마저 정리를 안 했는데 이 바로 스봉의 결과가 되겠죠. 선생님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친숙했어. 스봉의 결과. 자, 같이 볼까? 그 결과는 have been greatly increased recycling. 지금 증가된 재활용. 다시 말해, 재활용을 잘해. 사람들이 아까 뭐였어? 포장재 쓰레기물에 관심을 가져. By internalizing the cost of trash to consumers. 나 이거 지금 해석해줘. 뭐라고? By internalizing, 단어를 잘 보고 왔나요? 내재화하다란 뜻이거든요. 그 비용, 쓰레기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내재화시킴으로써라고 말한 요 부분. 다시 한번 노란색 물결. 선생님, 잠깐 앞으로 돌아가도 되겠지? 아까 뭐라고 했어, 얘들아? 지금 A에서 구매한다라고 했잖아. 구매하는 그 비용, 누가 내는 거라고? 소비자가 내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C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지. 내 안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바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이렇게 1대1 대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못 찾아도 돼. 하지만 같은 의미다라는 걸 알면 돼. 자, 비용을 내재화해? 이게 무슨 말이야? 소비자가 쓰레기에 대한 비용을 자기가 내는 거구나. 아, 왜? 쓰레기 봉투를 자기가 샀으니까. 라는 사고의 흐름만 오면 완전 오케이, 퍼펙트.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별표 하나 쳐서 우리 지금 그 스봉의 결과, 다시 말해 쓰레기 봉투의 가격, 이거를 자기가 내재화했다. 내재화 이렇게 적을게요. 내재화함으로써 there has been an observed decrease. 거기에는 뚜렷하게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어디에요? In the flow of garbage from household. 집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쓰레기 흐름 배출량을 얘기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풀려요? 지금 가격 상승, 긍정적 B로 넘어와서 그 B에서 친환경 세금의 예시에 쓰레기 봉투가 있어요. 그 결과를 언급해 주겠죠? 그래서 정답 바로 2번 같이 잘 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아, 그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제일 중요한 단서는 뭐였다고? 이거는 나랑 같이 써야 돼. By what? Internalizing. 자, 그 내재화함으로써라는 말이 어디에서 온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언가를 내면화했다라는 것보다 그 비용을 나 자신에게,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다라는 얘기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 가격 상승,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가격 상승, 무엇을 통해서 가격 상승했다? 세금을 통해서 가격 상승했는데, 그 예시가 바로 친환경 녹색 조세였다. 우리가 쓰레기 봉투라는 예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 세금을 부과하는 녹색 조세. 이 봉투를 사게끔 만들었더니 그 비용이 그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지만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더라.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구문의 논리적 흐름. Purchase를 internalize. 이렇게 바꾸는데 전치사 동명사 썼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2번 갑시다. 자, 지금 2번에서는, 오, 갑자기 난이도가 확 쉬워졌어. 선생님한테 파란 박스에 있는 주어진 글좀만 읽고 생각나는 예문 좀 말해볼래? 전통적으로. 선생님 느낌이 왔어요. 그치? 나도 와. 옛날에는 그렇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렇다라는 말.

말을 보통 많이 해. 글쓰기를 가르칠 때 교사는 주제를 주고 방해 없이 글을 쓰게 한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앞에 앉아 있는 거지. 자, 이게 좋을까 나쁠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라고 말했으니 현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 글쓰기는 이렇게 하는데 전통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주제는 어디에서 뽑고, 글은 어떤 교실에서 보게 하고, 일 수도 있고. 괜찮아?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A를 봅시다. 반면, 그러면 on the other hand라는 거죠. 세모 체크해야죠. 역접과 대조는 빨간색으로 세모 체크하기. 아, 근데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있네. 과정 중심 글쓰기요? 과정을 중심으로 글 쓰는 게 전통적 글쓰기인가? 를 고민해보고, 여기에서는 피드백 기반으로 수정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또한번 고민해야 돼. 도대체 이건 무슨 방식이야? 전통적 글쓰기, 과정 중심 글쓰기,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알쏭달쏭. 학생들은 초안을 쓰고 다시 쓰면서 자신의 글을 이렇게 보는 걸 배워요. 계속 계속 쓰고 수정을 한다라는 소리네. C를 볼까요? 그 후에, 그 후? 그럼 무슨 후? 어떤 사건이 있고 그 후가 있어야겠죠? 교사가 학생 쓴 글을 수업에서 평가한다. 얘는 결과 중심적이래요. 방해 없이 글을 쓰게 했어. 그러면 아무런 방해 없이 글을 따담 완성했어. 걔를 수업해 평가를 하겠지. 이거 뭐라고? 결과 중심 글쓰기래. 그렇다면 우리 이거 과정 중심이랑 다르네요. 자, 처음으로 과정 중심 글쓰기를 반면에 첫 언급. 선생님 말했잖아. However, 새 정보. On the other hand, 새 정보, 신정보.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 중심 하지만 과정 중심 글쓰기는 이거예요. 과정 중심 글쓰기에서는 수정을 해요. 다시 써요. 요렇게 가겠지. B가 먼저 올 수가 없어요. 왜? 반면하고 과정 중심을 처음 언급해야 하니까. 자, 이제 전통적인 글쓰기는 결과 중심 글쓰기. 새로운 글쓰기는 과정 중심 글쓰기. 과정 중심 글쓰기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할수 있겠지. 같이 한번 주어진 글 봅시다. Traditional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글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 자, 요런 단어가 등장했다. 우리는 눈치를 막 챙겨야 돼. 눈치는 사전에, 영어 사전에서도 눈치란 말이야. 자,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아, 느낌이 이상한데? 오늘날은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쉬워요. When teachers teach writing, 교사들이 글쓰기를 가르칠 때요. They assign topics, assign, 할당하다, 부여하다라는 뜻이거든. 주제를 줄 거예요. 학생들을 위한 주제를. 아, 잠깐. 주제를 줄 거예요. 학생들에게 to write, 뭐 할? to write on. 계속해서 글을 쓸. 주제를 알아서 탕탕탕탕. 자, 오늘의 글쓰기는 이거야. 이렇게 딱 주제를 줄 건데. Perhaps, 아마도. 뉘앙스가 조금 떨어졌다. 이것까지 느꼈어? 너 너무 천재 아니니? They do a bit of brainstorming. 그 사람들이 뭔가 아주 약간의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을 아주 조금. 아마도. 이런 뉘앙스가 작아진 것도 파악했으면 너무 훌륭해.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도 있어. About the topic, 그 토픽에 대해서 during a pre-writing phase, 글쓰기 이전 단계에서. And then, 그러고 나서 너 이런 거 좋더라고. Have students write about the topic. 학생들에게 시켜요. 글을 쓰라고. 뭐에 대해서? 토픽에 대해서 without interruption, 방해 없이. 자, 시간 줄 테니까 50분 동안 글 써봐 하는 게 전통 글쓰기. 그래서 주어진 글은 전통적 글쓰기입니다. 우리가 전통적 글쓰기가 뭔지 이미 다 알긴 했지만, 브레인스토밍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보통은 주제를 주고 뭐 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글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쭉 줄을 글을 쓸 거야. 근데 in process writing,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등장할 거잖아. 반면에 과정 중심 글쓰기에서는요, 라고 말했으니 A 쓰기도 전에 선생님 세모부터 하자. 자, 이렇게 가겠지. 과정 중심에서는 좀 네모를 예쁘게 써볼까요? Students may initially, 아까는 아마도 할수 있었잖아? 학생은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도 메이가 뉘앙스가 좀 죽어지긴 했지만, initially, 처음에 brainstorm ideas,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먼저 하고 about a topic, 토픽에 대해서 and begin writing 글을 쓰기 시작하거든. 여기까지 똑같잖아. So may initially brainstorm이야.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but then 그러고 나서 또다시 등장했는데요. 굳이 여기서 쓸 필요는 없는데 앞에 브레인스토밍 했어? 하지만 그러고 they have repeated conference. 되게 신기한 얘기 나오지. 반복적인 회의, 논의거든. 회의랑 논의를 가져. 누구랑? With the teacher. 와우. 선생님이랑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and the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이랑도 회의를 하고 during which 그동안에 그들은 뭐 한다고? Receive feedback. 피드백을 받아요. On their writing. Writing에 대해서 up to that point. 그 지점까지란 뜻이거든. Up to. 그때까지 쓴 글에 대해서 친구도 피드백을 주고 선생님도 피드백을 주는 거야. 그래서 피드백을 줬지? Make revisions. 수정을 하지. Based on the feedback they receive. 요거 해석할 수 있어, 얘들아? 그들이 받은 피드백을 기반으로. 오, 잘했어. And carry on. 계속 한다. 이거 뭐야? 과정 중심 글쓰기에서는 그래, 브레인스토밍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적을게.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뭐 한다? 피드백을 받아요. 그리고 수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글을 써요. 오, 지금 A에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A 다 읽었어, 우리 지금. B 한번 볼까요?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체크해 주셔야죠. this가 등장했어. 앞에 this를 가리키는 말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식으로 students learn to view 볼 거예요. 그들의 글을 무엇으로 볼 거다? 봐. Someone else's reading. 누군가의 글 읽기로서 볼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글을 읽는 관점에서 자신의 글을 되돌아볼 수 있단 말이야. 왜?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피드백 수정 글쓰기를 계속 거듭하면서 내 글이 남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 알았으니까. And to improve both the expressions of meaning. 두 가지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both가 나와 있으니. 첫 번째, 의미 표현. 그리고 두 번째, and form of their writing. 그들의 글쓰기의 형식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어떡하지? 지금 B에서는 또다시 계속해서 쓴다라고 말했으니까. 쓰고 수정해서 다른 사람의 글 읽는 것처럼 자신의 글을 볼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과정 중심 글쓰기인 거잖아. In this way가.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연결하는,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갈게요. 일단 이것은 과정 중심이다. 라고 여러분들 써놓고요. 글쓰기까지 다 써볼까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금 표현도 형식도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데, 여기. 뭐 하면서? 여기가 큰 힌트지. As they draft and redraft. 초고를 작성하고 다시 작성. 이 자체가 결국 뭐야? 수정했다라는 뜻이잖아. 그들이 계속해서 씀으로써. 그러면 어쩌지? A에서 B로 바로 연결됐네. 근데 process writing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과정 글쓰기는 shift 바꾼대요. 라고 말해서 무엇을 바꿀 거냐면 the emphasis in teaching writing. 글쓰기 가르치는 것에 강조점을 전환시킨다, 이동시킨대요. 어디에서부터? From evaluation. 평가에서부터 to revision, 수정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글쓰기라는 것, 특히 과정 중심 글쓰기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의 이동이다? 평가에서 수정으로서 그 초점이 이동하는 거다라는 일반화된 결론까지. 이렇게 땅땅 마무리. 어떡하지? C가 남았는데. 자, C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얜 들어갈 자리가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 지금 A에서 처음으로 과정 중심 글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B에서 추가로 언급하고, 결론까지 내렸잖아. 그러면 C가 주어진 문장 다음에 붙을 수밖에. 선생님, 아까 힌트 뭐라고 했어? Subsequently. 그 이후에. 뭘 했어? 그 이후에. 선생님은, 나 바로 가도 될것 같은데? 뭐고 평가합니다. 평가 중심인 거 보였어요? 아까 그 이동했었던 평가 중심은 결과 중심. 그리고 수정은 과정 중심 이랬던 거잖아. 평가할 거예요. What students have written. 학생이 쓴 글을. 그래서 자, 글을 평가한다. 그 이후 글

아, 벌써 나왔다. 지금 전통적인 글쓰기에서 선생님이 일단 글을 평가해. Such instructions. 그러한 지도, 다시 말해, 전통적인 글쓰기는 is very product oriented. 뭐라고? 결과물 중심이다. 그래서 there's no involvement. 거기는 참여가 없어. 누구의 참여? 선생님 참여가 없죠? In the act of process, in the act or process of writing. 지금 무언가 선생님이 거기에 행동을 하지도 않고 글쓰기 과정에 관여를 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결과 중심 글쓰기네요. 자, 이 글을 평가하는 건 결국 결과 중심. 하지만 과정 중심 글쓰기는 달라. 이렇게 넘어가는 지문이었습니다. 좋아. 우리 그래서 글의 순서 뭐였을 때라? C가 너무나 명확하게 여기밖에 들어갈 수 없었지? C를 먼저 시작해서 우리 지금 A, B. 이렇게 과정 중심 글쓰기 부연 설명 가겠다. 자, 단서는 어디에 있었어? 가장 기본적인 단서. 우리 아까 과정 중심 글쓰기에서 얘가 과정 중심이에요 라고 말했던 여러 가지 표현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선생님은 요거. As they draft. 그들이 초고를 써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 수정했지. And redraft. 다시 원고를 써요. 라고 말했으니까, 수정하는 지금. as가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동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연결을 보여주는 예를 오늘 단서로 가지고 올게요. 자. 전통적인 글쓰기. 주제 주고 방해 없이 쭉 써서 결국 평가에만 치중했지만, 중요한 연결선은 체크는 해야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새로운 과정 중심 글쓰기가 등장해서 요 과정 중심이라는 건 평가보다는 수정 자체의 가치를 두는 글쓰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 요즘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수행 평가도 결과 중심 아니라 과정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글 이렇게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좋아. 2번 요렇게 마무리.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지문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단어가 쉬워. 뭔가 이상하네. 그런 싶은 지문인데, 굉장히 또 일반적인 지문이기도 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더니 약간 어색하거든? 내가 한번 볼래? 동물의 건강과, 그들이 원하는 것 사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영어가 좀더 자연스러웠어. 잠깐만 기다려줘. 그것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그때, 옳은 것을 얻고, 무언가 자기한테 이로운 것, 나쁜 것을 피하려는, 해로운 것을 피하려는 동물의 욕구가, 건강 유지의 주요 방법이어서 그것이 존재한다. 자, 그런 욕구가 있어서 동물의 건강이 뭐가 된다? 유지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결국 이거는 본능적인 거구나라는 생각으로 충분. 도대체 이게 뭘까? 얻고? 그걸 피해? 이런 생각이 막 꼬리를 물 때쯤 같이 한번 봅시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 요 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말이 가끔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 선제라는 건 미리 내가 그것을 처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 예방인 거거든? 동물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유지. 유지라는 단어, 요렇게 한번 연결해볼까? 손상 시 회복하는, 손상을 입었어. 뭔가 상처를 입었어. 그때 회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진화시켜왔대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다치고 나서 회복이야, 라고 생각해. 씨에 그러나 있다. 오늘 선생님 약간 필기 화려한데, 하지만 역접 뒤집었어. 동물들은 부상과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대처하는 데에도 한번더 똑같이 능하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면 좋을까, 얘들아? 전에도 좋아. 왜냐하면 아까 손상하고 나서 회복하는 데도 있고, 발생하기 전에도 있고, 이거는 후, 이거는 전이잖아. 근데 선생님 방금 강조한 단어, 뭐야? 이것도 똑같이 능하다라고 말했잖아. 똑같이 능하다라는 말은 앞에 무언가를 잘했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라고 말했으니, 전이랑은 달라야 돼? 그러면 전, 다른 건 뭐야? 사전과 다른 건. 사후지. 결국 그래서, 사후에 무언가 여러 방법이 있어서 잘하는데, 하지만, 사전에도 잘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자, 사전이라는 것이

그러나 다음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이전 조치, 아까 우리말로 뭐라고? 선제 조치. 처음 언급,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언급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그냥 동물들이 잘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the generally close causal connection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health and what animals want, 동물들이 원하는 것과 지금 그 건강 사이에 그 밀접한 연관이 존재합니다. 왜 존재하죠? Wanting to obtain the right things. 이거를 선생님이 아까 직역하니까 되게 우리말로 이상했던 거야. 올바른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 오. 다시 말해. 나한테 이로운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wanting to avoid the wrong ones. 지금 말하는 wrong things겠죠? 틀린 것. 다시 말해서 해로운 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 욕구. 그 자신의 욕구. 다시 말해. 본능이. Are major ways,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 어떤 방법이라고요? Animals keep themselves healthy. 자기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요. 자, 아까도 동그라미 쳤지만 유지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 얘들아. 주어진 문장 한번 정리해 볼래? 동물들이 건강을 유지해? 어? 근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본능이래. 본능으로 이로운 것은 원하게 되고, 지금 해로운 것은 피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A로 한번 까봅니다. 자, A에 아닌 거 나한테 하나만 말해 봐. 뭐야? 지금 선제의라고 등장했잖아. 그들은 take preemptive action,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아직 선제냐, 아니면 사전이냐, 사후냐, 아무런 말이 없잖아. A에서 이것만 체크해. 선제 조치를 취한다. 선제 조치. 연결이 안 돼. B로 갑시다. Animals have evolved many different ways. 그래서 동물들은 많은 다른 방식을 발전, 진화시켜 왔는데요. 무엇에, 응? 동그라미 쳐야지. 바로 단어가 찰떡끼리 먼저 붙었잖아. Maintaining이라고 말했으니까 유지하는 방법이야.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요. And then, 근데 여기 보세요. Regaining it. 헬스를, 건강을 다시 얻어. Again, once it has been damaged. 그것이 모한 후에, 한번 그것이 상하고 난 후에 라고 했으니, 아! 지금 비에서 유지는 유지야. 건강 유지긴 한데, 언제? 무언가? 사후에. 요렇게 처리해주면 좋겠다. 단어를 요렇게 연결하고 벌써, 그리고 우리는 사후에 건강 유지를 봤어요. 쭉 한번 비다 볼게요. 예를 들어서 an ability 능력인데요. to heal wounds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when they are injured 다쳤을 때.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and an amazing complex immune system 놀랍도록 복잡한 그런 면역 체계인데요. 무엇을 위한 면역 체계? for warding of infection 지금 감염을 막는 예방 체계. 이런 것과 같이 많은 방법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것은 다 사후를 위한 거죠. 사후에 내가 다치고 나서 다시 건강해지려면 이라는 말이었어. 선제로 갈 수가 없지. 왜? 사후랑 선제는 반대인데 역접이었거든. 자, 그래서 C를 봅니다. Animals are equally good. 뭐하게 좋다고? 동등하게 좋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오랜만에 단어 하나에 별표를 쳐보자. 동등하게 잘해. 그러나라고 말했으니까 뒤집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C에서 우리 뒤집힐 거야. 자, 같이 한번 정리할까요? 하지만 얘는 이것도 잘해라는 말이잖아. 무엇도 잘해? At dealing with injury and disease before they even happen. 지금 대처할 거예요. 상처 질병에 대처를 할 건데 그것들이 심지어 일어나기도 전에. 전에도 잘한다 라고 말했으니까 무엇을 잘한다고? 사전에도 잘해. 어? 사후? 맨 처음 사전 언급. 그러면 B에서 C로 가겠지. 자, 계속 갑니다. They have evolved a complex set of mechanisms. 동물들은 진화시켜 왔어요. 복잡한 세트의 그런 기제, 메커니즘을. 왜요? For. 자, 다시 한번. 자, 펜 들어. 그렇지. 무엇을 위해서? Anticipating. 예측하고 예상하고 avoiding 피하는 거지 무엇을 위험을

danger altogether. 아예 완전히. 자, for anticipating 예측 예상하고 avoiding 피하는 건데요. 자, 이건 무슨 소리야? 예측하고 피하다니 이게 바로 무엇이다? 선제 조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자리에 for anticipating 선생님 요다 적을게요. and avoiding 이거는 그냥 피하는 게 아니야. 예측하고 피하는 거니까 사전이거든. 그래서 A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 것이다?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preemptive action과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전 선제 조치를 취해서, 아, 선생님, redundant였다. 그냥 선제 조치를 취해서, 그래서 무엇을 할수 있게 목적과 결과인 거지. The worst never happens.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They start to want things. 그들은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나에게 이로운 것을 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That will, 미래에. Will be necessary, 필요한 거. 나중을 위해서인 거잖아. For their health,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And survival, 같은 맥락이네.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 한번 더. Will로도 충분한 것 같았거든. 근데 not for now.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빨간색으로 들어보시겠어요? But for some time in the future. 미래에 언젠가를 위해서. 자, 언제라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예방을 하겠다고. 다치고 나서가 아니라. 라고 해서 마지막 지금 A의 선제 조치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침은 안 봐도 너무나 호로록 흘러갔다. 사전, 선제 조치, 바로 preemptive action.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글 정리 한번 해볼까요? B, C, A 순서로 B, C, 사전, 마지막 사전 한번더 언급 이렇게 가는데 우리 글의 단서 뭐라고? 선생님 방금 적었던 거 다시 한번 쭉 적어볼래? 전치사에다가 우리 지금 동명사 붙어서 for anticipating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 예측했지? 그리고 avoiding까지 피하는 것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V야? 자, 이렇게 별표 하나.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기는 했는데, 동물이 자기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사후 방어 기제도 있었으나, 사전 방어 기제가 있어서, 이거는 예측하고 피하는, 다시 말해, 선제 조치다라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어때? 괜찮지? 지금 연결사가 너무 큰 몫을 해주고도 있지만, 이렇게 의미상으로도 연결된다라는 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지문까지 clear. 이것이 바로 구문이다 이거야. 쌤이 오늘은 아주 조금 오공학 퀴즈를 업그레이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 두 단어인데요. 요거를 잘 봤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주고 쓰레기 봉투를 구매한다 이거야.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두 단어 채워서 수강 후기 게시판 남겨주면 여러분의 이번 강의 학습도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구조적 단서. 발을 담그니 어렵지 않았지? 우리 다음 시간에도 단서를 찾으면서 글의 순서, 완벽 정복, 약점 공략 잘해봅시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약점 공략으로 실력 폭발.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우리 3강에서는 뭘 배울지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강에서부터 뭐 배웠냐면 준동사, 동사 부분에 대해서 다뤘고, 우리 저번 2강에서 관계사 부분 다뤘습니다. 오늘 우리 3강에서는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다뤄보겠죠. 그랬을 때 15%지만 얘들아, 여태까지 계속 평가원에서 출제된 문항 중

중에 매력적인 오답으로 정말 많이 나왔거든, 형용사 부사. 그래서 우리 이번 3강에서 반드시 마스터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파트 1, 형용사 부분입니다. 우리 형용사라고 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했거든. 형용사 부사, 형용사 부사 계속했는데 뭘더 봐야 돼? 라고 한다면 정말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용사 부사하면 있잖아. 절대 놓칠 수 없는 키워드가 있어. 보어자리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뭐라고 얘들아? 보어자리라고 하는 거에 형용사가 올까, 부사가 올까라고 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보어자리 있잖아, 얘들아. 이때는 부사 절대 못 와.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 됩니다. 문장 한번 볼까? Instruction of mathematics skills in isolation and devoid of student understanding and identities render them helpless 라고 하는 문장 나오고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수학 기술에 있어서의 교육에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in isolation 하면 동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and devoid라고 하면 결여돼 있다는 뜻이야. 수학 기술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뭐가 결여돼 있고 뭐와 동떨어져 있는 거냐면, 학생이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은 학생들의 그 정체성이 결여된, 그리고 그 학생의 이해와 정체성과는 동떨어진 수학 기술의 교육은 얘가 주어겠지, 얘들아. 우리 1강에서 진짜 주어랑 동사 찾는 연습 열심히 했어. 그거 계속 써먹어야 돼.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인스트럭션이 주어일 거고, 동사 찾아야지. 동사 어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어였으니까 renders라고 하는 얘가 동사겠다. 그지? 자, 그러면 이런 수학 기술 교육은 renders, 그들을 만든대.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들 누구야? 학생들이겠지. 자, 학생들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helpless하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어. 무력화시킨다는 거거든? 그러면 render이라고 하는 동사 한번 보자. render이라고 하는 동사는 얘들아, 대표적으로 5형식 동사야. 5형식은 동사 나오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겠지. 보어 자리에는 얘들아 뭐 온다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온다고. 절대 부사 helplessly라고 하는 표현 오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helpless라고 하는 형용사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 반드시 짚어야 되고, 다음 문장 보면 An interesting aspect of human psychology. 인간의 심리학에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흥미로운 측면은 is that, that 이하이다 라고 하고 있어. 얘들아, 1강, 2강에서 배운 내용 너무 많이 보이지 않아? 뭐 보여? 이때 등장하는 that 뭔지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죠? that 뭐야? 접속사 되시겠네. 그지? 그러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다는 것도 이제 안다. 그지? 그러면 인간 심리학의 아주 흥미로운 측면은 that 이하입니다. 뭐냐면, we tend to like things more. 우리는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한대. 그리고, and find them more appealing. 그리고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대. 언제? If everything about those things is not obvious the first time we experience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는 그첫 번째, 딱 그거를 첫 번째 봤을 때, 이거 뭔가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 내용 파악은 됐지? 자, 그럼 우리 한번 보자. We tend to like things more. 우리는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고! 이때 등장하는 and가 뭐를 연결해주고 있어? tend to like things more and find them more appealing. 연결해주고 있네. 그지? 그러면 find라고 하는 동사 보자, 얘들아. find는 대표적으로 5형식 동사니까 동사 나오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겠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때 등장하는 보어

얘는 뭐만 와야 된다? 형용사만 와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보어자리니까 형용사가 왔구나.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erimenting on oneself,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것은 remains deeply problematic 이라고 나오고 있어. 여전히 뭐로 남아있다? 아주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라고 하고 있지. 그러면 동사 어디 써야 되나? 문장이 짧지만 동사 찾아보면 remains라고 하는 얘가 동사겠네. 그럼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이 주어라는 말인데 뭐가 보여, 얘들아? 우리 첫 번째 1강에서 했었던 experimenting on oneself 동명사 주어가 생각나네. 그치? 그러면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는 뭐라 그랬어? 단수 동사로 맞춰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remains 나오네. 그치? 이제 보이죠?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 것은 여전히 뭐라고 남아있대? problematic. 아, 문제점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 보어자리네. 특히 주격 보어자리겠네. 그러면 보어자리에는 형용사가 이렇게 올수 있는 거구나. 우리 수능 문장에서도 자주 출제되는구나. 확인됐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뭐 볼까? 실력 폭발 문제 보겠지? 다 풀어 오셨겠죠? 20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문장이었고요. 찬찬히 살펴볼게. He took Dr. Bell's power of perception. 자, 그라고 하는 인물이 Dr. Bell이라고 하는 인물의 관찰력을 가져다가 and gave them to a character of his own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그 관찰력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부여해 줬냐면 어떤 한 인물한테 부여해 줬대. 어떤 인물이야? Of his own making.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인물한테 그 닥터 벨이라고 하는 박사님, 벨 박사님의 관찰력을 부여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점점 물어보고 싶은 거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요, 어떤 인물이었냐면, Who made the young doctor, Arthur Conan Doyle, famous around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어떤 인물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캐릭터가 있었어.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만들었대. make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make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로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인물이 The young doctor, 어린 박사, Arthur Conan Doyle이라고 하는 어린 박사를 만들었다. 뭐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설명 부분이 등장하면 좋겠지. 뭐하게 만들었대? 이전 세계에서 유명하게 만들었대. 그러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에 뭐가 나와야 된다?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문제에서 famously라고 하면 얘 틀렸다고 표시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은 그 어린 박사를 유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이때 ly 붙으면 안 된다. 왜? 보어 자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배웠어요.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수량 형용사, 명사의 종류에 맞는 수량 형용사를 써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 many, a few 이런 애들 나오잖아. 그럼 뒤에 가산명사, 즉, 셀수 있는 친구들 써줘야 되고, much나 little 같은 친구들은 뒤에 불가산명사, 즉, 셀수 없는 애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가 더 중요하거든, 얘들아. 별표 쳐볼래? A number of라고 하는 표현과 the number of라고 하는 표현을 구분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많은 친구들 알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는 거야. A number of라고 하면 많은 이란 뜻이야. 얘들아, a number of 하면 많은 이란 뜻이니까 뒤에 복수 동사가 와줘야 됩니다. 왜? 많대잖아. 그지? 그럼 반대로 the number of 나오잖아? 그러면 뭐뭐의 수야. 그래서 the number of students 하면 학생들의 수. 그러면 여기는 복수 동사 붙으면 안 돼.

되고 단수 동사 붙어야 됩니다. 알았지?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한번더 넣어보세요. A number of 하면 많은, 즉 복수 동사. The number of 하면 뭐뭐의 수, 즉 단수 동사가 와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면, A number of studies provide substantial evidence of an innate human dispo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a number of 어떻게 해석한다고? 많은이라고 했어. 그러면 많은 연구들은 제공한다라고 했으니 여기 등장하는 동사 provide가 뭐다? 복수 동사구나라고 하는 거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연구들은 제공한다. 무엇을 제공하냐면 substantial evidence, 상당한 증거를 제공한다라고 했어. 자, 어떤 상당한 증거냐면요. of an innate human disposition, 어떤 타고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했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provide는 복수 동사구나. 왜? a number of가 쓰이고 있으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Up to a few dozen people from each side sat down in rows라고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from each side 하면 양쪽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양쪽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까지 sat down, 앉았다, 줄지어서. 라고 하는 내용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는 a few라고 하는 친구 뒤에 뭐가 붙었냐는 거야. a few 뒤에 뭐가 붙었어? 가산명사 붙었네. 셀수 있는 명사가 붙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가끔 출제되니까 우리 이것까지도 놓치지 말고 가져가 보자고. 알았지? a few 뒤에는 복수 명사가 붙을 수 있는구나. 라고 보면 좋겠네. 그러면 우리 파트 2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사예요. 부사는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며. 부사는 보어 자리에 절대 못 들어가겠다. 그것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포인트 볼게. 부사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 자,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친구예요. 뭐라고? 수식해주는 친구라고. 부사는 뭘 수식해줄 수 없어? 명사는 수식해줄 수 없어. 왜? 명사 수식은 누가 해? 형용사가 해주잖아. 그러니까 부사는 명사는 수식해줄 수 없고,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해줄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 나오면 조금 헷갈려. 바로 문장 볼게. This psychology allows human population to accumulate pools of adaptive information that greatly exceed the inventive capacity of individuals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 심리학은 인간들에게 허용해준대. 자, 인간 개체한테 허락해주고 허용해주는데, 뭐할수 있도록 허락해주냐면, to accumulate pools of adaptive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적응적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는 문장이지. 해석되지? 얘들아, 문법 하면서 해석력도 계속 높이려고 해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제가 해석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한번 먼저 해석해보세요.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이 심리는 허락해준다, 허용해준다, 사람 개체들로 하여금 적응적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대. 그런데 문장 안 끝났네. That이라고 이어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때 that이 뭐예요? 이때 that은? 제발.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이때 대신 뒤에 문장을 보니까 동사가 등장하고 있네. 얘 뭐다? 아, 얘 관계대명사네. 그래서 앞에 등장한 adaptive information을 꾸며주네. 적응적 정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greatly exceed, 크게 뛰어넘은 거야. 무엇을? The inventive capacity of individuals, 각 개인들의 창의적인 능력을 훨씬 넘는 그런 적응적 정보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그러면 이때 greatly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 부사 부분이니까

greatly라고 하는 이 부사가 누구를 수식해 줄까, 얘들아? greatly 뒤에 나온 동사 exceed, 크게 뛰어넘었다 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부사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오는 동사를 수식해 줬구나. 확인해 보면 좋겠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clothes. 자, 의복은 의복인데 어떤 의복? 얘들아, 여기서도 생각해야 돼. that 뭐야? 이때 that 뒤에 보니까 wealthy people were wearing 이라고 나오고 있지. 뒤에 보니까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이때 that부터 여기까지를 묶어서 앞에 나오는 의복을 수식해주는 관계 대명사다. 우리 2강에서 배웠던 거 계속 나오네. 그치? 그래서 의복은 의복인데 어떤 의복? 부자인 사람들이 입고 다녔던 그런 의복들은요, became increasingly fancier 라고 나오고 있거든. 점점 더 화려해졌대. 여기까지는 해석이 됐다? 근데 쌤 궁금한 거 하나 있어. 이때 의복이 주어잖아. 동사가 became이네. 그러면 쌤, 여기 보어자리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아마 있을걸? 그지? 궁금한데, 쌤, 여기 보어자리면 부사 못 온다면서요? 그럼 얘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그지? 그런데 얘는 맞습니다. 왜 맞냐고? 뒤에 보어자리에 올 친구가 있거든. 뒤에 보어자리를 채워주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이 의복들, 과거에는 없었지만, wealthy people were wearing. 부자인 사람들이 입고 다녔던 그 의복은 점점 더 fancier, 화려해졌다 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보어에 형용사가 잘 들어가 있어. 그럼 이때 등장하는 increasingly 부사는 누굴 꾸며줄까? 점점 더 화려해졌다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였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궁금해하던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포인트 네 번째로 넘어가 볼 건데, 우리 헷갈리는 부사 형태들 있을 거야. 그치? 좀 생각나지 않아요? 헷갈리는 부사 형태, 뜻이 전혀 다른 부사의 짝꿍을 구별해 보자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쌤이 표 준비했어. 총 다섯 가지의 표현이 나와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near, nearly라고 나와 있거든? 얘들아, 그런데 여기 형태 잘 봐봐. 형용사랑 부사에서 둘다 쓰일 수 있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near이라고 하는 표현이 형용사로 가까운도 되지만, nearly 똑같이 부사로 쓰여서 near, 가까이도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nearly라고 해서 ly가 붙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nearly는 거의라고 하는 뜻이고, 나머지는 솔직히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high, 높은, high, 높이라고 쓰일 수도 있지만, highly는 뭐다, 얘들아? 매우, 대단히라고 하는 뜻으로 완전히 다른 뜻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자, hard, 어려운도 되지만 hard, 열심히라고 하는 부사도 됩니다. 자, 그런데 hardly는 별표 하나 쳐야 되는 게 hardly라고 하면 거의 뭐뭐 않다로 부정의 의미를 담기도 하니까 hardly 정도는 무조건 별표 쳐 두시고, late, 늦은, 늦게라고 둘다 쓰일 수도 있지만 lately라고 하면 부사로 최근에라고 하는 뜻이고, most, 대부분의 most, 가장, 매우 둘다 쓰일 수 있지만 mostly는 되게, 주로라고 쓰이는 거다. 그래서 이표 정도는 우리 쌍으로 같이 외워두면 좋겠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26학년도 수능입니다. 최신 수능이에요. 얘네가 어떻게 쓰였는지 볼게. We are exceptionally smart and this helps us adapt to a wide range of environments. 여기서 한번 끊겼다. 자, 우리는 매우 똑똑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이 똑똑한 거는 우리를 도와준대. 뭐할수 있도록? Adapt to a wide range of environment.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똑똑하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하지만 but we are not nearly smart enough. 우리는 방금 앞에 표에서 nearly 뭐라고 했었냐면요. 우리 거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똑똑하지는 않대. 거의 똑똑하진 않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얘들아, not nearly라고 하는 거는 하나 추가적으로 외웠으면 좋겠어서 쌤이 일부러 이 예시 가져왔어. Not nearly는 결코 뭐뭐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해석할 거야. 자, 하지만 우리는 결코 똑똑하지 않대. 그런데 결코 충분히 똑똑하지 않은데, as individuals to solve the adaptive problems, 어떤 개인들이 이런 적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똑똑하지는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지. Not nearly 뭐라고 얘들아? 결코 뭐뭐 않다라고 해석하면 좋다고 했어. 그지? 자, 그런데 이런 적응적인 문제가 뭐냐면 that confronted modern humans as they spread across the globe. 이전 세계로 확산되게 됨에 따라서 현대 인간들이 직면하는 그 여러 가지 적응적 문제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충분히 똑똑하지는 않다라고 해석하면 좋은 거지.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장 볼게요. 실력 폭발 문제입니다. 왜 실력 폭발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기로 했어. highly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반드시 짚어야 된다는 말이겠다. 맞지? 그럼 볼게. Darwin understood that. 다윈은 이해했대. that 이하를 이해했다. 얘 뭐야? 얘 접속사 대시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묶을 건데, 다윈은 이해했다. that 이하를 이해했다라고 보면 되겠네. 뭐를 이해했냐면, since inheritance is conservative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런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It is the nature of the organism to impose itself on the surroundings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유기체의 본성이래. 뭐 하는 것이 유기체의 본성이냐면 그 스스로를 주변 환경에 부과하는 것이 유기체의 본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네. 자, 근데 문장이 아직 안 끝났어. producing이라고 나오고 있거든. 얘들아, 솔직히 highly라고 하는 뜻은 매우라고 우리 잘 외웠잖아.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우리 실력 폭발 문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 포인트를 보자고. 이때 그래서 첫 번째 짚은 거 뭐야? 접속사 대 우리 2강에서 배웠잖아. 그거 한번 짚어보고. 두 번째 내가 뭐 짚겠어? 이때 등장하는 producing 뭘까 얘들아? 3초 줄게. 이때 등장하는 producing 뭔지 맞추셔야 돼요. 우리 2강에서 했어. 2, 1. 분사 구문이다. 그치? 자, 만들어내면서 무엇을 만들어낼 거냐면요. Many highly similar but variable offspr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매우 유사하지만 하지만 다양한 자손들 혹은 새끼들을 만들어내면서라고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단원에서는 뭐가 중요해? highly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부사인데 매우 유사하지만 다양한이라고 해서 얘가 매우라고 해석되는구나. 얘 부사구나라고 하는 거 짚어주면 좋겠다는 게 포인트지. 그런데 이거 짚으면서 뭐도 보자. 아, 2강에서 배웠던 우리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producing이라고 하는 분사. 아, 분사 구문은 여러분 1강에서 짚었네요. 그죠? 그래서 2강, 1강에서 짚은 것도 같이 살펴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괜찮죠? 그럼 우리 바로 포인트 5로 넘어갈 건데, 포인트 5는 비교 구문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형용사 배우고 지금 부사 배웠거든? 형용사 부사 배우면서 비교 구문 같이 보면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한번 말해줄게. 포인트 5 보면 비교 구문은 형태를 일치시켜야 된다고 했어. 오케이, 일치시켜야 되는데 두 가지 표현 가져왔어. 원급 비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교급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야 하는데
원급 비교는 우리 어떻게 쓸 거냐면,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는지 살펴보자면, Each daughter cell is smaller than, 이미 한번 나왔네, 그치? 각각의 딸 세포라고 하는 것은 더 작대. Smaller th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작대잖아. 그럼 누가 더큰 거야? 뒤쪽에 나오는 애가 더 크다는 거겠지. 자, 더 작은데 뭐보다 더 작냐면 the mother cell, 모세포라고 하는 것보다 딸 세포가 더 작다고 합니다. And 그리고 except for unusual cases, 뭔가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each grows, 여기서 등장하는 each는 뭘까 얘들아? 앞에 등장한 each daughter cell, 얘 그대로 가져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 각각의 딸 세포는요, grows, 자라나는데 언제까지 자라나냐면 그 세포가 becomes as large as the mother cell was. 그 모세포가 그랬던 것만큼이나 클 때까지 딸 세포가 자란다는 거지. 알았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 smaller than이라고 하는 비교급. 두 번째는 뭐야? as large as라고 하는 포인트도 반드시 짚어야 된다. 그 사이에 large라고 하는 형용사의 원급이 들어오는구나라고 하는 거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알았지? 수능 문장이잖아. 우리 잘 살펴보면 좋겠죠? 다음 문장 볼까요? But if, 하지만 만약에 they spread out from there at a similar rate. 만약에 그들이 비슷한 속도로 거기서 뻗어나가게 된다면 They could settle star system. 그들은 어떤 항성계에 정착할 수 있대. 그런데 throughout the Milky Way라고 나오고 있으니 은하수 전반에 걸쳐서 항성계에 정착할 수 있대. 근데 어떤 기간 내에 정착할 수 있냐면 within 100 million years. 1억 년. 1억 년 안에 비슷한 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면 이 어떤 항성계에 정착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 아직 안 끝났네. Which is just a bit longer than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근데 이 1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 있잖아. 그 시간은요. is just a bit longer. 조금 더긴 시간이래. 조금 더긴 시간이라고 했어. 뭐랑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이 1억 년이 조금 더 길다는 거네. 뭐랑 비교해 봤을 때? The span of time. 어떤 시간인데? Since dinosaurs ruled our earth, 그 공룡이 우리 지구를 지배했을 때 이래로의 그 시간과 비교해 봤을 때, 이 1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longer than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잘 살펴보자는 게 포인트지. 그죠? 그러면 실력 폭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실력 폭발일지 스스로 보라고 했어. 나는 해석할게. We may have built computers. 우리는 컴퓨터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있어. May have built computers. 우리는 컴퓨터를 만들었을 수도 있대. 어떤 컴퓨터냐면 that can beat our top grandmaster chess players. 라고 나오고 있어. 이 부분, 나머지 부분 해석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이때 등장하는 that 뭐야, 얘들아? 관계대명사 대시다. 그치? 그래서 앞에 나오는 컴퓨터를 수식해주고 있네. 우리는 컴퓨터를 만들었을 수도 있대. 어떤 컴퓨터? That can beat. 이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랜드마스터, 최고의 그랜드마스터 체스 플레이어. 를 이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겠지? We are still far away. 우리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대. 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냐면, from designing one. 어떤 것을 디자인하는 거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대. 뭐냐면 그게 that is capable of recognizing and picking up one of chess pieces. 그 체스 말 있잖아요. 체스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거를 들어 올리는 걸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과는 멀리 떨어져 있대. 그 우리가 컴퓨터를 개발을 하기는 했는데 걔네들이 인간의 최고 체스 마스터 플레이어를 이길 순 있어. 그런데 뭐는 못 한다는 거야?

체스 말 하나를 인식해서 걔네들이 그거를 옮기는 것, 즉, 들어 올리는 것은 아직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여기 있지. As easily as a typical three-year-old child can. 전형적인 3살 아이가 할수 있는 것만큼 쉽게 그 체스 말을 인식하고 들어 올리는 거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대. 즉, 아직 못한다는 거지. 그럼 쌤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 이때 등장하는 easily는 왜 부사를 쓴 거야? 생각 안 해봤죠? 이때 as에 뭐 원급 쓰라면서요. 형용사 부사 원급 쓰라고 해서 원급 썼는데요. 잘 썼어. 잘 썼는데 이때 왜 easily라고 하는 부사를 썼냐고. 한번 생각해 볼래? 전형적인 3살 아이가 할수 있는 것만큼이나 쉽게 뭘 하는 거야, 얘들아? 체스 말 하나를 인식하고 체스 말을 들어 올리는 것과는 아주 멀리 동떨어져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때 easily라고 하는 부사가 앞에 나오는 recognizing 그리고 picking up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수식해 줘야 되니까 여기 부사가 왔네. 알았지? 그래서 얘들아 공부를 할 때는 as 사이에 부사 원급 잘 들어갔네 뿐만 아니라 왜 부사를 쓴 건데? 라고 하는 것까지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포인트 6로 넘어가도 되겠죠? 헷갈리는 비교 표현 우리 한 번에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이때 superior to, inferior to, prior to, senior to, junior to라고 하는 표현을 쌤이 일부러 가져왔어. 왜 가져왔을까? 이때 얘네들 다 비교해 주는 표현이거든요. 비교해 주는 표현인데 학생들이 많이 than이라고 하는 표현밖에 몰라요. bigger than, taller than, smaller than, than밖에 모르지만 얘들아, 비교 표현할 때 to를 써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쌤이 일부러 이 문장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superior to라고 해서 한 번에 붙여서 외우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superior to 누구누구보다 우월한, inferior to 누구보다 열등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보면 얘들아, 배수사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 자, A랑 B를 비교하는데 A가 B보다 10배만큼 커. 이렇게 해주고 싶을 때 배수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비교급 앞에 써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as 원급이나 비교급을 쓸 때도 배수사는 앞쪽에 써줘야 된다. 그래서 몇 배만큼이나 뭐뭐 하다라고 해석할 거고, 이거는 얘들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 더비교급, 더비교급.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 안 하면 해석 잘안될 거야. 뭐라고? 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고 우리 해석을 할 겁니다. 이따가 문장에서 직접 한번 볼게.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기출해서 확인을 해보자면, As long as he keeps his information to himself. 자, 뭐 하는 한? 그가 그의 정보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한, 즉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그만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 he may feel superior to 이런 데서 등장한다고. 알았지? 자, 그러면 그는 느낄 수도 있대. 우월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와 비교해 봤을 때? Those who do not know it.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더 우월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알았지? 그래서 superior to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고요. The brain's running cost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의 뇌에 운영 비용이라고 하는 거거든. 뇌가 굴러가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그 인풋 있잖아요. 그 뇌의 운영 비용은 are about 8 to 10 times. 이게 배수사다. 그지? 자, 우리 뇌의 운영 비용은 한 8배에서 10배 정도 as high as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일단 비교해 주겠지? 뭐랑 비교해 봤을 때 8배에서 10배 정도 높냐면, Those of the body muscles라고 나오고 있거든? 쌤이 퀴즈 하나 낼게.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누구야, 얘들아? 생각해봐.

답을 기다리지 말고 생각해봐.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누구냐면 앞에서 등장한 running cost입니다. 운영 비용이야. 그래서 뇌의 운영 비용은 8배에서 10배만큼 더 높은데 뭐랑 비교해 봤을 때? body muscles. 그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근육의 운영 비용과 비교해 봤을 때 8배에서 10배 높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배수사는 as 앞에 붙는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수 있고 실력 폭발이죠, 이제. 쌤이 아까 전에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 않다고 한 거, 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어떻게 해석한다고? 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고 해석할 거라고. 최신 기출이니까 눈 크게 뜨고 보자. The more scientific knowledge we accumulate, 우리가 그 과학적인 지식을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뭐 하게 된다? The better we understand, 우리가 더잘 이해하게 된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알았지?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어떤 지식? 과학적인 지식을 더 많이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우리는 더잘 이해할 수 있대. 무엇을 더잘 이해할 수 있냐면, The ignorance over which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 어떤 지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진 그 무지라고 하는 것이 is shockingly deep. 충격적일 정도로 깊다는 것을 더잘 이해할 수 있대. 쉽게 말하면 뭐야, 얘들아.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더 많이 쌓잖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충격적일 정도로 무지한지 우리는 더잘알수 있게 된다. 그런 문장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더비교급, 더비교급까지 알면 우리 쉽게 이런 문장 해석할 수 있구나. 그래서 문법이 해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까지 해석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뭐할 건지 알아?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걸로 뭐할 거냐면 통으로 한번 풀어볼 거야. 호쌤, 저 아직 3강밖에 안 들었는데 이거 풀수 있어요?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왔겠지? 자, 1, 2, 3강에서 배운 내용만으로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Victorian England is characterized by the full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나오고 있지.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은요, 어떻게 특징되어졌냐면, 이 산업혁명의 온전한 전개로 특징이 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어. 즉, 쉽게 말하면 뭐야? 이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은 완전 산업혁명 그 자체였다는 거지. 산업혁명이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같아. England became the first industrial nation in the world. 자,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는요, 첫 번째로 산업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 그리고 1850년에는요, 첫 번째 국가가 됐는데, to have more people employed in industry than in agriculture. 여기 눈 크게 뜨고 봐야겠다. 얘들아, 그치? 왜? 1번에 밑줄 그어져 있네. 얘가 뭔지 우리 이제 알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 멈춰놓고 쟤 누군지 살펴보고 오세요. 자, 그런데 영국은 1850년에 첫 번째 국가가 됐대. 어떤 국가냐면 이때 등장하는 have가 얘들아 사역동사야. 그러면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게 만들었다는 거지. 자, 어디에 고용되게 만들었냐면, in industry, 산업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게 만들었대. 어디보다? than in agriculture, 농업보다 이제는 상업에 고용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지. 언제? 1850년에는. 이해됐지?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employed, 뭔지 생각해봤어? 이때 등장하는 employed는 얘들아, have가 사역동사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분사입니다. 분사 중에서도 누구야? 과거 분사네. 왜?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은 얘들아 스스로 고용한 거야? 아니면 고용당한 거야? 이런 상업에 고용을 당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과거 분사 쓰이고 있네. 우리 1강에서 한 과거 분사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동그라미 할수 있겠네. 그죠? 자, 두 번째 볼까? Expanding trade, 이런 무역이 확